그럼 위도가 높으면서 서해안인 인천은 사실 바다 효과를 보기도 어렵고 겨울 강수량이 내리기 좋은 환경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가가 인천이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 동해안하고 서해안에 비교했을 땐 동해안이거든요. 그래서 라가 강릉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찾기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나가 되겠죠. 라가 아니라 네, 나. 그래서 이거를 좀 찾기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는요, 일단은 다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겨울 강수량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었더라면은, 겨울 강수량. 대체적으로, 울릉도가 제일 많이 내리고, 그 다음, 동해안이나 남해안, 그 다음, 서해안, 그 다음, 내륙순이죠. 그치? 서해안도 당연히 위도가 낮을수록 조금 더 많이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알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면 좋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울릉도, 그리고 서귀포나 제주도 비슷하게 내리고요. 그 다음, 거제, 대관령, 남해, 강릉, 이네 지역은요, 130, 140 정도로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내리는 지역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걸 적용했었다라면 사실 좀 강릉이 더 많이 내렸다라는 것도 알았을 거고요. 그치? 근데 좀, 추상적으로 배웠던 친구는 좀 어려웠겠지. 부안도 대표적으로 다설지에 해당하는데, 그럼 부안도 당연히 눈이 많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틀린 건 아닌데요. 이제는 좀 이렇게 풀면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어려웠다 이러면은 다 하고 나를 두고 푸는 방법도 있어요. 알겠죠? 항상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는 겨울 강수량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여름 강수량이 이 지표를 찾는 데 있어서 잘 쓰이지 않았죠. 그럴 때는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수능 문제인데 여름 강수량이 안쓸 리가 없는데 밑에서 쓰이는 거겠지. 한번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는요, 동위도이네. 동위도라면은 서해안 쪽이, 그치? 더 춥겠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게 아니라 더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하다못해 이 연평균 기온을 적용하더라도 가하고 나를 비교해보면은 나가 연평균 기온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볼수 있어. 이렇게 푸셔서도 잘한 거예요. 항상 그래프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다는 나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나, 비교해보면요. 강릉, 부안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것도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야. 여름 강수량과 겨울 강수량 둘다 높으면은 연 강수량이 높지 않을까인데요. 우리 좀 색깔을 달리해가지고요. 다하고 나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하고 나를 보니까요. 여름 강수량 비슷비슷해. 그러면은 겨울 강수량이 많을수록 당연히 연 강수량도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나는 겨울 강수량이 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연 강수량은 나가 더 많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추론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연 강수량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강릉은요, 연 강수량이 한1400 넘어가고요. 부안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200에서 1300 정도 돼요. 이렇게 푸는 게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머리가 정말 똑똑해가지고 연 강수량을 싸그리 다 외울 수 있으면은 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좋지. 근데 여러분들, 한국 지리만 공부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더 맞죠. 그치? 자, 3번입니다. 다는 라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교차, 뭘 보고 알수 있어요? 최하늘 평균 기온으로 볼수 있지. 자, 그럼 일단 우리 지도부터 봐볼까요? 다하고 라, 동위도네. 동위도라면은 동해안이 더 겨울철 평균 기온이 따뜻한데, 그럼 연교차 어디가 커야 돼? 서해안이 더 커야 되겠다. 그치? 그럼 다는 라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연평균 기온을 가지고도 적용할 수 있어. 그래서 정답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정답률은 막 낮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좀 어려웠죠. 그치? 4번입니다. 가와 라는 서해안. 라가 서해안이 아니죠. 나와 다는요, 다가 동해안이 아니죠. 자,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였냐면요. 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름 강수 집중률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 여름 강수 집중률. 어디가 가장 높아요? 라고 한다면요. 어디가 가장 높았어? 일단 한강 유역. 한강 유역이
제일 높았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장마 전선일 때 남서 기류가 유입되면은 강수량이 여름철에 정말 많이 집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 유역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고요. 대체적으로 해안이 아닐수록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이 안 내리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이 안 내릴수록 여름철에만 집중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요. 내륙 쪽. 그 다음 서해안하고 동해안을 비교했을 때는 서해안이 더 적게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겨울철에 강수량이. 그러니까 서해안이 동해안, 남해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거는 이제 울릉도가 되겠지. 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치? 그럼 제일 높은 지역은, 아, 당연히 가겠구나. 한강 유역인 가가 되겠구나. 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 인천은 겨울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이네. 가가 그래프상 가장 적잖아. 그치? 여름 강수량 가장 많은 데 비해서. 이렇게 보셔도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문제죠. 되게 중요한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요, 가에서 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생각보다 막 엄청 어렵진 않은 문제였어요. 일단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A는 태백이 되겠죠. 근데 저는요, 이 태백이 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요. 사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면요, 얘들아. 해발고도가, 아, 자꾸 다른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중요해서 그래, 중요해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지역 어디가 떠올려요?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대관령 많이 나왔고 또뭐 많이 나왔어? 장수 많이 나왔죠, 덕유산. 근데 안 나온 지역, 자주 나오진 않는 지역이 바로 태백이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요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지역은 많이 아는데 태백은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틀린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틀렸으면은 이걸 좀잘 몰라서 틀렸을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태백도 좀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발고도가 높다는 것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요. 위도 같은 거 고려 안 해도 돼요. 여름철 평균 기온은 해발고도가 일단 우선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다른 지역도 보도록 하자. B는요, 무산이 되겠고요. 무산. C는요, 서귀포시 위쪽에 있으니까 제주시가 되겠죠. 제주시. 자, 다시네요.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요, 어떤 것들이 주어졌나 살펴보도록 하자. 연교차 주어졌고요. 최단월 평균 기온 주어졌고요. 연 강수량 주어졌습니다. 무려 3개나 줬어. 너무 많이 줬죠. 2개만 줘도 뭔가 풀수 있을 것 같은데 3개나 줬잖아요. 일단은 최단월 평균 기온이 나오면은 무조건 최단월 평균 기온부터 보는 연습을 하세요. 최단월 평균 기온을 줬는데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 주어졌다. 그럼 그것부터 찾는 거야. 최단월 평균 기온이 주어졌는데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 안 나왔다. 그럼 이제 다른 거 보는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죠? 최단월 평균 기온이 두 지역에 비해서 한 지역이 유달리 좀 낮아요. 이게 바로 태백이 되는 거예요.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그럼 가는 태백이 되는 겁니다. 두 지역 남았죠? 나하고 달을 비교했을 때는요, 연 강수량의 차이도 좀 있지만 사실 연 강수량은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기온을 가지고 찾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더 낮은 모습을 보이고요, 최단월 평균 기온은 더 높은 것을 보이죠. 같은 남해안이라면 그래도 위도가 낮을수록 더 따뜻하지 않겠어요? 그럼 더 따뜻하다는 건 연교차는 작을 것이고 최단월 평균 기온은 더 높겠죠. 그래서 나가 뭐가 되는 거야? 제주시가 되는 거지. 나는 제주시, 다는 부산. 찾는데 막 엄청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어가지고요. 생각보다 연 강수량이 막큰 도움이 되진 않았죠. 그치? 그래서 연 강수량을 밑에서 물어보나 했는데 밑에서는 그냥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도록 하면은 가 A고요. 나 C고요. 다가 B니까 A, C, B가 되겠네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냥 이런 것도 찾을 때 순서대로 좀 하세요. 그냥 가, 나, 다니까 막 이렇게 찾다 보면은 그냥 잘못 체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체크하는 경우는 좀 조심해 주세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죠. 13번입니다.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1번인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 좀
어려웠나요? 이 생각보다 좀 정답률이 낮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대체 어려워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기존의 문제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뭔지는 알 것 같아. 한번 보도록 하죠. A에서 C 지역이 나오고 가 지역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조금 혼동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 A에서 C 가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지역인데요. 기후값 차이를 보니까 해당 지역의 기후값 빼기 가 지역의 기후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태안보다는 조금 더 동쪽에 있으니까 서산이라고 할까요? 서산. 태안보다는 동쪽이니까 서산이라고 봅시다. 서산. 자, 그리고 여기는요, 원주 아래쪽이니까 충주. 이 원주 아래가 충주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게 유용합니다. 생각보다 지역지리 할 때요. 그리고 이쪽은요, 경북 지역에서 가장 위쪽 부분이니까 울진이 되겠네요. 대게가 유명하죠. 대게 먹고 싶네. 자, 여기 울릉도. 울릉입니다. 울릉. 자, 이렇게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겨울강 수량 차이가 주어졌고요. 최하나 평균 기온 차이가 주어졌어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그냥 플러스일수록 높고 마이너스일수록 낮은 거야. 그렇죠? 플러스일수록 겨울강 수량이 많이 내리는 거고요. 마이너스일수록 겨울강 수량이 적게 내리는 거야. 최하나 평균 기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했던 건 사실 가잖아요. 근데 그냥 가를 어떻게 두고 풀면 되냐면요. 그냥 여기다가 지표 하나 더 그려줘.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가가 되는 거예요. 아, 이쪽이 그냥 가가 된다니까? 이 가야. 그러니까 가는 상대적으로 다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는 상대값이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겨울 강수량은 A가 제일 많이 내리고, 그 다음 B, 그 다음 가, 그 다음 C 순인 거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게 쉽지 않니? 최하나 평균 기온 차이를 또 순서대로 보자면은, 최하나 평균 기온 제일 따뜻한 데가 어디예요? A, 그 다음 B, 그 다음 가, 그 다음 C 순인 거야. 똑같은 문제 아니니? 그러니까 A, B, C, D를 줬을 때는 여러분들 좀 쉽게 접근하는데 갑자기 가가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좀 어렵게 접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틀렸다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 조금 신유형 같아서 좀 틀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돼. 수능에서는 되게 신유형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요. 최한화 평균 기온이 극단적인 것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이 네 지역 중에서 동위도라면은 사실 내륙일수록 최한화 평균 기온이 가장 추워야 되고, 그리고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니까 가장 좀 따뜻해야 되겠지.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최한화 평균 기온이 가장 추워요. C가 충주가 되는 거겠지. C가 충주가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 가예요. 동해안, 서해안이 주어졌으면은 서해안이 더 추운 게 되겠죠. 그럼 가가 서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최한화 평균 기온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강수량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울진하고 울릉도. 좀 최한화 평균 기온만 가지고 찾기는 좀 무섭죠. 그래서 겨울 강수량이 주어졌어요. 겨울 강수량 하면은 제일 많이 내리는 곳 어디라고요? 울릉도, 울릉도.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울릉도가 되는 거야. A는 울릉도고요. 그리고 B가 울진이 되는 거죠. 어때? 정말 좀 쉽게 풀지 않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틀렸다고 하더라도요. 여기 항상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가는 내 지역 중에 일출 시각이 가장 이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좀 1단원에서 물어볼 만한 것들을 물어봤어요. 일출 시각, 오랜만이죠. 사실 여러분들이요. 일출 시각이든 일출이든 일몰이든 남중시각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어디가 이러요? 동쪽일수록. 동쪽일수록 빨라요. 그렇지? 그것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은 가는 내 지역 중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나요? 라는 문제인 거예요. 아니죠. 어디가 가장 동쪽이에요? A가 가장 동쪽인 거야. 그럼 이거는 A라고 바꿔야 되겠지. A. 그쵸? 2번입니다. A는 겨울 강수량이 여름 강수량보다 많다. 자,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틀렸다면 이 2번을 체크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아, 울릉도는 겨울 강수량이 제일 많아요. 아, 당연히 제일 많죠.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여름 강수량이 가장 많아요. 어떤 지역이든 여름 강수량과 겨울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

해당이 되네요. 자, 우리가 배운 지식에 의하면은 한강 유역 일대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당연히 여름철에 좀 강수량이 집중된다라고 배웠었어요. 왜? 장마 전선이 걸칠 때 남서풍 기류, 남서 기류가 유입되기도 할때 그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치? 바람 바지 쪽이기도 하고 이쪽이 태백산맥에.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를 한번더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치? 우리 이것만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한번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제일 높은 지역은 한강 유역. 한강 일대. 그치? 자, 그 다음은요. 내륙일수록 겨울철에 강수량이 잘 내리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바다에서 결국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치? 바다 쪽에서 거리가 멀면은, 가뜩이나 추운데, 이렇게 공기 상승도 잘안 일어나다 보니까, 내륙 쪽에는 여름철에 내릴 때, 만 주로 강수가 집중되겠죠. 자, 그 다음 서해안이고요. 그 다음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이 동해안, 남해안에 비해서 춥기도 하고, 그리고 서해안은 워낙에 좀 바다가 이렇게 좁기도 하다 보니까 강수량, 겨울 강수량이 동해안, 남해안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내린다라고 했었습니다. 서해안도 당연히 위도가 낮을수록 강수량이 더 많아요. 겨울 강수량이. 동해안, 남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강수량은 위도가 낮을수록 당연히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강 집중률이 가장 낮은 쪽에 속하게 되겠죠. 그 다음 제일 낮은 쪽이 이제 울릉도. 자, 이렇게 정리하면 여름 강 집중률 사실 다 정리한 거거든. 그치? 여름 강 집중률이 높은 곳은 C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C는 A보다 무상기간이겠다. 정말 다양한 지식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무상기간이라고 한다면요.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야. 그러면은 겨울이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겨울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겨울 평균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상 기간이 길게 되겠죠. 그럼 어디가 더 겨울철에 따뜻하니 이걸 물어보는 건데 C하고 A를 비교했을 때는 A가 더 따뜻한 걸볼수 있어요. 이거는 최한월 평균 기온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도 충분히 풀수 있었습니다. 4번도 아닌 거지. 자, 정답은요. 5번이었습니다. 가는 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교차라고 한다면 결국 겨울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거죠. 최한월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거죠.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교차는 크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풀수 있었고요. 동위도라면은 동해안인 울진이 연교차가 당연히 낮겠죠. 이렇게 적용해도 풀수 있었습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되면 여러분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 근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새롭게 그래프를 하나 파가지고요. 아, 이쪽이 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요. 14번까지만 살펴볼 텐데요. 14번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자,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도가 나왔으니까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쪽이 남해군이 되겠네요. 남해군. 자, 여기는요. 대구로부터 북서쪽에 위치하니까 구미 쪽에 가깝겠죠. 구미. 울릉도는 진짜 많이 나오지. 그래서 울릉도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겨울 강수 물어보지 않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은 춘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춘천. 춘천하고 홍천은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같죠? 근데 충청하고 홍천, 막 이렇게 지역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비슷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륙이라는 점이야, 내륙이라는 점. 그치? 그래서 보통 울릉도하고 춘천하고 이렇게 좀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구미하고 남해는 또 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수 있네요. 그치? 춘천, 구미, 남해. 이렇게 동위도에서 탁. 아, 그러면은 뭔가 위도 차이를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결국 핵심은 위도하고 수력 분포거든요. 여러분들이 위도하고 수력 분포를 얼마나 잘 적용하냐가 이 기후 문제를 잘 푸냐 못 푸냐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기하게도요. 여기 보니까 강수 일수가 나왔어. 강수 일수는요. 1년 중에 비가 얼마나 내리든, 눈이 얼마나 오든, 그몇 미리가 오는 거는 계산하지 않고 하루 중 그냥 내린 날만 딱 계산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렸으면 1일로 딱 치는 거야. 많이 내리든 조금 내리든요. 그게 바로 강수의 수가 되겠죠. 또 계절별 강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아니 뭐 고민할 게뭐 있어요. 그냥
계절별

0: 강수량을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연 강수량이거든요. 그치? 자, 이렇게 보고 풀었어야 돼요. 가나 다라. 극단적인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극단적인 것두 개가 보이죠. 다하고 라는요. 다는 강수량이 적은데 반해서 라는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오. 구미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있는 영남내륙지방이죠. 영남내륙지방은요, 대체적으로 바람바지 사면이 되기 어렵다 보니까 지형성 강수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 지형성 강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구미는 가장 소호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가 뭐가 되는 거야? 소호지가 되는 거야. 다는 소호지, 구미. 그리고 라는요. 자,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아니, 뭘 기억을 하냐면요. 연 강수량 순위 정도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 강수량 순위. 이제 이걸 다 기억하라는 건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 다 기억하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몇 개만 좀 기억을 하자고.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서, 거, 남 플러스 대로 기억하라고요. 서거남 대. 이렇게. 왜 플러스가 붙었어요, 여기? 서거남은 서귀포, 거제, 남해 등 전국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쪽에 속합니다. 1900mm가 넘어요. 반면 대관령은요, 1700mm 정도입니다. 1700mm 정도 돼요. 그치? 나머지는 1700mm도 오지 않는다는 걸 쉽게 말하면은. 이네 지역이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속하는 지역이 있죠. 남해군. 그러니까 강수량을 사실 다 외워서 풀면 좋은데,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필요한 것만 좀 기억을 해두자 이거야. 이네 지역은 진짜 자주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남해군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으면 찾을 수 있었죠. 그럼 우리 가하고 나를 찾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 연 강수량은 좀 비슷해요. 근데 춘천과 울릉도의 차이점이 있죠. 일단 춘천은 뭐예요? 여기는 한강 유역이에요. 한강 유역. 한강 유역이라는 거는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반면에 울릉도는요,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은 거죠. 왜냐면은 북서풍이 부나, 북동풍이 부나,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뜻하기도 하고, 동해 자체가. 그래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겨울 강수도 많을 뿐더러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쪽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강수 대비 보세요. 겨울 강수가 전체 강수 대비,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 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울릉도가 되는 거야. 그럼 가는 자연스럽게 춘천이 되겠죠. 우리 가도 한번 볼까요? 가를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진짜 강수가 언제 집중돼요? 여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지. 이런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울릉도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쪽에 속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점 뭐라고 하셨어요? 겨울 강수하고 여름 강수 집중률을 비교했을 때 전국에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은 없어요. 울릉도조차도 여름 강수가 더 많이 내려. 상대적으로 겨울 강수가 많이 내려서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유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뭐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닌데 항상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다 찾았으니까. 가는요, 라보다 봄꽃의 개화 시기가 이르다라고 나와 있어요. 봄꽃의 개화 시기가 이르려면은 봄이 빨리 찾아와야 돼. 봄이 빨리 찾아온다라는 거는요, 당연히 겨울 기온이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치? 겨울 기온이 높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겨울이 좀 빨리 끝난다는 거니까 봄이 좀 빨리 찾아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위도가 낮을수록, 동해안, 서해안을 비교할 때는 동해안일수록, 그치? 뭐, 내륙 비교하면 내륙, 동해안, 내륙, 서해안, 동해안 순으로 동해안이 제일 봄이 빨리 찾아오게 되겠죠. 가하고요, 라는요, 거의 동위도를 비교, 동일한 경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위도 차이를 물어보는 거거든. 결국 기후는 위도나 수력 분포를 물어본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춘천이 더 북쪽에 있어요. 그치? 그럼 고민할 것도 없지. 해안 쪽에 있고 남해 쪽에 위치한 남해군이 훨씬 더 봄이 빨리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거지. 그렇지? 늦다라고 해야 되는 늦다. 2번입니다. 나는 가보다 연강수 일수 대비 연강수량.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수능에서 이게 등장한다는 게 아니지만 약간 수능 형과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식만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나하고 가래 비교해 보면요. 연 강수량은 그래도 막 엄청 큰 차이는 아니야. 물론 나가 조금 더 많이 내리긴 하는데요. 엄청 큰 차이는 아니죠.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 자, 근데 강수 일수를 보면은 나가 압도적으로 많은 강수 일수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말은즉슨 가는 내릴 때한 번에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나에 비해서. 그치? 그럼 나는 가보다 연 강수일수 대비 연 강수량이 적다라고 해야죠. 그쵸? 그래서 춘천은 집중호우가 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거야. 알겠죠? 1번, 2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3번이죠. 3번 보겠습니다. 다는 나보다 연교차가 크다. 연교차는 최하늘 평균기온 고려하면 됩니다. 최하늘 평균기온이 그래프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지도 보고 풀면 되겠다. 다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다는 내륙, 나는 동해안 한가운데 연교차가 어디가 커요? 당연히 구미가 더 커야 돼. 정답 3번이었어요. 근데 또 이런 친구들도 있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위도가 좀 낮은데. 울릉도는 위도가 조금 더 높잖아요. 동해라고 하더라도요. 근데 좀 그거는 기억해 주세요. 아, 울릉도는 바다 한가운데이기도 하고요. 거의 제주도 다음으로 연교차가 낮은 쪽에 속해요. 제주도가 연교차가 제일 낮고, 울릉도가 그 다음으로 속해요. 나오는 지역 중에서는. 그치? 그 정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는 거야. 라는 다보다 최하늘 평균기온이 낮다? 라, 다. 당연히 최하늘 평균기온이 낮은 곳은 다가 되겠죠. 그치? 위도가 높으니까. 낮은 곳은 위도가 높은 구미가 되겠습니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아까도 계속했던 가가 제일 높습니다. 뭐 4번, 5번은 이제 잘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기호 문제 좀 오기 힘들었지만,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할 만하다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지 않니?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할수 있어.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만점해놓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저와 함께하는 기출의 미래 강의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기출의 미래 강의는 문제풀이가 중심이 되는 강의이다 보니까 개념 강의처럼 정말 꼼꼼하게 개념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네. 물리적으로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는 이미 기출이 어느 정도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획에 맞춰서 문제를 잘 풀어온 게 중요하고, 발췌해서 듣는 것도 사실 좀 시간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어떠한 문항을 발췌해서 들어야 하냐 할 때는 일단 뭐 틀린 문제 듣겠지. 근데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직 연습하는 단계이니까 제시문이 분석이 잘 안 돼.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뭐 내지는 내가 정답을 맞추긴 했는데 사실 1번, 3번 고민을 하다가 1번 골랐는데 우연히 맞았을 뿐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정답에 100%의 확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즉 정답과 오답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면 해당 문항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문제 분석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문제 분석을 하실 때 크게 도움될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이 강좌에 해당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문제 조금 남았어요. 문화 이해 태도에서 세 가지, 오락모락모,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까지 요거 늘상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문항이 우리 3개 남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풀고 새로운 중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96쪽에 48번 문제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갑과 을의 문화 이해 태도래.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화 이해 태도를 고르시면 되겠죠. 갑은요, 외국에서 유학을 온 일부 학생들이 종교를 참석하기 위해서 특정 요일의 수업에 결석하는 모습을 보고 자국의 생활 양식에 비해 뒤떨어진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문화 양식에 비해서는 이게 좀 별론 것 같은데? 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공통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을 각각 찾는 거였네요. 어쨌든 갑의 이해 태도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가 되겠죠. 자, 이어서 이주민인 신입사원이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접촉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며 술 판매 업무를 할수 없다고 하자 관리자 을은요, 그 금기가 해당 문화권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정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갑처럼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아, 너네 나라 문화권에서는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점. 그래서 그냥 업무를 다른 데로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을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에 을은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라고 볼수 있겠죠. 자, 갑의 태도는 자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자문화인데요. 자문화를 중심에다 두고 타문화를 완전히 이제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오히려 1번에 나와 있는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고, 2번 을의 태도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자, 요거 나왔네요. 국수주의, 문화 제국주의,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태도. 자, 이거는 아이고 자문화 중심주의랑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각 사회의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야,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 라는 태도,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 오히려 을의 태도고요. 4번. 을의 태도는 갑과 달리 문화의 다양성 확보에 유리하다. 아, 정답. 4번. 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의 다양성 확보에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왜 이런 문화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회의 조건과 환경적인 맥락에 따라 이해하고 존중을 하는 거잖아요. 고로, 네, 문화 상대주의가 맞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갑을의 태도는 모두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 문화를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우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등하고 열등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태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지? 문화 절대주의적인 태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문화 절대주의적인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즉 갑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을의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로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9번. 아, 동그라미족의 세모 축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합시다. 근데 이렇게 교사와 학생의 대화가 나오면 사실 이렇게 학생 대화하면서 최근에는 여기 마지막에 이제 교사 해놓고 문제 형태를 조금 꼬기 위해서 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뭐두 명은 옳고 누구는 틀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문제가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이 없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이 모두 다 옳게 얘기했다라는 걸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과도하게 증가한 돼지 개체 수가 동그라미족의 생존 기반이 되는 경작지를 위협하기 때문에 돼지를 대규모로 도축을 하는 거다. 아, 왜 이러한 문화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요. 이 축제는 부족의 생존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존중해야겠다. 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거죠. 문화 상대주의적인.

을 동그라미족의 축제를 위해서 돼지 전체 개체수의 4분의 3을 도축하는 것은 아주 야만적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 너무 미개한데? 또한 그 고기를 먹기 위해 요리하는 과정도 우리나라의 위생관념에 비추어봤을 때 불결해. 여기 지금 불결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위생관념이야. 우리나라의 위생관념을 중심에다 두고 타 문화를 불결하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을에게서 나타난 태도는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 자, 병. 동그라미족의 축제가 고단백질을 얻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임을 인정하자. 오, 인정 나왔네? 존중하는 거네? 그러면 이거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겠다. 끝까지 봐야지. 하지만 그 축제가 대다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자,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아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류 보편의 가치.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이 문화 상대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도 한편 이렇게 이해하고 존중을 하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어떠한 문화가 인류 보편의 가치, 뭐 인권이라든지 생명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면 그러한 형태의 문화까지 인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는 경계하자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갑의 태도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갑은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이해하는 태도로 보겠고요. 그래서 틀렸네. 2번. 을의 태도는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그럴 리가.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을 하고요. 3번.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적인 게 드러나냐?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게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 4번. 갑과 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본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잖아요. 마지막. 을, 병의 태도는 갑과 달리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서 이제 비롯이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을병의 태도가. 근데 을은요,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자문화 중심주의는, 야, 우리나라 거에 비춰봤을 때 너네 거는 불결해. 너네 거 야만적이고 촌스럽고 별로야. 열등해. 그럼 타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을의 태도는 부정적이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49번의 정답은요, 4번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좀 재밌었던 건, 이 중간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개념이 짜잔! 하고 등장했어서 좀 재밌었어요. 자, 이제, 이 주제, 이번 중단원의 가장 마지막 문제, 50번 문항입니다. 자, 문화의 태도를 구분하기 위한 질문 답변에 해당을 하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러한 태도 중에 하나의 태도에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을 찾아요. 자, 첫 번째.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을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 자, 여기도 한번 밑줄. 문화 제국주의에다 밑줄. 자, 요거 뭐랑 같이 나온다고요? 국수주의랑 같이 나온다고요. 자, 국수주의, 문화 제국주의, 울트라 내셔널리즘인 거야. 우리나라가 완전 짱인 거야. 이거 뭐야? 자문화 중심주의. 자, 세 번째. 문화를 평가가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평가하는 관점은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였다면 이해하는 관점은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네 번째. 자신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 보는가? 야, 우리나라 거좀 열등하다. 대신에 너네 거는 괜찮아. 지금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라고 하는 건타 문화에 대해서는 야, 상대적으로 너네는 되게 우등하구나. 문화 간에 지금 우열이 있다라고 보는 평가의 관점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그치, 문화 사대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질문에 해당하는 관점을 연결을 했으면 일관되게 응답하는 걸 찾아야 돼. 봐봐. 만약에 자문화 중심주의

있다면 요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오오 XX가 나타나야 되죠. 오오 XX가 있나요? 오오 XX 바로 찾았네? 뭐야? 을 바로 정답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이번에는 문화 사대주의였다고 가정을 해봐. 문화 사대주의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도 문화 사대주의 들어가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OXXO의 조합이 있냐라고 봤을 때 없어요. 근데 선생님, 이게 만약에 문화 상대주의일 수도 있잖아요. 문화 상대주의로 가볼까?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는 건요세 번째만 해당을 하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럼 XXOX의 관점? XXOX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자문화중심주의로 일관되게 응답을 한 바로 을이 되는 겁니다. 을의 경우에는 자문화중심주의. 요것도 문제의 형식 패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문화 이해 태도 부분까지 끝났어요. 이번 중단원에서는 이거 말고도 앞에 전반부에 우리 뭐 나왔었어요? 문화의 속성이라고 해서 학공전축변. 학습성, 공유성, 전체성, 이 전체성을 총체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축적성, 변동성까지 앞에 나와 있는 전반부의 문제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새로운 중단원입니다. 02 중단원이고요. 03, 문화 변동의 이해 파트부터는 윤복쌤이랑 여러분들 차근차근 풀이 이어갈 거고요.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중단원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 그러니까 이제 기출까지 왔으면 이 대제목만 보고도 아, 여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지라고 바로 백지인출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되는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1번 주제를 보고 문화 의미 속성, 문화 이해 태도 완전 키워드잖아요.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문화, 학공전축변, 세 가지 태도 우리 계속 했었던 거. 2번 주제로 가게 되면 다양한 문화 양상이라고 해서 어떤 거 나와요? 주류 문화. 이거를 전체 문화라고도 얘기하고요. 부분 문화, 내지는 하위 문화. 그리고 이러한 하위 문화를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주류 문화랑 잘 일치하는 거. 이걸 우리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전체 문화, 주류 문화에 대해서 대립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문화. 그걸 우리는 반문화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각각 문화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랑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더 빈출이 되는 주제라면 함께 나오는 주제가 바로 대중매체, 대중문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문제를 통해 보겠지만 이건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요 대중매체, 대중문화 파트는 사실 등장을 하더라도. 출제가 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올 거니까, 네,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분석 팁을 가면 방금 했었던 그 얘기 그냥 나와 있어요. 사회적 변화, 경향 등을 반영해서 하위 문화에 대한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다양성이 증대가 되면서 다양한 일부 구성원들만이 공유하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걸 문제 제시문을 통해서 엄청 소개합니다. 소재로 쓰입니다.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특징 구분. 여기서 이둘 간의 관계성을 짚어야죠.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걸 반문화인 하위 문화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해요. 그런데 모든 하위 문화가 반문화인 것은 아니죠. 요거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 주류 문화와의 관련성, 그 관계성을 중심으로 문제 출제가 되고 하단에 나와 있는 건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에 대한 내용으로 이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가 일방향 매체. 일방향이 있으면 또 하나는 양방향, 내지는 쌍방향이라고 얘기했었고 이러한 양방향 매체를 우리는 뉴미디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매체의 특성을 중심으로도 출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중단원 들어갔으니까 우리 늘상 하던 대로 네, 기출엔 플러스를 통해 빈칸 채우고 OX 판단을 하면서 어떠한 내용 나왔었는지 살펴볼게요. 자, 14번입니다. 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화, 집단 영역과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들이 뭐래요?
전반적으로 공유를 한다. 그러니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를 하면서 이 문화 자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를 하니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럼 14번의 문화의 종류는 바로 주류 문화에 해당하겠죠. 자, 15번.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 또는 특정 영역의 사람들만, 그러니까 누구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누리는 문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5번을 우리는 하위 문화라고 얘기했었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하위 문화의 사례로 크게 두 가지 소개했어요. 세대 문화라고 해서 세대별로 공유하는 문화가 달라요. 또 지역 문화. 특정 지역의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하위 문화의 케이스였고. 자, 16번. 전체 사회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하위 문화의 범주는 상대적으로 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주류 문화고 이거는 무조건 언제나 고정불변하게 하위 문화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영역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전체 문화, 주류 문화에다가 어떤 때는 하위 문화가 될수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 김치 문화 생각해 봐. 선생님, 우리 밥 먹을 때 김치 없으면 특히 한국 사람들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한국 사회 식문화에서 이러한 김치 문화는 주류 문화가 되겠네요? 근데 이 김치 문화를 아시아의 문화 또는 세계의 식문화라는 관점에서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할 때는 김치 문화는 세계의 식문화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김치 문화는 세계 문화에 비해서는 하위 문화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또 다른 관계성. 여러분 김치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혹시 실비김치라고 알아요? 이게 되게 매운 김치거든. 실비김치 문화를 한번 볼게요. 되게 매운 김치 문화. 김치 문화와 실비김치 문화의 요두 가지의 관계성에서는 김치 문화가 전체 문화가 되면서 주류 문화가 되면서 실비김치 문화는 하위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7번. 하위 문화는요, 특정 집단의 무엇을 형성함으로써 구성원의 소속감 고취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 정체성 형성. 그러니까 우리 집단의 구성원들끼리 향유하고 있는 문화가 있어. 그럼 그게 하나의 공감대가 되어서 그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정체성 형성과 소속감 고취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에 그 학교에만 존재하는 문화 있어요? 선생님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그 1분 전 종소리라고 해서 이거를 매번 학기 초마다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방송반 애들이 멘트를 주면은 방송실에 가서 이렇게 녹음하고 하는데 수업 종이 뭐 예를 들면 9시 10분에 쳐요. 학생들이 이제 10분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1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잖아. 근데 이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할수 있게 1분 전에 9시 9분이 되면 매 교시마다 달라요. 여러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빨리 우리 수업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만 존재하는 문화거든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하는 친구들 뭐 내지는 동료 선생님들끼리는 그게 하나의 공감대가 되어서 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1분 전 종소리 문화가 있어. 라는 정체성을 형성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일종의 소속감 고취에도 또 기여할 수가 있고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18번입니다. 하위 문화는, 아, 반문화는 모의 한 유형. 자, 요거 빈칸 바로 하위 문화죠. 요두 가지의 관계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문화는 하위 문화 중에 하나이다. 전체 문화, 주류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립하는 성격을 지니죠.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문화다, 도전하는 문화다라고 볼수 있어요.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하면서 사회 변동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반문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대체 문화 또는 대안 문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사람들이 이렇게 향유를 하던 문화가 있는데 반문화는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 문화가 갖고 있었던 전통성이나 보수성에 대해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자, 19번. 모모모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뭐 계급, 계층, 뭐 아니면 뭐 상관없어요. 부 이런 거 상관없이 대다수 사회 구성원 대중 공유하면서 향유하는 문화다. 자, 19번은 대중문화에 해당을 하겠죠.
우리 대다수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죠.

자, 20번. 대중을 대상으로 정보 전달의 매개 역할을 하는 수단. 이걸 우리는 매스미디어 내지는 대중 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빈칸 찾아봤고요. 자, 이어서 21번부터는 OX 판단입니다. 자, 21번. 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주화될수록 하위 문화의 다양성은 강화된다. 다원화된다라는 말 자체가 이 사회가 여러 개로 세분화되고 분절적으로 쪼개진다. 이렇게 세분화된다는 것 자체가 다양해진다라는 말이지. 그럼 이거는 맞네. 자, 22번. 시대와 사회에 따라 반문화에 대한 규정은 달라진다. 자, 요 반문화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이죠. 예전에는 반문화였었던 게 지금은 전체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시절에는 괜찮았었던 게 이제 와서는 도전하고 저항의 의미, 정신을 담았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문화에 대한 규정 자체는 되게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언제 이게 전체 문화였다고 주류 문화였다고 이게 또 언제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였다고 무조건 언제나 늘 고정불변하게 그러한 성격을 지니는 건 아니라는 거. 자, 23번. 한 사회의 모든 하위 문화의 합은 그 사회의 주류 문화다. 아,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 별표시 빠방. 그냥 우리가 이거를 그냥 대충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요. 다양한 문화의 유형을 우리는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와 그리고 뭐 반문화, 하위 문화의 또한 유형으로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럼 왠지 이 주류 문화라고 하는 건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합 또는 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요소를 이루는 하위 문화의 단순한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산술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죠. 네. 자, 24번.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주류 문화로 수렴된다라는 건 일부 구성원들 많이 누리던 문화를 이제 전체 대다수 구성원이 공유를 하는 주류 문화로 간다라는 건데, 다원화 자체가 사회가 다양하고 세분화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문화의 획일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24번 선지는 옳지 않죠. 네. 자, 25번. 반문화와 지역문화, 세대문화는 모두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 맞아요? 맞죠? 반문화라고 하는 거는 하위 문화 중에 하나였고요. 지역 문화와 세대 문화도 하위 문화의 하나죠. 서울 지역의 문화, 경상도 지역의 문화, 이런 식으로. 일부 구성원들끼리 공유를 하고 있을 거고, 세대 문화 하면 2030 세대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5060 세대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다를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부만 공유하는 거. 하위 문화에 해당하겠죠. 26번. 한 사회에서 하위 문화와 주류 문화는 공존이 불가능할까요? 네. 공존 가능합니다. 함께 병존할 수가 있어요. 부분만 내가 일부 구성원들만 향유하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주류 문화를 함께 영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27번.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와 대립해서 사회 안정을 저해하기도 한다. 요 27번에서 얘기하는 이 하위 문화가 바로 뭘까요? 그래요. 이게 바로 반문화가 되는 거겠죠. 전체 문화, 주류 문화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근간을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내용. 자, 28번.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하위 문화와 반문화는 우리 하위 문화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기로 했었죠.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서로서로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OX 그리고 XOX, XOX, OX 맞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장으로 넘기면 네, 세개 문제 남아 있고요. 요거는 대중매체 대중문화 파트입니다. 대량 생산 체제의 확산, 보통 선거제도와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은 대중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대중문화의 형성 배경하면서 개념 공부했었던 내용. 대량 생산 체제의 확산이라는 거 산업화와 맞물려서 대량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지고 보통 선거제도나 아니면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으로 사람들의 정치사회적 권리가 신장이 되고 대중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대중문화 자체가 형성이 되고요. 30번.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시청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매체를 말 그대로 new. 이 new가 뭐예요? 새로운

뉴미디어 맞죠? 이러한 뉴미디어의 대표적인 거, 우리 지금 인터넷 공간을 통해 만나는 것도 뉴미디어죠. 자, 31번. 대중매체 유형 중 일방향 매체는, 자, 이러한 일방향 매체의 대표적인 게 인쇄 매체로서 신문, 책 같은 거, 음성 매체로서 라디오, 그리고 영상 매체로서 TV. 이때 이 TV는 인터넷 TV 아니고 옛날 TV예요, 옛날 TV.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러니까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냐 명확하게 구분지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신문 생각해봐. 신문사가요, 정보를 생산합니다. 대중들은요,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구별되죠? 소비자는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요거 맞는 내용. 그래서 555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 파트, 네, 개념까지 아주 빠르게, 스피디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97쪽에 51번부터 네,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역에서 미음까지 바로 직전 연도 수능 출제 문항이고요. 토착어의 숨결을 이어가다. 갑국은 다양한 토착어 사용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공용어를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토착어라고 하는 건 일부 토착민들만이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문화가 되겠죠. 이후 갑국의 토착민들의 다양한 언어는 급속도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공용어를 쓰다 보니까 토착어 자체가 발전을 할수 없지. 이에 일부 지역의 토착민들은 국가 공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지역의 고유한 토착어. 아, 이 토착어는 역시 지역의 고유한 지역 사람들만 누리는 토착민들만의 언어이구나. 그럼 이때 이 토착어를 우리는 부분문화, 예, 라고 볼수 있죠. 하위문화. 자, 후손들에게 토착어를 교육을 하고 있다. 네, 이쯤에서 우리 바로 1번 갈까요? 자, 기역은 비물질 문화이자 언어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비물질 문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갑국의 지역 문화다. 지역에 고유한 지역 문화다. 지역 사람들 일부만이 공유를 하고 있는 문화. 그럼 정답은 나왔네.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니은의 니은 국가 공용어 지정. 갑국이 문화 지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문화 지체라고 하는 거, 뭐 기술 지체, 문화 지체 나오는데 문화 지체 부분이 훨씬 더잘 나오죠? 이 문화 지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물질 문화의 속도를 비물질 문화의 속도가 그 변동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게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인데 지금 요게 문화 지체 현상 해결하기 위한 걸로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요 부분 후손들에게 토착어를 교육인데 이게 지배 집단에 저항하는 반문화인가요? 요 반문화는 아니죠. 어떠한 전체 사회에 대한 도전과 반기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요. 한편 토착어 소멸을 우려한 국제기구 A는요. 각국의 토착어를 포함한 토착어 보존 10년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는 이게 공용어를 지정해서 토착어가 사라지는 게안 좋으니까 이거를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야. 근데 4번에 문화의 획일화가 나타날 우려 그럴 리가. 오히려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를 하겠죠. 마지막 소수언어 사전을 발간하는 등 토착어 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거. 갑국이 하위 문화를 주류 문화로 바꾸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누리던 걸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토착어 자체를 다양한 문화 안에서 공존할 수 있게끔 보존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51번의 정답은요, 1번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52번이요. 대중 문화 나왔습니다.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 말랑말랑하게. 대중문화, 대중매체 어렵지 않다. 그림을 잘 보면 이 안에서 강조된 게 뭐냐? 사실은 만들면 된다. 분명한 진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러한 사실 자체도 결국에는 조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타이틀에서 하네요. 예, 만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나왔어요. 예, 막 미확인 루머. 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거. 낚시성 키워드. 우리도 인터넷 딱그 틀면 제목만 보고 뭐야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클릭을 해보면 뭐야 완전 낚시성 제목이었잖아 하는 거 되게 많죠. 선정적인 사진 막 선정적인 거일 때 대중들이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는 아유, 이 재미없는 게 아직도 남아있네 하면서 막다 버리고 있어요. 팩트체크 안 합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해야 돼요. 어쨌든 정보를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니까. 근데 이런 거 제대로 안 하고 실제 통계, 인터뷰, 원본 이런 것들 전부 다 재미없다고 폐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돈이 되는 것들만 남기고 있다. 라는 현 대중문화의 어떤 세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1번.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을 약화시킨다? 전혀 무관한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해서 전부 다뭐 하나 유행한다 치면 전부 다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획일화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1번 자체 대중문화의 문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요 만평에서 강조된 건 아닙니다. 자, 2번도 무관하네. 3번. 정부에 의한 문화 통제를 가능, 이것도 좀 무관해 보이는데. 4번. 그 상류층의 문화적 취향을 일반 대중에게 강요한다. 이것도 뭐 무관한데 마지막 5번 가면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바로 팩트체크, 인터뷰 원본, 실제 통계. 이걸 외면을 하면서 자극적인 문화, 뭐야, 낚시성 키워드, 선정적인 사진 이런 것들을 양산한다라는 거. 정답은 뭐?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냥 그림 딱 보고, 이거겠냐고, 5번 딱 찍고, 금방 넘어가는 문제여야 돼. 자, 이어서 53번이요. 스케이트보드 문화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갑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할수 없을 때 육지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바퀴 달린 보드를 고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50년대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라는 건, 아, 이 문화는요, 하위 문화였다. 일정한 젊은 세대들만 향유를 하는 하위 문화였다. 1970년대에는 공격적인 스케이트보딩을 선보이는 팀이 등장을 하고, 펑크락 음악과 결합을 해서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형성됐다. 기존에 존재했었던 문화에 대해서 저항감이 나타나니까, 여기서는 약간 반문화적인 성격도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스케이트보더들은 공공장소에서 스케이트보딩을 금지하는 정부의 규제와 위험하고 난폭하다는 기성세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90년대 이후가 되면서 스케이트보드는 대중 매체에 의해서 소개가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TV라든지 신문 이런 것들에 보도가 되면서 원래는 일부 사람들만 향유하던 문화였었죠. 그런데 이게 유행이 되는 거예요. 스케이트보드 패션의 유행, 관련 TV 프로그램의 선풍적인 인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자, 이제 뭐래요? 자, 모든 세대가 즐기는 문화가 되었다. 예전에는 누구만 일부 누리던 문화였다면, 이제는 주류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 기억. 1950년에, 이거는 반문화였다. 50년까지는 아직 반문화, 도전하고 반기, 뭐 이런 거 살펴볼 수 없어요. 반문화인 거는 요 70년대 들어서죠. 근데 70년에 하위 문화였다. 여러분, 요거 맞죠? 왜요? 이 하위 문화 안에 뭐가 들어가? 반문화가 들어가니까.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하잖아. 그래서 니은 선지 맞아요. 자, 요거 의미 있는 선지였다. 자, 디귿. 1990년대. 요 이후가 되죠? 대중문화의 상업성을 비판하는 상징? 뭐 상업성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체에 의해서 소개가 돼서 전반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주류 문화가 된 거죠.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화한 거 맞습니다. 하위 문화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모두가 즐기는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네,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54번입니다. 자, 테니스. 과거 갑국의 상류층만이 즐기던 스포츠였다. 옛날에는 일부 계층만이 향유를 하던 문화였대요. 그럼 여기 상류층만이 즐기던 이 부분의 밑줄. 당시의 상류층은 넓은 정원을 갖고 있었고, 그곳에서 테니스를 즐기면서 코트가 자연스럽게 테니스 코트의 표준이 됐다. 그 상류층들은 그냥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정원이 딸려져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테니스가 발전했나 봐요. 오늘날 테니스는 각국에서는 뭐래요? 남녀

평소 누구나 즐기는 성별 상관없어요. 연령 상관없습니다. 누구나가 즐긴다 라는 표현은 이거 이제 주류 문화가 되었다. 즉 예전에는 하위 문화였었던 것이 자 이제는 주류 문화가 되었다 라는 거볼수 있죠. 자, 잔디 코트 외에도 하드 코트, 클레이 코트 등 다양한 코트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표준이 이 상류층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에 반면, 을국은요, 테니스, 을국에 들어온 갑국 선교사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거 단원간 융합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을국의 경우 테니스는 을국에 들어온 갑국 선교사에 의해, 갑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다. 직접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러한 테니스 문화가 소개가 된 거죠. 그럼 요 내용,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 문화 전파의 유형 중에서도 직접 전파에 해당을 하겠죠. 직접 전파. 오늘날 을국에서 테니스는 상류층에서 유행하는 스포츠가 되었다.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의 결과 이 테니스 문화 자체가 위 문화로서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각국에서 테니스는 하위 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변동을 했다. 그렇죠?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기니까요. 자, 니은 을국에서는 문화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문화 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 문화 접변의 양상 그 결과물로서 우리 세 가지 공부를 했었어요. 문화 여기 나와 있는 거 동화 있고요. 문화, 그리고 융합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 공존, 병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했었죠. 여기서 이 문화 동화라는 건 A, B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하나의 문화 쪽으로 흡수되는 걸 얘기해.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화로 흡수돼서 뭐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런 거 나타나지 않죠. 문화 융합이라는 건 A, B의 문화가 만났을 때 C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문화 공존 내지는 병존이라고 하는 건 함께 나란히 공존한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여기서는 동화 현상은 없고요. 디귿에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를 통한 갑국의 선교사가 직접 가서 전달했다. 소개를 했다라는 거니까 디귿 맞고 리을. 오늘날 갑국과 을국에서 모두 테니스는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 갑국에서는 주류 문화가 맞아요. 그런데 을국 같은 경우는 뭐야? 하위 문화. 여전히 상류층에서만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을국은 주류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니은 디귿 선지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요거 익숙하셔야 됩니다. 문화 동화와 그다음 직접 전파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이러한 문화 동화라는 건 문화 접변의 양상으로 공부를 했었던 거고, 이러한 직접 전파라고 하는 것도 전파의 한 유형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어떠한 문화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 원인이라고 해서 내재적인 요인으로 발명과 발견을 공부를 했었고요. 외재적인 것으로서 전파, 해서 전파의 유형을 직접 전파와 매체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거, 간접 전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극 전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고요. 요 부분은 사실 03 단원에서 윤복쌤이랑 여러분들 더 진하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어쨌든 최근의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단원의 내용 요소가 그 안에서만 그냥 배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원을 넘나들면서, 막 대단원을 넘나들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5번으로 가시죠. 자, 1990년대 갑국에서는 기존의 지배적인 대중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성격을 지닌 음악 장르 A가 등장을 했고, 그럼 여기 기어, 대중문화. 문화는 넓은 의미로 사용됐다. 오! 우리 문화의 의미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어. 넓은 의미라는 건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전반적인 생활 양식을 지칭을 해. 이에 반면 좁은 의미는 문화를 고상하고 세련된 거. 그래서 어떠한 문화인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상품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문화를 좁은 의미에서 쓴 거죠. 여러분들 문화인이라고 하면 너네가 기대하는 행동 양식들이 있잖아. 고상하고 세련되게 막 행동하는 사람들을 문화인이라고 하지. 막 갑자기 막 그냥 뭐막 말도 안 되는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막 우가

누가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진짜 문화인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개하다, 야만적이다 이런 부분에 좀 반대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좁은 의미의 문화의 경우에는 다소 평가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대중문화래. 대중들이 함께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이지. 이거는 넓은 의미가 맞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성격을 지닌대요. 저항과 대립, 반기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딱 보자마자 이 음악 장르는 반문하겠다. 반문하였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맞는데? 갑북 정부는 A를 규제해서 확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A를 누리려는 사람과 정부 간의 갈등이 발생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A는요, 그 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갑국 내 일부 세대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문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건 전체 문화, 주류 문화의 어떤 저항 대립의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위 문화 안에서도 반문화적인 성격을 지니다가 오늘날 A의 경우에는 그냥 일부 세대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하위 문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지. 근데 병에 이 니은이 오늘날 갑북의 주류 문화가 되었다. 주류 문화가 되기 위한 전제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를 해야 돼요. 여기서 뭐래요? 일부 구성원들만이 누린대잖아. 일부 세대만이 누린대잖아. 여전히 이거는 그냥 하위 문화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자, 니을. 디귿은요, 요거.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간의 변동 속도의 차이. 자, 요거를 우리 문화 지체 내지는 기술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갈등 자체를 문화 요소 간의 어떠한 부조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순 없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6번입니다. 자, 갑국에서는 손을 씻으면 영혼이 오염돼서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전통적인 믿음 때문에 손을 잘 씻지 않는데, 사실 위생적으로는 손 씻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관습이 있었대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감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한 의사가 손 씻기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갑국의 A 지역에서는 손을 잘 씻는 문화가 형성. 근데 잘 봐. 이 A 지역은 갑국의 A 지역인 거야. 그럼 갑국의 특정한 지역에서는 이제는 손을 잘 씻게 되었다는 거지. 이러한 문화가 조금씩 퍼져나가니까 대다수의 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 야, 손 씻으면 영혼이 오염되는데 너 지금 이렇게 목숨 위험해지는 행동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비난하는 모습이 보여요.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저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이라는 글자를 준 이유는 여러분들은 혼돈하게 하기 위해서. 저항 등장하면 우리가 그냥 딱 자동적으로 뭐야 이거 반문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갑국에서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A 지역의 사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대요. 오? 감염병 하나 유행을 하는데 손잘 씻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A 지역을 보니까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완전히 낮은 거야. 사람들이 이러한 실제 통계 데이터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겠죠. 손 씻는 간단한 행위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갑국에서는 손을 잘 씻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생활 습관이 보편화되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기역은 요 전통적인 믿음과 그 관습인데요. 지배 세력의 반발에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 뭐 이거 자체가 이 관습이 지배 세력의 반발, 사회 통합이 이걸로 볼 수는 없죠. 그냥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냥 이러한 관습이 발전을 했는데 형성됐는데 라는 거. 2번 니은. 니은은 주류 문화가 허위 문화로 변한 사례다. 요 2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뭘까? 이손잘 씻는 문화가 원래는 갑국의 A 지역에서만 공유가 되다가 이제는 뭐래요? 예, 이러한 습관이 보편화가 된 거지. 이렇게 보편화되었다라는 건 하위 문화로 향유되던 것이 이제 주류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근데 2번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3번. 디귿은 문화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어 나타난 문화 지체의 사례이다. 자, 문화 지체에 대한 얘기 계속 나왔네요. 변동 속도가 다른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5번에서 얘기한 미음은 이런 습관이 보편화되었다는 거니까 예전에 A 지역에서만 누리던 걸 이제 모두가 누렸다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요거 32번이랑 조금 더 보완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 아까 32번에서 니은 부분에 밑줄이 되어 있었잖아요. 손을 잘 씻는 문화 형성이라고 해놓고 이거를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 요 니은 문화가 그 이전에 주류 문화였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애초에 여기 지금 미음까지 확장을 하기도 전에 이 니음만 보고도 판단을 했을 때 애초에 요손잘 씻는 문화 여기까지 보면 이거는 이전에 주류 문화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2번처럼 판단을 할 수가 또 없겠습니다. 요거 조금 헷갈렸겠네요. 네.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57번입니다.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단체는 동그라미 연합이래요. 그들의 운동을 이끈 감정은 주류 사회에 대한 반감과 도덕적 분노래요. 그러면 여기서 반감과 도덕적 분노, 근데 주류 사회를 향한 그러면 요 동그라미 연합 같은 경우는 반문화적인 성격을 지니겠다.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운동 집회에서는 형제와 연대 언어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거 예전에 히피 문화 생각나죠? 하지만 동료 여성들을 대하는 남성들의 차별적 태도는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다. 막 형제와 연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문화 안에서 보면은 여성에 대해서 되게 차별적인 태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러한 남성 우위의 문화 자체가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즉 주류 문화였다는 거죠. 회의에서 이들은 여성의 발언권을 제약했고 여성이 논의를 주도하려고 할 때면 종종 야유를 퍼부었어요. 왜? 남성 지배적인 문화 나타났으니까. 남성들은 주류 문화의 반기를 들었지만 남성 우위의 문화에는 놀라울 만큼 순응을 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반감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으면서도 그 안에서 남성 우위의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여성들 역시 초기에는 이러한 차별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대요. 왜? 그냥 이게 너무 당연했으니까. 시간이 흐르자 소수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목소리는 결국 거대한 물결로 이어져 반전 운동을 넘어 처음에는 애초에 반전 운동으로 시작을 했죠. 미국 사회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 여성 운동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 기억은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다. 주류 사회에 대한 반감 분노 나타나는데요. 반문화인 하위 문화에 해당하겠죠. 자, 니은 평화 운동.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공유를 하는 문화이다. 아, 요 니은은 요 남성 우위의 문화죠. 남성 우위의 문화는 뭐예요? 지금 미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 주류 문화에 해당하겠네요. 그러면 니은 맞고, 자, 디귿. 디귿은 반전 운동.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 운동? 반전이야. 지금 현재의 어떠한 모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어떠한 문제,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개혁하려는 성격을 지녔죠. 자, 리을, 여성 운동이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 운동에 해당을 합니다. 기존에 존재했었던 남성 우위 문화라는 주류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는 사회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8번. 자, 58번은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의 기능에 대해서 나왔고요. 이것도 사실, 근데 사례를 읽기 전에 1번부터 가면 뭐 오락민 여가 기회 제공해서 삶의 질 높인다. 여러분들도 시간 날때 뭐예요? 시간 날때뭐 각자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여가 시간에 주로 우리 이렇게 미디어에 친숙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즐거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 나한테 여가가 되면서 오락적인 기능을 하니까. 이 제시문 읽기도 전에 사실 1번 대중문화의 기능에 해당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1번 가면 안 되는 게 사례 속에서 도출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기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선지로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의료 지식, 법률 지식과 같이 오랜 기간 숙련을 통해

0: 얻는 전문 지식은 소수의 특권이었다.
1: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들은 되게 소수의 특권들, 특권으로 누리는 그러한 지식이었다. 하지만 의무교육의 확산과 TV,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공유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대다수 사람이 응급 상황이나 법적 분쟁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의료 지식이나 법적인 지식 자체는 예전에는 의료인이나 어떤 법률인, 법조인 정도만이 누리는 거였다면 이제 실제로 막 너튜브만 들어가더라도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각종 법조인들이 운영을 하는 TV 채널, 뭐 아니면 유튜브 그 너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게 되게 이제 익숙해졌다는 거죠. 물론 전문가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런 방어선은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골프는요, 상류층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골프는 돈 많은 사람들만 누린 거였는데, 산업화로 인해서 대중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스포츠 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해 골프가 대중에게 친숙해지면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이 골프를 즐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건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던 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됐어. 의료 지식, 법률 지식이든. 골프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진짜 돈 많은 소수의 사람들만이었다면 이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보편화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몇 번일까? 손주 2번에 고급 문화를 대중화해서 평균적인 문화 수준을 높인다 라는 표현. 고급 문화의 대중화. 이거 정답 2번이 되겠죠. 고급 문화. 그리고 골프. 고급 문화. 근데 이제는 누구나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3, 4, 5번은 무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59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중요한 결승 경기라서 그런지 화면이 온통 광고 투성이야.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 경기에 막 이렇게 몰입하려고 하면 자꾸 광고도 나오고, 광고 현판도 뜨고, 심지어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들도 보면은 다 전부 다 광고예요, 광고. 요 뒤에 다 광고예요.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드라마 볼 때도 좀 그러지 않아요? 예. 네. 간접 광고 노출. 뭐 엄청 많잖아요. 뭔가 이거 내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그 집중의 선이 딱 이렇게 끊겨버리는 순간들이 있다. 이거는 이 대중문화가 지니고 있는 지나친 상업성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돈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지나쳐버리면 이 자체가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죠. 뭐 요즘 드라마에도 뜬금없이 상품을 노출해서 집중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뭐 뜬금없이 뭐 주인공이 뭐 이렇게 뭐눈 밑에 뭔가를 바른다든지 갑자기 어떠한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음료수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가에 뭐가 들어갈까? 계층간 무관한데? 이 간은 상업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지 2번 가면 지나치게 상업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정답. 2번 나왔습니다. 아까 58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뭐, 여기 대중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거, 라든지, 뭐 아니면 3번에 나와 있는 거,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 약화시키고, 뭐 하나 유행하면 사람들 처음부터 똑같이 그것만 하고 있는 거. 문화의 획일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맞는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어떠한 특징으로 제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요 안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선지 2번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60번 갈게요. 자, 요 각각의 문화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ABC에 대해서 배워보자. 아래 자료에서 기억은 A. 그리고 니은은 B, C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자,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다수의 유럽계 이민자들이 각국의 동그라미 지역으로 이주. 이들은 주로 동그라미 지역의 부두 주변에 정착해서 빈민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민자들이 고된 노동을 잇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뒷골목에서 추던 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화되었고 이것은 오늘날 갑국 국민들 뭐래요? 누구나가, 아이고, 형광펜 하려고 했는데, 누구나가 즐기는 춤으로, 네, 바뀌었다라는 얘기. 여기 기역에서의 춤은 바로 이주민들 일부만이 누리는 하위 문화의 성격을 지니겠죠. 근데 이런 하위 문화가 이제 주류 문화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A가 바로 하위 문화, 그리고 B가 주류 문화, C가 반문화에 해당을 합니다.

하겠네요. 자, 1번부터 가면 A는 하위 문화죠.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죠.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하위 문화도 점점 더 세분화되고요. 자, 2번. B는 즉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합이 아니다. 산술적으로 가지 말자. 3번. 하위 문화와 달리 주류 문화는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 이거는 하위 문화든 주류 문화든 모두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하위 문화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죠. 자, 4번. 주류 문화와 달리 하위 문화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다. 4번에서 얘기하는 건 C, 즉 반문화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5번입니다. 기역에서 니은으로의 변화는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 띠용. 틀렸어. 왜? 하위 문화가 오히려 주류 문화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방향이 이제 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60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라고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문화 이해의 태도 세 가지, 그거를 이제 세 문제를 통해서 마무리를 했었고요. 기출엔 플러스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 양상에 대해서 개념 정리 스피디하게 했고, 오늘은 전반부 10개 정도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1번부터 우리 쭉 끝까지, 중단은 끝까지 문제 이어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 풀어 오시고요.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질 지니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지니 정유기입니다. 봐도 특별히 적응이 되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니, 여러분. 당연하잖아, 그치?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이 모습들을 제 친구들이 보지는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우, 엄청난 놀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무튼 간에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달릴 건데 오늘은 사실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들 어려워하는 파트거든요. 사실 중복 조합은 제가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배치를 했어요. 아무래도 밑을 바라볼 때 이거 끼고 있으면 그래.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오늘은 그래서 중복 조합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좀 친해져 봅시다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천천히 나갈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인생 최초로 확통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천천히 저랑 같이 보면서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 뭐 편안한 그냥 그 수다거리로 갖고 왔어요. 가끔만 항상은 안 돼. 수학 문제를 풀 때에는 음악을 들어도 저는 괜찮다고 솔직하게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마다 또 의견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컨디션마다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안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그래 선생님은 어땠나요? 여러분 나는 학교 다닐 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막 엄청 나쁘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음악을 들었어서. 근데 일단은 그래도 그거는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에 심취해서 듣는 것은 그건 안 돼요. 음악을 들으면서 막 가사를 흥얼흥얼흥얼 막 이러면서 듣는다. 그거는 이제 사실 음악을 듣는 거지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서 가끔은이라고 해놨잖아요. 수학 문제만큼은 음악을 들어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 영어와는 다르게 어쨌든 지문을 읽는.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가끔은 수학도 음악을 들으면서 풀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에 이 좋아요의 느낌이 뭐냐면

이런 거 알아? 문제를 푸는데, 약간 문제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음악이 거슬려가지고, 이렇게 빼듯이, 이렇게 빼듯이 이어폰을 빼내는 그런 느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건 마치,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가수가, 왜? 우리의 무대가 여기니까. 가수가 무대에서 자기 음악, 노래에 집중할 때 인이어를 빼잖아. 그 행위와 비슷한 행위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을 해. 아니, 우리가 가수가 될순 없으면 이런 데에서라도 그 느낌을 느껴야지. 우리의 무대에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내가 집중하고 싶어서 이어폰을 빼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되게 스스로 아, 멋있다고 생각을 해. 아니, 공부를 어떻게 재밌게 하나요? 이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나 보거든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할 때의 그 모두가 잠든 시간 또는 모두가 잘것 같은 아침 새벽 시간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나 자신이 멋있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노래가 공부에 집중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스스로 그걸 탁 빼낼 때의 멋짐 그두 가지를 다 느꼈던 것 같거든요. 나만 그래? 왜? 여러분, 그런 거 멋있다고 느껴야지.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부하면서 멋진, 집중하는 내 모습 너무 멋져. 막, 아, 집중할 때 나오는 내 눈빛 레이저 너무 멋져. 이런 거안 해봤어요? 왜? 그런 거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재밌지. 뭐, 공부하면서, 막, 아니야. 뭐, 아니, 뭐, 중복조합이란 무엇인가? 이게 엄청 재밌다는 아닌데요. 중복조합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나란 모습 너무 멋져는 난 재밌었던 것 같아. 자기애, 충만한 자기애. 아니, 왜?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남이. 안 그래? 여러분, 그죠? 그거 한번 느껴보시면서 약간 그 음악과 수학, 그 음악 속의 수학, 약간 이런 느낌과 그냥 이 느낌 두 가지를 꼭 한번 느껴보도록 하세요. 자기에게, 나는 나에게 취한다를 느낄 수 있을 거야, 알았죠? 공부할 때 그런 거 원래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재밌지. 수학 공부할 때에 그 엄청 어려워 보이는 걸 풀어냈을 때 나란 녀석은 너무 멋져. 이런 거지. 자기의 시리즈를 한번 해야 되겠어. 내가 왜 이럴 때 언제 멋있나 이런 거. 그지 않아? 나는 그 학교 다닐 때 자기애가 충만한 학생이었냐면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서 더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약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학도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보통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보통 막 성적을 기다리고 이렇게 되잖아. 안 되더라고. 성적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 나란 녀석 멋있어로 갔더니 공부도 좀 재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진짜로 오히려 성적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고 그걸 느껴보도록 하세요. 자, 중복조합이라는 거 되게 획기적인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하가 아니고 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세요. 자, 1, 2, 3, 0. 타이핑을 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스러웠어. 원래 동그라미가 있잖아. 타이핑 하는데. 공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 1이 적힌 공, 2가 적힌 공, 3이 적힌 공이 있어요. 그죠? 자, 거기에서 중복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1이 적힌 공, 2가 적힌 공, 3이 적힌 공은 각각 4개 이상씩 있습니다. 오케이? 각각 4개 이상씩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한 거예요. 허락하여 어떻다고? 4개를 택하기만 할 거예요. 택하기만.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택하기만 할 거예요. 어떤 거 있을 수 있겠어? 1이 4개. 1이 3개, 1이 2개, 1이 1개, 1이 없음. 그렇지. 기준을 삼아서 케이스를 나눌게요. 1이 3개인 경우. 1이 두 개인 경우, 1이 한 개인 경우, 그 다음에 1이 없음. 이렇게 할 거야. 그치? 원래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해결을 해나가야지 생각나는 대로 쓸순 없잖아. 괜찮아? 1, 2, 3, 4, 5까지 케이스를 쓰게 되면 굉장히 슬픕니다. 이게 옳은가의 생각을 내가 한 번씩 해야 돼가지고 어쨌든 자 1이 4개면 그냥 얘밖에 없으니까 뽑는다는 것 자체가 몇 가지? 한 가지예요.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자 1이 3개면

그렇지. 1은 3개가 준비가 되었고, 나머지 하나가 2일까, 3일까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그렇게 조합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제가 교재에다가는 일일이 다 써놨어. 그치? 1이 두 개인 경우는 나머지 두 개의 구성은 2, 2로 할까? 2, 3으로 할까? 3, 3으로 할까만 고르시면 되죠. 맞습니까? 몇 가지? 세 가지. 1이 네, 한 개인 경우는 나머지 구성은 2가 세 개일까? 2가 두 개일까? 2가 한 개일까? 2가 없을까? 딱 그거죠. 그쵸? 2의 개수를, 그러니까 케이스 안에도 케이스를 기준으로 나눠 가는 거야. 그러면 2가 두 개면 3이 하나. 2가 한 개면 3이 두 개. 2가 없으면 3이 세 개가 될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몇 가지? 네 가지. 규칙성상 이거 몇 가지겠어? 맞아, 사실이야. 다섯 가지 사실이에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나눠 써볼까? 2가 4개인 경우, 2가 3개인 경우, 그쵸? 2가 2개인 경우, 2가 1개인 경우, 2가 없는 경우 이렇게 메꾸겠죠? 나머지는 3이 채워 넣으면 되니까. 다섯 가지 맞잖아. 그래서 싹다 더해볼까요? 몇이에요? 15. 그래서 정답 15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진 않아요. 억울해요? 네, 억울해요. 15가지를 진짜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다 세웠어요. 억울하냐고 나 물어보면 나 억울해요. 억울은 해. 나의 노력 대비 결과를 너무 그냥 별것도 아니게 받은 것 같아. 난 하나하나 다 썼는데, 그죠? 자, 이것에서 여러분, 제가 이 노력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하셔야 돼. 써보셔야 돼. 이 부분에서 제가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을 할게요. 우리는 성실은 한데, 성실하게만 풀지 말고, 좀 머리를 써보는 풀이를 해보자는 거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보니까요, 내가 아까 뭐라, 1이 4개, 1이 3개. 1이 3개면 2가 1개. 1이 3개인데 2는 없어? 그럼 3이 1개.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각각의 개수에 집중을 해요. 나 오늘따라 글씨가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아. 개인의 취향이야. 어쨌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다시 해봐야지. 각각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해. 나는. 그렇지 않아? 1이 몇개 있어? 그럼 나머지 2는 몇개 있고 3이 몇개 있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개수의 합은 무조건 4개지. 당연하지. 총 4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치? 개수의 합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그럴 때, 각각의 개수가 궁금해서 난뭐 하고 싶냐면, 칸막이를 설치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고? 자, 종류가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칸막이를 좀 설치해 볼게요. 종류 3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니까 칸막이는 몇 개만 있으면 될까요? 칸막이가 2개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1이 4개인 경우는 1한테 동그라미를 4개 주도록 할게요. 아까 1이 2개고 2 하나, 3 하나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주도록 할게요. 자, 개수의 합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동그라미의 수예요. 개념으로 바뀌었어. 각각의 개수가 궁금해서 종류의 칸막이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중해봐. 요만큼 잘라가지고 볼게요. 공몇 개? 네 개. 칸막이 몇 개? 두 개의 배열이 되어준 겁니다. 네? 가디순으로 갈 거라고요. 지난 시간에 가디순 했잖아요. 가디순, 중복순열, 뭐 고배법칙 이런 거는 그냥 everywhere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든 다시 뜹니다, 여러분. 즉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칸칸공공공공의 배열이 되어줍니다. 총몇 개를 배열하고 있나요? 여섯 개를 배열하고 있어요. 근데 각각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6팩으로 쓴 거.

있잖아. 같은 거두 개를 배열할 때, 같은 거네 개를 배열할 때마다 어때요? 겹쳐서 세개 되니까 나누어 주어야 되겠죠. 정답은 15가지. 억울해, 안 억울해? 안 억울해.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세면 안 억울해요, 여러분. 아까 하나하나 쓴게 아니고 분석으로 한 방에 풀어낸 거야. 나 요걸로 푼 거야. 이렇게 풀 거야. 진짜인가 볼래요? 여러분이 칸막이랑 공이랑 아무렇게나 배열해봐. 칸, 공, 공, 칸, 공, 공. 이러면 뭐예요? 이 영역은 1의 개수, 2의 개수, 3의 개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2가 두 개, 3이 두 개라는 뜻이네. 되죠? 공과 칸막이의 배열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죠? 중복조합은 공과 칸막이의 배열. 이게 되게 획기적인 이야기거든요. 원래 중복조합이라는 것의 기호 H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을 할 거기는 한데, 저는 H로 안 풀어요. 나 개인적으로 H 별로 안 좋아해. 나 개인적으로 파이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죠? 응, 중복순열의 파이. 응. 그냥 파이는 좋아해. 단건다 좋아한다고요. 근데 어쨌든 그 파이 기호는 안 좋아해. H 안 좋아해. 기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풀이를 할때 있어서 여러분, 있어 보이려고 하는 풀이 별로 안 좋아해. 최대한 편안하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풀이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물론 H 기호로도 당연히 풀이를 같이 할 건데, 내가 왜 공과 칸막이를 더 좋아하게 되는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자, 일단 중복조합의 의미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H 기호를 아예 모르면은 안 되고요. 파이 때처럼 노력했습니다. 이 H가 무슨 종류 이런 걸 나타내는 그 영어 단어예요. 몰라. 이제는 몰라,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여기 N은 뭐냐? 봐봐. N부터 가볼게요. 서로 다른 N계에서 알개를 뽑아. 뽑다? 뽑다는 좀 이상하지? 뽑는다? 뽑는다. 라고 하면, 그냥 조합 같잖아. 여기에 중요한 멘트가 뭐예요? 중복을 허용하는 거지. 중복을 허락하여 알개를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요. n과 r을 더한 다음에 1을 빼시고 조합 쓰시고 r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는지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외우라고 하면 반항심이 생겨요. 왜? 내가 왜 외워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반항심을 여러분들도 끄집어내세요. 그냥 호락호락하게 외워주는 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암기?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지. 내가 납득은 가야지. 내가 외워야 된다면 적어도 외워야 되는 이유라도 납득이 가게 하든가. 나를 설득은 시켜야지 될거 아닙니까? 그냥 외우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의 기준으로 생각하자. 1, 2, 3이라는 공이 있었어. 중에서 중복이 가능해요. 몇개 선택했지? 네 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였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게 이거야. 그럼 어떻게 쓴다는 거야? 저 워딩이 그대로 사용되었으니까.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종류라고 했어요. 이것도 네개 대신에 종류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왜냐? 중복이 가능하다 보니까.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가 가능하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1이라는 종류, 2라는 종류, 3이라는 종류, 그러니까 종류가 총세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네 개를 택하는 거니까 3H4로 쓸 거야. 그런데다가 계산 어떻게 한다고? 둘이 더해서 1 빼. 그래서 6이야. C4로 쓴다 그랬죠. 왜 그럴 것 같아? 자, 별거 없어요. 하나, 둘, 세 종류죠? 세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칸막이는 몇 개인가요? 두 개요. 세 종류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 세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칸막이는 몇 개? 두 개. N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위한 칸막이는 몇 개? n-1개. 자, 그래서 여기서는 n-1개의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n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칸막이는 한개 적근 n-1개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네 개를 선택하게 돼. 그러면 1한테 몰아주기. 저는 대체적으로 극단적 예시를 들어요. 몰아주기 형태로 쓴다 그랬잖아. 몇 개를 뽑는다고? r개를 뽑는다고. 그 r이 뭐라고? 공의 개수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총개수가 몇 개야? n-1 더하기 r이요. 그래서 n 더하기 r 빼기 1로 쓴 거야. 그 중에서 공이 들어갈 자리를 택한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칸막이와 공 4개 중에서, 그럼 총몇 개야? 6개 중에서 공이 들어갈 자리를 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보통 가디순으로 해결을 하고요. 그걸 똑같이 조합으로 해결한 거야.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디순 이야기하면서 조합을 흘려놓은 거예요. 가디순과 조합이 엄청 연관관계가 있는 이유가 이거야. 저는 가디순으로 풀었다면 어때요? 그 6개 중에서 공 들어갈 자리를 뽑을게. 이렇게 한 것뿐이야. 똑같은 계산법이잖아요. 그죠? 제가 요 내용들 다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자, 거기에다가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세요. 체크 2에도 있어요. 사과, 배, 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한다. 이런 식으로 워딩이 그대로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3H4 이렇게 쓰셔서 푸셔도 됩니다. 됐죠? 자. 이게 중요하지. 체크 3부터 천천히 한번 갑시다. 조합은 이게 다야. 중복 조합은.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해봅시다. 친해져 봅시다. 자, 점검부터 할게요. P, 파이, C, H 총네 가지의 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그죠? 일단 A, B, C 세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네. 두 자리를 만들어야지. 두 개를 택하여 일렬로니까. 처음에 올수 있는 건 A, B, C 세 가지. 만약에 A가 안 잤다면 두 번째에 올수 있는 건 B, C 두 가지. 그래서 이 둘을 곱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3P2가 됩니다. 기억하시죠?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여 나열한다. 이게 순열. 자, 그러면 조합부터 갈까요? 아니, 중복. 순열부터 갈게요. 중복을 허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렬로니까 여기도 여전히 두 자리를 만들어 놓되 여긴 어때요? 처음에 갈수 있는 건 ABC. 두 번째도 ABC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중복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3, 세 가지 곱합니다. 얘네 둘은 기본적인 바탕, 곱의 법칙을 충분히 활용을 하여서 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중복이 가능할 뿐이지. 얘는 중복이 가능한 거예요. 뒤에서 그 얘기도 또할 겁니다. 그래서 3 파이 2로 씁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3의 제곱으로. 얘는 3 곱하기 2로. 자, 조합은 어때요? 조합은 두 자리를 뽑아서 맨 앞에 들어가는 거 3개, 맨두 번째 들어가는 거 2개라고 하는 우리가 따진 순열 그 상태 그대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돼? 내가 AB AB 똑같은데 AB로 쓰고 BA로 쓴 것은 같은 것이잖아. 그러므로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되겠죠. 몇 개로? 두 개씩 나누어 줘야 됩니다. 겹쳐서 세었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3C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3P2에서 두 개씩 배열하는 경우를 나누어 줍니다. 물론 뺀팩 뒤팩분의 앞팩이긴 한데요. 규칙을 찾자는 거지.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중복 조합은요. AB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택합니다. 지금처럼 앞자리, 뭐엔 앞자리, 두 번째 이런 거 하지 않아. 얘는 어떻게 했지? 놓고. 그렇지. 칸막이 택해버리라니까. 그리고 A만 두 개인 극단적 예시를 놓습니다. 어때요? 공두 개, 칸두 개의 배열이 됩니다. 라고 하셔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뭐가 됐다고?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어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괜찮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순열과 조합은 관계가 있어요? 있어요. 지금 봐봐. 실제로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열을 가지고 조합의 수 계산하는 방법을 유도를 해놓기도 했고요. 지금처럼.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조합으로 순열 and 조합의 관계를 얘기할게요. 조합으로 구성을 뽑아서 조합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배열을 해서 순열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N개 중에서 구성으로 해서 내가 알개를 뽑은 다음에 그 알개를 원하는 자리에 배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많이 풀어.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분명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도 관계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거야. 그지 않아? 이거 안 궁금해요? 궁금해야 돼. 이거 궁금할 텐데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궁금은 하거든? 근데 내가 알아내려고 하면 뭔가 약간 긁어부스럼을 만들게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안 물어봅니다. 궁금해 하셔야죠. 당연히 새롭게 배우는 건데 여러분 이거 궁금해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 아니야? 그치? 자,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은 당연히 관계가 있지만 아무도 이 관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자, 봐봐요. ABC를 기준으로, 우리 지금 이 쉬운 과정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자, 여기 써볼까? 얘네를 크게. 자, A, B, C 중에서 두 개를 중복해서 선택해봐. 뽑. 중복해서 택하기만 할게요. 중복해서 뽑기만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중복 조합이에요. 자. 근데 이제 봐봐. 보면 알겠지만 구성 후 배열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구성한 다음에 배열을 해야 돼. 구성을 하고 배열을 하려다 보니까 중복 조합의 수만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중복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내가 다 써야 돼. 방금 전에 중복 조합은 그냥 뽑는 방법의 수 6가지라고 끝내면 되었다면 지금은 저 6가지를 다 쓰셔야 됩니다. 써볼까요? 이미 약간 빈정은 상하지만 써볼게요. A만 두 개에 A 하나가 B랑 같이 있거나 C랑 있거나 A가 없다면 B가 두 개, B 하나에 C 하나 있거나 아니면 C만 이렇게. 저 그냥 6개라고 구하면 되네. 6가지를 일일이 다 쓰셔야 됩니다. 일일이 다 쓰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일이 다 다시 나열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한 가지죠. 이건 두 가지입니다. 2팩. 얘도 2팩이고요. 얘는 한 가지고요. 얘는 2팩이고요. 얘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싹다 더해 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다. 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얘네를 사용하지 않는 걸까? 구성 후 배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중복 조합의 과정을 그 구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하셔야 되고요. 일일이 나열하신 다음에 그 구성에 따른 배열을 일일이 다 하셔야 돼. 근데 보세요. 얘랑 같이 한번 볼까요? 그냥 나한테 중복 순열로 물어봤으면 9가지란 거 대답할 수 있어요. 그냥 나한테 중복해서 선택하는 경우만 물어보면 6가지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한 거야? 그 6가지를 일일이 다 해체하셔서 쓰신 다음에 그 해체하여서 하나하나 배열하는 방법을 각각각각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풀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은 해봐. 얘네가 왜 서로가 중복이라는 말까지 있으면서 순열이고 조합이고 되게 연결성이 있는데 왜 같이 등장을 안 하겠어? 연관은 있으나 그 연관을 보여주려면 굉장히 귀찮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같이 안 나옵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연결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합과 순열은 명백하게 그들의 관계가 보이지만 얘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일일이 해체하여 분해하여 중복해서 택하는 방법의 수를 다쓴 다음에 그 택한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배열을 누가 하고 있어? 그냥 각각각각 생각하면 쉬우니까. 그래서 중복 조합은 중복 조합대로, 중복 순열은 중복 순열대로 풀게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그죠? 요런 내용 하나만 더 해볼 거예요. 여기에 거의 집중을 할 거거든. 그럼 지금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쉬는 시간 지금 가질래요. 자, 잠 시리즈 두 번째로 갖고 왔어요. 이 잠과의 전쟁이 사실은 공부에서는 또 되게 중요하잖아. 낮잠을 자고 싶어요. 낮잠 자고 죄책감 안 들게 해주세요. 낮잠 자고 싶어요는 저의 한몇 년째 소원일까? 나도 그렇거든. 자, 낮잠을 자는 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3살까지 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낮잠 잘안 자. 어린아이들은 낮잠 자라고 해도 잘안 자요. 놀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많아지니까 회피형으로 낮잠을 자고 싶은 거잖아. 낮잠을 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그냥 낮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잠 자고 싶어요. 나 맨날 놀고 싶어요. 낮잠 자고 죄책감도 안 들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낮잠 자고 죄책감 안 들게 해줄 수 있어요. 뾰로롱 하면. 근데 할 일이 없어지진 않아. 알아? 여러분. 낮잠 자고 죄책감 안 들긴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 낮잠 자도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할 일만 때때에 맞춰서 잘해둔다면 낮잠 시간 정도는 보장 당연히 받을 수 있어. 근데 보통 우리는 그 시간에도 낮잠을 안 자죠. 밤잠 자야 될 시간에도 이러고 있는데 낮잠을 자볼 수 있는 한 20분, 30분의 여유가 있다 한들, 그죠? 낮잠 20분, 30분 말고요. 선생님, 한 4시간 낮잠 자게 해주세요. 그러겠지? 4시간 낮잠 자면 밤에 밤잠 안잘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 그냥 피곤하니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 나도 맨날 얘기해요. 아, 낮잠 자고 싶다. 아, 늦잠 자고 싶다.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나한테 막상 시간이 주어져서 낮잠을 잘까 내가? 아닐걸, 별로. 그렇더라고요. 낮잠, 이 패턴에 되게 맞는 친구들은요, 낮잠 자도 돼요. 학교에서도 밥 먹고 식곤증이 심한 친구들. 요즘은 근데 그게 혈당 스파이크라서 안 좋다 이런 거다 알아가지고 산책하고 그러지 않니? 근데 어쨌든 간에. 밥 먹고 졸리면 자도 되는데 학교에서도 차라리 조는 거보다는 전 자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이러고 4시간을 있는 거보다는 한 2, 30분 바짝 자도 사람이 좀 깨어나요. 한 30분 이내로 자면은 몸이 찌뿌둥할 것 같아도요. 아예 깊은 잠에 들지 않기 때문에 깨어나기도 좋대요. 그렇대. 그래서 아예 그냥 편안하게 한숨 자는 것도 괜찮아. 그 쉬는 시간 10분 너무 짧은데요. 10분 그종 치자마자 투투투 다 이렇게 빼고 책딱 세워 놓은 다음에 이렇게 누워서 저는 이렇게 앉아요. 난 이렇게 항상 잤거든. 이렇게 누워 갖고 한 10분 꿀잠 자고 그러고서는 이제 쉬는 시간 끝나기 한 1, 2분 전에 얼른 세수하고 그렇게 하면 좀 깨어납니다. 낮잠 자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진짜 잘 거야? 다른 거 하고 놀려는 거 아니고? 진짜 자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10분, 20분은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알았죠? 그 시간은 그때 자야 돼? 딱눈 감고 있어야 돼? 눈 뜨고 주변에 뭐 하는지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20분 딱 자는 거예요, 알았죠? 딱 자고 나서 깨어서 세수하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대로 될수 있어? 그걸 진짜 원해서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고 그냥 투덜투덜, 아, 낮잠 자고 싶어, 아, 놀고 싶어, 이런 거라면 여러분의 할 일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회피해도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낮잠을 자는 것보단 밤잠을 잘 자는 게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아. 잠에 대해서는. 저는 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난 학교 다닐 때도 그 잠을 이렇게 너무 졸린데 간헐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깨워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잠들 것 같은데 깨우고 이렇게 해서 저 교실에서 운 적도 있어요. 충격적이죠? 그 울었어, 선생님. 아, 너무 졸려요. 진짜. 그 정도로 전 잠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쨌든 밤에 잘 자고, 낮에 너무 졸리면 10분, 20분 자는 건 근데 진짜로 추천이에요. 대신에 딱 깨어나서 세수하고 와야 돼. 그래야 그 나머지 시간을 잘쓸수 있어요. 알겠죠? 일단 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모든 그것 중에서. 어쨌든, 자, 중요한 파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40쪽에 해당하는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 적었어, 일부러. 왜? 여러분이 싫어하거든. 악랄하죠? 여러분이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적어놨어요. 자, 해봅시다.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어?

다른 같은 막 이런 게 있는 게 대체 어떻게 나뉘는가? 자, 이 멘트만 먼저 읽을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공을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자에 한 개씩만 넣을 거예요. 이게 왜 순열일까? 자,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다가 그림으로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순열의 상황을 먼저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비교를 한 번씩 해보자고. 이건 뭘까? 서로 다른 세 개의 공이니까 ABC 세 개의 공을 나타내 보세요. 한글을 그냥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안 풀려요. 항상 그림으로 직접 나타내서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상자는 몇 개? 네 개래. 둘, 셋, 네 개고 상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자의 이름도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한 개씩 넣을 거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선택을 하겠죠. 오, 그러네. A야, 너 어디 들어갈래? 라고 선택하겠죠. A가 어디에 들어갈래? 네 가지. 그러면 A가 들어간 곳은 한 개씩만 넣기 때문에 B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B야, 너 어디 들어갈래? 세 가지. BCD 중에 C야 너 어디 들어갈래? 두 가지. 그래서 순열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푸는 게 아니고요. 해석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칸에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4, 3, 2를 곱한 4P3 순열이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자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중복 순열을 해야지. 두 개를 같이 가져갈게요. 두 개씩, 두 개씩. 중복 순열이면 어떨까? 상황을 또 읽어봐. 이게 중복 순열인지는 나도 몰라요. 그냥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공이 있어. 뭐, 아까랑 똑같네.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자가 있어. 그죠? 근데, 넣는데, 빈 상자도 있을 수 있어. 뭐가 달라요? 차이점은? 차이점은? 여기는 한 개씩만 넣을 수 있어요. 여기는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서 오히려 중복이 가능해요. 그냥 A는 어디에 들어갈래? 네 가지. B는 어디에 들어갈래? 나도 A 상자요. 그래도 네 가지. 왜냐면 A, B, C, D 다 가능하니까. C야 너 어디 들어갈래? 나도 A 상자요. 얘도 네 가지의 선택권을 갖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돼? 그 밑에다가 이거 4 바이 3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요두 그림을 비교를 하자면 여기는 1대1 함수였던 거고요. 얘는 함수였던 거예요. 왜냐고요? 순서만 바꿔서 쓰면 돼. A, B, C라는 공이 상자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를 선택하는데 저기는 어땠어요? A가 여기에 들어가면 얘는 선택 금지야. B는 여기에 들어갈게. 선택 금지야. 여기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런 식으로 넣었죠. 1대1이고 지금은 어때요? 내가 A에다가 집어넣든 말든 B는 네 가지의 선택권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우왕, 나도 A요. 우왕, 나도 A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함수, 얘는 1대1 함수구나.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재밌지? 그지? 그러니까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쓰면 함수 같아 보이고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다르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일단 그리고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중복순열인 걸 알아냈다면 이번엔 조합에 대한 것도 밑에 봐봐요. 조합인지는 알수 없어. 일단 글씨를 읽어보는 거지. 뭐래요? 서로 다른 세 개의 공이야. 오케이. 서로 다른 세 개의 공이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A, B, C. 공을 같은 종류 네 개의 상자예요. 그럼 어떻게 돼? 둘, 셋, 네 개네.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자, A가 어디에 들어갈지 선택을 하나요?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구성을 해볼게요. 상자에 들어갈 공의 개수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4개의 상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개 몰아서 주게 되면 하나도 없는 상자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몇 개씩 넣을지, 그러니까 몇 개씩 넣을지를 생각하기로 한 거야. 넣을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챙겨가는 거예요. 몇 개씩 넣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세 개를 한 상자에 몰아넣을 수 있지. 또는 두 개 넣고 한 개 넣을 수도 있겠다. 또는 한 개, 한 개, 한 개 넣을 수도 있어. 그러면 세 개를 몰아서 넣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겠어? 어느 상자인지는 고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택하는 삼치상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조합을 생각하게 된다. 이거. 이게, 이 자체가 어떤 조합으로 표현된다가 아니고, 3C3, 이걸 하나하나 나타내는 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세 개 중에 같이 들어갈 두 개를 골라볼까요?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1C1이니까 안 쓸게. 그래서 세 가지. 마지막은,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다니까, 이거는 그냥 한 가지겠지. 그래서 몇 가지? 총 다섯 가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조합이, 그 조미료로 쓰였다는 거지 이 자체가 엄청난 조합의 수를 나타낸다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자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몇 개씩 넣을 것인지에 따라서 그 공을 고르기는 해야 돼요. 맞아?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공이고요. 상자가 달라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니까 같은 다른 외워야 되나요? 아니라니까. 그림으로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뭐야? 자, 같은 종류의 공이니까 그냥 공은 세 개로 이렇게 해요. 그림을 나타내봐. 그 다음에 다른 상자야. 이번에는 A상자, B상자, C상자, D상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래.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이 어때요? 각 상자에 각각 몇 개의 공이 들어올까? 이게 궁금하시죠? 맞아. 각 상자에 각각 몇 개가 궁금해지는 순간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칸막이 설치하면 돼요. 칸막이 설치하세요. 전부 A한테 몰아주는 그림.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어떻게 돼? 6개 중에서 6팩토리알에서 3팩 3팩 나누어주면 되겠죠. 공 3개, 칸막이 3개니까. 우왕! 그래서 20가지라고 바로 챙기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복 조합인지를 눈치채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처럼 구성하고 배열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방금 했던 풀이가 베스트라면 만약에 앞서서 했던 것처럼 선생님 각각 몇 개가 들어가는지가 궁금해서 몇 개씩 들어가는지의 구성을 먼저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세 개를 한 상자에 넣거나 두 개 한 개 넣거나 한 개 한 개 한 개 넣거나 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상자를 고르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갈 거면 어느 상자에 세 개를 넣을 것인가? 네 가지. 얘는 사실 뭔 줄 알아? 가디순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 구성 후 배열이야. 3000이라는 수를 A, B, C, D 순서대로 할 거니까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네 가지인 거고요. 얘는 어때요? 4팩을 00, 2팩으로 나누어주는 12가지인 거고요. 얘는요? 0을 어느 상자에 하나도 안 주는 네가 0을 넣을까? 네 가지. 총 더해주면 20가지.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 똑같이 아까처럼 6C3으로 바로 구하시면 되는데 6C3을 눈치채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것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구성을 한 다음에 배열을 하는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풀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중복조합임을 알고 있었다면 훨씬 편안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뭐 서로 다른, 서로 같은 공, 뭐 서로 같은 상자, 서로 다른 상자 이런 말들이 문제 안에 한글로 등장을 할 거고요.
되게 중요한 한글들이거든요. 대충 읽어도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동그라미

범위로 다르면 번호를 붙이든 이름을 붙이든 해가지고 나타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시험의 착문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있었어. 안녕. 자, 실제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나요? 네, 진짜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기출이잖아. 2점짜리는 나올 수도 있는 거야. 3월에만. 2점이라는 거는 그냥 점수를 여러분 꼭 가져가요. 이렇게 하는 그런 거잖아. 그럴 때는 H기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H기호 자체로 해결도 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해볼까요? 4H3이니까 어떻게? 둘이 더해서 1 빼, 6, 4, 3. 오예, 아까 계산했는데. 얼마예요? 20. 끝. 진짜 요렇게만 딱 푸는 풀이에요. 대단하게 어렵게 풀지 말고 딱 요렇게만. 됐어? 돼요? 자, 2번까지만 해볼게요. 이게 중복 조합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같은 종류의 책이니까 ABCD한테 몇 권씩 줄지만 정해지면 돼. 어떤 책을 줄지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각각 몇 개씩 줄지를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대답. 이 질문 하게 되면 중복 조합임을 눈치채야 돼요. 이 질문이 중복 조합이구나를 탁 우리가 눈치채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A와 B가 각각 두권 이상이래요. 그리고 이제 책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대요. 그러면 A, B가 두권 이상이니까 얘네가 두 권, 두 권, 남은 여섯 권을 CD한테 어떻게 줄지를 고를지, 아니면 두 권, 세 권, 세 권, 두 권, 뭐, 세, 뭐, 두 권, 네 권, 그걸 일일이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여기를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쁘게 써주세요. 나한테 요구 조건이 많은 친구들의 말을 좀 들어줄까요? 나는 두권 이상 받아야 돼. 두권 미리 줘. 일단 두권 줘봐. 일거 아니에요. 그죠? AB한테 일단 두 권, 두 권을 미리 줍니다. 그러면 남은 게몇 권이야? 남은 여섯 권에 대해서만 ABCD가 각각 몇 권씩 가져가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무슨 이야기야? 예를 들어 A가 6권 전부 다 가져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8권, B가 2권, CD는 못 받았어. 근데 상관없다 그랬어. 공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CD가 공책을 아예 받지 못하는 건 상관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ABCD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칸막이가 몇개 필요해요? 공은 몇개 있어요? 배열해 볼까요? 이거야, 이거. 진짜 간단하죠? 진짜 별거 없다니까? 그러면 9, 8, 7, 6팩 사라지고요. 3, 2. 이런 계산을 잘 하셔야 돼. 이 계산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죠? 3, 4, 8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84가 되어 주겠습니다. 자, 미리 준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리 줘야 되는, 뭔가 뭐두권 이상씩 줘야 돼. 그러면 두 권일지 세 권일지 사실 아까 했던 것처럼 구성호 배열로 생각을 하셔서 84가지를 전부 다 찾으려면 너무 힘들겠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두 권, B가 두권 가져갈 때. A가 두 권, B가 세권 가져갈 때. A가 세 권, B가 두권 가져갈 때. A가 두 권, B가 네권 가져갈 때.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여러분 다 쓰려고 하면 많잖아. 그치. 너무 많다 보니까 좀더 생각을 한 거예요. 두권 이상이야? 그러면 두 권만 미리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얘네가 아예 받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의 요구 조건에 해당하는 두 권을 미리미리 줘버립니다. 미리미리 두 권을 주고 남은 여섯 권에 대해서만 뭐라고? 각각 몇 개씩, 각각 몇 권씩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저는 항상 극단적인 예시. 최대한 A가 전부 다 가져가. 그럼 A가 6권을 다 가져가? 그래도 어때요? 6, 2 더한 8, 2, 00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주기라는 개념으로 문제 풀이하는 하나의 팁도 알려드렸어요. 알았죠? 자, 3번, 4번은 다음 시간에 풀어도 되니까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해볼게요.

몇 개? N-1개 필요하겠죠? 공은 그대로 거기서 4개를 선택한다? 그럼 공이 4개가 되어주는 거고. 그래서 각각 몇 개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한 칸막이, 공의 개수, 요걸 이용해서 공과 칸막이로 풀어준다. 여기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알았죠? 자, 새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반복하시면 금방 또 친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복습하시고 저랑은 다음 시간에 3번부터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2027 내 시인 만점 수능 특강 정치화법에 저는 박민아입니다. 이제 우리 14강 근로자의 권리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근로자의 권리는요, 14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내신에서 등장하게 된다면은 선생님은 최대 3문제에서 4문제까지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회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랑 관련돼서 예를 들면은 청소년 근로의 보호 그리고 청소년이 아닌 근로자의 보호 두 가지 내용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함께 나올 수도 있고 또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랑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 있을 뿐더러 근로3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최대 3문제에서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로자의 권리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근로자의 권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근로자의 권리는 제일 첫 번째 노동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법은 예를 들면 민법은 사법에 포함이 됐습니다. 노동법은요, 바로 사회법에 포함이 될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는요, 과연 사회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회법이라고 하는 거를 개념 먼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법은 사법의 영역에 공법적인 규제를 하는 법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사적인 영역에 공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이 되는 법입니다. 왜냐면은 사법의 영역을 그냥 국가가 개입 없이 냅뒀더니 경제적 약자나 혹은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약 자유의 원칙 등등과 같이 사법의 영역은 알아서 할수 있지만 뭔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법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법의 등장 배경은요, 바로 근대 자본주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법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동법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한번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의미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법을 우리는 바로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신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법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제일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관계의 최저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요, 우리가 바로 밑에서 살펴볼 근로3권을 법률로서 구체화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화면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민법이라든지 형법과 같은 사법과 공법이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사법, 공법, 사회법이 함께 내신에서 등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 보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권과 근로삼권, 노동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근로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삼권, 노동삼권은요, 말 그대로 세 개입니다. 자, 그런데 근로삼권이 왜 등장했냐면은 개별 근로자 한 명으로는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개별 근로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목소리를 모아보자 라는 거에서 근로삼권, 노동삼권이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결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 운영,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결권은요, 사용자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신 시험이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보라고요. 단결권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체 교섭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교섭의 의미가 뭐냐면은 의논하고 절충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 조건과 관련 해서 사용자 등과 단체 교섭을 할수 있는 권리를 단체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근로 조건에 관한 거야 됩니다. 즉, 노동조합이 예를 들면은 경영에 관여할 목적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단체 행동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단체 교섭권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어. 그래서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게 제대로 교섭이 되지 않았을 시 등등의 경우에는요,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 퇴업과 같이 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수 있는 권리를 단체 행동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파업이랑 퇴업 같은 경우에는요, 파업은 진짜 일을 안 하는 거, 퇴업은 일을 비능률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걸 퇴업이라고 하는데, 파업과 퇴업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거라면은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할수 있는 쟁의행위도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직장 폐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직장 폐쇄는 사용자가 먼저 할 수는 없고요. 근로자 측의 단체 행동이 있은 이후에 사용자가 직장 폐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할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달 우리 마지막 줄은 조금 눈여겨보서 보자.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시험 범위가 앞에 있는 불법행위라든지 범죄랑 같이 연결돼서 이번 내신에서 공부하는 경우라면은요, 여기가 조금 난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난도 높게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요, 법령에 의한 행위입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모두 다 정당 행위였죠. 자, 정당 행위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였죠? 그렇죠.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됐던 거였죠.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생각해 보세요. 생축, 고고, 응응 중에서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하는 거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의미는요,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서 위법성이 깨지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

또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한줄 읽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근로계약은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항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다음 근로기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요기 체크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가 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중에 그 일부분이 근로기준법에서 미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근로시간 보도록 할 건데, 지금 나와 있는 특히 근로시간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요, 18살 미만의 연소 근로자가 아닌 성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물론 성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연소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임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통용되는 화폐 형태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예를 들면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홀수 달에만 임금을 지급한다? 안 되는 거겠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또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주기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서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해당 부분만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한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근로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근로시간의 경우에는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그 말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에는요, 법령에 의해서 연장 근로 일주일에 12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또한 쉬는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근로시간의 계산입니다. 근로시간 예를 들면은 근로계약서에 9시부터 18시까지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시간 13시부터 14시까지라고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게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연소 근로자가 아닌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시간과 근로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겹치는 것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내용들도 존재한다라는 것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다음은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방법인데요. 혹시나 여러분의 학교에서 교과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온 경우에는 이 부분도 조금만 한번 정도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금체불은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는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 임금 지급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근로보호입니다. 청소년의 근로보호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 내용은 이 시간에 같이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취업 연령 제한입니다. 자, 우리 취업 연령 제한에서 여기다 먼저 체크해 볼까?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15세 미만인 경우, 두 번째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미만인 경우. 두 가지는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역배우 같은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외적으로는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경우에는 15세 미만인 사람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지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15세 미만이 되는 거겠죠? 다시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다가 이번에는 밑줄 쳐볼까?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된다. 두 가지 가족관계 기록과 관련된 사항의 증명서 그리고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되는데 누구를 고용하는 케이스냐면은 18살 미만인 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사용자다. 요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두 가지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되는 케이스는 몇세 미만이다? 바로 18살 미만을 고용하려고 하는 사용자는 이두 가지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상 복원 혹은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다? 18살 미만인 사람. 우리는 연소자, 연소 근로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얘들아, 특히 근로시간 제한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었던 성인 근로자의 케이스와 나누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근로시간 제한 이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5살 이상, 그리고 18살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15살 이상이 나오는 이유, 이제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15살 이상 18살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 외워볼까? 18살 미만이 아닌 자는, 즉 성인 근로자는 쉽게, 18살 미만이 아닌 자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는 40시간이었죠. 또한 당사자에 의한 연장 근로도 1일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었던 18살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연장 근로가 하루에 해당하는 제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소 근로자는 하루엔 1시간, 일주일에는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성년자랑 근로계약이 왜 나오냐면은 얘들아, 근로계약도 계약이야. 그러니까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즉 19세 미만인 경우라면은 단독으로 할수 있습니까? 단독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더. 얘들아, 계약이야.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어? 단독으로 할수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얘들아, 대리할 수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체결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혹여나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노동이 착취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동의는 얻어야 돼. 하지만 대신 가서 법정 대리인이 체결하는 건안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법정 대리인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특히 마지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개념을 잡아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근로계약서랑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요거 한번 볼까? 휴일 근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임금이에요. 즉,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휴일근로는 무조건 주말근로야라고 생각해요. 즉, 토요일. 일요일 근로라고 생각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요, 휴일 근로가 주말 근로이다라고 무조건적으로 무지속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모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근로계약서에 월화수목금토 일을 일하면 안 되지. 수목금토일 그리고 뭐 나머지 시간 다 맞는다 치자. 수목금토일 일하기로 했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이때 휴일이 왜요? 이때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계약서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결국에 휴일은 무엇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 아닌 날을 휴일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휴일이니까 무조건 주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로계약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셔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청소년의 근로보호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우리 개념의 마지막 내용, 근로자의 권리 침해와 구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부당해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의미부터 우리 조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당해고는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은요, 해고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모두 모두 지켜져야 되는데, 혹시나 하나라도 누락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부당해고가 뭔데? 라고 부른다면요. 아니,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뭔데? 라고 본다면요. 바로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있어야 돼요. 긴박한 필요에 있어야 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해고 대상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 거고, 또한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것. 또한 해고 절차에 대해서는요,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여기다 체크하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우리는 이를 바로 부당해고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당노동행위로 얘들아 내려와 보자. 요 부분, 여기. 요기 할게. 자, 우리 부당노동행위의 의미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면은 사용자가 근로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당노동행위를 그냥 단순히 사장님의 잘못된 행동,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 자료 플러스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임금 체불 막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우리는 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얘들아, 근로삼권 뭐 있었는데 이거 쓸수 있을까? 그렇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거를 내가 너무 제대로 가는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우리는 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당노동행위의 사례 한번 읽어보면은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고용조건을 하는 것, 혹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는 이유, 정당한 행위를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모두 다 부당노동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죠?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입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 밑에 워딩으로는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
로차르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 내용들을 여러분의 교재 140쪽에 약간 밑에 쪽에 거기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자. 자, 우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예요. 제일 첫 번째 지방노동위원회에 갑니다. 줄여서 그냥 이렇게까지만 적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뭔가 결정이 내려질 거예요. 저 부당해고 당했어요라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갈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래. 구제해줄게. 이거 부당해고 맞어라고 한다면 누가 불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불복할 수 있겠죠.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 부당해고 당했어요라는 근로자한테 아니야 돌아가 이거 부당해고 아닌데 정당한데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불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요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갑니다. 자, 우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예를 들면 이거는 부당해고가 맞아, 이거는 부당해고가 아니야 등등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한번더 뭔가의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절차가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행정소송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더 뭐라고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소송을 내기 때문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자체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거는 거고요. 다시 뭐라고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심 판정. 왜 그렇게 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불복합니다라고 하니까 행정소송인 거예요. 자, 우리 행정소송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행정법원 삼심제예요. 고등법원, 대법원의 루트를 탄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은 민사 소송입니다. 회사를 대상으로 내는 소송이에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된다면은요. 1번과 2번의 내용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해도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하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해도 됩니다.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동시에도 됩니다. 1번과 2번 중에 하나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왜? 이 둘은 별개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내용 보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다. 요 내용이네. 그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명령이나 구해줄게. 이거 부당해고 맞구나. 기각 결정. 돌아가세요. 부당해고가 아니구나. 불복할 수 있죠. 이거 도와줄게. 그래. 너는 부당해고가 맞아. 라고 한다면은 사용자가 불복할 거고. 돌아가세요. 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그렇다면은 근로자가 불복할 수 있겠죠. 그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얘들 여기는 밑줄을 쳐주자. 바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당노동행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얘들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절차 같은 경우에는요. 1번을 통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요 방법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 부분입니다. 부당 해고의 경우에는 바로 밑에 여기다 체크할까? 부당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근로자 개인이 할수 있지만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 해고와 같이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요 내용들 똑같이 따라갑니다. 단 차이점은 뭐야?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들길 때에는 근로자 개인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노동조합도 가능하다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상관없이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별개의 내용이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까지 모두 다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밑에 자료 플러스의 노동위원회 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동위원회는 요 정도만 기억을 하자. 그냥 준 사법적 성격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행정기관이다.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건 행정소송이다. 근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걸면 되지 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거나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유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뭐 상장을 받거나 임명장을 받을 때맨 밑에 뭐 EBS 고등학교라고 찍혀요?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EBS 고등학교 장이라고 찍힙니다. 학교 장의 이름으로 결정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앙노동위원회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거는 거니까 행정소송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개념 요소 모두 다 마무리했고요. 이 내용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문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사법, 공법 그리고 이 법이 같이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아예 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되었다. 이 당시에는 그랬었죠. 하지만 국가 개입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A법이 등장했다. 즉, 사법의 영역에 공법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중간 영역의 법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A는 사회법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저희 사회법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유재산의 국유화를 강조한다? 아니, 물론 어느 정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 돼라는 권리의 공정성은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라고 사유재산을 나라 걸로 만드는 걸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권리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장의 자율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 아니겠죠? 네 번째, 실질적 평등을 더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계약 자유 원칙의 보장은 어디에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특히 시기로는 언제? 근대 때 이루어진 거겠죠. 계약 자유의 원칙 보장을 핵심의 목표로 삼는다면은 개인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자는 건데 아니 지금 계약 자유의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 공정의 원칙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니까 1번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스타일의 문제 꼭 나올 겁니다. 근로계약서의 형식을 주고 맞춰보세요라는 문제. 얘들아, 앞으로 우리가 근로자의 권리 문제 풀면서 근로계약서가 나왔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나이부터 봐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을은 연소근로자일까요? 연소근로자 아닙니다. 왜요? 연소근로자는 18살 미만인 자야. 을은 18살이야. 그러니까 연소근로자 아닙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이라는 조건도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근로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면은 근로시간 몇 시간 나옵니까?
8시간 나오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업, 8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왜? 연속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는 40시간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다. 기억 옳은 설명.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밑줄 친 니은은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만 원이래. 근데 시간당 임금이 10,320원이래. 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죠.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니까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여기다 밑줄 쳐봐, 얘들아. 가족관계의 기록과 관련된 사항의 증명서를 사업장의 비치까지만 끊어봐. 사업장의 비치. 얘들아, 이거를 사업장의 비치에 두어야 되는 거는 몇세 미만을 고용하려는 경우야? 그렇죠. 바로 18살 미만인 자를 고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거를 비치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18살 미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비치에 두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3번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형식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바로 나이 체크하자. 그 다음에 연속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바로 근로시간이라든지 혹은 비치에 두어야 되는 서류랑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빨리 풀수 있는 팁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장 넘어가서 기본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랑 부당노동행위랑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세무회사의 채용 면접을 본 갑은 합격 통보와 함께 출근일에 대한 안내를 받았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갑에게 발송했대요. 갑은 이것은 부당해고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거 제일 첫 번째. 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했대. 저 부당해고 당했어요라고 갔는데, 응, 돌아가세요라고 한 거야. 아유, 부당해고 당했어요라고 하는데, 돌아가세요라고 한 거야. 부당해고 아닙니다라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이에 불복한 갑은요, A의 재심을 신청했고, 얘들아, 그럼 A는 어디가 되는 거겠어? 중앙노동위원회가 되는 거겠죠? A는 갑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세무회사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대요. 그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것은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하니까 누가 불복하겠어?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자, 회사가 불복하는 거겠죠? 그래서 A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B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B는 어디가 됩니까? 법원이 되는 거고, 이때 소송은 행정소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무회사와 갑 사이에서는 확정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심 판정은 취소해야 된다. 얘들아, 생각해봐. 재심 판정은 취소해야 된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부당해고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재심 판정 취소한다. 이렇게 생각해. 부당해고 맞다를 취소한다. 부당해고 아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판결에 불복해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이다? 아니죠. 이때 법원은 행정법원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 반면에 B에 해당하는 행정법원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둘의 순서를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근로 3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는 알수 없는 거죠. 마지막 5번, 갑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6번에 5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신 시험이니까 이렇게 꼼꼼한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자라는 의미예요.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리, 즉,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의 교섭권이 보장된대요. 그러나 모든 협의가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B도 함께 보장이 됩니다. B는 단체 행동권이겠죠? 자,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인 C를 전제로 합니다. C는 바로 단결권.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단체 교섭권을 근거로 근로조건과 무사한 회사의 경영사항, 이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근로자는 정당한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회사의 경영 상황과 관련해선 교섭할 수 없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단체 교섭을 하려고 할 때에는 무엇을 가능하다? 근로조건 개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 경영에 관해서 참여할 목적으로는 교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다시 봅시다. 자, 우리 단체 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 면제됩니다. 왜 면제되는 건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정당 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왜 정당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였어? 대표적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였으니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들어가는 거여서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거였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결권의 주체는 누구만 가능했다? 근로자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만.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할수 없으므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자가 서로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A, B, C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7번 근로3권이랑 관련된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특히 2번에 나와 있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내신 시험을 위해서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랑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기본 문제 6번 같이 푼 것처럼 과연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세모회사는 직원갑이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갑을 징계해고했대요. 자, 그랬더니 갑은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갑의 신청을 기각했대요. 그럼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볼까? 저 부당해고 당했어요라고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각. 돌아가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부당해고 아닙니다라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부당해고 아닙니다라고. 이후 갑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겠죠. 당연히 누가 불복했겠어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니까 부당해고로 당한 것 같은 근로자가 청구했겠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와 명확한 증거 부족을 지적하면서 세모세모 회사에게 갑의 원직 복직을 명령했대요. 갑의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라는 건 다시 회사로 돌아가세요. 당신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회사로 돌아가세요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럼 당연히 누가 불복했겠어? 회사가 불복을 했겠지. 그래서 세모세모 회사는 A의 재심 판정의 취소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럼 A는 일단 어디가 될까? 행정법원이 됩니다. 그랬더니 행정법원은요, 성희롱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해고 조치가 사회통념상 과하지 않았다. 여기다 밑줄 쳐볼까?
해고 조치가 사위 통념상 과하지 않았다. 해고시킬 수 있었던 사유였다. 과했다? 선안 넘었다. 해고에 과하지 않았다? 해고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고 본 거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 부당해고가 아니다, 부당해고가 맞다, 부당해고가 아니다, 그리고 A는 어디이다 이거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A와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보였다. A와 달리 A는 부당해고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고, 그러니까 기억.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 갑자기 얘는 왜 나와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판정을 내리지 않았죠?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부당해고 아니라고 했지? 그렇지, 아니라고 했지? 니은 정답?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당연히 다른 개념이죠. 지금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D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만 A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해고무효 확인 소송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인 거죠. A에다 제기하는 건 행정소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에다가 제기하는 거 아니고,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과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였죠. 따라서 정답은 2번에 1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 문제 가지고 온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요거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연습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심지어 객관식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주관식으로도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방노동위원회가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해서 각각 무엇이라고 판정 내렸는지 쓰세요. 가능하니까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 내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요 문제를 들고 왔어요. 나이가 두 개의 케이스가 나와 있는. 자, 이렇게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보다 나이를 제일 먼저 체크해 주세요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은 연소 근로자입니까? 네. 갑은 연소 근로자입니다. 18살 미만이니까. 을은 연소 근로자 아니고요. 그리고 민법상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이 내용들 토대로 근로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에는 무엇은 제외된다? 휴게시간은 제외된다.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어 본다면은 갑의 경우에는 5시간 30분을 일하게 되는 거고, 휴게시간 제외하게 되는 거니까, 을의 경우에는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최저임금은 만 320원인데, 만 300원! 20원은 봐줍시다. 이런 거안 돼요. 지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11,000원. 뭐 여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 내용들을 토대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여기까지는 옳은 설명이죠? 왜요? 1320원인데 20원 미달해요. 20원도 미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아니다.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밑줄쳐볼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나이는 15세 미만이었죠? 갑은 해당 없습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을이 계약의 내용대로 일요일에 근무했더라도. 옳은 설명이죠. 왜요? 지금 을은 수목금토일 일하기로 했어요. 일요일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지 일요일이 휴일입니까? 일요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야 된다?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나머지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달리 을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지금 갑과 을 모두 다 휴게시간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4번 모두 다 위배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까지 끊어볼게. 얘들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일단, 을. 당연히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갑은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왜? 임금 청구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연소 근로자가, 미성년자가 단독을 할수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을과 달리

0: 을이 갑을이라고 표시하지 마시고요. 갑과 을 모두라고 해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 4번에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근로자의 권리까지 마무리했고요. 요 내용이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사회법,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까지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취자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 남은 두 강 동안에 5단원을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5단원은 4단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단원인데, 이 단원들을 쉽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요, 방연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계산 문제가 조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만 마지막까지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5단원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출제 포인트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파트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다뤄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보통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공부해야 되는 내용 요소가 많다면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에서도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마지막 부분, 그 다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다 못 나가서 내신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도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까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이 5단원은 전체 이 범위가 좀 넓은 편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생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생물을 둘러싼 환경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장한 것이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생명과학이니까 그 중에서는 생물에 좀 더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물 쪽으로 초점을 맞춰봅니다. 그래서 개체들이 모인 개체군, 그 다음에 그 개체군이 모인 군집,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 이 개체군에서는 그 한 단일한 종으로 이루어진 개체군의 밀도를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생장 곡선, 생존 곡선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들을 좀 뽑아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개체군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어쩌다 갑자기 확 감소하고 확 증가한 이런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고 계속 어떤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는 그런 개체수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기적인 변동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같은 종끼리 하는 상호작용, 이렇게 적용을 같이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가 개체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개체군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 군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거죠. 우점종 찾기, 군집의 구조를 방연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 우점종을 찾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볼 거고, 여기가 변별 파트 되겠습니다. 변별 파트인 이유는 이게 굉장히 뭐 생명과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근데 다른 부분들은 그냥 공부한 거 그대로 낼 수밖에 없는 과학적 사실 그대로 그런 부분이라면, 여기서는 수학적으로 좀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창조를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주로 변별을 하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집에서 군집 안에, 여기서는 같은 종끼리 하는 상호작용의 내용인데 서로 다른 종끼리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또 몇 가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군집의 구성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천이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이 상호작용과 천이도 굉장히 낼 것이 풍부한, 그래서 꼭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 순으로 본다면 군집 부분에서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변별형 문항도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개체군의 내용은 그 군집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수준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생태계는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생물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적인 요인과 그 생물적인 요인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물적 요인을 문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뭐 종 A, 종 B, 뭐 이렇게 두 종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종 A, 종 B, 종 C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생산자 그룹에는 다양한 종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도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뭐를 기준으로 구분을 한 거냐, 유기물을 얻는 방식, 유기물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생물을 구분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기물이 왜 중요한 걸까요? 이 단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물, 살아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세포 호흡이란 걸 해야 한다. 그래서 세포 호흡이란 거는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얻는 것이다?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를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분해하면 거기 저장됐던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획득해서 쓰는 것이 바로 세포 호흡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는 모든 종류의 생물, 모든 종류의 세포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물이 얼마나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지, 어떻게 공급을 받는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유기물을 어떻게 얻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생물로 나눈 건데 생산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애일까요? 유기물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생물들의 그룹입니다. 쉽게 말하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그 유기물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런 그룹이 생산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들어갔냐? 우리는 여기 소비자에 들어가요. 그 유기물이 필요해. 필요한 건 똑같아. 근데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쓰는, 소비하는 그런 그룹이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분해자는 뭐냐? 분해자도 못 만듭니다. 이 셋 중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생산자밖에 없거든요. 그럼 분해자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분해해서 쓰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다르다는 거.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생산자. 그거를 갖다 쓰는데 약간 섭취하는 형태로 갖다 쓰면 소비자라고 구분하는 거고 이렇게 외부에서 분해해가지고 흡수해서 쓰는 형태로 그거를 획득하게 되면 분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뭐 그 정도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와 상호작용하는 비생물적인 요인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시를 주고 예를 들어서 뭐 광합성을 했더니 광합성의 결과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했다 뭐 이런 사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요 두 가지 화살표 중에 어느 방향에 해당이 될까요? 광합성은 누가 해? 생물이 하죠? 그러면 산소 농도라는 거는 비생물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생물의 생명활동 결과로 비생물적인 요인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요쪽에 화살표가 될 겁니다. 이런 화살표 중에 뭐에 해당하는 사례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도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문항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종 개체들의 무리가 개체군이에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같은 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체군 A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그룹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고 개체군 A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은 같은 종으로 구분이 되어야 할 거예요. 같은 종이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개체군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되고, 개체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좀 나열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를 계산하게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밀도라는 거는 그 지역에 얼마나 빽빽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밀도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개체 수를 그 개체군이 서식하는 공간의 면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예를 들면 1제곱킬로미터당 몇 개체가 사는지가 계산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면적을 비교해서 1제곱킬로미터당 5개체 사는 개체군이랑 10개체 사는 개체군은 빽빽한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할수 있게 만드는 계산 방법이다.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란 거는 좀잘 봐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뽑아서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라는 거는 개체 수 변화 곡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에 따른 개체 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이 개체군의 생장 곡선입니다. 개체군이라는 거는 개체들로 구성이 돼 있고, 개체 수가 변화하면 개체군이라는 그룹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체군이 생장한다? 전체 개체 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개체 수 변화 곡선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개체 수의 변화를 나타낸 개체군 생장 곡선은 크게 두 가지 곡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름만 봐도 대충 의미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라고 그려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생장 곡선이라고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이론적 생장 곡선은 이렇게 샥 올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J자형 곡선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 모든 것들이 풍족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이 개체 수는 이렇게 낳고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물들이 자랄 때는 저런 곡선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S자형의 요런 곡선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값에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그 값에 이제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왜 그러느냐? 바로 환경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적 생장 곡선에서는 이런 환경 저항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먹이도 충분하고 공간도 충분하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저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먹이가 점점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식 공간도 개체 수가 많아지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폐물이 점점 축적되거나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래서 개체군이 무한정 사이즈가 커질 수 없게 그렇게 제한하는 요인은 우리가 다 환경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왜 실제 생장 곡선은 이론적 생장 곡선만큼 증가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환경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 저항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실제로 어떤 생물이 살고 있다면 환경 저항이 없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환경 저항은 실제로 어떤 생물이 자랄 때는 반드시 존재한다.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개체 수가 적으면 환경 저항은 작은 편입니다. 개체 수가 최대치일 때 우리가 보통 환경 저항이 가장 크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교실에 어떤 뭐 피자가 한판 있는데 친구랑 두명 있을 때, 물론 그 친구를 어느 정도 견제는 하겠지. 뭐 있으면 생물이 함께 있다면 그러면 그런 환경 저항이 없을 순 없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뭔가 견제가 있겠지. 하지만 내가 피자 한판 있는데 우리 반 친구들 25명이 다 있어. 그럴 때는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체 수가 보통 증가하면 환경 저항도 어느 정도는 따라서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환경 저항의 크기는 뭐 그때그때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먹이가 좀더 공급이 된다? 그럼 저항이 좀 줄어든다고 볼수 있고. 그러면 환경 저항이 줄어든다면 개체 수가 일시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두 곡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은 환경 저항의 존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 이 그래프에서 또 중요한 어떤 용어는 이 환경 수용력이라는 건데요. 환경 수용력은 말 그대로 그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수용할 수 있는 개체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경 수용력은 이 주어진 환경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 환경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 다른 말로 최대 개체 수죠. 그래서 환경 수용력은 별게 없고 그냥 그 환경에서의 최대 개체 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 개체 수 자체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환경 수용력이 얼마냐는 뭐 100개체, 200개체 이렇게 개체 수로 값수로 읽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생존 곡선입니다. 요거야말로 뭐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보통 다들 잘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생물의 종류마다 수명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대 수명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형, 2형, 3형이 있는데 1형의 경우에는 자, 처음에 같이 출생한 개체가 한천 개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걔네들이 거의 죽는 일 없이 쭉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의 생애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생리적인 어떤 수명을 다할 때쯤에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1형에 들어가고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 대형 포유류. 여기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초반에 덜 죽는 이유는 적게 낳고 부모가 돌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2형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연령에 상관없이 죽는 비율이 계속 거의 일정하게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더 많이 죽는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꾸준한 비율로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2형이라고 볼수 있고, 뭐 조류라든지, 그러니까 새들 종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람쥐라든지, 이런 좀 작고 귀여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도 좀잘 잡아먹히고, 커서도, 성체가 다 됐어도 그래도 여전히 작고 귀엽기 때문에 잘 잡아먹히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뭐 크게 유불리가 없는 그런 종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형 같은 경우에는 굴이나 어류 같은 종류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보면 초반 사망률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태어난 애들 중에 거의 다 처음에 거의 죽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살아남는 그런 시스템. 그럼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1형은 숫자가 계속 엄청 많아질 것 같고, 얘들은 점점 뭐 멸종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치지만, 이거는 상대값입니다. 사실은 얘네들이 알을 낳는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막 몇백 개, 몇천 개를 그냥 바다에 뿌립니다. 그 중에 일부가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거보다 더 사실은 태어나는 개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율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많이 낳고 돌보지 않는 거죠. 하나하나. 그냥 안녕, 잘 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이제 떠나보내는. 그래서 일부가 살아남는 그런 종류가 3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문제 냈을 때 별로 어려울 건 없는데, 이 2형의 줄어드는 비율과 수를 가지고 함정을 좀팔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뒤에서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그 함정을 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인데요. 주기적 변동이라는 거는 개체 수가 변화한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로 두 개로 나뉩니다. 일단 계절의 변화가 원인일 때. 그럼 요거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이 돌말이라는 게 어떤 굉장히 작은 생물의 종류거든요. 근데 이 돌말 개체 수는 봄에 수가 쫙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가을로 넘어갈 때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겨울 동안 계속 적다가 다시 내년 봄이 되면 또 이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계절 변화에 따라서 영양 염류의 양, 빛의 세기, 수온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 조건이 딱 맞을 때 얘가 수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한 가지 체크를 할 거는 영양 염류라는 거는 그런 비생물적 요인이다. 환경 요인이다. 영양 염류는 그냥 물질의 종류라서 생물이 아니다. 뭐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절적인 환경 변화가 원인이라면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주기적 변동을 할 거고요. 이게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이 원인인 경우도 있어요.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주기적인 변동이 일어날 때는 보통 그 길이가 좀 길어지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종류의 생물들끼리 먹고 먹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대표적인 예시는 눈신 토끼를 먹는

먹는 슬아소니. 요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 대해서 요 자료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뭐 10년, 11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눈신토끼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수가 많았는데 얘가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걸 잡아먹는 슬아소니가 내가 밥이 많네, 먹을 게 많네 하면서 번식을 많이 해요. 살기 좋은 환경이니까. 그래서 얘가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자기를 잡아먹는 애가 밖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많이 잡아먹히기도 할 거고, 그다음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니까 생식도 좀 덜하게 될 거고, 그래서 수가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수가 줄어들면 얘 입장에서 어떻게 돼?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줄어든다? 그러면 얘도 그 이후에 따라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또 줄어들었어. 그러면 얘가 충분히 줄어들고 나면 눈신토끼 입장에서는 이제 좀 밖에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또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장기적으로 변동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보여주고, 포식과 피식 관계일 때 이렇게 주기적인 수 변동을 보여준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어떤 관계냐 물어볼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아, 먹고 먹히는 관계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체군 안에서 같은 종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다섯 가지입니다. 요 다섯 가지는 어떤 맥락에서 잘 기억을 해야 되냐면, 같은 종 안에서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울 서로 다른 종끼리의 상호작용과 섞이지 않게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 자체 이해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좀 치고받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걸 막는 어떤 약간 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요. 같은 종들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텃세는 자기 공간들을 이렇게 나눠놔요. 우리가 그걸 세력권이라고 하는데, 자, 여긴 내고요, 저긴 니고요. 넘어가지 않으면 평화롭게 같이 살수 있는. 그래서 다른 개체 침입을 못 들어오게. 들어오면 뭐좀 싸울 수 있지만, 들어오지 마. 경고하고. 이렇게 서로 지내는 그런 방법이 텃세입니다. 순위제는 일단 힘의 서열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밥도 먹어요. 짝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매번 싸우거나 매번 뭐밥 먹는 걸로 다투거나 이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힘의 서열에 따라서 그냥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순위제. 리더제는 뭔가 경험치가 많은 그런 개체가 전체 개체군을 이끄는 것. 그것이 리더제라고 할수 있고, 리더 하나 빼고 나머지 개체들은 순위제와는 달리 좀 전체적으로 좀 평등한 편이라고 좀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위제는 1등부터 꼴등까지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이 약간 비슷하게 볼수 있는데, 사회생활은 약간 더 범위가 넓게. 그래서 뭐 벌, 그 다음에 개미, 요런 집단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 개체가 하는 일이 완벽하게 좀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업화를 해가지고 전체 사회를 이루어서 사는 거, 사회생활. 그다음에 가족생활은 조금 범위가 좁죠. 그래서 뭐 이모, 삼촌, 고모 약간 이런 느낌 정도. 그래서 개체들이 이런 집단, 좀 그룹을 지어서 같이 사냥도 하고 뭐 육아도 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뭐 사자라든지 이런. 엄청 범위가 넓진 않잖아요. 뭐 꿀벌이나 개미처럼.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보여주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자, 기억을 하시고 이제는 군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집은 앞에 조건은 똑같아요.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도의 일정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애들인데, 거기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개체군, 여러 개체군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군집이죠. 그죠? 여러 개체군의 집합. 그러다 보니 여러 종의 모임일 수밖에 없고요. 그냥 그 지역의 그냥 생물 전체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생물적인 환경 요소 빼고 생물 전체를 그냥 군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군집의 생태 분포 같은 것들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이 생태 분포에 대해서는 막요 빈칸을 뚫어놓고 막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수평 분포는 우리 지구 표면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뭐 적도 지방이냐 극지방이냐에 따라서 기온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뭐 같은 적도 지방에서도 비가 뭐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사막이 되기도 하고 열대우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표면을 우리가 훑어봤을 때 강수량에 따라서도 기온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어떤 조성의 생물들이 나타난다. 그거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조건이 강수량과 기온이다. 그래서 만약에 강수량이 적으면 보통 사막이 발달하고, 강수량이 많으면 숲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이면 초원이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기호

땅이 어떻냐에 따라서 열대냐, 온대냐, 그다음에 뭐 위에 지방에 뭐 침엽수 뭐 이런 거 발달이 되느냐, 그게 이제 좀 나눠질 뿐이다. 그래서 똑같이 초원인데 열대 초원이냐, 온대 초원이냐. 똑같이 숲이 우거졌는데 열대우림이냐, 낙엽수림이냐. 뭐 이런 것들이 기온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기준만 크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분포는 높은 산이 있을 때그 고도에 따라서 자라는 생물의 종류가 이렇게 분포가 달라진다. 그게 수직분포입니다. 그거는 원인이 뭐냐면 아까 수평분포는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도가 달라질 때 기온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분포가 나타난다 하는 거. 밑에가 더 따뜻하겠죠? 기온이 높고 따뜻.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갑니다. 추워집니다. 춥. 그래서 그런 기온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물의 분포가 나타난다는 점, 이렇게 크게 크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 같은 종들끼리 일어났던 상호작용 다섯 개 공부를 했잖아요. 텃세, 순이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근데 서로 다른 종들끼리, 완전히 다른 종끼리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치고받고 싸우고 누군가 하나가 아예 죽더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제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 나는 땡큐지.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방향으로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강 경쟁이랑 분서랑 같이 묶어서 볼 건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종강 경쟁은 생태적 지위가 중복된 경우에 일어나요. 그럼 생태적 지위라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생태적 지위는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 등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뭘 먹느냐, 어떤 먹이를 원하느냐, 누구한테 먹히느냐, 그게 먹이 지위고요. 그 다음에 공간 지위는 어떤 서식지를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먹고자 하는 거랑 내가 살고 싶은 곳이 겹쳐? 저 종이랑? 그러면 경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쟁 배타 원리는 너무 많이 겹쳐. 내가 먹고 싶은 거 제가 다 먹어. 쟤도 똑같이 먹어. 나 여기 살고 싶은데 쟤도 똑같이 여기 살아. 같은 데 살고 싶은데 같은 걸 먹어.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생태적 지위의 중복이 심할수록 더 경쟁이 심해지는데, 근데 너무 심하게 경쟁하다 보니 아예 한 종이 도태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을 경쟁 베타 원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쟁을 해서 아예 한 종이 사라졌을 때, 사라질랑 말랑 안 돼요. 아예 없어지면 아,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 그런데 똑같이 생태적 지위가 어느 정도 겹치지만 싸우기 싫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뭐 이제 막 적극적으로 투쟁해서 쟁취하는 사람이 있지만 좀 양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종들 사이에는 경쟁하지 않고 분서라는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서는 생태적 지위가 겹쳐. 또 그건 똑같아. 근데 그두 종이 경쟁을 피하고 그래, 우리 서로 좀 손해보고 나는 요거 요것만 먹을게. 너는 저거 저거 먹어. 이렇게 좀 나눠서 그래서 갈라내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거는 서식지 분리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쉽죠. 서식지를 나도 여기 살고 싶고 얘도 여기 살고 싶어. 우리 좀 나눠서 살자. 이렇게 분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식과 피식, 공생과 기생인데 포식과 피식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고 별로 어렵지 않죠.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눈신 토끼와 쓰라순이 얘네들의 특징은 주기적인 개체수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공생과 기생은 이두 종이 굉장히 뭐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경우들이라고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공생 중에서는 상리공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네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서로 상이 이익할 때그 이자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득이 되는 그런 공생 관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플러스, 같이 있는 게 플러스인 관계.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인 예시로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의 관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질소 고정에 대해서 질소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얘네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서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얘네 콩과 식물만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훨씬 도움되고 얘만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훨씬 도움되는 그런 관계라고 볼수 있다. 근데 편리공생은 한쪽은 도움이 되는데 한쪽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원래 가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나한테 올라타서 조그만 애가 나한테 올라타서 같이 간다. 그럼 나는 그냥 내갈길 가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 올라탄 그 조그만한 애는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어떤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생은 한쪽은 이익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관계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식하는

비중이 있다. 그러면 나는 손해, 걔는 이득이죠. 이런 관계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과 기생은 공통점은 이익을 보는 점이 종이 있다는 건 공통점인데, 남은 한 종이 이익이냐, 아무 영향이 없냐, 손해냐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같은 종끼리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랑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의 천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군집의 천의는 우리가 시간이 오래 흐르면 어떤 지역에 뭔가 어떤 경관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풀숲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나무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군집의 조성이 변화하는 것을 군집의 천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나눠진다고 먼저 구분을 좀할수 있어야 돼요. 1차 천이는 땅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예 생물도 안 살고 토양 자체도 없어. 막 바위 뭐 이런 거, 용암 대지, 용암이 굳어가지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흙이 없어가지고 거기 위에서 바로 지금 생물이 살수 없는 그런 상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토양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1차 천의의 종류는 그 처음에 토양이 없는 상태가 그냥 이렇게 맨들맨들한 암석이나 이런 데서 시작되면 건성천이라고 하고요. 물에 잠겨 있는 상태로 시작해서 그걸 메워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하면 습성천이라고 부른다. 암튼 그 토양을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근데 2차 천의는 그런 1차 천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토양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물들만 싹 빠졌을 때, 그럴 때를 우리가 2차 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식물 군집이 번성하고 있던 곳에서 군집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남아있던 토양은 있었던 거지. 거기에서 시작하면 1차 천이보다는 훨씬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토양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 2차 천이의 주요 키워드가 뭐냐면요. 바로 이 산불입니다. 주로 산불로 출제가 됩니다. 원래 있었는데 싹 탔어. 토양은 있잖아요. 그럼 바로 씨앗이 발화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산불, 산사태, 벌목 등의 사건으로 토양이 있었던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2차 천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하냐면요. 요 순서만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1차 천이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1차 천이의 건성 천이를 기본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나머지는 그냥 그 중간에 이렇게 좀 껴들어오는, 어차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거라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초반은 점점 약간 키 커지는 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토양이 살살살살 점점점점 이제 깊이가 깊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 식물의 키가 자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깊이에 토양이 있어서 밑으로 뿌리를 뻗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이 토양이 얇으니까 뿌리가 얕아가지고 위로 조금밖에 못 올라가는데 점점점점 토양이 깊어질수록 이제 위로도 키가 커지는 그런 애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초반에는 키 커지는 순. 그래서 아예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자라는 지을이라는 생물이 제일 먼저 개척자로 들어옵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생물, 지으류가 개척자고요. 그 다음에는 초원. 그 다음에 나무 중에 키 작은 나무인 관목. 이렇게 조금씩 커지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키큰 나무들이 들어오는데, 키큰 나무 중에서는 광합성 속도에 따라서 선점한 애들이 달라집니다. 지금 처음에 들어오는 키큰 나무는 양수림이라고 해가지고요. 햇빛이 충분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광합성에서 팍팍 클수 있는 종류의 생물이 그런 나무들의 모임이 양수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위에 올라가서 선점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세대가 자라 올라올 때가 문제가 돼요. 이 밑에서 양수의 묘목들도 올라오겠죠? 근데 양수의 묘목들은 햇빛이 충분할 때는 팍팍 자란다는 장점이 있지만, 햇빛이 위에 벌써 다큰 나무들이 그늘을 들이우면 그 밑에서는 잘못 자라요. 그래서 처음에 선점은 빨리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올라오지 못한다. 그때 누가 올라오냐면 음수. 그늘에서도 조금씩 천천히 잘 생장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들이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원래 선점한 양수와 밑에서 자라 올라온 음수가 섞여 있는 혼합림이 중간에 한번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왔던 양수림도 수명이 있으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서는 꾸준히 음수들만 자라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음수림으로 대체가 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수림, 혼합림, 음수림 요 순서대로 진행이 돼서요.
음수림이 딱 완성이 되면 그 상태로

뭐 산불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 극상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정된 상태가 됐을 때 극상에 도달했다고 하고, 우리의 기후대에서는 이 음수림 상태가 극상입니다. 이런 거고, 그래서 만약에 습성천이다. 그러면 물에 잠겨 있었어. 그럼 이게 메워지는, 흙이 쌓여서 메워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메워졌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초원부터 합류해서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뭐 숲이 있었는데 불이 났어. 산불, 파이어. 산불이 났어. 다 탔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그 다음에 풀에 씨앗이 싹 트면서 초원부터 또 시작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서 2차 천의가 발생하면 초원부터 똑같이 시작해서 그 이후의 과정을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방연구법을 이용한 식물의 군집 조사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계산 과정을 묻는 논술형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이 내용이 어디에 소개가 돼 있냐면요. 우리 교재에 조금 앞부분에 있죠. 168페이지에 이 부분이 소개가 돼 있으니까 그 교재를 펼쳐놓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 방연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조사하는 목적은 지금 이 식물들이 막 섞여 있는 식물 군집이 있는데 거기에 우점종이 누군지 찾겠다. 우점종을 알아내겠다. 누가 정말 대표성을 있고 여기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우점종이냐, 요걸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태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려낸 세 가지 기준이 요겁니다. 밀도와 빈도와 피도를 비교하겠다, 종합적으로. 밀도는 뭐냐? 그 지역에서 얼마나 개체수가 있느냐, 얼마나 빽빽하게 있느냐. 이거는 개체수가 많으면 밀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개체수 많으면 약간 그런 어떤 영향력이 많이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개체수로 평가하겠다가 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빈도는 요거는 얼마나 더 골고루, 얼마나 더 골고루 그 지역에 분포하느냐. 요게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안 되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뭔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정도로 보는 게 바로 빈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도는 얼마나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땅을 뒤덮고 있느냐. 요런 거는 덩굴 식물들 때문에 생긴 기준이라고 볼수 있는데, 개체는 하나인데 막 온통 덩굴이 뒤덮고 있어요. 그럼 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개체 수는 적지만 그런 덩굴 식물들 같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땅을 뒤덮은 면적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연구라는 거는 요렇게 생긴 보통 가로 1m, 세로 1m짜리를 제일 많이 써요. 다른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 내부 면적이 1제곱미터잖아요. 요런 방연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요거를 그 지역에 10개를 설치를 했다. 그럼 방연구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지역이 요렇게 넓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다 조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다가 방연구를 예를 들어서 5개만 설치를 여기저기 랜덤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식물들이 등장하는지만 조사하겠다. 표본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전수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한정해주는 용도로 방연구라는 그런 도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요 조사 면적은 방연구의 면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요런 거를 5개 설치했다. 그럼 면적이 5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몇 개체나 등장했는가가 밀도. 그 다음에 전체 방연구 5개를 깔았는데 5칸에서 어떤 종이 다 발견됐다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5개 방연구 설치했는데 여기 한 칸에서만 어떤 종이 발견이 됐어. 그러면 어느 곳에만 몰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체 방연구 수 분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연구 수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얼마나 골고루 분포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피도는 이 전체 방연구 면적에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특정 종이 얼마만큼의 면적을 덮고 있는지로 평가를 하게 된다. 근데 요세 값을 그냥 더한다고 치면 여기서는 밀도의 영향이 너무 커요. 나머지 두 개의 값은 최대 값이 1인데 얘는 1보다 더 크게 막 100, 막1000 이렇게도 갈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더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정값으로 더해주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상대값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번더 해준다.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는 최대값이 100,

100입니다. 최대 100.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한정돼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같은 만큼씩 기여해서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수 있게 보정값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 밀도는 거기 이제 뭐 A, B, C 세 종이 있어요. 그러면 A, B, C 세 종이 이앞 단계를 통해서 밀도값, 빈도값, 피도값이 다 계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든 종의 밀도 합분에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을 해주면 전체 A종, B종, C종의 밀도 합을 100으로 봤을 때 A는 그 중에서 몇 퍼센트의 밀도를 차지하는지 그100 중에서 차지하는 백분율 퍼센트로 그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을 다 전체 중에 전체 빈도 중에 몇 퍼센트인지, 그 다음에 전체 피도 중에 얘의 피도가 몇 퍼센트인지, 그거를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치를 계산합니다. 각 종의 상대 값들의 총합, 세 개의 값을 다 더해서 그 값이 가장 숫자가 큰 종을 우리가, 우점종이다. 요 값의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그러면 밀도와 빈도와 피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얘들이 값이 제일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좀더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종이라고 볼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좀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몇 가지 적중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중요한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볼 첫 번째 적중 문제는 173쪽에 있는 요 생존 곡선입니다. 선생님, 생존 곡선에 대해서 어떤 함정이 이형에 대해서 설치가 돼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기억, 사람의 생존 곡선은 일형에 해당한다. 그렇죠? 요렇게 감소하는 거는 사람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습니다. 기억 맞고. 그다음에 니은, 이형을 나타내는 개체군에서 사망한 개체 수는 기역 시기에서가 니은 시기에서보다 많다. 자, 그러면 요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 수와 요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 수를 비교를 하란 얘기예요. 지금 요 기역 시기에서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요거는 일단 맞는 보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만약에 시작점은 100개체라고 봤을 때 감소하고 지나면 굉장히 많은 개체가 죽은 상태예요. 근데 이 니은 부분에서는 애초에 시작하는 개체 수가 애초에 많이 줄어들어서 별로 없어. 거기에서 줄어봤자 이만큼 준 거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망률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여기서 10%가 죽는다. 여기서도 똑같이 사망률이 10%가 죽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100개체 중에 10%면 10개체가 죽는다는 건데 여기는 시작점 자체가 10개체니까 10% 죽어도 한 개체만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개체 수를 물어보면 점점 줄어드는 게 맞고 사망률, 비율로 물어보면 일정하다고 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망률인지 개체 수인지를 잘 구분해서 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2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 개체당 한 번에 낳는 평균 자손의 수는 1형 생존 곡선을 나타내는 종이 3형 생존 곡선을 나타내는 종보다 많아요? 아니죠. 3형 뿌린다. 뿌리고 안녕. 요게 3형이었기 때문에 디귿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기역, 니은 답은 3번인 요런 문제.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우리가 생장 곡선과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같이 좀 다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림 가는 개체군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A 종만 키우고 B 종만 키워서 그래프만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이 실제로 키운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S자형의 실제 생장 곡선 두 개가 그려진 겁니다. 그랬을 때 A는 최대 개체수가 2K. 그 다음에 B는 최대 개체수가 K. 우리가 이렇게 최대 개체수는 환경 수용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건 어떤 숫자가 되겠죠? 200개체라든지, 2000개체라든지, 어떤 숫자가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나의 그래프는 걔네 두 종을 혼합 배양했대요. 같이 키웠대. 그랬더니 어때요? 파국이죠. 아예 B종은 싹 없어졌습니다. 얘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B종은 아예 사라진 그런 상태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가에서 T1일 때 개체군의 밀도는 A가 B의 두 배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서 공간의 면적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개체 수가 두 배다? 그러면 밀도 두 배죠. 공간의 면적분의 개체 수가
요게 밀도를 계산하는 식이기 때문에

때문에 면적 똑같을 때 개체 수가 두 배다? 그러면 밀도 두 배다.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니은 구간 1에서 출생한 개체 수분의 사망한 개체 수는 A가 B보다 큰지 물어봤어요. 그럼 만약에 이 값이 크다면 그럼 사망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값이 크려면 출생은 좀 적고 사망은 많을 때저 전체 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A는 요 구간에서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고 B는 이때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가 되면 A가 더클 수는 없죠. 그죠? B가 더 많이 죽고 그다음에 덜 출생한다고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부등호가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ㄷ, 나에서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그죠? 아예 사라졌을 때. 사라질랑 말랑 안 된다고 했어요. 아예 사라졌을 때, 아,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둘의 상호작용은 종간 경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은 4번인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천이 문제입니다. 천인데, 요즘 천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낼때 트렌드가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 어딘가에서 산불이 벌어졌는데 어디서 산불이 난 것이냐. 지금 여기서는 뭐 시간이 충분하진 않으니까 산불이 일어난 시점만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이 관목림, 양수림, 음수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이랑 2둘 중에 하나에서 산불이 일어났대. 그러면 요 뒤에는 그냥 뭐 어디가 산불인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고 앞에 산불이 나기 전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천이 과정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남님 기준으로 여기는 양수림. 그 다음에 음수림으로 극상 상태를 맞이했었는데 왜 갑자기 초원이 됐지? 초원이 되는 일은 불이 났을 때. 파이어. 여기서 산불이 발생했다. 요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산불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인 관목림으로 원래 천이 단계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 해석이 가능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방형국법을 계산해 볼수 있는 연습형 문제를 하나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봤을 때 표는 어떤 지역에 면적이 1제곱미터인 방형국 10개를 설치해서 총 A, B, C, D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각각 빈도, 개체 수, 그 다음에 상대 피도 값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거는 일단 우리가 상대 값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좀 쉽게 풀리거든요. 상대 값은 전체를 100으로 잡았을 때그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상대 값, 저 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전체 값의 합은 항상 100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 중에서 다 더했을 때 100의 합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니은밖에 없어 보이죠. 그죠? 요건 총합 100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니은이 상대 값입니다. 상대 피도. 얘가 상대 피도고요. 더하면 다 했을 때 100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 빈칸에는 40이 들어갈 수 있겠죠. 40%. 자, 그러면 기역과 디귿은 각각 빈도 또는 개체 수가 될 텐데, 개체 수가 0.4, 0.4 가능해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속성을 비교했을 때 디귿이 빈도, 그 다음에 기역이 개체 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개체 수를 가지고 가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값은 상대 밀도예요. 상대 밀도는 개체 수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괄호 안에 이거를 퍼센트로 바꾼 상대 밀도 값을 넣어볼 텐데 어떻게 하는 거냐? 상대 밀도의 총합은 언제나 100이 나와야 합니다. 상대 피도처럼. 근데 지금 이 개체 수의 총합은 얼마냐면 얘가 지금 20이란 말이에요. 요 비율 그대로. 그러면 요 개체 수에다가 곱하기 5를 해주면 돼요. 25%, 35%, 20%씩 이렇게 해주면 총합 100의 퍼센트가 만들어집니다. 요건 요거 자체가 그냥 그 퍼센트 숫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빈도도 다 더해봤더니 요게 16이 나오거든요. 그냥 뒤에 있는 숫자만 더해보세요. 그럼 16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대로. 그러면 지금 이게 16이니까 그거의 4분의 1이다. 그럼 전체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총합이 100이 돼야 되는데 100의 4분의 1이니까 25%. 그 다음에 얘도 25%. 네, 그거의 절반이죠? 12.5%. 그거의 3배죠? 37.5%.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중요치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간 요 3값의 합이 되는데 순서대로 한번 더해보면 얘가 80, 얘가 92.5, 그 다음에 얘가 72.5, 그 다음에 얘가 55가 되면서 총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개체 수냐? 아니죠? 상대 피도 값이라 틀렸고. 니은, C의 상대.

피도는 D의 상대 밀도의 두 배냐? C의 상대 피도는 40입니다. 근데 D의 상대 밀도는 20이에요. 두 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점종은 B이다. 맞는 내용이죠. 중요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되는 마지막 문제까지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일단 방연곡법에 대해서 의미를 좀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마지막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통합사회 첫 수능. 따라가다 보면 고득점이 되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4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에너지 자원이에요. 이번 단원이 미래 세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하는 단원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다 보면 에너지 자원 얘기를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자원에 관련된 집중된 이야기를 이번 시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원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개념 펼쳐줌 먼저 보겠습니다. 교재 281쪽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고민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자원이다. 그 에너지 자원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장점과 단점들이 있느냐를 이야기할 건데 그걸 크게는 자원의 의미와 특성을 밑바탕에 깔아놓은 다음에요. 주요 에너지 자원을 분류를 해요. 이때 그 큰 분류점으로 재생에너지랑 화석에너지로 분류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화석에너지 중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들을 이번 시간에 개념과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들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어딜까요? 많이 수출하는 국가, 소비하는 국가 어딜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챙겨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우리가 이런 에너지 자원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요. 특히나 화석에너지 사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되고 기상이변 일어나고 우리는 큰 위기를 맞았어요. 미래 세대 문제까지 생각하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도 이번 시간에 짚어보는데요. 이 내용하고 44강의 마지막 단원에 들어가 있는 교육과정상의 내용이 어느 정도 연결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살려서 이번 시간에 이 마지막 부분은 그런 연결점을 살려두면서 확인해보면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 상대적으로 방점을 둘 곳은 어디다? 에너지 자원 문제예요. 자, 그럼 이런 에너지 자원 문제 제가 방점을 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문제 나오냐? 나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287쪽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그래프가 있고 오른쪽에 지도와 함께 또 그래프가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얘기를 보니까 1차 에너지원 소비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고요. 네 가지의 주요한 에너지원이 소비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 비율의 변화니까요. 큰 틀에서 이게 감소 추세 있어요. 증가 추세 있어요. 뭐 정체되고 있어요. 이 정도만을 체크해 보셔도 가나 다라의 큰 틀을 잡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맙게도 오른쪽 부분에 지도에 나라가 표시되어 있죠. 먼저 빨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인도예요. 이 네 나라에서 지금 이야기한 그 에너지원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를 특정 지을 수 있거든요. 이걸 조합을 하면 왼쪽에 있는 가나다라를 딱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퍼즐 맞추듯이

에너지원을 정하다 보면 오른쪽에 가서 천연가스 소비량, 화석에너지, 운송수단의 연료로 사용되는 에너지는 뭐? 상용화가 먼저 된건 뭐? 연소시 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많은 건 뭐? 이걸 묻는 문제야. 그래서 그야말로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개념이 바로 연결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 깔끔하게 푸실 수 있도록 개념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개념 묶어줌 교재 펴주시고 펜 펴주시면 펜 꺼내주세요. 먼저 자원, 에너지 자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특성을 갖는가 내용부터 베이스로 깔겠습니다. 자원이라는 건요, 인간에게 유용하고 기술 경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자원이라고 통칭해서 말할 수 있는데,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에 특성이 있어요. 큰 특성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먼저 이 자원은요, 그 양이 무한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 주면 될까요? 맞습니다. 유한성이에요. 두 번째, 이 자원은요, 기술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을 때에 더 중요하게 부각된 자원이 있을 수 있고요. 또그 이후에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부상하게 되는 에너지 자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술 경제적 조건에 따라 이 에너지 자원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가변성이라고 정리해 볼까요? 세 번째, 이 자원은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야, 요즘에 뉴스도 보면 이 자원 문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이 자원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뉴스도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내용들을 들어보면, 아, 그래. 어느 특정 지역에 편제되어 있는 이 자원의 특성상 우리 입장에서는요, 문제를 풀어낼 때이 자원이 어느 나라에 많이 생산되느냐와 연결되는 중요한 단서예요. 그래서 그 생산량이 많은 나라를 물을 때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다음, 에너지 1차,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현황 문제로 가볼게요. 1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화석에너지와 비교해서 설명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먼저 한번 여기다 적어 볼게요. 밑에 있는 이 표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할 것 같아서 이제 따로 길게 쓰지 않고 이 자료를 잘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1차 에너지 중에 소비 순위가 여전히 가장 많은 것은 석유입니다. 그 다음이 석탄이고요. 그 다음이 천연가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생에너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에 수력이 들어가고요. 또 원자력이 지금 만들어 놓은 표식 중에서는 가장 하위에, 요 순서 중에서는 가장 하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화석에너지라는 걸 분류해서 봤을 때, 여기서 잠깐 화면, 여러분들 개념 뒤쪽으로 가볼게요. 저는 화면 뒤로 살짝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내용이 재생에너지 얘기예요. 이걸 먼저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이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고갈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이에요. 화석 에너지, 석유나 석탄 등에 비하자면 상대적으로 고갈 위험이 적은 수력, 풍력, 태양광, 태양열 등이 바로 이 재생에너지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이 화석 에너지에 들어가는데, 이 재생에너지가 기술 혹은 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에는 여전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의 의존도가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수력이나 원자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수력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역적인 특성, 그 기술적인 특성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둘 만한 나라는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이 수력 에너지

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에너지의 소비 현황, 요거 자체는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에서 앞에 제목에도 붙여져 있었는데요. 1차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과 2차 에너지라는 거 잠깐만 분류하고 다음 자료로 가볼게요. 이 1차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지금 말했던 것처럼 자연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해서 화석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들어가잖아요. 원자력까지 들어가는데 2차 에너지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전기 휘발유 혹은 도시가스 요 단계로 갔을 때 2차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차 에너지에 있는 재생에너지와 화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에너지 자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해 볼게요. 주요 에너지 자원 특징. 특징은 석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석탄은요, 어디에 매장되어 있냐면 고생대 지층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석탄이 주요 생산, 석탄이 잘 많이 생산되는 나라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을 꼽아요. 그런 주요 생산국이 있고요. 이 석탄을 주요 소비하는 국가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에 또 중국이 들어가요. 인도와 미국도 들어가는데요. 특히나 중국 이야기가 많이 문항에서도 거론이 되는데 중국이 산업 구조의 특성상 석탄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소비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수입을 하기도 할 정도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짚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석탄이라고 하는 거에 특징이 뭐냐? 석탄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 구조의 특성상 석탄을 많이 소비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용 비중, 특히나 제철이나 화력 발전 같은 산업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이 석탄은요, 이산화탄소와 대기 중 오염물질을 굉장히 많이 배출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이런 문제들에 거론이 안될수 없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석탄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서 주요 생산국이 중국으로부터 대표적 나라가 있고 주요 소비국에도 그런 중국이 들어간다. 산업용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특징들까지도 꼭 챙겨두세요. 그럼 두 번째, 석유 가보죠. 석유는 어디에 매장되어 있냐면 신생대 지층.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절반이 페르시아만 지역이에요. 이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주요 생산국이 어딥니까? 그러면 미국, 사우디, 러시아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소비도 미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은 워낙 인구가 많기도 하고 그들의 산업 구조상 수송을 하는 데에도 필요하고 또 항공 같은 부분에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석유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중국과 인도도 주요 소비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라고 하는 자원이 수송용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앞에는 산업용 비중의 석탄을 이야기했다면 수송용 비중이 높은 것이 석유이고 이런 석유는 주요 수출국이 사우디, 미국, 러시아 혹은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나라들에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수입하는 나라 사이에 거리가 멀더라도 이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국제 이동량이 또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자원 중에 하나가 석유입니다. 그래서 생산이 많이 되는 나라와 소비가 많이 되는 나라, 또 수출이 많이 되는 나라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요 생산국의 미국, 소비국에도 미국이 들어가면서 미국이 주요 수출국계 중에서도 하나이면서도 말하자면 이 석유에 대한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내수로도 많이 사용되면서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수송용 비중이 크다. 다음 에너지는, 다음 자원은 석유 매장지 인근에서 산출이 돼요. 그래서 주요 산출국이
앞에 이야기

있던 미국이 한번더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러시아가 들어가는데요. 이 주요 생산국인 미국과 러시아, 액화 기술이 발달되면서 더 많이 소비되게 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 구조나 혹은 경제 기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 자원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액화 기술이 발달되면서 더 소비하게 된 자원이에요. 바로 천연가스이고요. 이 천연가스 이야기할 때는 러시아도 한번 짚어보신 것이 좋아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주요 생산국이고 소비국이기도 하면서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수출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유럽 지역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수송관이 있죠. 그래서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 혹은 이 생산에서 수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이 러시아를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천연가스의 주요 소비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이다. 그럼 이런 천연가스의 소비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천연가스는요,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의 사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볼수 있고, 상대적으로 앞에 언급했었던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이산화탄소나 혹은 대기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특성이 있다. 천연가스예요. 다음, 재생에너지 가보죠. 재생에너지에는 미리 한번 짚어봤는데요. 수력, 풍력, 태양광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석탄이나 석유들보다는 고갈 위험이 적을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특성이 있죠. 환경 친화적인 특성이 앞에 있는 내용들보다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이 수력, 풍력, 태양광 같은 것들을 사용하려면 그 자연적인 특성이 잘 받쳐줘야 돼요. 이 특성들, 유량이 풍부한 지역이거나 바람이 강한 해안이나 섬이 있거나와 같은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이러한 자원들도 잘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들에 비해서 더 활발하게 그 사용량이 하고 증가한다거나 그 누적량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내용으로 수력, 풍력, 태양광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앞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수력은 브라질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토대로 해서 이 에너지원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특히나 문제를 얘기하려면 화석 에너지 문제를 얘기 안할수 없겠네요. 화석 에너지는 고갈되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연소되면서 이산화탄소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시키죠. 환경 문제를 낳아요. 그리고 이 자원 문제를 두고 상호 간의 의존도가 심화되기도 하고, 혹은 이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이 자원과 관련된 세계적인 분쟁이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자원민족주의 심화 현상이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화석 에너지 문제를 두고 특히나 이러한 문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한번 짚어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조금,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러고 보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용률이 증가되는 추세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화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 화석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환경 문제라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요,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가 증가된다는 거. 그래서 기후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기상이변인데요. 폭우, 가뭄, 폭설. 그래서 뒤에 자료도 보겠지만 이런 기상이변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관찰될 수 있는 시점 전과 후를 세계적인 전체 추이로 봤을 때, 대략적인 추이로 봤을 때그 이전에 기온의 변화 추이에 비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되는 그 이후의 시점에 기온 변화가 더 급격하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소폭의 변화가 있었거나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그 선에서 기후나

혹은 기온이나 기상의 변화가 있었던 곳과는 다른 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과 맞물려서 해수면이 상승되게 되잖아요. 그럼 해안이 침수되게 되죠? 그러면 이 섬나라들의 경우에는 해안 침수로 지금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을 정도. 그래서 문항에서 소재로 다루어지기도 할 정도인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까지도 생각해

어느 한 나라만 이런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만으로 되지 않으니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도 서로의 약정을 통해서 그 실천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게 1997년에 교토의정서. 여기는요, 선진국에서 위에서 말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게 목표야. 선진국. 그래서 이때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었어요. 근데 이 온실가스 이야기 하더라도요, 뒤에 이야기하는 2015년에 파리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또 달라요. 여기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다 감축 의무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을 목표로 두고 노력합시다와 같은 협정을 맺으면서 모든 나라들이 함께 하게끔 하는 것이 파리 협정이었고 그 전에 있었던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의 감축 목표로 해서 배출권 거래제가 만들어졌다. 적용되었다. 요게 국제 협약에 있는 내용으로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있는 내용, 문항으로도 연결이 돼서 다음 시간에 한번더 설명드리게 됩니다. 탄소 중립도 확산되게 된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 통합사회 범위 내에서 가장 굵직한 원인, 피해 이거에 대한 노력으로서의 국제 협약 이 정도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의 미래이지만 핵심만 탁탁 짚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도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의 충족 가능성을 우리 현 세대가 훼손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세대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도 미래 세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것을 고려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세대 간의 형평성, 인권, 평등, 건강, 문화 다양성, 갈등 해소와 같은 중요한 가치들이 담겨져 있어요. 위에 말한 대로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도 그들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고려하면서 발전을, 성장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들 간에도,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도 형평성이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또 여기에 인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 인간과 자연 간의 균형을 생각한다.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들을 함께한다. 다음 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환경을 고려한 경제 성장. 이때 꼭 나오는 게 ESG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E, 환경 ESG. 그리고 RE100 캠페인과 같은 경제적인 지속성을 위한 노력이 대표적으로는 제시됩니다. 그러면 이 지속 가능한 발전들이 국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국제 환경 협약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고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과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자료 효과 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서 그 변화 추세 혹은 어떤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지를 보겠는데요. 이 표에서 하단에는 1965년부터 2022년까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로 축에는 0부터 700까지의 엑사줄 에너지 소비 규모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하단에 있는 이 I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기구에서 이 출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구성을 보니까 왼쪽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재생에너지, 원자력

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 소비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건알수 있겠죠. 그러니 1차 에너지의 소비량으로만 봤을 때에는 지속적 증가 추세라는 점은 알수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비율로 봤을 때 위에 있는 밑에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들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알수 있네요.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에너지들의 소비 규모와 소비량을 생각해 보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수력, 원자력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뒤에 또 적용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규모의 흐름과 어디가 더 큰지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요, 좌측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변화에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엑사줄이 표시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100만 TOE라고 해서요. 이건 석유 환산 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단위는 다를지라도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것은 그 비율과 변화 추세들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앞에서 봤던 내용들과 어느 정도 그 모양이 익숙하죠? 한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요를 1970년부터 2022년까지의 변화 추세로 봤을 때 석유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증가 추세가 급속하기보다는 좀 완화된, 완만한 증가 추세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비율상으로는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죠. 다음이 석탄이네요. 그 석탄이 특히나 2000년대 이후로 조금 더 급증하는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이 연보라색 천연가스인데요. 천연가스 역시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긴 하지만 그 양이 앞에 있는 석유, 석탄을 더한 것보다는 적은 양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력과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및 기타 비율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러한 비율에 대해서도 앞에 비하자면 증가한 추세라고는 볼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 구조와 맞물려야 되는 특성들 때문에 그 비율이 크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언어화해서 정리해 볼까요?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는 기간에 화석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했을까, 증가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화석 에너지 소비량 자체는 감소한다기보다는 그 비율은 좀 다를지라도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세계적인 소비량의 변화를 분석해 본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그럼 우리나라를 분석해 볼게요. 우리나라 역시도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석유 석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위에 그 다음에 천연가스,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가 앞에 비교했던 것 같이 이 시점 이후로 증가 추세에는 있다라고 하지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우리나라는 세계보다 1980년대를 비교해 보자면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율, 둘다 증가율에는 있어요. 증가율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좀더 급증하는 비율을 보내주고 있어서 그 소비량 증가율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우리나라를 비교한 1차 에너지 소비량 변화 자료였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는요, 각 주요 자원들의 생산, 소비, 수출, 수입을 나타내주는 자료예요. 자, 먼저 석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석탄은요, 기본적인 내용 한번 짚어볼게요.

볼까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었죠. 그러면서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비량이 급증되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 석탄은 특히나 이러한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산업 중에서도 제철공업이나 화력발전의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편제성이 높냐, 낮냐라고 하면 편제성이 낮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석탄의 주요 생산국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수출국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자료에서 보시면 먼저 석탄의 주요 생산국의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우측의 막대 그래프에 52.8%라고 써 있어요. 그럼 좌측에 있는 지도에서요, 52.8%가 생산량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중국이에요. 연보라색에 중국의 52.8%의 생산량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 이걸 막대 그래프로 바로 표현해 보자면 생산량의 52.8%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이다. 그럼 여기다가 중국이라고 여기 앞에 이렇게 잠깐 써볼게요.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순위들도 나타나 있어요. 다음, 소비에 대해서는요. 먼저 가장 높은 순위로 54.8%가 나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민트색의 소비량 비율에 54.8%가 역시 어떤 나라예요? 중국이에요. 그래서 생산도 많지만 소비도 많은 것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조드렸죠. 이 석탄을 수출을 어떻게, 어떤 나라가 많이 하냐 하면 이 수출 부분에서는 인도네시아부터 가게 됩니다. 그 중에 25.9%의 수출량을 보이고 있는 곳이 오스트레일리아거든요. 여기요. B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여기에 수입국의 첫 번째 가장 많은 수입국이요. 바로 중국이에요. 그리고 보니 석탄이라는 자원의 경우에는 그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생산해서 내수로도 소비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수입하는 양에서도 중국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석탄에 대한 소비량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A에는 중국, B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석탄에 있어서는 중국이란 나라를 꼭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죠. 네, 그럼 다음 자원으로 가볼까요? 다음 자원은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에는 좌측 지도에 생산량 비율과 소비량 비율 나타나 있고요. 우측에 이걸 막대 그래프로 이야기해 봤을 때, 먼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두 나라네요. 첫 번째 A에 들어가는 나라가 24.2%라고 되어 있으니 생산량이 24.2%인 이 나라를 미국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 생산량 15.3%? 러시아겠네요. 그래서 B에는 러시아가 들어갑니다. 생산량의 순위를 정리해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수출을 하는 데에도 천연가스에 미국, 러시아가 그 수출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특히 앞에서 러시아 말씀 많이 드렸죠? 러시아에서 생산된 이 천연가스가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유럽 지역으로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에 수송선과 파이프라인도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에 비해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가 이렇게 유럽 지역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동되는 특성이 있다라는 특성 알아두시고, 이런 천연가스는요, 냉동 액화 기술이 발명되면서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한 거거든요.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이고, 주요 생산국,
위에서 순위대로 정리를 해봤었고요. 주요 수출국에도 이 미국과 러시아가 들어간다. 생산국과 수출국. 이게 바로 천연가스였어요. 그럼 다음 자원도 한번 볼까요? 다음 자원은요, 석유입니다. 석유는 앞에 있는 석탄, 천연가스에 비하자면 이 이동 화살표가 훨씬 더 급격하게 넓게 나타나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까 석유는 세계 이동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던 것이 직관적으로 이 화살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분석을 해보죠. 좌측에 석유의 생산과 이동에서 그 양이 많은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적인 나라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우측에 생산과 수출의 막대 그래프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생산의 17.2%를 차지하는 나라. 생산 비율이 17.2%. 미국이네요. 또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의 B인데요. 생산 비율이 12.5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라가 바로 여기 연보라색 12.4 되어 있는 러시아예요. 그러니 석유의 생산에서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높은 순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표로서 확인해 봤는데, 이거에 대한 수출은 어떻게 나타날까요?를 보면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출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AP, 아까 말했었던 미국, 러시아가 그 수출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석유의 경우에는요, 주로는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죠. 그리고 화학공업 연료로, 원료로 사용되고, 이런 석유들을 정제할 수 있는 기술들도 필요한데, 세계 1차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화석 에너지 중에서 국제적인 뭐가 많다? 이동량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국제 이동량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만큼 지도상에서도 국제적인 석유의 이동량이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생산국과 수출국이 각각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수출국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도 들어간다. 그 지표까지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겠습니다. 이게 석유였어요. 그럼요, 이제 정답 맞춰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답 맞춰줌은요, 평가원에서 출제된 문항인데,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좌측에 있는 이 색깔 그래프로 가나다라를 표시하고 있어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이미 표시가 되어 있고요. 표기를 해 주었고요. 이네 가지가 각각 석유, 석탄, 수력, 천연가스 중 하나다라는 제한 조건, 단서 조항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 고마운 자료라고 했죠.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인도라는 대표 네 나라의 에너지원 소비량이 어떤 에너지원이 가장 높은가? 이렇게 체크 잠깐 하고 갈게요. 높은가를 체크해 보면 왼쪽에 있는 이 에너지를 특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의 의도는요, 1차적으로 이 지도와 도표를 분석하고 수력, 화석에너지, 운송수단의 연료로 많이 쓰이는 건 뭘까? 어떤 게 상용화가 이를까? 오염물질이 뭐가 더 많이 나올까? 즉, 각각 에너지 자원의 특성을 매치시켜 보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소유 그래프, 소비 그래프 분석한다. 에너지원의 종류를 구분해서 특정 짓는다. 그래서 국가별 비중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세팅이에요. 그럼 이 내용에 도표 그리고 지도에 있는 내용까지 해석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1차 에너지원 소비량 비율을 1965년부터 2020년까지의 비율 자체를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고맙게도 왼쪽에 나라 이름까지 표시해 볼게요.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인도인데, 러시아에서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다가 가장 소비량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미국에서는 이 가가 가장 높은 소비율을 나타낸다. 인도에서는 나 자원이 가장 높은 소비 비율을 나타낸다. 그 옆에 브라질의 경우에는 가 자원뿐만이 아니라 라 자원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내용에다가 좌측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서 먼저 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자, 미국에서 가장 소비량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원은 전 기간, 이 그래프상의 전 기간이요. 1965년부터 2020년 사이에 그 소비량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소비량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으면서 미국에서 가장 그 소비량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에너지 자원 뭐겠습니까? 그럼 이제 특정이 된다는 거예요. 석유다. 두 번째, 나로 가볼게요. 자, 나의 경우에는 이 빗금친 부분인데요. 이건요, 역시나 1965년부터 높은 소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예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70년대 비중이 높고 그러다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도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산업의 구조의 변화 때문이죠. 그런데 인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석탄이다라고 특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가볼까요? 단을 러시아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바로 천연가스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더 생각해 봐요.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거예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러시아에서 소비량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조합까지 맞춰보면 천연가스가 됩니다. 다음, 라. 브라질에서 석유와 함께 많이 소비되는 자원 중에서 라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이 특이점이 있죠. 바로 수력이라는 특이점이야.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가는 석유, 나는 석탄, 다가 천연가스, 라가 수력입니다. 요 정리를 토대로 해서 선택지를 가보면 돼요. 그래서 이 선택지에 가면은 제가 가나 다라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게 뭐다라고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순서대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스, 수력. 순서대로 가나 다라예요. 이 내용이 그래프에서 가나 다라의 시간적인 그 연도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국가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 좀더 특이한 것은 브라질에서 수력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는 단서였고, 화석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오염 정도. 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선택지 푸는 데에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깔고 정말 작용하는지 1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수력 소비량이 천연가스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브라질은 수력 소비량이 높게 나타났었죠? 그래프 한 번만 다시 이동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브라질의 경우에 석유뿐만 아니라 수력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천연가스와 비교했을 때 높습니까? 그러면 천연가스보다 수력이 높습니다. 라는 문장이 맞죠? 그럼 다시 선지화면 가볼게요. 1번. 브라질은 수력 소비량이 천연가스보다 많다. 맞는 문장입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네 국가 모두 화석 에너지 비율이 60%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화석 에너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네 국가 모두 그렇습니까?에 합당해야 하는데

앞에 한번 다시 가볼까요? 브라질이요. 브라질의 경우에는 수력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나머지의 비율들을 더해 봤을 때 선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석 에너지 비율이 60% 이상이다라고 할수 없는 60%를 넘지 않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브라질의 예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모든 나라라고 합당한 조건으로 판단할 수가 없겠다. 3번, 라는 수력이에요. 운송수단의 원료로 이용된다. 운송수단의 원료는 석유를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면 기호로 말하자면 이 문학에선 가예요. 그런데 라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수력은 주로 전기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운송수단의 연료는 석유이다. 요 정도 개념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4번 선택지. 가는 나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그럼 석유와 석탄 중에서 석유가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인데요. 상용화된 시기는 석탄이 더 이르죠. 왜일까요? 내연기관의 발명과 자동차 보급의 확산으로 석유의 경우에는 훨씬 더 확산된, 소비가 확산된 것이고요. 석탄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앞에 산업혁명 이후부터 우리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상용화된 시기는 석탄이 더 이르다라고 해줘야 되겠다. 그럼 4번은 맞지 않는 문장이겠다. 5번 선지. 다는 나보다 오염 물질 배출이 많다. 즉,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다? 오, 석탄이 오염물질 배출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 이 문장에서도 잘못 진술하고 있어서 맞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각 나라에서 에너지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자원들 뭐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자원이 소비량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느냐? 라고 하는 걸 개념으로도 알고 있었지만 문항에서 자료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기본적인 개념을 매치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에너지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클리어 했는데요. 문제 나오면 꼭 맞추게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44강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드디어 4단원입니다. 4단원에서 가장 쉬운 내용인 동적평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동적평형을 잘해야 물의 자동 이온화도 잘할 수가 있거든요. 동적평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동적평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물을 갖다 놓고서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할 거예요. 그때 확인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현상들이 이제 해석할 건데요. 그 해석을 잘 하셔야지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도 물의 이온화 평형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해석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동적평형으로 인해서 물의 자동 이온화까지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동적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프 해석도 6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르게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화학 반응에 대해서 제가 나타냈는데요. 이미 1단원에서 화학 반응 소개를 했습니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 이것이 바로 화학 반응에 대한 식을 쓸 때 우리가 순서다라고 했고, 그 사이는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나타내야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을 되는 화살표가 역으로 가는 걸 하나 더 나타냈더라고요. 이건 뭘까요? 바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건 정반응, 반대로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이 되는 건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요. 화살표 한 번, 그리고 반대 화살표 한 번, 이렇게 한 것을 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역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주변에서 가역반응,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이 반응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물의 상태 변화예요. 너무 덥지 않아요? 얼음 좀 꺼내볼까요? 얼음 꺼내놓고 둘게요. 녹았어요. 액체가 됐네요. 다시 얼려볼까요? 냉동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럼 다시 얼어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아, 물의 고체가 액체가 되었다가 액체가 다시 고체가 다는 이 물의 상태 변화도 가역 변화예요. 또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야 액체 상태예요. 그냥 두면 증발해요. 바로 액체 표면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증발이 일어납니다. 자, 반대로 다시 이 수증기가요. 이 뭐여? 응축돼요. 그래서 얘네가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증발과 응축은 바로 정반응과 역반응. 물이 수증기 됐다가 수증기가 물이 되는 가역반응입니다. 이 물에 증발과 응축은요, 오늘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한번 이야기해 볼 건 뭐냐면, 1단원에서 탄소화물의 연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성된 물질,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물이라는 건 이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때 염화 코발트 종이가요, 푸른색인데 물과 닿으면 붉은색이 돼요. 푸른색인데 물과 반응하면 물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 됩니다. 그때 붉은색이 돼요. 근데 내가 다시 드라이로 이 염화 코발트 종이 막 말려요. 그럼 물이 날아가요. 그렇게 되면 다시 푸른색이 돼요. 그래서 정반응도 일어나고 물을 만나면 다시 가열시키면 역반응, 물이 날아가요.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 일어나는 가역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이 육수화물이다. 여기 보이시나요? 6. 그래서 물 분자가 6개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황산물이 5수화물이에요. 그러면 수화물 5개가 있네. 물 분자 5개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U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황산물이 5수화물이요. 처음에 푸른색이에요. 근데 여기에

해서 우리가 증발시켜요. 그럼 물이 날아가겠죠? 그럼 이 결정만 남으면 흰색이 됩니다. 다시 물에 녹여요. 그럼 푸른색이 돼요.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가역반응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석회동굴 형성되는 과정인데요. 비가 내려요.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죠? 이산화탄소가 이 빗물에 녹습니다. 그러면은 이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석회염 집안에 이 빗물이 녹으면서 바로 탄산칼슘 녹여서 탄산수소칼슘 만들게 돼요. 이 과정이 바로 석회동굴 형성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물이 날아가고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탄산칼슘이 다시 형성되는데 천장에서 떨어져서 나온 거 종류석. 바닥에 뚝뚝뚝 떨어져서 쌓인 거 석순. 만일 종류석과 석순이 자라서 만나면 석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반응이 종류석과 석순의 생성이에요. 이것도 가역반응입니다. 이렇게 가역반응이 있는데요. 반대로 비가역반응도 있어요. 이 비가역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연소 반응할 때 빛과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 같은 거. 연소 반응하면은 빛과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비가역반 뭐가 있을까? 앞으로 배울 산염기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역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정반응에 비해서 역반응이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무시할 정도로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비가역반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 기체 발생하는 거, 앞으로 배울 중화 반응 이런 것들은 비가역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적표형 상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동적표형 상태는요, 바로 가역반응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제가 앞에다가 물컵을 두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에다가 뚜껑을 닫지 않고 그냥 물을 갖다 놨어요. 자, 물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가 끝나고 깜빡하고 두고 갔어요. 아이쿠 깜빡이야. 그래도 2주 뒤에 왔어요. 물이 사라졌어요. 혹시 누가 제 물을 마셨을까요? 왜 물이 줄어들었을까요? 여기 있는 물들은요, 증발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갔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이제 다시 왔어요, 2주 뒤에. 안 되겠어. 이번에는 밀폐된 용기를 사용해야겠어. 그래서 뚜껑을 제대로 잠가 놓고 물을 여기 보관하고 두고 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2주 뒤에 또 왔어요. 물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마도 살짝 줄어든 것 같지만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보이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었다가 수증기가 다시 물로 돌아오는 역반응이 일어났구나.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가역반응이기 때문에요. 정반응이 일어났어? 다시 역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물의 양 변화가 없는데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가역반응인데 왜 여기선 얘네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밀폐된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수증기가 대기 중 날아가고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밀폐된 용기에서요.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물의 높이가 일정한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다시 물로 되돌아오는 정반응과 역반응이요,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동적평형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평형 상태에서는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히 유지돼요. 이 물의 양과, 그리고 여기에선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수증기의 양은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물이, 1몰이 수증기가 됐어요. 그럼 1몰의 수증기가 다시 물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얘네가 사실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 물이 됐지만, 양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때 바로 동적표형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분자를 가져오 보도록 할게요. 여기 물분자 보이시죠? 처음에 이 물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요.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만 담아놓은 상태야. 이렇게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밀폐된 진공용기에서라는 가정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밀폐된 진공용기에서요. 여기 일단은 수증기가 없는 상태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물만 넣어줄게요. 물만 넣어주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물이 무엇이 되냐? 바로 증발하여서 수증기가 됩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걸 증발이다라고 해요. 액체 표면에서 기체

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 수증기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많이 생긴 건 아니야. 여기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하나가 되돌아와요.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여섯 개가 생겼네요. 여섯 개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만 딱 되돌아옵니다. 겨우 여섯 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딱 하나만 얘네가 되돌아와요. 자, 다시 한번 더. 처음에 물만 있었는데 다시 역반응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수증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수증기 여섯 개가 형성되니까 역반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물이 되는 응축반응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응축이 일어났어요. 그럼 질문. 수증기가 더 많아지면 혹시 응축 더 많이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수증기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되돌아오는 애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럼 더 많아지면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그러다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어. 이때가 보다 겉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증발과 응축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동적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물만 넣어줬더니 수증기가 생겨서 다시 되돌아온 역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수증기가 많아지면 계속해서 되돌아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 그러다 계속 물이 수증기가 된 증발과 수증기가 물이 되는 응축에 대한 속도가 같아졌을 때 바로 얘네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서 지금 물이 100개가 있는데, 결국 동적평형 상태에서 20개의 수증기가 있다라고 하면 물 분자 몇개 있는 걸까요? 8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물만 있어요. 여기서 나중에 수증기가 생겨요. 그만큼 물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아, 물이라는 거는 감소를 하다가 동적평형 상태에서 일정해질 겁니다. 그때부터는. 수증기다라고 하는 건 없었다 생기는 거니까 증가하다가 그다음에 동적평형 상태에서 일정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동적평형 상태에서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정반응 여기서 증발이고 역반응 응축이죠. 그래서 정반응 속도와 그리고 역반 속도가 같을 때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반응 속도다라고 하는 건 온도와 농도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물 마시면 어제 물과 오늘의 물에 대한 맛이 다른가요? 농도가 달라졌을까요? 혹시 방금 마신 물과 내가 2분 뒤에 마실 물에 대한 농도는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물에 대한 거는요, 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온도만 변하지 않는다면 물이 수증기가 되는 이 증발 속도는요, 일정해요. 제가 속도라는 건 V로 나타낼게요. 증발 속도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수증기는요, 처음에 없었죠? 나중에 생겼죠? 점점점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응축 속도, 수증기가 물이 되는 이 응축 속도는요, 점점점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증가하냐면, 우리가 동적평형 상태일 때 뭐라고 했어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같을 때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증가를 해요. 다시 한번 더.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응축 속도는 처음에 수증기가 없었기 때문에 0이에요. 응축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계속 응축 속도는 증가하다가 아하, 나중에는 일정해져요. 그때가 언제다? 증발 속도와 같아졌을 때 얘네들이 이제 일정해지는 바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밀폐된 용기 안에,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다가요, 충분한 시간 동안 물을 담아두면 물이 증발하는 속도와 그리고 수증기가 응축한 속도가 같은 바로 무슨 상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적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물 분자 하나가 수증기 하나 만들고, 그럼 수증기 하나가 다시 물 분자 하나 만들기 때문에요. 각각의 물의 양과 수증기 양은 어떻다? 일정할 것이고요. 여기선 하나가 하나를 만들고, 하나가 하나를 만드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물 분자가 수증기 된 양만큼 수증기가 물 분자 된 양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물과 수증기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겉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물분자에 대한 양이 어떻게 되니, 수증기의 양 어떻게 내니, 그리고 응축 속도 어떻게 내니, 증발 속도 어떻게

땡이 요걸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속도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속도 그래프를 보니까요, 동적평형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속도 그래프입니다. 이게 사실은 동적평형 상태에다가 없어도 보고 딱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밀폐된 진공용기에 물만 있었습니다. 자, 물만 있는 상태에서요,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 증발이 일어나서요, 무엇을 만든다? 수증기를 만들게 되고요. 수증기가 다시 서로 만나가지고 응축됩니다. 그래서 액체가 되는 거, 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온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아하,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물의 양과 상관이 없이 일정해요. 이게 바로 증발 속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수증기는 처음에 없었다가 물이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가 생성되어서 그래서 얘네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시 말해서 응축 속도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같아진 시점, 이때가 바로 뭐다?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고 평형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때부터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이때부터는 응축 속도와 그리고 증발 속도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그래프를 여러 가지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비율이 정말 많아요.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 물의 양분의 수증기 양,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말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이 해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때 기준점은 모두 다 동적평형 상태예요. 동적평형 상태 전에는 물만 존재했고 수증기 양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0이었다가 증가했고 속도도 0이었다 증가합니다. 하지만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사실은 만약에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다 그러면 용기가 가와 나두 가지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부피를 다르게 할수 있어요. 부피를 다르게 하면 그만큼 수증기의 양이 많아져야지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뒤에 가서 조금 더 문제를 좀 다양하게 내고 싶다. 그렇다면 온도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모두 다 시간이 달라지는데 그 온도나 부피에 따라서 누가 시간이 더 늦어졌니?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요. 그러한 조건 때문에 가와 나에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져 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만 잘해주면 돼요. 그래서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95페이지 유니크 루트 시작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서처럼요, 증발 속도 분의 응축 속도에 대한 비율을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요. 밀폐된 진공용기에 물을 먼저 넣었어요. 헷갈릴까봐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하라는 건 물이 있어요. 여기에서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 수증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증기가 물을 만들어낼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반응물 물, 나중에 생성물 수증기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써줬고요. 시간에 따른 용기 속 물에 대한 양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물이라는 건 수증기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제가 까먹기 전에 한번 써봤고요.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지겠죠. 그러다가 물의 증발 속도분의 수증기의 응축 속도에 대한 자료예요. 그럼 얘가 지금 1이라는 건뭘 뜻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동적평형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동적평형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분의요, 응축 속도가요, 딱 정해져 있는 값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본 친구라면 진짜 잘한 거. 동적평형 상태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니까요. 증발 속도와 그리고 응축 속도가 어떨 때다? 같을 때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비율은 어떻다? 1일 것이다. 그래서 얘가 동적평형 상태네요 라고 찾은 친구는 땡!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동적평형 상태일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율은 1은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요겁니다. 상대값이에요. 얘가 지금 1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볼 건데요. 여기서 보니까 물의 양이 ET랑 3T에서 같대요. 아,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ET부터는 확실히 동적평형 상태인 건알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ET와 3T는 동적평형 상태 맞아요. 얘네들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어디서부터 동접형 상태인지 모른다면 사실은 T시점일 때는 아직 수증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 그림이 바로 요겁니다. 시간T일 때는 수증기도 있다. 사실은 이미 정반응과 역반응 시작됐어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T는 아직 동접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 ET는 도달했을 때, 그러면은 이 물의 양은 지금 사실은 감소될 거기 때문에 A와 B랑 비교하면 A가 더 많은 상태. 그래서 감소가 되는 거죠. 계속 수증기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제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를 비교하자면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 하지만 동접형 상태에 도달하면서 응축 속도는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면 T보다 ET에서 응축 속도는 더 증가했을 거예요. 누구랑 같아져요? 증발 속도랑. 그래서 1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1보다 기억이 어떨 거다? 더클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해석을 해봤습니다. 1번. A와 B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큰가요? 그렇죠. 물의 양은 원래는 100만큼 있었는데 얘가 계속 수증기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동접형 상태 도달하면 100보다 줄어들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가 더 크다? 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기억은 1보다 큰가요? 1이라는 게 실제 값이 아니었다. 실제 값은요, ET3T에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기 때문에 1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건 증발 속도는 일정해. 응축 속도는 계속 증가할 거야. 왜? 수증기 양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계속 T 이후로 증가를 하다가 ET에서는 증발 속도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1보다는 기억이 더 크다. 맞습니다. 3번. 3T일 때 물과 수증기는 동접형을 이루고 있다. 따로 평행이 깨진다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요. 계속 이루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물의 양도요. 계속 같고요.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다 맞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를 정말 잘하셨다면 이제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직접 그려봐라라고 해서 제가 2번은 비워두었습니다. 한번 그려보실래요? 밀폐된 진공 플라스크에다가 제가 이제 물을 한번 나타낼게요.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나중에 수증기가 될 거고, 수증기가 다시 응축이 되어서 물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읽었고요. T1일 때, 아하! T1일 때, 물과 그리고 수증기는 동접형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줬고요. 그때, 시간에 따른 플라스크 속 모 수증기에 대한 거. 수증기에 대한 분자수를 나타내 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 그럼 우리 수증기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처음에 물은 수증기 없었기 때문에 다 물만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증기 만드니까 물은 감소하다가 일정해지고요. 수증기는 없다가 생기는 거죠. 증가하다가 일정해집니다.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건 지금 수증기예요. 증가하다가 일정해져요. 증가하다가 일정해져요. 왜 일정해졌는데요? 동접형 상태 도달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좀 제가 삐뚤게 그린 것 같아. 일정한데, 그쵸? 다시 한번 더. 일정하게. 좋아요. 이 정도면 일정해. 자, 그래서 여기 일정해졌네. 바로 이 시점을 동접형 상태. 바로 T1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점차 증가하다가 결국엔 일정해져. 왜? 동접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자, 요거를 해석했으면 이제 다음 그래프 해석하는 데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수증기의 양분의 물의 양으로 바꿔보았습니다. 한번 다시 문제 읽어볼게요.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물을 넣었어요. 자, 물이에요. 물을 넣고서는 시간이 지나면 수증기가 될 거고요. 그 수증기가 다시 응축되어서 물이 될 겁니다. 그때 사실은 물이라는 거는 감소하다가 일정해질 거고 수증기라는 거는 생성되겠죠? 증가하다가 일정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증가하다가 일정, 감소하다 일정이지, 결과적으로 동접형 상태 서로 같다? 아닙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같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로 같아질 수는 있지만,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동접형형 상태다라는 정의는 각각의 양이 일정한 거지, 같다라는 건 아닙니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각각의 양이 일정하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수증기의 분해, 액체에 대한 양을 나타낸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여기에서 수증기분의 액체로 되어 있죠? 여기도 똑같이 수증기분의 액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건 수증기분의 액체예요.
시간이 T2일

때, 여기에서 T 투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액체, 물과 수증기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대요.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니까 이 수증기 양은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분모라는 건 사실은 T1보다 그 뒤에서 더 증가라는 상황이고요. 물이라는 건 감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 T1보다 그 뒤에서 감소를 할 겁니다. 그럼 이 비율 자체는요, 분모는 증가하고 분자는 감소했으니까, 아하, 비율은 감소할 거야. 그래서 T1보다 T2에서 감소하는 경향, 그리고 T2부터는 동적평형 상태니까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구나, 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말 이해를 잘하셨다면, 그 다음 바로 4번에서는요, 양 대신에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바로 질량입니다. 사실은 양과 질량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질량으로 표현했을 때잘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4번입니다.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은 후 시간이 T일 때요. 여기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대요. 그럼 이번엔 T일 때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시간에 따른 용기 속이 액체의 질량분의 수증기의 질량 B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사실 밑에가 수증기였고 위가 액체였거든요. 요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의 양은 계속 감소하다 일정해. 그럼 얘 감소하다가 일정해. 그다음 수증기의 양은요. 증가하다가 일정해집니다. 서로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분모라는 건 감소하고 분자는 증가하니까 이 비율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 거예요. 아하, 그럼 다시 그려보자. 처음에는 수증기 양이 없었어요. 그럼 없었으니까 0이었다가 얘네들이 점차 증가하다가 동적 평형 상태 일정해지겠네. 그러면 일정해진 이 순간이 바로 동적 평형 상태니까 몇 초일 때다? T일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될 거야. 각각의 양은 일정하니까.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는 지금 물의 동적평형을 봤는데요. 사실은 물의 동적평이다라고 하는 건이 액체와 수증기 두 가지 상이 공존할 때요, 평형 상태를 이룬 거를 살펴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상단에 타이틀에 상평형이다라고 써 있을 텐데요. 우리 상이라고 하면은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그 중에서 이두 가지 이상의 상들이 공존하면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를 의미해요. 그러면 물밖에 없을까요? 이제 궁금해지죠. 그래서 다른 상평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아이오딘과 이 이산화탄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오딘과 이산화탄소는요. 승화성 물질이에요. 상온에서 승화가 일어나요. 그럼 승화라는 건 뭐냐면 고체가 기체되고 기체가 고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두 다 고체, 기체, 승화, 그리고 기체, 고체, 승화, 모두 다 승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고체와 기체된 승화, 기체가 고체된 승화, 또는 정반응, 역반응,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 모두 다 고체와 기체 사이에서 평형을 이룬다 해서 상평형입니다. 상평형일 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크 루트입니다. 이번에 96쪽에 있는데요. 25도에서 이것도 똑같이 아이오딘이 있어요. 이 아이오딘이 있는데 얘가 지금 고체 상태. 그럼 상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지금 고체만 있었을 때 승화가 되어서 수증기를 만들게 되고요. 이 수증기가 다시 고체를 만들게 되는 승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증기가 아니라 기체죠. 수증기가 이제 입에 붙었네요. 다시 고체가 기체되는 승화, 기체가 고체된 승화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처음에 있었던 건 뭐다? 바로 고체만 있었다. 그럼 고체 양이 계속 감소하다가, 그럼 기체 양이 증가하다가 서로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그럼 가볼게요. ET일 때 고체와 기체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고요. B가 A보다 크고 A는 0보다 크대요. 그래서 이 수증기의 양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처음 0이었다가 얘네들은 점차 증가할 거야. 없었다가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T일 때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게 뭐냐면 얘가 사실 0보다 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얘는 사실은 이미 생성돼 있는 거야 란 뜻이네요. 그러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들의 양은 증가할 거예요. 그럼 A보다 B가 커질 건데, 그 다음에는 ET예요. 그럼 이때 무슨 상태에 도달하였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는

승하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틀렸어요. 이티일 때 동작 표현 상태일 때 고체가 기체가 되는 정반응 승화, 기체가 고체된 역반응 승화, 이 속도는요, 동적 표현 상태니까 어떻다? 같을 것이다. 그래서 1 맞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동그라미, 2번은 틀렸다. 라고 가주시면 돼요. 근데 이 승화가 사실은 이산화탄소도 있거든요. 빠지면 아쉽겠죠? 같이 살펴볼게요. 97쪽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하 70도에서 밀폐된 진공용기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때 기억의 양이 나타냈는데 아마도 그 다음 자료 요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의 양은요, 사실은 얘가 처음에 고체로 넣어줬지만 나중에 기체가 생성되는 승화 반응이죠. 그래서 고체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기체일 수도 있다라는 힌트가 주어졌고요. 나는 T2일 때 상태를 나타냈는데요. T2일 때는 고체와 기체의 동적 평형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만 풀어볼게요. 가에서는요, 점차점차 감소하다가 일정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감소하다가 일정해졌네. 그럼 여기서 다시 해서, 이산화탄소 고체만 있었어요. 그럼 얘가 감소하다가 얘가 기체가 되었어요. 다시 그러면 증가했으니까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구조. 그러다 동적평형에 도달하면 같아진다. 그럼 여기에서 감소했기 때문에 누구예요? 이산화탄소 고체일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얘네가 고체, 기체 모두 다 공존하고 있는 평형 상태다. 1번, 기억은 이산화탄소 고체 맞나요? 네, 맞습니다. 2번, T1일 때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정반응, 승화되는 속도와 기체가 고체되는 역반응 승화되는 속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아직 동적 평형 상태 도달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당연히 역반응은 점차점차 증가하고 있을 거고요. 예, 증가. 당연히 정반응은요, 어때야 돼요? 계속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 1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1이라는 건요, 우리가 T1 다음에 T2에서 동적평형 상태죠. 이때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1이에요. 그러면 이때 지금 역반응 속도가 더 증가해서 정반응 속도가 같아진 거죠. 그럼 아직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반응 속도는 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X. 3번. 그럼 이번에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은요, T3와 T4일 때 같다? 이미 동적평형 상태 도달했기 때문에요, 이때부터 모두 다 같아집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번과 3번만 동그라미, 2번은 X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상평형이에요. 근데 사실은 상평형 말고 또 나오는 평형 하나가 있는데요. 물에다가요, 설탕을 녹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용해라고 했었죠? 용매에다가 용질을 녹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용해하는 평형을 볼 건데요. 용매 속에 충분한 고체의 용질이 충분한 시간 동안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막 녹아요. 막 녹기 때문에요. 용해되는 용질의 입자수가 석출되는 입자수보다 아직 많아요. 왜냐하면 설탕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얘네가 녹는 거잖아요. 설탕 물을 만들기 때문에 우선은 설탕이 많은 상황. 근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더 이상 안 녹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설탕이 설탕물로 녹아 들어가 이 용해하는 거와 다시 설탕물에 설탕이 나오는 석출이 어떻다? 같아진 상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된 속도와 석출된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용해나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거를 용해평형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동적평형 상태일 때는요, 고체의 용질의 양과 용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유니크 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질량의 물이 담겼습니다. 그럼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질 건데 어차피 넣어준 고체의 설탕은 A g으로 똑같습니다. 그때 녹지 않고 남아있는 고체 설탕의 질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가는 T1에서 그리고 나는 T2에서요. 고체 설탕과 용해된 설탕의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는 안 녹았을 때 나중에 녹았으니까 당연히 이 고체 설탕의 질량은 줄어들었을 거고요. 동적평형 상태니까 이 남아있는 양은 똑같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용해와 석출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T2가 되었을 때 얘는

그제서야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A보다는 작은 C값을 갖게 되겠죠. 1번, X와 B는 같은가요? 그렇죠.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같습니다. 2번, T2일 때요. 설탕의 용해 속도분의 석출 속도는요. 가에서는 이미 T2일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동적평형 상태니까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은.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 비율이 1인 상황. 그런데 T2에서도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이 비율이 1인 상황.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가에서 더 크다? 당연히 틀렸죠. 같아야 된다? X입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우리 상평형도 했고, 용해평형도 했고, 마지막 화학평형입니다. 이 화학평형에서는요,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는 색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이산화질소는 적갈색을 띠고요.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을 띠어요. 그래서 이산화질소만 넣어주면 지금 이산화질소 2몰이 만나서 1몰의 사산화이질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얘네 색이 점점점 옅어지고 반대로 이제 얘네가 생기게 되면 역반응 이산화질소가 만들기 때문에 색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화학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탐구활동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명한 밀폐 용기에요. 첫 번째는요, 이산화질소를 넣어줄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사산화이질소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산화이질소가 생기면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지, 사산화이질소만 넣어줘도 이산화질소가 생성되면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가, 투명한 밀폐 용기에 적갈색의 이산화질소를 넣어두었어요. 그랬더니 옅어지다가 연한 적갈색을 띠게 되고 더 이상 변하지 않더래요. 그럼 이건 뭐야?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산화질소 넣었더니 사산화이질소 생겨고 얘가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 이번에는 투명한 밀폐 용기에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를 넣고 색 변화를 봤더니 점점점 진해지다가 사산화이질소만 넣어줘도 이산화이질소가 생기고 이산화질소가 생기고 그러다가 얘네가 어떻게 된대요? 더 이상 진해지지 않아. 그 뜻은 뭐야? 얘네가 다시 사산화이질소 만들면서 무색이 또 나와요. 그래서 얘네가 일정해지면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네. 그래서 색 변화가 없구나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질소만 넣어줘도 사산화이질소만 넣어줘도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음을요. 색 변화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니크 루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98쪽입니다. 다음은 적갈색의 이산화질소로부터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생성되는 거고요. 화학 반응이 써줬습니다. 여기에서 적갈색이고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적갈색만 있었고 나중에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산화질소만 넣었고 마개로 막아놓았어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요. 적갈색이었는데 얘가 점점점 어떻게 됐대요? 옅어졌대요. 그러면 무색인 누가 생겼다? 사산화이질소가 생겼다. 연해짐. 근데 T초 이후에는요. 색이 변하지 않았대요. 일정해졌대.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T초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번 갈게요. 반응 시작 후 T초까지는 전체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한다.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T초까지는 이게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무엇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반응이요. 그래서 정반응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2몰의 이산화질소가 1몰의 사산화이질소를 만든다라는 건 전체 분자수가 2몰이 반응해서 겨우 1몰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1몰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2몰을 반응시켰는데 1몰이 되었네? 그럼 전체 기체 분자수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라는 뜻입니다. 요게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2번. T초 이후에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요, 사산화이질소 기체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 동적평형 상태다라고 해서 농도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3번. T초 이후에는요,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지만 겉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바로 동적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2번만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요. 상평형,

용의 평형, 그리고 화학 평형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캐시를 모두 다 다뤘어요. 그래서 문제 이제 틀리지 않고 잘 풀어주시면 되고요. 저랑 유니크 기질 풀이로요. 가와 나 용기가 두 개가 있을 때 그 비교하는 걸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두 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더 유니크 기출 풀이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은 후 물을 넣었습니다. 여기 시간이 T일 때 A와 B를 나타냈어요. 자, 일단 물을 먼저 넣었다. 식사 볼게요. 물, 증발해서 수증기, 수증기 생성되면 다시 응축. 자, A와 B는요, 물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중 하나인데요. ET일 때, 물과 수증기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그럼 아직 T일 때는 얘네가 도달하지 않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T일 때야. 그럼 아직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하지만 응축 속도는요, 증가하고 있어요. 누구랑 같아질 때까지? 증발 속도와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아직 증발 속도보다 어떻다? 응축 속도는 작다. 그럼 큰 애, 이 B가 뭐다? 아, 증발 속도고요. 이 증발 속도보다 작은 A는 뭐다? 응축 속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 ET일 때는 둘에 대한 속도가 같아진다. 응축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증발 속도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에 대한 걸 나타냈다. 기억! 자, A는요, 물의 응축 속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발 속도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A가 응축 속도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A는 응축 속도가 맞습니다. 니은 T일 때 기체가, 수증기가요, 물로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T일 때 이미 두 모두 속도가 있다라는 건 이미 수증기가 있고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응축 속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반응도 역반응도 모두 일어난다. 그래서 틀렸다. 이 선지가요, 동적 평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의하세요. 디귿 A분의 B입니다. A라는 거 알려주기 싫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겠죠? 응축 속도 분해요. 증발 속도가요. ET일 때는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요. 그래서 비율은 1. 자, 이번엔 T일 때 한번 볼게요. T일 때는요. 아직 도달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 누가 더 커야 돼요? 아직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발 속도. 그렇기 때문에 이 T일 때는요, 이 비율 자체가 1보다 커질 겁니다. 근데 반대로 썼어요. 그쵸?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 T일 땐 1이 없네. T일 때는 1보다 크네. 그래서 이 T일 때가 T일 때보다 어떻다? 더 작다! 라고 가져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 1번만 가지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밀폐된 용기에서 봤던 거를요, 두 개의 밀폐 용기에서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밀폐된 용기, 진공 용기, 가와 나에서 비교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온도가 다르다. 이 온도가 다르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이 다른 이유가 저것 때문이야 라는 뜻이고요. 이유를 설명하거나 누가 더 느리니?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가와 나에 대해서 각각 같은 양의 물을 넣어 주었고요. 지금 주어진 거는 수증기 분해요. 액체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때 우리한테 가에서는 T2일 때, 까먹을 수 있으니까 가에서는 T2일 때, 나에서는요, T3일 때, 물과 그리고 수증기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물만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수증기 생성되고,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 이 역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T1, T2, T3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문제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요. 수증기 분해 액체에 대한 양에 대한 게 나왔어요. 우리 이거 연습했잖아. 자, 여기서 가라는 건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 가라는 건 여기서 동적 평형 상태. 그래서 얘네들은 같아요. 하지만 나라는 건 T3에서 동적 평형 상태 이뤘다. 그러면은 지금 수증기다라고 하는 건요, 계속 증가할 거고 물이다라고 하는 건 계속 감소하겠죠? 그럼 이 비율 자체는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감소, 감소, 감소 이런 경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억 갑니다. 가에서 가에서 가져야 돼요. 요 가.

0: 가예요. 여기 투명색. 가에서 수증기 양은요, 티트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요. 수증기 양은 동적표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는 증가해요. 그래서 T2일 때가 동적표형 상태죠. 그래서 T1일 때보다는 맞습니다.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맞고, 니은. 나에서 T3일 때 수증기가 물로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서 T3일 땐 동적표형 상태이기 때문에요. 수증기가 물로 되는 건 역반응, 응축을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증발, 여기서 역반응은 응축. 여기서 동적표형 상태면 겉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역반응 안 일어나지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지금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가 겉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디귿. 티2일 때 물의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를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 이제 나왔습니다. 두 밀폐 용기를 비교할 거예요. 가와 나에서 가는 동적표형 상태니까 티2일 때는 몇이다? 이 비율 값이 1입니다. 근데 나에서는요, 아직 동적표형 상태 도달 전이에요. 그렇다라는 건이 가에서 응축 속도와 그리고 증발 속도를 비교했을 때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응축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랑 같아질 때까지? 증발 속도랑 같아질 때까지. 그럼 아직 작은 상황이네. 그럼 이 비율을 생각했을 때 증발 속도가 더 크네? 나에서는요, T2일 때요, 1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는 건 틀린 문구다. 누가 더 커야 돼요? 나에서는 1보다 크니까 얘가 더클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요. 1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풀었던 문제와의 차이는요, 바로 디귿 선지입니다. 디귿 선지에서는 두 밀폐된 용기에서 각각의 동적표형 상태 도달 시간이 달라요. 그럼 당연히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에 대한 비율이 달라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맞출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서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그래프에 대해서 그리는 연습했었죠? 요거랑 질량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나타내줬어요.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요. 아, 물에 대한 건 계속 감소해. 하지만 수증기는 증가해. 그러다 일정해질 건데, 둘이 같아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각각 일정해질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요. 얘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왜 나타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오늘 했던 거는 바로 상평형. 상평형 물에서요. 액체와 수증기에 대해서 증발 응축을 알아봤고요. 또 상평형에서 아이오딘과 이산화탄소의 승화 반응, 고체랑 기체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용의 평형. 설탕을요, 물에 녹여요. 그랬을 때 얘네가 용해되는 거와 그리고 석출되는 거의 속도가 같아졌을 때 동적표형 상태다. 그리고 우리가 용해 평형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화학 평형. 이산화질소와 사산화 이질소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늘 유니크 블룸은요, 짜잔! 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동적표형 상태에서 속도가 어떤가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다. 그럼 동적표형 상태 도달하기 전에는요,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요, 동적표형 상태와 동적표형 상태 도달 전을 비교하도록 할수 있고요. 그때 양은요, 각각의 양은 일정합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 복습 충분히 하시고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쌍곡선의 접선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수능 완성 쌍곡선의 접선 이야기 수능 완성으로 79쪽입니다. 그죠? 똑같아요. 오늘까지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쌍곡선의 접선도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포물선의 접선, 타원의 접선과 똑같은 형태로 흘러가고 계산식만 좀 달라지고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아서 조금 재미가 없어요. 미안해. 하지만 쌍곡선은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조금 다른 얘기가 하나 있는 게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곁들이게 될 겁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 같이 한번 가볍게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접선에 대한 이야기 오늘 끝내버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재밌는 벡터 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벡터가 세 단원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자꾸 그림 그리잖아. 아무튼간 자 쌍곡선의 접선입니다. 유형 6 쌍곡선의 접선 수능 완성 79쪽이에요. 79쪽 보시면은 쌍곡선의 접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X축이 나오고 이렇게 Y축이 나왔을 때 쌍곡선을 그릴 때 항상 쌍곡선이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지면 괜찮은데 그 안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점근선을 약간 이렇게 보조선으로 그려주고 쌍곡선을 그려주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누차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이 점근선이 어떤 문제 해결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겠죠? 해서 쌍곡선의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려는다? 근데 그 전에 뭘 해? 위치관계. 직선이 이렇게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저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과 얘를 뭐해서 연립을 통해서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내가 y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저 mx 플러스 n을 집어넣으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mx 플러스 n의 전체 제곱은 1이단데 이 녀석의 판별식이 0과 같으냐 크냐 작냐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접하네 안 만나네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였었던 거죠. 근데 매번 그거랑 기초니까 또 어떻게 야 경계점이 되는 우리 접선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단원이었던 거고 그래서 역시 이 녀석을 대입을 해서 여기서 판별식이 제로다라는 녀석을 통해서 요 n의 값을 요 m의 값으로 계산해 보면은 접선의 y절편이 뭐가 나온다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타원이랑 대비를 시켜서 우리가 기억을 하기가 쉬웠었죠. 타원은 여기가 플러스였다라고 한다면은 쌍곡선에서는 마이너스였었다. 근데 쌍곡선은 타원 때랑 다르게 타원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타원은 초점 두 개가 X축 위에 있느냐 초점 두 개가 Y축이 있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케이스건 간에 타원의 방정식의 폼 자체는 이렇게 됐고 다만 이게 숫자가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쌍곡선은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쌍곡선의 두 초점 X축 위에 있을 때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쌍곡선의 두 초점이 Y축 위에 있을 때는 저 쌍곡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와? A제곱분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와. 즉 뭐야? 스타트 되는 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판별식이랑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판별식이 당연히 스타트 식 자체가 다르니 그 결과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달라진 녀석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해보면 그때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저 녀석의 루트 속에 있는 부호가 바뀌어요. 요렇게 기억이 된다더라 라는 것 정도였었죠. 해서 요렇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를 구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하나 더 아까 얘기했었던 점근선 가지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지금 여기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가 요쪽 접선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더 커요. 근데 반대쪽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느낌을 비슷하게 얘기해 주겠어요. 선생님은 이 녀석의 접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크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직관적인, 시각적인, 기하적인 느낌으로 가파르다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즉, 얘보다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하거나 얘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하게 되면 이처럼 직선과 접선, 직선과 폼, 이, 물,
쌍곡선이. 맨날 헷갈려. 이 세 친구들 이름이 쌍곡선이 이렇게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점근선보다 완만한 직선이었다면 어떻게 그려져도 접선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요. 무조건 두 군데서

끝납니다. 그쵸? 그리고 점근선과 기울기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점근선과 기울기가 같은 직선의 경우는 점근선과 기울기 같은 직선의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직선과 이 2차 쌍곡선은 한 점에서만 만나요. 저기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왜? 얘가 점점 이 직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직선에 다가가기 때문에 이 직선에 점점 가까운데 저 끝에서는 얘랑 거의 평행한 느낌으로 가거든요. 안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어디에 가도 한 점에서 만나요. 점근선이랑 기울기 같으면. 근데 점근선이 되는 순간은 안 만나죠, 또. 그리고 여기서는 또한 점에서 만나요. 즉,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점근선보다 좀더 가파르냐, 완만하냐, 완만하냐, 점근선과 기울기가 같으냐에 따라서 접선이 생기는 케이스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없는 케이스도 있다. 이 위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기울기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콕꼬집어 가지고 해결하게 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연습을 해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정도 더 짚어보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위의 점의 좌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원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포물선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뭐라고 두고 m의 x-x1 플러스 y1이라고 두고 요 녀석의 접선을 mx-mx1 플러스 y1이라고 두고 너랑 같다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아내고 다시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였었죠? 그래서 나타내는 접선의 방정식보다 a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의 y는 1이다 라는 거였고, 쌍곡선의 방정식이 애초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서 한 번에 써주자면 여기서 얘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플러스 1 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때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도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도 다를 바가 전혀 없다더라. 어떻게 투트랙으로 간다더라. 뭘 이용하거나 1번을 이용해 준다거나 내지는 2번을 이용해 준다거나 지금 요 쌍곡선이 y축, x축, 점근선, 쌍곡선. 요렇게 여기 밖의 점에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이 점의 좌표가 뭐야? P,Q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얘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접선을 내가 뭘 써줘?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에 m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요 녀석으로 써주고 나서 이 접선이 누구를 지나? P,Q를 지나니까 x자리에 p, y자리에 q를 집어넣어서 m값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을 이용한다라는 경우는 내가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a제곱분 x1, 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 y는 그냥 플러스 1인 경우만 쓸게요. 여기서 내가 이 접선이 누구를 지나니까 p,q를 지나니까 xy 대입하면 x1과 y1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등장한다는 거죠. 저 x1, y1에 대한 관계식을 어디다가 a제곱분 x1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의 제곱은 1이라고 써주는 이 쌍곡선 위에 점 방정식 위에다가 대입을 해줘서 또 다른 x1과 y1의 관계식을 찾아서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x1, y1을 찾아주고 그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거였었죠. 똑같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구하는데 유리하고 접선을 구하는데 유리하고 얘는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계산상의 약간의 유리함이 있다 정도였던 거고 똑같이 역시 해왔던 거죠. 그럼 똑같이 하나 더. 여기서 요런 경우, 다만 우리가 얘는 기울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스타트를 끄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접선이 예를 들어서 여기 꼭지점과 요렇게 꼭지점을 지나는 요런 접선의 경우는 이 식에서 등장한다, 안 된다?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려봐. 예를 들어 꼭지점 x좌표가 2야. 여기가 예를 들어 2,7이야. 그럼 접선 하나는 이거겠구나. 그럼 또 하나만 더 찾아주자. 이런 것들은 내가 그림을 그려서 눈에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유형 4, 5, 6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다만 쌍곡선에서는 뭐다? 점근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크다 작다라고 말하면 좀 헷갈려요. 플러스일 때는 걔보다 더 커야 되고 뭐 마이너스일 때는 걔보다 작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시각적으로 얘기하죠. 좀더 가파른지 완만한지 그걸 가지고. 선생님은 지금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더 완만한지 이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가파른지에 따라서 접선이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려.

가면서 내가 체크해 줄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예요. 그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으면은 기하적 특징도 우리가 가볍게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빛반사에 대한 이야기. 포물선 때랑 타원 때랑 마찬가지로 빛을 반사시키겠다. 어떻게? X축, Y축, 점근선을 그려주고, 점근선을 그려주고, 쌍곡선을 그려주고, 쌍곡선을 그려주고. 여기가 초점이야. 여기가 초점이야. 그럼 초점 두 개에 대해서 한쪽 초점에서 이 쌍곡선 위로, 여기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빛을 쐈어. 그럼 여기서 이 모양의 거울에서 빛이 반사되는 특징은 나머지 초점에서 이 점을 향해서 빛을 쐈을 때 얘가 연장되는 요 직선을 그렸을 때, 즉, 내가 여기서 빛을 이렇게 삥 레이저를 쓰면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거요? 갑자기 사투리가 나,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됐어.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냐? 얘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에 이 모양의 거울에 반사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그럼 각도를 봤을 때 여기에 입사각과 여기에 반사각이 같다더라. 그러면 여기서 직선 두 개니까 얘랑 얘는 맞꼭지각으로 같다더라. 어라, 같은 각이네, 각이 등분선이네,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정도를 눈에 담아두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알겠죠? 그 정도 받으시면 되고, 두 번째, 이번에는 밖에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 Y축 있고요, X축 있고요. 여기서 지금 내가 요렇게 그렸어요, 요렇게 그렸어요.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했을 때, 밖에 점은 어디선가 내가 접선 두 개를 그렸더니 그 녀석이 직각이래. 어디선가 그렸더니 그 녀석 두 개가 서로 직각이래. 이런 점들을 죄다 모아놓으면 뭐가 되느냐? 원이 되더라는 거죠. 원이. 그 원의 방정식이 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타원 때는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있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더라라는 거죠. 요렇게 생긴 원 위에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려주면 그건 언제나 서로 수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너가 양수해야 되겠지? 너가 양수가 된다는 것은 a제곱이 b제곱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a분의 b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 점근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완만한 형태가 돼줘야지 이런 서로 다른 수직, 봐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점근선 두 개가 이래 버리고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어디서 그어가지고 두 개가 직각이 나올까? 얘가 이 사이의 각이 90도보다 작으면은 없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러한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요렇게 점근선 두 개가 요렇게 그려지는 경우, 이번에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경우,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서 내가 밖에 점에서, 쌍곡선 밖에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는 점들을 모아보면 역시 원이 되고, 이때 원의 방정식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된다더라. 이때랑 반대가 된다더라. 라는 것 정도를 그냥 한번 눈으로 보고, 서로, 그러니까 밖에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대. 접선 두 개를 그었다는데, 그게 딱 우연찮게, 수직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했다? 이원 위에 있겠구나. 혹은 원 위에 있어? 수직이 되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정도 봐둘 수 있겠다. 해서 뭐 기억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한 번도 쓱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그 정도 해서 접선의 기하적 특징 정도까지는 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그림 그려가면서 접선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거죠. 문제 풀어보자고요. 필수형 6번이요. 쌍곡선의 한 점근선의 방정식 y는 2분의 1x이다. 쌍곡선이 직선 y는 1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럼 내가 쌍곡선을 요렇게 X축 조금만 다시 한번 2차 도전. 요렇게 X축, 요렇게 Y축을 그렸어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분의 1x, 좀 완만한 점근선이에요. 그럼 쌍곡선을 요렇게럼 그렸어요. 그리고 요렇게럼 그렸어요. 항상 이렇게 그림이 없는 쌍곡선을 그릴 때 너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좀 조금 더 많이 등장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한참 풀다가 뭐가 이상한데 하고 다시 보면 마이너스 1이야. 시간 낭비하는 경우 은근히

습관이 있거든요. 항상 쌍수 나올 때는 우변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보는 습관을, 체크하는 습관을 갖자고요. 그럼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이래요. 쌍곡선이 직선 y는 1과 만나는, 그래서 y는 1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너가 1이래.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럼 편의상 요 지점을 내가 P라고 불러줄게요. 너 P가 되어라. 요 지점을 내가 Q라고 불러줄게요. 너 Q라고 해. Q가 되어라. 쌍곡선 예점 P에서의 접선과 쌍곡선 예점 Q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지금 기본적으로 P랑 Q가 Y축에 대한 좌우 대칭이잖아요. 쌍곡선이 Y축에 대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려주기 때문에 얘가 Y축에 대한 좌우 대칭이거든. 그럼 여기에 접선과 저기에서의 접선은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Y축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얘가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마도 이 점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밖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위에 있는 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그렇겠지? 일단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 보자.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쌍곡선 위의 점에서 서로 수직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시고 결국 A랑 B의 값을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접선 얘기해야지. 문제에서 접선 얘기를 하고 봤으니, 어디 갔어? 접선 얘기를 하고 봤으니, 접선의 마이너스 써야지.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기울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를 고민을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이야기. 선생님은 접점을 가지고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얘기를 했고, 점근선의 방정식 Y는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으니, 일단 여기에서 A랑 B의 관계식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A랑 B의 관계식을 찾아보면은 Y는 A분의 B의 X에서 그 A분의 B라는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므로 내가 A라는 녀석은 두 배의 B라고 하는 A와 B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할 건데 위의 점에서 접선을 얘기할 거야. 그러면 내가 쌍곡선의 방정식을 문자를 먼저 줄여볼까?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리에다가 B제곱 자리에다가 4, 2분의 A를 집어넣게 되면은 A제곱분의 4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등장을 하겠죠. 이 녀석이 2점 좌표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2점의 좌표를 얘기할 거야. Y좌표를 내가 알거든. Y좌표를 알기 때문에 X좌표만 내가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Y자리에 1을 집어넣게 되면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Y에다 1을 집어넣으면은 4는 1이 돼요. A제곱 곱해주고 이항시켜버리게 되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제곱 플러스 4라는 식을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즉, P의 X좌표가 루트에 A제곱 플러스 4. y좌표가 1, q의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4, y좌표가 1이라는 것을 알아냈어. 그러면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야?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수 있겠다. 접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좌표가 두 개니까 한 번에 쓸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의 x, 그리고 마이너스 b a제곱분의 4배의 a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a제곱분의 4 곱하기 y1 y. y1은 1이니까 는 1이 돼버리겠죠. 그럼 여기서 a제곱 곱해주고 4y 이항시켜주고 나눠져 버리면은 4y, y는 4y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4분의 루트에 a제곱 플러스 4,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x, 그리고 이항시켜서 이항시켜주니까 너는 a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 얼마니? 지금 마이너스 a제곱 나누기 4가 되겠죠. 그쵸? 4분의 a제곱이 이항시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궁금한 건 너가 아니야. 뭐? 우리는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래. 기울기가 서로 수직?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접선이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곱이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해서 4분의 요거 두 개를 곱해.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 2개를 곱해주면은 4의 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4라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겠죠? 요 녀석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돼버리고 a제곱 플러스 4가 얼마가 돼버리고 16이 돼버리고, 그러면 a의 제곱이 얼마가 돼버리고 12가 돼버리고 a의 제곱을 찾아버렸다. 그럼 a의 제곱을 찾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가지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a의 제곱,
A의 제곱은 4 곱하기 B의 제곱이기 때문에 B의 제곱은 얼마? 3이 되겠다. A 제곱이랑 B 제곱 모두 찾았네요?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가 된다? 정답은 15가 되는구나. 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아예 그냥 찾아버린 거죠. 여기를 지나니까 이 점의 좌표, Y 좌표를 알면 내가 X 좌표를 표현할 수 있잖아. 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얘를 좀 다르게도 또 한번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칭에 내가 좀 포인트를 맞춘 거지. 대칭이야? 대칭이야? 근데 수직이야. 너무나 나이스한 각도야. 그럼 여기서 얘네가 몇 도로? 45도, 45도로 좌우 대칭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의 누가 기울기가 1이 될 거라는 것을 찾은 거예요. 얘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가 될 테니까. 그럼 내가, 야,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를 알고 있잖아. 그럼 접선의 방정식에서 고민할 게 없지. 저 대칭성을 가지고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찾아냈다라고 한다면은, 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누구? A의 제곱. A의 제곱에다가 기울기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서 B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A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Y는 MX, X 마이너스 루트의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4분의 1의 A 제곱이 되면서 Y라고 하는 녀석은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A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 접선과 우리가 아까 저기서 얘기했었던 저 쌍곡선 a 제곱분의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분의 4배 y 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를 요 접선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접선과 쌍곡선 접점에 y 좌표를 1이라고 말을 해준 거거든. y 좌표가 1이야? 야, 그러면은 둘을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y 값이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구 대신에 x 대신에 y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a를 집어넣어서 여기에다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a 제곱 곱해버릴게요. 그럼 얘는 y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y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는데 이 방정식의 해가 1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지. 대입하면 되겠네. y다 1을 대입해주게 되면 이거 전개해주면은 4분의 3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의 a인가요? 네.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이퀄 a 제곱이라는 걸 알았죠? 우변으로 다 이항시켜 버리게 되면은 4분의 1의 a의 제곱에다가 맞나요? 여기서 지금 y는 이렇게 됐을 때 x는 y 플러스죠. y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럼 이항시켜 버리면 마이너스 루트 3의 a에다가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 이항시켜버리면 플러스 3으로 제로 정리가 될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떨어지게 되죠. 2분의 1의 a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 제곱은 제로가 될 거랍니다. 그럼 a의 값이 얼마가 된다? 2루트 3이라는 거를 찾아내었고, 이 a를 가지고 a와 b의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내가 b의 제곱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답은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계산의 뭐 난이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접점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지금 내가 너의 Y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대입을 해서 X 좌표를 찾아서 접선의 방정식을 끌고 갈 거냐. 그럼 내가 기울기를 뭔가 A에 대해서 계산이 될 테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러면서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칭성을 파악을 한 거죠. 대칭성을 파악해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내 버렸다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접선의 방정식이 좀더 간단하게 표현되니까 그쪽으로 내가 접근을 해볼까 해서 접근을 해줘놓고 얘랑 쌍곡선이랑 만난 점에 Y 좌표를 아니까 X를 없애는 연립 방정식의 그 계산으로 넘어가자. 해서 y를 가지고 내가 정리해서 1을 대입해서 계산한 거죠. 됐어요. 다예요. 왜? 2016 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 별거 없어요. 예. 우리가 그냥 쌍곡선에서 얘기했었던 그냥 공식 쓰고 이용해주고 접선의 반열식을 기울기를 가지고 할 거냐, 접점을 가지고 할 거냐. 그것만 우리가 잘 선택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뭐가 없습니다. 11번 문제도 보자고요. 11번 문제.
쌍곡선 위회점. 우리가 지난 타원 시간에 첫 번째 문제라는 게 비슷 간단하죠. 그냥 위회점에서 접선이라고 대놓고 말을 했어. 위회점인데 한정표를 아직 안 알려줬어. 뭐가 두렵습니까? 위회점이니까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되지. 4분의 6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은 1이 되는구나. 너가 얼마예요? 9예요. 그럼 이항시켜버리면 2분의 A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항시켜버리면 9에서 1 빼면 8. 그럼 A 제곱이 16이 되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 A는 4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A의 값을 찾아낸 상태에서 에서의 접선의 방향식. 그러면 4분의 X1, X 마이너스 2분의 Y1, Y는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서 양변에다가 그냥 얘 약분해 버리면은 3에다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곱해버리면은 3x-4y는 1이 되는 건데, 얘가 얘랑 같아야 된대. 근데 지금 얘가 bx-a는 우리가 이미 구했잖아? 얘가 2를 곱했으니까 얘가 2가 되겠죠? 2가 되겠네? 그럼 너랑 같으니까 b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ab를 모두 다 찾았네. 둘이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가볍게 그냥 접선의 반응식 시키는 대로 위의 점이다? 대입할 수 있지. 접선의 반응식 대입할 수 있지. 끝! 그러하다. 그렇게 21번 문제도 해결을 받습니다.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2번 문제 보시면은 0보다 크고 k가 1보다 작은 상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0과 1 사이의 상수이고 쌍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쌍곡선을 그려보자고요. 너 x축, 너 y축. 근데 지금 여기가 1분 x제곱인데 점근선의 기울기는 루트 요 부분의 루트 6고 걔가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치? 루트 1분의 루트 k니까 얘가 더 크니까 얘가 1보다 작다고. 그럼 점근선은 약간 이렇게 완만하다. 이렇게 그려줘요. 완만하게 그려주고 나서 얘가 플러스 1인 거 확인을 했어. 그럼 쌍곡선을 요래 그려줘요. 그리고 요래 그려줘요. 그럼 그려준 상태에서 직선 y는 x예요. y는 x죠?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1인 직선. 짜자짜짜짜. 요게 y는 x죠. 요 녀석과 쌍곡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1학년 원의 반영식 때도 했었고, 그리고 수학2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곡선이 요렇게 있고, 직선이 있어. 여기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는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했더라? 얘랑 기울기가 같으면서 이 직선에 접하는 접선을 찾아. 그럼 이 포인트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겠지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였었던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만 쌍곡선이라는 2차 곡선이었을 뿐.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직선 위의 점과, 아니, 직선과 이 쌍곡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얘기하면 얘랑 평행하면서 이 쌍곡선과 접하는 접선을 쫙 이렇게. 혹은 요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쌍곡선과 y는 x이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갖다 써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즉, 여기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나 여기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나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뭐 여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내가 너의 뭘 알아? 기울기를 알거든요. 그럼 내가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이번에는 접점에 접선의 y절편이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제곱에다가 기울기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에요. 그쵸? 정지하명 아니다. 이런 실수 많이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쌍곡선과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에서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거나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할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쓸때 보통 쌍곡선이나 타원의 방정식에서 이 분모의 b제곱이 이렇게 나오거든. a제곱이 나오거든. 근데 이럴 때 제곱으로 표시될 땐 실수 잘안 하는데 이렇게 제곱 기호가 없는데 아, 제곱이었지 하고서 없는 제곱을 만들어내는 실수를 은근히 많이 하십니다.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요 덩어리가 그대로 통째로 들어간다. 여기에 k는 사라집니다. 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얘 루트 k의 제곱 그 녀석에 들어갔던 거요 실수 은근히 많이 합니다. 체크해 두세요. 한 번이라도 이런 실수했다. 체크해 두시고 난 이런 짓또 하면 안 되지라고 반성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뭐 반성까지라기보다는 주의합시다. 아무튼간 다시 요렇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 거리가 얼마래? 4분의 1이래. 요 길이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4분의 1이구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x-y-루트 1-k는 0와 0, 0 사이의 거리가 4분의 1이에요, 선생님. 4분의 1은 루트 속에 요거 제곱, 개수의 제곱합이 2가 될 것이고, 0, 0로 집어넣어서 절대값이어 주면은 루트의 1-k가 되겠죠? 양변을 제곱해 주게 되면은 4, 4, 16분의 1은 2분의 1-k가 될 거예요. 너는 8이 돼야 될 거예요. 1-K가 8분의 1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럼 K는 8분의 7이 돼야 될 거예요. 라고 우리가 답을 낼수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막뭐이 계산이 뭐 말도 안 되게 힘든 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얘기할 때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좀 기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심지어 기울기가 얼마야? 1이야. 여기가 45도인 되게 나이스한 기울기라고. 그럼 여기서 얘가 4분의 1이면 얘는 몇대몇 대면 45도니까 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즉 요만큼의 길이는 4분의 1의 몇 배? 루트 2배. 4분의 루트 2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접선의 방정식까지 딱 만들어 냈고 나서 요 녀석에 대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의 1-k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루트 2가 되는구나. 이걸 가지고 1-k는 8분의 1이고 k가 8분의 7이라는 것을 가질 수도 있겠죠. 좀더 낮죠. 그쵸? 선생님, 기울기가 얘 같은 경우는 1이라는 45도라고 하는 되게 특수한 각이니까 아주 나이스한 거 아닌가요? 기울기가 2가 되면 1대 2대 루트 5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했을 때요 녀석은 얘가 1대 2대 루트 5를 얘기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닮음비를, 기울기를 가지고 삼각비를 찾아서 닮음비를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1대 2대 루트 얘를 이용해야 되겠지. 그치? 지금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4분이라고 준 거니까 1대 2대 루트 1을 이용해서 이 사이의 거리를 또 마찬가지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라서 특수한 풀이가 아니라는 거죠. 기울기가 1이 아니어도 2가 돼도 3이 돼도 심지어 기울기를 모르는 m 값으로 준다 하더라도 1대 기울기가 m이면 1대 m 대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해가지고 내가 닮음비를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 많이 활용되는 아이디어죠. 그쵸? 그렇게 우리가 22번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때? 우리가 타원, 쌍곡선, 포물선 그 어떤 그 정의를 가지고 접근한다기보다는 도형의 방정식. 수학2에서, 수학1에서 했던 것들, 그런 느낌으로 계속 흘러가죠. 또 보자고요. 23번입니다. 23번 문제 보시면은, 쌍곡선 x제곱분의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 대놓고 숫자를 줬어요. 감사하죠. 1, 과. 끊었어요. 두 초점이 0,c와 0,-c인 쌍곡선 h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했죠. 그 그러니까 쌍곡선을 두 개를 얘기한 거야. 근데 H의 점근선과 얘의 점근선이 일치한데. 그럼 일단 너의 점근선을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얘 루트 씌워준 BX거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X거든요. 근데 점근선을 하나로 공유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쌍곡선의 두 점근선을 이렇게 Y는 2X와 Y는 마이너스 X를 이런 느낌으로 그려준다면은 저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때 우리가 아직 모르는 초점을 C로 표현한 저 쌍곡선은 요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요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 내가 이 쌍곡선 H라고 하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Y축에 초점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점근선의 기울기를 뭘로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누구? A분의 B라는 녀석은 2가 된다라는 거에서 B랑 A의 관계식을 일단 하나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하나 가지고 출발했다. 그런 상태에서 쌍곡선 H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다 보이죠? A랑 B의 관계식을 하나 알았으니까 하나만 더 알면 되는데, 위의 점이래.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자고. 그럼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A제곱분의 X1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B라는 녀석을 내가 2A로 바꿨으니까, B의 제곱은 4의 제곱이 되겠죠? 4의 제곱분의 요거 제곱. 해주면 얼마예요? 40이죠.
이 녀석이 마이너스라는 거지. 약분해 버리면 너는 10이 되겠네. a제곱분의 1에서 a제곱분의 10을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9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쵸? 그럼 a제곱이 9가 되니까 a의 값은 3이 되겠네. a를 찾아버렸네요. 그럼 여기서 내가 a를 가지고 뭘 찾을 수 있어? b는 a의 2배가 돼서 6이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a, b를 찾은 상태에서 저 쌍곡선의 방정식은 뭐다?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것까지 알아내버렸네요. 다 끝났죠. 원하는 게 뭔데? 위의 점에서 접선이라며. 그 녀석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라며. 위의 점 1사분면에서 그은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때 a, o, p의 넓이를 구해 달라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좌편과 y좌편을 찾아 달라는 얘기잖아요. 고민할 게 없죠. 뭐에다가 이 쌍곡선의 방정식에다가 1,2루트 10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자. 9분의 그냥 여기다 쓸까? 요만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9분의 x1, x, 1 곱하기 x, 마이너스 36분의 y1, 2루트 10에다가 y는 뭐가 이상한데? 마이너스 1이죠. 그쵸? 뭔가 어색하다 했어.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나 아닌가? 일부러 틀려봤어. 이런 거 놓치면은 틀린다니까요. 그죠? 좋았어. 자,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쌍곡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거 나왔을 때 문제에서 결국 원하는 게 뭐야? 얘 기울기? 아니야. 얘 절편이 궁금한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예쁘게 y는 mx 플러스 n꼴로 구하는 게 현명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어차피 절편을, y절편을 구하는 거라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편해. 근데 x절편을 계산할 때또 이거를 뭐 0대입하고 막 이항식으로 나눠줘야 되거든.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모두 다 구하기 편한 꼴은 직선의 반열식이 요 꼴일 때죠. 그럼 얘랑 얘가 각각 x절편과 y절편이니까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는 이런 그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직선의 반열식을 저꼴로 만들자. 그래서 2 나눠버리고 36, 2로 나눠버리면 18 남는 거죠. 그럼 얘는 9분의 x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8분의 y가 되는 거죠.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우변이 아직도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9분의 x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 루트 10분의 18분의 y는 1이라고 만들어주면은 x절편과 y절편이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요만큼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분량 조절 실패. 한줄더 갑시다. 그럼 여기서 x절편과 y절편이 적으니까 삼각형 AO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9, 0이니까 길이는 9가 되겠죠? y절편은 루트 10분의 18이 되니까 약분해버리면 9인가요? 그죠? 그럼 너라는 녀석은 유리해주면은 10분의 99, 81, 루트 10. 요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지요. 그쵸? 해서 다시 한번 23번 문제. 초점이, 쌍곡선을 하나 준 상태에서 점근선이 일치해. 그러면 저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내가 A와 B에 관한 예시 알고 있겠구나. 하나 얻어냈다. 하나 더 찾아내면 되겠지. 뭐겠니? 위의 점이니? 대입하면 되겠니? 그럼 위의 점에서 대입해서 찾아냈으면은 접선이니? 대입하면 되겠니? AOB의 넓이를 계산해라. X절편과 Y절편이 목표구나. 그럼 내가 X절편을 찾아서 길이 곱해서 2분의 1 해주는구나. 그 과정에서 어떤 계산상의 약간 미세한 팁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는 문제일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꼴로 만들어 나가자. 특히나 타원이랑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a분의 a제곱분의 x1, x, b제곱분의 y1, y는 1 혹은 마이너스는 1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식을 적절하게 만들어주면은 요런 꼴로 만들어주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타원과 쌍곡선에서 접선의 방정식 얘기할 때 x절편과 y절편을 궁금해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요꼴로 만들어서 절편을 좀 빠르게 가져가자. 그 정도 우리가 계산상의 어떤 미세한 팁 하나 정도 더 들여다보고 23번은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4번 문제는 문제를 일단 읽으면서 딱 보자마자 내가 잘못 봤나? 내가 뭘본 거지? 책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여다봤을 거야. 내가 문제집 제대로 산거 맞나? 나 수능관에서 기아 샀는데 왜 극한이 있지? 나 미적분 안 샀는데? 라는 생각에 살짝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지금 쌍곡선 얘기를 하고 있죠. 기아 산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왜 극한이지?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양수 M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이고 제로콤마4를 지나는 직선이 쌍곡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M이라고 FM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녀석의 X축

표가 5가 되면서 여기에 한 4, 0.4란 이쯤 잡아줄 수 있겠죠?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 근데 얘가 쌍곡선과 안 만나느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니까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얘기를 했고, 0.4를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얘가 쌍곡선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를 녹화하고 있어요? 그럼 25번에 직선과 쌍곡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그냥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계산하면 되겠죠라는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눈치를 챘겠지만, 그리고 눈치를 못 챘다 하더라도, 눈치를 못 챘다 하더라도 채야 돼요. 이렇게 풀면 안될 거라는 것을.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계산을 조금 해보긴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계산 과정에서 아무런 의미가 1도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겠지만 여기서 좀 의미가 있어서 한번 볼게요. 볼게요. 여기서 내가 얘를 판별식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9분의 y자리에다가 mx 플러스 4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25 곱하기 9를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9배의 x제곱 마이너스 25에다가 전개해주면 m제곱 x제곱 플러스 8배의 m에다가 x에다가 8배의 m에다가 x에다가 플러스 44, 16에다가 25 곱하기 9를 해주면 225가 나올 거예요. 우변으로 싹다 이항을 시켜버리면 25m제곱 마이너스 9의 x제곱이고요. 이항을 싹 시켜버리면 마이너스 25 곱하기 8은 25 곱하기 4의 2배니까 200의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이항시키면 플러스 m의 x가 될 것이고 25 곱하기 16은 25 곱하기 4가 100이고 400. 이항시키면 플러스 400. 그럼 플러스 625는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쟤랑 만나네, 안 만나네에 대한 개수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저는 판별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래요. 라고 풀었어. 그럼 판별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4분의 판별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B'제곱, 100에다가 제곱에다가 M에다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5M제곱 마이너스 9에다가 곱하기 625는 얘가 0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고, 625가 25의 제곱이기 때문에 25의 제곱을 날려버리고, 25의 제곱을 날려버리면 여기가 16만 남아요. 4, 4, 16. 그럼 16m제곱에서 25m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9m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것이고,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0과 같다, 0보다 작다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안 만나네, 한 점에서 만나네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풀면은 틀리는 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뭘까요? 뭘까요? 지금 여기서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판별식을 얘기했죠? 뭐 해줘야 돼요? 너가 0이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25m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아닌 경우와 두 번째 25m제곱 마이너스 9가 0인 경우. 그럼 얘가 0이 돼버리면 얘는 몇차 방정식?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그때 그는 몇 개? 한 개가 돼서 fm은 1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은근히 많이 놓쳐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라는 의미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긴 해봤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런 것들을 매번 하기 힘드니까 뭐 하자?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화해서 만들고 경계점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그걸 공식화해서 이제 그 기하적 상황을 보자. 즉, 우리는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했던 거고, 그럼 저 접하는 순간에 접선의 방정식을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니까 기울기를 가지고 mx 플러스 루트 속에 a제곱. a제곱은 25죠. 그리고 m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거에 대해서 이 녀석의 누구가 y절편이. y절편이 4가 돼야 되는구나. 너가 4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25m의 제곱 마이너스 9가 16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양수 m의 제곱은 이항시켜보니 m의 제곱이 1이 되면서 양수 m은 1이 되는구나. 즉, 이때의 기울기,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접하는 것보다 더 완만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얘보다 더 가파르면은 안 만나게 되겠죠. 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더니 틀리더라.
뭘 또.

놓쳤느냐? 얘기했잖아요. 점근선. 점근선과 얘가 만약에 뭐하다면은 평행하다면은 이때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여기서 안 만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는 fx가 어떤 범위에서는 0이고 1이고 이렇게 내가 1이고 2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다이렉트로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현명해요. 경계점이 되는 포인트를 먼저 찾아요. 기울기가 1인 케이스와 얘랑 기울기가 평행해. 뭐예요? 기울기가 점근선의 기울기인 5분의 3이 되는 지점이죠. 즉, 5분의 3이 되는 지점과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을 먼저 체크를 해주고, 0보다 큰 데부터 출발합니다. 기울기가 0인 라인부터 출발해서 기울기가 점점 좀 커져요. 그럼 교점이 계속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0보다 큰 지점에서 계속해서 교점이 두 개로 쭉 가다가, 5분의 3의 기울기를 가지는 순간 기울기는 교점의 개수는 한 개로 딱 가져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점근선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교점이 두 개가 생겨버려. 다시 교점이 두 개야. 그러다가 여기서 얘가 접해버리는 순간 교점은 다시 한 개가 돼버리는 거고 그거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라버리면은 교점이 안 생기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가 F의 그래프를 찾아준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첫 번째 뭐예요? 우극한과 좌극한을 했을 때 좌극한이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큰 라인 어디야? 여기죠. 얘가 바로 보다 A가 되는구나. 그 다음, 여기서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그 극한값이 함수값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는 똑같이 오는데 함수값은 빠져야 돼. 여기가 되겠죠? 너가 B가 되는구나. 해서 A에서 B를 빼주게 되면은 5분의 2라고 하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극한 문제지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얘를 해석하는 것은 쌍곡선을 그려놓고 이 기울기라는 기하적 의미를 점근선과 접선을 가지고 해석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한 얘기할 때 뭔가 식으로 세우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이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수트의 어떤 개념이랑 엮어서도 이런 것들도 할수 있겠구나. 오, 좀 참신해. 한번 눈여겨보고 체크해두면은 혹시 또 알까? 수능에 비슷한 게 나올까? 그쵸? 해서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쌍곡선 다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좀더 재미있는 벡터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시작해보자고요. 어우, 재밌겠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5월 학력평가 여러분 잘 보셨을까요? 잘 봤다면 스스로를 많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되고 조금 점수가 내 기대보다 낮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시간 알차게 보내서 선생님과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계 도약을 하면 됩니다. 자,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만약에 잘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3회 바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 함께 보면은 지금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대화의 주제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파동의 간섭이라고 볼 수 있고 가해 같은 경우는 파동의 위상이 같은 이 두 개의 파동이 중첩이 되어서 진폭이 커지는 현상인 어떤 간섭 얘들아? 바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와 같은 경우는 파동 P 그리고 파동 R이 서로 반대 위상이기 때문에 중첩되어서 서로 상쇄되는 진폭이 작아지

지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학생 A, B, C의 대화 함께 이제 보도록 할게요. 학생 A, 가에서 P와 Q는 보강 간섭을 해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B, 나에서 P와 R의 위상은 같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래프를 지금 보면은 P는 마루일 때 파동 R은 고리인 것을 볼수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대 위상인 두 파동이 만나서 진폭이 작아지는 상쇄 간섭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에서 위상은 같아라고 하는 학생 B의 얘기는 틀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옳게 바꾸냐? 첫 번째 방법은 나의 경우 위상이 서로 파동 길이 반대야라고 고쳐줄 수가 있어요. 혹은 위상이 같은 파동이 중첩된 경우가 어디였어, 얘들아? 가였기 때문에 가에서 파동 P와 Q는 위상이 같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학생 C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음 제거 이어폰은 가에서 일어나는 간섭을 이용하는 장치야라고 얘기하는데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폭을 작아지게 줄여줬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상쇄시켰다, 소멸시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결국 소음 제거 이어폰은 가가 아니라 나에서 일어나는 간섭을 이용하는 장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학생 C도 틀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번에 있는 학생 A가 정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정답 체크되었고 간섭에 대한 내용 기본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2번 문항 함께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XY 평면에서 물체 A가 이 반원 궤도를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일 이렇게 쭉 돌아서 한 바퀴 그대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면은 A의 운동은 속력의 크기, 빠르기는 일정하되 경로는 원을 따라 운동하는 우리는 어떤 운동? A는 등속, 원 운동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등속 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해서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하고 그 힘에 의해 발생하는 가속도, 바로 구심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등속 원 운동을 속력이 일정하여 등속도 운동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속도 운동이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 바탕으로 기역, 니은, 디귿 함께 보겠습니다. 기역, 운동 방향은 변한다. 자, A의 운동 방향은 이 원궤도에서 A의 위치의 그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변한다라고 하는 기역 보기는 정답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니은, 가속도 운동한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등속 원 운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A 같은 경우는 가속도 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디귿 볼게요. 평균 속도의 크기는 t제곱분의 2d이다라고 합니다. 자, 평균 어떤 단어? 속도라고 나왔죠. 자,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분의 변한 위치의 값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변한 위치 결국 우리는 변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p에서 q 사이 이동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변한 위치는 p와 q 사이의 직선거리에 해당하는 ED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이동하는 동안 총 걸린 시간을 T0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에서 평균 속도의 크기는 T0분의 ED이다라고 하는 디귿 보기도 정답이라고 체크해서 이번 문항 정답은 그대로 몇 번이다, 얘들아? 5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등속 원 운동이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물체가 이동할 때그 지점에서 구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물체에 지금 있는 이 가속도의 방향이 계속 변화하여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고 작용하고 있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가속도와 그리고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고 정리하시고 3번 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넘어가면은 A, B에 해당하는 각각의 무엇이 나타나 있다? 핵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함께 읽어서 보도록 할게요. A 정의. 가벼운 원자핵들이 결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결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있지, 얘들아.

그럼 가벼운 것이 조금 더 질량이 커지는 원자핵으로 성장했다, 커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핵반응은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B 보도록 할게요.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어떻게 돼? 쪼개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작아진다,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핵반응을 우리는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핵융합, 핵분열을 통틀어서 핵반응이라고 부르는데, 핵반응을 할때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핵반응식에 각각의 입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인데, 바로 질량수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반응 전후에 총 질량수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보존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전하량이 보존된다라고 합니다. 자, 반응 전후에 총 전하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핵반응을 하면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쪼개지거나 이렇게 결합할 때 모두 공통점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질량결손이라고 하는 것에 나와요. 자, 반응 전총 입자의 질량이 반응 후총 입자의 질량보다 더 크다란 얘기예요. 그때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줄어든 질량을 우리가 질량결손이라고 부를 때이 질량결손에 비례하는 에너지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세 가지 기억하고 복의 기억 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A는 핵융합 반응이다라고 하는 얘기 위에서 했던 얘기니까 맞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기억을 B에 적용한다라고 얘기하면은 B는 핵분열 반응이다라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기억은 중성자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함께 지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임의로 기억이라고 하는 입자를 X입자라고 해 보도록 할게요. 이 X입자의 전하량을 아래에서 편의상 A, 그리고 질량수를 편의상 B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아래 썼던 바로 우리가 질량수 보존, 전하량 보존을 이용할 텐데 아래 그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응 전의 총 질량수는 2 플러스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보존돼야 되니까 뭐와 같다? 반응 후의 총 질량수 4 플러스 B와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하량도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반응 전의 총 전하량은 1 플러스 1이라고 볼수 있고, 반응 후의 총 전하량은 2 플러스 A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식에 의해서 A와 B를 구하면 A는 0, 그리고 B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전하량은 없는데 질량수는 1인 입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은 뭐다 결국에 이러한 입자다라고 보겠죠. 일명 중성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역시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디귿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의 중성자 수는 56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동일하게 기억이 어떤 입자인가를 이용해서 기억이 어떤 입자인 걸 구한 것처럼 여기서도 니은을 구해봐야 돼요. 자, 구하고 또 하나 볼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질량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질량수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쉽게 생각하면 질량수라고 하는 것을 핵을 구성하는 입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는 우리가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질량수는 결국 중성자와 양성자 수의 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니은 입자도 정의를 하고 함께 볼게요. 니은 입자는 Y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거야, 지금부터. 자, 이 Y라고 하는 입자의 전하량은 편의상 X, 그리고 질량수는 Y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단에 동일하게 X를 구할 때처럼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반응 전에 총 질량수가 235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 값은 반응 후의 총 질량수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141 플러스 Y, 그리고 플러스 뒤에 기억이 아까 중성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성자가 3개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3 곱하기 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하량 보존 이용해서 또 구하면 91

플러스 0이라고 하는 이 값은 56 플러스 x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뒤에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3 곱하기 0이라고 하는 값이 붙겠죠. 자, 이걸 편의상 그대로 바로 전체식을 빼줘 볼게요. 자, 그렇다면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x 위에서 질량수라고 얘기했고, 선생님 잘못 얘기했다 얘들아. y 마이너스 x가 나오겠죠. 자, y 마이너스 x라고 얘기할 때 y라고 하는 것은 질량수라고 얘기했고, 질량수는 앞에서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전체의 합에서 y의 전하량, 양성자수에 해당하는 값을 빼준 이 값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니은의 중성자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그대로 56이라는 값이 나와서 디귿 보기까지 정답으로 체크하여 이 문항은 정답이 바로 5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아까 썼던 하나, 둘, 셋, 그세 가지 기억하고 5번 정답 체크하시고 4번 문항,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과 관련된 개념 문항 함께 보겠습니다. 자, 위에 글을 읽고 이 글의 사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콜라라라고 합니다. 볼게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와 충돌 시간의 곱이다. 기본적인 충격량의 정의가 되겠죠. 자, 기억.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최대한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내가 덜 아프게, 만약에 맞았다면 힘을 작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 보기에서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자, 멀리뛰기 선수가 무릎을 구부리면서 착지한다. 자, 구부리면서 착지한다라는 것이 바닥에 닿을 때 최대한 시간을 길게 갖고 간다라는 의미라서 이 위와 같은 기억과 같은 사례라서 기억은 정답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야구 선수가 글러브를 뒤로 빼며 공을 받는다. 자, 이건 역시 힘이 작용하는 이 야구공과 글러브의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힘의 크기를 작아지게 하여 덜 아프게 하는 경우기 때문에 니은 역시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테니스 선수가 라켓의 속력을 더 크게 하여 공을 친다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라켓의 속력을 크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라켓과 충돌하는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충격량이 되기 때문에 충격량을 크게 하는 경우라고 되어서 이 디귿은 오답이 되고 결국 정답은 3번에 있는 기역과 니은이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장 넘어가서 5번에 바로 빛의 입자성과 관계된 우리 CCD에 대한 설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결합소자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용되는 장치이다. 자, CCD가 전화결합소자죠. 자, 전화결합소자에 빛이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되는데 입사되는 기역이 클수록 생성되는 전자의 수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빛이라고 하는 신호가 전기 신호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자, 그렇다면 결국 빛에 의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은 광전효과의 사례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전자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빛에 의해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자의 수와 관계가 있는 기억에 들어갈 물리량은 바로 빛의 세기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부터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기억. 전화결합소자는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뀐다. 맞는 얘기죠. 니은. 빛의 세기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역시 맞는 얘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디귿. 전화결합소자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역시 오른보기라고 해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디귿 모두 맞은 5번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3회의 문항은 약간 개념과 관련된 문항은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 뒤에 디테일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고 이제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과 관계된 문항이라고 해서 학생의 얘기 하나 보도록 할게요.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기억 에너지 준위를 갖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여자 학생이 가르치는 여기 에너지 준위를 보면은 특정한 값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뭐1 다음에 2, 그리고 3, 4 이런 것처럼 양자수에 따라서 특정한 띄엄띄엄 있는 값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기억에 해당될 수 있는 말은 불연속적이다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연속된 값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정한 띄엄띄엄띄엄 있는 값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의미도 양자화 된 값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전자회전이 A와 B와 같이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 경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A 경우, B 경우 각각 보면은 A 경우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5에서 양자수가 2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양자수 어디서 어디? 5에서 3으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방출되는 빛의 계열, 그리고 빛의 영역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단에 하나씩 쓰면서 보도록 할게요. 옆에다 써볼게요, 선생님. 자리가 있으니까. 자, 우선 양자수가 2 이상인 에너지 준위에서 양자수가 1인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라이먼 계열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A와 같이 양자수가 3 이상인 에너지 중위에서 양자수가 2인 곳으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우리는 발머 계열의 빛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양자수가 4 이상에서 양자수가 3으로 B와 같이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파생 계열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각 영역에 해당하는 빛을 우리가 이제 내기할 수 있을 텐데, 라이먼 계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외선 영역의 빛이야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발머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 그리고 파생 계열 같은 경우는 적외선 영역의 빛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았을 때 라이먼, 발머, 파센의 빛의 세기, 진동수 어디가 가장 큰 얘들아? 자외선이 가장 크겠죠. 결국 위로 올라갈수록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가 큰 빛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파장이 긴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토대로 앞에 가서 보기 기억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불연속적인 은 기억으로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맞는 얘기라고 쓸수 있죠. 니은. A에서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양자수가 5에서 전자가 양자수가 2인 곳으로 전이하는 이 경우는 여기 두 번째, 뒤에 선생님 뒤에 썼던 것처럼 라이먼 계열, 말 잘못했어 선생님, 헷갈려서 순간 발머 계열의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귿,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할때이 화살표의 길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건 플랑크 상수의 빛의 진동수의 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이 화살표의 길이에 해당되는 것이 빛의 진동수의 상대적인 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빛의 진동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짧다라는 걸 얘기해서 결국 A에서가 B에서보다 화살표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파장은 짧다라고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이번에 오답 체크되면은 결국 6번 문항 정답은 기역과 니은만 정답인 3번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P와 Q 사이를 지금 A와 B가 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A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A가 P를 지날 때 B도 P를 지나고 A가 Q를 지날 때 B도 Q를 지난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만일 T였다라고 얘기하면 B 역시 동시에 출발하여 동시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걸린 시간이 T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그래프에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이동한 거리가 같아지는 이 시점이 바로

P를 출발하여 Q에 도달할 때의 시간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 편의상 이때의 시간을 T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PQ사의 거리는 몇일까라는 거예요. 자, 이 PQ사의 거리를 A에서도 구할 수 있고 B에서도 구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우리가 편안하게 A에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어떤 운동한다 그랬지, 얘들아? 바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했죠. 자, 결국에 P와 Q 사이의 A를 이용하여 구한 거리는 만약에 A의 속도를 VA라고 얘기하면 VA라고 하는 일정한 속도로 T라고 하는 시간 이동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역시 등가속도 운동하는 B 역시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저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씩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바로 흰색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디서 구해도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A의 속도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서 등속도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편의상 시간이 t0일 때 바로 A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속도를 어떻게 표현해, 얘들아? 걸린 시간 t0분의 t0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동 거리 10d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값을 t0분의 d라고 하는 값을 선생님은 지금부터 v라고 해서 바로 10v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B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이동한 거리를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냐? 바로 0에서 T0라고 하는 T0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이 좌표 그대로 읽으면 되죠. 몇 D? 5D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들아?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짧은 식은 이거 같아. 자, 0에서 t0라고 하는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와 걸린 시간 t0의 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변하는 와중에 딱 중간 시간일 때의 속도와 같아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B의 속도 중에서 시간이 2분의 1 t0일 때의 속도와 평균 속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은 그대로 t0분의 5d. 결국 선생님이 t0분의 d라고 하는 것을 v라고 표현했으니까 5v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좌표가 두개 주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0에서 b가 2t0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이용해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이때까지 이동한 거리 총 16d라고 주어졌고, 자, 이건 역시 0에서 2t0라고 하는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 이렇게 프라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값에 걸린 시간 ET0라고 쓸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간 시간 T0일 때의 B의 속도와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순간 속도와 같다. 자, 그렇다면 그대로 ET0분의 16D가 되어 이 값은 그대로 8V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둘을 이용해서 2분의 1 T0에서 T0 동안 결국 걸린 시간 몇 초? 2분의 1 t0라고 하는 시간 동안 증가한 속도가 3v가 되기 때문에 결국 b의 가속도라고 하는 이 값은 t0분의 6v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지우고 이 공간에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간이 0일 때의 속도는 몇이 될까요, 얘들아? t0라고 하는 시간 동안 속도가 b가 6v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간이 2분의 1 t0가 됐을 때 5v가 됐대. 그럼 2분의 1 t0라고 하는 시간 동안 속도의 증가량은 딱 절반인 3v가 되겠죠. 자, 그럼 역으로 추적해서 b의 처음 속도의 값은 2v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을 정리해 볼게요. a, b라고 하는 b의 가속도는 t0분의 6v.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의 물리량, 아래 물리량 이용을 해서 PQ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PQ라고 하는 것은 위에 썼던 것처럼 A의 속도 10V에 걸린 시간

T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B를 이용해서 이 V의 T 플러스 2분의 1의 B의 가속도 T제곱분의 6V 여기에 걸린 시간 T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T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오냐? 결국 3분의 8 T0라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이 값을 앞에 대입해서 PQ 사이의 거리는 3분의 80 V T0라고 쓸수 있고, V라고 하는 값은 T0분의 D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원하는 문제에서의 답은 3분의 80 D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분의 80 D에 해당하는 정답 2번이라고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은 뭐 등속도 운동의 개념,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의 개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등가속도 운동할 때의 총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을 평균 속도로 구하는 법. 그리고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총 전체 이동한 거리의 중간일 때의 속도가 아니라 중간 시간일 때의 속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기억해야 될것 정리 잘 하시고 이제 18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이거 빛의 굴절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하나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가와 같이 파동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할 때 A와 B의 경계면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기억의 파동의 굴절이라고 한다. 그림 나와 같이 물이 담긴 컵에 넣은 빨대가 꺾여 보이는 것은 파동의 굴절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가그림 굉장히 익숙하고 나그림은 한 21년, 뭐 22년 이때 한 2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가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그림을 봤을 때 A에서 빛이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B 쪽으로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굴절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굴절 방향을 봤을 때 B 쪽으로 꺾였다, 굴절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B가 상대적으로 느린 매질, A가 상대적으로 속력이 빠른 매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파동이 빛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속력의 느린 매질이 굴절률이 큰 매질이라고 얘기하고 속력이 상대적으로 빠른 매질이 굴절률이 작은 매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많이 봤으니까. 나 보도록 할게요. 자, 나 보면은 어디에 담겨 있는 컵? 물이 담겨 있는 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매질의 종류가 뭘까, 얘들아? 물인 거야. 자, 위에, 밖에 있는 매질이 공기야. 자, 흡사 우리는 이 공기를 진공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은 상대적으로 속력이 빠른 매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매질의 속력을 가처럼 한번 표기해 볼게요. 속력이 빠르다. 선생님, 아까 말 잘못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느린 매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얘들아?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굴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경로가 꼭 이렇게 꺾여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빠른 매질 쪽으로, 경계면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자, 이게 굉장히 너희들한테 만약에 물이라고 얘기 안 해줬다면 약간 실수할 수 있으니까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빨대를 쭉 봐서 이 아래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별표냐면 빨대 가장 끝에 선생님이 붙여놓은 별 스티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별 스티커에서 나온 빛은 옆에 빼서 그릴게요. 아예. 네, 이렇게 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스티커에서 나온 빛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물이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린 매질, 공기는 상대적으로 속력이 빠른 매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빛은 어느 쪽으로 굴절해? 이렇게 굴절한다는 얘기야. 어느 쪽으로? 느린 매질, 물 쪽으로 굴절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물 밖에서 사람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은 몰라, 이 상황을. 아, 이 연장선에 있는 별에서, 별 스티커에서 내 눈에 빛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빨대 밖, 이물 밖에 있는 빨대는 그대로 얘와 연결되어 있는, 요렇게 있는 상황인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실제 빨대의 모양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물 안에 있는 별 스티커가 붙어 있는 빨대는 이렇게 꺾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그 상황이 바로 이 그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아, 굴절의 방향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헷갈리지 않도록 오랜만에 나온 그림이니까 옆에 그려놓고 바로 이제 보기 기억니은 디귿 함께 보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기억은 굴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 가에서, 파동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위에 쓴 것처럼 A가 빠른 매질, 그리고 B가 느린 매질이라고 얘기해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보기 볼게요. BC 볼록 렌즈를 통과하여 한 점에 모이는 것은 파동의 기억, 굴절에 의한 현상이다. 자, 렌즈라고 하는 것은 유리죠. 자, 볼록 렌즈에 해당하는 유리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빛이 공기에서 유리, 그리고 다시 공기로 속력이 다른 매질을 통과하면서 굴절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보기 역시 그대로 정답이라고 체크하면 8번 문항 정답 빠르게 5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은 가그림부터 함께 볼게요. 가그림을 봤을 때 질량이 EM 그리고 질량이 M인 물체 A와 B가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처음에 이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10D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그래프를 봤을 때 시간에 따른 A와 B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처음에 물체 운동 방향이 서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져서 거리가 완전히 둘 사이 거리가 0이 돼요. 그리고 나서 서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ET0인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 둘이 완전히 부딪힌, 맞는 상황이니까 A와 B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물리량은 시간분의 거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가까워지는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속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ET0 동안 거리가 10D0만큼 감소했다라고 해서 결국 OT0분의 D0라고 하는 속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호는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자를 매번 쓰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것을 T0분의 D0를 지금부터 V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5V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축을 볼까, 얘들아? 이 축의 의미가 뭐였어, 얘들아?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속도의 값은 A와 B 사이가 가까워지는 속도의 크기를 나타내고, 부호까지 얘기하면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기억하고 이제 그림으로 돌아가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한번 밑줄 치면서 볼까요? 운동량의 크기가 A가 B의 3배이다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일 A의 속도가 3이다라고 얘기하면 A의 총 운동량의 크기가 2m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B의 총 운동량의 크기는 m 곱하기 2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A의 속도가 3이라는 것은 이 관계에 의해서 B의 속도가 2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옆에 V를 곱해준다라고 얘기하면 A와 B가 가까워지는 속도가 그래프에서처럼 마이너스 5V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계속 얘기하지만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은 선생님 쪽으로 오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얘기할 거고, 선생님과 멀어지는 처음에 B의 충돌 전의 운동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A의 속도는 플러스 3V라고 볼수 있고, B의 속도는 마이너스 2V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와 B가 충돌할 때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충격량의 크기는 뭐와 같냐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운동량의 변화.

양의 크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A의 충돌 전후의 속도를 구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서 문제에서 찾고 있는 충격량을 구해보자 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해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A와 B가 충돌하고 난 이후 A와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린 시간 몇일까 얘들아? T0. 자, T0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D만큼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위에서 선생님은 T0분의 D0죠. D0라고 하는 것을 V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속도는 플러스 EV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반은 만일 물체 A의 속도가 라지 V다라고 얘기하면 B는 라지 V 플러스 EV로 더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언제야? 충돌 후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도 가능해. 어떤 경우냐? 둘이 충돌을 했기 때문에 A가 튕겨져서 나가는 경우 가능합니다. 자,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선생님이 라지 V라고 하는 값을 구했을 때그 부호가 음수가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부호를 모두 통일하기 위해서 선생님 쪽으로 모두 운동한다라고 가정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후의 운동 상황을 제시했다면 봅시다. 문제를 보면 수평면 위에 아무런 빗금 표시가 없는 걸볼수 있죠. 이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마찰. 공기저항 없단 얘기예요. 그럼 알수 있는 것이 뭐가 보존된다? 운동량이 보존된다란 얘기예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보자란 겁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야, 얘들아?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이 충돌 후에 총 운동량과 같다란 거예요. 자, 그럼 위에서 쓰여져 있는 문자들을 이용해서 충돌 전 A와 B의 총 운동량 구해볼게요. EM 3V 플러스 M 마이너스 EV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충돌 전 운동량입니다. 자, 충돌 후 운동량은 여기 위에 그려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A의 질량은 EM, 그리고 B의 질량은 M이라고 표현됐으니까 EM 라지 V 플러스 M 라지 V 플러스 EV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라지 V라고 하는 값은 3분의 EV라고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까지 구했으면 뭐를 알아낸 거야, 얘들아? 충돌 후에 A의 속도를 알아낸 거야. 그럼 위에서 돌아가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A의 질량과 A의 속도 변화량의 곱이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질량 몇이었어? 위에서 구한 대로 2m이었죠. 자, A의 속도 변화량은 운동 방향 동일하고 3분의 2v 마이너스 3v라고 표현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해내면 그대로 3분의 14mv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V라고 하는 걸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쓴다면 3분의 14라고 하는 값과 문자는 T0, MD0라고 쓸수 있어서 결국 정답은 4번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10번 문항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항 역시 역학과 관련된 문항인데 몇 가지 선생님이 매번 쓰는 방법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 상황을 봤을 때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만일이 아니야. 선생님, 그냥 이 상황 그냥 보면서 쓸게요, 먼저. 자, 수평면에서 용수철이 D만큼 압축되어 있다가 이 물체가 용수철과 분리되어서 운동을 시작하여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정지한다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수평면에서 운동 에너지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일 수평면을 기준으로 놓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그렇다면 이때 수평면에서의 물체 속도를 V라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질량은 M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수평면에서 이 물체가 용수철과 분리된 직후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오로지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2분의 1m의 V의 제곱만 있다라고 쓸수 있어요. 이 값이 높이가 h인

시점에 가서 물체가 정지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P점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M, G, H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양변에 같은 문자 M 약분 되고 남는 것은 V로 정리를 한다면 V는 루트 E, G, H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기준면에서의 속도는 최고점에서 이 정지했을 때의 높이를 이용해서 그대로 루트 EGH로 구해내자란 얘기야. 이게 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스킬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기억하고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용수철을 압축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자, 그걸 우리는 2분의 1에 용수철 상수를 K라고 쓴다면 K의 D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P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니까 mgh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이용해서 이제 나를 가도록 할게요. 나 같은 경우 이번에는 가와 다르게 ED만큼 압축을 시킨대. 자, 그렇다면 2분의 1에 K의 ED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값은 위에다 쓸까요? 그대로 4 2분의 1의 K의 D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얘는 앞에서 구한 것처럼 4MGH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물체가 변함이 없는 A로 질량이 M으로 같은 상황이죠. 자, 그럼 이것은 M에 G에 4H라고 쓸수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 크기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려면 질량이 m인 물체일 때 높이가 4h인 곳에 가서 정지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나 그림에서 라지 h로 표현된 이 값은 4h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값을 p점에 있다라고 물체가 얘기를 한다면 mgh 플러스 운동 에너지의 값이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왜? P점에서는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내어져서 P점에서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있다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EK라고 하는 값은 뭐와 같냐? 3mgh와 같은 값이야, 얘들아. 자,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높이가 3h인 지점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놓았을 때 수평면에서의 속도와 같다라고 생각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헷갈린다면 원래대로 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구해볼게요. 만약에 이 지점의 속도를 그냥 v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얘들아?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3mgh. 자, 그럼 v라고 하는 우리가 원한 이 값은 그대로 6gh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제 보기 기역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기역. 용수철 상수는 D제곱분의 mgh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 썼던 식을 이용한다면 여기 앞에 개수가 2가 더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역은 오답이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니은. 나의 피에서 물체의 속력은 루트 6gh이다라고 하는 이 니은 보기는 정답 체크할 수 있고 디귿에 라지 h는 4h이다라고 하는 이 디귿은 역시 정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항 정답 바로 4번에 있는 니은과 디귿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1번 문항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좀 역학 관련된 문항 나왔다면 여기에 더해서 열역학 관련된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왼쪽을 보면은 부피 압력 그래프가 나와 있고 이상 기체가 A, B, C, A로 지금 열역학 과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 표를 봤을 때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 또는 감소량이 오른쪽에 표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또 중요한 건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압력과 부피의 곱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A의 압력과 부피는 P0 곱한다면 V0라고 써질 수가 있죠. B 같은 경우는 EP0, V0, C 같은 경우는 산 P0, V0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만일 이게
T라고 하는 온도의

비례하는 값이야 라고 얘기하면 얘는 ET라고 하는 온도에 비례하는 값, 그리고 C는 3T라고 하는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ABC의 온도를 비교하면 A, B, C 순으로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등온선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C를 통과하는 온도가 3T인 등온선 하나 그릴 수 있고, B를 통과하는 온도가 ET인 등온선 하나 그릴 수 있고, A를 통과하는 온도가 T인 등온선을 이렇게 하나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 과정에서는 온도가 얼마만큼 증가하더라? 온도가 T만큼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B에서 C 과정 역시 온도가 ET에서 3T로 T만큼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C에서 A 과정에서는 온도가 3T에서 T로 ET만큼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라서 결국 온도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비례한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에서 B 과정에서 온도가 T만큼 증가할 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2분의 3 P0 V0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값 역시 증가량이라고 우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B에서 C 과정에서 온도가 T만큼 증가했을 때도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A에서 B 과정, 그리고 B에서 C 과정의 내부 에너지, 온도 증가량이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동일하게 이 기억은 2분의 3 P0, V0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C에서 A 과정은 온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역시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온도의 변화량이 A에서 B, 그리고 B에서 C는 모두 T였지만 여기는 ET만큼 변화했기 때문에 부호까지 쓴다면 이렇게 되죠.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 역시 이 값의 두 배를 한 3, P0, V0라고 쓸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표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3회의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얘기했던 것이 있죠. 뭐? 내부 에너지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한 일의 양 혹은 받은 일의 양, 여기에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까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 일의 양을 어떻게 구하냐? 압력의 부피의 변화량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드라? 앞으로 쭉 돌아가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프의 세로축이 압력, 가로축이 부피이기 때문에 그래프 하단의 면적이 바로 한 일의 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그대로 부피의 변화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압력만 변화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이 0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B에서 C 과정 같은 경우는 이 면적, 그래프 하단의 면적이 3P0, V0에 해당하고,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쓸수 있어요. 그리고 C에서 A 과정 같은 경우는 부피의 변화량이 일단 감소했고, EP0, V0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프 하단의 면적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 한번 해보고 따라오세요. 자, 그럼. 자, 흡수한 열량은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열역학체 1법칙에 의해서 둘의 합은 열량에 각각 같다라고 쓸수 있으니까 결국 A에서 B 과정에서는 열량을 흡수하는데 그 값이 2분의 3 P0 V0라고 씁니다. 자, 두 번째, B에서 C 과정은 열량을 역시 흡수하는데 2분의 9 P0 V0라고 하는 값이 될 것이고, C에서 A 같은 경우는 둘다 음수이기 때문에 열량을 방출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값은 둘의 합인 5 P0, V0, 마이너스 5 P0, V0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토대로 그대로 이제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기역.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라고 하는데 이 등온선 토대로 얘기하자라고 얘기했고, 자, 온도를 그대로 비교한다면 A, B, C 순으로 온도가 점점점 높아진다라고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이 기역 보기는 정답으로 볼수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기역과 니은의 크기를 비교해라 라고 하는데, 기역의 크기는 2분의 3 P0 V0, 니은의 값은 3 P0 V0로 해당돼서 이 니은 보기 역시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디귿 보기 보도록 할게요. 열기관의 열 효율은 0.2이다 라고 하는데, 열 효율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효율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흡수한 열량을 Q1이라고 한다면, 흡수한 열량 Q1분의 한 일의 양의 양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구해 보도록 할게요. 열량을 흡수하는 경우는 여기 열량의 부호가 다 플러스일 때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은 오답이 돼서 11번 문항 정답은 3번의 기억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항은 전류의 자기작용 그리고 자성체에 대한 문항으로 함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그림 보면은 전원장치 그리고 저항 그리고 솔레노이드 코일이 연결되어 있고 EP라고 하는 것은 솔레노이드 코일의 정중앙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부터 볼게요. 자, 긴쪽 플러스, 짧은 쪽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결국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의 앞쪽에서 전류가 위로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솔레노이드의 윗방향에 오른손 네 손가락이 감기도록 했을 때 엄지 방향이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솔레노이드가 자기장의 모양이 막대자석과 같다라고 했을 때이 왼쪽 부분에서 자기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왼쪽이 N극 역할, 반대편이 S극 역할을 하는 전자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서 모두 동일한 상황인데 자성체에 해당하는 A를 가까이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자성체 A가 어디에? 솔레노이드 코일에 끌어당겨졌대요. 자, 그렇다면 인력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것은 강자성체 혹은 반자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자성 역할을 하는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코일에 당겨진 것은 우리가 둘 중에 강자성체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그대로 가로 넘어가서 볼게요. 솔레노이드 코일 자체는 가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솔레노이드 코일의 자극의 배치가 가와 동일하게 왼쪽 N극, 오른쪽이 S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강자성체의 솔레노이드의 이 S극과 가까운 쪽에 해당하는 이 A의 이 면에 해당하는 극은 어느 극? N극. 여기 똑같이 S극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될때 우리는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옆에 보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의 P에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표기한 것처럼 이 노란색 방향이 솔레노이드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되어서 결국 선생님 쪽으로 올때 플러스 X 방향과 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라고 할수 있어요. 니은 보기 볼게요. A는 강자성체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맞는 보기라고 볼수 있겠죠.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나에서 A의 왼쪽 면은 N극이다라고 하는데 표기한 것처럼 N극이 맞기 때문에 디귿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과 유사한 보기 몇개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자성체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강자성체의 특징을 먼저 쓰고 본다면 우선 강자성체에는 자기구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자기구역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외부의 자기장이 제거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렬이 잘 유지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구역과 함께 나오는 것이 자기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썼던 것처럼 외부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강자성체라고 얘기하면은 이것과 유사한 상자성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상자성체는 강자성체와의 차이가 자기구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즉시 자기장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장은 같은 방향으로, 외부와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서 강자성체처럼 상자성체 역시 외부 자기장에 해당하는 자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방향이 같은 것을 묶는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상자성체 얘기할 수 있고 위에 강자성체와 함께 나온 반자성체도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반자성체는 상자성체와 동일하게 자기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자기구역이 없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 즉시 자기장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차이점이 자기구역은 없지만 상자성체처럼 자기장이 생기는 방향이 서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기 때문에 청

0: 능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쓴게 자그마치 네 가지가 있어, 특징들이. 각각의 자성체별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자, 이 특징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보기에 출제가 지금 기역, 니은, 디귿처럼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니은을 바꿔볼게요. A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A에는 자기구역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흐르는 전류가 제거된다라고 하더라도, 왼쪽 면은 그대로 N극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꼭 니은과 디귿과 유사한 보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함께 정리하고, 그리고 항상 함께 출제될 수 있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특징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2번 문항 정답은 그대로 5번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3회에 12번 문항까지 쭉 풀어봤는데, 가장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이 문제를 풀면서 느낀 점은 개념은 2회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개선은 그 무엇보다 많은 회였기 때문에, 1회에서 3회 중에 가장 많은 회였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여러분이 꼭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고. 5월 학력평가와 관련된 문항을 질문을 하던데 몇 가지 유사한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옥 같은 문제가 아주 많은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의 강의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는 만큼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 함께 성장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제3회 실전 모의고사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1회와 2회 복습 충분히 하시고 3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유니크한 개념 청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조금 제가 특이한 걸 가져왔는데 중화점과 온도라고 써놨습니다. 이건 보통 통합과학에서 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중화반응 문제가요. 탐구활동 유형으로 해서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다. 그럼 그 다음에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중화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열량은 산과 염기의 양에 따라서 증가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온도와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이 있을 때 여기에 염화수소를 첨가한다 라고 하면은 온도와 염화수소에 넣어준 염화수소의 부피에 따른 이 그래프는요. 바로 중화점에서 최고점 그리고 나서 떨어진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계속 강조했던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용액의 농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혼합이 되었을 때 농도 변화를 볼 건가? 용질의 변화를 볼 건가?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관점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농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도 변화와 용질의 양 변화 어떤 거를 여러분들 선택하실 건가요? 혼합이 나왔을 때는 용질의 양 가지고 혼합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라는 것 또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농도를 나중에 물어봤을 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에서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건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미 출제되었던 거죠. 이온 반지름의 원자 반지름 1보다 크다라는 건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금속원소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원소인가요, 비금속원소인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1보다 크다, 작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한번더 판단하면서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당연히 무슨 문제 나왔을까요? 바로 화학의 유용성 나왔겠죠? 이 화학의 유용성에서는 그림이 나타나 있을 때 우리한테 힌트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얘는 식초라는 힌트. 얘는 바로 캠핑용 가스니까 우리가 연소할 때 사용하는 이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겠다라는 힌트가 되겠죠. 자, 발문 갑니다.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아세트산이고 나는 뷰테인이에요. 기억합니다. 가와 나는 모두 탄수화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 산소, 질소 여러 가지가 공결합하여서 만들어진 화합물입니다. 자, 그러면 탄소 있다, 수소 있다, 산소 있다, 탄소가 있구나. 자, 여기서 뷰테인, 탄소 있다, 수소 있다, 탄소가 있구나. 그래서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이네요, 모두 다. 그래서 맞습니다. 라고 가주면 됩니다. 니은, 가의 수용액의 액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가의 수용액, 바로 아세트산입니다. 이 아세트산은 물에서 수소이온을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세트산에 대한 액성은 무엇이다? 바로 산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성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디귿. 나의 연소 반응은, 뷰테인의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캠핑용 가스예요. 우리가 캠핑하다 보면 춥기도 하고 음식을 조리하기도 하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뷰테인 가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뷰테인의 연소 반응은 바로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실생활에서 활용한 것들을 생각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 디귿 모두 답이니까 5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2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2번에서는 우리한테 구조식이 주어졌고 그 구조식을 통해서 원소들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저번에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직선형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중심원자에 비공전자성이 있는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발문 갑니다. 그림은 2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을 나타냈고요. 가와나에서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한다? 2주기에서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다라고 할때 우리가 빠르게 써줘야 되는 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입니다. 아직 내가 너무 미숙해 하는 친구들은요, 공유 전자성 수, 비공유 전자성 수를 써두면 보자마자, 얘 지금 공유 전자성 수두개 가능한 애잖아? 산소,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 전자성 수 써두면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가 산소라면 양쪽에 지금 공유 전자성 하나만 가능한 애가 와주고 있죠? 바로 플로린이다, 플로린이다. 여기가 지금 X산소라고 결정 지었고요. 여기 X산소. 그럼 공유 전자성 4개 가능한 애 바로 탄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기억 가볼까요? 가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은 무극성 분자인가요?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우리가 무극성 분자다, 극성 분자다라고 할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중심원자를 봐주면 그림 그리는 게 쉽거든요. 여기에서 산소라는 건 비공유 전자성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자 모양은 산소에서 약간 플로린 쪽이 처진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사실은 얘네는 비대칭 구조예요. 그럼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 다시 말해서 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0이 아니에요. 얘는 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니은 갑니다. 나에는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중심원자 두 개인지 찾아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지금 탄소와 산소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극성 공유 결합이 맞습니다. 탄소와 산소, 여기도 탄소와 산소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맞구나. 디귿 갑니다. 가와 나에서 X다라고 하는 건 산소입니다. 모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주기, 지금 2주기에서 원자 번호 순으로 제가 써놨고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 성도는 커집니다.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가를 물어볼 때는 우리한테 전기음 성도를 비교해 볼래?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가에서 비교해야 되는 건 산소랑 플로린이죠. 그럼 산소랑 플로린 비교하면 플로린이 크고 나에서는 산소랑 탄소예요. 그래서 탄소랑 산소 비교하면 산소가 큽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플로린이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띨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나에서는 탄소랑 산소 비교하면 산소가 전기구성도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에선 틀렸고 나에선 맞았기 때문에 모두라는 건안 되겠다. 그래서 모두 부분적 음전하를 띠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 음전하 띠는가 양전하를 띠는가는 바로 전기구성도를 보고 판단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가능하니까요.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요. 저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전기음성도가 은근슬쩍 쭉 나와서 부분적으로 음전하, 양전하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주기, 족에서 판단하는 연습 한번더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아까 유니크한 개념 청해회에서 나왔던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중화점과 온도, 바로 중화점에서 온도는 어떻다?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중화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발문 읽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입니다. 가설을 보니까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중화점에 도달할 때까지 혼합 용액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정을 보니까 25도에 0.1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40ml를 넣어 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25도에 0.1몰 농도 염화수소를 20ml씩 넣어 주면서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각각 측정하였더니 표와 같대요. 그럼 우리 중화점 찾아볼까요? 자, 중화점 찾으려고 봤더니 여기에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건 0.1몰 농도에 40ml다. 다시 말해서 4mmol입니다. 그럼 이 4mmol이 딱 수소용 들어가면 끝!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서는 0, 여기 20, 그런데 0.1몰 농도에서 20이면 2mmol, 여기 40, 4mmol, 여기 66mmol. 그래서 중화점은 언제다? 바로 염화수소 40ml일 때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밀리몰, 우리가 양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몰 농도가 같아. 그럼 부피 같을 때겠죠? 라고 빠르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가장 온도가 높을 거야. 그러면은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중화점 도달할 때까지 이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어떻다? 적절하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설은 옳았기 때문에 자, 니은 갑니다. 그럼 이 A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선 사실은 수산화 이온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넣어주는 이 수용액 양이 증가함으로써 이 A는 25.55도보다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25.55도보다 낮다라는 거 맞고요. D급 갑니다. 이번에 새로운 설정이에요. 25도에 0.1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20ml에다가 무엇을 넣어줄 거냐면요. 25도에 0.2몰 농도 염화수소를 조금씩 넣어주었을 때 온도가 최고점이 되는 지점 묻고 있기 때문에 중화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0.2몰 농도 그때 20ml다라는 수산화 나트륨이고요. 얘는 0.2몰 농도 그럼 부피가 몇이어야지 같아지는 거예요? 농도 2배, 부피는 2분의 1, 10ml다. 그래서 0.2몰 농도 염화수소를 10ml를 넣었을 때 혼합용의 온도는 최고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가 중화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선지는 맞습니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유니크한 개념 청해요 라고 했을 때 그래프 그렸던 거잘 떠올리시면 중화점에서 온도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추후의 온도까지 유추할 수 있고요. 중화점에서 온도가 최고점이기 때문에요. 농도가 달라지면 그때 부피도 맞춰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화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이 원리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 몰농도 그리고 부피 얘는 나중에 얘
수소 이온에 대한 거몰 농도와 부피. 그래서 mv 곱하기 mv는 같아야 된다. 수산화 이온에 대한 거와 수소 이온에 대한 이 양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v 곱하기 mv는 같다라고 했던 거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여러분들 1가산 1가 염기 너무 쉽게 수월하게 풀어냈으니까 2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가산 1가 염기 이어서 이번에는요, 2단원 바로 현대적 원자 모형의 전자 배치 가보도록 할 건데요. 전자 배치의 규칙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싸움을 일이 무엇이었더라?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1s, 2s, 그 다음에는 2p로 가줘야 된다 라고 했고요. 파울루비테 원리는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는 최대 두개 들어갈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스핀짝이 양자수가 들어간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 훈트 규칙은요, 바로 에너지 준위가 같을 때 우리가 2p에서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한다 였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발문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생 A가 그린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A가 그린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 친구는 싸움 원리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파울 베타 원리도 만족했지만, 훈트 규칙은 어긋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갑니다. 1s. 다 채웠고, 2s 갑니다. 오! 무슨 일이야? 2s에서 서로 다른 스핀짝이 양자수를 가져야 된다라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했어요. 어긋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요. 2번 갑니다. 1s 잘 채웠고, 2s 잘 채웠고, 2p 갑니다. 그래서 2p 갔을 때는요, 지금 파울리 베타 원리 하나의 오비탈에 최대 두 개에다가 서로 다른 스핀짝이 양자수까지 너무 잘했는데요. 훈트 규칙. 지금 같은 에너지 준위가 오비탈에서요, 여기 지금 쌍을 이루고 있네요.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는 훈트 규칙 어긋났기 때문에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훈트 규칙 어긋났어요. 그래서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3번도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1s 채웠고 2s 안 채우고 2p로 갔고요. 또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최대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 두개 들어가야 되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긋났습니다. 틀렸고요. 4번에서 시작부터 파울리 베타 원리 이렇게 안 지킬 거예요. 서로 다른 스핀짝이 양자수 같도록 해줘야 되는데 틀렸고요. 5번 갑니다. 자, 1s 채웠고 2s 잘 갔고요. 2p까지 잘 갔는데 훈트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 상태에 훈트 규칙 어긋났기 때문에 이 학생이 그린 건 들뜬 상태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그렸던 것들인데 막상 찾으려고 하면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찾을 때요, 일단 파울리 베타 원리는 잘 만족했는 것만 잘 찾으셔도 두개 중에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제가 저번에 제2 실전 모의고사에서 설명했던 거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때는 실린더였어요. 그때 실린더일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여기에 반응물이 반응 후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그걸 찾지 말고 남아있지 않은 반응물, 한개 반응물을 찾아서 그걸 시점으로 해서 나머지 애들 맞춰주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철 연기에도 봤을 때요, 반응물이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는다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모두 다이 반응 계수비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5번에서 다음은 XY4와 그리고 Z2에 대해서 일단 넣어 주었고요. 반응하여서 XZ2, Y2Z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러면 강철 용기에 XY4와 Z2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용기에 존재하는 기체의 종류와 양을 나타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 X, Y, Z 더한값 나눠봐라. 가보도록 할 건데 반응 계수 가려져 있다. 한번 찾는 거 먼저 해볼까요? 반응 계수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전과 후에 원소의 종이와 이 계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활용하면 되죠. 그래서 X가 하나예요. 반응물에 XY4에만 X가 있어요. 그럼 생성물에 여기 X 여기만 있네? 그럼 여기 B가 뭐예요? 1. 이번에 반응물에 Y는 4개. XY4에만 Y가 있으니까 4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Y2Z에만 Y가 있어요.
Y2네? 근데 4개 있어야 돼. 여기가 2. 이렇게 찾아주면 끝. 왜냐면 역으로 이제 Z 찾아주면 되죠. Z는 2개. 여기에서 Z 2개, 4개니까 Z가 4개 되도록 이 개수는 2가 돼주겠다.

그러면 XY4가 1몰일 때, 얘 1몰일 때, 그럼 얘가 제트2는 얼만큼 반응하는 건데, 반응물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반응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딱 맞게 반응해야 돼요. 그럼 1대2다. 그래서, 아, 1대2야? 그럼 제트2는 2몰. 그럼 1대2예요? 그럼 여기에도 1, 여기에는 2. 그래서 반응 계수랑 1대2. 똑같이 반응 참여하고 생성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X라는 거 2, Y라는 거 1, Z라는 거 2죠? 그래서 2분의 3이다. 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답은 2분의 3,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제가 저번에 강조한 것처럼 실린더나 강철 용기, 이건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반응물이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는 한개 반응물을 기준으로 봐준다면, 1을 기준으로 봐준다면, 이 반응 계수 B와 당연히 동일하게 얘가 반응에 참여하고 생성되었기 때문에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화학 모형 나왔을 때 화합물의 모형이 나오면 저는 이거를 굳이 화학이란 모형에서는 원소를 안 찾아도 된다라고 풀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저랑 세 번째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들을 얘가 지금 양이온이네. 그럼 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 되었네. 그럼 A라는 거 금속 원소에 대한 특징으로 바로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가 있네. 이렇게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발음을 읽고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화합물 A, B와 C, D, B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A라는 건 양이온이 되었다. 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었고요. B다라고 하는 건 비금속의 원소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었다라는 건데 얘는 전자 하나 버렸고 전자 하나를 얻은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 그대로 가졌을 때 B가 있거든요. 그럼 얘 전자 하나가 부족했던 애니까 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D라는 애는 양쪽으로 하나씩 있으니까 전자 두개 부족한 애, C라는 건 하나 부족한 애다라는 파악을 했고 기억 갑니다. 자, A라는 거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것은 금속 원소에 대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금속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어떻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요, 금속은 고체일 때 있고요. 우리가 사실 이온 결합 물질과 고온 결합 물질 비교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공유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수행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 원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기 전도성이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니은 갑니다. 자, B2D입니다. B라는 건 전자 하나가 부족했고요. D라는 건 전자가 두 개가 부족했기 때문에 D와 B가 같이 만나기 위해선 D 하나에 B가 두 개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D 하나에 B가 두 개가 와줬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비금속 원소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여기도 비금속 원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다. 뭐다? 공유 결합 물질이다라고 가져야겠죠. 그래서 니에는 틀렸다라고 가면 됩니다. 자, 디귿 갑니다. A와 C 안정한 화합물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실제로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A와 C가 몇대 몇으로 결합해서 안정해지는가? 그러면 A라는 건 1가 양이온이다. 전자 하나를 버린다. 다시 말해서 1가 양이온 된다. 위에 써두면 헷갈리지 않겠죠? C라는 거는 아까 전자 하나 부족하다라고 했었죠? 그럼 얘도 전자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A가 하나 올 때, C도 지금 전자 하나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채우고자 하겠죠? 그래서 얘네가 1대1로 만들어진 AC가 안정한 화합물이다라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사실은 어떤 원소다라고 찾진 않았지만 여기 딱 보니까 전자 하나 잃었어. 그래서 얘는 리튬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얘는 하나 버리고 3주기죠? 그럼 염소겠구나. 자, 여기에서 염소겠구나. 여기서 2주기 전자 두개 부족해요. 산소겠구나, 수소겠구나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는 동적 표현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로요.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제가 유니크한 개념 청해호랑 복습 청해호에서 계속 이 개념을 두 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개념이에요. 바로 처음에 넣어준 이 물에 제한 같지만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하는 이 시점이 서로 다를 겁니다. 이 다르다라는 건 사실은 부피가 다르다라는 걸 텐데, 그래서 발문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 용기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달한 시점이 달라요. 그렇다라는 건이큰 부피에 여기를 수증기로 채우느라 처음 시작점에 이 물의 양 같지만 결국 동적 표현 상태 도달했을 때 물의 양은 달라질 거다. 라는 것을 이제 묻는 이 디귿 선제에 대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는 용기의 부피가 다르구나. 그래서 얘네들의 시점이 달라졌구나.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한 시점이 달라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적 표현 상태에서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물의 질량은 다를 것이다 라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개념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탐구 활동 유형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제가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개념 정리했기 때문에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발문 읽어볼까요? 표는 25도에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 용기, 가와나에 각각 Wg에 물을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용기 속 물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물을 넣어줬고요. 시간이 지나면 수증기로 당연히 증발을 하고 수증기가 생성되면 다시 응축해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점에 대한 물의 질량은 같았어요. 그런데 계속 끝까지 읽어볼게요. 가에서는 T 몇일 때? 2일 때. T2일 때. 그럼 나에서는요? T1일 때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럼 우리가 동적 표현 상태의 도달 시점이 늦은, 바로 가에서는 얘네가 늦게 도달했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에 비해서 수증기의 양은 많을 것이고, 그럼 상대적으로 수증기의 양이 많다라면 물의 양은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힌트를 이제 얻어갑니다. 기억할게요. 가에서 T2일 때를 봤더니 수증기가 물로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가에서 T2다라고 하는 건 동적 표현 상태일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역반응 안 일어나고 있지란 질문이에요. 하지만 동적 표현 상태일 때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고 있고요. 이 속도가 어때요? 같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틀렸구나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니은 갑니다. T1일 때 갈게요. T1일 때 보니까 이 물의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구가 나온 이유는요. 나에서 바로 T1일 때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 비율은 1입니다. 하지만 가에서는요. 아직 동적 표현 상태 도달 전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중에서 무엇이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증발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준 비율은요. 바로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에 대한 비율은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얘가 1이기 때문에 1보다 크니 작니 크다. 그렇다고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그럼 이 문구가 틀렸구나. 가에서가 더 크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D급 갑니다. 그럼 이제 W3와 W2 각각 동적 표현 상태 도달했을 때 물에 대한 질량은요. 가에서는 동적 표현 상태 도달의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수증기의 양이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그럼 물의 양은 줄어들었을 거야. 그래서 W3가 W2보다 클 거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럼 답은 2번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도 서툰 친구들은요. 제1회 실전 모의고사와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한번더 보면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 용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2번 페이지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빠르게 공유전자 상수와 비공유전자 상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 얘네들 원소에

된 후보라며 밑에다 공유전자 상수와 비공유전자 상수를 쓰고 시작해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발음을 읽고 우리한테 주어진 원소들이 일단 무엇인지 보면서 한번 맞춰가 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X에서 Z는요, 질소, 산소, 플로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공유전자 상수는요, 질소라는 거는 3개, 산소 2개, 플로린 1. 비공유전자 상수다라고 하는 건 질소는 1, 산소는 2개, 플로린 3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분자를 만들었을 때 얘가 지금 0보다 크다라는 건 공유전자 상수가 비공유전자 상수보다 큰 경우가 될 거고요. 만약에 0보다 작다. 지금 얘는 0보다 작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공유전자 상수보다 비공유전자 상수가 더 많다라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성된 이 원소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봅니다.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2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원자 2개가 하나의 분자를 만들었네라는 거기 때문에 X가 X랑 같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2A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냥 2개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A는 1이다. 자, 근데 지금 A에 대해서 묻진 않으니까 굳이 쓰진 않을게요. 근데 이 X는 사실은 질소도 질소랑 만들 수 있고요. 질소 N2, 산소랑 산소도 만들 수 O2, 플로린도 플로린도 F2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공유전자 상수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질소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질소는 여기에서 3개에 대한 공유전자 상수, 근데 각각 하나씩 비공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2개를 빼주면 1이 된다. 그래서 X라는 건 누구다? 바로 질소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소다라는 걸 X를 찾아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X 활용할 땐 얘, 질소, 그 나에선 나머지 산소 플로린이다 라고 접근할 수 있겠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예요. 그럼 얘딱 보자마자 중심 원자가 Y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럼 Z가 오는데 Y라는 거는 사실 바로 산소라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면 플로린 무조건 공유전자상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Y가 산소, 양쪽에 바로 플로린, Z가 오는 구조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요. 여기가 산소, 플로린은 2개 온다, B는 1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기억도 한번 찾아내 볼 건데요. 공유전자 상수는요, 하나, 두 개, 거기다 비공유는 플로린 3개, 양쪽에 있다 6개, 가운데 산소 2개 있다, 그래서 8개 빼주면 마이너스 6이 바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달일 때갈 건데요. 달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B가 2예요. 그래서 N2. 그래서 여기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이미 2개의 질소가 왔기 때문에 얘가 4개 와줘야 돼. 근데 누가? 플로린이. 그래서 플로린은 4개. 그래서 이걸 그려줄 때 중심 원자가 2개 있도록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 원자 2개는 너무 생소해 하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질소, 질소. 그리고 플로린 하나, 둘, 셋, 4개가 왔다. 그러면 이제 공유전자 상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여다가 얘네들에 대한 비공유전자 상수는 플로린이 지금 4개 있어요. 하나당 3개 비공유전자 상수가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4는 12, 질소가 하나, 2개 있죠? 그래서 더해주면 14. 그러면 9에서, 5에서 14를 빼주니까 얘네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5에서 마이너스 14. 자, 기억 갑니다. X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질소라고 찾아냈기 때문에 틀렸고요. 니은, 기억은 마이너스 6인가요? 네, 맞습니다. 디귿. 다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모두 다 지금 뭐예요?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틀렸다. 답은 니은 2번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를 풀 때는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하나의 힌트가 되지만 그때 우리가 공유전자 상수와 비공유전자 상수를 빠르게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얘네들의 그림을 그려준다면 수월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시험 가서는 이거 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 볼 때는요, 이걸 빠르게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얘네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 원자가 두 개인 경우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중심 원자가 하나이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려주면서 다중결합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제가 저번에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는요, 얘네들이 주어진 원소에 대한 개수가 많지 않다면, 원소의 종류가 많지 않아? 그냥 직접 쓰면서 이 XYZ를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어진 걸 봤더니 2, 3주기 15에서 17쪽이니까 이것도 사실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숫자가 조금 특이한 애들이 나오면 이 숫자를 꼭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은 이 숫자를 활용하는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한번 다 써보면서 익숙해지면 좋거든요. 숫자들이 좀 친숙해지면 바로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거 접근할 때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수다라고 하는 건 얘네가 p오비탈수까지 가려면 1s, 2s 다 채웠고, 그리고 p오비탈을 가야 된다. 근데 이제 p오비탈에서 우리가 p오비탈 2p에서 하나 있을지, 두개 있을지, 세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세 개를 있다라고 할때 홀전자 수가 세 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 p에서 무조건 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p오비탈 수가 세 개다라고 하면 짝을 이룬 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럼 발문 읽고요.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 3주기 15에서 17쪽 바닥 상태 원자 XYZ에 대한 자료입니다. 2, 3주기고요. 15에서 17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7에 대한 숫자를 활용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요. 얘가 만약에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 중에 7이라는 애가 있다면, 그러니까 7이라는 애가 어떻게 올수 있냐면 뭐 7분의 1, 뭐 어떤 애는 뭐 2분의 3 해서 우리가 7을 없애기 위해서 곱해주니까 분자에 7이 온 거죠. 그래서 7이 온다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p오비탈은 최대 2p에서 3개, 3p에서 3개에서 6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보자마자 얘가 분자라면, 그러니까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1s에서 3s까지 채운 6개고요. 그럼 이제 3p에서 하나 채운 바로 3p4라면 이라고 가보도록 할게요. 얘가 3p4야.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일단 3p에 짝을 이룬 거 하나, 그리고 홀전자 수두개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2p에서도 우리가 다 채워져 있고 3p에서도 지금 최소 하나씩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6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도요. 얘가 지금 6으로 나눠진다면 이라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p오비탈 수가 6이 되려면 적어도 3s는 채우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다섯 개는 넘어야 되잖아요. 여섯 개까지는 사실 가야 되죠. 근데 지금 네 개래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약분해서 3분의 2로 가볼게요. 그럼 1s, 2s 다 채웠고 2p에서 하나씩 들어간다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2p3라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딱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홀전자 수가 여기는 지금 2, 홀전자 수가 여기서는 두 개가 나오고요. 여기선 3개가 나왔고, 그럼 총 7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2개가 나오도록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애가 누가 있을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1s, 2s 다 채워졌고, 2p에서 2개다라고 하는 순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무조건 15쪽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p 2개다라고 하는 거, ep2는 누구예요? 바로 우린 14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지금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1s에서 2s까지 채우고 2p에서 쌍을 이룬 게 하나가 들어간다면 무조건 쌍을 이룰 땐 제가 아까 설명했죠. 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2p에서 하나, 둘, 세 개의 모든 오비탈에 전자 하나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짝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능한 애 누구다? EP4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EP4다라고 할때 얘에 대한 홀전자 수가 두 개인가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X에서 Z의 홀전자 수합은 7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거다 써볼게요. X라는 건 EP4가 되는 거고요. Y다라고 하는 거는 3P4. Z다라고 하는 건 EP3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가주면 3주기 원소는 한

가지가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y랑 x를 비교해 볼 건데요. 원자가 전자예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2p4와 3p4에 대한 특징 뭐예요? 같은 족이다. 그럼 원자가 전자가 들은 오비탈 수는 같을 것이다. 원자가 전자 가죠. 같은 족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디귿.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인데요. y라는 거는 홀전자가 지금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러면 z라는 거 홀전자가 세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y보다 z가 더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9번에서 기억만 맞으니까 1번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던 힌트가 바로 7이었고요. 내가 7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두 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픽스를 했으면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를 구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들도 똑같이 6으로 맞춰주면 가능한 비율의 원소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숫자가 너무 특이해요. 그럼 그 숫자 특이한 거를 꼭 활용해줘야 된다. 그래야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번입니다. 10번에서는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용질을 양으로 갈 건지, 용액의 농도로 갈 건지 결정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발문 읽고, 무엇으로 가면 조금 더 좋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T도에서요, X몰 농도 10ml. 그리고 나서 Y몰 농도 30ml. 혼합한 용액 1이고요. 얘가 1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X몰 농도 10ml. 그리고 나서 0.2몰 농도 40ml래요. 이렇게 해서 혼합한 용액에 대한 건 2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원과 2에 대한 자료는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용질의 양으로 가준다면 사실 여기는 지금 X랑 Y 두 개가 가려져 있고 두 번째는 X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 농도와 부피 곱해준가, 몰 농도 부피 곱해준가, 바로 이게 용질의 양이겠죠. 그래서 이 용질의 양, 우리는 밀리몰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곱해주면 얘네들은 15밀리몰이다. 그럼 얘네가 15밀리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여기에서 10x는 15 마이너스 바로 넘겨주면 8, 얘는 7이다. 그래서 x는 몇이다? 얘네들 10분의 7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밀리리터로 갔기 때문에 밀리몰로 똑같이 가준 거예요. 자, 그래서 x 10분의 7이다라고 구해서 넣어주면 얘는 바로 7밀리몰. 자, 그럼 여기에서는 모르겠고, 얘네 지금 곱해주면 얘네가 몇이 되나요? 바로 10이 됩니다. 그래서 7을 빼주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10분의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30분의 3이니까 10분의 1. 그래서 x 더하기 y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둘을 더해주면 바로 10분의 8, 0.8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가주면 되겠죠. 모두 다 A 수용액이기 때문에 용질의 종류가 같았고요. 그 용질의 양에 대해서만 우리가 접근했을 때예요. 그래서 용질의 양을 접근하면 사실 손쉽게 좀 풀리더라고요. 근데 한번 농도로서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농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농도로 접근하려고 봤더니요. 여기도 사실 X로 가려진 건 하나이기 때문에 용액 2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하나의 용액에 대한 농도는 0.2고요. 얘네가 혼합됐을 때 0.3이래요. 그러면 지금 혼합됐을 때 0.3인데 하나의 용액은 0.2였거든요. 얘가 0.3으로 증가한 이유는 지금 X라는 건 0.3보다 큰 애구나. 뭐 농도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얘네 부피비가요. 1대 4래요. 그럼 4로 얘가 많으니까 여기가 1, 여기가 4. 근데 실제 얘네들 차이는 지금 몇인 거예요? 바로 0.1인 거예요. 그럼 0.1이야? 그럼 바로 0.1이야? 얘 0.4겠지. 그럼 0.4만큼 멀어졌네? 그럼 얘 값은 몇이 돼요? 0.7이 되겠다라고 찾아준 거예요. 그럼 얘 지금 0.7인 거 찾았으니까요. 우리가 그 다음 여기 0.7을 넣어주고 y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y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하나는 0.7이고 얘네가 결국 나온 게 0.25래요. 혼합된 게. 그럼 얘가 y가

작은 애기구나. 그래서 0.7, 혼합된 거는 0.25. 그얘 지금 y가 여기 있어요. 근데 부피는 1대 3이래요. 그럼 많은 애가 지금 더 가깝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네가 1, 얘네가 3. 근데 실제 얘네들 차이는 0.7에서 0.25 차이는요, 바로 0.45입니다. 그럼 얘가 0.45가 세 칸일 때한 칸은 0.15겠죠? 그러면 이 중심의 평균 몰 농도가 0.25인데 0.15를 빼주면 얘는 몇이다? 0.1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y 0.1이야? x 0.7이야? 그래서 우리는 0.8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용질의 양으로 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농도로 구하는 게 나을지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은 저는 이 문제도 용질의 양이 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용질의 양으로만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용액의 농도에서 혼합 용액에 대한 관점에서 얘네들에 대한 위치를 찾으면서 아 얘가 얼만큼이 있었는가를 찾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우리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제 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미 나왔던 유형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온 반지름 분해 원자 반지름이 나오면 무조건 찾아줘야 되는 게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핵심 개념, 바로 유니크한 개념 청해에서 한번 설명했는데요. 얘네가 1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금속 원소다라는 특징을 찾아주어야 되고요. 얘가 1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비금속 원소다라는 특징을 찾아주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문 보면서 얘네들이 지금 금속 원소가 뭔지, 비금속 원소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원자 W에서 Z의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W에서 Z는 질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질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여기에서 W에서 Z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온 반지름분해 원자 반지름이요, 1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보다 큰 애들은요, 무조건 무슨 원소다? 그렇죠. 얘네들은 금속 원소다. 그럼 1보다 작은 애들은 무슨 원소다? 바로 얘네가 비금속 원소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XY라는 거 무조건 얘네들 중에 하나일 거고, 여기에서 W가 있을 거고, 사실은 Z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찾아는 냈어요. 그런데 제1 이온화 에너지 분해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주어진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얘네가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제1보다 커지는 경우, 급격히 커지는 경우, 바로 몇 쪽일 때? 1쪽일 때, 원자과 전자가 하나일 때를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1쪽인 게 나트륨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트륨이 만약에 X나 Y라면 이 앞에 써 있을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근데 Z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알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 금속 원소는 X랑 Y라 있는데 X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너는 여기 써져 있지 않은 Y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럼 X 너는 뭐다? 마그네슘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Z랑 W를 구분해야겠네요. 그래서 ZW를 구분해 볼 건데 우리는 질소와 산소에 대해서 구분을 할때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적이니까 조심해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질소와 산소 중에 질소가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컸었고요.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는요, 누가 더 커요?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질소는 탄소의 전자 배치, 산소는 질소의 전자 배치라서 이제는 산소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습할 때 뭐라고 했냐면, 큰 거에다가 작은 거 나눠줄 때, 작은 거에다가 큰거 나눠줄 때, 누가 더큰 비율을 갖겠니?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산소가 더 큽니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산소라는 애가 Z고요. 그러면 질소는 W다라고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급격히 커지는 것도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예외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찾아낼 수 있는가까지 이해해 줘야 됩니다.
기억합니다. W다라고 하는 거 질소가 맞고요. 니은 갈게요. 전기음 성도는 Z다라고 하는 거 산소, W다라고 하는 거 질소기 때문에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기음 성도 커진다. 그래서 맞고요. D급 갈게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요. Y다라고 하는 건 나트륨. X는 마그네슘. 원자 번호 클수록 유효 핵전하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라고 가줘야겠죠? 답은 기역과 니은만 맞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때는 당의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구분하는 것도 해야겠지만 제1 이온화 에너지분해,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원자과 전자도 찾고 그리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바로 이 비율에 대한 것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두개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이게 무슨 문제야 하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는 반응 계수 B에 따라서 반응에 참여하고 생성된다라는 걸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산화된 이 산화수, 아니,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야 된다. 요것도 잘 따라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발문 읽어볼게요. 다음은 금속 X와 Y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 실험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일단 화학 반응식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가 주어졌고, 그 XO2, 여기에 X몰 충분한 양의 수소이온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YO를 0.2몰 넣어줬고, 그 다음에 한번더 넣어주는데, 그 밑에 실험 결과를 같이 보고 올게요. 나와다 가는 과정에서는 XO2가 X 양이온으로 되었고요. 반응한 YO는요, YO3 마이너스로 산화되었대요. 그래서 여기 써놓을까요? YO는 YO3 마이너스로 산화되었대요. 산화되었다라는 건 산화수가 증가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걸 지금 우리한테 알려준 거고요. 나 과정 후에 수용에 들어있는 이온수의 비는 X 양이온과 YO3 마이너스가 3대 1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얘네가 지금 반응을 했을 때 반응을 해서 생성된 애들이 요 비율이 몇대 몇이래요? 3대 2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3대 2라는 건 반응 계수가 3대 2라는 뜻인 거예요. 얘가 처음에 0.1을 넣어줬죠? 얘 반응 계수가 3대 2야. 그럼 얘 0.1을 넣어줬으면 얘는 지금 얼마만큼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0.3이요.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에서는 지금 0.3과 0.2가 반응하였고요. 그 다음 다에서는 과정 후 남아있는 게 YO를 0.2 넣어줬는데 0.1이 되었다? 그 반절만 반응에 참여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다에서는 얘가 0.1만큼 반응에 참여했어요. 0.1을 넣어줬는데 0.1이 남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0.1만큼 반응에 참여했다라는 건 당연히 얘도 그 반절만큼 반응에 참여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가 몇이에요? 0.15가 됩니다. 얘는 0.15예요. 반절이니까. 그럼 이 XO2가 없으니까 더 이상 YO가 많아도 반응이 안 됐던 거네요.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기억. 나에서 XO2, 이 XO2는 산화제로 작용했나요? 여기 YO가 YO3 마이너스로 산화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산화시킨 게 맞습니다. 그럼 얘는 뭘 했을까요? 얘가 산화되었을 때 얘는 환원되었겠죠. 그래서 얘는 환원되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그럼 X, 바로 XO2는 이 X몰. 처음에 얼마큼 있었니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0.2몰과 반응할 때 0.3몰 있었고 0.1몰과 반응할 때 0.15가 있었기 때문에 더해주면 0.45몰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D급. 이제 여기 M과 그리고 반응 계수를 다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반응 계수 찾으려고 봤더니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산소에 대한 산화수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4, 다덤 0이 돼야 되니까 X는 4. 그럼 여기 쭉 갔을 때 X라는 건 M. 그래서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자, X다라고 하는 건 4에서 M으로 무조건 환원된 거니까 산화수는 감소했을 겁니다. 얘네는 감소를 했었고요. 이 감소를 한 거에다가 반응 계수가 3인 거죠. 여기서 3배를 함으로써요.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에 대해서 맞춰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뭐 찾아내줘야 돼요? B랑 D요. B라는 것은 E라는 거 알고, 여기도 E, 그럼 이제 D만 찾아주면 돼요. D다라고 하는 건 전화량 보존으로도 할수 있고, 또는 여기에서 산소로도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산소로 접근할 거면 3 곱하기 2, 6, 여기에서 2니까 8. 근데 여기에서 2, 3, 6 해서 2가 되겠죠. 그래서 D는 2. 또는 전화량 보존으로 접근할 거면 여기 C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곱해주면 플러스 C, 3 곱하기 2니까 6, 여기에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다 해주면 4가 됩니다. 그럼 C가 4예요. 자, 여기가 4면은 당연히 여기는 이원자니까 그 반전인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D는 2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계산해 준게몇 대요? 2요.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만 봐지니까 1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생소하게 느껴졌던 거는요. 여기 지금 무슨 반응을 하는 거지?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반응에 참여한 양. 여기 X몰만큼 반응했는데 이 X몰이 몇이냐면 바로 쭉 뒤에서 0.2몰을 넣었을 때 얘네가 딱 0.2몰이 생성되었고 그럼 얘가 0.3몰만큼 생성이 되었네. 그래서 우리한테 얘가 0.2몰이고 얘가 0.3몰 생성됐어. 3대 2야. 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그럼 반응에 얘네가 들어갔던 게 0.3, 0.2겠죠. 근데 얘가 나중에 0.2몰 넣었는데 0.1몰이 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여기 반절만 반응 참여했네. 0.15네. 라고 해서 처음에 있었던 X도 알수 있고 반응 계수도 알수 있고 그럼 무조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소한 거와 증가한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반응 계수는 이미 알고 여기에 전하가 몇인가를 찾아주면서 산화수를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크 복습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복습 청해봐요는요, 제가 세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실린더나 강철 용기에서 반응 전과 후가 나왔을 때꼭 확인해라 라고 했던 건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이 있는지 확인해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남은 반응물을 확인했을 때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는 한개 반응물이 있을 거예요. 그한개 반응물을 기준으로 해서 반응 개수비, 다시 말해서 반응 몰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반응에 참여한 양, 생성된 양을 유추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럼 9번에서는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와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있었는데, 이때 여러분들한테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매혹적이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서는 전자가 두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때 그럼 p 오비탈 수는 몇 개가 되어야 되지? 하면서 우리가 맞춰줬고요. 항상 p 오비탈은요, 우리가 2p나 3p나 3개가 있을 때, 여기에서 짝을 이루려면 하나, 둘, 셋, 그리고 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홀전자 수가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거 p오비탈 수셀때 실수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갑니다. 12번에서 산화하는 반응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산화하는 이 증가하는 거와 감소하는 산화수는 같아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때 산화되는 양과 그리고 환원되는 양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얘네가 얼만큼 생성되었다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반응 몰비, 생성된 양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 개수비를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화하는 반응에서 이제 우리한테는 쉽게 쉽게 계속 그냥 주어진 식에서 산화수 나열해봐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반응 속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라는 게 주어지겠죠. 그럴 때 반응 몰비와 반응 개수비가 같다라는 것을 한번더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문항을 제가 한번더 복습을 청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항들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다음 13번부터 쭉 다시 한번 더 다음 강의에서 해설을 하겠지만요. 한번더 우리가 틀렸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제1회와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1번에서 12번 하는 동안에요. 제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했을 때 사실은 이거는 1회와 2회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선 굳이 안 할게 했던 이 동적 표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나 1회랑 2회 놓친 친구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더 개념 정리해 보시고 문제를 꼭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번 반복

0: 했던 거는 다시 반복하기에는 너무나도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항상 새로운 개념들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쳤던 개념은 항상 1회와 2회 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틀린 문제 한번더꼭 다시 보는 거 별표 별표.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전의 강하나 여러분의 수능왕 멘토 김성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우리 드디어 이제 양적 관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파트 용액의 농도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머스 체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 문제가 중요하지만 96번, 97번, 101번, 102번, 105번 정도가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더 집중해서 잘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일단 저희 풀이를 보시고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출제 트렌드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용액의 농도는 수능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야. 근데 물론 용액의 농도를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제가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일단 문제는 두 가지 테마로 출제가 되고 있다. 첫 번째는 특정 몰농도의 용액 만들기다. 이거는 이미 정해놓는 거예요. 뭐 0.1 몰농도의 NaOH 수용액을 만들겠다. 뭐 부피도 뭐 500ml로 만들겠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게끔 우리 각각의 용질의 양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집중해서 이제 용질의 양에 집중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농도가 다른 두 가지 용액을 혼합한 용액의 농도. 이건 농도가 다른 상황인데 뭐 용질의 종류는 같은 상황이죠. 이때도 여러분 부피는 항상 전제가 평가원에서 어땠어요? 반응 전에 AB의 수용액, 그러니까 혼합하기 전, 반응 전이 아니죠. 혼합하기 전 AB의 수용액 혼합을 해서 C가 됐다. 그러면 혼합 전 부피의 합은 혼합 후 용액의 부피랑 같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중요한 거는 부피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용질의 양이 중요한 겁니다. 강조를 미리 해드리면 항상 용질의 양에 집중해서 이 각각의 과정에서 변형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용질의 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가시면 문제풀이가 어렵지 않아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네, 9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지금 뭐 몰농도 0.1 몰농도에 20ml가 나와 있고요. X 몰농도 20ml. 그러니까 얘는 상황이 이미 20ml를 출발한 거야. 거기에서 X몰농도에 20ml를 더 넣었고, 이게 X몰농도. 그 다음 Y몰농도에 20ml 더 넣었다. 이게 Y몰농도. 이렇게 해서 지금 A수용액을 농도가 다른 애를 순서대로 섞은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XY 이제 농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기했던 대로 뭐에 집중하라고요? 용질의 양에 집중하라고. 용질의 양. 알겠죠? 자, 그럼 용질의 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일단 처음에는 0.1 몰농도 20ml니까 어차피 그리고 또 단위가 다 밀리리터로 맞춰져 있으니까요. 굳이 정확한 몰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몰농도.

사실은 정확한 단위는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리터로 바꿔서 몰농도에다가 리터로 바꿔서 몰수를 구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다 단위는 밀리리터로 맞춰져 있으면 그냥 얘네 다 밀리리터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냥 몰농도 곱하기 밀리리터 해서 용질의 양을 정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또 이런 요령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0.1 몰농도에 20이니까 곱해.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그럼 처음에 몰수가 2몰로. 물론 정확히 2몰은 아니야. 정확하게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몰인데요. 필요 없고, 어쨌든 그냥 2로 몰수를 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이거 섞었으니까 2에서 시작을 해서, 자, 몰수가 상대값으로 2에서 출발을 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더하면 되지, 그치? 그럼 얼마 더해요? 20x만큼 더해야겠죠. 똑같이. 20x만큼. 자, 그럼 더했을 때 얼마예요? 20x 더했더니 여기 딱 5a가 나와 있으니까요. 5a 몰농도인데 전체 부피는 얼마? 이게 지금 전체 부피예요. 전체 a 수용의 부피가 나온 거야. 20부터 출발해서 넣어준 양만큼 증가하고 있죠? 그럼 전체 부피는 4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를 써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다 이용을 해야 되니까 얘도 이용을 하겠지만 얘도 이용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문자가 x, y 두 개를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자가 a라는 게 있어요. 문자가 총세 개야. 식을 세개 써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그럼 얘도 식을 쓸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때는 10ml만 더 들어갔다 가면 되니까, 2 플러스 10x는, 그쵸? 얼마예요? 4a 몰농도, 전체 혼합 용액의 몰농도가 4a로 나와 있고요. 전체 부피 얼마? 30.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요 상황. 이걸 두 번째로 한 거야. 얘를 첫 번째로 먼저 봤고요. 세 번째. 요 상황도 가시면 되겠죠? 똑같이 용질의 양으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개수다. 이렇게. 자, 용질의 양을 표현해 볼게요. 처음에 역시 2였고. 자, 2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만큼을 더 넣은 거지. 이만큼을. 그럼 20x와 20y를 넣은 거니까 20x 플러스 20y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때 농도가 얼마? 4a 몰농도. 그다음 곱하기 부피는 60. 이렇게 식을 3개를 쓸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농도는 어렵게 나오지 않아.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긴 한데, 물론 단순하게 또 가는 요령도 필요하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다 a가 들어있잖아. 문제를 좀 단순하게 풀어줘야 돼. 이것도 이걸 다 풀고 앉아있으면 시간 안에 못 풀잖아요. 그럼 시간을 못 풀면 점수는 안 나오는 거야. 그 문제는 틀린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다 A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얘네의 관계가 몇대몇대 몇인지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야? 200A. 200A. 얘는 얼마냐면 120A. 얘는 얼마야? 240A네? 아,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지금 두 배의 관계구나. 이런 관계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럼 얘에다가 두 배를 한게 얘다라는 관계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야 효율적으로 풀수 있어요.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농도에서는. 계산이. 자, 그러면 2 플러스 10x. 두 배에서 2 플러스 20x 플러스 20y가 되는 거죠? 연습해보면 또 별거 아니지. 그냥 두배 관계니까 두배 했어, 지금. 해서 나타낸 거다. 다시 한번 관계를. 그럼 4 플러스 20x가 되고요. 2 플러스 20x에다가 20y가 있는데, 여기서 20x는 똑같으니까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남아? y만 남는다고. 그 y가 나오겠죠? 2 넘기면 2. 그럼 y는 0.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y를 구했다. x 구하시면 되고요. a 구하시면 돼요. 일단 문제에서는 x, y만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럼 이제 다른 식두 개를 연결해서 이제 가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y를 0.1로 구했으니까, 우리 한번, 요렇게. 뭐,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조합만 다르게 해서 한번더 식을 쓰면 돼요. 그럼 요렇게 가볼까? 그럼 이렇게 간다고 하면, x만 남기자고요. 그럼 이거는 그냥 a 날리고, 몇대 몇? 4로 나누면, 40으로 나누면 3대 5지. 3대 5로 가도 되지. 그러니까 식은 우리가 구성하기 나름이야, 간단하게. 자, 그러면 요두 식을 이용해서 3대 5로 그냥 갈게요. 그럼 2 플러스 20x. 2 플러스 10x가 몇 되면? 5대 3인 거지. 이해가죠? 잘 따라오세요. 5를 곱해. 10 플러스 50x. 그러면 6 플러스 60x. 그러면 10x는 얼마? 4.

x는 0.4. 끝났네요. 그럼 x 0.4, y 0.1 더하면 0.5.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의 구성이 좀 중요합니다. 용질의 양을 따라서 식을 잘 구성하시면 되고 계산의 요령도 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a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a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로만 좀 설명하면 또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a 어떻게 구해? 그럼 대입하면 되지 그냥 x, y에다가. 그럼 a 나오겠죠. 알겠죠? 요 식을 구해놨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x랑 y 합은 0.5다 라고 해서 문제를 끝냈습니다. 답은 0.5니까 2번,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번. 네, 97번은 조금 문제가 어려웠던 친구들도 좀 많았어요.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어렵게 출제를 한 걸로는 안 보이는데 이제 해석이 좀 중요하니까 해석이 안 되면 또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긴 하죠. 자, 보세요. 일단 가에서는 0.04 몰롱도 A, 다 A 수용액인데 여기다가 기역을 넣었대요. 근데 기역은 물도 있고 A 수용액도 있어. 농도가 4배나 차이가 나고요. 자, 30ml를 넣었대요. 자, 그랬을 때 최종 용액이 90ml가 된 거지. 60에 30을 넣었으니까 90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농도는 몇이냐면 문제 잘 보시면 가에서 만든 용액에 니은을 조금씩 넣어주었을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이어서 지금 실험을 또 하는 거야. 그럼 90ml 용액이 0.16 몰농도다라는 걸 파악을 해야 돼. 가의 용액을 그대로 갖고 와서 또 새롭게 다른 니은을 추가로 넣었을 때 그때 농도의 변화가 감소이다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여기가 0.16 몰농도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얘가 이 부피에 해당하는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일단 여기부터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X라고 나와 있으니 헷갈리니까 Y 몰농도를 해볼게요. 상관없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Y 몰농도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다시 출발해서 또 뭔가를 넣었을 때 일단 농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될까? 얘보다? 0.16보다? 농도를 작은 애를 넣었구나 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0.16의 농도를 동일한 농도를 넣어줬어.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가 돼야 되는 거지. 0.16보다 농도 더 진한 애를 넣어줬어, 기억이. 그럼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는 얘보다 농도가 더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상황이 중요한 거고.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Y 몰농도부터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써볼게. 자, 이것도 몰수로 나타내시면 돼요. 용질의 양은 더해준 만큼 존재해야 된다. 그럼 가에서 0.04 몰농도에 부피가 60. 이거 다 밀리리터니까 역시 그냥 곱할게요. 자, 그러면 30y 했을 때 얼마 나와? 0.16 곱하기 9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y 구할 수 있다 없다? y 구할 수 있다. 구하시면 돼요. 얼마 나오냐면 이거 2.4. 나가 30y. 그 다음에 16, 90. 그 다음에 9 날릴게요. 그럼 얼마야? 65, 69, 4. 144? 14.4. 이렇게 나오네. 0.14니까. 그쵸? 14.4. 2.4 넘기면 12네요. 그러면 30y는 12가 나오는 거네. y는 얼마? 0.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y가 0.4래. 그럼 얘 농도가 0.4 몰농도라는 거야. 얘 농도가. 자, 그러면 이제 추론을 좀 해보시면 돼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일단 물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물은 아니야. 0.4 몰농도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자, 이게 x 몰농도라면 얘는 또 다른 물질이고요. 얘는 1.6 몰농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는 만약에 얘가 얘다라고 해봐. 그럼 얘가 얘다. 얘가 4x다. 그러면 x는 0.1 몰농도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둘 중에 맞는 상황으로 가셔야 되고 그 맞는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최종 용액의 농도가 여기에서 0.16이었잖아요. 그럼 얘보다 농도가 작은 애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얘보다 농도 작은 애. 자, 그러면 봐봐. 자, 만약에 이 Y 몰농도 일단 0.4는 맞는데 얘가 X야. 나 여기서 그러면 4X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물은 왜 생각 안 해주나요? 물을 넣었을 수 있지 않나요? 물을 넣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게 물은 또 아니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 자, 일단 요 상황부터 먼저 볼게요. 만약에 얘가 X 몰농도였고 그 다음 넣어준 게 4X 몰농도라 치면 말 될까? 안 되죠. 0.4 몰농도인데 4배야.

하면 1.6 몰농도니까 얘의 농도보다 10배나 큰 용액을 넣어주기 때문에 농도는 크게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이러한 상황은 안 되는 거야. 얘가 X 몰농도는 될 수가 없고, 근데 X 몰농도일 때 4X가 들어갈 순 없어.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게 X 몰농도고 물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물이 들어간다면 물은 특징이 뭐지? 그냥 희석만 시키는 용도로 작용을 하는 거죠? 희석만. 그러면 물을 지금 넣었을 때, 봐봐. 0.16에서 0.12. 지금 이 데이터가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죠? 0.12에 지금 못 미치고 있단 말이야. 이걸로 비교가 가능해요. 농도가 4분의 3으로 줄었어. 물만 넣어서 희석시켰을 때. 그럼 부피는 얼만큼 증가해야 돼? 3분의 4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근데 90ml에서 3분의 4만큼 증가했다면 120ml가 됐을 때, 그때 농도가 0.12 몰농도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물을 넣었을 때. 이런 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근데 0.12 지금 택도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0.12 되려면 지금 120ml. 추가한 게 30이 돼야 되는 건데, 택도 없잖아, 지금. 그럼 결국 얘는 물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그럼 물은 바로 제껴야 되고, 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어. 얘는 0.4니까 당연히 물이 아니지.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갔는데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게 포인트야. 그럼 여기서 얘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X 몰농도고 이게 4X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말이 된다, 안 된다? 4X는 아까 1.6 몰농도. 얘보다 훨씬 커. 그럼 농도는 증가해야 돼.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처음에 이0.4 몰농도가 결국은 뭐다? 4X 몰농도다로 가는 거야. 조금 어렵긴 하죠, 그쵸? 그래서 X는 0.1 몰농도가 되는 거죠, 결론은. 그럼 여기는 0.1 몰농도를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상황을 맞춰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이제 X 몰농도를 넣은 거다. 니은이 X 몰농도고 그게 0.1 몰농도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빨리 파악하고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 상황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약간의 추론이 필요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98번 들어가 볼게요. 네, 98번은, 자, X는 수아트륨과 염화나트륨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가설을 보시면 25도씨에서 같은 용질로, 뭐 같은 용질이네요. 그쵸? 용질의 종류가 같대요. 맞는 두 가지 수용액 5몰농도 100g과 5%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같다라고 나와 있어.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설인데, 지금 저 끝에 봤더니 결론이 가설이 나와 있으면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을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일단 방향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럼 결론을 봤더니 A와 B가 다름으로 가설은 옳지 않다야. 옳지 않다로 가야 돼. 자, 근데 가설이 뭐였다고요? 같은 용질로야. 같은 용질.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얘. 얘하고 얘. 자, 질량 같대요. 자, 몰농도와 퍼센트 농도의 정의를 조사한다. 몰농도는 전체 수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이고, 퍼센트 농도는요. 전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거다. 뭐 이런 건 알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두 번째 나에서는 25도씨에서 5몰농도의 NaOH 밀도를 조사한다. 뭐 부피랑 질량을 환산할 때 밀도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5몰농도인데 100g이야. 아, 그래서 용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밀도가 필요하구나. 자, 밀도가 얼마로 나와 있냐면요. 자, 밑에 데이터를 볼게요. 1.2로 나와 있어. 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용액은 5몰농도에, 그 다음 1.2g per 1ml.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100g이라 했으니까. 자, 밀도가 얼마라고? 1.2. 그럼 여기서 몰수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5몰농도인데, 이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요? 일단 요거를 구하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 그러면 용액의 질량을 부피로 바꿔야겠네? 그럼 밀도가 1.2라고 했으니까 1.2 나눠야겠네요, 밀도를. 요런 거 계산해 줘야겠죠? 그러면 그람을 지금 그람 퍼 밀리리터, 밀리리터 퍼 그람으로 지금 나눈 거잖아. 그쵸? 아, 미안. 그람 퍼 밀리리터지. 그람 퍼 밀리리터로 나눴으니까 이제 밀리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밀리리터야. 그럼 여기다가 1000을 나눴을 때가 정확하게 리터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럼 얼마야? 이게 10. 그러면 12분의 1이네. 가능하겠죠? 자, 이게 이제 부피인 거야, 이게. 이게 부피인 거고, 그게 지금 여기서 몰수가 얼마가 돼야 돼? 농도를 곱했을 때, 몰수가 나오더라? 12분의 5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가설에서 뭐라고 그랬어? 일단 질량으로 가자 했으니까 질량으로 가자. 그럼 12분의 5몰에서 질량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 화학식 양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화학식 양이 문제에서 뒤에 주어져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얼마? 40으로 주어져 있어. 그럼 40을 곱해. 그러면 40, 4, 3 나누면 3분의 50 나와. 아, 3분의 50g이구나. 누가? 5몰 농도의 NaOH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지금 밀도로 환산해서 구한 거야. 이렇게 해서 구했어. 그럼 가설 같지 않다 했으니까 얘는 그렇게 안 나오겠지. 일단 얘는 좀 비교적 간단하죠? 뭐 밀도로 환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여기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자료를 가볼게요. 자, 5%에 100g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들어있는 거야? 용질이. 5g 들어있는 거죠? 100분율이니까. 100g이래. 그럼 100g, 용액이 100g, 용질 몰라 X, 곱하기 100 했을 때 5라는 거니까. 당연히 5g이겠지? 바로 나오죠, 이 정도는? 그럼 5g이야. 그럼 같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가설이 같지 않다. 가설이 옳지 않다. 로 가는 거죠. 자, 그럼 A 대비로 오른 것은 3분의 55니까요. 10대 3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용질의 종류가 같은 걸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같은 용질로 만든 두 가지 수용액에 이게 가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질은 얘가 아니라 얘가 들어가야겠죠? 자, NaOH가 돼야 되고 질량은 10대 3. 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99번은 A몰 농도 X 500ml고 분자량 18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얘는 수용액을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와 있네요. A몰 농도가 500ml. 얘로 가야 돼. 얘가 결론이야. 그럼 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분자량 180 나와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A는 0.5몰 농도 XV밀리에 물을 넣어서 A몰 농도, 그렇죠? A몰 농도 500ml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자, B도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지? 그럼 이렇게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물까지 넣어서 결론은 얘를 만들었다. C도 얘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빨리 보여야 돼. 그럼 결론은 다 똑같은 거지. 결론이 똑같다는 건 용질의 양은 다 똑같은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까? A에서 이 처음에 이 양, 그다음 B에서 이렇게 섞은 양, C에서 이 섞은 양의 용질의 양은 전부 다 동일하다라는 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게 전부 여러분. 단순하게 가라고. 이미 문제에서 얘를 만든다 목표를 정해줬어요. 결과는 다 똑같아. 몰수가. 용질의 양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0.5A잖아. 몰수를 표현하면. 그래서 아, 이거를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고 그럼 여기서 섞는 상황에서 얘를 만드는 상황에서 들어간 물질에서 용질의 양만 제대로 구하고 걔네끼리 서로 같다라는 식을 쓰시면 돼요. 그럼 이거 0.5 몰농도잖아요. 그렇죠? 0.5 몰농도 곱하기 V. 물은 필요 없고 이게 용질의 양이죠. 몰농도 곱하기 부피 용질의 양 그냥 밀리리터로 곱했고 그럼 이게 얼마야? 500A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500A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BX. 근데 얘는 5.4g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몰수환산 하려면 이제 화학식 양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몰수로 이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런 것들만 유의하시면 돼요. 단위가 몰수로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0.1L로 곱해서 자, 밑에서 써볼게. 자, 0.1L 곱하기 B. 이게 B에서의 용질의 양 이만큼 에다가 5.4인데 화학식량 나와 있죠? 화학식량 나누면 몰수 나오는 거야. 정확한 몰수. 자, 했을 때 얼마야? 이게 A몰 농도 500인 거야. 그쵸? 그럼 우리 이왕이면 이것도 맞춰볼게. 그럼 여기서도 같다라는 식을 쓰기 위해서 얘도 그냥 0.5 곱하기 부피를 리터로 바꿔 써볼게요. 그러니까 얘네들 간의 관계만 보면은 밀리리터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 얘네들끼리 관계를 볼 거니까 얘랑 같다라고 하려면 얘도 리터로 바꿔줘야겠죠. 이런 것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0.5 곱하기 위에 A에서의 얘랑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게 지금 A인 거지. 자, 그리고 C에서는요 마찬가지야. B 몰농도 곱하기 역시 리터로 바꿀게요. 1000분의 V. 그리고 0.5 몰농도 곱하기 1000분의 60이죠. 물은 필요 없지. 용질의 양이랑 상관이 없고요. A 몰농도 곱하기 1000분의 500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결론은 이 셋이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요 값이 전부 다 어떻다? 같다라는 상황으로 문제를 풀면 돼.
자, 식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B의 상황 다시 한번 0.1B 플러스 180분의 5.4가 0.03이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0.03몰이야. 0.03몰 이거고. 근데 이게 지금 B의 상황이었고, 자, A부터 먼저 써주시면 A는 0.5 곱하기 1000분의 V 이렇게 쓰자. V를 어차피 모르니까. 나 C는요, 1000분의 V, 1000분의 BV. 다음에 플러스 얼마? 이게 1000분의 653, 30이죠? 0.03이네. 0.03 이렇게 맞춰져 있네. 0.03. 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B하고 C를 봤더니 0.03이 같네요. 0.03이 같아. 그쵸? 그러면 얘도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0.1B랑 1000분의 BV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B는 어차피 날리면 V가 얼마? 100.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고. 또 이런 관계가 안 보이면 문제가 또 안 풀리는 거야.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농도에서는 문자를 정리하는 게좀 중요해. 알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V를 100으로 구할 수가 있다. 로 가시면 되고요. V가 100이었으니까 우리 전체 이제 몰수도 나타낼 수 있겠네? 100이었어. 그럼 10분의 1이네요. 그쵸? 그럼 0.05몰의 농도를 다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0.05몰이 녹여져 있는 용액을 다 만든 거구나. 그럼 A는 얼마? A몰 농도에다가 0.5를 곱한 게 0.05가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0.1몰 농도구나.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A는 0.1, V는 100 구했고요. B만 구하면 돼. 그럼 B는 어디서 구해? B는 뭐, 여기 다 구할 수 있죠. B가 있는 곳에서는 다 구할 수가 있어. 자, 여기 그냥 볼게요, 여기. 그럼 여기가 지금 어쨌든 몰수가 0.05잖아요. 다 0.05 같아, 다. 그쵸? 여기서 구해도 간단하겠다. 0.05잖아. 그럼 얘가 0.02가 돼야 되지? 그럼 B가 얼마?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0.2, A는 0.1, 그다음 V는 얼마? 100. 이렇게 해서 답을 다 구해줬습니다. 이렇게 가서 여러분 문제는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정리, 수식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자 정리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팁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0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100번은 보시면, 자, 0.2몰 농도 A 수용액, 똑같네요. 문제 유형이 방금 전이랑. 0.2몰 농도 A 수용액 만드는 세 가지 실험이다. 같은 유형입니다. 똑같죠? 결론이 나와 있어. 얘를 만든대. 그래서 봤더니, 0.1몰 농도 200에 뭐 고체 용질 N몰, 몰수 환산 정확히 해야 될것 같고, 물은 필요 없고요. 용질의 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론은 0.1몰 농도 250. 그죠? 자, 이도 마찬가지로 넣고 섞어가지고, 그래서 0.1몰 농도 250. 그냥 넣고 물 넣어서 0.1몰 농도 250. 똑같아요, 문제 유형이. 그런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되고요. 역시 용질의 양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얼마야? 이게 0.2리터니까 곱하면 정확히 몰수환산 할게. 그럼 여기는 여기다 쓸게요. 0.02몰이 있었고 거기다 M몰을 추가했고요. 물은 필요 없고 그래서 얼마? 0.2 곱하기 1000분의 250. 그럼 N이 바로 나오겠네요. 그죠? 얼마일까? 이거 4분의 1. 그죠? 4분의 1. 그럼 얘는 0.03 나오네. 0.04, 0.03. 이렇게 해서 N을 구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가주시면 되고요. 근데 N은 구했어. 이미 여기에서.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0.1몰 농도 A. 그래서 V 미리.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지금 다 밀리리터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냥 갈까요? 0.1 곱하기 V로 갈게. 두 번째는 0.1 곱하기 V, 몰수의 상대값. 0.4 곱하기 100. 40으로 가면 되고 물 필요 없고 0.2 곱하기 250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V가 또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돼요. 얘 40이고요. 15분의 1이니까 50이네. 그럼 10 나와야겠죠? 그럼 V는 100. 뭐 이렇게지, 그치? V는 100. 여기서 V를 구했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문자를. 자, 그다음에 X몰 농도의 V물이다 이렇게 나와서 X만 구하면 끝이네요. 그럼 V가 100이래매. 그러면 XV에다가 X를 곱한 값은 또 얼마야? 0.2 곱하기 250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50이었죠? 그럼 X는 0.5가 되겠지. 끝!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X는 0.5. 그래서 답은 얼마? 4번.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분수꼴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101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101번은 학생 A 실험 과정 나와 있고 학생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수식을 잘 쓰시면 됩니다. 자, 용질의 양의 변화에 집중해서 가셔야 되고요. 얘도 결론은 농도가 나와 있긴 해. 8K, 7K, 8대 7 이런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첫 번째 실험. 자, 일단 A 몰 농도 X100ml에 물을 넣어서 물은 용질의 양에 영향을 안 주니까 필요 없고 희석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200ml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게 농도는 2분의 1로 줄었겠죠? 원래 A 몰 농도인데 물만 넣어서 전체 용액의 부피를 두 배로 늘린 거니까 농도는 2분의 1로. 여기 농도는 뭐 0.5A 몰 농도겠네. 근데 어차피 A를 모르니까 일단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냥 가에서 만든 수용액 200ml, 200ml와 0.1농도 얘를 혼합하여서 수용액 1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몰농도를 이제 8K로 정확히 단위가 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관계로 자, 혼합 용액에서의 몰수와 섞은 각각의 용액에서의 몰수의 합이랑 용질의 양은 같아야 된다 식을 또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일단 가에서 만든 수용액 200이래. 200. 그럼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양 얼마? 이걸 물론 아까처럼 이게 0.5A니까 곱해서 가도 되지만 그냥 어차피 용질량은 변함이 없잖아요. 물만 넣었으니까. 그렇게 가도 된다, 여러분. 그럼 용질의 몰수는 정확한 몰수가 0.1L니까 0.1L 곱하기 A. 그럼 0.1A 몰이라는 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0.1A 몰이다 가도 된다고 그냥. 그게 그거긴 하죠. 그럼 0.1A 몰에다가 여기다가 0.2 곱하기 1000분의 50. 수용액 1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 8K 농도에다가 전체 부피 얼마? 전체 부피는 200에다 50을 넣어서 만든다. 그럼 250이 되는 거죠. 곱하기 250. 이렇게 해서 식 하나를 쓰시면 되고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상황은 A 몰 농도 200ml와 요거 혼합해서 수용액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몰 농도로 일단 가면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똑같은 기준으로 일단 리터로 바꿀게요. 똑같은 기준으로. 그럼 얼마야? 0.2리터니까 0.2 곱하기 A. 0.2 곱하기 A. 그다음 여기는 0.2 곱하기 1000분의 50리터로 바꿀 거니까. 혼합하여 수용 만든다. 가에서 만든 수용액 250. 이거 잘 봐야 돼. 이런 거. 이런 것도 함정인데. 얘는 근데 250을 만들었잖아. 부피가 그냥 더해주면 혼합 용액의 부피가 된다고 했으니까 250을 만들어줬는데 그 전부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대로 다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아니라 50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용질의 양에 마찬가지로 몇 분의 몇? 250ml에 이만큼 들어가 있다는 건데 50ml만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농도는 유지가 되지만 용질의 양은 5분의 1로. 즉 여기에 용질의 양에 5분의 1을 곱해서 용질의 양을 구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게 시험 많이 나오니까. 근데 250을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그냥 용질의 양은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물 필요 없고, 그래서 500 수용액을 만든다. 그럼 이게 결국 500 곱하기 7K가 되는 거겠죠. 식두 개, 연립으로 가는 거지 뭐. 연립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K까지 들어가 있는 게좀 부담스럽다면 몇대 몇으로 바꿔도 돼. 그럼 이거 약분해 볼까? 두 배. 약분하면 네 배. 4대 7로 가도 되죠. 4대 7.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야. 알겠죠, 여러분? 요런,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줘야 돼. 어쨌든 화학은. 그럼 4대 7로 가도 된다고. 그럼 0.1A 플러스, 자, 이거 20분의 1. 20분의 1인 거니까 0.2 곱하면 5분의 1, 20분의 1, 100분의 1이네요. 그죠?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0.01 그냥 쓰자. 0.01. 0.01이고요. 0.01. 그죠? 자, 요 비율과, 그다음 마찬가지 얘도 0.2A. 또 이것도 얼마야? 20분의 1이죠. 20분의 1, 5분의 1, 이것도 100분의 1 똑같죠? 100분의 1, 0.01. 이게 몇대 몇이라고? 이게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게 1대 2. 바로 여기서 곱하지 말고, 이것도 바로 그냥 약분을 해. 이것도 요령이에요. 곱하지 말고요. 바로 얘네들의 비율만 구하면 되니까 이 식에서 약분하라고. 그럼 1대 2지. 1대 2. 근데 2하고 또 8이 약분되니까 4. 그럼 4하고 7만 남는다고. K는 어차피 날라가고. 이게 4대 7이다 가는 게 훨씬 더 간단할 수 있다는 거죠. K를 없애고 가는 방법이.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서 A가 얼마 나오냐면 계산 여러분 해보세요. 0.3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K는 역시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0.3 대입한 다음에 K를 또 구해야겠죠. K도 구하시면 이게 얼마? 50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요 정도 산소는 할수 있으니까. A 대입해서 K 구하면 된다고. 여기든 여기든. 그렇게 해서 A랑 K 구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럼 A분의 K니까 답은 2번이 되겠지. 15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네, 102번도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좀 틀렸어요. 이것도. 9월 모의평가.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제 기억에 남는 게이 당시에 2025학년도니까, 그쵸? 이 당시에 그 수능 특강에 이 문제랑 정말 유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거의 그냥 숫자만 조금 바꾸고 낸 문제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측을 열심히 푼 학생은 되게 도움 많이 됐을 거라는 거. 그쵸? 그래서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가와 나의 밀도는 각각 1.1g per 1L, 1.2g per 2L이다라고 A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A 화학식량은 뭐 40이다 되어 있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냐면, 봐봐. 뭐 기준은 잡기 나름이긴 한데, 여기서 기준을 잡는 거죠. 여기서 잡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서 잡을게요. 그게 더 간단해 보여서. 그럼 몰농도를 정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몰농도를 정한다는 게이 3A를 바꾼다는 게 아니고, 3A 몰농도는 맞아. 그럼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용액이 1리터일 때 용질이 3A 몰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고요. 물론 2리터 할래요, 저는. 그래도 돼요. 그럼 2리터에 6A 몰로 가면 되겠지. 그쵸? 그런 식으로 양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농도의 장점이죠. 농도는 비율이잖아. 그럼 이 우리가 양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양을 정하고 양을 정했을 때 어쨌든 3대 5만 유지가 되면 거기서 이 비율을 표현했을 때는 무조건 2대 1이 나온다. 요 관계로만 푸는 거예요.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알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몰농도에서 출발해서 얘를 이제 표현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러면 이제 방향을 생각하시고, 아, 얘네 양을 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런 게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서 3A 몰농도를 1리터분의 3A라고 볼 거고요. 얘는 1리터에 5A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나타내야 되잖아. 자, 나타낼 때뭐 밀도가 필요하겠지? 뭐 화학식량 필요하겠죠? 자, 1리터입니다. 용액의 부피야. 그럼 이거는 1000ml야. 자, 왜 1000ml라고 해? 몰수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용매, 용질을. 그럼 여기 가에서는 1.1g per ml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1.1g per ml로 곱해주면 이제 용액의 질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얼마야? 1100g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용액의 질량이야. 용액. 근데 문제에서는 용매와 용질의 질량, 몰수를 각각 나타내야 돼. 그럼 용액의 질량에서 누굴 빼야 돼요? 용질의 질량을 빼서 용매의 몰수만 따로 또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잘 보시면 용액의 질량이 이만큼이니까 여기에서 용질의 질량이 얼마야? 용질은 우리가 3A 몰이라고 정했지, 이미. 3A 몰이라고. 그럼 3A 몰 곱하기 40 하면 되겠죠? 그럼 3A 몰 곱하기 40 하면 돼. 그럼 이게 뭐냐면 용액에서 용질을 뺐으니까 이게 용매의 질량이야. 여기까지가. 이걸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용매의 몰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매의 화학식량을 나눠줘야 돼. 너무 복잡하네, 선생님. 근데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건 내가 설명을 하려고 복잡하게 쓴 것뿐이지. 사실 이런 거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생략해야 돼요. 그래야 또 시간 안에 문제 풀수 있거든요. 일단 얘는 안 써도 돼. 어차피 우리는 가하고 나에서 이 비율에 2대1 이것만 쓸거 아니야. 그럼 반복되는 값은 안 써도 되거든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걸 또 나누기 뭐 해야 돼요? 용질의 양. 용질의 양 3A몰.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한번더 써서 2대1이다 가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중복되는 것들 있잖아. 이거 안 써도 되겠지. 얘도 어차피 또 똑같이 용액의 질량에서 용질의 질량 빼서 용매의 질량을 구한 다음에 용매의 화학식량 나눠야 되는데 화학식량 어차피 똑같으니까 둘다 그냥 안 나눠도 상관없는 거야. 어차피 2대1로 갈 거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도 용매의 화학식량을 안준 거예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용질의 몰수도 3대5로 그냥 가면 돼. A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울 건 최대한 지워버리고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위에다가 좀 간단하게 써볼게요. 요거를, 이 식을. 그러면 1100 마이너스 120A 계산했을 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뭐야? 3.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이거.
그쵸? 어차피 M은 날라가니까. 자, 요 비율은, 자, 요 비율은 여기 옆에 나에서 마찬가지겠죠? 나도 한번 좀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서 원래는 화학식량 M이 있었던 거지, 그치? 얘도 일단은 써볼게. 그럼 얘도 질량이 얼마? 그러니까 1리터에 5A몰로 갈 거니까 얘가 3A몰이면 5A몰이라고, 여러분. 혹시 바로 안 되는 학생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써드릴게요. 그리고 나 지울게. 근데 마찬가지로 화학식량, 용매의 화학식량 M. 그 다음 용액의 질량 얼마? 1.1을 지금 1000ml에 곱해야겠죠? 1200g. 1200g. 마이너스 용질의 질량 5A몰이니까 곱하기 화학식량 40.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게 몇대 몇이라고? 이게 2대1이라고, 이게. 그럼 지울 건다 지우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M 어차피 안 줬어. 어차피 지워지니까 이거 다 지워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2대1에서 A 구하면 끝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A를 구했을 때그 A가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17. 계산해 보시고요. A는 6분의 17이 나온다. 뭐, 요 정도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A를 1로 둬야지. 1로 두고, 얘도 1로 뒀을 때,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3, A 업체 날렸으니까, 3분의 1100. 마이너스 120A. 얘도 마찬가지로 5분의 1200. 마이너스 200A. 요거 하는 거죠? 이게 2대1이라고. 그럼 A가 얼마? 6분의 17. 알겠죠, 여러분? 또 복분수 헷갈릴까봐 또 한번 써드렸고, 어쨌든 A 구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4번이라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면 안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자, 그럼 10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번은 티도시 A 몰농도 A의 밀도. 밀도가 나온 거는 뭐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라, 또는 질량을 부피로 바꿔라, 뭐 이런 것들. 자, 그랬을 때 지금 가에서는 A 고체 10g을 모두 물에 녹여서, 이거는 용질의 양이 처음부터 10g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100ml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는 집중해야 할게 용질의 양이란 말이, 항상 용질의 양. 그럼 100g이, 아니 10g을 넣었대. 모두.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도 10g인 거지.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여러분. 여기서 농도가 얼마지? 이런 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10g이 일단 다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야. 여기 안에 용질의 양이 10g이다. 근데 이 100ml를 다 가져온 게 아니에요. 50ml 가져왔으니까 뭐 농도 막 환산하고 그럴 필요 없이 이미 100ml에 10g인 걸 알았으면 같은 용액에서 2분의 1만큼 떼어온 거니까 여기 안에 용질의 양은 얼마? 5g이다.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온다고, 간단하게. 뭐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몰수구에서 뭐 화학식량 곱해서 질량, 이게 아니라 바로 나온다고, 관계가, 여러분. 이런 데서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럼 얘가 5g이 들어있다. 5g이 들어있는데 걔는 얘가 됐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여기서만 식을 써주면 되겠죠. 식을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5g인데 5g에 해당하는 용질의 질량인데요. 뭐 화학식량 지금 나와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진 않고. 5g 해당하는 거, 얘를 이제 몰수로 바꿨을 때, A 몰농도 곱하기 뭐 250이다. 어차피 뭐 화학식량 안 나와 있으니까, 저 아까도 몰수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것도 용질의 양인 거죠? 같다.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나에서 이걸 얻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로 넘어가시면, 다는, 나에서 만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나에서 만든 W g. 아,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막혔어, 분명 학생들은. W g 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머리가 이제 아플 텐데.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에서 만든 용액이잖아. 그럼 A 몰농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양만 또 일부 가지고 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A 몰농도 수용액에 250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뭐 용액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용질의 양만 제대로 나타내면 다 나머지는 저절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계산이 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여기에 지금 용질의 양이 5g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전체 용질은 5g인데 그중에 일부를 떼어왔다 했으니까 이 일부의 비율을 전체 용질의 질량에다 곱해주면 얼만큼의 용질의 그램으로 가지고 왔는지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가 주어져 있는 거냐면, 얘가 주어져 있는 거야, 얘가. 여기는 지금 단위가 밀리리터고, 여기는 그람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비율로 만들려면, 둘다 밀리리터로 통이라든지, 둘다 그람으로 통이라든지 해야 돼. 그래야지만 몇대 몇, 얼만큼에서 얼만큼 가져왔네, 그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D를 나눠도 되지만, 미리리터로 얘를 바꿔도 되지만, 여기다 미리리터 D를 곱해서 질량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거 250dg이 있었는데, 그 중에 Wg만큼만 가져왔으니까, 전체 용질의 질량에서 비율은 얼마? 250d분의 W. 이건 결국 비율이 된다는 거지. 가지고 온 비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질의 양에 집중하라고 했어. 자, 그럼 이게 지금 다의 상황이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5g에서 250d분의 W만큼의 비율로 가지고 왔다. 용질의 질량을. 그 다음에 A, 18g. 같은 질량이네요. 더해주고 뭘 필요 없고 그게 또 얼마야? 2A 몰농도 곱하기 500이야.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W 뭐 이런 거 다 이제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W를 뭐 D로 표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간단하게 봐야 되는 게 A를 뭐 못 구하는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질문은 항상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A를 구할 필요가 없어. 역시 관계로 가시면 돼요. 지금 봐봐. 250A일 때가 5g이지. 용질이. 그러면 이거는 250A의 4배잖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농도가. 그래서 A를 구하고 있으면 이상한 것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이거 A 구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문제에서 출제자가. 얘 양을 비교했을 때 용질의 양이 딱 4배가 됐네. 4배지? 그럼 얘가 5g이면 얘 몇 g에 돼야 돼요? 이 20g에 돼야 된다고 그냥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문제 의도는. 알겠죠? 그럼 이게 18g이니까 이게 얼마? 이게 2g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50d분의 w 곱하기 5w 얘가 2g이다 라는 걸 정리하면 여기서 w는 얼마 나와? w는 100d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w는 100d. 끝! 답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 요런 요령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거 계속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네, 104번 문제도 지금 용액의 농도인데 뭐 A 수용액 만드는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A 화학식량은 18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필요하니까 좋겠지. A 용질 고체를 녹여서 얘를 만든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 몰농도의 20 이런 거 잘 봐야 돼. 여기 이만큼 있어. 이게 지금 A고체를 녹여서 만든 건데 그 중에서 A몰농도 20 지금 농도가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5대1이겠지? 뭐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 5대1. 그래서 물을 넣어서 얘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서 만든 거 쭉쭉쭉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어쨌든 용질의 양을 이걸로 나타낼 수밖에 없긴 하네. 그죠? 그러면 0.1리터에다가 A몰농도 이게 지금 용질의 양이야. 처음에.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에 5분의 1이죠. 그냥 써도 되고. A 곱하기 0.02. 0.02 A. 그치? 0.02 A가 되는 거고요. 물은 필요 없고. 이게 얼마? 0.06 곱하기 0.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는 얼마? A는 0.006이니까 A는 0.006을 나눠. 그러니까 0.02. 이게 3이죠? 그냥 간단하게. 0.3이지. 그럼 A 0.3이지. 이렇게. 약분해서 그냥 바로 가세요. 그럼 A 0.3, 아 얘는 0.3몰이 있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씩 구하시면 돼요. 나이서 만든 A 50ml, 나이서 만든 A 50ml야. 그럼 0.06 몰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일부를 가져왔다 해서 농도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0.06 몰농도 50ml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0.06 몰농도 50ml니까 곱하기 1000분의 50을 하신 몰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W그램, W그램 화학식량 180 나와 있네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용질의 양이고요. 다해서 그래서 물은 필요 없고 0.04 몰농도에 얼마? 1000분의 200. 이렇게 해서 식 쓰면 되는 거지. 그럼 W 구하면 끝나는 거네. 끝!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럼 W가 얼마나? 계산을 해보시고 0.9. 그럼 A는 0.3, W 0.9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네, 105번 문제는 용질 질량, 부피, 몰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도 간단하게 봐야 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간단한 거야. 봐봐. 용질 질량이 X, Y, 다른 물질인데 질량이 1대 3. 같은 물질이네. 1대 2. 그럼 예상할 수 있는 건 얘는 몰수도 1대 2. 이런 게 보여야 돼요. 부피가 같네요. 근데 몰농도 같네. 아,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곱이 용질의 양이니까 부피 곱하기 몰농도의 곱이 지금 같은 상황이죠. 가하고 나는.
몰수가 1대1로 있다는 거야. 자, 괄호에 있는 걸 몰수 B라고 보자.

얘가 1몰이면 얘는 2몰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V를 구하면 되겠죠. V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자량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 1대를 몰수비일 때 질량이 1대 3이니까 분자량은 y가 3배 더 크다. 1분의 3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VA를 이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해? 그럼 여기서 얘가 몰수가 2배. 그러면 곱했을 때 0.1 곱하기 V가 여기서의 2배이다로 가면 되는 거네요. 그럼 0.25에 A를 곱했을 때 보다 2배 더 크다. 그럼 0.5A는 0.1V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AV가 그냥 동시에 이제 분수식으로 얻어지네요. 그죠? V분의 A는 5분의 1이네. V분의 A는 5분의 1. 그럼 5분의 3. 정답. 답은 얼마예요? 5분의 3이니까 답은, 그쵸?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05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문제 많았죠? 팁을 많이 드렸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어떻게 풀었는지 느꼈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용액의 농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아니, 목선입니다. 이제 딱 세 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선생님이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이제 한 세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공부할 때 이게 끝이 보이면은, 야, 이게 막 그런 기분 되게 좋지 않나요? 끝날 때쯤에 막 그런 끝을 향해가 내가 이만큼 해야 할 거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런 어떤 기쁨. 그런 게 참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때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또 이렇게 끝내가는 그 성취감. 거기서 오는 그 다음 거 또 공부에 대한 어떤 즐거움. 좋아요. 해보자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레벨 2의 2번까지 해결해 봤고요. 오늘 레벨 2 7번 문제까지 레벨 2를 깔끔하게 딱 끝내 버릴 겁니다. 다섯 문제 풀어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도 또 공간 좌표랑 공간 도형을 이용해서 그 공간 도형의 아이디어를 믹스해 가지고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해 주는 거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100조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은요. 좌표 공간에 두 점이 있대요. 일단 점의 좌표를 숫자로 딱 줬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점 A, 아니 점 C. C는 지금 좌표를 이렇게 명확하게 안 주고 ABC라고 줬었는데 C가 양수라는 말만 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 C를 더해주세요. XY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B 더하기 BC가 AP 더하기 PC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고 AB랑 BC의 B는 1:2의 비율을 갖는다. 그럼 무슨 말인지 한번 가의 말을 해석을 해봅시다.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B, BC를 더했는데 AP, PC를 더한 것보다 얘가 작거나 같대. A, A, C, C. B가 들어갈 자리에 뭐가 왔어? P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얘의 상황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좌표 공간상에 두 점 AB가 있대. 그래서 대략 그려봤어. Y, Z축, 그리고 X축,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2, 1, 3이라는 녀석은 X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Y가 1, 그리고 Z가 3.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요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가 그려서 너가 내가 점을 A를 찍어줄 수가 있어. B라는 점은 0, 2, 0, 여기에 한 1이니까 얘가 2 정도에 여기다 내가 B를 찍어줄 수 있어. C라는 점은 A, B는 내가 몰라. 근데 Z좌표, C의 Z좌표는 양수래. 그럼 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A와 B에 대해서 이런 느낌으로 내가

XY 평면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길이의 AP 더하기 PC, BP가 아니라 AP 더하기 PC의 길이의 최소값이보다 AB 더하기 BC다.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기본 문제 할때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해서 1학년 때 꼬꼬마 시절에 했었던 거, X축,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점 A가 있어, 여기 있는 점 B가 있어, X축에 있는 점에 대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언제 최소냐? 뭘 이용해서? 도형의 대칭 이동을 이용을 해서 너를 이동시켜주면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아지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 되고,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는 거니까 최단거리는 직선으로 이어준 거다. 얘를 공간에다가 응용시켜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은 얘를 XY 평면에 대칭이동시켜 줘라 해서 직선으로 이어준 거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C라는 녀석을 내가 어디에다가 XY 평면에다가 대칭이동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여기는 흰색으로 그릴까요? 요렇게 내가 C프라임을 잡아줄 수 있고 XY 평면에 대칭이동 시켜주면은 X좌표랑 Y좌표는 그대로 써주고 Z좌표에다가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AB 더하기 BC라는 녀석은 AB 더하기 BC 프라임이 돼서 즉 요렇게 이어졌을 때 요렇게 이어졌을 때 얘가 뭐가 된다? 직선으로 만들어졌을 때 얘가 최소값이 되고 그때의 요 지점이 바로 뭐가 될 거다? X축과 Y축과 만나는 지점에 B가 있다라는 거, XY 평면과 만나는 점에 B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C 프라임을 이었을 때 얘가 XY 평면과 만나는 점에 B가 있는 건데 그 B가 하필이면 어떤 점? 0,2,0,0라고 하는 Y축 위의 점이라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문제의 나의 조건을 보면은 A랑 B, B랑 C,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길이의 B가 몇 대면? 1대 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구의 좌표를 알아? A의 좌표를 알아. 얼마라고? 마이너스 2,1,3이라고. B의 좌표를 알아. 뭐라고? 0,2,0이라고. 그러면 C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를 우리가 AC프라임의 1대2 내분점에 B가 있다라고 문제를 풀어줘도 되고, 그냥 AB를 알고 C프라임의 좌표가 궁금한 거니까, 너가 1대2라는 것은 A랑 B 입장에서 봤을 때 AB를 몇대 몇? 3대 2로 외분한 점에 C프라임이 있는 거죠. 맞나요? 해서 AB의 3대 2 외분점을 우리가 찾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녀석이 C프라임이 된다는 거죠. 그럼 C프라임 이 녀석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보다 그냥 외분점 계산 공식에 의해서 C프라임은 3 빼기 2, 분모는 1이죠. 생략할게요. 3 곱하기 0, 0에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뺐어.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3 빼기 2, 1분의 3 곱하기 2, 6에서 2 곱하기 1, 2를 뺐어. 3 빼기 2분의 1분의 3 곱하기 0, 0에서 2 곱하기 3, 6을 뺐어. 요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C프라임은 4, 마이너스 6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C프라임의 좌표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고, 매번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을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끄적끄적 대자. 무슨 말이냐? A가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콤마 1 콤마 3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얘가 1대 2가 되려면 X 좌표만 생각하자고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이걸 상상하는 거지. 야, 마이너스가 있어. 근데 얘가 0이야. 어떻게? 1대 2 되는 지점에 여기가 0이야. 얘가 1대 2가 되려면은 여기 2니까 길이가 4잖아. 여기 4가 되겠지. 이거를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하는 거지. 마이너스에다가 1대 2점에 4겠네. 너는 4가 되겠네. 1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1대 2 했을 때 여기가 난 얘가 2라는 거잖아. 그럼 1, 2, 1과 2의 길이 차이가 1이니까 1대 2가 되면 이만큼 더 가야지. 여기 4가 되겠지. 너 4가 되겠지. 머릿속에서 이걸 그냥 그려내는 거지. Z좌표 3부터 출발해요. 근데 여기가 0이야. 그럼 3에서 1대 2로 갔는데 여기가 0이야. 3에서 0까지 3만큼 갔잖아. 그럼 6만큼 더 가면은 마이너스 6이겠지. 이거를 이 계산을 내가 하지 않고 그냥 이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상황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직관적으로 바로 그냥 그림에서 내분점, 외분점의 기하적 의미 가지고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A, B, C를 모두 다 찾았어요. A의 값이 얼마가 되는 것이고 4가 되는 것이고 B의 값이 4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C가 6이니까 C의 값은 6이 되겠죠? A, B, C를 모두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4랑 4랑 6을 더해주면은 14가 정답이 되겠다. 이 조건이 의미하는, 가라는 조건이 의미하는 말을 파악을 해서 이때 최소값이 되는 거, 그래? 그럼 우리가 길이비를 알고 있으니까 내분점 혹은 외분점의 의미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해서
이런 계산을 통해서 하는 게 무조건

바쁘다란 뜻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뭐 말도 안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나쁜 풀이다. 그런 의미는 우리가 아니에요.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 점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점에 좌표를 일단 세팅을 해줬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중심으로 하고 XY평면에 접하는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심의 좌표를 아는 상태에서 XY평면에 접한다고 해서 우리는 반사적으로 뭘할수 있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구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 뭐 심심하니까 한번 구해볼까? X-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루트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Z 플러스 2루트 3의 제곱이라고 한 녀석은 R제곱이 되는데 지금 얘가 중심의 Z좌표가 음수인 상태에서 XY평면에 접한다. 그 말인즉슨 중심의 Z좌표 마이너스 루트 3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거다? 반지름이 되는 거다. 즉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3이 되는 거야.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의 방정식을 써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구 위에 점 P가 있대. 그럼 얘를 조금만 더 그려보면은 이렇게 Z축이 있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이 있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거든. 근데 얘가 지금 3,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2루트 3, 요 지점에 구의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반지름이 2루트 3, 지금 얘가 이렇게 XY평면에 접하는 요런 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위에 점 P가 O라고 하는 원점, 고정된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뭐래? 3루트 2래. 그럼 얘를 시각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O야. 5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내가 5인데 9가 여기 있어. 그럼 나라는 점으로부터 I am 5, 5라는 점으로부터 이 9의 점까지의 거리가 3루트 2로 일정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 손의 길이가 어쨌든 일정하니까 뻗어가지고 이렇게 9를 만졌어. 그럼 여기 뭐가 그려지겠어? 원이 그려지겠죠. 그쵸? 즉 원이 될 거예요. 원이. 얘를 또 다르게 설명해 보면은 얘를 조금 더 기하적인 느낌으로 구참못 그렸다 그치? 되게 감자같이 생겼네 그죠? 자 조금만 보완해 볼까? 이게 보완하면 보완할수록 별로 안 예쁜데 조금만 더 살려봅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구의 중심으로부터 이 O라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P까지 거리가 3루트라는 건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가 되는 이렇게 생긴 구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구, 구. 9. 그 9라고 하는 녀석이 9두 개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9두 개가. 이렇게. 그럼 만나는 라인에 뭐가 생겨? 이렇게 원이 그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만족시키면서 움직이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원이에요. 원. 그러면은 이 9의 이 5라는 점을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인 9를 그려서 얘네들이 만나는 원은 여기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쵸? 그럼 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자. 그럼 얘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더 필요한 단면을 해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저렇게 뭔가 저 구의 중심의 좌표를 그리고 이러지 말고 관계만, 느낌만 보자. 요 녀석이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2루트 3인 9가 되고, 그 다음에 이9 밖의 점에서 반지름이 3루트인 9를 그렸어.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이 만나는 단면이 뭐라 그랬어? 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두 구의 중심을 지나는 이런 평면으로 쏙쏙 잘라주게 되면은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어줄 수 있겠다? 요 녀석의 길이는 구의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3이 되는 거야. 요 녀석의 길이는 구의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3루트 2가 되는 거야. 요 녀석의 길이는 구의 중심과 중심을 이어주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는 0, 0, 0고 이 녀석은 3,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저 녀석의 길이는 루트 속에 3의 제곱에다가 루트 3의 제곱에다가 2루트 3의 제곱을 더해주게 되겠죠? 그럼 15에다가 9를 더해주면 24. 얘는 2루트 6이 나와요. 그쵸? 그럼 2루트 6이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누구?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요 녀석의 길이가 구의 반지름, 아니, 원의 반지름, 구가 아니라 잘린 단면의 원의 반지름이 되고 반지름 알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 R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정도의 계산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먼저 뭐 각을 내가 적당히 하나를 잡아서 그 각에 대해서 뭐를 해준다? 코사인 법칙을 써준다. 이 세타라고 불러준다라고 한다면은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누구의 3루트 2에다가 누구를 2루트 6을 곱해주게 된다. 분자는 3루트 2의 제곱인 18에다가 2루트 6의 제곱인 24를 더해주고 2루트 3의 제곱인 11을 빼준다. 24에서 11을 빼주면 12죠. 12에다 18

해결되면 분자는 30이 나온다. 분모는 2, 3은 6에다가 이루트 2랑 루트 2 만나서 2 하나 만나고 2 하나 또 해서 4인가요? 거기에다가 루트 3만 남네요. 그럼 6 하나 나눠버리면 5가 되면서 너는 4 루트 3의 분의 5가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 알고 하려면 세타에 대한 누굴 구해줘? 사인 값을 구해줘. 그래서 사인 세타는 루트 속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4 루트 3의 제곱 48분의. 48분의 25가 된다더라. 48분의 23이니까 얘는 4루트 3분의 루트 23이 된다더라. 그럼 반지름 R은 누구에다가? 3루트 2에다가 누구 분의 4루트 3분의 루트 23을 곱해주어라.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을 내가 루트 3 나눠버리면은 분자는 너는 분모는 4. 루트 2 나눠버리게 되면 분모는 2루트인가요? 루트 2가 나눠지게 되면 루트 3이 나눠지게 되면 루트 3 곱하기 2, 루트 23이니까 분자는 루트 69가 되나요? 네, 요게 반지름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저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제곱해주면 얼마? 8분의 69 파이가 되겠다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말고 이렇게 삼각형에 대해서 높이 구할 때는 우리가 뭘 가지고?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뭐, 피타고라스죠? 여기 길을 먼저 뭐라고 잡아? X라고 잡아. 그럼 여기서 요 R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누구의 제곱? 2루트 3의 제곱에서, 누구? 2루트 6에서 X를 뺀 거에 제곱이 될 것이고,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3루트의 제곱, 18이 되겠죠?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12에서 24를 빼주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 다음 플러스 4 루트 6에 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은 여기 있는 녀석이랑 만나 사라져요. 이퀄 18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4 루트 6에 x라고 하는 녀석은 30이 되겠다. 해서 x의 값을 4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2 루트 6분의 15인가요? 해서 뭐요 x 값을 찾아서 그 녀석을 가지고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r의 값을 찾아주고 그 r을 가지고 계산해 주는 거. 거기부터의 계산은 생략을 할게요. 뭐 그냥 뭐 단순한 계산이니까 그렇게 그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삼각형 나왔을 때요 높이를 얘기하는 방법. 우리가 코사인 법칙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삼각형의 넓이가 손쉽게 나온다면은 그 넓이를 계산해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요런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요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많이 해왔던, 그리고 수학에서 많이 했었던 그런 것들, 그 이전에 공간 도형에서 잘라내가지고 우리가 평면 도형으로 끌고 가는 거, 요런 것들 역시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이다. 라는 거 4번 문제 봤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5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 공간에서 XY 평면 위에 있는 원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를 일단 깔끔하게 숫자로 줬습니다. 저 녀석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h인 원기둥이랍니다. XY 평면 위에 원이 있고요. X 곱하기 Y 제곱은 5를 만족시 이게 이 원이 이거 XY 평면 위에 이 원이 Y축과 만나는 점중 Y좌표 양수인 점. 그럼 일단 여기에 있는 요 A가 나와요. 여기 있는 요 A가 어떻게 나오지? 여기 있는 A가 y축과 만나는 거니까 0, 루트 5, 0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a라는 점에 대해서 이 원기둥의 두 밑면 중에서, 원기둥에 있는 두 개의 밑면 중에서 점 a를 포함하는 밑면의 둘레 위에 점 p와 a를 포함하지 않는 밑면, 이쪽이죠? 여기 있는 q가 담석을 만족시킨대. 그때 PAQ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직선 PQ는 0, 0, 1을 지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 PA랑 QA랑 같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APQ, PAQ의 넓이를 구해 달래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의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되는 것이고, 원의 중심이 0, 0, 0거든요. 얘네 둘이 지금 평면이 어떻게 있어? 다른데 이렇게 있어. XY 평면 위에 저 위쪽 이렇게 또 있어.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을 이렇게 이은 게 어디를 지난데? 0, 0, 0, 1. 얘 원의 중심이 원기둥 여기 이위두 밑면에 원의 중이 원기둥의 중심이 여기 Z축에 있잖아요. 0, 0, 0, 1은 Z축이잖아. 그러면 Q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줬을 때그 녀석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불러줘? Q 프라임이라고 불러주게 된다면은 이 녀석의 정사형은 얘를 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
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PQ가 어디를 지나? 0, 0, 1을 지나니까, 이 PQ 위에 있는 점 0, 0, 1에서 내가 역시 XY 평면에 내린 정

동사형 어디죠? 원점이죠. 그럼 이 PQ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얘를 지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PQ를 정사한시킨 녀석은 뭐가 된다? 원의 지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도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면은 얘는 뭐야? 직각삼각형. 왜? 지름이니까 너는 직각이라는 거거든. 즉, 저 밑에 있는 XY 평면만 다시 한번 그려주게 되면, X축, Y축, 요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PQ가 요렇게 오잖아요? P가 있고, Q가 있고. 그럼 여기서 얘가 요렇게, 지금 A라는 지점은 여기에 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직각으로 그려지는 요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PA랑 QA는 길이가 같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야, 여기서 지금 Y, XY 평면 밖의 점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여기서 내가 XY 평면 위에 있는 직선에,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거기서 그 직선, 그 평면에 있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무슨 냄새가 나요? 삼수선의 정리 냄새가 나죠. 그쵸?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평면에 있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이어주면 너도 뭐가 돼버린다? 직각이 돼버린다. 즉,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PAQ라고 하는 녀석은 직각삼각형이었던 겁니다. PAQ. 근데 심지어 PA랑 QA랑 어떻대? 같대. 그럼 우리는 요 녀석의 길이를 뭐라고 두고 싶어? L이라고 두고 싶어. 너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고? L이 되는 거고. 너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고? 루트 2에 L이 된다라는 게 일단 길이들을 한 문자로 세 개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안 써본 게 뭐가 있을까? 이 녀석의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 루트 5라는 것을 아직 손을 안댄것 같아. 그럼 그 녀석을 우리는 어딘가 써먹어야 될것 같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봤더니 여기서 얘의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이 녀석의 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지름의 길이가 2루트 5가 되는 거야. 2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내가 뭔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쓴 거죠. 왜? 직각 파티잖아요. 직각 파티. 그럼 직각 파티가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이쪽 도형을 떼내서 보면은 어떤 삼각형, 삼각형 Q, 그리고 Q 프라임 P에 대해서 PQ 프라임의 길이가 뭐 2루트 5가 될 것이고 PQ의 길이가 좀 전에 루트 2L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QQ 프라임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의 제곱? 2L의 제곱에서 2루트 5의 제곱 20을 빼준 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 QQ 프라임을 구할 수 있는 게 여기만 있느냐? 요쪽 직각삼각형도 있단 말이지. 어떤 직각삼각형? Q 프라임의 A도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QQ 프라임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QQ 프라임의 길이의 제곱에서는 QA의 제곱인데 QA의 제곱이 지금 뭐야? QA라고 하는 녀석이 L이잖아. 넌 L이란 말이지. 그럼 너는 L의 제곱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Q 프라임 A만 해주면 되죠. 그럼 Q 프라임 A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Q 프라임 A 여기서 지금 얘가 Q 프라임이죠.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Q 프라임 A라고 하는 녀석, 요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뭐랑 엮을 수가 있을까? 그럼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 Q 프라임 A를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Q 프라임 A의 제곱, PA의 제곱. 그러면 PA의 제곱인데 PA가 뭐라고 그랬어? L이라고 그랬어. 아, 여기에서 내가 PA가 L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Q'A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를 끌고 올수 있겠다. 어떻게? Q'A의 길이는 2루트의 제곱. 20에서 누구의 제곱을 L의 제곱으로 빼준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너도 뭐야? 2배의 L의 제곱 마이너스 20이 되겠다? 이래버리면 같아.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문제를 할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럼 다른 조건을 우리가 빼먹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봤어. 그럼 높이가 h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0,0,1을 지난다는 말을 했어. 그럼 여기서 지금 보통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똑같은 녀석의 길이를 다른 거두 개를 가지고 해서 연립박명식을 풀어 얘랑 같다고 풀어주면 뭔가 l이 나와야 되는데 항등식이 나와버렸잖아. 그거 안 써먹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해결이 안 돼. 그럼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0,0,1을 지난다. 아까 우리가 써먹었던 거는 얘가 z축이 있다는 말을 써먹었어. 근데 얘가 0,0,1이라는 건안 써먹었거든. 왜? 이걸 어떻게 쓸수 있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지금 얘가 지름이 됐으니까 대칭이잖아. 그럼 얘가 1대1이잖아. 그럼 얘도 몇대 몇? 1대1이잖아. 1대2잖아. 아, 높이가 2가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은 필요가 없었던 거구나. 그럼 너가 뭐가 되는구나? 2가 되는구나. L의 값이 허무하게 나와버리죠. 그럼 L의 제곱이 얼마가 되고 22가 2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죠. 5Q프라임의 길이가 2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럼 얘가 24가 되면서 L의 제곱이 얼마가 되고 12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PAQ의 넓이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L의 제곱이 넓이네. 그럼 L의 제곱이 얼마라고? 12라고. 그럼 6이 돼버리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 그럼 뭐 이런 시간 낭비를 하셨나요? 문제에 따라서 이런 도형에서 이 똑같은 높이를 이쪽에서 직각삼각형 그리고 이쪽에서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얘네들을 우리가 같다라는 형태로 해결하는 류의 공간 도형의 문제는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해서 공간 도형상에서 뭔가 이 높이를 이 직각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직선 어떤 점에서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은 얘다 직각이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이 여러 개가 나오지. 그럼 각각에서 우리가 피타고스를 써서 이 녀석의 제곱은 이거 제곱 빼기 이 제곱 이거 제곱 빼기 이 제곱 이거 제곱 빼기 이 제곱으로 우리가 연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눈으로 보자라는 의미였던 거고 했는데 여기서 같아버려? 그럼 어떻게? 멘붕이 왔지. 그럼 시험 본다고 생각을 해봐. 시험 보는, 여러분이 시험 보는 상황에 생각을 해봐. 여기서 뭐야? 나다쓴것 같은데? 정말 다 썼나? 다시 한번 문제를 정독해 보는 거지. 0,0,1을 지난다. 아까 우리가 썼던 거는 Z축이 있단 말을 한 거지. 1이라는 점은 안 썼거든. 저걸 뭘쓸수 있을까? 아, 높이가 2가 되는구나. 그럼 끝났네.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거죠. 해서 내가 문제에서 안 써먹은 조건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내가 시험 보는 상황에서 막혔어. 내가 쓸수 있는 조건 다쓴것 같은데 안 썼을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 보시면은 자, 좌표 공간에 S1이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16Z 더하기 K. 보자마자 우리는 뭘 해주셔야 된다? 9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x제곱 더하기 10x는 x 플러스 누구의 6의 제곱에다가 y의 제곱은 그냥 써주시고 z제곱 마이너스 16z는 z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우변에다가는 66에 36, 88에 64를 더해주면 얼마가 돼버려? 100이 돼버려. 100을 추가해주고 저 플러스 k를 이항시켜버리면은 마이너스 k로 이렇게 이항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 9를 우리가 뭐라고 S1이라고 불렀을 때이 녀석의 중심 O1의 좌표를 내가 구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제로, 8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근데 중심이 원점 O인 9 S2가 9 S1의 중심 O1을 지나고 9 S1은 선분 O1, O의 중점을 지날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녀석부터 얘기를 해보면 중심이 원점이야. 근데 S2가 9 S1의 중심을 지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S1이라는 녀석의 중심을 여기다 O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거든요. 근데 중심이 원점 O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녀석이 9 S1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9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요 9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O1의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O1의 길이는 뭐다? 루트 6의 제곱 8의 제곱이니까 얘가 10이 돼버려. 그럼 여기서 이 9, 두 번째 9 S2의 반지름은 얼마가 돼버린다? 10이 된다라는 걸 먼저 알았거든요. 근데 9 S1이 얘가 지금 9 S2고 얘가 9 S1이거든요. 9 S1은 선분 O1의 중점을 지난대. 여기가 중점이래. 그럼 너랑 길이가 같대. 근데 요게 10이라고 그랬잖아. 중점의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5가 된다는 거야. 아, 요 9의 뭐를 알았다? 반지름을 알아버렸다. 반지름이 오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것이고, 25가 5의 제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일단 뭐 K의 값은 나왔어요. K의 값은 나왔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K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 K를 찾았어. 이 9를 잘 찾았어.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뭐냐면은 두 9가 만나서 생기는 도형을 XY 평면으로 정사형을 시키고 싶대. 우리 이런 우리의 문제, 우리가 지난도 아니죠. 오늘이죠. 4번에서 했잖아. 9랑 9가 만나서 생기는 도형, 뭐야? 원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이 원에 뭘 얘기를 해줘야 돼? 반지름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반지름을 얘기를 해줘야지. 저

원의 넓이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녀석을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사형을 시켜주겠대. 그럼 정사형을 시키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넓이를 구하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곱해주거나 정사형을 아예 찾아버리거나. 근데 원을 정사형 시켰어. 이거 도형은 우리 못 구한다고. 곡선으로 돼 있는 거. 각각의 점들을 우리가 얘기해서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의 넓이를 찾고 이 도형과 XR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아주는 투 스텝으로 넘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그려보면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Z축이 있어요. XY평면이 있으니까 조금만 예쁘게 한번 그려봅시다. 중심 X좌표는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8. 그럼 마이너스 6, 8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6, 0 그리고 8. X는 마이너스 6이고, Y는 0고, Z는 8로 가면은, 요렇게 올라가는 구의 중심이 나오겠죠? 얘가 O, 1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지금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O가 되는 구를 요렇게 그렸어. 그 O가 되는 구를 그린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를 지나는 구를 요렇게 그려서, 요 녀석이 요 잘린 단면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요 잘린 단면을 요렇게 두 중심을 지나는 뭘로 평면으로 잘라주게 되면은 여기서 요 라인이 요렇게 그려지게 되죠. 요 라인이 요렇게 그려지게 되죠. 요 라인이 요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요 수선의 반을 낼때 요걸 찾고 싶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요 만나는 점을 적당히 내가 P라고 불러준다면은 저 평면 도형을 뜯어오자.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O예요? O1이에요? P예요? 여기서 수선의 반을 내린 요 녀석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O1의 길이는 얼마? 10. OP의 길이는 10. 그 다음, O1P의 길이는 5가 나와.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죠?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코사인 값 찾아서, 사인 값 찾아서 이거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4번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얘를 X라고 둔 다음에 이거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10의 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 제곱에서 X의 길이를 찾아서 이걸 찾을 수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딱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선생님이 기하는 기하다에서 했었던 지금 43강을 하고 있는데 계속 쓰이잖아요. 그쵸? 기하는 그게 기하대에서 얘기했었던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 수선의 발 내려봐라.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문제 푸는데 웬만하면 도움 될 거다. 중점에 떨어지기 때문에 요쪽 각을 내가 우리가 알파라고 불러준다면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이 손쉽게 나온다라는 거죠.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10분의 얼마? 10분의 2분의 5가 된다더라. 4분의 1이 된다더라. 그럼 사인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뭐다? 루트 속에 1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이니까 머릿속에서 우리가 4, 1, 루트 15가 그려질 수 있겠죠? 4분의 루트 15라는 것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h라고 불러준다라고 한다면은 ph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뭐에다가 o에다가 4분의 루트 15라는 코사인 값을 아니 사인 값을 곱해준 거다. 그럼 너라는 녀석은 4분의 5 루트 15가 되는 것이고 그럼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는 4의 제곱 16분의 25 곱하기 15의 파이가 되겠죠. 얘를 열심히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곱해줄 거야? 코사인 세타를 추가로 곱해줄 건데 그때 약분이 될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요 상태로 두자고요.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코사인 세타를 찾아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 노란색 원으로 만들어 놓은 요 평면, 얘랑 XY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교선을 찾을 수가 있을까? 이 평면을 연장해서 교선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벡터 단원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벡터 단원에서 공간 도형을 얘기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 때맨 마지막에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하고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뭘 가지고? 방향 벡터를 가지고 코사인 값을 찾아줘서 내가 각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라는 얘기를 벡터 맨 마지막 쪽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만약에 법선 벡터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세타면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아주면 여기가 더 세타가 되고 이러는 거니까 법선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 직선이 이루는 각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우리가
내적을 통해서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게 평면으로 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조금 더 예쁘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두 평면이 이렇게 있어. 두 평면이 이렇게 있어. 여기다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럼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이 평면에 포함되는 직선, 수직, 교선은 수직이면서 역시 수직이면서 이렇게 그려. 얘가 우리가 원하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죠. 근데 여기서 이 교선의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줘. 그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올려줘.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이루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연장해 버리게 되면은 요만큼의 각은 뭐가 돼 버리는 거고 또 세타가 돼 버리는 거고. 즉 평면의 수직인 직선과 평면의 수직인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노란색의 이 직선을 이렇게 그렸지만 내가 평면을 이걸 이쪽을 이렇게 그렸어. 그이 노란색 이 교선이 한 점을 지나서 평면에 포함되면 교선의 수직인 직선 이쪽으로 그렸지만 내가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이루는 각은 우리가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잡아버리게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그때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얘네가 이루는 각은 세타, 세타, 파이 세타 이런 관계를 갖겠지. 그러니까 세타면 파이 세타가 나올 거라고. 내가 뭐 평면의 수직인 직선, 평면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교선을 상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쉽지 않으니까 이걸 이용하자. 지금 우리가 뭘 알아? 이 평면에 수직인 직선을 알아. 그게 바로 뭐야? 오원이야. 그리고 XY 평면에 수직인 직선을 알아. 그게 뭐야? Z축이에요. Z축. Z축. 그러면 우리는 이 오원과 Z축이 이루는 각의 크기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쉬워. 아이고, 구가 참 복잡해. 우리는 심플하게 누구만 가져오면 돼? 5, 5원. 5, 5원. 5, 5원이 이렇게 있어. 5, 5원. 그리고 이 녀석과 누구? Z축이 이루는 각. 여기잖아. 요게 세타잖아. 5, 5원의 길이가 얼마였지? 10이었지. 그럼 Z축과 이루는 각은 여기서 Z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직각상각형이 보이죠? 5원의 Z좌표가 얼마였더라? 8이었더라.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8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 10분의 8이 되어서 5분의 4가 된다라는 거지. 그 녀석을 여기에 코사인 세타에다가 곱해주자. 그럼 9가 곧하는 정사형의 넓이는 4를 약분해 버리면 4 남죠? 5 약분해 버리면 3 남죠? 그럼 너는 뭐? 4분의 75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배우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좌표 공간상에서 선생님이 기본 좌표 공간 얘기할 때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우리는 XY 평면, 그리고 YZ 평면, 그리고 ZX 평면 외에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요 평면에 대해서 그 평면을 뭔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끌고 나간다? 그런 건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면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평면 전체라기보다는 평면을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아,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구나 정도를 기하적인 해석을 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 방향성을 얘기해 줄수 있는 녀석을 여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갈수 있구나. 벡터에서 얘기했었던 이야기. 그 개념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서 끌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됐나요? 해서 아주 좋은 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6번 문제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공간상에 있는 평면 두 개가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들로 얘기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한 번만 하면 잘 까먹어요. 선생님이 옛날 옛적에 대학생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랄까 가르치기만 할 때는 야, 이거 지난 시간 한 건데 왜 모르니?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좀 이게 수업을 들을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내가 보니까, 야, 지난 시간인데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는데 모르는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 이건 사람이라면 정상인 겁니다. 최소한 세 번은 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고요. 조금 신경을 쓰면 두번 정도 하면은 기억을 하지. 한번 하고서 이거를 완벽하게 흡수한다? 이거는 그 사람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세번 하자는 거지. 예, 우리는 예?

평범한 사람도 할수 있다고요. 세번 하면 물량 앞에 장사 없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이 한번더 연습을 시킵니다. 7번, 6번 했었던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하면 까먹을까 봐한번더 해줘요. 예, 아주 치밀한 구성이에요. 그죠? 자, 점 7이 아니라 7번 문제. 점 C에서 A는 양수고요, B는 2루트 6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얘를 중심으로 하고 XY 평면 위의 점 A에서 XY 평면에 접하는 구가 있어. 구가 있어. 여기서 접하고. 그리고 얘가 X축을 포함하는 평면과 알파랑 B에서 접한답니다.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B의 제곱을 구하세요. AB를 평면 알파 위로 정사의 길이가 3루트이다. 5와 직선 AB예요. AB 사이의 거리는 8이다.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삐딱하게 있어요.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이 아닌 이런 평면을 우리가 삐딱하게 있는 평면을 해석하려면 우리 수준에서 얘를 뭔가 뭐 평면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으로 그런 거안 배웠다고 그랬죠. 그럼 얘를 최대한 파악하기 쉬운 2차원 도형을 가져가야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평면이 있어. 이 평면이 있어. 이런 평면이 있어. 그럼 이 평면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가장 좋은 쪽에 이 시각은 뭘까요? 바로 요렇게 하면 뭘로 보여? 선으로 보이죠. 그쵸? 선으로 보이는 방향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X축을 포함하잖아. 그러면은 이 평면이라고 하는 녀석을 선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2차원으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X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니까 이 X축의 이쪽에서 이렇게 눈을 크게 부릅뜨고서 쳐다보는 겁니다. 부릅. 그러면 저 라인이 어떻게 그려져? XY 평면이 이렇게 선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이게 XY 평면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저 알파라는 평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선으로. 그런데 지금 구가 여기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구라는 녀석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원으로 보이게 되겠지요. 그럼 여기에 요 점이 A가 되고요. 여기에 요 점이 접점 B가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구의 중심에서 접점, 무조건 뭐 해봐야 된다고? 이어봐야 된다고. 이거 안 하면은 범죄예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이어줘야 됩니다. 접점이야. 이어봐야 돼요. 그럼 접점이면은 얘는 이 수직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또 이제 냄새가 나죠.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여기서 내가 직선에다가 두 평면의 교선인 요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그 녀석을 내가 H라고 불러주게 된다면은 3수선의 정리에서 이렇게 이었을 때 너도 뭐가 된다? 직각이 돼버린다. 그리고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평면 밖의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이어주면 역시 3수선 정리에서 너도 어떻게 된다? 직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얘를 내가 H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A, B를 알파에다가 내린 정사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A라는 지점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에 떨어질까? 여기에 떨어지겠지? 직관적으로 보이는 눈에서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여기에 떨어질 거라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그거는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3수선의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찾고 싶어. 어떻게? 평면 밖의 점에서 교선의 직선, 평면 이쪽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는 우리가 3수선의 정리 세 번째 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여기서 수직으로 올려주고 여기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여기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거기서 직선의 수직으로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은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그래서 여기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곧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된다라는 거죠. 엄밀하게 3수선의 정리로 설명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AB라는 녀석을 저기다 내린 정사형이 바로 뭐야? BI가 되는 것이고, BI의 길이가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3루트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다? 3루트 2가 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중심을 하고 얘가 중심 좌표가 어디 갔어? A, B, 2루트 6이라고 했는데 얘가 XY 평면과 접한다라고 얘기했으니 얘의 반지름 뭐가 된다? 2루트 6이 된다. 그럼 내가 여기서 너를 C라고 불러주면은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려주고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루트 6이 된다.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알고 있어요. XY 평면과 접하기 때문에.

그쵸? 그럼 여기서 정사형이 3루트 이하?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볼까? 그럼 여기서 얘가 3루트 이하? 그럼 얘가 직각이야? 직각이야? 직각이야? 직사각형이야? 그럼 얘는 뭐야? 이루트기야. 그리고 너가 3루트기야. 그럼 너도 3루트기야. 그럼 이루트기고 3루트기니까 리루트의 제곱 24죠? 3루트의 제곱 18이죠? 24에서 18 빼면은 6이죠? 루트 씌워주면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나오는 거야? 루트 6이 나오는 거야. 어라? 여기서 너가 이루트기고 루트기야. 1대 2대 루트 3이네? 요만큼의 각은 몇 도가 되는 거다? 60도.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다. 얘가 직각이니까 여기는 6분의 파이 라디안? 그럼 여기도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구나.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 라디안인 것도 찾아냈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3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여기서 얘가 2루트 6, 루트 6이니까 얘가 3루트 6이잖아. 그럼 여기서 3루트 6을 루트 3으로 나눠준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것이고 3루트 2가 되는 것이고 요것의 두 배인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다? 6루트 2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A랑 B인데 A랑 B가 지금 이 중심에 X좌표랑 Y좌표잖아. 그럼 여기서 이 A, 얘가 a, b, 이루트 6이었으니까 a라는 점의 좌표가 a, b, 0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를 x축에 대는 수선의 발이 ah야. 요 녀석의 길이가 뭐랑 같은 거야? b랑 같은 거야. ah가 b랑 같은 거야. 이것이 b가 된다. b의 값을 먼저 찾아낸 거죠. 그 a의 값을 찾기 위해서 자, 지금 뭐한 거야? 우리가 가의 조건을 다 써먹은 거야. 그럼 나의 조건을 해야 되겠지? 그럼 나의 조건. 원점 5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가 8이랍니다. 5에서 직선 AB에 내린 거리예요. 직선 AB에. 5에서 직선에.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될까? 밖에 점에서 직선에 내렸어. 그러면은 이저 수선의 발이 어딘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이 여기 어디 올까를 찾아줘야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야, AB가 요렇게 있어. 여기서 지금 요 AB라는 직선이 지금 어디에 있어? 여기에 요 평면 위에 있단 말이지. 그러면 평면 위에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찾고 싶어. 뭐 하면 돼? 3수선의 정리를 쓰면 되겠죠. 여기서 어디에다가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 그게 지금 요 평면이 지금 OH, X축이랑 수직이잖아. 여기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 H에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얘가 대칭성을 가지니까 여기에 떨어지겠죠. 그럼 중점을 내가 M이라고 불러주자고. 그럼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그게 3수선의 정리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서 얘도 직각이 돼버리는 거죠. 즉, O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은 중점 M에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삼각형을? 저 직각삼각형을 또 끌고 들어와. O, H, M이에요. OH의 길이가 바로 뭐랑 같아? 중심의 X좌표 양수 A에 대해서 A와 같아요. 그 다음에 HM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해줘야 되겠죠? 뭐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이거 제곱은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걸 해줘도 되고 3분의 파이니까 요 절반이 얘는 뭐야? 6분의 파이. 30도란 말이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 녀석을 루트 3으로 나눠준 6루트 2죠? 그 녀석을 루트 3으로 나눠줘. 그게 요만큼의 길이죠. 그거 아니죠? 2로 나눠줘야 되죠? 선생님 방향을 잘못 봤어? 자, 얘가 30도니까 요걸 2로 나눠줘. 2로 나눠주고 거기에다 몇 배를 줘? 루트 3을 곱해준 게 바로 HM의 길이가 되죠? 2 나눠주면 3이죠? 요 녀석 길이가 뭐야? 3루트 6이야.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말을 했어? 얼마라고 그랬더라? 8이라고 얘기를 했어. 8이라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겠죠? 누구의 제곱은 A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8, 8에 64. 3루트 6의 제곱은 9, 6에 54. 빼주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A의 값도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죠. 근데 A의 값은 루트 10이 되는데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녀석은 A랑 B를 뭐 한다? 곱해서 제곱을 해준다. 그럼 얘는 루트 10에다가 누구? 6루트 2를 곱해서 제곱을 해준다. 루트 10의 제곱은 10이죠? 6루트 2의 제곱은 72가 되나요? 네. 그럼 얼마? 720이 정답이 되겠죠. 해서, 요렇게 삐딱한 평면을 우리가 잘라냈을 때, 요런 평면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앞에서 우리 6번에서는 그거를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했어? 수직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그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가게 된

이랬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해? 이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가지고 그려냈단 말이지. 그래서 2차원 공간으로 가져왔어. 그러니까 비슷한 듯하면서 좀 다른 상황을 지금 연습을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뒤에 레벨 3에서도 계속해서 연습을 해 나갈 겁니다. 이런 것들 자꾸 보시면서 이렇게 공간상에 삐딱하게 있는 평면 해석하는 연습 우리가 자꾸 해볼게요. 어려운 문제들 남았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불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원 이번 시간은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점 테스트 4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해볼까요?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를 용수철에 접촉하여 0.03 미터만큼 압축시켰다가 놓았더니 A가 정지한 물체 B와 충돌한 후 A와 B가 각각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AB의 질량 나와 있고요. B와 충돌한 직후 A의 속력은 왼쪽으로 운동 방향 표시되어 있고 0.1m/s라고 하고 그림나는 A로 용수철을 압축하는 동안 A가 용수철로부터 탄성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을 텐데 그때 받는 힘의 크기를 용수철이 압축된 길이 D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그래프를 보니까 FS 그래프예요. 힘 거리 그래프야.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바로 물체가 받은 일이죠. 그럼 물체는 일을 받으면 무엇의 변화가 생긴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수능특강 교재 세 번째 바로 다음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언급은 안 했지만 선생님 OT에서 그리고 1강 찍을 때 뭐라고 했죠? 수능특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FS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1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 선생님 저 알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기본 개념이 잘 돼 있는 거고 그랬나? 이런 친구들은 수능 특강을 일단 멈추시고 수능 개념 선생님이 30강 찍어 놓았습니다. 수능 개념으로 먼저 개념부터 정립하고 오셔야 돼요. 선생님 30강을 언제 듣죠? 그런데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개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아, 내가 기본 개념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개념을 먼저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의 면적이 12 곱하기 0.03에다가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도 곱해야겠네요. 자, 암산으로 하랬더니 2분의 1 곱하기 0.03 곱하기 12. 자, 이거 계산하니까 그 계산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0.18이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A가 이만큼 E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A한테는 무엇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야 되고 압축시켰어요. 그리고 가만히 놓았어. 그럼 처음 상태에서 물체 A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니까 결국은 운동 에너지가 0.18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 그럼

다시 0.18. 이 운동 에너지란 얘기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항하면 0.36이고, 따라서 V라고 하는 것이 얼마이다? 0.6 m per second이다. 그러니까 A를 0.03만큼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으면 이 A가 용수철에서 분리되면서 그때 A의 속력이 0.6 m per second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AB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메인 개념은 운동량 보존 개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개념이 서브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AB 충돌 전후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 보기 전에도 충돌이 왜 나왔겠어? AB가 충돌할 때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하는 것은 충돌 전 AB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 AB의 운동량과 합과 같은 거고,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을 조금 더 빨리 계산하려고 하면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충돌 전후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질량은 1, 변함이 없고요. 속도가 0.6에서 마이너스 0.1이 됐네. 그럼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0.7일 거고, B의 질량은 3kg이고, 그렇다고 하면 B의 속도의 변화량은 3분의 0.7. 근데 이 B도 처음에 뭐 하고 있었어? 오, 정지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B의 속도 변화량인데, B의 충돌 후 속도나 마찬가지인 거죠. 3분의 0.7 계산하면 30분의 7 미터 퍼 세크. 자, 이제 보기를 볼게요. 용수철과 분리된 직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속도의 크기를 곱하면 되니까 0.6. 기억은 오름 문장이고, A와 충돌한 직후 B의 속력은 6분의 1이 아니라 30분의 7 미터 퍼 세크이고, A가 B와 충돌한 후 용수철을 다시 압축하여 분리될 때까지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A가 마이너스 0.1 m per sec로 운동하면서 등속도 운동하니까 용수철하고 처음으로 접촉할 때의 속도도 마이너스 0.1 m per sec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한 뒤에는 다시 용수철이 풀려나면서 A가 용수철로부터 분리가 될 거란 얘기야. 근데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요.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최대 전환되었다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다시 최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A의 운동 방향만 다를 뿐 용수철로부터 분리될 때 A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0.1 m per sec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용수철로부터 받은 A의 충격량의 크기는 물론 ft죠. 그런데 ft로 계산을 내가 f를 어떻게 할 거야? t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충격량의 크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죠.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예요.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질량은 1이고요. 마이너스 0.1 m per sec가 플러스 0.1 m per sec가 됐네. 그럼 A의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2가 되겠죠? 따라서 용수철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1이 아니고 0.2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계산을 잘못했네. 마이너스 0.1과 플러스 0.1의 차이니까 어휴, 큰일 날 뻔. 2가 아니라 0.2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A가 용수철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2 뉴턴 세크. 디귿은 틀린 문장. 옳은 것은 기억하나?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5번 문제는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겠죠? 체조 선수. 가버는 A가
높이 H 지점에서 점프하였다가 무릎을 펴

통째로 마루에 착지하여 정시하는 것을 나는 A가 가와 같은 상황에서 무릎을 굽히며 마루에 착지하여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뛰어내릴 때탁 쓰면 정말 이 무릎에 충격이 가잖아요. 무릎을 굽히면서 정지를 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하고 나에서 체조 선수가 원래 있었던 높이 H는 똑같아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수평면에 착지할 때의 속력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니까 V로 똑같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정지할 거잖아, 수평면에서. 그럼 체조 선수 A의 질량에 변함이 없고 속도에 변함이 없어요. 운동량의 크기에 변함이 없는 거죠. 그 운동량의 크기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충격량의 크기죠. 그래서 FT,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인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가하고 나에서가 똑같아요. 그럼 이때 무릎을 굽힌다는 얘기는 체조 선수가 수평면에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고, 그럼 반작용으로 수평면이 체조 선수한테 작용하는 힘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니까, 우변은 일정한 값인데 T가 커졌어? 그러면 F가 작아지겠죠. 즉, 체조 선수가 수평면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가 덜할 테니까 선수한테 충격이 덜갈 겁니다. 기어, 착지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이고 가하고 나에서는 똑같습니다. 기억은 틀린 문장. 착지하는 동안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는 평균 힘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평균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죠. 시간이 나번에서 길어졌기 때문에 나번에서 체조 선수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가번보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요. 이와 같이 나와 같은 이유로 A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원리가 바로 자동차의 에어백이 승객을 보호하는 원리와 같죠. 그래서 에어백에는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충돌할 때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따라서 사람이 받는 충격력, 평균 힘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어렵지 않게 정답, 니은, 디귿, 옳은 문장 5번이 되겠고요. 자, 6번으로 가서 또 열심히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 사이에 용수철을 넣어 압축시킨 후 A와 B를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혹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그럼 이 표현은 무엇이냐? 일단 A하고 B 압축시켜서 가만히 있었어, 일단. 그 뭐예요? 그치, 정지야. 하나의 물체라고 봤을 때 정지한 한 물체. 그런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용수철이 펴지면서 A하고 B가 분리되죠. 무슨 얘기예요? 정지한 하나의 물체가 분열하는 경우예요. 우리 지난 개념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충돌할 때도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되지만 분열할 때도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물체는 정지 상태여서 운동량이 0. 그러면 분열되었을 때 AB의 운동량의 합도 0이 되기 위해서는 A하고 B의 운동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때 A하고 B의 충돌 후 운동 방향은 반대? 그러면서 운동량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야만 더했을 때0 나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정지했던 상태. 질량이 1대 2야. 그렇다면 속 속도의 크기 B는 몇대 몇? 2대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B의 속도를 V라고 한다면 A의 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EV 크기를 갖습니다. 자, 요것을 먼저 시작해 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만히 놓았어. 그럼 이제 마찰이 없는 곳에서는 등속도 운동할 거고, A는 마찰 구간 1에서 시간 T0 동안 D만큼 등 가속도 운동을 해서 정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이 부위에서 0이 된 거네요. B는 마찰 구간 2에서 X만큼 등가속도 운동해서 역시 정지. AB 질량 나와 있고 1, 2에서 A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같다고 해요. 그럼 마찰력의 크기를 F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마찰력이란 항상 운동 방향.

1대2. 아, 그렇다면 마찰 구간에서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의 비는 2대1이구나라는 거 일단 알수 있고, 뭐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시 무엇을 묻는지 보기로 와볼게요. 기억. A가 1에서 D만큼 운동하는 동안 A의 평균 속력, B가 2에서 X만큼 운동하는 동안 B의 평균 속력이에요. 자, 오랜만에 평균 속력이 나왔으니까 또 잊어버릴 수 있는데 등 가속도 운동할 때 평균 속도가 무엇이죠? 중간 속도잖아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럼 마찰 구간 1에서 A는 속도의 크기가 이 V였어, 0이었어. 그럼 중간 속도가 얼마야? V겠지. A의 평균 속도의 크기, 속력은 속도의 크기니까요. V고, B는 V로 운동하다가 0 됐네. 그러면 그 중간 속도 얼마입니까? 2분의 V. 이게 바로 B가 2에서 X만큼 운동하는 동안에 평균 속력이죠. A가 B의 몇 배입니까? 두 배입니다.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B가 X만큼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는 시간 같은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 니은을 해결해야 되는데, 마찰 구간 1, 2에서 A는 무슨 운동한대? 등가속도 운동한대.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서 우리한테 변이를 가르쳐줬고, 시간을 물어.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를 알아. 선생님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제4의 공식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 평균 속도 곱하기 t. 요거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그쵸, x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니은을 사용할 순 없는 거야. 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아까 가속도의 비가 a하고 b에서, 아니 a하고 b에서가 아니라 1, 2에서 ab가 2대 1이라는 것을 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을 풀 때는 얘를 이용하면 되겠네. 가속도, 방향 같은 거 고려하기 싫으면 절대값 씌우면 되죠.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이고, 가속도가 2대 1, 속도 변화량은요, ev가 0 됐고 v가 0 됐으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 ab가 2대 1이네. 이거 똑같네? 그렇다면 뭐예요? 아, 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a하고 b가 똑같구나. 따라서 b가 x만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A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T0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드디어 디귿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았잖아. A하고 B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똑같고, 그리고 평균 속도, 기억으로부터 A하고 B가 몇대 몇? 2대 1. 아, 그렇다면 A하고 B가 이동한 거리도 몇대 몇? 2대 1. A가 D만큼 이동했어요. 2대 1이 되려면 X는 2분의 D가 돼야 되겠죠? 디귿은 틀린 문장. 따라서 기억만 옳은 문장.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선생님이 이 보기 제시문을 보고 탁탁탁탁 식을 정말 적절하게 사용을 하죠. 왜냐면 선생님도 먼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전에 문제를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요식이 적합하다, 요식이 적합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실제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아, 요거 이용하겠다, 이런 식을 먼저 고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대입해 보니까, 아, 이걸로는 안 풀리네. 그러면 빨리 다른 식을 혹은 다른 개념을 생각해서 문제, 보기 제시문의 OX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고요.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가, 자, 그러면 오른쪽은 플러스 V호, 벽과 충돌한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에는 속도에 마이너스 V호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림란은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 이 크기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오, ft 그래프예요. 그럼 ft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얘가 그치, 충격량 ft야. 근데 시간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죠? 그럴 때 f를 뭐라고 해요? 평균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10이란 얘기예요. 근데 충격량이 다른 말로 뭐더라? 그렇지, 항상 세트예요. 충격량이 다른 말로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기억번, 충돌 전후, 어휴, 나왔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그게 바로 충격량의 크기고, 그게 바로 FT 그래프에서의 면적이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니은, 이 물체가 벽하고 충돌하기 전 속력 부위가 얼마이냐? 무엇을 이용하면 좋을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10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물체의 질량이 얼마예요? 2. 12가 되려면 이 물체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6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충돌 전에는 속도가 플러스였고 충돌 후에는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그 차이가 6이 되려면, 즉 2분의 12가 되려면, 아, 충돌 전에는 오른쪽으로 2분의 7m/s로 운동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그리고 디귿번 T0. 물체가 벽하고 충돌하면서 받은 시간 T0를 구하는 건데, 이 문제 제시문 맨 마지막 그래프의 면적이 12 뉴턴 세크이고 T0 동안에 벽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얼마라고? 40이라고. 그럼 FT의 절대값이 12니까 이 식으로부터 T라고 하는 것은 40분의 12가 되겠네요. 40분의 12. 약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10분의 3. 따라서 0.3초가 나옵니다.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T 그래프가 나올 때그 면적이 충격량의 크기만 기억하면 안 된다. 충격량의 크기가 바로 운동량의 크기라는 것도 꼭 함께 기억하셔야 되고요.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8번은 A하고 B.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 충돌 직후 운동량의 크기가 나왔어요. 그럼 두 물체가 충돌을 한대, 그럼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 그렇지,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럼 표에 나와 있는 정보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할까요? 그랬더니 A, 충돌 전에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것에 플러스, 왼쪽으로 운동하는 것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볼게. 그럼 얘는 플러스 3P0, 마이너스 P0. 그럼 충돌 전 A하고 B의 운동량의 합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2P0. 그럼 여러분들, 충돌 후에도 AB의 운동량의 합은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한 게 없잖아. 그럼 충돌한 후 A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1P0. 그렇다면 요거 합해서 플러스 2P0가 되려면 기역은 플러스 2분의 5P0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요렇게 더한 것과 이렇게 더한 것,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보기 가볼까요? A가 B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는 FT인데 FT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가 A로부터 충격량 받아, 아니, 죄송해요. A가 A로부터 충격량 받은 게 아니고,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그게 바로 뭐다? 그치,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다. 그리고 사실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충돌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아이고, A란다.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충돌 전 B의, 아니, 충돌 전 B의 운동량, 충돌 후 B의 운동량. 자, 이 운동량의 차이의 절대값을 씌웠어요. 2분의 7P0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틀린 문장이고, 니은은 부호 생략하고 숫자만, 왜냐면 크기만 물었으니까요. 2분의 5P0이다. 니은 옳은 문장. 디귿, A와 B가 충돌하기 직전 A의 속력은 A와 B가 충돌한 직후 B의 속력이 얼마냐? 그럼 여러분들, 운동량이 나와 있잖아요. 그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뭐였지? 질량과 속도의 곱이었으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충돌하기 직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3P0고 A의 질량은 M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충돌 전 A의 속력이죠. 자, A와 B가

A가 충돌한 직후 B의 질량은 2m이고, 그리고 충돌 직후 B의 운동량은 2분의 5 P0. 자, 계산하면 얘는 3이고, 숫자만 계산하면 얘는 4분의 5. 분모 4로 통분하면 4분의 12. 12 대 5네요. 5분의 12 배워야겠죠? 지긋은 틀린 문장.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점 테스트 마지막 문항, 네 문항이 배치되어 있는 37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의 접촉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야구 방망이하고 야구공의 접촉 시간을 길게 하면 뭐가 커질까? 야구 방망이로 야구공을 칠때 야구 방망이를 최대로 끝까지 휘두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야구 방망이가 이 야구공에 뭘 주죠? 힘을 줘요. 그리고 힘을 주는 시간이 있겠죠. 이거 곱한 게 바로 뭡니까? 충격량이에요. 자, 이렇게 야구 방망이가 야구공에 충격량을 주면 야구공은 무엇의 변화를 갖게 되죠? 운동량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구공에 처음으로, 야구공이란다. 야구 방망이에 처음으로 야구공이 접촉했을 때의 속도를 V0라고 해. 야구공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 자, 이게 일정한 거예요. 그리고 야구 방망이가 야구공에 작용하는 힘 혹은 평균 힘, 자, 이것도 일정할 경우 접촉 시간이 커지면 질량은 일정하니까 뭐가 커지겠어? 그쵸. 나중 속도. 즉, 야구공이 방망이로부터 분리되는 그 나중 속도가 커지죠. 속도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멀리 이동하겠죠. 바로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는 것. 그러면 물체의 나중 운동량이 커진다는 거죠. 기억. 골프공을 칠때 골프채를 끝까지 휘두르는 것도 골프채와 골프공 사이의 접촉 시간, 즉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크게 해서 공의 나중 속도를 빨리 해서 공이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죠. 기억. 옳은 문장이고. 그다음 니은. 에어매트가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것. 얘는 좀 다르죠. 이용하는 건 똑같아요. FT라고 하는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만약 사람의 질량 안 변하고, 그리고 나중 속도는 어차피 여기서 정지할 거고, 처음 속도가 같았다라고 하면, 힘을 전달받는 시간이 길수록 사람이 이 매트로부터 받는 충격력, 힘은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번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경우고, 이 문제에서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 그리고 기역과 같은 경우에는 F는 일정한데 T가 커지는 경우 무엇이 커지겠느냐? 물체의 나중 운동량이 커지는 걸 묻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해당하지 않고요. 대포의 포신을 길게 만들면 이 대포알이 이 포신에서 나오는 동안 힘을 받는데 길면 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커지겠죠? 따라서 대포의 나중 속도가 커지고 대포가 멀리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야구공의 속력을 크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예는 기역, 티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10번이 선생님이 개념 수업할 때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두 물체 사이에 거리 시간 그래프가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물체 사이에 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위치 시간 그래프일 때, 한 물체의 위치 시간 그래프일 때는 속도. 그런데 두 물체 사이에 거리 시간 혹은 간격 시간 그래프일 때는 두 물체의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 근데 상대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어 따지기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기울기의 크기만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두 물체의 상대 속도의 크기부터 구해 볼게요. 0.4분의 2. 자, 이거 계산하면 0.2분의 1이 될 테니까 5일 거고, 자, 그리고 0.4초 이후에, 자, 이 경우는 A하고 B가 2m 떨어져 있다가 점점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각각
간격이 0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A하고 B의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충돌 후 A의 속도 변할 거고 B의 속도 변할 거고 그때 A하고 B의 속도의 차이,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를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상대 속도의 크기, 기울기의 크기를 구해보면 0.6분의 1, 따라서 0.6분의 1 계산하면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 해석부터 먼저 했고, 이제 문제로 가서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 각각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나오죠. A의 운동량의 크기는 B와 충돌하기 직전이 4kg m per sec래. 그럼 운동량의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A의 질량이 1이니까 아, 충돌 전 A의 속도가 4m per sec였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또 B와 충돌한 직후 A의 운동량이 1kg m per sec라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그래프를 해석해 봐. A하고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A, B의 속도의 차이가 5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속도에 플러스 부호 붙였으니까 왼쪽은 마이너스고 A하고 B의 속도 차이의 크기가 5m per sec가 되려면 아, B는 왼쪽으로 1m per sec로 운동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에서 자, 이 문제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가 1kg m per sec. 그렇다는 얘기는 A의 질량이 1kg이니까 A의 속도의 크기가 1m per sec라는 건데 방향을 안 말해줬어. 그래서 첫 번째, 이 A가 충돌 후 오른쪽으로 1m per sec로 운동할 수도 있고요. 충돌 후 A의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1m per sec일 수 있어요. 둘다 가능해. 왜냐면 A는 B하고 충돌하면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B로부터 힘 받으니까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1m per sec가 될 수도 있고 더 느려지면 오히려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1번인지 2번인지를 결정을 하느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숫자들이 간단하니까 충돌 전 AB의 운동량의 합, 그리고 충돌 후 AB의 운동량의 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충돌 전, 아, 이퀄로 일단 하지 말고, 당연히 이퀄인 걸 알고 있겠죠?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을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서 구해야 되니까. 자, 일단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1 곱하기 4니까 4. B의 운동량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3. 따라서 충돌 전 AB의 운동량의 합이 플러스 1. 그러면 충돌 후에 AB의 운동량의 합도 플러스 1이 나와야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충돌 후 A하고 B의 상대 속도의 크기, 즉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가 3분의 5m per sec야. 자, 그러면 충돌 후 1번처럼 A가 오른쪽으로 속도가 1m per sec야. 그럼 이 B는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A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B가 충돌해서 나는 왼쪽으로 계속 갈 거야 할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요. 충돌 후 A가 오른쪽으로 운동했다면 B도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그때 B가 A보다 앞서가니까 B가 A보다 속도가 어때야 돼? 빨라야 돼. 얼마만큼? 여기 써 있는 3분의 5m per sec만큼. 자, 그러면 B의 속도는 A의 속도 1에다가 3분의 5를 더한 것만큼이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3분의 8m per sec가 돼야 된다. 근데 만약 충돌 후 A의 속도가 마이너스 1m per sec야. 자, 그러면 B는 A의 속도에다가 3분의 5만큼 속도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5 계산하면 충돌 후 B는 오른쪽으로 3분의 2m per sec로 운동해야 돼요. 선생님, AB의 속도의 차이가 3분의 5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m per sec로 운동할 때이 B가 3분의 5보다 더큰 마이너스 3분의 8일 수도 있잖아요. B가 마이너스 3분의

일 경우에도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상대 속도의 차이는 3분의 5만큼이잖아. 그런데 이거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않죠. 왜냐면 둘다 충돌해서 둘다 왼쪽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건데, 그럼 이때는 A가 B보다 앞에 있으니까 A의 속도가 더 커야지. B의 속도가 A보다 더 크면 안 되죠. 그래서 A가 충돌 후 왼쪽으로 1m/s, 즉 마이너스 1m/s의 속도로 갖는다면 B는 플러스 3분의 2m/s의 속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 1번, 2번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 후 AB의 운동량의 합을 구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1번. A의 질량 1에다가 속도 2를 곱하면 1일 거고, B의 질량 3에다가 3분의 8 곱하면 얼마야? B의 운동량은 8이야. 그러면 충돌 후 AB의 운동량의 합이 얼마예요? 9예요. 같지가 않잖아. 같아야 되는데 1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검토. 두 번째 같은 경우 A의 질량에다가 A의 속도 마이너스 1 곱하면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1. B의 질량 3에다가 B의 속도 플러스 3분의 1 곱하면 플러스 2. 어이구, 계산하니까 충돌 후 AB의 운동량의 합이 서로 같습니다. 아, 따라서 AB가 충돌했을 경우 A하고 B는 어떻게 운동한다? 2번처럼 운동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보기로 갈게요. 기억법. A와 충돌하기 직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의 크기 하면 되겠죠? 기억은 옳은 문장.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 FT. 그런데 F가 없어? 그럼 뭐가 구구해야 돼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로부터 구하면 되겠죠?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질량에다가 B의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의 곱의 절대값. B의 질량이 얼마예요? 3. B의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이었던 게 플러스 3분의 2가 됐네요.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3분의 5가 되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5인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바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으로 가볼게요. A와 B가 충돌한 직후의 속력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구했잖아. A, B가 충돌하면 2번처럼 운동하니까 A의 속력은 부호 빼고 1m/s, B의 속력은 3분의 2. A와 B의 속력이 3대 2네요. 따라서 디귿 옳은 문장. 기역 니은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번처럼 충돌 후 어떤 한 물체의 운동 방향만 알려줘도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운동 방향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능한 상황, 그리고 이 가능한 상황을 토대로 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을 골라야만 하겠습니다. 1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고요. 운동량의 크기가 P인 물체 A가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가번. 나는 A와 B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된대. 한 덩어리가 되든 말든 운동량은 보존돼야죠. 그럼 처음에는 A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 B는 운동량이 없으니까 AB의 운동량의 합이 P예요.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됐을 때이 AB의 운동량이 얼마여야 돼? P여야만 합니다. 한 덩어리가 돼서 용수철을 X만큼 압축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AB의 질량 MEM 주어져 있어요. 이때 압축하여 정지할 때까지 용수철에 압축된 길이 X를 구하는 게 바로 질문입니다. 자, 우리 개념 수업 시간에 사실 V로 속력이 주어져 있으면 이 문제는 운동 에너지가 몽땅 무엇으로 변하는 문제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변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V가 주어져 있지 않아.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MV잖아요. 그러면 AB 한 덩어리의 질량 3m, 그리고 그때 속력을 V라고 놓고, 따라서 V 대신에
문제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정보 3n분의 p를 대입해서 2분의 1 mv제곱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번더 생각을 하느니 애초에 이 k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mv제곱이기도 하지만 이 m분의 뭐이기도 하다? 운동량의 제곱이기도 하다. 자, 왜 그래요? 이 k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mv의 제곱이고 이 식은 이 m분의 mv 전체의 제곱으로 고쳐도 똑같은 식이거든요. 근데 mv가 뭐라고요? 운동량 p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속력 대신에 운동량이 주어지거든. 운동 에너지를 2m분의 p제곱으로 바꿔서 생각해라. 그럼 2m분의 p제곱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공식에 넣으면 2k라고 하는 것은 분모의 2 곱하기 ab 한 덩어리의 질량 3m. 그리고 그한 덩어리의 운동량 p 제곱해줘야죠. 이것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최대 압축했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똑같아야 되죠. 따라서 x는 p는 그냥 있고, 요거 k 이항하면 루트 3mk가 되는 거고요. 분모를 유리화시키면 각각 루트 3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3루트 mk분의 루트 3p. 우리 선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를 풀때 생각이 안 나면 V 대신에 질량과 운동량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순간에도 늘 떠올릴 수 있도록 항상 의식해서 이 K가 2m분의 P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과거하고는 달리 종종 2K equal 2m분의 P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빨리 풀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점 테스트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림은 도로에서 볼수 있는 에어 챔버가 설치된 난간이다. 에어 챔버는 챔버 안에 공기가 압축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 에어백 같네요. 자동차가 난관과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늘려서, 아이고, 답을 다 말해버렸네. 무엇을 늘려서 자동차가 받는 무엇의 크기를 줄여주느냐? 바로 충돌 시간을 늘려서 푹신푹신하니까요. 자동차가 받는 평균 힘 혹은 충격력 다 같은 말이죠. 자, 보기 볼게요. 기역은 시간으로 적절하고 니은은 충격량은 아니죠. 충격력 바로 힘입니다. 힘. 자동차의 에어백이 바로 에어 챔버와 같이 시간을 늘림으로써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죠. 디귿 옳은 문장, 기역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점 수능 테스트를 마치고 3점 수능 테스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 일전해서 ABC 세 물체가 나와 있어요. 세 물체가 나와 있어도 외부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때야 돼? 세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전과 후가 다 같아야만 돼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10m per se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해서 AB가 충돌을 하고, 나와 같이 A가 B와 충돌한 직후 운동 방향이 왼쪽으로 바뀝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 B는 또 정지했던 물체 C하고 충돌을 한대. 그럼 결국 처음에는 B하고 C는 둘다 정지했던 거네. 그래서 A가, 아니, 죄송해요. B가 A하고 충돌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C하고 충돌 한번 하고, 모든 충돌이 끝났을 때, B의 속도가 바로 왼쪽으로 2분의 1m per sec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 C가 B하고 충돌했을 때 충돌 직후 C의 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겠다. 왜? 충돌 전후 무엇이 같아야 돼요?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돼. 그러면 충돌 전에는 운동량을 A만 갖고 있었네. 얼마만큼? 10만큼. 충돌 후에 A의 운동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2. B의 운동량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C의 운동량은 C의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이게 마이너스 4니까 이 값이 14가 나와야 돼.
그러면 6분의 14, 이게 바로

0: C의 속력이죠? E로 약분하면 3분의 7. 그래서 우리는 충돌 직후 이 C가 마찰 구간에 들어가기 전 C의 속력이 3분의 7m per sec라는 것을 일단 구해놨어요. 자, 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정보가 있네요. 자, 이 C가 마찰 구간에 진입해서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네요. 자, 보기 기억법. AB가 충돌한 직후 B의 속력은, 자, 얘는 어쩔 수 없죠. A하고 B 충돌했을 때 운동량 보존 법칙 생각해줘야 돼요. 자, 충돌했을 때 각각 A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 A의 질량이 1이고요. 자, A의 속도 변화는 10이었던 게 마이너스 2가 됐네. 그럼 A의 속도 변화량은 12이고, B의 질량은 4. 그러면 B의 속도 변화량은, 어이구, 이거 3 돼야 되겠는걸? 이 3이 뭡니까? B의 속도 변화량이죠. 그런데 B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정지하고 있던 B가 A하고 충돌하고 났을 때 3m per sec. 요 녀석이 C하고 충돌하고 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였네. 따라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B와 C가 충돌할 때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B와 C가 충돌할 때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니까요.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겠네요. 충격량의 크기는 뭐다? FT다. 자, 그럼 FT가 없으니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C하고 충돌할 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그런데 C하고 충돌하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도 같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 있죠. 4 곱하기 B의 속도의 변화량. 그러면 2분의 7. 로도 구할 수 있고, C로 구하면 더 편하지. C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잖아. 정지하고 있던 녀석이 충돌 후 속도가 3분의 7이 됐으니까 무엇으로 구하든지 간에 14뉴턴 세크죠.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디귿. C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인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정보를 봐봐. C의 처음 속도 알고 있지? 나중 속도 알고 있지? 거기다가 질량까지 알고 있네? 그럼 얘는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수 있다는 거네. 자, 그러면서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 F라고 한다고 하면 F라고 하는 마찰력이 4초 동안에 작용했다고 합니다. FT네요. 그러니까 C는 무엇으로 구하면 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쵸, 충격량의 크기 FT가 무엇하고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똑같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마찰력을 F라고 했을 때 마찰력이 작용한 시간이 4초이고요.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결국은 어차피 나중에 정지했으니까 처음 운동량 6 곱하기 3분의 7, 즉 14.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는 4분의 14, 2로 약분하면 2분의 7뉴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점 수능 테스트에서도 ABC 세물체가 나왔을 때 두물체든 세물체든 외부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처음 세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최종 모든 충돌이 끝났을 때 혹은 그 중간 과정에서의 운동량의 합과도 어때요? 같아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3점 테스트 1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 2번부터 계속해서 문제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극한 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4: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0: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4강까지, 특강 4강까지는 어휘라고 했고요. 특강 5강부터는 드디어 활용입니다. 활용.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게 뭘까? 활용. 한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쓰임을 활성화해주는 게 활용이에요. 뭐 이런 걸 뭐 외우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디를 그러면 활성화해 주시는 거냐 하면은 어간이겠어, 미겠어, 어미겠죠. 어미, 어미를 활성화해 주는 게 활용입니다. 쓰임을 좀 아주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먹다, 먹었다, 먹는데, 먹어서, 먹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어간을 먹이라고 놔두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어미들을 거나 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우리도 한국말도 활용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일본어는 활용을 어떻게 주냐, 어미처럼 어떻게 주냐 하면은 일본어는 너무 심플해요. 심하게 심플합니다. 너무 막 미안할 정도로 문법이랄 게 활용에선 없어요. 그러니까 활용해서 뭘 틀리면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를 이제 독해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잘 모르면 해석이 빨리빨리 안 돼요.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일본어로 들어가는, 일본어 해석으로 들어가는 그냥 문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 열고 이제 들어가서 뭘 하는 건데, 일단 문짝은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없습니다. 어미는 있죠. 일본에서 총 세 가지예요. 이로 끝나는 어미랑, 다로 끝나는 어미랑, 그 다음에 우단으로 끝나는 어미, 딱 세 가지밖에 없어. 더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딱 세 가지. 어미는 딱 세 가지. 이는 이형용사 활용. 다로 끝나는 거는 나형용사 활용. 나형용사 활용. 얘는 동사 활용이에요. 알겠어? 이게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이로 끝나면 이형용사 활용. 다로 끝나면 나형용사 활용. 우단으로 끝나면 동사 활용. 이렇게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아, 이제 그 13번째 강의고요. 특강으로는 5번째 특강을 준비했는데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특강을 끼워 넣었잖아. 근데 9강, 10강, 11강, 13강 여러분이 갖고 계신 수능 특강 교재에 수능 포인트에 이렇게 활용이 숨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살라미 살라미 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싹 해가지고 사실은 좀 이거는 이제 개념을 하면서 앞에서 확 몰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12강까지 오면서 지금 13강째인데 12강까지 오면서 그냥 뭐 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활용을 그냥 수업을 해왔죠.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으면 되는 거야. 자, 먼저 9강의 형용사의 활용을 보고요. 이 형용사는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지. 그 다음 이제 동사의 활용 중에 동사의 기본형이 뭐냐, 마스형이 뭐냐, 태형이 뭐냐. 태형은 뭐뭐 하고 이런 거죠. 나형은 안타라고 하는 부정. 응? 접속형, 부정형, 의지권유형, 명령형, 가능표현 이랬는데 이게 다 뭐야 얘네들은 다. 우단에 해당하는 동사 활용의 바리에이션들을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9강, 10강, 11강, 12강 빼고 그 다음 13강 해가지고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12강엔 뭐가 있냐면 조동사라는 애가 있어. 중간에 조동사가 끼거든. 근데 조동사는 한자를 또 쓰자. 조동사. 한자 싫어하지만 이게 품사는 품사인데 동사라는 품사인데 조수를 해주는 거야.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거든. 그래서 얘도 사실 이 조동사도 이형사나 나형사나 우단의 어미에 따라서 조동사가 얘네들의 형식으로 또 활용이 돼요. 예를 들면 뭐뭐 하고 싶다가 뭐였어? 희망했잖아. 따이였죠. 따이라는 희망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동사인 타베르에 붙어서 타베 따이. 그러면 먹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동사를 도와서. 네, 타베 따이로 끝나니까 얘는 뭐야? 이형용사 활용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조동사는 또 여기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활용들을 하는데 이 중간에 또 조동사를 넣었단 말이지. 12강. 근데 걔는 따로 떼가지고 조동사하고 경험만 또 따로 할 거. 걔는 좀 어려워요. 얘네들이 다 기본이 된 다음에 조동사랑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9강 펼쳐보자. 9강.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9강 72페이지 펴시면 돼. 72페이지, 73페이지를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오늘 공부할 게 뭔지를 아는 거야. 어디까지 해야 할지 알고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시작하는 거랑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까지 하면 너무 좋겠지. 그래서 내가 뭐 30분 안에 자기 공부량을 알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지? 30분 안에 이걸 요만큼 하겠다.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럼 맨 처음에 보는 게 뭐야? 그치? 이렇게. 1, 2, 3, 4.
목차를 보는 거예요. 목차를 보고 내가 이런 거를 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쫙 더듬어 보는 거지.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한번 더듬어 봐요. 자, 형용사의 활용은 이형용사, 나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3, 4번은 뭐야? 아류야, 아류. 그냥 이 지류가 되는 거지, 지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다 있고, 형사의 명사화나 주의할 형용사 활용은, 아, 좀 주의할 점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3, 4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이 9강 해설해 드리면서 다음 강에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먼저 활용만 보자. 그럼 활용이 뭐냐? 보통체라고 하는 건 사실 반말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맛있다 하면 이게 보통체야. 정중체는 뭐야? 맛있습니다. 씁니다체예요. 아시겠어요? 자, 맛있다라고 하는 건 보통체. 반말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정중체는 씁니다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식은 뭐야? 맛있는. 접속은 뭐야? 맛있. 뭘것 같아? 고니서. 가정은 맛있. 뭘까요? 쓰면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게 뭔가 수식 접속 가정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별거 없어요. 이거 뭐, 한국어로 해도 너무 쉽지. 자,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봐봐요. 71페이지에 이형용사가 먼저 윗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나형용사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를 보면 이 윗단에 얘가 있고, 밑단에 얘가 있어요. 위치가 대충 그렇지. 그럼 걔네들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선생님, 왜 붙였냐면, 딱 한눈에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잘 들어요.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형사는 일본어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왜얘두 가지를 나눴어? 끝이 이 형용사는 이로 끝나고, 나 형용사는 다로 끝나요. 다로 끝난다기보다 희마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활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를 붙여가지고 활용을 해주기 때문에 다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 이름 자체에서는 뭐냐면, 이 형용사. 수식할 때 이렇게 이로 바뀌는 이 형용사, 수식할 때 나로 바뀌는 나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형용사, 나 형용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 형용사는 어미가 이, 나 형용사는 맨 어미가 다로 활용이 된다. 그러면 아까 어미가 딱세 종류라 그랬어요. 이, 다. 그다음 뭐 있었어? 하나. 동사인 경우에는 우단이었지.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지금 배우는 거는 형용사의 어미 이하고 다로 끝나는 아이를 지금 시작을 하는 거지.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봐봐. 이형용사와 나형용사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미 이가 뭘로 바뀌느냐의 문제인데, 얘는 쿠로 바뀌거나 아니면 과거일 경우에 까따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응? 그 다음에 나형용사는 자로 바뀌거나, 대화를 줄이면 자야. 대화, 대화, 자, 자가 되는 거야. 대화를 줄이면 자야.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얘는 다따로 되는 것밖에 없어. 자,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타노시라고 하면은 즐겁다라는 거예요. 타노시 데스 하면 즐겁습니다. 데스를 붙이면 돼. 이거 데스 붙여가지고, 모르는 한국 사람 있냐고요. 여기 어디야? EBS 데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데스는 뭐뭐입니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히마다, 다가 바뀌어서 히마 데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오이 에 타노시 데스 하는 것처럼 히마 다데스가 아니라 히마 데스로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아셔야 돼요. 히마 다데스 이상하지? 자, 그 다음에 자 볼게. 우리도 보면 맛있다 하면 맛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다가 뭘로 바뀌어요? 지로 바뀌지. 이 지가 뭐냐 하는 안타라고 하는 이 나이에 나이가 안타거든. 뭐뭐치 안타. 내 나이 앞에 뭐뭐 치로 바꿔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 이 형용사는 쿠로 바뀌고 나 형용사는 자로 바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나이, 쿠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정중형은

나이에다 뭐 붙여줘? 얘도 이에다가 데스 붙여주는 것처럼 나이라고 하는 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또 그냥 여기다 나이 데스 붙여주는 거야. 이로 떨어진 애는 데스 붙이는 거지. 이로 떨어진 애는 데스 그냥 붙이는 것처럼 간단하죠? 자, 나이 데스랑 우리 똑같은 게 뭐였어요? 없습니다. 뭐였지? 아리마스, 아리마생. 그래서 아리마생과 나이 데스랑 똑같아요. 아리마생, 아리마생 없습니다예요. 여기 아닙니다도 되고 없습니다도 되는 쿠 나이 데스, 쿠 아리마생 똑같아요. 자, 과거는 깠다예요. 맛있 깠다, 얻다. 맛있다가 어떻게 해요? 얻다. 맛있었다. 근데 나는 선생님 이거 보면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 안 나? 으따, 으따. 되게 한국말 같지 않아요? 맛있었다, 깠다. 약간 이게 으따, 으따 하는 그런 과거의 느낌이 일본어 비슷하다라는 생각 선생님은 들어요. 예를 들면 히마다 그러면 한가다잖아. 한가답다, 한가했다. 비슷하잖아요. 으따, 으따. 과거는 약간 으따의 느낌이야. 깠다, 닫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틀리기 쉬운 거예요. 여기 문법 문제가 나오려면 이 정도만 나오는 거야. 타노시 깠다에다가 여기 깠다에다가 그대로 붙이고 그 다음에 데스를 쓸수 있어요. 여기는 닫다 데스가 안 돼. 닫다에다가 데스를 못 붙여. 선생님 깠다에다 데스 붙이는데 왜 닫다에다는 정중에 데스 붙이면 안 돼요? 타노시 깠다 즐거웠다. 타노시 깠다 데스 즐거웠습니다. 히마다따 한가했다. 한가다따 데스 하면은 한가했습니다.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데스가 과거가 되면 뭐가 될것 같아? 그치. 데시다가 되는 거야. 얘가 안 되고. 특이하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안 되는 거. 자, 이형용사에서는 데시다가 안 돼. 그럼 뭐가 돼? 깠다 데스를 해야 돼. 나형용사는 데시다를 해야 돼. 닫다 데스를 잘안 써. 이거 뭐 때에 따라서 쓰는 사람도 있네 없네 뭐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안 쓴다고 봐야 돼요. 잘안 쓰이는 거는 그냥 안 쓰는 걸로 하자 우리. 누가 썼는데요? 그러면 뭐 걔는 쓰라 그래. 근데 문법적으로 잘안 쓰니까. 자, 그러면 데시다는 안 된다. 그럼 뭐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오이시 데시다는 돼야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오이시에다가 뭘 써줘야 돼? 까따를 써주고 데스를 쓰면 된다. 이게 과거형이다. 맛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러면 얘는 매니 편리하다. 데시다는 돼. 그런데 뭐가 안 돼? 매니 여기를 닫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데스를 붙이는 이런 형태는 얘는 안 돼. 이렇게 기억을 하자. 요거가 약간 여러분 내신 할때 많이 나왔을 거야. 내신 할 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수능 잘안 나와요. 너무 쉬운 거라서. 근데 모르지 또 이제 뭐그 우리가 계속 쉬워지는 난이도가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문법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부정을 갑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봐봐. 똑똑한 친구들은 여기를 볼 거야.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돼. 얘가 과거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죠? 타노시쿠 나이. 자, 지금 생각해봐. 이가 뭘로 돼? 부정이 되면? 그렇지. 뭐가 돼? 깠다가 되는 거야. 나, 깠다가 되는 거지. 그럼 나이 데스는 뭐가 돼? 그렇지. 나 깠다 데스가 되는 거야. 아리마생은 좀 길어지지. 아리마생. 뭐였지, 우리? 명사 부정했을 때, 과거로 했을 때, 되시다. 아리마센 되시다. 그랬잖아. 오, 이렇게 하면 간단하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히마데와 나이가 지금 얘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죠. 얘네도 똑같이. 얘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 얘네가 내려와야 되잖아. 나이가 뭘로 돼? 똑같아. 얘랑 똑같아. 나 깠다 됐어. 그지? 나 깠다 됐어. 아리마셈 데시다. 이거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하면 애들이 이제쯤 되면 막 한숨 나와. 뭔가 뇌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용량 초과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그래서 확 지워버릴게, 이렇게. 이게 뭐지? 할수 있는데 자, 봐봐. 아까 이게 즐겁다가
타노시이라고 했단 말이지. 이렇게 쓰지 말자. 여기 타 보여? 타노시이. 자, 타노시까지 여기가 어간이야. 그 다음에 히마다면 히마까지가 이 물결이라고 생각해보는. 얘가 이 동그라미가 얘가 물결이라고 해보자고. 응? 타노시까지가 그 다음에 히마가 이 물결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쓰는 거 귀찮으니까 귀만 우리 중요한 거잖아. 지금 뭐 하고 있어?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봐. 즐겁다 뭐가 돼? 그치? 타노시 이. 이는 그대로 놔주는 거야. 자, 즐겁습니다. 어떻게 타노시 이에다가 뭐 붙여? 됐어. 그렇지. 자, 여기 가보자. 한가다. 그렇지. 그 다음 뭐가 돼요? 다데스예요. 그냥 데스예요. 히마데스죠? 맨니데스, 히마데스, 스키데스 하는 것처럼. 스키다데스 안 써.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어. 이제 클리어 됐죠? 자, 즐겁지 않다. 자, 부정을 해야 돼. 뭐뭐치, 뭐뭐치, 아까 뭐뭐치, 뭐뭐치. 이것만 기억하라 그랬지. 뭐랬지? 쿠가 되는 거였잖아. 쿠. 얘는 뭐야? 자. 자하고 뭐가 똑같아? 대화. 대화를 줄이면 자가 된다니까? 뭐뭐치가 이거야. 그러면 안타는 못 쓰면 돼. 나이 쓰면 되잖아. 자나이. 기마자나이. 단호식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씁니다로 넘어갔어요. 두 가지 나오지. 뭐 나와? 나이데스, 아리마세.

오케이? 너무 정신없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솔직히 이해해야 된다. 자, 과거로 가자, 과거로. 자, 이가 뭘로 바뀌어요? 이가? 얘는 뭘로 바뀌어? 다가 뭘로 바뀌어? 그치, 닿다. 좋아, 좋아. 자, 그 다음 선생님 아까 여기 노란색으로 막 썼어요. 과거형일 땐 얘는 까따 됐으면 된다 그러고 됐다 안 된다 그랬어. 그럼 됐다는 뭐가 된다 그랬어? 얘가 된다 그랬잖아. 히마 됐다. 히마 닿다 됐어 안 되고, 닿다 됐어 안 되고, 됐다. 까따 됐으면 되고, 아이고, 아이고, 됐다 안 되고. 막 떨어뜨렸어. 막 흥분했어. 자, 이제 다 했어. 다 했어. 끝났어, 이제. 이거 끝나, 형사 이거밖에 없어? 아, 없어, 없어. 이게 다야. 별거 없다니까, 진짜로. 자, 내려가 보자. 얘네가 내려가는 거야. 얘네가 내려가는 거야. 얘네가. 자, 그럼 2로 끝나는 애는 어떻게 된다고? 2로 끝나는 애는 과거가 되면 뭐가 된다고? 까따가 되잖아. 2가 과거가 되면 까따가 되잖아. 그럼 2가 과거가 되면 쿠나 까따가 되면 되지. 얘는 어떻게 돼? 쿠나 까따 됐어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뭐가 돼? 쿠 아리마센 됐다 하면 되지. 즐겁다. 타노시. 즐겁습니다. 타노시 데스. 즐겁지 않다. 타노시 쿠 나이. 즐겁지 않습니다. 타노시 쿠 나이 데스. 아리마세. 타노시 까따. 타노시 까따 데스. 타노시 쿠 나이가 과거가 되니까 타노시 쿠나 까따. 타노시 쿠나 까따 데스. 타노시 쿠 아리마센 데시다. 히마다. 한가하다. 히마 데스. 히마자 나이. 히마자 나이 데스. 히마자 아리마센. 자, 과거. 한가했다. 히마 닿다. 히마 닿다 데스 아니라 뭐? 히마 내시다. 히마 자 나갔다. 히마자 나갔다 데스. 히마자 아리마센 데시다. 얘랑 똑같아요. 얘 똑같이 갔다가 쓰면 돼. 쿠 나갔다. 쿠 나갔다 데스. 쿠 아리마센 데시다. 여기까지.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맴맴맴맴 하면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정과 긍정, 현재와 과거, 정중과 보통, 그치? 보통과 정중, 현재와 과거, 부정과 긍정과 부정, 그치? 얘네가 긍정이고 부정이고 막 이랬잖아? 세 가지의 그걸로 막 바뀐 거야. 긍정, 과거, 뭐 정중 이렇게 돼. 맛있다. 맛있다라는 이용의사가 오이시인데, 긍정이면 맛이 없지 않고 그냥 맛있다겠죠? 과거면 맛있었다가 되겠지? 근데 정중이 되면 맛있었습니다가 되겠죠? 이게 맛있다가 얘를 필터링하면 뭐가 돼? 맛있었습니다가 되겠지? 그러면 오이시가 뭐가 돼? 오이시 까따데스가 되겠죠? 요런 세 가지의 긍정인지 부정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정중인지 보통인지에 따라서 얘네가 만들어지는 거야, 박스가.

안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낯설어서 그렇지. 또 이렇게 패턴화하면 또 어렵게 느껴져. 자, 그런데 이제 명사 수식, 동사 수식, 접속 가정으로 가보자. 자, 명사 수식은 즐거운, 즐겁게, 접속은 즐거워서 즐거우니 즐겁고, 즐겁고, 뭐다 돼. 즐거우면이 되겠죠. 이게 이건지는 알거 아니야. 타노시이 세이카츠. 타노시쿠 즐겁게. 타노시쿠 때두 가지 있어요. 타노시케레바, 타노시까따라. 이거 과거 아니에요? 아이랑 상관이 없어. 과거랑은 상관없어. 즐거웠다면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즐거우면이에요. 과거처럼 생겼지만 과거랑 상관없다. 자, 그래서 이나 쿠가 되는 거 아니고는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죠. 이렇게 해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형사는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써먹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 대, 니. 너 이렇게 나, 대, 니. 나, 대, 니. 안 외워지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나, 뭐뭐 하면, 뭐뭐 한, 대, 뭐뭐 하고, 니, 뭐뭐 하게. 그치? 희마나, 한가한, 희마니, 한가하게, 희마대, 한가하고, 희마, 두 가지야. 뭐야? 나라 또는 바. 바는 좀 생략 가능합니다. 희마 나라, 희마 나라 바. 그 다음에 희마 까따라 아니라 닷따라. 이렇게. 얘도 마치 과거처럼 생겼지만 과거가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과거랑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 접속 가정도 있습니다. 자, 관련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이 예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한번더 얘기해 드리는 걸로 하는데 우리 찾아만 봐요. 자, 사무이히 뭐 하는 거야? 수식. 명사 수식. 추운 날. 그다음에 타노시. 즐겁다. 이렇게 그냥 보통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카루쿠라는 식으로 해서 뭐뭐 하게라고 하는 부사 수식. 그지? 동사 수식형이 나올 수 있고요. 오모시로 쿠떼 하면은 뭐뭐 해서라고 하는 접속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가정은 뭐야? 히로 케레바 까따라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딨어? 오 나이지나 나형사의 수식, 이형사의 수식, 나형사의 수식. 네, 동사 수식은 뭐뭐 하게, 얘는 나대니 중에 니, 얘는 쿠, 동사 수식. 그 다음에 뭐뭐 하고의 얘기는 대, 저기는 그때,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이형사잖아. 여기까지는 나형사겠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캐레바, 여기는 나라바. 선생님 바가 없어요. 바 생략 가능. 얘는 다따라 까따라 나올 수 있고, 얘는 다따라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또 수업하면서 다뤄드리고 하고요. 형용사의 명사와 주의해야 할 활용도 마찬가지로 구강 해설할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웃라인만 잡아요. 이런 것들 구강 해석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이제 뭐 넘어가냐면 10강으로 넘어가는 거야.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고, 지금 사실은 5강 먼저 보는 친구도 있을 거야. 내가 활용이 약해가지고, 5강 먼저 보라고 앞서서 선생님이 좀 해설을 해드리기도 했거든요. 활용이 어려우면, 5강부터 보세요. 막 이랬을 거야. 자, 동사의 기본형과 마스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강입니다. 80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80페이지 피시면요. 동사의 기본형, 마스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동사의 기본형은 뭐고, 동사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마스형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동사의 기본형은요, 뭘까요? 끝이 우단으로 끝난다. 우단으로 끝나요. 우단. 아카사타나하마야라와라고 하는 10행 5단 중에 이게 10행이거든. 아이우에오 해가지고 우리 50분도 배웠을 거야. 이거 안 배웠으면 안 되지. 근데 이 가나다라마바사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단이면 우쿠스츠누후무유루 얘는 없고. 그러니까 우단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다 우단인 거야. 얘네들이 다 동사의 기본형으로 쓰인다는 거죠.

데스가 뭐냐면 합니다야. 자, 데스는 뭐야? 입니다야. 입니다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it is a dog. it is are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영어를 자꾸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동사 같은 거고. must는 이 두야 두. 합니다야.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에 붙겠지. 동명사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동사에 붙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걸 모르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오 하면서 지금 깨달은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갑니다. 선생님 동사의 기본이 우단인데 지금 여기다 이렇게 쓴게 여기 쫙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아홉 개인지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잖아. 아홉 개인지 이거 지울게요. 얘네들로 우단이 구성되어 있다. 동사의 구분은 일류, 이류, 삼류야. 자, 이거 진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삼류 동사는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데 지 맘대로 규칙이 없이 그냥 막 하는 애들이니까 크루와 스루예요. 크루가 뭐야? come. 그지? 오다. 스루는 뭐야? do. 하다예요. 얘네 두밖에 없잖아. 자, 그런데 이류 동사는 뭐냐? 이류 동사를 알면 돼. 삼류 동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일본은 통통 털어가지고. 자, 이류 동사는 예, 특징이 있습니다. 끝이 무조건 루로 끝나야 돼. 이렇게 아홉 개의 동사의 기본형이 있는데 얘네들로 끝나면 이미 이류 동사가 아닌 거야. 얘로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조건. 루로 끝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야? 두 번째 조건은 루 앞이 이단이나 애단으로 끝나야 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먹다가 뭐야? 타베르. 타베르. 타베르. 루로 끝났어. 조건 하나 충족시켰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배잖아, 배. 배면은 애단으로 끝난 거잖아요. 애. 배. 애. 자, 얘는 뭘 고를까? 미루. 키루. 네루. 얘는 루 앞이 애, 루 앞이 이, 루 앞이 이. 그래서 이단, 이류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류 동사는 뭐야? 일류 동사는 뭐냐면, 얘네는 그냥, 에, 그냥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 루로 끝났지만 앞이 5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앞이 2단이나 애단이 아니고 크루스루 아니면 다 일류인 거야. 얘네들은 전부 다다 뭐야? 이류와 삼류를 뺀 나머지 동사는 다 일류라고 보면 돼 그냥. 간단하죠. 뭘 이걸 또 해석하고 있어. 뭐 구로 끝났어? 넌 끝났어. 왜? 넌 루로 안 끝났잖니. 이렇게 하면서 넌 인류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인류 동사가 숫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제일 복잡해요. 그래서 다섯 개의 단이 다 활용되는 동사, 한 개의 단만 활용되는 동사, 불규칙하게 활용되는 동사라는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80페이지는 그런 말 없는데요. 네, 선생님이 좀 옛날에 배웠던 용어이긴 한데 이게 좀 되게 직관적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썼어요. 5단 동사는 뭐냐면, 아까 했잖아요. 아, 이, 우, 에, 오 했잖아요. 다섯 개의 단이 다 활용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쿠가 동사가 있는데, 이쿠, 이카, 이키, 이케, 이코 이런 식으로, 카, 키, 쿠, 케, 코. 이 어미가 아단, 이단, 우단, 애단, 오단으로 다섯 개의 단으로 다 바뀌면서 복잡하게 활용하는 아이들이 일류 동사예요. 이류 동사는 룰을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레고처럼 뗐다가 붙였다. 되게 간단해요. 뭔가 중간에 끼는 게 없어. 근데 얘는 약간 변신을 해줘야 돼. 한 번씩 조작을 해줘야 돼. 이 어미 쿨을 조작을 해줘야 되는 다섯 개가 다 움직이는 동사, 오단 동사. 자, 예외를 한번 볼게요. 예외는 여덟 개예요. 얘는 아홉 개였는데 얘는 여덟 개. 뭐가 예외야? 뭐가 예외라는 거야? 자, 보자. 자, 80페이지 보면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그 아니 아니야 동사의 구분의 예외 형태와 달리 일류 동사 이렇게 돼 있죠? 형태와 달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긴 거는 마치 이류처럼 생겼어. 어? 생긴 형태는 이류야. 그런데 얘는 알고 봤더니 이류가 아닌 거야. 생긴 거랑 달라. 응? 생긴 거는 진짜 막 이렇게 생겼는데 이류처럼. 그 알고 봤더니 인류네. 어휴, 얘가 막 너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자고 막 이래갖고 이류인가 했더니만 인류 아이였어. 인류 아이. 자, 인류 아이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류, 키류, 시류, 하이류, 하시류, 마이류, 카에류, 해류 이렇게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루 앞이 다 한자야.
바로.

마이루도 사실 한자가 있긴 한데, 이렇게 마이루라는 한자가 있긴 한데, 이게 수능에서 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 괜히 헷갈리니까 그냥 지워버릴게. 그냥 히라가나로만 나오더라고. 자, 필요하다, 자르다, 알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달리다, 가다 오다의 겸양어, 그 다음에 카이로 돌아오다, 줄다. 이런 뜻들이에요. 여기 지금 뜻이 안 나왔네. 그래서 불러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8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이류다, 이류 아니다 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마 맛형을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야.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 자,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80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박스를 보면 이렇게 쫙돼 있어요. 어미가 우단에서 이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미가 뭐야? 얘네가 어미랬잖아. 우쿠수츠누 후무유루. 얘네들이 어미인데 얘네가 다 2단으로 바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는 이, 수는 시, 무는 미, 루는 리. 다 리리리가 되겠지. 그치? 라리루레로. 루가 2단이면 리. 가키쿠케코. 쿠가 2단이면 키.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 해줘? 마스 붙이면 돼요. 아이마스, 하나시마스, 요미마스, 가카리마스, 스쿠리마스, 노리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해. 자, 인류동사는 아까 카에루, 돌아가다 돌아오다, 하이루, 들어가다 들어오다, 라고 하는 8개 중에 2개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얘는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인류동사니까 얘도 2단. 니가 되겠지. 가에리마스, 하이리마스,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죠? 안 적을게요. 자, 이류동사는 간단해. 이 어미가 다 루로 끝나고 루와 비단이나 에단인 게 뭐라 그랬어? 이류동사라고 그랬지. 루로 끝나는 게 일단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두 번째 조건이 2단위로 끝나거나 또는 에단으로 끝나는 게 조건이었단 말이야. 오키루, 미루, 데루, 네루 이렇잖아. 그러니까 에, 미, 이가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다 뭐야? 이루 동사야. 루루 끝나고 누가 비단이나 에단으로 끝나는 동사란 말이죠. 루를 떼버려. 다 없애버려. 그 다음에 마스 붙이면 돼. 오키, 마스, 미, 마스, 타베, 마스, 네, 마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죠? 자, 크루스는 그냥 해야 돼. 키마스 돼요. 키마스. 쿠루는 키마스, 스루는 요로시코 오네가이 시마스. 시즈레이 시마스. 시마스가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왜? 불규칙이니까. 자, 마스 끝났어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특별한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나오는 게 있어. 다음과 같은 존경어는 마스형과 명령에서 루가 리가 아니라 이루, 2단이니까 리로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알이 빠져. 그래서 이로 바뀐다. 이라샤이 마스. 우리가 이라샤이 마세. 이라샤이 마세. 그러잖아. 뭐 우리 일본 음식집 가보면. 네, 이라샤이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정집에서 어서 오세요 라고 할 때는 이라샤이 마세. 안 그러고 그건 약간 그 가게에서 하는 말 같아요. 이라샤이. 아우, 우리 친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이라샤이. 이라샤이. 들어오라고 할때 이라샤이를 쓰거든. 리안 쓰고. 자, 이게 무슨 말하는지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봐요. 있다, 오다,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존경어가 되면 뭐뭐 하시다가 되는 거야. 하시다체. 남을 높이는 거죠. 남을 높이는 거죠. 나한테 하시다체 안 써. 그러면 계시다, 오시다, 가시다. 이유는 말하다, 말씀하시다. 쿠레누는 주다, 주시다. 스루는 하다, 하시다. 시다, 시다, 시다, 시다가 되는 거야. 존경어. 근데 이렇게 고어처럼 생긴, 고어처럼 생긴 건지 안 생긴 건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하여간 선생님 보면 약간 고어 느낌 나요. 근데 이 고어처럼 생긴 애들은 맛형을 때 얘가 다 뭘로 바뀌어? 뭘로 바뀐다고? 이로 바뀐다고. 니가 아니라. 이라샤 이 마스, 오샤 이 마스, 후다사 이 마스, 나사 이 마스, 이 마스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자체가 다 명령형이 돼요. 이라샤이, 오샤이, 쿠다사이, 나사이, 쿠다사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쿠다사이, 테이 쿠다사이. 그참 많이 나오잖아요. 주세요, 주시오라고 하면. 자, 3번, 4번은 여러분 보시면 기본형이나 맛형이 접속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요게 이제 여긴 6개, 여긴 9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선생님이 10강 강의하면서 또 해설해 드려요. 지금은 아웃라인만 잡아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동사의 기본형과 맛형 했어요. 자, 이제 넘어가요. 어디로 가요? 교재 11강으로 갑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몇 페이지야? 88페이지.

자, 그랬더니 갑자기 하단에 막, 이런 막, 음표 같은 게막 보여요. 이런 거막 보이잖아. 그치. 88페이지. 태영을 노래로. 선생님이 매년 이 음표가 나올 때마다 처음에 수능 등한 시작했을 때는 안 불렀어요. 왜안 불렀냐면, 아, 무슨 노래야. 아, 그랬는데, 약간 반성이 되는 계기가 있었어. 뭐였냐면, 어떤 남학생인데요. 남학생이 문제를 푸는 데 있잖아. 이게 활용이 잘안 되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인류동사.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뭐라도 붙잡고 안개를 이렇게 외울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태형 잘안 외워지는 친구도 있거든. 근데 인류동사.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길래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더라고요. 보면서, 아, 너무 기특하기도 하면서, 선생님 이거 너무 간과했구나. 왜냐면 나는 밥 먹고 이거밖에 안 하니까 이걸 모르면 안될것 같거든. 그래서 막, 빨리 외워! 빨리 외워! 하고 넘어갔는데, 아, 이거 못 쫓아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어떡해, 그치? 근데 이 노래가 그렇게 유용하더라고요. 절대 안 틀린대. 그래서 정성껏 따라 부르기로 했어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악보를 보면, 요즘 음표 못 읽는 친구들 많다는데, 민미래도, 도레레 미래도. 솔솔파미미 레도레미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읽어보자. 일유동사 구는이데 구는이데 누부문데 누부 아 이거 한국어로 쓰면 안 되는데 문데 그지? 우쭈루떼 우쭈루떼 때,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쓰는 시대. 일유동사 루 빼고 때. 구르는 기때. 쓰르는 시대. 입구는 예외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이 중간에 선생님이 이 한국어로 쓴거 있죠? 요 부분만 좀 열심히 해두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앞으로 가보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금 들어왔잖아. 88페이지를 펴보면 태형이 나오는 거야. 태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무슨 어디 나가서 두들겨 맞는 그 징벌이 아니라, 막 때리는 게 아니라, 태형이 뭐냐면, 뭐 하고라는 거야. 하고. 하고, 하니, 해서, 라고 하는, 뭐 하는 거지? 접속이야, 접속. 얼마나 많이 쓰이겠어. 그러니까 접속 형태인데, 얘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주는지를 보는 거고요. 나이는 뭐냐면, 나이는 아까도 했잖아. 쿠 나이, 자 나이 했었지. 부정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속형과 부정형을 지금 공부할 거야. 몇 강에서? 11강에서. 별거 없어요? 자, 갑니다. 근데 이 태형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가는 딱그 깔딱고개예요, 여기가. 이거를 몰라서 막 애들이 막 포기해, 일본어를. 근데 나 진짜 너무 한심해. 아니, 진짜 한심해. 이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자, 봐봐. 아까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것처럼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의 우단이 뭐였어? 우단 우쿠스츠누 쿠무 근데 얘가 없다 그랬지? 그래서 쿠도 있고 구도 있고 부도 있고 이렇게 얘네가 지금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어미야. 뭐? 동사의 어미. 에? 동사의 어미야. 물론 얘는 일유동사, 삼유동사는 여기에만 있지만, 일유동사의 어미는 얘 말고도 더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면, 얘네들이 그 동사의 어미만 변하는 애들이, 변신하는 애들이 얘네들인 거야. 그죠? 얘네들인 거야. 일유동사, 삼유동사는 변신도 안 해. 얘는 누를 떼고 그냥 태 붙이면 돼. 나이도 마찬가지야. 니 때, 그러면, 보고 보니 봐서. 그 다음에 탑에 때, 그러면 먹고 먹으니 먹어서. 너무 간단한, 누를 떼고 태 붙이면 된다니까? 스르, 크르는 시대? 키대? 스르는 시대 하면 돼. 얘는 그냥 외우면 돼. 그런데 인류동사가 복잡한 거지. 얘네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자, 봐봐. 자, 봐봐. 변신하는 애들이 네 종류야, 네 종류. 얘네들이 뭘로 변신해서 태를 붙이는 거야. 다 테를 붙일 수 있는데, 루만 쫙 잡아 떼고 붙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루만 있는 게 아니거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테를 붙여주느냐의 문제인데, 그룹을 네 그룹으로 나눴다고.

하나, 둘, 셋, 넷. 어미에 따라서. 그래서 먼저 쿠구부터 가볼게. 쿠구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쿠구. 그래서 쿠루쿠나는 키쿠나, 오요구는 어떻게 되느냐? 키, 오요, 그 다음에 얘가 뭘로 바뀌어요? 쿠가 뭘로 바뀌어? 이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노래는 무부문대 뭐 아니, 처음에 시작한데 일류동사 구는 이대 구는 이대 구는 이대 이대 이대 이대가 되는 거야. 대가 되는 거야. 선생님 얘는 왜 태가 아니라 대예요? 얘는 그렇게 돼. 예를 들면 오요이태 하면 이상하니까 오요이대 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구로 끝나는 친구랑 무부 누로 끝나는 친구는 얘네들은 다 대로 바뀌어요. 네 가지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태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누부무 얘네 좀 느끼한 애들이죠? 누부무 누부무 누부무라고 하는 얘네들은 자, 다 응으로 바뀝니다. 그럼 신우는 아소부는 그 다음에 요무는 어떻게 해볼게요? 신우 아소부 요무 자 뭘로 바뀌어 얘네들은? 응응응 신대 아소인데 요운대가 되는 거야. 간단하죠? 에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 우스루이세 가지 우 쯔, 루, 이세 가지. 이세 가지는 으로 바뀝니다. 카, 마, 노. 카우, 마쯔, 노루죠? 그럼 얘가 뭘로 바뀐다고 지금? 으. 카떼, 마떼, 노떼가 된 거야. 쪼또 마떼 끄다사이 마떼! 그러잖아요. 마, 왜 거기서 벌써 음편현상이 쯔로 끝났으니까 으로 바꾼다면 태 붙였구나. 마떼가 되는 거죠. 자, 스로 끝나는 이 마지막 이 아이는 시대가 됩니다. 시대. 얘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노래가 탄생을 하는 거야. 구는 이대, 구는 이대, 누부문대, 그지? 우쭈르떼 시대.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예외는 하나. 입구는 예외로 이때입니다. 입구라고 하는 애가 예외가 되는 게 하나가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용을 선생님 강의를 했어요. 이걸로만 부족하죠. 하지만 또 우리가 88페이지 우리 11강 하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형은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어떻게 해줘요? 아단으로 바뀌면 돼요. 자, 얘가 뭘로 바뀌어? 카. 얘는 뭘로 바뀌겠어? 마. 얘는 뭘로 바뀌어? 라. 얘는 뭘로 바뀔까? 알까? 아가 아니야. 와야 와. 그래서 선생님 추가해줬어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얘만 예외로. 그러니까 카아나이 하지 않고 가와나이 W가 첨가돼요. 그러니까 이까나이 노마나이 노라나이 가와나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단으로 바뀝니다. 얘 루떼요. 미나이 타베나이 그 다음에 쿠르는 코나이 키나이 아니야? 코나이야? 시나이 그래서 얘가 자주 나와. 코나이, 코나이. 키나이 아니고 코나이. 그래서 나이 형태 나왔습니다. 나이 형의 활용.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89페이지 펴시면 나이 형의 활용이 나오고요. 자, 태형, 나이 형, 마스 형.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마스 형 어떻게 돼? 2단으로 바뀌죠? 태형은 어떻게 돼요? 얘는 노래를 불러야 돼. 그지? 나이 형 어떻게 돼요? 아단으로 바뀌면 됩니다. 얘는 다 뭐야? 룰을 떼고, 룰을 떼고, 룰을 떼고.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류였어요, 이류. 이류에선 이랬지. 자, 그럼 가보자. 이키 마스. 얘는 예외로 이때입니다. 그랬지? 이까나이. 노미마스. 논다. 논데, 논다, 논다리. 그죠? 노마나이. 자, 미루로 갑니다. 미마스, 미, 테, 미나이. 쿠르는 키마스, 키데, 코나이. 이렇게 내는 거겠죠. 자, 요까지. 자, 그럼 선생님, 요 밑에 있는 건 뭐예요? 타, 타리, 타라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똑같이 호환되는 것처럼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잇이 있다고 쳐봐. 이게 별이야. 응? 이렇게 뭔가 동사가 있어. 그러면, 테 하면, 가고. 타 하면, 갔다가 되고, 탈의하면 가거나가 되고, 탈환을 하면 가면이 돼요. 그러니까, 잇은 똑같이 쓰고,

0: 어떤 어미가 붙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르게 파생된다라는 거. 가고, 갔다, 가거나, 가면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태타, 타리, 타라가 한꺼번에 이렇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태형에 다 타 붙고, 태형에 탈이 붙고, 태형에 타라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활용이 정리가 됐어요. 자,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교재 13강도 살짝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3강 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딱요 페이지만 하고는 수업 마무리할 텐데, 자, 우요형, 명령형, 가능 표현 이렇게 나와서 104페이지 펴세요. 자, 우요형은 뭐냐면 여러분, 요우형이라고도 하고, 우요우형 똑같은 거야, 얘네 둘이. 의지권유형이에요. 얘는 다 5단으로 바뀝니다. 5단. 아우가 아오가 되겠고, 이쿠가 이코가 되겠고, 노무가 뭐가 되겠어? 노모가 되겠지. 네, 카이루는 카이로가 되겠지. 그 다음에 뭐 붙여줘요? 우를 붙여주면 돼요. 한자가 있겠지, 다 이렇게. 그래서 아오, 만나자, 만나야지. 이코, 가자, 가야지. 노모, 마시다, 마셔야지. 카에로, 돌아가자, 돌아와야지. 자, 얘는 룻대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붙여줘요? 요우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요우형이야. 요우형이거나, 우를 붙이거나. 우를 붙이거나, 아니면 요우를 붙이거나 하기 때문에. 쿠르는 코, 요우. 스르는 시요우. 자, 미요우는 봐야지, 보자. 타베르는 먹어야지, 먹자. 코요우는 와야지, 오자. 스르는 시요우가 돼서 해야지, 하자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명령형은 진짜 쉬워요. 명령형은 너무 간단해. 우리 왜 간바루라고 하는 거, 분발하다라는 동사인데, 파이팅! 할때 일본어로 뭐라 그래? 간바레! 그러잖아. 에단으로 붙으면 돼. 에. 지금 아에, 이케, 노메, 카에레. 이렇게. 이렇게. 약간 굉장히 강해서 느낌표를 붙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얘는 로로 바뀝니다. 완전 다르지? 밀어! 봐! 이렇게 약간 되게 강한 느낌. 다 베러! 먹어라! 그냥 되게 간단, 되게 뭐, 심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코이! 오너라! 시로! 해라! 라고 해요. 명령은 진짜 강해. 그래서 좀처럼 잘안 나옵니다. 자, 가능 표현 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진짜 많이 한 건데,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하자. 토할 것 같지? 네,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할게. 자, 가능 표현 보면, 일류동사의 가능 표현 무조건 끝을 다 에단으로 바꿔서 루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에루, 이케루, 노메루, 카에레루. 그래서 루루루루 붙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일유동사는 루를 떼고 뭐 붙이면 되냐면 라레루를 붙입니다. 우리 수동태 할때 조금 했었어요. 그 다음에 쿠르는 코, 라레루 붙이면 되고 올수 있다. 스르는 완전 다른 말. 데끼르라고 하는 가능 동사를 쓰게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앞에 있는 주된 활용과 더불어서 조금 더 들어간 형태입니다. 자, 요거는요. 좀 활용보다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좀더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강의하면서 또 차근차근 문장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복습을 계속 하셔야지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죠? 나상 거꾸로 삼마대시다. 자, 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교재 기준 9강이죠. 유통관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지난 시간부터 유통을 시작했는데요. 보통 매매, 뭐 판매, 매입, 매매 종류, 뭐 매입대금, 지급, 수단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유통 단원인데 이게 정말 유통이 맞나?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요 진짜 찐 유통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 물류에 이어서 진짜 물류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 많이 접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눈에 보는 프리뷰 보면서 기출 분석 해보고 시작할게요. 선생님 방금 말했던 대로 첫 번째 시간에 매매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결제 지급 수단, 뭐 수표, 카드, 어음 이런 거 배웠어요. 오늘은요 유통 경로 유형을 키워드로 한 유통 관리를 배울 겁니다. 오늘의 키워드 유통 딱 하나예요. 그 보니까 단독으로는 최근 5개년 중에 두 번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다른 거랑 별반 차이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유통 경로 유형이 단독 문제로 나온 건 두 문제밖에 없지만 실제로 다른 선지와 연결돼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선 두 문제지만 사실 거의 매회 나왔다고 봐도 된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유통 말고 물류에 대해서 또 배워볼 거고요. 오늘은 유통 키워드로 또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봐야 될지 보겠습니다. 자, 유통. 오늘의 키워드 딱 이거 하나거든요. 유통? 그런데 유통의 한자 뜻을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와닿아요. 이 유자가 무슨 한자일까요? 이게 흐를 유자거든요. 그 통은 통할 통자예요. 그러니까 흐르고 통한다 이런 느낌이죠. 생산자가 뭔가 만들어내는 생산자의 제품, 서비스가 있으면 그게 소비자한테 가는 모든 흐름과 통함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좀 흐름, 물결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통이 진짜 뜻이 뭔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가볍게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통기관 볼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 흐르고 통한다 그랬잖아요. 이 생산된 제품이 혼자서 흐를 수 없죠. 중간중간 뭐가 필요할까요? 유통기관이 필요해요. 그 기관들을 통해 해서 물건이나 이런 게 생산 제품이 올라오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통기관이 연결돼서 유통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 유형, 정책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볼 거예요. 아까 우리 수능 기출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유통 경로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통 관리를 볼 건데 유통 관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 부문별 활동에서 생산 관리 했던 거 기억하죠? 그 생산 관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용어들은 조금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가볍게 볼 겁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거 두 개. 유통기관과 유통기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유통 경로가 가장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통의 의미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통. 유통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이 상품 서비스, 우리 뭐 생산물 이런 걸로 배웠죠. 제품 및 서비스. 소비자에게 어떻게 되는 활동? 전달되는 활동. 전달이 키워드입니다. 선생님 계속 말했어요. 유통이란 뜻은 흐르고 통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상품이 이렇게 소비자한테 흘러가는 그런 기준,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을 우리가 다 꼼꼼하게 보는 게 바로 이 활동 전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들으면 뭔가 이상한데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활동,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거 우리가 교재 기준 2강에서 상업 배울 때 상업의 뜻과 굉장히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업이나 유통이나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의미 자체는 비슷하지만 이제 상업은 뭐 거래, 매매 이런 데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유통은 이 전달, 이동되는 활동, 흐름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유통의 기능도 볼 건데 유통의 기능이랑 우리 상업의 기능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상업의 기능 6가지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이 강에서 배웠던 친구들은 이 유통의 기능 배울 때도 아 그게 그거지 라고 바로바로 매칭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크게 이 유통이라는 걸 세 가지로 나눴어요. 제일 첫 번째, 상적 유통기관. 우리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오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이 상업이랑 똑같습니다. 맞아요. 먼저 거래가 돼야 돼요. 매매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만든, 생산자가 만든 제품이 나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상적 유통기관. 그 상품이 오고 그에 맞는 대금을 전달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물적 유통기관이에요. 물적 유통기관은 뭐냐면 뭔가 이제 물리적인 흐름, 이게 바로 10강에서 배울 파트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꼼꼼하게 배워볼 텐데 우리가 오다 보면 반드시 운송업자가 필요해요. 운송업자가 뭐 선박을 이용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철도를 이용하거나 해서 어쨌든 소비자한테 제품을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뭐도 해야 돼요? 창고에 보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 운송과 상품을 보관하는 걸 물적 유통기관 10강에서 제대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이제 유통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성기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 융통을 도와주는 금융업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통신업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갑자기 경제적 손실을 봤을 때 너무 좀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한 위험을 부담해주는 보험업자,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도와주는 조성기관, 우리 상업을 도와주는 상업조성기관도 배웠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딱 그림 봤을 때 상업의 기능 6가지 바로 따다다다 생각나나요? 생각나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꼼꼼하게 그림을 바탕으로 한 내용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요,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요. 아,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상업의 기능들이 이런 게 있었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선생님 세 개로 나눴던 그 유통의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했던 게 상적 유통 기능이었어요. 매매 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어떻게 했죠?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원래 생산자였는데 소비자한테 이전시켜서 인적 불일치를 해소했다. 우리 매매 기능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도매업부터 뭐 다양한 대리업들은 대부분 매매업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물적 유통. 유통기능, 물적 유통은 이제 물리적인 이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상품이나 제품이 이동이 관련된 운송, 포장, 하역, 보관 정말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이제 10강에서 중요한 키워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소적, 시간적 불일치를 조절한다. 우리 이것도 배웠잖아요. 창고업, 운송업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마지막으로 유통을 도와주는 조성 기능이 있어요. 자금을 융통하거나 아까 배웠던 금융, 그 다음에 뭐 손해 발생 시 보상을 받게 한다. 보험 관련된 거,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통신업 관련된 거. 그래서 조성 기능 세 가지 같이 봤던 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내용을 이제 글로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상업의 기능과 연결해서 가볍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통의 기능. 유통기간 중요하죠. 유통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유통기간을 이해하지 않으면 유통 경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유통기관? 뭔가 나랑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나면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닐 때늘볼수 있는 게 유통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운 내용을 돌아다니면서 내 삶에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좀 하다 보면 좀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관의 이제 개념적인 뜻은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흐름을 계속 흐름이 나오죠. 이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단 수집 모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눠줘요. 분산.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해요. 중개. 수집, 중개, 분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바로 유통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나눈 게 분류예요. 그래서 유통기관의 분류라고 나와 있는 건뭘 기준으로 한 거다?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거다. 수집을 한 열심히 모으느냐, 아니면 열심히 나눠주느냐, 분산하느냐, 아니면 이 둘을 연결해주느냐, 중개 역할을 하느냐,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이 흐름을 도와주는 게 바로 유통기관이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뜻으로 같이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수집 기관은요, 일단 수집하는 거예요. 왜 수집할까요? 우리가 이제 생산자들이 열심히 물건을 생산하고 만들면 그걸 누군가 모아서 소비자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일단 모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수집이에요. 수집. 그래서 여러 생산자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수집하고 구매해서 판매하는 기관, 다른 중개기관이나 분산기관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매집상, 이출상, 수집상 있는데 매집상은 이 집자, 한자의 집자가 모을 집자거든요. 내가 사서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생산자로부터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사서 모읍니다. 그래서 뭐 이출상이나 다른 상인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고요. 이출상의 이자는 옮길 이, 이출은 나갈 출. 그래서 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나간다는 표현도 쓰고요. 때로는 뭐 매집상이 모은 것들을 수집상이나 다른 중개기관에 파는 역할도 합니다. 수집상. 수집상은 좀 독특하게 보통 이제 도시에 모여 있거나 좀 대량으로 많이 하는 특징들이 있지만 어쨌든 수집기가 안에 들어가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매집상, 이출상은 모의고사나 수능에 종종 출제가 되는 이제 예시들이라서 여러분 가볍게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분산 먼저 볼게요. 수집은요, 생산자로부터 열심히 모으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 분산은요, 열심히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그래서 수집기관과 중개기관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해서 누구한테? 소매상이나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분산기관에 뭐, 예시들 중에 소매상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소매상. 이 소매상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점포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분산기관, 그리고 소매상이 되겠죠. 자, 이 둘을 연결하는 게 누구다? 중개기관이다, 중개. 이 둘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줘요. 수집기관 열심히 모으죠. 그럼 대량으로 모아져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분산기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럼 분산기관 대량으로 갖고 있는 걸 소비자한테 열심히 나눠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개기관은 여긴 나와 있지 않.

많지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대량으로 모았다가 대량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이따 유통경로 우리가 유형을 볼때 그런 특징을 기억하면 아, 중개기관이 이래서 대량 소비구나, 대량 구매, 대량 뭐 소비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대량 생산이나 대량 소비구나 이렇게 알수 있을 겁니다. 유통기관의 창출 효용은 가볍게 보셔도 돼요. 시간의 효용, 뭐 장소의 효용, 소유의 효용인데 유통기관이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제 뭐 새벽 배송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물건이 필요할 때 인터넷으로 시키면 새벽으로 이제 집 앞까지 이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유통기관의 시간의 효용이죠.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주고 우리가 굳이 점포를 가지 않아도 이제 그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효용 중에 하나입니다. 장소 효용. 소비자가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상품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집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요. 되게 큰 효용이죠. 시간과 장소의 효용. 소유의 효용. 생산자로부터 상품 서비스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된다. 우리 아까 배웠죠. 앞에서.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기관의 종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이 많은 부분이 뭐냐면 아까 유통기관의 분류였잖아요. 분류는 뭐의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했죠? 그렇죠. 기능. 기능, 수집 기능, 뭐 중개 기능, 분산 기능, 기능에 초점이었다면 이 종류는요, 누구한테 대상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도매상, 소매상은 아닙니다. 도매상은요, 소매상이나 다른 도매상, 다시 말하면, 이거 말이 좀 어렵지만, 다른 상인한테 또 판매하는 거예요, 도매상은. 근데 소매상은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최종 소비자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나뉜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시면 좀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매상은요, 제일 중요한 소매상이나 다른 도매상, 다시 말하면 다른 상인들한테 판매하는 상인. 그래서 생산자한테는요, 이 물건 열심히 만든 생산자한테는 가서 나 이거 살 거야. 근데 요즘 시장 이게 굉장히 좋은 뭐 트렌드야. 이런 물건을 만들어줘. 아니면 요구한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도매상이 생산자한테. 그리고 소매상한테 다시 판매하는 그 다른 소매상이나 다른 도매상한테는 외상 판매를 할 때는 이런 금융 서비스 같은 거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량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소량 판매를 분할 분산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매 소매 뜻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소매상은요 생산자나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최종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한다. 최종 소비자 누구죠?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 우리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소매상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점포가 있냐, 일정한 장소가 있냐, 점포 소매상. 점포 없다. 그래서 점포 없이 그냥 무점포 소매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포 소매상의 종류와 무점포 소매상의 종류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같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명을 읽으면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소매상 제일 먼저 점포가 있는 점포라는 건 뭐라 그랬죠, 아까? 일정한 장소가 딱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장소, 우리가 가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죠. 점포 소매상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편의점부터 볼게요. 편의점 딱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나죠? 24시간 항상 이제 오픈되어 있는 되게 깔끔하고 조그마한 그런 느낌이 딱 나죠.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중심 편의품. 자, 편의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편의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소비자의 접근이 일단 용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24시간. 요즘은 24시간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24시간 운영하죠. 그리고 상품 회전율이 높다. 자, 상품 회전율 무슨 뜻이었죠? 우리 매입할 때 배웠어요. 유통할 때. 특히 당용 매입할 때. 그날그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는 게, 매입하는 게 당용 매입이었는데 상품 회전율은 창고에 재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소진이 되는 거예요. 상품 회전이 굉장히 빠르다. 이 편의점 같은 경우 보면 삼각김밥 같은 거 이렇게 있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들어오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사가잖아요. 신선식품 같은 경우 더더욱 상품 회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편의점의 특징이다. 슈퍼마켓은, 여기서 말하는 슈퍼마켓은 일반적으로 좀 동네 슈퍼마켓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편의품 중심으로 해요. 그 생활용품은 셀프 서비스 판매 방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셀프 서비스. 셀프 내가 원하는 거를 직접 고른다는 얘기예요. 뭐 카트를 끌거나 아니면은 어떤 장바구니에 내가 원하는 물품을 담아서 계산대에 가져가잖아요. 그게 셀프 서비스 판매 방식. 그래서 일반적인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저렴하죠? 자, 대형 할인점. 대형 할인점 선생님이 이제 그 구체적인 상호명을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엄마나 아빠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장 보러 갈때 카트 끌고 가는 보통 그런 마트들 있죠? 대형 할인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비 간소화와 서비스 절감으로 정가보다 좀 할인되죠.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보통 대량으로 이렇게 놓고 판매하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 매장이다. 셀프 서비스 방식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 카트 밀고 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막 장바구니 담잖아요. 계산대 가져가서 우리가 계산하죠. 그 대형 할인점. 자, 근데 이 기업형 슈퍼마켓 이게 이제 SSM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슈퍼마켓이에요. 근데 S가 뭘까요? 이게 앞에 슈퍼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슈퍼마켓보다 더 힘이 센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뜻이죠. 자, 대형 유통 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다.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 할인점보다는 작다. 자, 여러분 이것도 선생님이 상황을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뭐 H마트다. 그럼 H마트의 익스프레스 아니면 E로 시작하는 마트다. 그럼 E 무슨 어떤 마트의 뭐 에브리데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마 지나가다 몇번 봤을 거예요. 일반적인 동네 슈퍼마켓보다는 커요. 근데 좀더 깔끔하죠. 체계적이고. 왜? 이런 대형 할인점의 약간 소형 버전이기 때문에 신선식품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잘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 도입됐을 때그 상권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막 집회도 하고 그랬었죠. 왜냐면 이런 소매 상권을 좀 약간 약간 기회를 뺏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옛날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으나 요즘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선생님 주변에 집 주변에 이 SSM이 있거든요. 되게 자주 가요, 선생님도. 그래서 요즘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자, 백화점, 교통중심지 또는 인구 밀집 지역에 보통 있습니다. 뭐역 주변이라던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백화점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 상품을 하긴 하는데요. 보통은 조금 고급 서비스 이런 제공을 한다. 이런 게좀 차별화된 부분이고, 전문점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물품을 파는 그런 상점이에요. 뭐, 가구, 의류, 가전제품, 운동용품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전제품 있잖아요. 이게 무슨 무슨 마트라고 해서 여러분이 가전제품 사야 된다. 그럼 5층짜리 그 마트를 가죠. 그럼 1층에는 뭐 에어컨, 2층에는 뭐 컴퓨터 이런 식으로 가전제품이 층층 나뉘어가지고 우리가 둘러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모여있다.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게 전문점. 아울렛은 뭘까요? 2월 상품 같은 거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아울렛. 드러그스토어는 그거 약이잖아요. 뭐 이제 우리 약을 사려면 처방전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도 우리가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를 판매할 수 있는, 살수 있는 그런 매장을 드러그스토어라고 하고요. 프랜차이점은 너무 많죠.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뭐 자주 가는 카페 아니면 식당 프랜차이즈는 너무 많습니다. 본부가 있어요. 본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맹점을 이제 계약을 맺으면 여러 가지 뭐 상표권이라던가 노하우 같은 거를 이제 주죠. 이렇게 할수 있게 인테리어도 해주고요. 그거에 대한 수수료 그런 걸 받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점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점포 소매상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아마 다한 번씩 안 가본 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최종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소매상입니다. 점포 소매상. 자, 그럼 무점포도 봐야죠. 무점포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일정한 장소가 없이, 점포가 없이 최종 소비자를 만나는 그런 소매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자동 판매점은 여러분이 아는 그 자동 판매기, 우리 돈 넣거나, 요즘은 카드로도 많이 되죠. 카드 찍으면 우리가 원하는 음료수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통신 판매점은요, 말 그대로 통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게 통신 판매점일 것 같은데, 판매자가 신문이나 텔레비전, 카탈로그 등의 광고 매체를 통해서 상품을 광고하고,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화라기보다 여러분이 인터넷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모바일로 이렇게 한다던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걸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굉장히 많죠, 비중이. 그 다음에 방문 판매점. 이거는 직접 방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소비자를. 그래서 소비자의 집을 간다던가 아니면 소비자의 직장을 간다던가 직접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문하자마자 관련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판매하는 건데, 옛날에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우유나 화장품 같은 거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거든요. 어렴풋이. 근데 요즘은 사생활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집을 함부로 간다던가 이런 걸좀 못하게 되어 있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있으면 방문 판매하러 오시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뭐 우유나 유제품 아니면 선생님들 도장 많이 쓰니까 도장 같은 거 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게 방문 판매 형식이다. 그래서 사실 이 통신 매체와 방문 판매는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판매 파트에서 판매 방식을 또 배울 거예요. 인적 판매, 전자상거래, 뭐 이런 방문의 여러 가지 유형을 배울 건데, 그때 한번더 깊게 배울 겁니다. 또 연결이 돼요, 뒷부분이랑. 그래서 무점포 소매상에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소매상. 자, 그러면 이제 기관을 배웠잖아요. 우리 기관의 유통기관의 분류. 종류 다 배웠어요. 그럼 이제 그걸 연결시켜서 경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유통 경로, 오늘의 메인이죠. 유통 경로. 상품이 유통기관을 통해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과정,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매매되는 유통 구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유통 경로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이 유형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단독 문제로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림까지 다 하나하나 예시까지.

선생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내용을 그림이랑 같이 합쳤어요. 같이 보려고. 여러분 교재에는 그림이랑 설명이 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는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재 왼쪽에 보면 EBS 플러스에 굉장히 복잡한 그림 하나 있고요. 굉장히 단순한 그림 하나 있고요. 중간중간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생겼죠. 이게 바로 이제 유통경로 유형을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 크게 기준은 생산과 소비 형태로 나뉩니다. 내가 대량으로 생산하느냐, 소량으로 생산하느냐, 소비를 대량으로 소비하느냐, 소량으로 소비하느냐,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총네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소량 생산, 조금씩 생산해요. 그리고 조금씩 소비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이제 음식해서 먹는 뭐 배추, 뭐 대파 이런 거 있죠? 농수산물.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죠. 보통 이제 농가에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생산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수집기관이 가서 쫙 모아와야 돼요. 왜냐면 최종 소비자들한테 판매해야 되니까. 수집기관이 일단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량 소비한다는 건 뭐냐면요. 최종 소비자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대파나 배추 이런 것도 선생님만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먹잖아요. 다 흩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량 생산한 거를 수집 기간이 쫙 모아서 분산 기간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나눠줍니다. 근데 수집 기간과 분산 기간을 연결해주는 기관 뭐였죠? 중개 기관. 중개 기관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집 기간, 중개 기간, 분산 기간이 다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림 봐도 복잡하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대표적인 예시 농수산물을 생각하면서 수집기간 모으는 기간 필요하죠. 중개기간 필요해요. 왜냐하면 분산기관한테 줘야 되거든요. 분산기관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도 농수산물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얘랑 조금 비슷한데 마지막에 소비되는 형태가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소량 생산 똑같아요. 농수산물. 그런데 소비 자체가 대량으로 소비돼요. 무슨 말이냐? 최종 소비자한테 흩어지는 분산 기간이 필요가 없고요. 한 공장이나 기업이 대량으로 사갑니다. 그래서 대량 소비예요. 그래서 일단 농수산물을 수집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수집 기간은 있어요. 그러나 분산 기간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중개 기관에서 끝나버립니다. 중개기관에서 그냥 끝나요. 더 이상 대량 소비가 돼버리는 거죠. 수집기간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개기간 있어요. 그러나 분산기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사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일까요? 대표적으로 양조용 쌀, 가공용 통조림이 있어요. 양조용 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쌀 가지고 발효시켜서 여러 가지 주종 만들잖아요. 보통 최종 소비자가 집에서 다 쓰지 않죠. 공장에서 대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양조용 쌀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통조림도 마찬가지고요. 통조림 집에서 우리가 만들지 않잖아요. 우리 기업이 한꺼번에 사갔다가 이제 거기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양조용 쌀, 가공용 통조림이 예시로 많이 등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좀 달라요. 스타트가 달라요. 첫 번째가 대량 생산이에요. 아까는 농가에서 하나하나 농수산물을 우리가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집 기간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생산을 대량 생산해버려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 한꺼번에 그냥 생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소량 소비. 소비자들한테 다 분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수집 기간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왜? 공장이 대량 생산하니까 수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개 기간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중개 기간. 중개 기간이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걸 분산 기간 나눠줘요. 그럼 분산 기간이 이제 열심히 이제 흩어서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필요한데 대량 생산하는 거. 대표적으로 매일 쓰는 거, 편의품 같은 거, 뭐 샴푸, 린스 아니면은 뭐 칫솔, 치약 이런 거. 우리 일상용품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소비자가 필요하고 이런 거는 하나하나 수작업이 아니라 이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만드는 제품이죠. 그래서 수집 기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기간 필요해요. 그리고 분산기간 필요하죠. 왜냐면 소비자한테 줘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돼서 다수의 소비자한테 소량 소비되는 형태라고 되어 있고요. 치약, 비누와 같은 생활필수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보통 세 번째 대량 생산, 소량 소비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가장 심플하죠. 그림 보세요. 선이 하나도 없죠. 얘는 중개기간만 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한 걸 그대로 대량 소비. 예를 들면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무슨 원료를 그대로 제공품 형태로 뭐 전달한다던가 다른 공장에. 그래서 뭐 소량 소비나 뭐 소량 생산의 형태가 전혀 보이지 않는 되게 심플한 형태입니다. 대량으로 생산돼서 공장이나 기업, 관공서 등에 대량 소비된다. 그래서 얘는 수집기간도 필요 없고요. 분산기간도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하다? 연결해주는, 그냥 갖다 주는 중개기간만 필요하다. 그래서 공업용 원료나 중간 가공품 가장 단순하다. 그래서 그림으로 선생님이 이제 제시한 이유는 선이 가장 많은 복잡한 형태, 가장 단순한 형태를 특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갖고 왔거든요. 이런 특징들 여러분이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꼼꼼하게 아셔야 돼요. 예시 특히 잘
잘 구분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통 경로 유형. 유통 경로 유형.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유통 경로 정책이죠. 아까는 그냥 유형만 봤어요. 아, 이런 건 이런 유형, 이런 경로를 가는구나, 이렇게 봤다면 얘는 실제로 정책이에요. 정책. 이 정책은 뭘까요? 실제로 내가 뭔가 개입을 하고 통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근데 이 문제는 보통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지문에 섞여서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의 매회 나온다고 봐도 된다고 했던 게 바로 이 파트입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마케팅 관리 활동할 때 우리가 4P믹스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선생님 마케팅에서 또 배울 거다라고 하면서 잠깐 스쳐 지나갔었는데 네 개의 P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플레이스, 유통이었어요. 유통 경로 정책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랑도 연결되고 앞에 그 마케팅 관리 활동, 기업의 부문별 활동에서 연결되고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많이 엮일 수 있는 부분. 자, 유통 경로 정책의 뜻 자체는 상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과정을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통제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이런 형태로 내가 하겠다라고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P믹스 마케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밑에서부터 할 거예요. 개방적부터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개방적 유통 경로 정책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 그냥 다 판매 기회를 개방할 거야. 내 제품을 원하는 사람 다 가져가서 팔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림으로 좀 시각화해서 그리자면 이 지역, 일정한 지역 안에서 내가 판매하고 싶은, 내 물건 판매하고 싶은 점포들한테 판매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2점포, 저점포, 내 물건 가져가 다 팔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지역 안에 내 제품을 팔수 있는 판매 점포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 그래서 자사의 제품 취급을 희망하는 모든 점포들한테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주는 정책.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소량으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었는데,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편의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비누, 뭐, 샴푸, 이런 것들. 유통비용이 증가한다. 왜냐면, 우리가 관리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점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중간상 통제가 좀 어려운 느낌이 있다. 이따 이거 특징들은 뒤에서 같이 선생님 다시 정리해 볼 겁니다. 그래서, 편의품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요. 편의품, 식료품, 일용품, 이런 것들. 자주 사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치약을 사러 가야 돼. 그럼 사실 편의점 가도 되고, 뭐 백화점에도 있고요. 뭐 대형마트 가도 있고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 제품을 살수 있기 때문에 보통 편의품이 개방적 유통 경로 정책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전속적 볼게요. 가장 극단적인. 전속적은 뭐냐면요. 일정한 지역의 하나의 점포에만 중요합니다. 하나의 점포에만 자사의 제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한다. 자, 그림으로 굳이 그리자면 일정한 지역 안에 하나의 점포에만 주는 거예요. 딱 하나. 얘한테만 판매할 기회를 주는 거죠. 좀 특별해 보이죠? 그래서 경쟁회사의 상품을 금지한다 중요해요. 내가 여기에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다른 상품, 경쟁되는 회사 상품 취급하면 안 돼요. 그리고 판매 활동 통제를 할 수가 좀 하기가 편하겠죠.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통제를 통해 자사의 제품 이미지를 높이려는 정책에 적합합니다. 대표적으로 뭐좀 비싼 귀금속, 뭐 고급 의류, 이런 고가품이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선택적은 뭐냐면요. 이와 이를 합친 중간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이 있으면 일정한 지역 안에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점포들한테만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한 3개 정도 그려볼까요? 조금 적죠, 점포 수가.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점포들에게만 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적과 전속적 유통경로 정책의 중간 형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경쟁에서 상품 취급을 허용하고 자사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중간상 선택이 가능하다. 보통은 의류나 가구. 의류나 가구 우리 편의품 말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선매품. 우리 막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시키면 좀더 여러분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적으로는 그렇다. 같은 흐름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특징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전수 유통정로 정책은 이거야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비교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에 비해서 이거는 뭐 통제가 쉽다. 이 정책에 비해서 이거는 판매 기회가 뭐 많다. 노출이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세 가지를 합쳐서 정리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그림을 선생님이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4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개방적은요, 그림으로 따지자면 내 제품을 희망하는 사람 점포들한테 판매 기회 다 주는 거예요. 점포수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전속적은요, 독점적 판매권 하나만 주는 거라서 온리 원딱 하나예요. 선택적은요, 여기 지역 안에서 일정한 자격이 되는 점포들이라서 2~3개 정도. 이렇게 선생님이 좀 띄엄띄엄 그려보겠습니다.

된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중간상수라는 건 우리가 할때이 수를 보면 돼요. 어디가 가장 많죠? 개방적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적다. 그럼 일로 갈수록 많다가 되겠죠. 화살표로 간단하게 표시할게요. 유통비용은 중간상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간상수가 적으면 유통비용 적게 들어요. 그만큼 관리비용 같은 게 적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큼 많이 드는 거죠. 유통비용이 많다. 자, 통제 강도는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강해집니다. 강함. 여기는 약해짐. 다른 표현을 어떻게 또 쓰냐면, 통제가 용이하다, 통제가 쉽다란 표현도 씁니다. 왜냐면, 이제 본사 입장에서 예를 들었을 때는, 이 점포가 딱 하나면 통제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통제 강도도 강해요. 그런데, 이렇게 점포 수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제하기 힘들죠? 그리고 통제 강도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판매 노출을 뭐냐면 여러분,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닐 때, 가면서 이 제품, 저 제품, 여러 번 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물어보는 거예요. 점포 수가 전속적은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판매 노출의 기회가 어떨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런데 이 개방적은요,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점포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제품들을. 그래서 판매 기회 노출이 굉장히 많다. 판매 노출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판매 기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맥락을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상수, 유통비용, 통제 강도, 판매 노출은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키워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으로 접해서 이해하시면 어떤 문제든 쉽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통, 경로, 정책 세 가지 봤고요. 유통산업은 가볍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한눈에 딱 봤는데, 유통기관, 유통 경로 봤는데, 이런 유통산업이 중요할까를 보는 게 바로 유통산업 파트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품의 정보를 흐름 계속 나오죠. 이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죠. 그래서 어쨌든 경제활동이 활성화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유통산업 현황은 시장 개방으로 다변화되고 있고요. 유통 구조가. 기술환경 변화로 무점포 소매상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유통업체가 대형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욕구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순수하게 운송만 의지했다면 요즘은 티커머스, 엠커머스 이런 용어들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 티커머스는 TV예요. 그래서 우리 TV로 이제 물건을 사는 걸 티커머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 홈쇼핑이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TV를 보면 어떤 채널에 들어가면 이제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메뉴를 눌러서 우리가 사는 형태. 근데 요즘 다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티커머스. 엠커머스는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커머스,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로 막 물건들을 사는 거. 선생님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많이 하시겠죠? 엠커머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죠. 물론 심화되는 거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물류 비용을 줄이고 좀 효율적으로 물건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유통산업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유통관리는요,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생산관리에 나왔던 그 용어들이 거의 그대로 나와요. 우리 기업의 부문별 형태, 뭐 부문별 과정 다섯 가지 배웠잖아요. 그중에 생산관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다 그때 배웠던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의 만족을 증대시키고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유통이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절 통제하는 활동. 말이 좀 거창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 만족을 일단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유통 비용을 절감시킨다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구매 조달. 뭔가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거, 구매하는 거, 구매 조달. 자재 관리는 그 자재들 열심히 관리하는 거죠. 품질부터 시작해서. 공정 관리는 이제 실제로 생산에 들어가면 프로세스에 맞게 적절한 자원을 활용하는 걸 바로 공정 관리라고 하고. 품질 관리 배웠어요. 우리 TQC 배웠잖아요. 여러분 TQC 마지막에 TQM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도 배웠었죠. 공급망 관리 중요하죠. 이 SCM은 우리 식당에서 물류 관리 파트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천천히 구매 조달부터 봐볼게요. 자, 구매 조달은요.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상품을 유리한 가격으로 필요한 시기에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 중요한 건 구매입니다. 구매. 구매하기 위해서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량 구매를 위한 재고 관리 기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EBS 플러스에 조그맣게 나와 있거든요. 이 경제적 주문량은 내가 한번 1회당 주문량을 경제적으로 하겠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주문할 때 주문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그 주문했을 때 재고 관리 비용도 들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1회 주문량을 EOQ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BC 분석은요.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관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 A, B, C 나눠서 가장 관리가 많이 필요한 거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게 ABC 분석입니다. 자, 자재 관리 볼게요. 구매 조달, 자재 관리. 자재 관리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자재를 확보, 보관, 이동, 활용에 전반

중요하죠. 우리가 재고 양이 많으면 재고 비용, 관리 비용 많이 들잖아요. 우리 매입 방법에서 배웠었죠. 재고 관리 중요하고요. 자재 출고, 입고의 반대죠. 자재를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창고에서 내보내는 관리 활동들. 그리고 사내 물류 관리, 가볍게 이런 것들이 자재 관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한번더 선생님이랑 풀어볼 기회 있을 거예요. 자, 공정 관리,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거죠. 그 생산 공장에서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일정한 시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그 공장의 모든 자원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게 공정 관리입니다. 당연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하게 되면 가동률 향상되고요. 시간 단축되고요. 제공품 감소나 생산속도 향상되겠죠.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품질 관리. 우리 TQC라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그거와 이제 맥락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생산 과정이나 결과를 점검 통제하여 품질의 일정 기준 유지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 중요한 건 어쨌든 품질의 일정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한다는 거죠. 통계적 기법으로 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 공급망 관리, SCM. 이 SCM은 우리가 10강에서 물류 혁신 관련해가지고 계속 나올 건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론 여기서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모든 공급망 단계를 최적화하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유통관리, 뭐 생산 이러면 약간 생산에 포커스가 맞춰 된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거를 하나의 망처럼 봐라. 시스템적인 사고로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망처럼 관리해라. 공급 사슬처럼 관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부 흐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업자부터 구매, 생산, 물류, 고객까지 하나의 망처럼 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땐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SCM은 도대체 뭐야? 이걸 실제로 하는 기업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새벽 배송을 할수 있는 그 어떤 기업 있죠? 그 기업이 SCM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새벽 배송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새벽 배송이 안 되면 오히려 이거 왜안 되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제품에 이런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살것 같아? 라고 어떤 분석 흐름을 하고, 그런 맞는 재고의 양을 창고에 그 지역에 배치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딱 이거 가능한가라고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새벽 배송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죠. 새벽 배송이 가능하면 뭐 언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전체적인 거 한눈에 보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SCM이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SCM 공급망 관리. 기업에서 잘 관리해줘야 또 우리가 그만큼 원하는 시간에 좋은 품질의 물건들을 빠르게 또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눈에 보는 파이널로 정리하고 오늘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뭐였죠? 유통. 흐를 유, 통할 통. 계속 흐른다, 통한다. 그래서 흐름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뜻으로 보면 상업이랑 굉장히 좀 밀접해 보이지만 어떤 게 중요하다? 흐름, 전달되는 걸 초점을 맞추는 게 유통이다.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달되는 활동, 전달이라는 게또큰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와 기능을 봤고요. 기능은 선생님이 상업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제2강에서 봤기 때문에 깊게 설명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유통기관과 유통경로였죠. 유통기관이 모여서 유통경로를 만들었었고요. 유통기관의 분류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 분류 뭐였죠? 분류? 어떤 기준으로? 얘는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 중심으로 나누는 게 분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한테 열심히 수집해서 모으는 거, 분산되는 거 모으는 걸 수집기관, 그리고 최종 소비자한테 소매상이나 최종 소비자 넘겨주는 거, 넘겨주는 걸 분산기관, 그이 둘을 연결해 주는 걸 중개기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매집상, 이출상 이런 예시들이 있었고, 분산은 소매상의 대표적인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얘는 도매상과 소매상은 나뉘는데 둘이 나뉘는 기준은 뭐라 그랬죠? 대상이 누구냐? 거래 대상이 누구냐? 이 도매상은 다른 상인한테 판매하는 목적으로 가진 상인, 소매상은 보통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상인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예시를 교재는 없어서 설명을 못했는데 도매상의 예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교재. 그렇죠? 소매상의 예시에는 점포 소매상, 이제 부점포 소매상 나와 있는데 도매상이 없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접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교재에서 뺀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시장에서 도매로 거래하는 상인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하진 못하죠. 익숙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매상은 아까 봤듯이 점포가 있고 무점포가 있었죠. 이제 점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다 하나 특징 말하지 못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슈퍼마켓, 편의점, 뭐 대형 할인점, SSM, 슈퍼마켓 이런 거 있었고 뭐 아울렛이나 전문점, 뭐 기타 프랜차이즘 등등등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풀수 있는 소매상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요.
무점포는요, 점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인터넷

0: 스스로 사는 그런 뭔가 통신을 위한 통신 판매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판기를 통한 자동 판매점이나 이런 등등의 무점포 형식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유통 경로. 유통 경로는 일단 유형이 있었어요. 네 가지. 그래서 이 소소, 소대, 대소, 대대는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 편하게 보기, 편하게 정리해 놓은 거고 생산과 소비에 따라 나뉘는 거였죠. 그래서 소량 생산, 소량 소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계해서 복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량 생산, 소량 소비는 농수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다 모아서 최종 소비자한테 다 주는 거. 그래서 가장 복잡한 형태가 바로 소량 생산, 소량 소비였고요. 소량 생산인데 대량 소비다. 우리가 열심히 모은 그 농수산물을 공장이나 기업에 한꺼번에 소비하는 거죠. 왜? 그리고 통조림 만들거나 양조용 쌀 같은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소량 생산, 소량 생산, 대량 소비였고요. 대량 생산, 소량 소비는 공장에서 한꺼번에 만들어진 거를 갖고 와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나눠줍니다. 분산 기간이 필요하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 뭐 필수품 같은 거, 뭐 치약, 칫솔, 비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는 가장 심플했죠. 왜? 중개 기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가공된 거 원재료를 그대로 준다거나 뭐 기업에서 기업, 기업에서 뭐 관공서 이런 식으로 가장 심플한 형태가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였죠. 그 정책은요, 우리가 규정하고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정책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방적, 선택적, 전속적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은 그래서 보통 앞 글자 따서 개선전 이렇게 흐름을 외우거든요. 그래서 개방적은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 그럼 다 주는 거죠. 이거 판매하고 싶어? 내 우리 제품 가져가. 다 주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점포 수가 많은 이런 그림들을 그렸었고요. 그 다음에 전속적은요. 내가 일정한 지역에 딱 하나의 점포에 판매 기회를 주는 거였죠. 선택적은 그 중간, 일정한 자격이 되는 몇 개의 지점에만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봤었죠. 일단 통제가 굉장히 쉽죠. 점포가 딱 하나니까. 대신 판매 기회나 노출은 좀 적습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통비용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여러분이 정리했던 그 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 꼭 해보시고요. 마지막 유통관리는 전체적으로 생산관리와 비슷한 뭐 품질관리, 뭐 자재 관련된 등등의 내용들을 복습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가볍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유통기관과 유통경로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고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경로가 단독 문제로 수능에 나왔던 적이 최근에 있어서 그 문제를 갖고 왔고요. 2024학년도 수능 19번 문제입니다. ABCD가 있고요. 유통 경로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통 경로 네 가지 있었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했던 그림 그대로 나와 있죠. 수집 기간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림을 보고 ABCD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는 게첫 번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나눴던 대로 생산과 소비에 나눠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집 기간이 없고요. 중개 기간부터 시작해요. 그럼 얘는 대량 생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는 어떻게 돼요? 필요 없네요. 분산 기간 필요 없네요. 그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자, 비도 마찬가지예요. 중개 기간만 있고 수집 기간 필요 없어요. 그럼 얘도 대량 생산이고. 근데 분산 기간은 필요해요. 최종 소비자한테 나눠주나 봐요. 그래서 얘는 소량 소비다. 볼수 있겠죠. 얘는 수집 기간이 필요하네요. 그럼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소량 생산. 그런데 분산 기간이 필요 없대요. 그냥 공장이 한꺼번에 소비하는 대량 소비. 얘는 다 있어요. 수집, 중개, 분산 다 있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형태인 소량 생산, 소량 소비구나. 이렇게 네 가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A에는 매집상 입주상이 있다. 자, 매집상 입주상 선생님 아까 잘 보라고 했죠. 얘는 수집 기관들이거든요. A를 보니까 수집 기관이 없어요. 얘는 그냥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가장 심플한 형태의 유통 경로이기 때문에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죠. 자, B는 대량 생산, 소량 소비입니다. 소량 생산, 소량 소비 유통 경로에 해당한다. 얘는 그냥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여기는 대량 생산이에요. 자, 3번. C는 소량 생산된 감귤이 감귤 주스 제조 공장으로 유통되는 걸 예를 들수 있다. 맞죠? C가 소량 생산이었잖아요. 이 감귤은 농가들이 다양해서 수집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려면 감귤 주스 제공 공장으로 한 번에 대량 소비가 되거든요.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 C번 소량 생산 대량 소비 맞죠? 그래서 얘는 맞는 절입니다. 4번. D는 농민이 생산한 배추를 얘도 얘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산지에서 직접이란 말이 있어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얘는 직접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유통기관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고요. 자, D도 볼게요. D는 A보다 생산자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이르는 유통 과정도 단순하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대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소량 생산, 소량 소비는 아까 선 굉장히 많았잖아요. 엄청 복잡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훨씬 적절하게 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유통 경로에 대한 전체적인 물어보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되게 최근에 나와서 선생님 갖고 왔고요. 사실 개방적, 선택적, 전 연속적 유통경로 정책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찾아봤는데 다른 문제와 너무 연계가 많이 되어서 여러분이 좀 찾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왔고, 우리 수능 실전 문제에는 유통경로 정책이랑 유통경로 유형을 다 물어보는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문제에서 같이 복습해보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통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을 마쳤어요. 첫 번째 시간 네 가지 교재로 구성돼 있을 때첫 번째 파트는 이제 매매, 그래서 우리가 판매 매입 방법, 뭐 판매 가격, 매매 종류 이런 것들을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매매를 할때 지급 수단들에 대해서 배웠죠. 뭐 카드, 수표, 어음, 뭐 기타, 페이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유통에 대해서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유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이런 게 유통이구나라는 좀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재 기준 10강이죠. 그 10강에서는 물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유통은 전체적인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의 어떤 흐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적 유통, 물류는 실제 물건, 그 제품이 이동하는 물리적 이동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좀 느낌이 달라요. 좀더 안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느낌이 들고, 우리가 상품을 샀을 때 제품이 이동돼야 되기 때문에 보관하는 거, 아니면 하역하는 거, 아니면 운송하는 거, 뭐 육해공에 걸쳐가지고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좀 깊게 배워봅니다. 그래서 물류 끝나면 여러분, 우리 이제 진짜 유통이 다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금융이랑 무역밖에 없어요.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왔지만 유통까지 끝낸 친구들은 굉장히 잘했다고 스스로 말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명언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해볼게요. 스스로를 믿는 힘은 공부만큼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공부뿐만 아니라 뭔가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칭찬해주는 기회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보통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솔직히 나 스스로 칭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긴 싸움이고 우리가 교재로 봤을 땐 20강밖에 없지만 어쨌든 유통까지 끝내면 5분의 3을 다 끝낸 거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런 힘이 또 내성이 생겨서 여러분이 끝까지 공부를 탄력성을 이해할 수 있게 큰 힘이 돼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유종의 미를 또 거둬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 물류에서 제 10강 깊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수능 중국어 과목에 아주 중요한 강점이 있죠. 예, 바로 절대평가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노력한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예,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쭉쭉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한눈에 보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교재 15강입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동의와 반대, 그리고 책망 표현이 등장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중국 문화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 개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지리, 환경, 그리고 민족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와 문자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은 오늘 실더 강조구문이 나와요. 그리고 동태 표현에 해당하는 러와 꾸어, 경험을 나타내는 꾸어, 그리고 과거의 완료를 나타내는 러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에서

0: 여호라이호용법 비교할 거고요. 그리고 완전 전부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물로 시베이홍이란 분이 또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유형학습으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네, 유형학습 첫 번째 주제는 동의와 반대입니다. 네, 동의하다는 중국어로 동의라고 하고요. 완전 발음이 같죠? 그리고 반대하다는 반대라고 합니다. 한자도 같고 의미도 같은데요. 자, 용법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지문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这张画是我在美术课上画的，怎么样？ 자, 여기서 그림을 세는 양사가 나왔습니다. 짱 일성이고요. 그리고 종이 같은 걸 셀 때 짱을 쓰죠. 이 그림은 내가 미술 수업 시간에 그린 그림이야. 怎么样? 어때? 画得真好. 네, 정도보 표현 나왔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린 정도가 아주 잘했다는 뜻으로 더를 써서 표현하고 있고요. 这么好的画要是挂在教室里 이렇게 좋은 그림이 만약에 要是는 如果란 뜻이었어요. 만약에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교실 안에 걸려 있으면 大家 교실 안에 걸려서 大家一起看会更好 모두가 함께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자, 다음으로 볼게요. 나라가 나왔습니다. 예, 나라는 아 무슨 소리야. 겸손의 표현이에요. 회화체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이 나라라는 표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我画的没那么好. 나는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는 못해. 就想挂在我的房间里. 그냥 우리 집에 걸어놓고 싶어. 你不愿意那就没办法啦. 네가 원하지 않으면 그런 방법이 없다. 只挂在你的房间里太可惜了. 그냥 너의 방에 걸어놓기에는 너무 可惜, 안타깝다 라는 뜻이죠. 안타까워서 그렇지. 여기 나라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수능 중국어에서 선지로 이 나라나 다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멀려, 별 말씀을요 라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날더화 혹은 비에저머수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도 눈여겨봐두시고 그리고 회화 맥락에서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 예문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谢谢你今天请我吃饭. 고맙다는 거죠. 근데 그 고마운 내용이 뒤에 쭉 나온 겁니다. 네가 오늘 우리를 식사 초대해줘서 고마워. 나를이네요. 네가 나를 식사 초대를 해줘서 고마워. 나, 아, 아우 뭘. 我早就应该请你吃饭. 내가 진작에 너를 식사 초대했어야 되는데. 자, 나, 아, 뭘, 뭘요? 라는 뜻이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你做菜做得真好. 자, 너 요리를 정말 잘하는구나. 정도보호에 목적어가 있을 때 형, 기본 형태였습니다. 나, 아, 아유, 멀려. 我做的还不太好. 나 여전히 그렇게 잘하지 못해. 그다지 잘하지 못해. 자, 이렇게 나, 아, 지금 겸손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용법들이 쭉 문장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 나, 아 표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해석해 볼까요?
1: 我们有多久没见了?上学,大学毕业后, 这还是第一次见面呢,好像快三年了.
0: 자, 보면 우리 얼마나 안 본 거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첫 번째 만나는 거니까 거의 3년이 됐다.
1: 可不是嘛,
0: 그러게, 你一点也没变. 너 전혀 변화가 없다.
1: 还是老样子.
0: 여전히 老样子. 여기서는 늙다라는 뜻이 아닌 거죠. 예전의 모습 그대로다라고 표현할 때 여전히 그대로네라고 이 라오양즈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라오의 뜻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거 다이오에서 쭉 한번 학습한 적 있었어요. 이 표현 라오양즈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거부실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표현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거부실마가 있어요. 너 동의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앞에 얘기에 동의할 때 거부실마 쓸 수 있고요. 뿌가 나왔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你一点也没变. 너 조금도 변화가 없다. 一点也没. 조금도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계속 같이 볼까요? 一点也都不美라고 쓰면요. 조금도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좀 더 몇 개 살펴볼게요.
1: 这糖一点也不甜. 이 사탕은 조금도 달지 않다. 我今天一点东西也没吃.
0: 나는 오늘 어떤 것도 먹지 않았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굳이 뭐 이디알 예도 뭐 뿜에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다 보면 아 이게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예문을 많이 보시는 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구문까지 살펴봤고요. 계속 이어서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也和上学的时候一样. 너도 학교 다닐 때랑 똑같다. 我现在在北京大学读研究生，学经济学。你呢？ 나는 지금 베이징 대학에서 读 하면은 공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사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해. 너는?
1: 我在一家游戏公司做游戏开发。
0: 나는 游戏公司 하면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에서 게임 개발을 하고 있어. 자, 다음은 책망 표현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1: 都12点了,你怎么还不睡觉呢?
0: 벌써 12시가 됐는데 너는 어째서 아직 잠을 자지 않는 거니? 자, 지금 어째서 이런 거니? 라고 물을 때 怎么라는 의문대명사 쓰고 있어요. 자, 책망의 표현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왜 그랬어? 너 어째서 그런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1: 我现在忙的不能再忙了.
0: 자, 또 하나 구조가 나왔어요. A的不能再A了. 자, 요 구조 보겠습니다. 나 지금 바쁜데 그 바쁜 정도가 더 바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는 거니까 대단히 바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나 지금 엄청 바빠서
1: 再工作一会儿就去睡觉.
0: 일을 좀 더 하다가 자야 될 것 같아.
1: 你不要把自己累坏了.
0: 너 너무 무리하지 마. 스스로를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니까 너 너무 무리하지 마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1: 我知道了,您先去睡吧.
0: 알겠어요. 먼저 가서 주무세요. 자, 이렇게 책망과 관련된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변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살펴봤던 A的不能再A了.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A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이 구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구문이 들어간 예문들 역시 준비했습니다.
1: 我的鞋已经旧的不能再旧了.旧
0: 하면 오래된 거죠. 낡은 거예요. 내 신발은 이미 더할 나위 없이 낡아서
1: 要去鞋店买新的.
0: 신발 가게에 가서 새 것을 사려고 한다.
1: 这个问题简单的不能再简单了.不用花很多时间.
0: 이 일은 이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간단해서 시간을 많이 걸리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문이 나왔을 때 앞으로 직역을 하거나 혹은 더할 나위 없이 뭐뭐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죠.
1: 对不起,我来晚了.
0: 미안해, 나 늦었어.
1: 因为路上自行车坏了.
0: 길에서 자전거가 고장나서 늦었어.
1: 你一个星期迟到三四次.
0: 每次迟到都找借口.
1: 너 매주 거의 세네 번은 늦잖아.
0: 한 주에 세네 번은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주 늦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매번 늦을 때마다 找借口, 핑계거리를 찾는다. 핑계를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1: 都是我的错. 다 내 잘못이지.
0: 我无话可说.
1: 할 말이 없어.
0: 从明天开始,从开始,이네요, 구조 보이고,
1: 我绝对不会再迟到了,相信我,
0: 나 절대 다시는 지각 안 할게. 나를 믿어.
1: 我怎么相信你呀?
0: 내가 어떻게 너를 믿겠어?
1: 这已经不是一两天的事了.
0: 이게 이미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 번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책망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유형학습 문제 함께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문화 내용으로 중국 개요가 등장해 있는데요. 지금 먼저 보시면 중국의 공식 국가 명칭부터 나와 있습니다. 공식 국가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앞글자, 끝글자를 따서 중국이라고 부르죠. 자, 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어로 발음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기는 오성홍기라고 부르죠. 이렇게 빨간 바탕에 노란 색깔 별이 다섯 개가 있는 것더러 오성홍기라고 하고요. 우싱홍치라고 읽습니다. 이 빨간 바탕은 혁명을 상징하고요. 이 큰 별, 노란색 다섯 개의 별 중에 큰 별은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말하고 네 가지 별들은 중국의 계급을 말합니다. 자, 국가는 의용군 행진곡이에요. 역시 발음만 보고 갈게요. 이용준 진싱취라고 읽습니다. 예, 수도. 예, 수도는 베이징이죠. 베이징이고요. 그리고 수도라는 단어도 좀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도는 베이징이지만 쇼두라고 읽었어요. 뚜라고 읽는다는 거 발음에 유념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지리 그리고 환경, 민족 등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오른쪽에 지도가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게 중국 지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생긴 모양을 보고 이렇게 경계선을 보고 닭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닭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중국은 전체 면적이 960만 제곱키로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랑 한반도 전체 남북한 합쳐서 따졌을 때 44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럽 전체 면적과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 나라죠. 네, 그리고 중국에는 22개의 성, 그리고 타이완은 23번째 성,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4개의 직할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직할시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위치를 보시면서 함께 볼게요. 네, 첫 번째, 베이징이에요. 네, 베이징, 여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상하이가 있습니다. 바다랑 왔다가 있는 상하이가 보이고요. 그리고 티엔진이 있는데요. 이 티엔진은 베이징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정내륙에 종칭이 있죠. 이렇게 네 가지 도시가 바로 중국의 4대 직할시입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자치구도 함께 있어요. 각각 시장, 그리고 신장 위우얼, 그리고 내멍구, 닝샤회조, 광시쩡조 이렇게 다섯 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특별 행정구도 존재하는데요. 샹강, 홍콩과 아오멘, 마카오가 있죠. 이 아래쪽에 샹강, 홍콩이 있고요. 바로 그 옆에 아오멘, 마카오가 보이실 겁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계시면 사실 이 내용을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수능 중국어에서 등장할 때에도 이 내용을 독해하는 것들이 나오거나 배경 지식으로 나오지 절대 이걸 외웠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역시 문제 풀 때 좀 수월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배경 지식을 쌓으시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볼게요. 이 지도를 계속 보면서 보겠습니다. 중국의 지형 특징은, 자,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높고,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천들이 흐르죠. 근데 중국은 반대입니다. 중국의 지형 특징은 서고 동저이고요. 서쪽이 높고, 이쪽 지역들이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려올수록 낮아서 사람들은 이 오른쪽 안에, 아래에 많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하천은 다 동쪽으로 흐르죠. 이런 중국의 넓은 영토와 다양한 지형 때문에 기후 유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북쪽에 있는 하얼빈은 굉장히 추운 곳인데 이 남쪽에 있는 하이난다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동시에 따뜻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추운 기후와 굉장히 따뜻한 기후가 동시에 공존하기도 한다. 중국은 한족이 있어요. 한족과 그리고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래요. 그러면 총 56개의 민족이 있는 거네요. 그중에 한족이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은 55개다. 자, 그리고 이제 언어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사용 인구가 많은 언어래요. 그리고 한자는 현대 문자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표의 문자다. 중국어가 한자를 사용하고 그게 또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특징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죠. 한자는 외우기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우기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가 갑골문에서 파생된 이런 표의 문자라는 것은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은 바로 그 갑골문이 나왔는데요. 이 갑골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문자예요. 상왕조 때 마지막 도읍지에서 발굴된 상왕실의 전복을 기록이다. 거북이 등껍질에 갈라진 정도를 보고 전복을 점쳤다고 합니다. 중국의 표준어는 부통화라고 하죠. 보통화고 부통화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원인, 그리고 또 지리적인 원인으로 인해 다양한 방언이 존재한다. 자, 중국에서는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 소수민족도 많고 언어도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동화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방언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중국 방송을 보면 항상 자막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자를 쓰는 건 똑같기 때문에 한자를 보고 발음이 달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막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더빙이 많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도 뭐 배우들의 발음 문제나 뭐 소수민족이거나 혹은 방언을 많이 사용해서 표준 발음이 잘 구사가 어려운 그런 배우들, 특히 그런 분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더빙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더 정확한 발음으로 표준 발음으로 방송하기 위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와 문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자 좀더 자세히 볼까요? 한자는 한대의 일, 한나라 때의 일로서 해서 이후에 비교적 완전한 모습이 이루어져서 그 한나라의 한자를 써서 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간화자를 쓰는 건첫 시간에 선생님이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요. 복잡한 글자체가 아니라 간단한 글자체, 간화자를 쓰고, 그리고 그것의 사용으로 인해서 문맹률이 낮아지고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다라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어법으로 가볼 건데요. 오늘의 어법 항목은 바로 실더 강조 구문입니다. 먼저 실더 강조 구문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태조사 표현들, 그리고 동태 표현, 완료와 경험 표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더 강조 구문 함께 볼게요. 네, 아마 문장 속에서 실더가 나오면 그 사이에 있는 걸 강조하는 거래라는 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이 실더 강조 구문의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강조하는 걸 넣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앞에 있는 이미 발생한 동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발생한 동작의 시간, 장소, 방식, 목적, 대상, 원인, 행위자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이런 것들을 실더 안에 넣어서 쓰는 겁니다.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엔 쓰이지 않겠죠. 그게 또 출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강조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더 강조 구문의 긍정형부터 살펴볼게요. 기본 문형입니다. 주어 뒤에 실이 붙고요. 그리고 문장 끝에 더가 붙고,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고, 동사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쓰여서 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실더 사이에 온다라고 많이 말하는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他是昨天早上来的. 그가 어제 아침에 왔다. 자, 그가 온건 알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가 왔다라는 걸. 근데 언제 왔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昨天早上이라는 거죠. 어제 아침에 왔다라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这本书是在中国买的. 이 책은 중국에서 산 것이다.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중국에서 산 것이다라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我是坐公交车回家的. 나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네요. 是的. 여기서는 뭘 타고 갔는지, 坐公交车라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 구문입니다. 那是他们为你买的. 그것은 그들이 너를 위해서 산 거야 라는 어떤 목적, 너를 위해서 샀다라는 목적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여기다 별표를 좀 하나 치겠습니다. 실더 강조 구문에서 문제가 나올 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중요한 포인트, 이미 발생한 일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적어가 인칭대명사가 아닐 경우에는 목적어가 더 뒤에도 올수 있대요. 자, 아까 기본 구조는 我是去年上大学的였잖아요. 나는 작년에 대학을 갔다. 그게 기본 구조였어요. 근데 이 大学라는 목적어가 일반 명사면, 일반 목적어면 그러면 더 뒤에도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칭대명사 목적어예요. 这是妈妈送给我的 이런 문장이에요. 그럴 때는 이더 뒤로 인칭대명사 목적어가 갈수 없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인칭대명사 목적어는 이더 앞에만 위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더 뒤에 오지 못하고 더 앞에만 위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목적어들은 앞뒤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요 점, 요게, 요 포인트가 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이번엔 부정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이미 발생한 건지 아닌지 체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인칭대명사 목적어의 위치 체크하는 거두 번째 했는데, 세 번째가 바로 이 뿌의 위치입니다. 실더 강조 구문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요.
자, 앞서서 보셨겠지만 여기서 주어 뒤에 실

더인데 이 앞에 should은 생략이 가능했어요. should을 안쓴 형태로 끝에 더만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 문장도 他昨天早上来的 해도 무리가 없는 문장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should을 생략했다 하더라도 부정을 해서 should the 구문을 부정하려고 하면 반드시 should이 살아나서 보실 하고 써야 맞아요. 주어, 보실, 그 다음에 요 시간, 장소, 방식, 목적 쭉 나온 다음에 더 이렇게 되는 거죠. 我不是在超市买的东西. 나는 마트에서 물건을 산게 아니다. 我不是跟朋友来的, 是一个人来的. 나는 친구랑 같이 온 것이 아니라 혼자 온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이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 그게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선생님하고 함께 살펴봤어요. 네, 실더 강조 구문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동태 표현 중에서 동태 표현이 러, 저, 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완료의 러, 그리고 경험의 꼬, 지속의 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앞선 두 가지, 완료와 경험에 대해서 러와 꼬의 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중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러의 위치입니다. 이 러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그리고 러가 완료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동사 뒤에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문장 끝에 두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완료의 러, 뭔가 끝났다라는 완료의 러는 동사 뒤에 붙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변화의 러죠. 변화의 러, 뭐뭐 하게 되었다, 춘티엘러, 봄이 되었다, 뭐 이럴 때 12디엘러, 12시가 되었다, 이럴 때의 러는 문장 제일 끝에 붙는 게 맞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볼 거는요, 완료의 러예요. 완료의 러와 변화의 러, 러원, 러투라고 흔히 말하죠. 그 중에서 러원의 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요, 모든 러를 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러의 용법은 구어체에서 다르고 또 어떤 사람 말할 때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그렇게 어느 때마다 다른 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잖아요. 수능 중국어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러를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아니면 러를 꼭 써야 되는 경우, 아니면 러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거 말고 꼭그 자리에 위치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함께 전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어에서 러와 꾸어는 동사 뒤에 출현해서 동작의 행위나 완료, 경험을 나타낸다. 동작이나 행위의 완료, 경험을 나타낸다. 러가 완료, 러원이에요. 러원이 완료, 그리고 꾸어의 경험입니다. 자, 먼저 완료태 보겠습니다. 긍정형은 동사 뒤에 러를 쓴 형태죠. 我买了一本书, 나는 책한 권을 샀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정형은 may를 붙이고요. 그리고 뒤에 동사 뒤에 온 러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러안 쓰는 거. 我没买了那本书 하면 안 된다는 거죠. 我没买那本书 요게 부정이에요. 자, 경험태로 가볼게요. 경험태는 긍정형 기본형이 뒤에 꾸어가 온 겁니다. 我去过上海. 나는 상하이에 가본 적이 있다. 근데 가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려면 没去过 하면 되는데 뒤에 꾸어는 살아있어요. 이게 완료태와 경험태의 차이입니다. 자, 완료태의 러는 메이랑 부정형이랑 왔을 때 사라지지만 경험태의 꾸어는 메이와 왔을 때 사라지지 않는다. 我没去过上海. 나는 상하이에 간 적이 없다죠. 자, 러의 기본 특징 보겠습니다. 러는 동작의 완성이나 실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완료를 나타내는 거예요. 발생 시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과거를 나타내서 과거의 러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러는 과거에 쓰일 수도 있고, 현재에 쓰일 수도 있고, 미래에 쓰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러가 과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동작의 완성이나 실현, 완료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동사 뒤에 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올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량사나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 我喝了牛奶가 아니라 我喝了一杯牛奶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러의 용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설명할 때는 러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러를 쓸수 없는 경우 중요하겠죠? 去年我常常看了中国电影. 작년에 나는 중국 영화를 자주 봤다. 될것 같은데 이 常常이라는 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去年我常常看中国电影.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정반의문 형식 보겠습니다. 동사 메이, 동사 목적어 혹은 동사 러 목적어 메이오를 쓴대요. 너무 복잡하죠. 예문으로 볼게요. 니 마이 메이 마이 나 쉬에 너 그 신발을 샀니 안 샀니? 긍정 부정형 한 거고요. 니 마이 러 나 쉬에 메이오 하고 메이오 정반의문문의 반을 뒤에 붙여준 형태. 둘 다 된다는 겁니다. 자, 정반의문문 형태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러를 보겠습니다. 문장 끝에 사용되는 러, 러 2예요. 문장 끝에서 새로운 상황의 출현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샤위 러, 티엔렁 러, 비가 오기 시작했다. 날씨가 추워졌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러 2라고 부르죠. 네, 그러면 이제 OX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풀이하시고 그 다음 선생님 해설 강의 듣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직접 풀이해보시면서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그럼 쭉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我是跟妈妈一起来的. 나는 엄마와 함께 왔다. 자, 지금 이 문장 보면 是 더 강조구문인 거 먼저 좀 보이고요. 그러면 이미 발생했다는 거고, 그리고 누구랑 왔는지. 여기선 대상이죠. 나는 엄마와 함께 왔다. 라는 이 엄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是 더 강조구문의 대표적인 형태 되겠죠. 두 번째도 가볼까요? 这本书是他借给我的. 자, 是, 더 역시 있고요. 이 책은 그가 나에게 빌려준 것이다. 그쵸? 그가 나에게 빌려준 것이다. 다른 사람 아니고 그가 빌려준 것이다 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실덕 강조 구문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3번도 가볼까요? 我是去年开始学的汉语. 나는 실덕 구문이고요. 작년에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한위의 위치에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목적어가 왔을 때 이 목적어는 더 앞에도 위치할 수 있고 더 뒤에도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고정되어 있던 아이가 하나 있었죠. 네, 인칭대명사 목적어일 경우 원이 타타타 네, 이런 것일 경우 반드시 더 앞에만 올 수 있었다. 얘도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까요? 你以前吃过中国菜没有? 너 이전에 중국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니 없니라고 정반 의문문으로 묻고 있는 거잖아요. 吃过中国菜没有吃过中国菜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문장 생략된 형태로 吃过 a 没有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정반 의문문, 过의 정반 의문문 형태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A, B, 1, 2, 3, 4 모두 다 오네요. 네, 이런 경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체 문장이 다 맞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시더 강조구문 중요하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어법 문제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네, 지금 쭉 문항을 먼저 보면 아, 시더 문제를 묻고 있구나 라는 거 아셔야겠죠. 자, 실더에서 중요했던 거 포인트 세 가지였어요. 이미 발생한 일인가 확인해야 된다고 했고, 예, 그리고 부정형 확인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인칭대명사의 위치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我不在中国出生的. 나는 중국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다. 자, 중국에서 출생한 게 아니다 라는 중국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장 안 되죠. 예, 不是하고 실이 붙어야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我不是在中国出生的 이렇게 바꿔 써주는 게 맞는 문장이 되겠죠. 是더 강조구문에서 부정을 할 때 不是를 쓰는데 그때의 실은 생략할 수 없다. 하지만 是더 기본 문장에서는 앞에 실이 생략이 가능했죠. 2번입니다. 我是上个月大学毕业的. 나는 지난달에 대학을 졸업했다. 자, 是더 강조구문이고 지난달이라는 기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 강조하는 거죠. 3번, 这双鞋是我朋友送给我的. 이 신발은 내 친구가 선물해준 것이다. 다른 사람 아니고 내 친구가 선물해주고 있다. 내 친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 你是什么时候开始学韩语的? 너는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니? 언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5번, 他的脸那么黑是被太阳晒的. 晒太阳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하실게요. 晒太阳 하면 햇볕에 그을리다라는 뜻이에요. 타는 거 말하죠. 햇볕에 그을리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그렇게 그녀의 얼굴이 그렇게
탄 거는 그것은 햇볕에 그을려

0: 없기 때문이야라는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1: 是的.
0: 네, 그래서 지금 문장이 잘못된 것은 1번. 네, should 강조 구문의 부정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다. 자, 10번 문제도 이어서 함께 풀어보죠.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我没参加了这次运动会. 나는 이 운동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네, 지금 이 전체 문장 모두 다 지금 보시면 이 may와 러가 함께 쓰일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죠. 이 러를 부정할 때 may를 부정하는 건 맞지만 그때의 러는 사라져야 맞았습니다. 그래서 may 参加这次运动会 나는 이번 운동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야 맞겠죠. B로 가볼까요? 我去图书馆借了一本书.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한 권을 빌렸답니다. 去첫 번째 동사, 借두 번째 동사거든요. 나는 먼저 가야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더러 동사가 두개 연달아 나온다 해서 연동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동문의 용법은 뒤에 가서 충분히 설명할 건데요. 우선은 이 연동문에서 러의 위치도 중요해서 바로 이 문제가 포인트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연동문이 왔을 때는 이두 번째 동사 뒤에 일반적으로 러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치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C. 我每个星期天都跟奶奶见面. 나는 매주 일요일 할머니와 함께 만난다. 할머니와 만난다. 자, 나는 매주 일요일이요. 每个星期天이잖아요. 자, 그러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예, 그럴 땐 러를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입니다. 그래서 이때 러가 없으니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죠. 나는 매주 일요일 할머니와 만난다. 자, 그래서 정답은 B와 C, 4번인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A가 잘못됐죠. May와 러는 함께 쓰일 수 없습니다. 이제 발음 문제부터 한번 가볼까요? 1번. 예, 밑줄친 부분의 발음이 같은 것끼리 연결된 것만을 고른 것은 꽁위엔 총미이네요. 예, 발음 전체 한번 살펴보죠. 정리 선생님이 쭉 해왔습니다. 꽁위엔 공원이고요. 총미,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꽁과 총은 발음이 다르죠. 그리고 B번. 성인 하면 소리고요. 성후어 할 때 성의 생활이란 뜻입니다. 예, 두 가지는 발음은 같죠. 성 일성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C 볼게요. 펑샤, 네, 황사구요. 펑요, 친구입니다. F 발음과 P 발음. 헷갈릴 수 있지만 얘도 아닙니다. D, 健康, 건강하다. 再见, 또 만나자. 그래서 见 할 때, 이 앞에 있는 健康과 再见 할 때 见은 같은 발음이죠. 한참 다르지만요. 그래서 D도 맞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와 D 4번이네요. 역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자도 한 번씩 손으로 옆에 꼭 쓰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오늘 한자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두 글자가 아니라 세 글자짜리 한자들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세 글자짜리 한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눈여겨봐주세요. 첫 번째 한자는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짜장면이죠. 짜장면은 他最喜欢吃的,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B,你知道洗手间在哪儿吗? 너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니겠죠? 洗手间 뭔가 이상한 거 눈치채셨나요? 자, 지금 보면 손은 왼쪽으로 삐침이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삐침이 있습니다. 쇼할 때 쇼 대신에 마오 털이란 뜻의 마오가 들어가 있네요. 자, C도 보겠습니다. 你的普通话说得真好. 자, 앞서서 普通话 봤어요. 표준어란 뜻이었습니다. 너의 표준어 정말 잘한다. D번. 他给我买了一瓶矿泉水. 그가 나에게 광천수죠. 그쵸? 생수를 한 병 사줬다. 자, 광천수 할 때, 야, 광천수는 돌을 뚫고 콸콸콸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 돌 석변이 들어가야 돼요. 쾅 할 때 한자. 잘못됐죠? 洗手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矿泉水 할 때도 앞에 돌석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자가 잘못되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A와 C 2번입니다. 자, 이제 3번 유의어로 가볼까요? 오늘은 어떤 유의어가 등장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 볼게요. 이후와 후라이 앞서서 한번 정리했었죠. 근데 문제로 나왔어요. 이렇게 수능이 연계된 문제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요 이허와 호라인은 올해 교재에서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에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단어인 거죠. 완전과 전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건 처음 보는 얘기예요. 완전, 전부.

모두 다뭐 완전히 전부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둘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学习 한위 밑줄 중국어를 공부하고 한다고요. 你想做什么工作?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중국어를 공부하고 넌 어떤 일을 할 거야? 이 얘기인 거죠. 중국어를 공부한 이후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라고 하려면 이허우를 쓰는 게 맞겠죠. 자, 앞서서 이 호우라이의 용법 볼게요. 호우라이는 과거의 특정 시간 후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랬는데, 근데 그 후에 이렇게 됐어. 이런 구조의 문장일 때 호우라이를 쓴다고 했죠. 我小时候不喜欢吃肉，后来才慢慢喜欢上了。 내가 예전에는 고기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점점 좋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후는 그냥 어떤 시점 이후예요. 他们结婚以后. 그들을 결혼한 후에 看起来很幸福, 아주 행복해 보인다. 이런 것처럼요. 여기도 그 시점이 와야 되잖아요. 중국어를 공부한 이후에 넌 뭐가 되고 싶니? 그거니까요. 자, 그럼 이번엔 비를 보겠습니다. 他不想去和他不能去两个句子.这两个句子意思不必一样 했네요. 他不想去. 그녀는 가고 싶지 않대요. 랑, 그거랑. 他不能去. 그녀는 갈수 없어. 이두 가지, 이두 문장은요, is 의미가 不一样,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 자, 여기서 완全과 全部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요. 이거는 또 따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不完全,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不全部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全部의 수식을 전부 앞에 부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고요. 완전은 부의 수식을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용법상에 이런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is 不完全一样 이렇게 써주셔야 맞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허와 완전. 이렇게 새로 나온 개념들은 꼭 노트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你今天脸色看起来不太好，有什么事吗？ 자, 脸色, 얼굴색이에요. 안색입니다. 오늘 안색이 看起来, 이제는 자주 나와서 익숙하시죠? 보아하니, 보기에, 란 뜻입니다.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네, 무슨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봐요. 밑줄 나오고, 这几天都学习到很晚. 요 며칠 계속 늦게까지 공부했어. 자, 그러면 뭔가 시험일을 앞두고 있다든지 뭔가 급한 일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你帮助我学习. 너 나를 도와서 공부를 좀 해줘. 너내 공부 좀 도와줘. 이 얘기고요. 2번, 没什么可学的. 별로 배울 것이 없다. 3번, 后天有汉语考试. 모레가 중국어 시험이 있어서 요 며칠 나 아주 늦게까지 공부했어. 예, 어울리는 표현이죠. 我最近睡得很香. 자, 요거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睡得很香. 네, 香은 원래 맛있다 혹은 향기롭다 이런 뜻이잖아요. 잠에 쓰일 때, 잠이라는 용어랑 같이 붙어서 쓰일 때는 잠을 아주 달콤하게 잘 잔 거더러 睡得很香이라고 합니다. 꿀잠 자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我不喜欢躺在床上看书. 나는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보는 것을 싫어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你急着去哪里? 急着 이런 걸한 상태로 어디를 가는 거야? 라는 거니까 너 급하게 어디 가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我跟莉莉约好了一起打乒乓球. 나는 리리랑 约好 약속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잘 됐다는 거예요. 같이 탁구를 치기로 약속했어. 다 핑팡치오, 탁구 치다란 뜻입니다. 네, 탁구도 손으로 하는 운동이니까 다 써야겠죠. 그리고 밑줄이 나왔어요. 你敢和他打吗? 너 감히 그녀랑 친다고? 야, 그러면 뭔가 고수의 냄새가 느껴집니다. 이 간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나는 당연하지. 我一定要赢他. 나는 반드시 그녀를 이길 거야. 자, 그러면 그녀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게 밑줄 친 부분에 나오면 되겠네요. 他不太喜欢比赛. 그녀는 경기를 하는 것, 시합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他打得可厉害了. 걔 되게 잘 친단 말이야. 대단하단 말이야. 그 얘기니까. 2번이 맞겠죠. 我从没输给过别人. 나는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다. 4번.
我没学过打乒乓球. 나는 탁구를 배워본 적이 없다. 我是跟张老师学的. 나는 장 선생님께 배웠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카페이디엔에서 활동 开始了, 활동을 시작합니다. 시간은요, 2026년 11월 11일 토요일 11시부터 5시까지죠. 活动地方, 활동 장소는 모모 카페이디엔, 예, 여기 카페네요. 라이 카페이디엔的人, 예, 카페에 오신 분께 첫 번째로 마이 이베이 카페, 송 이베이 카페, 한 잔, 커피 한 잔을 사시면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더 드린다는 얘기죠. 只要来, 오시기만 하면 就送一个小面包, 작은 빵을 드린대요, 선물로. 이 카페는 매년 행사를 하나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커피를 한 잔 사면 한 잔을 더 준다. 맞죠? 행사는 11월 11일 오후 5시에 끝나고요. 그리고 카페에 온 사람에게만 적용되고요. 카페를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 또 빵을 줍니다. 정답은 1번이죠. 7번 가보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你已经到家了吧? 너 이미 집에 도착했지? 我今天身体不舒服. 나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所以没能去学校. 그래서 난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 麻烦你, 미안한데 能告诉我今天上课学了什么内容吗? 나에게 오늘 수업 시간에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알려줄 수 있어? 당연하지. 我现在在外面回家后马上给你发过去. 당연하지. 나 지금 밖에 있어서 집에 들어간 후에 바로 너한테 보내줄게. 莉莉很喜欢教张明汉语。莉莉는 장민에게 중국어 배우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莉莉 头疼. 莉莉는 머리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 张明今天一共有6节课. 장민은 오늘 총 6시간의 수업이 있다. 6교시가 있다는 거죠. 张明要告诉莉莉上课的内容. 장민은 莉莉에게 오늘 수업한 내용을 알려주려고 한다. 4번이 맞습니다. 张明今天有考试早就下课了. 장민은 오늘 시험이 있어서 일찍 수업이 끝났다. 정답은 4번이죠. 8번 가볼까요? 白雪의 블로그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最近最受朋友们欢迎的电影是我们. 최근에 受欢迎입니다. 환영을 받다란 뜻이에요. 예, 친구들의 환영을 받는, 가장 환영받는 영화가 我们이란 영화입니다. 我不知道他们为什么那么喜欢这部电影.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그 영화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所以上个周末我也去看了.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저도 가서 봤죠. 电影非常有意思. 영화는 대단히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两个多小时. 예, 2시간이요 됐어요. 一点也没觉得长. 근데도 길다고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조금도 길다고 느껴지지 않았죠. 这真是一部很棒的电影. 이건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이렇게 영화를 세는 양사 이부电影이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함께 해석해 볼까요? 白雪很喜欢这部电影. 白雪는 이 영화를 아주 좋아한다. 자, 지금 아주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2시간이 넘었는데도 지루하다고, 길다고 느끼지 않고 아주 재밌게 봤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바이쉐는 이 영화를 아주 좋아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바이쉐 常常在电影院看电影. 바이쉐는 자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네, 3번, 这部电影 바이쉐已经看过两遍了. 이 영화는 바이쉐가 이미 두 번을 봤다. 예, 두 번 봤다라는 얘기도 본문에서 찾을 수 없죠. 白雪不喜欢这部电影因为太长了. 白雪는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너무 길기 때문이래요. 아니죠. 기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白雪觉得这部电影没有人们说的那么好看. 白雪는 이 영화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재밌다고, 好看하다고, 좋다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밌다고 느끼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앞서서 말한 요이스랑 디에닝 페이창 요이스랑 상충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5번도 아니죠.
정답 한번 같이 찾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 쉬베이홍의

0: 像真马一样。그 그림 속의 말이 보기에 진짜 말처럼 보였대요. 他在中国化改良论中说 中国化改良论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要改良传统中国化需要东西方艺术的结合 전통적인 중국의 그림을 개량하려면 동서양이 예술이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대요. 他对现在中国化的发展影响很大. 그는 현대 중국의 그림의 발전에 영향이 큽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 요런 거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첫 번째 문장이랑 언제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가 어떤 것에 영향이 크다 이럴 때 타뚜이 뭐뭐더 인상한다 이런 구조를 씁니다. 아주 자주 등장하는 구조의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문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유학 후 그의 화풍에 변화가 생겼다. 아니죠. 전통 중국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통이 아니라 현대 중국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奔马图에서의 말은 진짜 말처럼 보인다.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中国化改良论에서 동서양 예술의 결합을 주장했다. 이 문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C와 D, 5번인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쉬베이홍이라는 화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문장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재 15강에서는요. 동의 반대 그리고 책망 표현, 점머를 활용한 책망 표현들 함께 학습했고요. 다양한 중국 개요들 봤습니다. 어법에서 실더 강조구문 아주 중요했어요. 우리 포인트들 선생님 딱 짚어드렸고요. 다시 한번 복습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에서 쉬베이홍이라는 중국 대표 그림 화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았긴 했는데요. 함께 복습 차분히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Q&A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짜이찌에.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래 고종남입니다. 자, 오늘 13강이죠. 자, 13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공별 직무수행 능력 탐색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지난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세트처럼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별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방법들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수능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에 중심으로 해서 저랑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S를 통한 탐색 방법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 전공별로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NCS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무 과목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사실은 NCS 실무 과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서 개발한 즉 뭐예요?

학습 모듈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죠. 자, 그러면 NCS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거 다볼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캡처 떠서 지금 교재에도 실려져 있는데, 1단계는 이제 NCS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분류. 대분류는 몇 개다? 24개다라는 거. 요거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뭘로? 선지로. 즉, 답지 구성에 NCS 대분류는 24개라는 답지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아, 대분류는 24개구나는 꼭 기억해 둬라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01 사업관리부터 24 농림어업까지 이렇게 이제 24개의 분류로 이제 대분류가 분야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3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대분류단 뭐예요?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 클릭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건 의류라는 이제 대분류를 선택하게 되면 중분류, 그다음에 소분류, 이렇게 세분류, 능력 단위까지 이렇게 우리가 검색이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세분류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사실은 뭐 대분류, 중분류 몇 개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분류는 중요하지. 대분류는 24개고 중분류, 소분류는 몇 개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즉, 세분류는 뭘 의미한다? 직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이제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직무는 뭐 01, 병원 행정의 직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지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다시 직무는 01, 병원 행정이다. 이러한 형태로 답지가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 세분류는 직무를 의미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단위, 능력 단위다라는 거.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이제 능력 단위다. 능력 단위 다음. 요 다음까지 여러분이 알아야겠지. 그 다음 뭐야? 능력 단위 요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분류책에서 중요한 건 이거다라는 거. 대분류는 24개. 그 다음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화면에 보면 세분류는 직무를 의미하고, 능력 단위 다음은 능력 단위 요소다.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는 능력 단위라고 그런다. 라는 거. 이 내용이 사실은 제가 방금 설명한 부분이 사실은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 이제 능력 단위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능력 단위 명이 나오고 여기 이제 수준이 나와, 수준. 이 수준. 이따가 이제 수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 텐데, 수준은 일반적으로 그냥, 아, 숫자가 높으면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거. 반대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수준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1수준부터 8수준까지 우리가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높으면 그만큼 높은 수준, 숫자가 낮으면 그만큼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직무기술서를 통한 탐색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히 공기업은 이 직무기술서가 다 제시가 돼요. 그 직무기술서를 보고 우리가 사실은 아, 이 회사에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자료로서 제공되는 게 바로 직무기술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술서가 뭐냐면 직무 분석 결과를 직무 개요 중심으로 기술한 문서예요. 그래서 특정 직무에 대한 어떤 목적, 업무 내용, 방법, 필요한 자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바로 직무 기술서예요. 그래서 직무 기술서가 있고요.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직무 명세서가 있어. 그래서 직무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게 직무 기술서고 인적 요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돼서 기술되어 있는 게 직무 명세서예요. 그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나올 때 내가 키워드를 여러분이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분류책에 이제 능력 단위 보게 되면 채용 분야는 영양사야. 자, 영양사에 봤을 때 대분류가 이렇게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분류는 뭘 의미한다? 직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볼때 핵심적인 게요 부분이 이제 봐야 되겠지. 아, 직무는 공호, 지역사회, 위생관리가 바로 직무구나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능력 단위로서 이렇게 쫙 열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능력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분류책에 요그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표는 수능에서 실제 제시문으로서 활용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실제 수능 문제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사례를 갖다가 제시하고 이 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꼭 영양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채용 분야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학생들이 질문한

아, 선생님, 이거 우리 영양사 이거 다 알아요. 알 필요 없어.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내용 핵심, 그 여기에 뭐 사례에 관한 내용들을 알 필요 없어. 우리 중요한 건 분류 체계가 어떻게 분류가 이루어지고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아는 게 중요한 거. 어떤 거 나올지 모르지, 수능에서. 그치? 이 내용이 다른 내용 요소로 바뀔 수 있어. 그렇지만은 우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걸 보고 분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 세 분류가 직무를 의미하는구나. 그 밑에는 능력 단위가 있고 능력 단위 요소가 있구나. 이러한 체계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직무 수행 내용도 이렇게 나와요. 영양사는 이제 어떤 직무들을 하는가에 대한 수행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업은 이렇게 직무 기술서가 다 제시가 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걸 NCS 기반으로 채용하기를 이제 확대해 나가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일반 기업에서 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지금 NCS 기반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가 제공되는 대부분의 금융권들이 많고, 그다음 공기업은 거의 다 100%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기업에서는 일부 이렇게 NCS 중심으로 해서 한다. 결국 NCS의 핵심은 바로 직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무 중심으로 우리가 채용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 능력,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인재를 뽑고자 하는 게 바로 기업이라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직무 수행 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용 공고가 나올 때그 밑에 첨부 파일에 직무 기술서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직무 기술서의 샘플이 바로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물론 완벽하게 100% 이거 똑같이 되진 않아.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제 양식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이러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는 직업 기초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직업 기초 능력도 되게 중요해.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채용 원서 내고 난 다음에 서류 전형이 통과 후에 이제 필기 시험, 직무 수행 능력에 관한 필기 시험을 볼 때,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 우리 제출할 때 자기소개서, NCS 기반, 특히 NCS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는 요 직업 기초 능력에 맞게끔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시가 돼요. 이렇게 그거 맞춰서 제시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직업 기초 능력 10개 중에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은 그 10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러한 것들이 요구가 되더라.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직업 윤리를 이제 직업 기초 능력으로 핵심적인 직업 기초 능력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에 필요한 자격증, 즉 직무와 관련 자격증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직무기술서로 보고 내가 이 직무 요건에 맞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그냥 좋은 기업이니까 나어 대학 때 성적이 우수하니까 난 합격시켜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취업할 때는 그 직무에 맞는 적합한 인재로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직무를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데 이거를 다 녹아서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들을 내가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지, 얼마만큼 갖추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기업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아, NCS를 구성된 직무 기술서가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되는구나라는 거. 중요한 건 이게 수능에서 제시문으로 활용된다라는 거.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소속 전공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직무나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업계고는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 과정이 도입이 돼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실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NCS에 대한 전공과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통 교과라든가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등등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특히 보통 교과에 대해서

그 특성화 학생들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3학년 때 이제 직기초 시험을 보게 되면은 보통 교과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수학, 기본적인 국어, 기본적인 영어에 대해서, 국영수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 전공 과목만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뭐 저희 학교 학생들도 보게 되면은 자격증 따고 열심히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보통 교과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한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조언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전문 공통 과목과 보통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NC에서 직업 기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그 직기초 시험을 봐보면 알겠지만은, 기초 외국어라든가, 기초 수리, 그 다음에 기초 국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 NCS 학습 모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산업체 직무 내용을 실습 등을 통해서 현장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실무 과목이 사실은 NCS 학습 모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뭐잘 알고 있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또 학교에서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직업인 특강이라든가 직업 체험을 통해서 탐색하고 있죠. 그래서 직업인 특강, 선배 초청 특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직업에 대한 직무 내용, 그 다음에 그 직무에 대한 필수 자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견학이라든가 현장 체험, 그 다음에 각종 기업 등 탐방들을 아마 많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탐색할 수 있고,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현장 실습 제도를 통해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는 그러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친구들 주변에서도 아마 3학년 2학기 때 현장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이제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직무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탐색 과정을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전공별 직무 수행 능력 향상 방법인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제일 여기서 최근에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바로 수준이에요, 수준. 능력 단위 수준 체계를 제시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은 아래 하단에 표로 나와 있는데 수준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숫자가 높을수록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숫자가 낮을수록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그냥 어떤 정비례 관계처럼 숫자가 높으면 아,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구나.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것만. 그러면 실제 수능에서 어떤 형태로 출제되느냐? 능력 단위가 제시가 되고 그 옆에 수준이라는 표로 제시돼서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A라는 능력 단위가 있고 B라는 능력 단위가 있고 C라는 능력 단위가 있을 때 A는 수준이 5 수준, B는 3 수준, C는 2 수준이다. 그러면 수준이 가장 높은 거 어디? A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만 알면 돼.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A는 B보다 높은 직무 난이도가 직무의 난이도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난이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지로서 구성이 돼. 그럼 딱 보면 A는 B보다 당연히 직무 난이도가 높겠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답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요것만 외우면 돼. 지금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숫자가 높을수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은 어떠한 형태의 제시문이 주어지더라도 바로 답을 찾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거야. 의외로 이거를 놓쳐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은 2에서 3 수준에 해당하는 어떤 수준의 내용을 우리가 학습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성화고 졸업생 2에서 3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학교에서는 4 수준에 있는 학습 모듈도 우리가 학습하고 있죠. 그거는 학교의 어떤 학생들의 특성, 그 다음에 배우고자 하는 어떤 직무에 대한 전공에 대한 그 역량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습 모듈, 뭐 사무행정이다라고 했을 때그 사무행정에서 배우는 학습 모듈이 학교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학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는 우리 학교는 뭐 5학점이다. 우리는 3학점으로 반영했다. 2015에서는 뭐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단위 수에 따라서도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학습 모듈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게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취업 특강, 단기 집단 프로그램, 직장 상담 프로그램이 이제 나와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은 그중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나온다 하면은 이제 요 정도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좀 받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작년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알파죠. 그래서 읽을 때는 캐파라 그래요. 아마 캐파 치면은 아마 검색창에서 캐파 치면은 여기 나올 거예요. 캐파라고 이제 읽고, 청년 지도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캐파는 뭐냐면, 캐파는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출제된 적은 없지만 모평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조금 언급돼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있긴 해요. 캐파는 뭐냐면 청년층, 즉만 34세 이하 취업 준비생들이 일의 관점에서 자신의 강점을 탐색하고 업종, 직무, 채용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구직 기술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각 집단별로 15에서 18명 내외로 참여하게 되고 총 24시간, 4일 동안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또 하나는 청년 취업 역량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34세 취업 준비생들 인데요. 우리 사회의 역량중심 채용 확대에 맞추어서 지원하려는 회사의 조직 특성과 직무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해서 집중적으로 구직 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중에서도 그래도 좀더 중요성이 높은 건 요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캐파 정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청년 취업 역량, 캐파의 제시문에 나올 때 아마 요 내용, 요 지금 내가 밑줄 친 내용, 요 부분이 아마가 제시가 됐으면은 요건 캐파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근데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게 왜또이 출제가 잘 이렇게 안 나오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매년 정책이 바뀌면서 이게 없어졌다, 생겼다, 그다음 변형됐다. 예전에 캡 플러스라고 했었어요, 이것도. 예전에도 명칭이, 재작년까지는 이게 뭐냐면 캡 플러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는 캐파로 바뀌었죠. 캐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명칭도 바뀌고 내용도 조금씩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이 출제되는 그 시점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거든, 사실은. 중간에 내용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지원 사업이 없어졌다, 생겼다, 추가됐다 막 이러다 보니까 출제 빈도가 그동안 높지 않았던 경향이 있죠. 자, 그러면 진짜로 조금 이거는 봐야 된다 하는 게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전체 뭐 캐파도 좋고 다 이제 내용 한번 읽어보되,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요거야.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요 부분은 기존에도 계속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요 전체 내용 중에서 NCS 분류 체계라든가 이런 거 다음에 이 강에서 좀 봐야 된다 하면 요거, 요 정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정도는 여러분이 꼭 봐놨더라. 자, 그다음에 요거 전에 설명하기 전에 자격증 취득을 통한 방법은 뭐말안 해도 알지. 말 그대로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어떤 직무 역량을,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지. 사실 대학생인 저희 딸한테도 너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뭐 학점 좋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 학점이 뭐 그리 높지 않아 좋으니 네가 하고 싶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라. 이두 가지라고 저 보거든요. 굉장히 취업시장이 어렵죠. 앞으로 가면 취업시장이 더 좋아지느냐? 뭐 좋아지면 다행이겠지만은 좋아질 거는 우리 앞으로의 기대 심리인 거고, 그걸 떠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역량을 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야? 아, 이 직무와 관련된 이런 자격증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취업시장에서 나 이거 잘하는데, 나 영어 잘하는데, 나 일본어 잘하는데, 그건 내가 잘한다고 느끼는 거지. 상대방 입장에서, 즉그 기업의 입장에서 너 얼만큼 잘하는데 봤을 때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자격증 취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방금 설명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예요.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 지원 한도 그다음에 그 다음 내용에 이게 요 지원 제외 대상까지. 요거는 제가 그 실제 그 법령에 관련해서 가서 따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넣어준 건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출제를 지금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파트에서 이 강에서 낼 만한 건 뭐다? 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라라는 거. 급격한 기술 발전에 어떤 적응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쳐서 역량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국민 스스로 직업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훈련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원 대상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가능하고 지원 한도는 5년간 1인당 300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다. 요거 자주 출제되는 부분. 1인당 5년간 1인당 300에서 50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훈련비 약 40에서 85%가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수강료 결제 시 통상 15에서 55%는 본인이 또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100% 내가 어떤 간혹가다 여러분들 뭐 직업 무슨 학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제 가게 되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가져오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일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은 이제 그 지원 카드에서 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가기관 산업, 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실제 훈련비가 300만이 넘더라도 일에 한해서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어떤 국가기관 산업이라든가 첨단 산업과 관련된 어떤 교육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140시간 이상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훈련 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단, 이제 출석률은 80% 이상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해놓고 그냥 안 가는 사람도 많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훈련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유효기간은 5년. 유효기간 몇 년? 5년이라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울 때 쉽잖아. 5년간 1인당 300에서 500. 5년간이니까 이미 발급일로부터 뭐 5년간이겠지. 그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쉽게 암기 되겠지. 그 다음 요 부분도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제외 대상이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한 지원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이거 지원을 못 받고 있죠. 그죠? 예.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 75세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만 45세 미만인 사람들, 그다음에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의 특수 형태 근로자 종사자들, 그다음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액 4억 이상의 자영업자, 그다음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의 비영리 단체 대표, 뭐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있죠. 등등. 그다음에 졸업이 남은 연수가 2년 이상인 대학원생. 재학생은 안 돼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안 돼요. 그럼 가능한 건 뭐야? 대학 3학년부터 가능해. 이것도 바뀌었어. 옛날에는 대학 4학년부터 가능했는데 지금은 대학 3학년부터 가능해. 알겠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은 지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은 제외고 3학년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요런 등등 나머지 거쭉 보시면서 요 부분도 여러분이 꼭 봐놨더라. 아마 출제가 된다면 이 중에 하나를 답지로 구성할 테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또 답지로 구성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뭐 자격증을 취득을 통한 방법, 뭐 이런 뭐 취업인 특강, 뭐 이런 등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자기 어떤 직무 역량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대일 배움 카드가 좀 자주 출제되고 있고 실제로 출제됐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 참여를 통한 방법인데요. 이건 국가에서 이제 어떤 정해진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직종 훈련을 하는 데 참여하게 되면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훈련비 전액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만 15세 이상 실업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비진학 예정인 고3 재학생과 졸업 예정인 대학생도 지원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거나 혹은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돼서 이제 내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돼요. 그럼 자기 비용 없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양한 어떤 취업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러닝. 최근에는 많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이러닝을 통한 학습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대학하고 그다음 각종 기관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봤고, 그럼 앞에 부분에서 이제 주요 봐야 될 것은 NCS와 관련된 내용들,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수준, 그 1 수준부터 8 수준까지인데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라는 그 부분.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캐파 정도 여러분이 받아두면은 수능을 준비하는데 큰 문제 없이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수능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1번. 다음 국가 직무능력 표준, 즉 NCS를 통한 전공별 직무 수행 능력 탐색을 하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냈어요. 자, 홈페이지 접속하게 되면 이제 대분류, 좀 관심 분야 선택하겠죠. 그다음 대분류 다음 뭐야? 중분류지. 중분류 다음 소분류. 소분류 다음 뭐야? 세분류. 그치? 세분류. 세분류는 뭘 의미한다? 직무를 의미한다. 그다음에 능력 단위지. 단계만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도 바로 눈치껏 우리가 제시문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전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딱 머리에 구조화되어 있으면은 시간, 하나의 문제를 풀때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자, 기억. 2단계에서의 분야는 24개이다. 자, 2단계 봤더니 대분류야. 즉, 대분류를 몇 개라고 했어? 24개라 그랬잖아. 기억은 맞는 답이지. 이렇게 딱 암기가 되어 있으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직무를 선택하는 단계는 5단계다. 직무를 선택하는 거 5단계야. 자, 직무. 직무는 뭐야? 세분류를 직무를 의미한 세분류가 직무를 의미한다 그랬잖아. 5단계 세분류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는 답이야. 그치? 요것만 딱 기억했으면 바로 또 답을 찾는 거지. 디귿.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 그래? 능력 단위라 그러지. 6단계에 제시되어 있다? 6단계는 능력 단위잖아. 맞지? 결국 디귿도 맞는 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정답인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간단한 문제지만은 사실은 수능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출제되는 NCS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에 대한 거다 있는 거야, 이거 지금. 24개. 세분류 직무를 의미한다? 능력 단위. 능력 단위는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개념. 지난 시간에 제가 되게 강조했죠. 능력 단위 개념 굉장히 답지로 잘 구성돼서 나온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다음 내용을 통해 알수 있는 취업 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자, 어떤 프로그램이냐? 자, 청년 취업 준비생의 강점 탐색, 그다음에 업무 및 직무 이해. 취업 서류 작성 및 면접 준비 등의 다양한 구직 기술을 강화래요. 그다음에 참여 인원은 15명에서 18명 내외. 아까 이론 설명할 때좀 밑줄친 거 기억나시죠? 총 24시간 한대. 그럼 뭐야? 이거 두 개만 가지고도 우리 알수 있지. 그다음에 4일 동안 8개 뭐 24시간을 4일 동안 진행되잖아. 그치? 뭐야? 바로 캐파라는 거알수 있지. 캐파라는 거알수 있지.
그래서 나머지는 이 대상을 보게

그러면은 요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럼 고용 24의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은 캐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걸 표로 정리해서 제시문으로 제시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만약에 변형을 한다. 문제를 수능 출제로 한다면은 뭐 이거를 캐파를 앞에 제목으로 놓을 수도 있어. 그래서 밑줄 치고 밑줄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뭐 1번 각 집단별로 15에서 18명 내외로 진행된다. 참여 인원은 교육 시수는 총뭐 24시간이다. 오답으로 한다면 교육 시수는 총 60시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낼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캐파와 관련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나오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다.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걸 보고, 아, 나 맞았다. 지금은 맞았다 틀렸다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특강에서는 내가 한 문제 더 맞고 내가 풀었는데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이 내용이 답지로 구성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수능을 준비한 단계에서 이 특강 교재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맞고 틀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이게 답지로 충분히 구성될 수 있구나. 이렇게만 해도 1, 2, 3, 4. 벌써 4개의 답지로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치? 밑줄 친 부분만 여러분이 캐파에서는 기억해라.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직무능력 표준, 즉 NCS의 능력 단위를 검색한 화면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의원했어요. 보니까 1구 전기 세분류 검색했는데, 자, 순서는 어떻게 돼? 순서. 자, 대분류, 그지?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다음에 세분류야. 세분류, 세분류, 세분류니까, 아, 이거는 뭘 의미한다? 직무를 의미한다. 직무는 뭐다? 01 내성공사구나라는 거. 그 여기 XX에 들어갈 것은 01 내성공사가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쭉 나와 있고, 능력 단위 보니까 08 08 정보통신설비공사, 이게 능력 단위래. 그 요게 여기 들어가겠지? 이 능력 단위 수준, 즉, 08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수준은 3 수준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안 상태에서 우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 소분류는 01 내성공사이다. 내성공사는 뭐다? 세분류지. 소분류가 아니라. 소분류는 뭐야? 이게 아니라 뭐야? 요거지. 07. 07 전기공사잖아. 그치? 전기공사. 요거지? 그래서 답이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고. 수준 3은 능력 단위에 대한 수준이다. 수준 3은, 능력 단위에 대한 수준이지, 당연히. 능력 단위별로 수준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 디귿.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라 그래? 능력 단위잖아. 능력 단위 뭐였어? 요거잖아. 08 정보통신설비공사지. 01 내성공사는 뭘 의미한다? 이거는 직무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고. 리을 08 정보통신분야설비공사는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기초 이론 및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의 체계이다. 요게 수준 3 수준에 대한 내용이야. 3 수준의 내용이야. 그게 리을은 맞는 답이야. 맞는 답이야.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제일 높은 7, 8 수준, 8 수준에 한번 내용 봐보시고, 그 다음에 2, 3 수준의 내용, 요세 가지 수준의 내용만 그 표에 나와 있잖아. 그것만 좀 눈으로 익혀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몇 수준이라 해서 2에서 3 수준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답지 구성했을 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거 내용 몰라도 문제를 푸는 기술로 본다면, 기억하고, 디귿은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야? 니은과 니을이라는 거지. 니은은 우리 아는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한, 수준에 대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아, 니은하고 니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다음은,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능력 단위를 검색한 화면의 일부이다. 화면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능력 단위 정의 봤더니 화물 자동차 운전은 화물 자동차 운전법, 운행 법규를 준수하여 화물을 고객에게 안전한 상태로 이송

이동하도록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 단위에 대한 정의를 했어. 그러니까 결국 이 능력 단위는 이제 화물 자동차 운전과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지. 이거는 했으니까, 그치? 자, 그 밑에 능력 단위 밑에가 바로 뭐야? 능력 단위 요소야.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는 뭐야? 능력 단위 요소야. 지난 시간에 능력 단위 요소를 빨리 찾는 방법,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뭐뭐뭐뭐뭐 준수 학이라고 이렇게 표시된다라고 된다고 했죠. 능력 단위 요소는. 그럼 요거는 뭐야? 뭐뭐뭐 할수 있다니까. 능력 단위 요소별로 뭐가 제시된다고 했어? 수행 준거랑 지식 기술 태도가 제시된다고 그랬잖아. 체계를 여러분이 내가 선생님이 가르쳐 줬었잖아. 그지? 능력 단위 요소별로 수행 준거랑 지식 기술 태도가 제시가 된다 했어. 이건 뭐야? 뭐뭐뭐 할수 있다니까. 이거는 수행 준거가 되는 거지. 수행 준거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지. 자, 기억. 능력 단위 개발 개선 연도는 2009년이다. 2009년. 보니까 어디야? 15니까 버전 1이야. 즉 15년도에 개발한 거지. 2009년이 아니지. 요거 보는 방법 가르쳐줬죠. 둘둘둘 자르면 된다 했어. 둘둘둘 잘라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능력 단위는 07, 코드 번호는 07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오, 나오네. 니은, 화물 자동차 운전에 속하는 분류 번호는 07이다. 이거 07이잖아, 요거. 요게. 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 다음 능력 단위잖아. 그래서 능력 단위는 이거 뭐다? 07이지, 07. 07. 이거 맞는 답이지, 그러면. 이렇게 분류 체계도 작년에도 출제됐었다라는 거. 디귿. 화물 자동차 운행 법규 준수하기는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능력 단위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능력 단위 요소지. 능력 단위 요소는 능력 단위에 대한 핵심 하위 능력 기술을 우리가 능력 단위 요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능력 단위는 뭐야? 화물 자동차 운전일 것 같아. 그지? 이거는 했으니까, 대략. 그 다음에, 니을. 능력 단위 요소별로 성취를 위해 도달해야 하는 수행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게 수행 준거에 대한 뭐야? 개념이잖아. 제시가 됐잖아. 그래서 니을도 맞는 답이야.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되게 강조한 거 있어. 세 분류는 직무를 의미하고, 능력 단위에 대한 개념,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개념, 수행 준거에 대한 개념, 굉장히 잘 나온다. 라는 거. 그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라. 이렇게 개념이 답지로 구성이 되기 때문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본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문제였던 거야. 다 나온 거야. 이거. 개발 연도,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가? 분류 번호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이 기억과 니은에서 다 물어봤고. 그치?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요거. 예를 들면 여기 버전 1이 아니라 버전 2. 그러니까 이게 개발 및 개선 연도거든. 그러니까 버전 1이면 이거 개발한 거야. 근데 버전 2라든가 뭐 버전 3한 다음에 앞에 20 이렇게 붙었어. 그럼 이거는 요 다음에 15년도에는 개발되었고 13년 뭐 버전 3니까 20년에 또한번 개선된 거야. 그러니까 개발은 15년도에 했지만은 20년에 개선한 연도가 이렇게 표시될 수 있어. 그래서 버전 1첫 번째는 개발할 때지만은 버전 2, 3, 이럴 때부터는 개선한 연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및 개선 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는 거. 5번. 다음 국가 직무능력 표준의 매장 판매에 대한 능력 단위를 검색한 화면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포기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은해서요. 자, 쭉 나와 있고 분류 번호가 나와 있어. 이거 버전 1이고 버전 2네. 그치? 그럼 요거는 14년도에 개발된 거고 16년도에 버전 2니까 얘는 개선된 거야. 내용을 보완 수정하게 되면 개선하게 되거든. 그 연도가 16년. 아, 이거 세 개는

16년에 또한번 계산했구나. 정체적인 거는 언제 개발됐다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 아, 14년에 먼저 개발했지만 내용을 보강해서 더 개선한 거는 16년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지. 그다음 수준 나와 있으니까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이구나. 매장 판매 촉진 관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단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지. 자, 기억. 매장 판매 마무리의 능력단이 분류 코드는 분류 체계는 06이다. 자, 매장 판매 마무리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럼 맨 뒤에 두 자리만 보면 되잖아. 0 뭐야? 6이지. 어, 맞네. 기억. 맞네. 그치? 06. 맞다라는 거. 니은. 니은. 매장 영업점 판매 지원 점검. 매장 영업점 판매 지원 점검. 여기 있네. 요거 네 번째. 네, 능력 단위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개발됐다? 처음으로 개발될 때가 틀린 거지. 2016년도에 뭐 했다? 개선했다. 아까 유추할 수 있다 그랬잖아. 요때 14년에 개발됐었고, 요 버전 2라는 거야. 버전 2라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개선한 거야. 2016년도에 개선하였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맞는 답이지만은 처음으로 개발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버전 2기 때문에. 버전 2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니은은 아니다라는 거. 요거 헷갈리지 말고. 디귿. 판매 기본 정보 분석. 판매 기본 정보 분석은 여기 있네. 의 능력 단위는, 요거의 능력 단위는 매장 판매 촉진 관리의 능력 단위보다, 매장 판매 촉진 관리의 능력 단위보다 직무의 수준이 낮다? 자, 뭘 보면 알아? 수준 보면 알잖아. 요게 더 낮아. 요게 낮음이지. 이거보다. 그치?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이니까, 반대로 숫자가 낮을수록 낮은 수준이니까, 판매 기본 정보 분석이 매장 판매 촉진 관리 능력 단위보다 뭐야? 현장 직무의 수준이 더 낮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어때? 선생님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전 강의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 잘 들으니까 어때? 문제 푸는데 굉장히 수월하지?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세요? 자, 이제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취업 지원과 관련한 학생과 선생님의 SNS 대화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의원했어요. 선생님, 제가 원하는 기업에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가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채용 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가를 분석하여 해당 직무에서 요구된 능력 충분히 이해하고 직무에 필요한 역량 중 자신이 가진 역량을 파악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하시면 뭐야? 공고문에 같이 첨부하여 나오는 거. 직무 기술서라 그랬잖아. 직무기술서다라는 거. 직무기술서 말고 또 하나 있어. 요거 말고 여기 제시되진 않지만은 첨부된 거지 않지만은 요거와 유사한 용어 하나가 또 있어. 직무 명세서라는 게 있어. 두개 차이 좀 여러분이 헷갈리잖아.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줄게. 자, 직무기술서는 직무 관련 사항이야. 사항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 직무 명세서는 사람 관련 사항이야, 요거는. 알겠지? 아, 직무기술서는 직무 중심이구나. 직무 명세서는 사람과 관련된 사항에서 제시가 되는구나, 라는 거. 이렇게만 여러분이 구분하고 있으면은,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직무 명세서하고 구분 좀 해놔두면은, 나중에 문제 해결할 때 조금 도움 될것 같아. 기억. 직무 분석 결과를 직무 요건 등의 직무 개요 중심으로 정리한 문서가 바로 직무 기술서지. 해당 분야,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 능력, 경험, 적성 등의 뭐? 인적 조건을 정리한 문서다. 인적 조건, 사람이잖아. 요거 사람이잖아. 그치? 요거야, 요거. 이게 직무 명세서야. 알겠지? 직무 관련 사항, 사람 관련 사항. 이렇게 딱 구분하고 머릿속 기억하고 있으면은 제시문에 딱 봤을 때그답 선택 답지에 선지에 봤을 때 이렇게 딱 나왔을 때아 인적 조건을 정리한 문서 헷갈릴 수 있잖아. 직무기술서 같거든. 그게 아니라 요거는 직무 명세서를 의미하는구나를 우리가 쉽게 알수 있다라는 거지. 디귿. 그래서 이건 아니지. 디귿. 특정 직무의 목적, 업무 내용 및 방법, 필요한 자격, 책임 표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문서다. 오케이.

것도 직무 기술서에 대한 거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 두 개만 이렇게 기억하면은 문제 해결하는데 문제 없죠? 자, 이제 7번 문제까지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7번. 다음은 직무능력 향상 방법에 관한 Q&A 게시판 내용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내용 쭉 보니까 요 마지막 보면은 직업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뭘 발급받아요? 국민내율배움카드죠. 카드죠. 1번 볼게요. 지원한 돈은 5년간 1인당 100에서 300이 아니라 300에서 500이죠. 500. 300에서 500. 그래서 틀렸고. 구직 신청을 하지 않은 실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실업자는 구직 신청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정답이네. 4번. 만 40세에 월 임금 5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45세 미만은 제외다라는 거야. 이거는 제외다. 받을 수 없어.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이면서 45세 미만, 이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이 받을 수 있으니까 45세 미만은 제외다. 받을 수 없다. 40세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가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군집에 대해서 마지막에 준비된 중요한 내용들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내용이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귀를 쫑긋, 그 다음에 절대 배속 높이지 마시고요. 주변에 여러분들의 어떤 주의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건 다 치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왕 듣는 김에 다 이해하고 끝내버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집중은 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시작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이냐. 바로 요 우점종 찾기와 군집 내 여러 다른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주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거 다 공부하면 그 다음에 뒤에 남은 시간은 우리가 수능 테스트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근데 지금 원체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고 바로 이어지는 문제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개념 정리까지만 듣고요. 그 다음에 복습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수능 테스트를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 부분을 이어서 풀이 이후에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강의는 두 번에 나눠서 끊어 듣는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점종 찾는 거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 군집 부분의 저 뒤에

있는 내용 천의를 강의를 했어요. 천의를 먼저. 아무래도 오늘 분량상 중요한 거를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천의는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좀 외울 건 있지만 떼가지고 앞에다가 했는데 선생님 마지막에 이제 천의가 저 뒤에 있다는 거를 얘기를 미처 못하고 막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찾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뒤늦게 들었습니다. 천의 저기 교재 뒤에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뒤늦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우점종 찾기 몇 페이지요? 168페이지의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은 군집의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여기 이제 소개가 될 건데 군집의 구조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군집은 여러 수많은 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범위까지만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종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다. 그러면 그 군집이 이런 이런 종들로 구성된 것과 요런 요런 종들로 구성된 것은 느낌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요 용어는 바로 우점종이죠. 우점종은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 누구인가로 보는데 보통은 생산자로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 어떤 식물이 주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을 먹이와 서식지로 삼는 동물의 종류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점종을 그 식물 종류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나무 군집, 뭐 참나무 군집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점종의 이름을 따서 거기는 소나무와 참나무만 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군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점종은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다. 핵심종은 우점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라고까지는 할수 없어. 근데 중요한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됩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 그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 우점종은 출제가 되는데 핵심종은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그 다음에 층상구조도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교재 있기 때문에. 층상구조는 우리가 만약에 숲이 구성이 돼 있으면 숲이 똑같은 소나무만 쫙 100그루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소나무도 있고 그 밑에 뭐 조금 작은 나무도 있고 밑에 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층층이 좀 쌓여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층상구조라고 하는 명칭이 있다. 수직적인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되는 구조인데 이게 지금 관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이 할 때도 한번 나왔잖아요. 관목은 나무인데 키가 다 컸을 때도 2m 이내에 좀 작은 어떤 덤불 같은 그런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하고요. 교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이에서 봤을 때 양수림, 음수림 이런 거 배웠죠. 키큰 나무들 중에서. 양수림, 음수림은 걔네들이 빛의 요구량이 많은 종인지 조금 적어도 되는 종인지에 따라서 그냥 숲의 종류를 나눈 거고, 요런 것들이 이제 키가 보통 큰데 아주 키큰 그런 종류의 나무들을 우리가 교목이라고 하고요. 아교목층의 아는 좀한 단계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목보다는 조금 작은 키를 갖는, 하지만 키가 관목보다는 큰 그런 어떤 이제 층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층상 구조에 대해서. 네, 그런 용어가 있다는 거 정도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점종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점종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168페이지에 있는 탐구 자료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좀잘 해놓고, 근데 사실 어떤 수식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집중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자, 대표종을 찾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A라는 지역이 있다. 요만한 어떤 너비에 A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이 A 지역에 대표종이 누군가를 찾고 싶다는 겁니다. 대표종이 우리의 용어로는 우점종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할 건데, 근데 걔네에 대해서 너가 1등 대표야라고 할수 있는 여러 기준들을 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은 수가 많으면 좀 대표라고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죠. 그래서 수가 많은 거, 개체 수가 많은 거를 생각해봤고, 그다음에 이 지역의 대표라고 한다면 좀 전체 지역이 골고루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거. A 지역 대표인데 여기에만 엄청 막 많이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있는 게 대표라고 할수 있겠다. 그다음에 넓은 면적을 덮고 있는 거. 요런 세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게이 밀도, 빈도, 피도식이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 도구의 명칭은 방형구입니다. 마치 사람 이름 같은데 방형구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방형구는 뭐 사이즈도 모양도 뭐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다룰 방형구는 보통 가로 1m, 세로 1m. 요런 형태의 정사각형 방형구를 보통 씁니다. 그러면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1제곱미터가 되겠죠. 한 방형구당 면적이 1제곱미터인 그런 방형구를 준비해서 이 우점종 찾는데 쓰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A 지역의 대표종을 찾는데 이 A 지역을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건 너무 어렵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래서 이거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 표본 조사를 하자. 방형구라는 도구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여기다가 무작 위로 여러 번 설치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를 들어, 10개의 방형구를 이 지역에다가 랜덤으로 설치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 방형구 안에 들어오는 애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표본 조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체곱 밀도 계산하는 거 배웠잖아요. 면적분의 개체수인데 이번에는 면적이 방형구 면적으로 제한될 뿐입니다. 전체 면적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금 10개를 던졌으면 전체 면적은 10제곱미터로 봐야 되겠죠. 거기에 몇 개체나 등장했는가로 빽빽한 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종별로 계산하겠죠. A종은 전체 방형구에서 몇 개체, B종은 몇 개체 이렇게 계산한다. 그 다음에 빈도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골고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하는지를 알수 있는 정도가 빈도인데요. 얼마나 자주 발견되느냐라고 생각하면 돼요. 빈도. 얼마나 자주 개를 만날 수 있느냐.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개를 계속 만날 수 있어. 가면 갈수록. 한 발짝 갈 때마다 만날 수 있어. 그러면 골고루 분포했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 빈도는 전체 방형구에서 몇개 방형구에서 볼수 있느냐. 그래서 전체 방형구 수 분의 특정 종이 발견된 방형구 수로 계산합니다. 그럼 만약에 전체적으로 분포하면 뭐 10개 중에 10개에 보이겠지만 만약에 이쪽에만 잔뜩 몰려 있으면 10개 중에 2개에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골고루 분포하는 정도를 알수 있다. 그다음에 피도는 피가 피부할 때 피자, 덮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땅을 얼마나 그 종이 뒤덮고 있느냐. 이거는 한 개체야. 그래서 개체 수에서는 밀도에서는 수가 적은데 덩굴 식물이어서 굉장히 영향력이 넓다. 이런 개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도를 고려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방형구 면적 10제곱미터에서 특정 종이 막 덩굴 식물이 이렇게 분포했다고 쳐요. 그럼 얘가 이 방형구를 차지하고 있는, 덮고 있는 그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요 면적을 계산한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 개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분자로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덮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골고루 있는가, 그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얼마나 땅을 뒤덮고 영향력이 큰가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밀도, 빈도, 피도로만 우점종을 찾을 수 없다. 그냥 이거 세 개도 계산식이, 세 개나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냥 이거 계산해서 더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자, 이렇게 더했을 때의 최고의 문제점은 거의 개체 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이에요. 자, 왜 그럴까? 지금 분모가 10 제곱미터잖아요,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현재 가정한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상이 토끼풀이야. 토끼풀이 천 개체가 발견됐어. 그러면 10분의 1000 해가지고 100이라는 숫자의 밀도가 나와요. 그렇죠? 밀도가 100이 되는 종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00개체가 발견됐으면 뭐 밀도가 1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빈도랑 피도는 현재식에서 최대값이 1이에요. 최대치로 다 채워도 1이야. 전체 방형구 10개 다 나와도 1. 전체 면적을 다 덮어도 1이에요. 그러니까 밀도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세 가지의 기준이 모두 미치는 영향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상대값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도, 빈도, 피도 값을 구한 다음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거쳐요.

집값의 요 단위는 퍼센트죠. 백분율인데,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100으로 잡고, 100 중에 이 종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로 기준을 다 맞춰줍니다. 그럼 값은 다세 가지가 0에서부터, 0이 최소값이고 최대 100까지 이 안에서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값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 밀도는 조사한 모든 종의 밀도 합분에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 빈도는 모든 빈도 합분에 특정 종 빈도 곱하기 100. 피도는 모든 피도분에 특정 종 피도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자, 예를 들어서 밀도라는 게 있어요. 상대 밀도는 우리가 여기서 조사 대상인 종이 세 종이라고 칩시다. 세 종에 대해서 너네 중에 누가 1등인지 한번 겨뤄보자. 겨뤄보자. 자, 이렇게 해서 했어. 그러면 A와 B와 C 종세 종이 있을 때 걔네들 각각의 밀도 값이 계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A 종은 100, 밀도 계산했더니 값이 100이야. 뭐 B 종은 150이야. C 종은 뭐 50이야. 대략 이렇게 칩시다. 그럼 얘네들은 값이 굉장히 큰데 상대, 아까 그냥 빈도나 그냥 피도는 다 해봤자 최대값이 1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최대일 때도 1. 그거보단 보통 작을 거고. 그래서 얘네 값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얘네들 안에서 겨루게 만드는 거야. 상대 밀도라는 걸로 바꿔주면 A는 이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B는 이 중에서 몇 퍼센트를, 전체 100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C는 이 전체 밀도 값에서 C의 밀도 값은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렇게 전체 100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종의 모든 밀도 합분에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을 해주면 전체 밀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바꿔줄 수 있다. 빈도와 피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값으로 바꿔준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 그세 값을 모두 더해주면 되고요. 그 더한 값을 우리는 중요치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치 값이 가장 높은 종을 우리는 1등이다. 너가 우점종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계산 과정이에요. 그래서 왜 밀도, 빈도, 피도를 보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걔네들을 계산했을 때왜 바로 더하지 않고 상대값으로 변환을 해줘야만 하는가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는 거는 그냥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요 자료에다가. 지금 여기는 방향구가 몇개 그려져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방향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각각이 1 곱하기 1이니까 각 방향구의 면적은 1제곱미터일 거고, 네 개의 방향구이기 때문에 전체 총 면적은 4제곱미터로 봐야 되겠죠. 전체 총 면적은 4, 전체 방향구 수는 4개. 그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A, B, C 종에 대해서 요 값들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랑 똑같기 때문에 하나씩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A, B, C의 밀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밀도는 식이 어떻게 됐어? 전체 면적분에 등장한 개체 수죠. 그러면 전체 면적은 일단 분모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게 될 거고, 거기에 등장한 개체 수를 세 가지고 분자에다가 올려주면 돼요. A종은 몇 개체? 하나, 둘, 셋, 넷, 네 개체. B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체. 그 다음에 C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개체.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올려주고 약분하면 1, 3, 4가 되겠네요. 요렇게 됩니다. 밀도값 1, 3, 4. 자, 그 다음에 빈도는 뭐였어? 빈도는 전체 방향구 수 분해. 그래서 요것도 분모의 4분의가 깔려 있어요. 4로 나누는 것. 하지만 이 밀도에서는 4제곱미터가 분모에 있는 거였고, 여기서는 4개의 방향구. 4개. 4라는 숫자. 자, 그 다음에 출현한 방향구 수를 볼 건데, 종 A는 여기 있죠? 없죠? 있죠? 없어요. 그러면 2개의 방향구에서만 보입니다. 이한 방향구에서 두 개가 있는지, 세 개가 있는지, 네 개가 있는지 상관없어. 이 방향구 안에 있는지, 없는지, OX로 보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 세모로 돼 있는 거는 있고, 있고, 있고, 있고. 그냥 있는지만 보면 돼. 네 칸에 다 있어. 동그라미는 있고, 있고, 있고, 있고, 다 있어. 요렇게.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주면

0: 0.5와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빈도값 계산했습니다. 피도는 사실 이 문제에서는 계산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거기 탐구 과정 읽어보시면 어떤 생물이 극한에 출현을 하면 극한 면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 극한의 한 칸의 면적은 0.04 제곱미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피도는 계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값을 주는 편이다.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그 조건에 의해서 한 칸씩 해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피도는 이렇게 제시가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방영구 면적분에 걔가 등장한 그 있는 방영구의 그 면적을 해가지고 계산한 결과는 A 0.04, B는 0.09, C는 0.12로 계산이 됐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단계는 이것들을 각각 상대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변환을 해줄 때는 전체 총 밀도 합.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8이죠, 8. 8분의 얘의 밀도 1 곱하기 100. 이렇게. 얘도 8분의 3 곱하기 100. 얘는 8분의 4 곱하기 100이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12.5, 37.5, 50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계산 많이 하다 보면 얘는 어차피 전체 절반이니까 50%일 거고 나머지도 그 비율대로 나눠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 빈도도 원래 계산식은 어때요? 얘네들 다 더해줘. 2.5. 2.5분의 쟤는 0.5죠? 곱하기 100. 얘는 2.5분의 얘는 1이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 40, 40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세 종인데 비율이 1대 2대 2다. 그러면 20, 40, 40일 수밖에 없다. 요 정도는 그냥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면 좋죠. 자, 그 다음에 피도입니다. 피도. 피도 다 더하면 0.25네요. 0.25. 0.25면 0.25분의 0.04 곱하기 100 해주면 얘 피도. 0.25분의 0.09 곱하기 100 해주면 B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본다. 그래서 C까지 다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객관식 풀고 있어. 빨리 풀어야 돼. 그러면 이 100분의는 그냥 생략해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모든 값에 100분의가 깔려있으니까 없는 거랑 똑같고, 뒤에 있는 이 숫자만 더해줘요. 숫자만 더하면 25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뭘로 만들 거야? 이거를 100%, 100점 만점인 값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숫자에다가 곱하기 4만 해주면 돼요. 4만 곱해주면 퍼센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빠르게 계산할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상대값을 계산했을 때 각각의 상대값, 상대 밀도 있잖아요? 이건 전체 총합이 100인데 100 중에 얘는 몇이고 얘는 몇이고 이렇게 100 중에서 나눠놓은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값의 총합은 항상 100이 되어야만 해요. 상대 빈도도 항상 총합은 100. 피도도 항상 총합은 100. 이거를 뭐 3종으로 내든 4종으로 내든 5종으로 내든 총합은 100이어야 한다. 얘네 다 더하면 무조건 300 돼야 되겠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총합은 300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 놓고 학교에서도 수행평가 해놓으면 이거 다 더했는데 100안 되는 경우, 100 넘어가는 경우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그건 왜 그래? 이해를 잘못했다는 거죠. 상대값이라는 것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야. 상대값이라는 것은 전체가 100인데 그중에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니까 전체 총합은 무조건 100이 되어야만 한다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푸는 문제들 중에서는 보통 4종 정도 나오고요. 그중에 한 칸은 물음표로 해놔. 나머지 세 칸만 값을 주고. 대신에 우리는 전체 총합이 100이라는 이 속성을 이용하면 한 칸의 값도 알수 있는 거죠. 그죠? 나중에 100에서 나머지 세 칸의 값을 빼주면 비어있는 칸의 내용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최종적으로? 상대값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된다. 다 더해서 계산해주면 이런 값들이 나오고요. 중요치가 1등인 C가 우리는 우점종으로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나중에 수능 테스트에 있는 연습 문항들을 잘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는 억울하게 덧셈 뭐 나눗셈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틀리는 일이 없도록 그거 잘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1: 자, 이제는 군집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상호작용 내용 한번 볼게요. 요 내용은 저기 170쪽에 있습니다. 170쪽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군집 내의 상호작용 5개랑 군집 사이의 상호작용 5개를 구분을 잘 하는 거. 이게 서로 다른 종 간의 상호작용인지 같은 종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종 내에서 일어나는 거 5가지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세요. 텃세. 선생님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 글자만. 텃세, 순이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5가지 있었어요. 그거랑 다르게 서로 다른 종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종간 경쟁입니다. 이 경쟁이라는 거는 같은 종 안에서도 충분히 옆자리에 있는 친구랑 성적 경쟁하듯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종 간에 일어나는 경쟁으로 구체화해 놨고요. 이거는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먹이가 겹치거나 원하는 어떤 서식지가 겹치거나 그럴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생태적 지위 중복이 심하면 심할수록 경쟁도 심해져요. 내가 먹는 먹이를 그대로 쟤가 똑같이 먹어. 그리고 서식지도 완전 똑같아. 그러면 쟤랑 나랑 전면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태적 지위 중복이 심하면 심할수록 경쟁이 심해진다. 그리고 그 경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예 한 종이 거기서 싸움을 쳐서 없어졌어. 아예 다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경쟁 베타 원리 자체는 경쟁에서 진 개체군이 사라지는 것을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하고 아예 사라졌다. 그 상태.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타는 I입니다. I 베타, 베타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데 좀 결과가 다른 게 있거든요. 분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서식지를 분화한다, 나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 생태지위를 분화한다. 꼭 서식지가 아니어도 먹이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간 경쟁이랑 비슷하게 생태적 지위가 겹쳐. 근데, 우리 서로 치고받고 하지 말고 그냥 적절히 나눠가지고 적당히 양보하고 살자. 너는 거기만 먹어, 난 여기만 먹을게. 요렇게 약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분서는 먹이, 서식지나 먹이 뭐 이런 것들 겹칠 때 그거를 적당히 나눠가지고 경쟁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야? 둘다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일어난다. 근데 얘는 진짜 그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는 게 경쟁이고. 그러면 우리 적당히 나눠가지고 서로 조금씩 손해를 감수하자 하는 게 분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네 둘다두 종이 다 손해예요. 둘다 손해입니다.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 굉장한 어떤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래서 둘다 손해라고 볼수 있고 분서도 역시나 내가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 쟤한테 이만큼 주는 거니까 서로 어떤 손해를 좀 보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어떤 상황으로 주는지를 잘 보시고, 그래서 분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걸잘 물어보지 않는데, 경쟁에 대해서는 서로 손해라는 거를 알고 있긴 해야 한다. 마이너스가 손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간 경쟁의 대표적인 예가 이두 종의 서로 다른 집신벌레를 같이 키웠을 때인데, 각각을 따로따로 키우면 이런 우리가 본적 있는 그런 생장곡선을 보여줍니다. 따로 키웠을 때. 근데 같이 키우면 서로 막 경쟁을 막 하다가 이 그냥 집신벌레가 점점 없어지죠. 더 두면 아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아예 사라졌을 때는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확인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를 볼수 있고 애기 집신벌레는 집신벌레 애기가 아니고 그냥 다른 종의 그런 이름이 그냥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애기 집신벌레라고. 그래서 다른 종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 그다음에 분서의 사례는 요한 그루의 나무에서 서로 이거를 좀 나눠서 조각내서 사는 거죠. 그러면 네가 먹는 벌레나 내가 먹는 벌레나 종류가 똑같아. 근데 나는 여기 있는 벌레만 먹으면 그래도 어떻게 좀 나눠 가지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 배웠어요. 종간 경쟁이랑 분서. 나머지 세 가지가 요건데 포식과 피식, 그 다음에 공생과 기생입니다. 근데 사실은 공생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니까 총하면 여섯 가지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일단 포식과 피식은 다들 잘 알고 있는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먹는 쪽이 포식자, 먹히는 쪽이 피식자. 포식자는 다른 말로 천적이라고도 해요. 먹는 쪽이 먹히는 쪽의 천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표식과 피식 관계에서는 주기적으로 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얘네들은 서로 거의 떼기 어려운 관계인 경우에 우리가 공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간다. 상리공생의 이 의미 자체가 서로 이익을 보는 공생관계예요.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관계를 상리공생이라고 해서 둘 다에게 이득입니다. 같이 있는 것이. 자, 그런데 편리공생으로 한쪽 편만 이익인 공생관계도 있어요. 한쪽은 제가 있으나 없으나 나 사는데 전혀 아무 지장이 없어. 뭐 이익도 손해도 아니야. 그런데 다른 한쪽은 같이 있을 때더 이익을 보는 그런 관계를 편리공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 편만 이익을 본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예시를 이걸로 들고 있죠. 상리공생은 흰 동가리와 말미잘. 가리 and 말미잘. 흰 동가리가 그 니모 그 종인데요. 말미잘이 흰 동가리를 지켜줍니다. 얘가 이렇게 독이 있는 촉수가 있어가지고, 지켜주고. 그럼 흰 동가리는 어떤 도움을 주느냐? 얘가 밖에 나가면 아주 자꾸 귀엽게 생겼잖아요. 만만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가 밖에 나갔다가 포식자를 달고 들어와. 제가 다 잡아먹으러 와요 하면서 말미잘한테 쏙 숨으면 말미잘은 그 포식자를 쫙 쏴가지고 먹이로 삼습니다. 먹이를 유인해 오는 그런 역할을 얘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서로 같이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더 자주 출제되는 예시는 콩과 식물이랑 뿌리 혹 박테리아. 얘네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서로 제공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생장률이 좋아져요. 얘네들의 관계는 더 뒷부분, 다음 시간에 질소 순환 과정에 대해서 좀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편리공생의 예시로는 빨판상어랑 거북이가 나와요. 빨판상어랑 거북이. 거북이가 사이즈가 더큰 걸로 생각을 하시고, 빨판상어는 굉장히 작은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북이가 큰 거북이가 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니는데 빨판상어가 그냥 붙어가지고 무임승차를 한다. 그럼 얘는 에너지를 절약하지만 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기생은 얘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데 이 얘가 이익을 보는 쪽이 기생자고요. 손해를 보는 쪽이 숙주입니다. 얘가 얘를 쪽쪽 빨아먹는 거죠. 그쵸? 아예 몸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그런 기생충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취하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종강 경쟁, 분서 두 가지 비슷한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요 페이지에서는 먹고 먹히는 관계인 포식과 피식, 상리공생, 편리공생, 그 다음에 기생. 요렇게. 주로 출제가 되는 거는 뭐, 이 상리공생. 상리공생 아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 앞페이지에 있었던 것 중에서는 종강 경쟁. 요세개 중에서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분서나 기생 같은 것들도 뭐 등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보고 자료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요거는 A종과 B종을 각각 따로 키워서 그냥 그래프만 같이 그려놨을 때는 각각 단독 배양하면 요런 어떤 생장을 보여준다라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두 종을 혼합 배양했어. 그랬더니 둘다 최대 개체수에 못 미치고요. 그 다음에 종피는 아예 없어졌어. 이거 뭐예요? 종강 경쟁이죠? 싸우다 못해 B가 졌어. 아예 사라졌어. 경쟁 베타가 일어났습니다. 요럴 때 아예 없어. 그러면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 그다음에 지금 이종 A와 B가 이 점선이 각각을 단독 배양했을 때의 개체수 변화 곡선이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같이 키웠더니 최대 개체수인 환경 수용력이 증가했어. 환경 수용력이 올라가면 좀더 좋은 환경이 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따로 키웠을 때보다 같이 키웠더니 환경이 좋은 것처럼 얘네들이 개체수가 늘어. 요거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란 얘기죠. 상리공생입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 해석도 찬찬히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게 171쪽에 나와 있는 탐구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보고 가나다가 종강 경쟁, 기생, 상리공생 중 뭔지를 그냥 찾아주면 돼요. 아주 쉽죠? 일단 가의 상호작용은 두 개체군이 다 이익이야. 그럼 뭘까? 상리

동생이 되겠고. 그다음에 다는 둘다 마이너스야. 둘다 손해야. 서로 싸우느라 지친. 종간 경쟁이죠. 요게 다지. 그리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인 게 여기서는 기생입니다. 그래서 기생하는 쪽. 이쪽이 기생자가 되겠고, 손해를 입는 쪽이 숙주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로 얘기하자면, 나머지가 다 구분되는데, 지금 얘네 둘은 이름을 준 이유가, 나의 기생도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고, 포식과 피식도 먹는 포식자 쪽은 플러스, 먹히는 쪽은 마이너스여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있는 게 동일해가지고 기생이랑 포식피식은 둘다 그냥 뚫어놓고 내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준다. 이렇게 보고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상호작용까지. 요거는 그냥 카테고리를 잘 외우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문제 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72페이지부터 이 수능 테스트 문제 풀어볼 텐데, 여기서 일단 우수 문항 체크해 두시고요. 2점과 3점 각각의 우수 문항, 그 다음에 혼자 숫자, 이 색깔이 다른 얘는 연계 예상 문항으로 선생님이 설정한 거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는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번. 다음은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학생 A, B, C의 발표 내용이다. A는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죠. 그럼 학생 B. 버섯은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버섯,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는 생물이다, 아니다. 엄연한 분해자로서 생물이다. 생물의 범주다. 그래서 비생물적 아니고. 학생 C. 다른 생물을 먹어서 유기물을 얻는 생물은 생산자에 해당하냐? 먹는 애들은 소비자라고 하죠. 소비자. 생산자는 자기가 직접 합성해서 쓸수 있는 생물의 종류고, 그래서 A만 맞는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번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인 사이에, 생물 요인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단 그림 보고 그냥 바로 넘어가면 돼요. 보기 기억에 A는, 개체군 A는 하나의 종으로 구성되느냐? 개체군 A로 묶었으면 다 같은 종입니다. 개체군은 다 같은 종이야.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A와 B는 같은 군집에 속하느냐? 어때요? 군집은 여러 개체군의 모임이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 사는 애들 맞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보통 이거를 같은 개체군이냐라고 틀린 보기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개체군이라고 구분해놓고 A랑 B는 같은 종입니까? 같은 개체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이렇게 물어보면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같은 군집이냐고 물어보면 맞는 겁니다. 군집은 여러 개체군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리더제는 가에 해당이 되느냐? 가는 지금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리더제는 뭐죠? 내에, 같은 종 안에 상호작용입니다. 가에 해당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를 볼게요. 세균과 버섯에 의해 토양 속 무기물의 양이 증가한답니다. 누구에 의해 뭐가 바뀌었어? 세균과 버섯이라는 생물에 의해서 토양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나는 닭이나 꾀꼬리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 생식을 위해 산란을 한다. 이건 누가 영향을 줬을까? 닭이나 꾀꼬리가 지금 주어라고 해서 얘네가 준게 아니고요. 일조 시간이 누구에게? 닭이나 꾀꼬리의 산란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 일조 시간은 하루 중에 해가 쬐는 시간이죠. 뭐 낮의 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는 고산지대처럼 산소가 희박한 곳에 사는 사람은 적혈구 수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많다. 그러면 이거는 산소 농도가 사람들 적혈구 수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얘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생물이 영향을 준 쪽을 골라봐라. 했는데 그런 거는 가밖에 없죠. 나머지 나와 다는 일조 시간이나 산소의 농도 같은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가만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별표가 하나 붙었고, 굉장히 중요하고 뭐 어렵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서 사실 세모 정도로도 볼수 있는데 일단은 연습하라고 별표 붙여봤어요. 그림은 동물종 동그라미 A로 구성된 집단 1과 2의 생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하나하나 뜯어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집단이 두 개입니다. 1, 2. 근데 둘다 동물종 A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가 있어. 개라는 어떤 동물이 있어. 근데 개도 여기 있는 집단 1, 저기 있는 집단 2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인데 두개 서로 다른 집단으로 지금 구분이 돼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1이라는 집단은 지역 A에 서식하고 B라는 집단은 지역 B에, 2라는 집단은 지역 B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A의 면적이 B의 면적의 두 배래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B가 만약에 S라는 면적을 갖는다면 A는 그거의 두 배니까 ES의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 내용. 보기 기억에 시점 T1일 때 원 집단에 환경 저항이 작용하느냐 물어봤어요. 지금 이거 J자형 이론적 생장 곡선인가요? 아니죠. S자형 실제 생장 곡선이거든요. 원이든 투든. 그런 경우에는 환경 저항은 무조건 항상 언제나 작용한다. T1으로 물어보든 2로 물어보든 항상 언제나 작용하는 것이 환경 저항이니까 이거 맞는 보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환경 저항은 크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없을 순 없다. 그 다음에 니은 시점 T2일 때 개체군의 밀도는 1과 2에서 서로 같은지 물어봤어요. 이거 밀도 계산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원의 밀도 먼저 보겠습니다. T2 시점에. 일단 원은 지역 A에 사는데 거기 면적이 ES래. 그럼 T2 시점에 원 집단의 개체수가 2배이죠, 지금? 요게 바로 밀도입니다. 자, 그럼 집단 2의 T2 시점에서의 밀도 볼 건데, 일단 살고 있는 면적이 S예요. 그리고 그때의 개체수 100입니다. 어때요? 약분하면 똑같죠, 결국에는. 그래서 밀도는 서로 같다. 맞는 보기. 이거 계산을 할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이종 A에 대한 환경 수용력은 환경 수용력 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최대 개체수다. 그 환경에서의 A에서와 B에서가 서로 같나요? 아니죠. A가 두배 많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되었다. 기역, 니은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이제 기본적인 거 앞으로 계속 나올 만한 내용들을 물어봐서 별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다음에 5번도 기본적으로 좀 앞으로 나올 만한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별표가 붙었고, 생존 곡선입니다. 그래서 1형, 2형, 3형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푸는 문제에서, 평가원 문제에서 2형은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1형과 3형을 뚫어놓고 어디가 3형이게 이렇게 묻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 3점 수능 테스트에서 그렇게 묻는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안 물어본 거랑 똑같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1, 2, 3형이라는 건 주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사람의 생존 곡선은 1형. 맞죠? 요거는 한 번에 잘 입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니은 2형을 나타내는 개체군에서 사망한 개체 수는 기역 시기에서가 니은 시기에서보다 많다. 사망한 개체의 비율로 물어본다면 어떤 식이든 같겠지만 개체 수로 물어보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개체 수가 많을 때 사망하는 개체 수의 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니은 맞는 내용이고 니은을 잘 정리해 둬야 된다. 요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여기 100개체로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사망률을 10%로 가정해 보자. 그냥 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로 그냥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 100개체가 10% 죽으면 10개체가 사망하는 거잖아요. 사망률이. 90개체가 살아남고. 근데 지금 여기 이 니은 구간에 처음 시작을 10개체 있을 때 시작했다. 근데 사망률은 여전히 10%야. 그럼 10개체로 시작했는데 그중에 10% 죽으면 한 개체가 이 구간 동안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율은 똑같더라도 수는

더 개체 수가 전체적으로 많을 때 사망하는 개체의 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비율은 똑같지만 수는 다르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더 많이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D급 보기. 한 개체당 한 번에 낳는 평균 자손의 수는 일형 생존 곡선을 나타내는 종이 삼형 생존 곡선을 나타내는 종보다 많으냐? 평균 자손의 수 1, 3 중에 누가 많아요? 3이 훨씬 많죠. 1형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로 낳지만 3형은 막 몇백 개, 몇천 개의 알을 막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요게 더 많다고 한 D급 보기는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상호작용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우리 개념 강의 듣고 바로 문제 풀이 이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 듣고 복습하고 문제 알아서 풀어보고 채점까지 하고 지금 그 다음에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거 아직 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자, 표 가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 A와 B 그리고 포식과 피식 세 가지 에서 특징 기역 니은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OX로 나타냈고 나는 여기 특징에 해당하는 것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저기 들어가는 A와 B는 각각 상리공생 아니면 종강경쟁이래요. 그래서 상리공생, 종강경쟁, 포식과 피식 세 가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거가 나오면 일단은 여기부터 본다. 요쪽 표.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나타난다라는 특징은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죠. 다 서로 다른 종끼리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요거는 세개 모두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요 니은 특징은 벌써 X가 하나 보여. 모두가 동그라미인 게 하나 있어야 돼. 그럼 이게 기역일 수밖에 없겠죠. 얘가 기역이다. 그리고 죄다 동그라미. 요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럼 요거는 니은이겠네요. 자, 여기서 이익을 얻는 종이 있다라고 했는데, 포식과 피식은 먹는 쪽은 이익이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리공생은 둘다 이익이죠. 이익을 얻는 종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근데 경쟁은 서로 손해라고 했어. 이익을 얻는 종이 없네요. 그래서 A가 경쟁, 종강 경쟁, B가 상리공생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5이다. 그죠?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이 특징은 모두에게 다 있어야 되는 특징이니까 5가 맞고, 니은 A는 종강 경쟁이다. 맞고, 디귿. 콩과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사이의 상호작용은 B의 예에 해당이 되느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줬죠? 콩과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는 서로 필요한 물질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상리공생의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B, 상리공생의 예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물질을 주고받는지는 다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된다.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별표 붙었고요.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포식과 피식 관계에 있는 종 A와 B의 시간에 따른 개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자료죠? 사실 그 스라소니와 눈신토끼 그 자료에서 A랑 B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고 누가 포식자고 누가 피식자인지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일단 큰 힌트는 이 축이 다르다는 거. 보통은 먹히는 쪽이 수가 좀 많아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훨씬 많은 것 같으니까 얘가 피식자일 가능성이 높겠다. 하지만 확정할 순 없다. 높겠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다. 확정은 뭘로 해요? 누가 먼저 변화하느냐. 보면은 이 실선이 올라가면 따라서 점선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실선이 올라가면 점선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약간 시간차를 두고 있는데 먼저 변화하는 쪽이 항상 실선 쪽이다. 그러면 실선에 해당하는 이 A가 피식자, 먹히는 쪽. 그 다음에 따라서 변화하는 B가 포식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하는 쪽이 먹히는 쪽이에요. 피식자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포식자이다. 아닙니다. 피식자여야만 저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에서 A의 환경 저항이 작용하느냐. 지금 애들은 실제로 살고 있죠. 실제로 살고 있는 생물들은 무조건 환경 저항이 작용합니다. 크기의 차이지. 그 다음에, 디귿. 구간 2에 비해서 사망한 개체 수분의 출생한 개체 수는 1보다 큰지 물어봤어요. 자, 요 값이 1보다 크면 어때? 개체 수가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0: 죽는 애들보다 태어난 애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개체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이 문장이 맞다면. 근데 구간 2에서 B는 수가 증가하고 있죠. 요렇게 출생한 개체수가 더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디귿, 그러면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는 문제. 우리 마지막에 8번까지 풀고 오늘 마무리 해볼게요. 이거 지금 수직분포 나왔는데, 그림은 북반구의 어떤 지역에서 고도에 따라 나타나는 식물 군집의 수직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각각 침엽수림대와 상록활엽수림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각각 북쪽과 남쪽 중 하나이다. 침엽수와 상록활엽수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적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분포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적도 지방은 상록, 잎이 안 떨어지는, 잎이 넓은 활엽수가 나타나고, 저기 추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뾰족뾰족이, 침엽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거 자체 찾기도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수직분포가 딱한 번, 그냥 아예 다 자료 주고, 이렇게 출제가 된 적까지만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를 별표를 붙인 이유는, 수직분포 보라는 게 아니고, 이 기역과 니은 한번 유추해보라고. 자료 해석형으로 지금 생각한 겁니다. 보면은, 같은 높이에서 똑같이 600m일 때, 기역 쪽은 낙엽 활엽수림이 발견되는데, 니은 쪽은 상륙 활엽수림이 발견돼요. 다른 데도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니은 쪽이 약간씩 이 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왜 그럴까? 북쪽과 남쪽에 어떤 그 받는 햇빛의 양이 다르고 온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조금 더 따뜻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니은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기역이 북쪽이에요. 더 추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느냐를 한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역의 동그라미 기역은 북쪽이다 맞고, 니은 A는 상록활엽수림이다. 아니죠. 침엽수림이고, 연평균 기온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높나요? 올라갈수록 추워지죠.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2점 8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잔뜩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순두통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13번째 순두통이에요. 자,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함께 공부할지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에서는 상점과 식당에서 주고받는 러시아어 회화 중심으로 다뤄볼 거고, 예약과 관련된 표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둘다 동사와 관련된 건데, 첫 번째는 명령법. 뭐뭐 하세요, 뭐뭐 해할 때, 동사에서 어떻게 이 명령형이 만들어지는지, 영역별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동사의 과거 시제는 사실은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동사의 과거 시제가 앞에 강에서 예문으로 수없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개념상으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화에서는 러시아 문화에서 문학을 떼고 러시아 문화를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러시아 작가와 관련된 것들이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명령법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명령법의 의미는 명령, 요청, 충고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2인칭 명령. 그래서 뭐뭐 하세요, 뭐뭐 해, 요런 의미를 가진 거죠. 자,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 어떤 형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냐면, 우선 2인칭 명령형은 3인칭 복수형 어간에서 만들어진다. 3인칭 복수는 인칭대명사로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동사의 원형이 있으면 걔를 아니 동사 변화를 시킨 다음에 그 앞에 동사 그 변화에서 어미 앞이 뭐로 끝났느냐를 주목해서 보시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갈래가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말했던 거를 가지고 한번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취따찌라는 동사가 있죠. 요거는 읽다라는 의미죠. 얘를 읽어 혹은 읽으세요 이렇게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명령법이니까. 뭐 어떤 단계를 거치냐? 3인칭 복수형.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아니일 때이 동사가 어떻게 변하지? 걔를 먼저 써보는 거예요. 얘는 아니 취따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 어미 앞이 모음으로 끝났죠. 이 모음으로 끝날 때가 이 마지막 동사 변화된 어미 앞이 뭐로 끝났는지를 보는 건데,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여기를 지우고 이거에다가 이끄라트거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취따이 읽어 취따 이제 읽으세요. 요거를 붙이면 이제 존칭이 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령법은 동사 원형에서 아니 변화를 시켜본 다음에 그 어미, 동사 어미 앞에 이 부분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끄라트고를 붙이면 된다. 그래서 취따이, 취따이째가 된다. 이 동사 의미가 뭐죠, 여러분? 슬루샷. 듣다죠? 듣다도 한번 해볼까요? 이후 스텝을 밟아보면서 아니 변화를 시키셨으니까 아니, 슬루, 샤, 그 다음에 유트 이렇게 됐어요. 얘도 앞이 모음이네. 그러면 얘를 지우고 요 자리에 이렇게 하면 들어. 그리고 이렇게 붙이면 들으세요란 말 되겠죠. 슬루샤이 슬루샤이지. 자, 그러면 모음으로 끝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자음으로 끝나는 거는 조금 더 갈래가 나눠지기 때문에 표가 여기보다는 좀더 복잡해 보이죠. 자, 똑같이 뽐니치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 원형이에요. 아니 변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뽐니 하고 이렇게 앞에를 봤더니 자음으로 끝났는데, 두 개의 자음으로 끝났네. 자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MN. 두 개의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크라트거에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뽐니 기억해 뽐니째 기억하세요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자음으로 끝났을 때첫 번째 경우 두 개의 자음으로 끝났을 때가 있었고, 이제 한 개의 자음으로 끝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하다 동사가 나왔습니다. 가바리치. 그러면 아니 뭐예요? 아니 가바리앗 이렇게 됐어요. 아니 가바리앗. 어간이 한 개의 자음으로 끝났어요. 어간이 한 개의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한번더 동사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뭐로? 야로. 아니로 해서 이렇게 자음이 하나가 나오면 한번더 단계를 거쳐서 야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가바류 시켰더니 이렇게 됐죠. 어미의 강세가 있다. 야로 시켰는데 어미의 강세가 있다. 그러면 이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가바리 말해, 말하세요. 가바리치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 한 개의 자음으로 끝났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스타트하면 일어나다라는 말이죠. 완료상 동사. 자, 동사 변화할 때 어떻게 되냐면 vstanu, vstanish,
부스타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는 부스타눗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자음이 하나로 끝났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더 동사 변화시키라고 했어. 주어의 뭐에 따라서? 야에 따라서. 자, 해볼게요. 야, 부스타누, 부스타누. 미가 아니라 간의 강사가 왔어요. 그럴 때는 미야키상을 붙여주시면 돼요. 부스탄, 부스탄째, 일어나, 일어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뭐뭐 하세요, 뭐뭐 해라는 2인칭 명령법은 어떻게 만드냐? 동사 원형에서 안이 변화를 시킨 다음에 어간이 뭐로 끝났는지를 봐야 된다. 어간이 몸으로 끝나면 이끄라뜨거를 붙이고, 어간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앞에가 자음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되는데, 두 개인 경우에는 이를 붙인다. 그리고 앞에 어간이 자음 하나로 끝났을 때는 한번더 동사 변화를 시켜서, 뭐에 따른 동사 변화? 야에 따른 동사 변화 시켜서, 그 야에 따른 동사 변화가 어미의 강세가 있을 때는 이를 명령법 어미로 붙이고, 어간에 있을 때는 미약기상을 붙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인칭 명령법과 관련된 개념은 정리했고요. 이제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게 읽으세요라는 말이죠. 아까 했죠? 읽다 동사. 취따 윷 했는데 어간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끄라타고를 붙여서 읽으세요 된 거죠. 취따이지 롬취. 더 크게 읽으세요. 롬취는 여러분 비교급이에요. 더 크게. 요거의 형용사 원급은 뭘까요? 롬

자, 읽어볼게요. 모찌 자로비, 모찌 자로비. 자로비라는 건강한이라는 효용사의 단어미 형태고, 의가 왔으니까 이제 복수 형태로 이제 단어미가 된 거죠. 자, 모찌 자로비, 건강하세요. 통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시비에 하면은 자기 자신이란 말이 주격은 없고, 자, 여기다가 좀 넓게 세로로 적을게요. 생, 여, 대, 조, 전이 있어요. 자, 생격이 시비하고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역격은 시비예요. 시비에. 그 다음에 대격은 다시 시비야. 조격은 사보이. 전치격은 시비에입니다. 역격과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 할 때는 아플러스 전치격이니까 이렇게 아플러스 전치격 형태로 자기 자신에 관하여 라스카 슈이체 말씀해주세요, 이야기해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다라는 동사 아트그리츠 동사인데 요거의 명령법 하면 열어주세요. 러시아로 아트크로이츠. 반말로 하려면 요걸 빼면 되죠. 아트크로이 문 하면 드비에레. 문은 여러분, 미약계성 끝났으니까 명사의 성을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는데, 얘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중요하고, 또 문과 관련된 그 문법 표현 중에 이게 있죠. 무슨 문이냐? 아트, 열쇠죠, 열쇠. 열쇠인데, 문 열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러시아어로. 그러면 열쇠를 먼저 써주시고요. 바로 문을 생격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고,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전치사일까요? 아트 플러스 생격이죠. 그래서 느비에리. 원래는 미약성으로 끝나는 건데 미약스나 격변 한번 해볼까요? 생격 이, 역격이, 대격 미약스나 조격 미약스나 유, 전치격 이죠. 그래서 생격과 역격과 전치격이 동일한 어민 이를 갖는데, 아트는 생격을 지배하는 아이라서 두 번째가 걸려서 이렇게 되겠죠. 글루치 아드비에리 하면은 문 열쇠가 되겠습니다. 2인칭 명령과 관련된 첫 번째 개념 정리했고, 이제 불규칙 명령형. 불규칙이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외워두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막 분석하기보다는. 자, 첫 번째 아바지 동사가 나왔는데, 얘네 공통점이 이제 아바지 동사라는 거거든요. 아바지 동사 할 때는 동사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와가 탈락해요. 와가 탈락하는데 명령법 만드는 거를 보니 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동사 변할 때 va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명령법에서도 얘가 역시 날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명령법을 만들 때는 그대로 둔 채로 명령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스타바츠 일어나다. 자, 일어나세요. 부스타바이, 부스타바이츠 이렇게 되고요. 나바츠, 나바이, 나바이츠. 자, 요거는 우리가 청유형 할때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할때 뭐뭐 하자는 나바이, 뭐뭐 합시다는 나바이츠 이렇게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그다음 우스나바츠 하면은 알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알아보다 뭐 이런 말이에요. 우스나바이 하고 그대로 바가 살아있는 채로 명령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접두사 플러스 이하치 동사인데, 이하치 동사는 타고 가다라는 이동 동사의 정태 동사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접두사가 온 거죠. 빠 출발의 의미, 뿌리 도착의 의미, 우 떠남의 의미가 붙어서 이 타고 가다라는 이동 동사의 의미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곳의 명령법, 이 원칙에 근거해서 다 동일하게 요런 표현들이 들어가죠. 그 앞에 접두사만 들어간 거예요. 똑같습니다. 바이쉬아이, 브리쉬아이, 우이쉬아이 이렇게 명령법이 되겠습니다. 째를 붙이면 이제 존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세 개는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한세번 이상 판설했던 내용입니다. ESG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먹다 동사죠? 먹어, yes. 드세요, 예쉬지. 그 다음, 삐치는 노래하다죠? 노래하다인데, 명령법 노래하려면, 보이, 노래하세요, 보이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삐치는 마시다, 마시세요, 비이비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닮았잖아요. 얘네가 한 집에서 하는 식구들처럼 보이죠? 빼, 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노래하다의 명령법이 삐치 아닌가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게 서로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문 볼게요. 뉴스를 첫 번째로 배우세요, 알아보세요 라는 말인데, 알아보세요. 우스나바이제. 뭐를? 뉴스를 노바스제 하면 뉴스고, 원래 이제 단수로 하면은 미약계성 끝나고 걔가 여성 명사입니다. 미약계성 끝나는 아이의 복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노바스티 뉴스를 알아보세요. 베르미 첫 번째로 이렇게 조격 형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뉴스를 알아보세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렴 도착하렴 브리쥬아이 뿌리가 도착이니까 오세요 오렴 이제 반말이죠 여기서는. 그다음에 이 가다 걸어가다 뭐 타고 가다 뛰어가다 요런 아이들은 이동동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 이동동사는 뒤에를 보어를 꾸다를 취하거든요. 꾸다라는 것은 그 대격 나 대격 그 역격인데 사람 쪽으로 표현하려면 그 역격이 와요. 그래서 까무니에 이게 야의 역격이잖아요. 나 쪽으로 와라. 우리 집에 와라 그 말이에요. 내 집에 와라 그런 말이어서 크 플러스 역격이 왔고요. 이게 크가 아니라 오가 더 붙은 이유는 얘가 없으면 자음, 자음, 자음 세 개가 연달아 와서 발음이 조금 둔해지니 모음을 넣어주자 해서 이렇게 오가 들어간 겁니다. 브리쉬아이 끔니에 우리 집에 와 손님으로 무고스지. 이거는 그냥 이동동사랑 결합해서 한 문장으로 놓일 때 손님으로라는 표현은 무고스지라고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손님으로 있었다 할때 무이치 동사가 오면 무이치가 왔을 때는 복수 전치격 형태 which 우가스야 손님으로 있었다 만약 과거 시제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아니 멀리 가스 이런 식으로 그제 표현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드세요. 예슈제. 네, 몰쉐 더 많은. 자, 뒤에 생격이 와요. 모노고처럼 몰쉐 다음에도 원래 몰쉐는 말쇼의 비교급인데 더 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많은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야채소는 오버쉬예요. 그래서 얘 지금 생격 형태 아와 쉐이가 왔고 강세가 뒤에 어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것은 1인칭 명령. 뭐뭐 하자, 함께 뭐뭐 하자라는 말인데 앞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했죠. 뭐뭐 하자, 다바이. 뭐뭐 합시다, 다바이제. 다바이, 다바이제. 다음에 이제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의 상 중에는 불완료상이 있고 완료상이 있답니다. 이제 곧 배울 거예요. 근데 불완료상 동사가 왔을 때랑 완료상 동사가 왔을 때랑 얘 다음에 생김새가 달라짐으로 그게 표로 이렇게 가로로 구별해서 나왔어요. 불완료상 동사가 왔을 때는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그라츠. 완료상은 시그라츠거든요. 불완료상이 왔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왔어요. 다음에 부 플러스 대격 운동명이 왔습니다. 이그라츠, 부 대격하면 어떤 운동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얘가 불완료상이니까 테니스 치자라는 말이 되겠죠. 자, 반면에 이그라츠 나 플러스 전치격 악기 연주하다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만일 스크립카 얘가 악기 중에 바이올린이거든요. 나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걸 좋아해. 야르블루 이그라츠 나 플러스 전치격 스크립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취따지 동사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취따지는 불완료상이고요. 완료상은 브라취따지입니다. 그래서 나와이 뭐뭐 합시다. 취따지 읽읍시다. 빠로스키 러시아어로 함께 읽읍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취따지나 가바리지 말하다. 그다음에 쓰다. 비싸지 할때 러시아어로 말하고 러시아어로 쓰고 러시아어로 읽고 이렇게 표현할 때이 동사도 여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로스키를 써야지 야 가바리 루스키지 야 비슈 루스키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빠로스키랑 어울리는 글은 뭐라고요? 읽다, 말하다, 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완료성 동사가 왔을 때의 경우예요. 완료상 동사가 왔을 때는 다바이, 다바이즈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고 1인칭 복수형, 즉 무의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치츠 하면은 만나다라는 완료상 동사인데요. 그곳의 무의 변화 형태죠. 그래서 The wife stretches야 만나자. 포슬리에 뭐뭐 후에라는 의미고 다음에 생격을 지배해서 수업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생격이 왔죠. 포슬리오로가 수업 후에 만나자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식당에 같이 가자. 뭐뭐 하자. The wife. 그다음에 빠 이하츠. 요거에 지금 동사 원형이 이건데. 완료상 동사거든요. 완료상 동사가 왜 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예하치 동사는 타고 가다라는
이동동사의 정태동사입니다. 이동동사에는 부정태동사와 정태동사가 있는데, 이런 접두사가 붙기 전에 이동동사는 정태동사건 부정태동사건 모두 불완료상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두가 붙는 경우에는, 정태동사 앞에 접두가 붙는 경우에는 이것이 완료상으로 상이 변화합니다. 반면에 부정태동사 앞에는 앞에 접두가 붙어도 여전히 불완료상으로 남아 있어요. 정리하면 빠이에하치는 완료상이 되는 거죠. 완료상. 그래서 이에 동사 변화가 어떻게 되죠? 이에두, 이에지쉬, 호나나 이에짓, 무이 이이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 변화가 왔고 빠를 붙여줘서 이런 형태가 온 거죠. 왜냐면 무이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무이에 해당하는 것을 넣으면 명령법 중에 청유 명령형으로 뭐뭐 하자라는 의미가 돼서 가자라는 말이죠. 가자. 그러면 이동동사니까 꾸다를 지배하죠. 레스토랑은 부와 나중에 부를 지배하는 아이거든요. 레스토랑으로 가자. VSG 함께 가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정 명령 갈게요.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세요. 요거는 불완료상을 사용합니다. 부정 명령. 부정 명령에서는 불완료상 동사를 모두 사용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동사의 상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불완료상인지 완료상인지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3개 나왔는데 그냥 통으로 일상에서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이니까 통으로 외우시면 어떨까요? 니 라스가 바리바이지. 이게 이제 대화하다 그런 말인데, 통화하지 마세요. 니 라스가 바리바이지. 라스가 바리바치 동사는 불완료상 동사예요. 그래서 부정의 명령. 은 불완료상을 쓰니까 불완료상 동사가 온 거고, 빠 플러스 역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통신 연락수단 표현할 때빠 플러스 역격을 써요. 텔레비전으로도 되고요. 빠찔리비자로. 여기처럼 전화로 빠찔리포노. 우편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우편으로 포츠타의 역격 빠 포츠지 이렇게 되겠죠. 전화로 통화하지 마세요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각하다 동사 아빠지디바치가 불완료상이고요. 완료상은 뭘까요? 요거는 예전에 한번 나왔으니까 써드릴게요. 아빠지다치 이게 완료상, 이게 불완료상. 근데 뭐뭐 하지 마라라는 부정명령에서는 불완료상을 쓰니까 요 말이 왔죠. 니 아빠지디바치 지각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이 동사 지각하다 동사가 중요한 것은 뒤에 오는 것이 꾸다의 표현이 와야 된다. 어디에 그제 표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으로 지각하다. 이렇게 러시아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서 부시꼴루가 온 거예요. 부시꼴리에 하면 틀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찌리아치 하면은 일타예요. 일타. 뭐를 일타.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통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바이제 니찌리아치 잃지 맙시다. 뭐를? 브리미니 시간을 잃지 맙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참고로 얘는 빠가 붙으면 완료상이 되고요. 빠가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불완료상이어서 뭐뭐 하지 마라는 부정명령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완료 불완료상 자체가 조금 구별이 어렵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이 표현 자체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동사의 과거 시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 조금 외울 게 많았죠? 일식 동사 변화 외워야 되고, 이식 동사 변화 외워야 되고, 또 특수 변화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 러시아 동사에서 과거 시제는 너무 허무하게 끝나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자, 동사 과거는 주어의 성수에 따라 미정형 어간의 L, 얘가 남성일 때, 주어가 여성일 때 라, 주어가 중성일 때 로, 주어가 복수일 때 리를 붙여 넣으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익다 동사 해볼까요? 취타치. 주어가 남성일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되죠. 왜냐면 이렇게 변하니까. 그래서 어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거라서 취따가 남았고, 남성일 때 취딸, 여성일 때 취딸라, 중성, 복수 이렇게 되죠. 자, 사랑하다, 좋아하다 해볼까요? 류비치 동사. 또 이렇게 되죠? 류빌, 류빌라, 류빌로, 류빌리.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해볼게요. 어제 그녀는 편지를 썼다. 어제니까 과거 시제 나오겠죠. 후추라. 자, 여기에서 발음은 F 발음 변하는 거 아시죠? 역행동화 때문에 아나 피사라 피시모. 주어가 여성이니까 라가 붙었어요. 편지를 썼다. 그들은 모스크바에 살았다. 아니, 살다 동사 쥐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Jules, Jules, Jules, Jules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과거가 되었고요. 쥐쥐 동사는 어디 어디에 살다 뒤에 그제를 지배하기 때문에 부 마스크 위에 하고 부 플러스 전치격 어미가 왔습니다. 그는 시계를 사고 싶었다. on hat jill. 자, 원하다 동사 hat jill 뒤동사. 자, 여기 지우고 hat jill, hat jill라, hat jill로, hat jill리 이렇게 되겠죠. 뭐를 원했다? 꽃빛이 사는 걸 원했다. 어떤 거? 취씨. 취씨는 항상 복수로만 사용된, 복수만 존재하는 명사입니다. 이렇게 복수로만 존재하는 명사 뭐 있을까요? 아, 리쥐. 자, 스키예요. 깐끼. 스케이트입니다. 브류끼. 바지예요. 젠기. 돈이고요. 까니꿀리. 방학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복수 형태만 존재하는 명사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규칙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일식, 이식, 현재 시제 동사 변화에 해당하는 불규칙보다는 볼륨이 굉장히 왜소하죠. 자, 원래는 이렇게 바뀌는 건데 얘는 좀 불규칙 형태니까 별도로 외워도 이런 의미입니다. 있지 동사 나왔습니다. 있지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걸어가다, 이동 동사 중에서 정태 동사입니다. 그리고 얘가 비 오다, 눈 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이지옷 도시치 이지옷스니에. 그래서 비가 왔다, 눈이 왔다 할 때도 숄 도시치 숄스니에. 이래서 몇 번 나왔던 아이예요. 과거 시제가요. 숄, 슐라, 슐로, 슐리. 만일 그 앞에 도착을 나타내는 뿌리가 오면 브리숄, 브리슐라, 브리슐로, 브리슐리. 떠남을 나타내는 우가 들어가면은 우숄, 우슐라, 우슐로, 우슐리. 이렇게 똑같이 그냥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치는 의미가 뭐냐면 어디로 눕다 동작 동사 되겠습니다. 얘도 완료상 동사예요. 과거 시제에 몇 번 써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리오크, 리글라, 리글로, 리글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빠모치는 영어로 바꾸면 헬프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중요한 게 어떤 격을 반드시 지배해야 돼요. 무슨 격일까요? 바로 역격,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자, 여기에서 빠를 빼고 모치를 보면은 이건 할 수 있다, 캔의 의미잖아요. 모치의 과거 시제 어떻게 돼요? 목, 마글라, 마글로, 마글리. 거기 앞에 빠만 넣어주면 되죠. 빠목, 빠마글라, 빠마글로, 빠마글리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나온 아이는 라스지, 자라다, 뭐 식물이 자라다 아니면 어떤 뭐 사람이 자라다 다 쓸 수 있는데 요거의 완료상은 참고로 위라스지 동사예요. 아, 과거 시제 남성이 로스. 자, 얘만 알면은 라, 로, 리 붙여주면 됩니다. 자, 세 개는 이제 이동 동사인데, 저 이치랑 똑같은 이동 동사 그룹에 들어가는데, 니스지는 뜻이 뭐냐면, 물건을 가지고 가다라는 이동 동사의 정태 동사입니다. 그 아이의 과거 시제가 뉴스 되고요. 니슬라, 니슬로, 니슬리. 여기도 만일 접도어가 뿌리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넣어주면 돼요. 브리뉴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위지 하면 얘는 싣고 가다, 태워 가다, 운송하다, 수송하다를 의미해요. 이 아이는 뮤스 되고요. 위즈라, 위즈로, 위즈리 됩니다. 그리고 문예 빠비즈로. 자, 이거 중성형 앞에 빠가 왔죠? 하면 나는 운이 좋았어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게 간혹 기출문항에서 보시면 선지에 등장을 해요. 1번 또 5번 그 선택지 중에. 근데 친구들이 이 표현을 굉장히 낯설어해서 해석 자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의미가 뭐냐? 나는 운이 좋았어. 이런 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얘가 물건을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인 반면 얘는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과거 시제 역시 중간에 요가 들어가서요. 뮬, 빌라, 빌로, 빌리 됩니다. 그리고 저 앞에 뿌레가 붙으면 뒤에 방학이나 시간이나 뭐 휴가 이런 아이들이 와서 그거를 보내다란 말로 쓰이잖아요. 만약 시간을 보내다 하면 브라비스지 브레미아. 이걸 과거로 만들려면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주어가 남성이다. 브라비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불규칙 동사 과거 시제 살펴봤고요. 이제 관련된 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눈이 왔어. 스보토. 왜 스보토가 왔어요? 무슨 요일에 할 때 공식이 부 플러스 대격이니까. 그리고 아로 끝난 명사라서 대격어미 우고와 왔죠. 토요일에 숄트 스니크. 스니크 하면 눈이고요. 비는 뭐죠, 여러분? 노시티죠.
노슈지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비가 왔다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그녀는 늦게 잠들었어 라는 말인데 어제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러시아 동사 상에서 불완료상은 반복적인 행위를 표현할 때, 완료상은 일회성을 표현할 때 쓰는 거라서 여기에는 어제라는 일회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할 때 완료상 동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잠들었다, 어디로 눕다 라는 표현을 할 때 레치 동사를 쓰기 때문에 이 동사가 와야 되고, 참고로 불완료상은 라쉬자 동사입니다. 어디로 눕다. 그리고 요거 다음에 플러스 스파치가 오면 이게 자다라는 말이니까, 자러 눕다니까 잠자리에 들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따 15강에서 배울 거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이 이걸 만나고 가면 뒤에서 개념 정리할 때 조금 레이어가 쌓여서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강조드리면, 이 불완료상 동사는 반복적인 거고 완료상 동사는 일회성을 나타내므로 내가 매일 저녁, 매일 밤에 몇 시에 잠들어, 매일 나는 몇 시에 잠들어 하면 매일은 반복이니까 그때는 불완료상 동사 이걸 써야 되고, 지금 이 문장처럼 어제 몇 시에 잠들었어 라는 것은 어제 때문에 일회적인 일회성의 행위를 표현하는 거므로 그때는 잠들었다고 할 때 요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때문에 요게 왔어요. 레치 동사의 여성 과거 시제가 이렇게 되죠. 리오크, 리글라, 리글로, 리글리. 근데 주어가 안 하니까 리글라가 온 겁니다. 잠자리에 들다. 레치 스파츠. 보스나 늦게. 자, 세 번째 문장 보실게요. 사샤는 길에서 할머니를 도왔다. 도왔다, 돕다. 자,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선생님이 굳이 누구를 돕다가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라고 쓴 이유는 이것이 역격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가 있어야 여러분이 조금 혼동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누구를 돕다 해서 대격이 오지 않고 역격이 옵니다. 자, 요거에 불완료상이 있고 완료상이 있는데, 불완료상은 빠마가치 동사예요.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그 다음에 완료상은 빠모치 동사입니다. 플러스 역격 지배입니다. 빠모치 동사에서 모치가 있는데 얘를 뿌리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과거 시제가 목, 마글라, 마글로, 마글린데 빠가 붙으면은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헬프 의미가 있어서 똑같이 형태가 똑같으므로 또 여기 앞에 빠만 넣어주면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완료상 동사의 과거 시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샤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샤는 어떤 이름의 애칭이냐면 남자는 알렉산드르, 여자는 알렉산드라라는 이름의 애칭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남성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과거 남성형이 와서 사샤가 도와주었어요.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역격, 마우슈가 아르구나 명사의 역격 이해가 왔죠. 할머니에게 도움을 드렸어요. 어디에서? 나다로게. 나로가 하면 길이거든요. 길에서 나다로게. 다추아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주말 별장. 아르꾼난 여성 명사인데 다추아는 장소나 방향을 표현할 때 나와 짝꿍이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다추아에서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라슬리 하면은 라스지 동사, 자라다 동사의 지금 복수 형태인데 뭐가 자라고 있었냐면 오버쉬, 야채와 프록디, 과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요거는 위지 동사, 운송하다, 수송하다. 실고 가다, 태워 가다라는 이동 동사의 과거 시제죠. 주어가 남성이라서 이렇게 왔죠. 그가 자가용의 차를 실고 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 명령법과 동사 과거 시제를 모두 지나서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상점에서 어떤 대화가 나왔을까요? 가격을 묻는 표현이 나왔네요. 스콜코 스미니아. 스 플러스 생격이 왔어요. 자, 스 플러스 족격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스 플러스 족격은 뭐뭐와 함께 라는 말이고, 스 플러스 생격은 뭐뭐로부터 라는 건데, 그래서 야의 생격이 미냐가 왔어요? 뭐 어떤 의미예요? 나로부터 얼만큼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즉, 이거 얼마예요? 그런 가격을 묻는 표현으로 연결이 되죠. 스콜코스 미냐. 다른 표현으로는 스콜코 스토이시 있어. 스콜코 에터 스토이. 이것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냐. 스토이치 하면은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의 지금 온화나 변화 형태예요. 이것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또 하나 표현, 스콜고. 얼마예요? 15. 자, 발음할 때 후, 시, 보. 발음이 세 개가 바뀌죠? 다에서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가격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표현 하나, 둘, 셋 이어서 보시고요. 대답 볼게요. 다에서, 모두에서 200루블이에요. 15. 다에서 dvsg 200. 5 이상이니까 루블 예. 이렇게 복수생격 형태가 왔죠. 자, 1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 오고 2부터 4까지는 단수 생격이 오고 5 이상은 복수 생격이 오죠. 그래서 시간 어떻게 했어요? 차스, 취사, 취소프. 고트는 어떻게 했죠? 연, 고트, 고다. 완전 특이하게 생긴 아이, 리엣 했고요. 루블 한번 해볼까요? 루블, 남성이에요. 루블야, 루블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복수 생격 형태 루블예가 왔죠. 그리고 이제 가서, 상점에 가서, 서점에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톨스토이 장편 소설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당신에게 있어요? У вас есть? У вас есть? 라만 장편 소설, 따스토버. 톨스토이 장편 소설 있나요? 라는 말이죠. 주세요. 이제 마음에 들어서 고른 거예요. 나이제. 주세요. 바쇼로시다, please. 이 마트로슈카를 했다. 마트로슈카가 대격이 됐습니다. 자, 식당에서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치에치 동사의 V 변화형 그대로 나왔어요. 슈토브야치 이제.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문예, 저에게 이건 샐러드인데 아까 오버슈하면 야채였죠. 그거의 형용사 형태거든요. 아바슈노이 강세가 뒤에 이렇게 오에 있습니다. 아바슈노이 샐러드 야채하고요. 야채 샐러드하고 모로시 습 주세요. 비트가 들어가서 붉은색을 띠는 굉장히 맛있는 습이에요. 러시아에 가시면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메뉴 좀 주세요. 메뉴 바쇼리스타 맛있게 드세요. 브리아트나버 아피치 있다. 유쾌한 식욕 되세요 라는 말인데 이게 왜 각각 형용사와 명사가 생격 형태가 되어 있냐면 그 앞에 줄라치 동사 자 요거 여러분 아시죠? 바라다, 기원하다 라는 건데 줄라치 동사 다음에 기원의 대상과 기원의 내용을 러시아에서는 어떤 격으로 표현하냐 대상은 역격, 내용은 생격을 표현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맛있게 드세요 행복한 여행 되세요. 고요한 밤 되세요. 잘 지내세요. 자, 푸시버 도바라와 푸시바로 쉐버. 이게 잘 지내세요죠? 안녕히 주무세요. 스파코 이너너치. 그 다음에 좋은 여행 되세요. 행복한 여행 되세요. 슈슬리버 푸치. 이런 것들이 다 기원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 때 동사도 생략하고 대상도 생략하고 요 내용만, 즉 생격 형태만 남아서 기원의 표현을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해서 기원의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 이 생격 형태로 맛있게 드십시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해요. 야하추 예약하다. 두 번째 동사니까 동사 원형 왔고 뭐를? 테이블을. 스톨리크. 다음 전화로 이미 표를 예약했습니다. 야우주에 이미 벌써 아직은 이슈죠? 제가 이미 인사까서 과거 시제 예약했습니다. 뭐를? 표를. 근데 어떻게? 빠질포노. 빠플러스 역격으로 통신수단. 아까 나왔었죠? 자 대화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뭐라고 말했냐면 바카슈이체 바쇼알로시다. 바카슈이체 이번에 많이 나오네요. 바카자치 보여주다. 그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도 되겠죠? Please 좀 보여주세요. 이 마트로슈카를 이니까 각각 대격 형태 같고요. 그리고 또 로츠쿠죠. 얘는 따 저 뭐뭐란 말이에요. 따 로츠카. 근데 얘도 저 팬을 하니까 각각이 대격이 됐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ая русский сувенир. 이거는 매우 좋은 러시아 기념품입니다. A가 아니 문이 라비츠. 문이 나에게 마음에 들어요. 뭐가? 요 앞에 있는 거. 그 러시아 기념품들 얘가 아니잖아요. 복수니까 이렇게 받은 거죠. 그리고 주어는 이거거든요. 러시아 기념품. 주어에 따라서 동사는 변하죠. 라비츠 동사는 이식 동사 변화니까 아니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 이렇게 야트 형태가 왔습니다. 마지무 수요. 수요는 everything, 모든 것을 이란 말이고요. 마지무는 브지아츠. 완료상, 불완료상은 브라츠 동사. 그래서 이 동사 변화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마지무, 마지묘슈, 마지묘. 우리 저번에
불규칙 동사 변할 때 그 칸에 있었던 아이거든요. 얘가 영어에서 take처럼 다양한 의미가 있어서 문맥에

맞게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는데 얘는 모든 것을 선택할게요. 모든 것을 고를게요. 이런 말이 되겠죠. 스콜코스미니아 저로부터 얼마큼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즉 얼마입니까? 가격 물었고 잡시오 디비스티 루블리 하면 모두 다해서 900루블입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플러스 대격이 와서 모든 것에 대한 값이 900루블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두 번째 대화문으로 가겠습니다. A. 노브리진. 러시아 사람들도 시간에 따른 인사가 있어요. 이제는 낮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good afternoon이라는 의미고요. 남, 우리에게 무의의 역격입니다. 아진 코페, 커피 하나랑 그리고 아진 초르니 흘리엡 하나, 뭐 하나? 초르니 흘리엡, 흑빵 하나 주세요. 마셔오리스타 플리시엠입니다. 내가 하라쇼, 좋습니다. 또 뭐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A가 빠까 없시오. 아직까지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또 고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것만 주세요. 그런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스콜코스미니아 얼마입니까? 15 다해서 디비스티 루블리 200 루블이에요. 200은 5 이상의 수사고 이게 합성 수사가 아니니까 복수 생격 형태의 루블리에가 와야겠죠. 시츄아트 지금 프리니스지 동사입니다. 우리 저번에 앞에서 요거 했잖아요. 니스지. 물건을 가지고 가다. 동사 변화할 때 니스, 니스유스, 니스욧 이렇게 됩니다. 그 앞에 도착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주어가 야겠죠?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뭐를? 커피하고 빵을.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대화문 살펴볼게요. 저기 제목에서 조금 낯선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V라는 거를 거의 접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야하추 나는 원해요 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야하추하고 야브이하츠과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야하추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 그런 표현이고요. 야브이하츠 하면은 좀 더 희망, 바램, 정중한 요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는 이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뭘 원하냐면 자카젯 주문하길 원해, 예약하길 원해요. 까르토슈쿠 하면 감자죠. 감자를 주문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명사랑 닮아 있죠? 리에브냐 시골이거든요. 시골. 그래서 시골식 감자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노브리지 나왔어요. 굿애프터눈 한 다음에 무엇이나 뭐 해도 될까요? 메뉴 빠셔오니스다.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되겠죠? 덴베가 더브리젠 안녕하세요. 왓 메뉴 여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A가 이제 메뉴를 받은 다음에 스파시와 감사합니다.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정중한 요청의 표현이 담겨서 브이하찌알 됐고요. 뭐를 모로시 습 이름이에요. 비트가 들어서 붉은색을 띈다고 했고 또 제목에 나던 감자 시골식 감자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라쇼, 좋아요. 슈토니브지쇼, 또 뭐 주문하실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A가 나, 네. 무지다브리 하면은 실례지만 하고 이제 정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흘리엡 이마슬라, 빵과 버터 주문하겠습니다. 하라쇼, 좋아요. 아, 슈토부지지 삐치, 삐치는 마시다죠? 마실 거는 뭐 드릴까요? 했더니 스타간 소까. 자, 두 번째 오는 명사는 생격이니까 여기까지가 주스인데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생격은 아가 붙으니 주스 한 컵 주세요. 마셔오리스다. A가 말라도이 출라비엣 하면 젊은이라는 말이에요. 젊은이 숏 마셔오리스다. 요거는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주세요. 어떤 배가까니에슈나 물론입니다. 한 다음에 미에스체 함께 할까요? 일리 또는 라지엘라 나눠서 따로 계산할까요? 어떤 A가 미에스체 함께 계산해 주세요. 뭐뭐과 함께 할 때 VST의 C 플러스 족격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모시나 가능할까요? 아드플라티지 지불하는 거 얘는 뭐의 족격일까요 여러분? 아로 끝나는 명사 중에 까르타가 있어요. 지도가 있는데 지도 말고 카드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카드가 수단과 방법이니까 족격이 된 거죠. 카드로 지불하는 게 가능할까요? 떠니베가 가니에슈노 모슈나 당연히 가능하죠. What was short? 여기에 당신의 계산서가 있습니다. 뿌리아지 이제 오세요. 플러스 꾸다 사람 쪽으로는 그 플러스 역격이니까 무의의 역격이 남이어서
우리에게 오세요.

이쇼 또 오세요라고 이제 다음 방문을 이제 부탁하고 있죠. 에가 스파시바 고맙습니다. 넷스비다니아 안녕히 계세요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의사소통 영역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마지막 파트인 문화 영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작가 여러분 누구누구 알고 계시나요? 뭐 포슈킨, 다스타옙스키, 달스토이, 고골, 최홉, 고르키, 두르겐예프, 레르몬노프 다양한 작가들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많은 작가들이 다뤄지는데 순특강에서는 요 제가 말한 것이 다 다뤄지진 않더라고요. 오늘 만날 작가 첫 번째 순서로 알렉산드르 세르게비치 포슈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짧은 삶을 살고 간 작가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 이 작품이 불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슈킨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러시아 국민 시인이다. 그리고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다라고 많이 부르죠. 뭐 여러 가지 애칭이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 푸시킨의 시가 왜인지는 모르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시가 있어요. 러시아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한국어로 요거 한번 들어봤다 다 있을 거예요. 바로 요거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예슬리 슈이슨 지비한 마니 니피 차스 니스리지스. 요런 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서사시로는 루슬란과 루드밀라. 루슬란 이 루드밀라. 자, 요거는 러시아 고전 음악의 아버지인 글린카가 오페라로 만들었죠. 요거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운문소설 에브게니 아니긴. 요거는 치코옵스키가 오페라로 만들었습니다. 요런 작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벨낀 이야기, 대위의 딸, 마리스 가드노프. 요거는 무소르스키가 오페라로 또 만들었죠. 등이 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제가 이렇게 표시한 세 개는 각각 작곡가랑 연결해서 오페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시킨이 문학사적으로 러시아 문학에서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구어체, 민중들이 사용하는 구어체를 자신의 작품 속에 사용해서 러시아 문학어를 확립하고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등 러시아 발달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요 이유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상을 노래했고 당대의 최고의 시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결투로 인해서 1837년에 짧은 생애를 마감한 작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날 작가는 니콜라이 바실리비치 고걸 되겠습니다.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시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러시아 문학은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 고골이 입은 외투가 아니라 고골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가 외투가 있거든요. 그 작품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 러시아 제국, 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탄생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민속적 요소를 표현한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다칸카 군교 말의 야훼가 있고요.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요두 작품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좀더 이름을 날리게 된 계기는 페트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한 시리즈가 있어요. 외투, 러시아어로 슈니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코, 노스. 이런 것도 이제 시험을 많이 나기 때문에 두 개만 정리했어요. 외투코 초상화, 그다음에 네프스키 프라스펙트, 네프스키 거리, 광인일기 등의 작품 세계를 이제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담긴 그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개척하는 거한 것이 이 페체르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뒤에 이제 유명해지게 된 작품은 검찰관, 그다음에 죽은 혼 등이 있고요. 특히 이제 고고를 언급할 때이 말린키 출라비엣 써볼게요. 작은 인간, 말린키 출라비엣이라는 어떤 문학적인 상,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어떤 인물이냐면 힘없고 보잘것없고 사회에서 소외받고 출신 성분이나 사회적 계급이 낮은 그런 인물들을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투 슈니엘에 등장하는 아깝기의 비치예요. 하급 관리인데 외투에 엄청 많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관심 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그런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인간의 어떤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작은 인간의 표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문학 작품에서 계보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아깝게 아깝게 비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골까지 해서 러시아 문학 작품과 문학가 두 명을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한강 한강 진행되고 있는데 1강에서 시작했던 수능특강이 벌써 상당히 진행이 되었어요. 진도를 빼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항상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성실함 플러스 깊이를 놓치지 않고 항상 수업 이후에는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면서 요거 강의 끝나고 한번 더 읽어봐야지 했던 부분을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더 보시면 그것이 쌓여서 또 여러분 실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됐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소녀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18번째 만남이 되겠고요.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는요, 오늘 교재 15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그 14강에 있는 산업과 안전 그 전반적인 개념을 좀 공부했잖아요. 자, 오늘부터는 조금 약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는 핵심 포인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볼게요. 일단 오늘의 배우는 산업 안전 중에서 오늘은요, 기계 안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전기 안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 안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기 안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용어들 다 생소하잖아, 우리 친구들. 그쵸? 막 여기 있는 안전, 기계 설비의 안전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기계 설비 방호 장치 6가지 배울 거예요. 그리고 풀프루프와 페일 쉐이프 요거 용어들이 조금 어려워. 근데 선생님 강의 듣고 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지금 마법 같아. 아시겠죠? 요거. 그다음 전기 안전 사고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일단 우리가 선생님이랑 전강에서 사고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 기억하시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한번 점검차 하면서 한번 볼까요?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 그쵸? 그래서 그 사고 전에 그 원인, 직접 원인, 직접 원인을 우리는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라 한다. 이거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다 기억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어. 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물적 피해를 우리는 재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야. 사고의 종류. 우리는 막 선생님이 야, 다른 사고들은 다 국어적으로 우리 공업이들 다 가능해 했지만 조금 어려운 거, 협착이 무엇인지, 비례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요거를 좀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또 반복이야,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산업안전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요런 것들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기계 장치에 신체 일부가 끼거나 물리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죠? 끼임이라고 합니다. 끼임. 자, 얘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한다? 협착. 선생님, 끼임을 우리 친구들 다 알아. 근데 협착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계 안전 사고에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게 자, 벨트, 풀립, 프레스 등 체인 이런 데에서 우리가 끼거나 물리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얽히는 거야. 자, 얽히는 건요. 자, 여기에 장갑, 그다음 옷 소매, 넥타이, 그다음 긴 머리카락 등으로 이렇게 얽혀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얽힘입니다. 얽힘. 아시겠죠? 자, 접촉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고속으로 회전하는 기계 장치에 신체가 닿는 거. 접촉. 이건 알죠? 자, 그다음 이거 볼게요. 기계 장치나 고장된 파손으로 인해서 자, 본체로부터 날아와 사람의 부딪히는 사고. 본체로부터 날아와! 부딪혀. 이거 뭐라고 해? 날아옴. 이건 다 알아.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공부하라고 했죠. 비례. 비례를 공부하셔라. 비례. 자, 이거를 순 우리말로 날아옴이라 하지만, 자, 요거 비례, 협착, 요것들. 자, 이런 것들. 우리 선생님 또 요거 약간 어려운 거 전도도 했어요. 전도는 전기사고가 아니다. 넘어짐 사고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런 기계 설비에 위험점이 있습니다. 위험점. 자, 위험점이 있는데 뭐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선생님을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협착점은 협착이 뭐였어? 끼인 사고였잖아요. 이렇게 끼이는 거, 협착 위치, 끼임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절단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 물리면 물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접선 물전은 이렇게 원에 이런 접선 있잖아. 접선 물림점이라는 게 있고 회전 말림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요. 자,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에는 순서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10쪽에 있는 하단부터 선생님이랑 얘를 먼저 공부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요 말들이 조금 어렵지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만 크게 어렵지 않다. 왜냐면 선생님 강의 들으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볼게요. 풀 프루프야. 풀 프루프. 그럼 영어로 생각해야 돼. 풀. 풀 어리석다. 근데 프루프 막아준다. 그래서 이게 뭐 워터프루프 물을 막아준다. 뭐 이렇게 하잖아. 프루프 막아준다. 풀 어리석다. 그럼 어리석은 건 누가 하는 거야? 기계가 어리석은 건 아니죠. 사람이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냥 여기 있는 거 쓰면 그대로 한번 다시 써볼게. 풀 프루프라고 합니다. 풀 프루프. 풀프루프가 뭐냐면 작업자가
기계의 조작 순서를 착각하거나 실수해서 잘못 취급했을 때 사고 난 제의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게 만약에 사고로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풀프루프 기능들을 다 기계 설비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갑자기 정지하거나 이런 것들이야. 어리석은 작업을 했을 때 정지하거나 이게 풀프루프야. 풀프루프.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사례를 한번 보면 우리 친구들 이해가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력 전달 장치에 덮개 벗기면 안 되죠. 운전 중인데 운전 중인 상태에서 덮개를 벗겼어. 그랬을 때 운전이 딱 정지되는 거야.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얘를 막아주는 거. 사고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 풀프루프 맞죠?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프레스의 경우, 프레스 이렇게 눌러서 찍어내는 거야. 이 중에서 손이 금형 사이로 들어갔을 때 손이 들어갔다가 내 손이 찍히면 안 되잖아. 근데 예전에는 이런 사고들이 정말 많았어. 근데 자, 슬라이드의 하강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손이 들어갔을 때 정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센서로 열감지를 하는 거야. 이게 이 일반 그 공작물이랑 손이랑 이게 인체 온도가 다르잖아. 이거 온도랑 이 공작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열로 센서로 감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실수로 이거를 넣었을 때 얘가 딱 멈춰야지.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얘를 막아준다. 풀프루프. 아시겠죠? 풀프루프. 제가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승강기의 경우 과부하가 되면 경보가 울리고 작동이 되지 않는 거. 나가라고 하잖아. 엘리베이터 할 때. 그쵸? 자, 이거는 사람이 어리석게 막다 끼워 넣었어. 사고가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풀프루프다. 자, 그다음 크레인에 와이로프가 무한정 감기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로봇이 설치는 작업장에 이것도 좀 나왔어. 작업장에 반책문을 이 방책문을 닫지 않으면 로봇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것도 풀프루프다. 그 닫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닫지 않은 로봇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딪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책문을 닫아야 로봇이 작동하는 거 풀프루프에 해당이 된다. 그럼 사람이 관련된 겁니다. 사람. 그쵸? 풀프루프 사람.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페일 쉐이프야. 이번에 좀 다른 거예요. 페일 쉐이프야. 페일 쉐이프. 자, 페일 쉐이프 뭐냐면 요말 그대로 요거 페일 세이프. 실패 안전. 그래서 누가 실패한 거야? 사람, 기계가.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쓰면 또 다시 써볼게. 페일 세이프. 우리 친구들 한번 다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 번씩 써보자. 기계나 부품에 고장이 생겨서 기능 불량이 발생하여도 항상 안전하게 작동하는 구조와 기능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안전하게 해주는 거. 기계가 고장났을 때 안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페일 패시브는 뭐냐면 부품이 고장날 경우에 기계는 정지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그다음 페일 액티브는 부품이 고장날 경우 기계는 경보를 울리거나 짧은 시간 동안 운전 가능하다. 그리고 페일 오퍼레이셔널은 부품이 고장날 경우 보수할 때까지 안전 기능을 유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났을 때 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이 사례를 볼게요. 항공기에 엔진 고장 시

보조 엔진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자, 항공기의 엔진 고장이 사람이 잘못한 건 일단 아니잖아. 기계가 잘못된 거야. 그랬을 때 얘를 안전하게 보조 엔진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승강기가 정전되시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운전을 정지시키는 경우 이것도 기계가 고장났을 때 안전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 풀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풀프루프 이거를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페이쉐이프 이거는 다 그럼 결국엔 뭐야 이거는? 아, 이거는 다 기능들이구나. 기능들이야, 기능들. 안전장치의 기능들이야. 풀프루프는 사람.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쵸? 얘는 기계가 잘못됐을 때, 인적, 그쵸? 얘는 사람, 기계가 잘못됐을 때, 이거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같이 공부하면 우리 친구들 이게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거를 먼저 해야, 그 다음 우리 친구들, 요거를 알것 같아서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기계 설비 안전합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했으니까, 선생님 이거 뭐라고 했어? 기능이라고 했어요. 기능. 자, 그럼 기계 설비 안전하여 우리 제목부터 여기다 선생님 써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순서대로 아니고 그냥 써볼게. 자, 네개 같이 외워야 돼. 자, 그다음 작업. 이거 네 개. 이거의 안전합니다. 기능이 안전하, 구조의 안전하, 외형이 안전하, 작업이 안전하. 이네개 중에서 찾는 거야. 제목만 알면 우리 친구도 이거 충분히 할수 있어요. 제목만 알면 할수 있다. 제목만 알면. 자, 그럼 볼까요? 풀프루프와 페이쉐이프의 기능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계 설비야.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 때그 기계 설비에 안전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그중에서 기계에 풀프루프와 페이쉐이프 기능을 넣는 거야. 그럼 이거 네개 중에 뭐겠어요? 당연히 기능이겠지. 기능. 그쵸? 그래서 요거부터 할게요. 얘를 우리는 기능에 안전하라 한다. 기능에 안전하. 아까 볼게요. 반자동 또는 자동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전압 강하, 정전, 단락, 스위치 릴레이 고장, 밸브의 고장으로 인한 오동작 등을 고려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얘가 나와. 그래서 풀프루프나 페이쉐이프 기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한다. 기능이 안전하. 그래서 제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땡땡 기업은 뭐뭐 기계 설비를 할때 풀프루프와 페이쉐이프 기능을 갖춘 장치를 사용했다. 그리고 나서 기계 설비 안전한 중 어떤 안전화에 대한 거를 사용한 것이다. 요게 나와요. 기능. 기능. 선생님이랑 이걸 공부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알겠죠? 이건 아시겠죠? 그러면 얘 일단 지우고 이제 해. 자, 기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게 그 다음 뭐냐면 이거 더 쉬워. 기계 자체에 예리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리한 돌출부. 그다음 회전체. 회전하는 거 너무 위험하잖아. 날카로운 모서리. 그다음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지. 그러면 이 외관 자체가 위험한 거야. 외관 자체가 너무 위험해. 외관이 너무 위험해.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위험 부분에 내장 또는 덮개를 설치하는 거야. 안전하게 해주는 거. 안전하게.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나와. 방호 덮개를 설치하는 거. 다 방호 덮개. 뭐를 하기 위해서? 이 외관이 너무 위험하니 얘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다. 또는 얘가 되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에 안전 색채, 붉은색 등 안전 색채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위험한 부분인가? 외관을 안전하게 해주는 거야. 그럼 자, 하나, 둘, 셋, 네개 중에서 뭐겠니? 요거 중에. 당연히 얘는 외형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 외형의 안전화라고도 하고요. 자, 어떤 교과서는 외관의 안전화라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공부하셔요.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외관을 안전하게 한다. 안전 색칠을 쓴다. 덮개를 설치한다. 외형, 외관. 그 다음, 기능 넣은 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개 남았어. 이건 이제 뭐냐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거야. 안전한 작업 환경. 그리고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가동장치를 안전하게 배치하는 거야. 그리고 조명 및 소음 등을 개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어두워. 그럼 작업하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하는 이 환경을 안전하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기계 설비의 안전화 중네 가지 중에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작업의 안전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제목만 알면 우리 공업이들, 우리 똘똘한 우리 공업이들은 충분히 이거 가능하다. 어렵지 않아요. 몇번 반복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계의 초기 설계나 제작 시 용도에 맞는 재료를 선정하는 거야. 또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기계가 있는데 압력이 굉장히 세. 그래서 이 압력에, 이 충분한 압력에 이 기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 그럼 설비 자체를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한 거잖아. 구조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구조의 안전화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계 설비 안전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선생님 맨 처음에 핵심 포인트. 오늘 기계 설비 안전화 네 가지 배울 거야. 그게 뭐야? 바로 외형, 작업, 기능, 구조의 안전화. 이네 가지. 그래서 제목만 알고 있으면 이건 무슨 안전화에 대한 것이다. 충분히 알수 있어요. 우리 친구도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풀프루프와 페이쉐이프를 먼저 공부한 거야. 110조 하단에 있는 걸 먼저 공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계 설비 안전화를 내가 공부했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가볼게요. 이제 기계 설비에 방호 장치가 있어요. 방호 장치. 이거는 여섯 가지 쓰임이랑 공부할 겁니다. 물론 이런 방호 장치들이 많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딱 여섯 개만 나왔어. 그래서 여섯 개만 공부하면 돼. 더 많이 하지 마. 아시겠죠? 근데 나오는 게 똑같더라. 그래서 이거랑 선생님 볼게요. 자, 위치를 제한하는 방호장치야. 위치를 제한한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에 이렇게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리는 거야. 볼게요. 조작 장치를 기계의 위험한 영역으로 안전거리 이상으로 멀리 떨어뜨려 배치한다. 그럼 당연히 위치를 제한하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쉽지. 위치를 제한한다. 안전거리 이상으로 떨어뜨린다. 이거는 알아.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 자, 너무 쉬운 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게 나와요. 양손으로 조작 장치를 조작해서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거. 양손 조작. 이게 뭐냐면, 양손으로 얘를 눌러야 기계가 작동하는 거야. 너무 멀리 있는 것보다 양손으로 조작한다. 그래서 얘를 손수자로 해서 양수 조작 장치. 이 말이 나와. 양수. 왜냐하면 사람이, 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잠깐 착각하거나 잠깐 뭔가 다른 생각을 할 때, 한 손으로 조작하다가 프레스에다가,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한 손으로 누르면 프레스가 작동을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손에 그 프레스 기계에다가 이 손을 넣고 끼임 사고가 많이 발생했어. 자, 끼임 사고를 선생님 뭐라고 했어? 협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정말 안전하게 내가 손을 넣었을 때 열감지를 통해서 얘가 안전하게 딱 해주는 뭔가 감지형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양손으로 눌러야만 얘가 딱갈수 있게끔 하는 게 양수 조작 장치. 양손으로 눌러야만 기계가 작동하게끔. 양손으로 조작 장치를 조작해서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양수 조작 장치. 이게 바로 뭐다? 위치 제한용이다. 양수는 위치 제한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양수 조작은 위치 제한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얘는요, 접근을 거부하는 방어 장치야. 접근을 거부. 거부해. 네, 보세요. 선생님 이 동작을 봐. 거부. 거부. 선생님 뭐 하는 거야? 손으로 쳐내기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작업자의 신체 일부분이 기계의 위험한 영역으로 접근할 때 이거, 이 말이 들어가. 손쳐내기식 등의 기계적 작용에 의한 안전한 영역으로 밀어내는 거야. 이게 접근 거부 장치라서 얘가 딱 치면서 손을 쳐내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손쳐내기식의 이런 작용 나오면 이거는 방어 장치네 접근을 거부하는 거다. 그래서 손쳐내기, 손을 쳐내기 접근 거부해라. 그걸 기억하세요. 손 쳐내기 접근 거부형이다. 자, 그다음 호집형 방어장치가 있어요. 호집형 방어장치. 얘랑 조금 비슷해서 선생님 가져온 거야.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헷갈릴까 봐. 자, 여기도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덮개와 같은 장치. 회전 덮개.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선생님 여기 회전하는 설비에 덮개를 설치하는 거. 회전 설비, 포집형, 회전 설비, 격리형. 뭐가 차이가 있는지.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우리 친구들. 자, 볼게요. 얘는요.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공작물을 깎는, 이제 요거 예시가 그대로 나올 거야. 연산기. 연산기로 깎인 이 공작물의 일부분이 작업자에게 날아오는 사고. 그럼 이거 날아오는 사고는 뭐에 해당되는 거죠? 비례 사고. 이 날아온 비례 사고에 날아오지 않도록

해놓고 이거 보고 포지평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선생님 강의를 듣는 공업이들은 이거 이제 안 틀릴 거야. 그쵸? 자, 그다음 격리형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계 설비에 접촉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덮개 안전망이야. 그래서 기계 설비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야. 차단. 차단, 차단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회전한 설비에 덮개를 설치하는 거다. 이게 바로 격리형 방호장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쵸?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죠. 우리 친구도. 그쵸? 자, 그다음 볼게요. 그 다음이 감지형이냐, 접근 반응형이냐, 요거의 차이입니다. 감지형이냐, 접근 반응형. 감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요, 이게 그대로 나올 거야. 상하로 움직이는 기계 설비 또는 상사점에서 하사점, 하사점에서 상사에 왔다 갔다, 위, 아래로. 그러니까 얘는요, 위, 아래야. 얘가 움직이는 작업 경로잖아. 여기에 제품이 아닌 손이나 실체 일부가 들어갔을 때 센서로 감지하는 거야. 열 감지, 뭐 적외선 감지, 요즘은 막 신기한 거 너무 많이 나와. 얘를 감지해서 동작을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가 움직이는 그 작업 경로 있잖아. 이 길목을 뭔가 방지했어. 그러면 이걸 감지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근데 얘는요. 얘는 또 뭐냐면 얘도 센서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 센서. 근데 얘도 센서가 나오잖아. 얘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신체 일부분이 기계의 위험한 영역, 어떠한 작업,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 급정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역 안에, 기계 주변의 위험 구역 안에 들어왔을 때이 반응하는 거야. 접근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호장치다, 이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섯 가지 방호장치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섯 가지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강의 들으면 이거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비의 방호 장치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전기 안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이랑 기계 안전 다 했어요. 기계 안전 다 했어. 기계 안전이 지금 이 용어들이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 이걸 몇번 반복하면 제일 쉬워. 나오는 게 너무 뻔하거든.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이걸 볼게요. 이 EBS 플러스에 있는 이 용어들을 보고 나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격이라는 용어가 있어. 정격은 전기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한도를 지정한 거야. 이게 정격이야. 그다음 접지는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죠. 한번 그래도 읽어볼게요. 전기 장비의 한 부분을 도체로 이용해서 땅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를 대지로 흘려보내서 감전을 방지하고 설비의 절연물이 열화 또는 손상시에 흐르는 이 누설 전류에 의한 감전 방지의 목적이 있는 게 바로 접지다. 그쵸? 접지. 자, 그다음 세 번째 활선이야.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선의 상태를 활선이라 한다. 활활. 생각해. 알겠죠? 활선. 자, 그다음. 그다음 이제 또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단락과 단선이 있어요. 단락과 단선. 자, 이게 너무 많이 나와. 자, 두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접촉돼서 전류가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상태를 단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어디서 공부할 거냐면, 자, 여기서 한번 볼 거야. 요거. 합선에서 공부할 겁니다. 합선. 근데 선생님이랑 요거 합선은 가로로 단락이라고도 나왔어요. 그쵸? 합선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합선. 요거부터 하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얘는요, 합선이야. 선이 합해졌네. 이렇게 생각해. 두 개의 선이 붙었다고 해서 합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채 접촉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선은 검은색. 검은색 이렇게 피복으로 쌓여져 있어. 그쵸? 근데, 자, 여기 있는 전선이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내가 막 밟고 막 이러면 이 피복들이 다 벗겨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피복이라고 그래. 검은색 피복. 그래서 이게 아니면 얘가 노후화됐어. 너무 오래됐어. 그러면 이 피복들이 벗겨지면 요 안에 있는 구리선 있잖아. 전선. 전선들끼리 얘가 까지면서 이 전선들이 합쳐져. 그러면서. 자, 두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피복이 벗겨진 채 접촉돼서 그 부분의 저항이 0이 돼서 많은 양의 전류가 흘려 과열이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합선이다. 합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폭음과 스파크가 발생하고 단락점이 녹아낸대. 그래서 이거 합선을 우리는 단락. 이게 단락점이야. 단락점. 그래서 합선 또는 단락이라 한다. 단락. 그래서 보통 이건 어느 경우에 많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 우리 전기 매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열 매트 같은 거. 그거 보면 막 따뜻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겨울에는 펴서 쓰지만 보통 여름이나 다른 이제 계절에는 우리가 접어서 넣어놓잖아. 근데 이게 접는

과정에서 이 피복들이 벗겨지는 거야. 그러면서 합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피복을 사용하는 게 좋고,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이게 노화되니까 이게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러고, 자, 전선이 비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합선 단락이다. 이거 선생님이 합선 공부했어요. 자, 그랬으면 볼까요? 합선은 단락이구나. 자, 단선이 아니다. 이거. 자, 합선은 단락이다. 이제 단락. 이게 이제 뭐다? 합선이다. 이제 우리 친구도 이거 알겠죠? 이건 합선이다. 그래서 두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접촉돼서 전류가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상태. 이제 이해가 가죠? 자, 근데 단선은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것도. 그러니까 합선을 해놓고 얘를 단선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단선은 전선이 끊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상태를 단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퓨즈는 정해진 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과열돼서 노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기회로를 자동적으로 차단시키는 역할을 우리는 퓨즈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배선용과 누전 차단기가 있어. 배선용 차단기는 정격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흐름을 끊는 거야. 근데 누전은요, 셀 누자를 활용을 해서 셀 누, 전기가 새네. 자, 그래서 전류가 접지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면 이를 검출해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기 안전 사고들이 뭐가 있느냐? 자, 이거는 감전이야. 감전 사고가 있습니다. 감전은 우리 친구도 크게 할수 있어요. 자, 인체 전류 걸려서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것. 그래서 이런 상태를 되는 거. 이게 감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예방 대책들 우리 친구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합선은 쌤이라 했어요. 이제 합선. 합선은 단선이 아니라 단락이다. 기억. 그다음 과열이 있어요. 과열. 과열은 전선의 허용치를 초과한 과전류의 전선에 계속 흐르게 해서 전선의 온도가 매우 높아지는 거를 우리는 과열이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다음 누전. 셀 누자. 전기가 새다. 셀 누. 그래서 이걸 누전이라 해. 그래서 예를 같은 경우는 전기 일부가 전선 밖으로 새어 나와서 다른 전기기구, 금속계 재료 등의 도체로 흐르는 현상을 셀 누자 해서 누전이라 한다. 누전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이것도 시험 문제 좀 종종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예방 대책들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계 안전과 전기 안전 했고요. 자, 수능 실전 문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 현장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분진이 발생하는 곳에 필요한 보호구를 비치하는가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해서 비치할 수 있는 보호구 방진 마스크 맞죠? 방진. 분진은 방진이다. 자, 방독 마스크는 유기용제다. 방진 마스크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나에서는 나아가 이겁니다. 비상구의 위치를 알수 있도록 작업장에 산업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였는가? 비상구 안내. 이거는 안내 표지죠, 안내. 우리가 보통 산업안전보건 표지에는 경고, 금지, 안내, 지시 표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비상구는 안내 표지야. 자, 산업안전보건 표기 중 지시 표지 아니죠. 이거는 보호구 착용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디귿입니다. 다에서는, 자,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 우리가 안전화 방안을 알아야 돼. 안전화 뭐 크게 뭐 있었어요? 구조도 있었고, 외형도 있었고, 자, 작업, 그리고 기능. 이네 가지 안전화 중에서 적합한 조명 배치와 공간, 작업에 적합한. 그건 뭐야? 작업에 관련된 내용이죠. 구조의 안전화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만 정답인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입니다. 그죠? 1번. 자, 그다음. 3번과 4번 세트형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땡땡 기업 재해 발생 보고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례 1과 사례 2가 있습니다. 사례 1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운전 범위 내에서 접근한 작업자가 이 로봇과 충돌해서 3개월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어요. 발생 원인 대책 나왔고요.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선반 작업 중 발생한 절삭칩이 얼굴에 튀어서 전체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원인과 예방 대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사례 1의 안전사고, 사례 2의 안전사고 뭘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접근한 작업자가 충돌했다. 얘는 칩이 얼굴에 날아왔다. 이건 뭐야?

얘는 부딪힘, 충격에 관련된 거고, 얘는 날아온 사고니까 비례 사고에 해당이 된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요게 아니고, 요것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용어는 꼭 기억을 하자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위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사례 1의 예방 대책에서 풀프루프 기능을 갖춘 장치를 설치하였다. 풀프루프가 뭐야? 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얘를 막아주는 기능이었어요. 사례 1에 볼까? 그런 말이 있는지. 자, 예방 대책을 보면 작업자의 실수로. 그쵸? 풀. 산업용 로봇 작업장의 문을 닫지 않으면 작동이 되지 않는 방책문. 작동이 되지 않는 방책문. 풀프. 풀프루프 기능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례 1의 재해 원인인 하인리 재해 발생 모형에 의하면 불완전한 상태 및 행동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해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해 원인 보면 자, 이렇게 부딪힘 사고로 인해서 원인을 봤더니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도 있고 안전장치 미설치도 있어. 자, 그러면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거, 안전의식이 부족한 거는 간접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교육적 원인, 간접 원인 중에 교육적 원인에 해당이 되고요. 안전장치 미설치 같은 경우에는 미설치가 된 거야. 작업 환경이 잘못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에 해당되는 그 3단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불완전한 상태 및 행동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 집필자는 아마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는 간접 원인이고 얘는 직접 원인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봤을 때는 요게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디귿. 사례 2의 예방 대책에서 격리형 방호 장치를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리형, 격리형이나 격리형 볼까요? 사고 2의 예방 대책은 선반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거. 회전부에 덮개 설치. 연산기 덮개가 아니죠. 그럼 격리형이 맞죠? 맞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리을입니다. 사례 1과 사례 1의 사고 결과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는 1, 2, 3, 12. 한 명이 사망하거나 두명 이상에 3개월 이상, 10명 이상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중대재해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수능시험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기출문제를.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우리 악강에서 선생님이 했던 기출문제랑 굉장히 비슷한데, 요거를 좀 해야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를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다음 재해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땡땡 공장에서 작업자 A씨가 제품 수정 작업으로 인해서 금형 안으로 접근한 상태에서 프레스가 작동돼서 신체 일부가 끼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 이에 땡땡 공장에서는 동종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작업자가 기계의 조작 순서를 착각하거나 실수해서 기계를 잘못 취급할 경우, 이거 풀이지, 풀. 얘를 사고나 재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 이게 뭐야? 이게 풀프루프. 풀프루프 기능이죠. 이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전담 부서가, 안전관리 전담 부서가 따로 있어. 생산 라인과 또 별도로라는 말도 친절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경영자가 작업자에게 직접 조언이 가능하도록 이건 참모형이죠. 참모형. 잡모형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안전관리 조직은 직계형 조직에 해당한다. 잡모형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추가로 설치한 장치에는 이 풀프루프 기능이 포함된다. 풀프루프냐 페이셰프냐 이거를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사고는 기계 안전사고의 종류 중 날아온 비례사고, 날아온 사고, 그러니까 비례사고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 프레스가 작동돼서 신체 일부가 끼어, 이거는 뭐예요? 협착사고에 해당이 되죠. 끼임사고. 비례가 아니기 때문에 들린 보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문제를 좀 반복적으로 풀어보면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게 뻔해. 이제 제시문만 읽어도, 아, 이게 나오겠구나. 우리 친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땡땡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 결과이다.

가와 라 작업장의 점검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점검 결과. 자, 여기 보면 가나 다 라가 있어. 순서대로니까 선생님이랑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착용해야 할 보호구에는, 그럼 볼게요. 용접 작업 중에 발생된 불꽃이 날아들 위험이 있는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불꽃이 날아오려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 보안면 포함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나에서 부착된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그럼 볼까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작업장에 산업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는가? 안전모,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얘는 무슨 표지에 해당되는 거야? 지시 표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안내 표지이다. 안내 표지는 비상구, 들 것, 여기 있다 하는 거야. 안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죠. 자, 그 다음, 디귿 다에서는 단락으로 인한 화재, 단락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한다? 합선이라 한다. 그 다음 볼까요? 노후화된 두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두 전선이라 나오면 합선이야. 서로 접촉돼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선을 교차하는 거. 합선, 단락에 대한 내용이 맞죠? 자, 이거 맞는 보기. 그쵸? 자, 그 다음 리을 볼까요? 라에서 점검한 장치의 기능은, 자, 이거 볼게요. 우리 기능, 기계 장치의 기능은 풀프루프 페이지에 있고요. 근데 기계 부품이 고장 나면 자동적으로 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 기계가 고장 나면 안전. 페이 쉐이프. 자, 근데 여기는 풀프루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죠.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이거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자, 다음 산업 재해 발생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고 개요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작업자 A씨는 가동 중인 컨베이어에서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회전룰 내부의 흙먼지 청소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발이 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음. 작업자 A씨가. 그죠? 자, 사고 원인을 봤더니 안전장치 미설치야. 미설치. 그리고 대책을 봤더니 자,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안전관리를 조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안전관리 조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전관리 계획에서 실시까지 모든 것이 현장 작업 조직 개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현장 자재 조직 개통을 통해서 뭔가 별도의 안전 전문가를 두었다라는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이 되죠? 직계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직계형. 그죠? 그다음 예방 대책으로 외형의 안전화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계 설비의 안전화 네 가지 있었죠? 외형, 구조, 기능, 작업. 네 가지 안전화 중에서 외형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외형. 자, 그럼 볼게요. 기억. 사고의 결과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 자, A씨 한 명이 3주의 상해야. 그럼 얘는 중대재해가 아니죠. 자, 중대재해는 기준이 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중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뉴스에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아, 한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두 명이 3개월이구나. 자, 10명 이상이 요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이걸 보면 이제 암만큼 보인다고 뉴스에서도 이 중대재해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아니죠. 자, 그다음에 개편한 안전관리 조직은 참묘, 별도의 안전 전문가가 아니고 직계형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죠. 왜냐면 현장 작업 조직 개통이라고 돼 있어. 자, 그다음 가에 해당하는 대책이라고 했어요. 외형의 안전화 대책이야. 외형의 안전화 대책. 얘는요, 회전하는 부위에 안전 방어 덮개 설치. 어때요? 덮개 설치. 외형의 안전 맞죠? 맞는 보기.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자, 얘는요. 안전 진단 설문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의 안전 관리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을 파악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안전 관리 조직은 참모형 조직이다. 그럼 별도의 조직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볼까요? 안전 지시가 생산 라인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안전 업무를 담당한 안전 관리자가 있나요? 이거 이제 참모형 조직, 그러니까 참모가 있나요?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아니라고 했어요. 참모형 조직에 해당하는 거는 아니죠. 그쵸? 안전관리 조직이 땡땡 기업이 참모형 조직이 아니라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직계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2번 볼게요. 연삭기에는 자, 외형의 안전화, 이거는 안전 방호 덮개가 있는 거야. 연삭기에 발생하는 연사 숯돌 파편을 차단할 수 있는 방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느냐? 맞대요. 자, 방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방호 덮개. 방호 덮개는 외형의 안전화. 여기에서는 또 외관이라고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외관도 같이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3번 볼게요. 선반 작업 시에 착용한 보호구는 선반 작업하다 공작물이

수 있어. 그래서 안전모와 보안경을 착용해야 돼. 예, 날아옴 사고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경영진은 재해 예방 원칙 중 예방 가능의 원칙을 적용한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느냐? 사고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맞죠. 자, 그 다음 5번. 프레스 기계에는 프레스 기계 이겁니다. 풀프루프. 작업자가 잘못했을 때 얘를 막아주는 거야. 작업자가 기계를 잘못 조작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장치 풀프루프. 맞는 답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비슷합니다. 문제들이 나오는 패턴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자, 다음은 건축회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회의록의 일부이나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현장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자, 총무부장이 건축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계획에서부터 실시까지 모든 것이 현장 작업 조직 개통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이라고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직계형으로 개편했다는 얘기야. 그쵸? 그리고 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 건축 현장에서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대.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외장 팀장은 비계 주위에 안전 난간 및 보호망을 설치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표지인 응급구조 표지판을 부착해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번. 개편 후에 안전관리 조직은 직계형이지 참모형이 아니죠. 자, 근데 2번. 외장 팀장이 부착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응급구호 표지야. 그건 얘는 안내 표지이기 때문에 얘도 들린 답지. 그 다음 비계 주위에 설치한 안전시설은 얽힘 사고가 아니라 떨어짐 사고. 그쵸? 추락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전 난간 및 보호대 얘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4번. 총무부장이 작업자들에게 안내할 사회보험은, 자, 총무부장은 이 사회보험을 요거를 얘기했어. 이거. 자, 우리 사회보험 4가지 있었죠? 그래서 법정 복리후생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만큼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다 100% 지급한다. 이건 우리 공업 일반에서 나오는 문제야. 자, 사회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틀린 답지. 그쵸? 절반씩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다 100% 지급한다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현장 소장이 방지하고자 하는 사고의 원인은, 현장 소장이 방지하고자 하는 이 원인은 버드의 재해론적 직접 원인에 해당한다. 보호구를 미착용한 거는 직접적인 불완전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해당한다. 맞는 답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다음은 자동차 판금 공장 안전 점검 결과입니다. 가와 라의 점검 결과를 통해 할 수 있는 내용이야.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자, 기억 볼게요. 가에서 설치가 필요한 방호 장치는, 가에서 설치하는 게 어떤 걸 좀 볼까요? 작업자가 기계 설비에 접촉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호 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 근데 설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가 필요한 방호 장치는 격리형이다. 격리형 맞죠? 격리형.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니은 볼게요. 니은. 자, 나에서 페이쉐이프 기능을 가진 장치가 설치돼, 페이쉐이프 기계가 고장났을 때 안전하게 하는 거야. 근데 볼까요? 기계 부품이 고장나면 자동적으로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정지하는 기능. 페이쉐이프 맞죠? 풀프루프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다에서 부착된 산업안전보건 표지 볼까요? 산업안전보건 표지인데 방지 마스크를 착용해라. 이건 보호구 착용이야. 지시 표지에 해당이 되죠. 경고 표지가 아니죠. 그쵸? 아닙니다. 그 다음 리을 볼까요? 라에서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은, 이거는 선생님이랑 작업 환경의 유형을 나중에 또 배우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면 좋아. 자, 근골격계지라는 거는, 자, 근육과 뼈가 아픈 거야. 왜 아프냐? 우리 친구들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근육이랑 뼈가 아프잖아. 그걸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이라 하고요. 얘는 어떤 요인이라 하냐면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이라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랑 나중에 공부합니다. 자, 이거를 얘는 생물학적 요인에 해당한다.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얘는요. 땡땡 자동차 수리 공장의 위험 방지

계획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 자, 그러면 용접부터 도장, 연삭, 프레스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용접 작업장 볼까요? 용접기와 연결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채로 전선끼리 접촉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 합선이죠. 단락이라고도 합니다. 단락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자 한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도장 작업장에서 착용해야 될 보호구. 자, 도장 작업 볼까요? 유해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자, 그럼 중독이야.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는 분진. 유해가스, 독성 물질, 유기용제, 방독 마스크입니다.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연습 작업장의 방지 계획에 나타난 산업안전보건 표지야. 산업안전표지라고도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보안경 착용에 대한 산업안전 표지를 부착하라 나왔습니다. 얘는요, 지시 표지지. 보호구 착용 지시 표지. 그래서 얘는 들림 보기. 그 다음 리을 볼게요. 프레스 작업장에서 여기 풀프루프 기능을 가진 장치야. 풀프루프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막아주는 거야. 작업자가 프레스를 잘못 취급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죠. 안내 보기.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똑같이 나오죠,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땡땡 기업에서 발생한 재해와 사고 예방 대책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보면, 자, 땡땡 기업이 작업장에 기계 설비에 설치된 이 풀프루프 안전장치를 작업자가 임의로 해체했대. 임의로 해체했다는 거 불안전한 행동을 한 거야, 작업자가. 그쵸? 이거를, 자, 풀프루프. 그래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기업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전문가를 따로 채용한 거야. 그래서 생산라인과 별도로 최고 경영자와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담당한 거야. 이게 바로 참모형 조직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사고 예방 5단계를 적용해서 무죄 운동을 시작으로 하였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자, 안전관리 조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죠? 사실의 발견을 하고, 이에 따라서 그 사고의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에 더 이상 동종사고가 나타나지 않게 시정책을 선정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5개 단계를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랬을 때 볼까요? 기억. 이 간은 사실의 발견 단계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정말 예전에 오래된 기출도 가지고 온 겁니다.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땡땡 기업에서는 직계형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한 게 아니라 참모형이기 때문에 들림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사고의 원인은? 사고 원인은 이게 작업자가 임의로 해체했다. 직접 원인. 불안전한 행동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원인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설치된 안전장치는? 안전장치가 뭐야? 풀프루프야. 자, 이 풀프루프 페이지에 분은 선생님이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 네 가지 공부하라고 했죠. 첫 번째, 외형이냐, 또는 구조냐, 또는 작업이냐, 또는 기능이냐, 기능의 안전화. 이네 가지. 제목만 알아도 충분히 할수 있다. 근데 풀프루프와 페이셰프는 기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능의 안전화. 기능의 안전화를 위한 것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산업안전 쪽은 우리 친구들 몇 문제, 기출 문제만 풀어보면, 외울 건좀 외우고, 그러면 이쪽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점짜리 문항이에요. 용어들이 어렵지만 반복하다 보면 우리 친구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무거운 이 내용을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선생님과 함께 또 안전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곧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점,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준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수식어가 딱 어울립니다. 지도상으로는 한참 떨어져 있지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같은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거죠. 근데 또 그렇게 가까운데도 솔직히 말해 잘 모르는 구석도 많아서 가까운 척하면서 은근히 낯선 친구 같은 느낌이죠. 미국은 우리를 아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알듯 말듯한 미국, 때론 알면 알수록 신기한 미국,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미국, 그 미국을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여러 각도에서 종횡무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지 미국을 아는 것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의 가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미국인들은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믿습니다. 자유는 미국이 독립하면서부터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였죠. 1776년 독립선언서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는 권리를 선언하며 개인 자유를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죠. 독립 후 미합중국을 결성하는 헌법 제정에서도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을 외칠 때 사람들이 말한 자유가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이 특히 강조한 자유는 리버티였지만 우리는 리버티와 프리덤을 모두 자유라고 번역하며 뭉뚱거리잖아요. 이 두 단어는 서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차이까지도 포함해서 미국 독립과 건국 초기 미국인들이 어떤 자유를 꿈꿨는지 그 자유가 어떻게 나라의 근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첫 발을 내딛었음을 알린 문서였습니다. 단순히 독립했다는 선언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의 기초를 세운 역사적 이정표였죠. 이 선언은 훗날 전 세계 식민지 사람들에게 독립의 희망이자 불씨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죠. 우리나라 역시 미국 독립선언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대한민국의 근대 민주주의 형성과 인권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지닌 정치적, 사상적, 그리고 세계사적 의미를 차근차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독립선언서는 13개 식민지가 영국의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 새 나라가 탄생했다고 선언한 문서입니다. 각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서 외교하고 전쟁도 하며 무역을 할 권리를 스스로 갖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는 단순히 영국과 떨어지겠다는 뜻을 넘어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 중심의 식민 통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독립선언서는 단지 13개 식민지의 탈영국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개념과 주권 개념을 세계에 알린 중요한 정치적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사상적으로 보면 선언서는 자연법과 사회계약, 인권사상을 절묘하게 엮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보편적 자유와 평등 원칙을 분명히 새겼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통해 그 정당성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다는 혁명적 선언이었죠. 철학적으로 독립선언서는 영국 철학자 존 로크의 사회 계약론을 현실로 구현한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로크 사상의 핵심을 요약하면 정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며 억압적 정부에 저항할 권리는 자영권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럽은 오랫동안 절대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독립선언서가 내세운 이상과 달리 당시 미국 현실은 달랐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폭력과 학살에 시달렸고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실제로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도적, 법적 보호가 부족한 이들은 오랜 세월 억압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즉, 독립선언서의 리버티와 프리덤이란 말이 모두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출발점일 뿐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치열한 노력과 갈등,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선언서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이해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줘.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버지니아 식민지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자유, 리버티입니다. 그럼 자유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17, 18세기 유럽에서는 계몽주의라는 사상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성, 경험, 합리, 과학을 존중하며 옛 권위와 미신을 거부한 이 사상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존 로크 외에도 몽테스쿠에 볼테르 같은 철학자들은 생명, 자유, 재산권이라는 자연권을 주장하며 자유의 철학적 토대를 세웠죠.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와, 미국인들은 정말 철학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죠. 정말 당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유럽 계몽주의 사상에 심취해서 독립을 결심했을까, 이런 의문이죠. 물론 그렇지는 않죠. 미국인들이 독립을 결심한 건 영국 왕과 정부에 대한 구체적 불만과 일상적 억압이 쌓였기 때문이죠. 패트릭 헨리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을

때 그건 단지 멋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억압의 굴레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향한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평화라는 이름 아래 노예 같은 삶을 강요받는다면 차라리 그런 평화를 거부해야 한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죠. 배출 케니를 비롯해서 독립을 외치는 미국인들이 왜 그런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구호를 외쳤을까요? 우선 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770년대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자신들을 영국과 동등한 영국인으로 여겼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무리한 세금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 재산과 권리가 끊임없이 침해당했죠. 예를 들어 인지세법은 미국 식민지 주민들에게 종이류의 세금을 부과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든 문서에 수입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신문, 각종 계약서, 심지어 대학 졸업장 등에도 이런 인지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인지세법 파동이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엔 영국의 세금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상인들이었는데 이제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이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 미국인들이 내세운 구호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구호였습니다. 당시 영국 외에는 식민지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보스턴 학살은 긴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영국 군인들이 시위 중인 보스턴 시민을 향해 발포해서 5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는 대중의 반영국 감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죠. 그때 자유니 뭐니 철학적 사상을 미국인들이 들먹였겠어요? 그냥 군중들의 분노가 크게 작용한 것이죠. 보스턴 학살은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영국의 만행을 기억하는 상징적이자 중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독립으로 가는 길에 발생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죠. 이는 독립혁명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영국 동인도에 사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식민지에 중국산 차를 싼값에 대량 판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정부는 차법을 통해 중국산 차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민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식민지들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원칙을 다시 내세우며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1773년 12월 급진적인 독립운동단체인 자유의 아들들이 주도해서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동인도회사 소속 배들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영국 정부는 이를 반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제법을 통과시켜 식민지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분노로 들끓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미국인들은 그 법을 억압법 혹은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부르며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경 대응을 선택한 영국 정부와 이에 맞서는 미국 식민지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1775년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이렇게 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은 단지 항의 행동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 과정의 중대한 변곡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독립혁명이 존 로커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단순한 철학적 이상에 의한 행동이기 이전에 당시 식민지 현실과
정치적 필요에 깊이 뿌리내린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과 미국 독립혁명가들이 로케 사상을 선택한 배경에는 당시 식민지 주민들의 구체적 현실과 정치적 요구가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자유가 있었죠. 이 자유는 단지 이론적인 이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몽주의가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 깊고 널리 꽃피울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는 미국의 사회, 정치, 문화적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계몽주의는 자연권, 평등, 자유, 국민주권 같은 개념을 강조했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신분제도와 강력한 귀족중심 사회구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사회 전반에 완전히 뿌리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여전히 왕권과 귀족층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 변화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죠. 반면 미국 식민지 사회는 신분제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유럽과 같은 명확한 귀족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영농, 상인, 공예인 등 중산층 시민들이 사회의 주축을 이루었고 이들은 정치 참여와 종교 자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비교적 종교적 다양성이 높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개인과 집단의 자율의식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계몽주의 사상이 미국에서 더 널리 퍼지고 깊게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쇄술과 신문, 팸플렛 같은 새로운 정보 매개체도 계몽사상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1776년 초 등장하자마자 수만 부가 인쇄되어 거리와 가정 곳곳에 퍼졌습니다. 복잡한 철학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하고 단호한 언어로 영국 왕정과 식민지 통치의 부당함을 폭로했습니다. 페인은 영국 시민이었는데 미국에 이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게 되면 자유의 사상에 기초한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기에 독립은 시대의 숙명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상식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립과 자유, 평등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습니다. 그 불씨는 급속히 번져 상식 출간 반년 만에 미국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것입니다. 이 작은 팜플렛 한 권이 자유를 향한 대중의 목소리를 깨운 혁명의 선언문이었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유럽보다 계몽주의 사상을 더 깊이 받아들여 자유를 제도화했으며 이는 오늘날 헌법주의와 개인권리보호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계몽주의라는 씨앗을 뿌렸다면 미국은 그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서 키워 자유라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시킨 셈이죠. 이제 미국인들이 독립을 외치면서 내세운 자유의 의미를 찬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깊이 스며든 유럽 계몽주의 사상가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존 로크였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도 로크의 철학에서 큰 영감을 받았기에 독립선언서에서 로크의 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로크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보편적인 규칙, 즉 자연법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당시로서는 생명과 자유를 자연권으로

보는 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지만 재산권도 동등한 수준의 권리로 포함한 점은 매우 참신한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내 손으로 땀 흘려 얻은 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은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점차 자본주의와 도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계급이 고정된 사회를 넘어 새로운 시민계급, 즉 부르주아지가 등장했습니다. 부르주아지는 원래 도시 거주자를 뜻하는데 주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재산을 축적한 계층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재산권은 단순한 소유 이상의 의미로 생활의 자유와 안정, 사회적 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었죠. 이런 로크의 재산권 사상은 특히 미국 식민지인들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많은 사람은 계급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을 쫓으며 자신의 노동과 재산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죠. 특히 로크의 주장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권을 건드리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로크의 자유권은 생명자유 재산으로 압축됩니다. 한편 17세기 유럽에서 자유권 사상의 중심에는 존 로크뿐 아니라 토마스 홉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지만 그 권리와 정부 역할에 대한 관점은 크게 달랐습니다. 홉스가 1651년에 쓴 리바이어던은 마치 인간을 본능적으로 나만 최고, 다 내 것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낙인 찍는 저술이었어요. 자연 상태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표현했죠. 이 표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홉스가 내린 처방전은 단호했죠.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에게 권리를 통째로 바치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복종하란 거였죠. 로크가 정부가 마음대로 통치하면 국민이 저항할 권리가 있어라며 국민의 반항 정신을 띄웠다면 홉스는 반항? 그게 바로 혼란의 시작이다 하고 무조건 밟아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홉스의 사상을 절대주의적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17세기 중반 영국 내전이라는 극심한 정치 혼란과 부정부 상태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왕과 의회 간 권력 다툼이 국가 분열과 폭력 사태를 불러일으키자 홉스는 개인들이 모든 권리를 강력한 군주에게 양도하고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절대 권력이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권력 제한이나 국민 저항은 혼란을 부추긴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1688년 명예혁명과 시민권 신장의 역사적 배경에서 발전했습니다. 명예혁명은 전제군주의 전횡에 맞서 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법치주의와 개인 권리를 보호하는 정치 체제를 확립한 사건이었습니다.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유권을 강조하며 정부는 이를 보호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면 국민은 저항하고 정당하게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미국 식민지인들이 홉스보다 로크의 사상에 매료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 정부의 과도한 세금과 정치적 억압에 맞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제한된 정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로크의 자연권과 저항권 이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기에 미국 독립선언서에
로크 사상이 깊이

반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생명과 자유는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좀 의아하죠.

로크의 사상에서 재산권은 자연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없잖아요. 흥미로운 점은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의 초안에는 재산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본에는 그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독립이 부유한 자들의 권리 주장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해서 재산이라는 단어를 빼고 행복 추구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체했던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자유, 리버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건국 이념에서 자유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할 때 사실 두 가지 다른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리버티와 프리덤입니다. 우리는 두 단어를 모두 자유라고 번역하고 일상에서는 이 둘을 모두 자유라고 통칭하지만 두 단어의 차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프리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게 법과 제도로 보장해달라. 이건 리버티입니다. 프리덤은 주로 외부의 간섭이나 제약 없이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즉 행동의 자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누구에게나 방해받지 않고 원하는 옷을 입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상황이 프리덤에 해당합니다. 미국 건국 초기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종교의 자유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즉, 프리덤은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연결된 개념입니다. 반면 리버티는 좀 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간섭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사회나 정부 같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지거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받고 언론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모두 리버티에 포함됩니다. 즉 리버티는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이 공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자리 잡은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프리덤은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는 개인의 행동 자유라면 리버티는 법과 제도가 나를 보호해 내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적인 자유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거리에서 큰 소리로 의견을 말하는 것이 프리덤이라면 그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리버티입니다. 만약 정부가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억압한다면 그 사람은 프리덤은 있을지 몰라도 리버티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프리덤은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 가깝고 리버티는 내 권리를 실제로 누리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독립을 외치며 리버티, 즉 자유의 이상을 내건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덤, 즉 방해받지 않는 자유를 놓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립 이후 제정된 미국 헌법과 권리 장전은 바로 이 프리덤을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버트와 프리덤은 서로를 보완하며 추상적인 이상에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미국의 자유 이야기는 결국 이 두 개념이 만나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인 셈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와 근대 인권 사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기념비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독립선언을 넘어서 인간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과 저항권을 명백하게 천명한 최초의 선언이었죠. 이 처음이 가지는 무게와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나아간 이 한 걸음이 이후 수많은 자유와 권리 쟁취의 토대를 마련했고 오늘날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시민 자유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자유와 정의를 향한 투쟁에서 이 선언서가 던진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종, 성별, 신분, 국적을 넘어선 보편적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사회적 약자 권리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견고한 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초의 경험으로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는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보여준 자유의 두 얼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후 역사 속에서 그 자유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0: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방랑 후반부를 이야기했고요. 귀향 후에 벌이는 구혼자 사륙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타협도 통할 수가 없고 다만 죽음으로 갚아야 될 이 구혼자들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이 물리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훼손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인간 가치의 파괴, 이것이 바로 이들의 악행의 본질이고 오디세이아는 시작부터 이 악행의 본질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혼자들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는 폴리페모스와의 비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결과는 오디세우스의 사륙과 복수의 의미로 이어지게 되겠죠. 폴리페모스와 구혼자들 사이의 비교의 실마리는 바로 테미스라는 히라버 단어예요. 이 단어는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관습, 관행 또는 법도, 도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바 등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 단어는 인간 생활의 다양한 행동과 태도에서 발견이 돼요. 이 오디세이아에서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손님 접대, 격식과 절차를 제대로 갖춘 제사, 신들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테미스가 잘 작동하는 좋은 예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테미스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가족, 타인, 그리고 신들과 맺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행위 전반의 윤리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기준이라고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 의미도 있겠죠. 그 반대 의미를 담은 형용사 아테미스토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히라버에서는요, 어떤 말의 의미를 부정할 때 접두어, 알파, 그 아가 많이 쓰입니다. 아톰 아시죠? 쪼개질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됩니다. 아타락스야,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아토포스, 토픽을 매길 수 없는 것, 즉 자리매김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아토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아테미스토스라는 형용사는요, 도리를 저버린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할 수 없는 정도의 어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시에서 이 단어는 모두 6번이 쓰이는데 그중 3번이 폴리페모스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 폴리페모스는 가족도 없고 타인과 신들을 무시하는 존재니까 도저히 테미스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폴리페모스를 인간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이는 그가 바로 이렇게 테미스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들에게도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아테미스토스라는 형용사의 나머지 세 번의 용례는 모두 구원자들과 직결이 됩니다. 이제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이는지 비교하면서 살펴볼 차례예요. 오디세우스는 퀵클롭스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들에게 회의장과 테미스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짚어냅니다. 퀵클롭스들은 공동이라고 할 만한 어떤 조직이나 구성체도 알질 못합니다. 사회를 지탱해주는 어떤 근간이 테미스인데 이걸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족 이상의 사회 단위를 알지 못하고 각각의 가족들은 그마저도 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퀵클롭스들의 이 반사회적인 면모는 혼자서 지내는 폴리페모스에게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그가 단 한 번 다른 퀵클롭스들과 접촉을 하죠. 오디세우스에게 눈을 찔린 그가 괴성을 지르고 이에 다른 퀵클롭스들이 찾아오는 장면인데요. 이 방문의 동기는 도움 따위가 아닙니다. 그의 비명이 그들의 단잠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거든 자신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의 아비 포세이돈에게 고하라고 말하면서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역설적이게도 폴리페모스는 그들을 친구들아 라고 불러보지만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은 다시 잠자러 갈 생각만 하고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들은 서로를 상관하지도 않고 관계를 맺을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타카의 현재 상황 역시 퀵클롭스들의 섬과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2권에서 텔레마코스가 이타카의 민회를 열 때 이것이 20년 만에 열리는 회의라고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이타카 사람들은 오디세우스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회의 없이 살아온 지 벌써 20년째입니다. 호메로스의 시에서 그려지는 인간은 회의가 없이는 다른 동료들과 다른 인간들과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삶과 회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그래서 맺는 겁니다. 따라서 이타카 사람들은 마치 퀵클롭스들처럼 파편화된 상태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디세이아 2권에서 텔레마코스는 아테네 조언에 따라서 20년 만에 민회를 소집하죠. 그러나 이 민회의 진행은 구원자들에게 철저하게 가로막힙니다. 먼저 텔레마코스는 제우스와 테미스의 이름을 걸고 구원자들에게 신들의 진노를 두려워하시오라고 간청하지만 구원자들의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는 적반하장으로 잘못을 페넬로페에게 돌리면서 텔레마코스를 모욕합니다. 오디세우스에게 집안 관리를 위임받은 멘토르가 구원자들의 악행을 성토하자 다른 구원자 레오크리토스는 멘토르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고 그를 저주하며 민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회의의 해산도 원래는 테미스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강제로 이 회의를 해산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들이 테미스를 대체하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자들의 전횡 아래에서 이타카 사람들은 마치 퀵클롭스들과 같이 상호 연대 없이 개체화되고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갑니다. 이 민회에서 이타카 사람들은 비록 텔레마코스의 연설에 일시적으로 동정심을 갖긴 하지만 결국은 방관자들로 남게 됩니다. 서로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이타카인들의 모습은 눈먼 폴리페모스에게 아무 도움도 주려 하지 않았던 퀵클롭스들과 닮아 있어요. 테미스를 모르는 폴리페모스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나타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서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을 발견하자마자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낯선 녀석들아,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이 물길을 타고 온 거냐? 이 질문을 받은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트로이아를 함락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히라빈들이라고 밝히죠. 이름만 제외한다면 이 장면은 이 시에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업적과 영웅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한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폴리페모스는 그가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매료되어서 경청했을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도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폴리페모스에게 손님에 대한 합당한 대접, 즉 크세니아가 철저히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낯선 이를 친구로 바꾸어주는 이 크세니아는요, 타인과의 조화로운 상호관계를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는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폴리페모스에게는 크세니아보다 더 낯선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공 일행과 마주치자 그토록 견고한 호메로스 사회의 예법인 크세니아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그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묻는 장면으로 우리 한번 되돌아가 보죠.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이 물길을 타고 온 거냐라고 난데없이 묻죠. 물론 모든 손님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는 모든 크세니아 장면에서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던져진 시점이에요. 주인은 반드시 먹고 마실 것을 먼저 충분히 대접한 후에야 손님의 정체를 물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튿날 오디세우스의 포도주를 받은 폴리페모스는 그의 이름을 재차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잊지도 않은 자라고 밝히죠. 어느 누구도 이름이 없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오디세우스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을 피해갈 수가 없죠. 오디세우스는 부모도 친구도 모두 자기를 잊지도 않은 자라고 부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폴리페모스 말고는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폴리페모스가 던진 그 질문의 의도죠. 그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물은 것은 그를 다른 이들보다 나중에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접대 선물입니다. 보통의 경우 접대 선물은 주인의 아량을 기리는 상징이 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무사히 탈출하자 폴리페모스는 그에게 온갖 저주를 담은 또 다른 접대 선물을 건네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저주를 부탁하면서요. 이 반어적인 접대 선물은 그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폴리페모스는 손님 접대의 모든 절차를 전복하고 파괴해버립니다. 그는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손님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손님들을 잡아먹고 손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조장하는 손님과 나그네의 신성한 권리는 그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이죠. 자, 그럼 이제는 구원자들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원자들 역시 타인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두머리 안티노우스는 오디세우스와의 첫 대면에서 그를 경멸적인 어조로 인칭대명사로만 지칭합니다. 오디세우스를 데려온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악명 높은 돼지치기 녀석, 너는 대체 어쩌자고 저자를 시내로 데려왔느냐? 다른 떠돌이들과 잔치나 망쳐놓는 성가신 비렁뱅이들로는 우리에게 아직 충분치가 않다는 거냐? 니놈은 그 녀석들만 여기로 모여들어 네 주인의 살림을 먹어치우는 게 마땅치 않아 저놈까지 이리로 불러들인 게냐? 이 거짓골을 하고 있는 오디세우스는 그의 눈에는 그저 저자, 저놈 따위일 뿐 존중받아야 될 동료 인간이 아닙니다. 안티노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자들에게도 주인공은 시종일관 익명의 존재로 남을 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구원자들을 향한 화살을 겨누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 구원자들은 그를 반복해서 뜨내기, 도둑놈, 흉악한 짓에 능통한 떠돌이, 돼지의 짐짝 등으로만 부릅니다. 구원자들은 예언자 테오클리메노스의 정체 역시 알려들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나그네, 그리고 또 다른 녀석으로 지칭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자가 구원자들의 임박한 파멸을 예언하는 순간에서조차 그들은 이 테오클리메노스가 예언자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테오, 신, 그리고 클리메노스, 듣는 사람이라는 두 뜻이 합쳐져서 신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폴리페모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원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사악한 크세니아, 사악한 손님 접대로 이어집니다. 이 시에서 이타카의 모습은 이들이 크세니아의 관습을 기괴하게 전복시키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권입니다.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가 이타카의 궁전을 찾아와서 떠나기까지 약 200행 정도가 넘게 흐르는 동안 구원자들은 자기들만의 향락에 몰두한 채 이 손님의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텔레마코스는 그를 대접하기 위해 애쓰지만 구원자들이 벌이는 소란을 피하기 위해 구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죠. 크세니아의 격식에서 손님을 문간에서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변장한 아테네가 떠나가자 구원자 에우리마코스는 그 나그네가 자신들을 오히려 기다려줬어야 했다면서 궤변을 펼칩니다.

는 지체 없이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고 앉을 자리를 제공한 다음 먹고 마실 것을 대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혼자들은 자기들이 앉을 자리와 먹고 마실 것들 그리고 여흥에만 관심을 쏟을 뿐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크세니아는 낯선 이를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옛 친구 멘테스를 완전히 낯선 이로 만들고 만 셈입니다. 호메로스는 시의 후반부에서 구혼자들의 이 나쁜 크세니아에 대한 그림을 완성시켜버립니다. 손님이 자기 집에서 폭력을 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주인의 치욕입니다. 만일 주인이 손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신이 없을 경우 주인은 남에게 부탁해서라도 그 손님의 안전을 지키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크세니아는 때로는 아군과 적군의 선명한 구분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일리아스가 좋은 예죠. 집안 대대로 내려온 크세니아 관계를 확인을 하자 디오메데스와 글라우코스는 서로를 겨누던 창을 내려놓고 우위를 다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구혼자들은 이 존중받아야 될 관습을 고의로 파괴하죠. 손님을 환대해야 하는 언어는 이들에 의해서 학대와 모욕의 언어로 변질됩니다. 급기야 이 폭력의 언어들은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주인은 손님의 안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18권에 이로스와 오디세우스의 대결 장면에서 구혼자들은 손님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유쾌한 오락으로 즐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들은 오디세우스에게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요. 여기서 무기로 사용된 도구들은 원래는 손님에게 만족과 안락함을 줘야 하는 가구와 음식물들입니다. 이처럼 구혼자들과 폴리페모스는 크세니아의 세부 하나하나를 모욕적으로 전복시킨다는 점에서 서로 매우 가까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구혼자들의 죄상을 밝히면서 이들과 폴리페모스가 보이는 반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R 분석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Oh, wow. What's this?
2: This is bulgogi. It's a beef dish from Korea. Do you like Korean food?
1: I love Korean food. Thanks. This is a seafood dish from Spain. I made it for you.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 beef, dish, seafood, Spain, made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beef. beef예요. 선생님 발음 잘 보고 들었더니 이 부분을 이 하고 길게 발음했죠. 친구들도 그렇게 beef. beef는요. 고기 종류 중에서 소고기 또는 우리 쇠고기 둘 다로 쓰죠. 소고기, 쇠고기를 beef라고 불러요. 이 단어는 seafood. seafood 한 단어예요. 앞에는 sea 바다가 있고 뒤에는 food 음식이 있죠. 그러면 seafood는 바다에서 온 음식이니까 해산물이 되겠죠. dish dish 이 단어는 친구들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릇 중에서 접시를 우리 dish라고 하는데 음식이 이렇게 한 접시씩 담겨 나오잖아요. 음식을 뜻하는 말로도 dish 쓸 수 있어요. This is a Korean dish 하면 한국의 음식이야 이런 느낌으로요. Spain. Spain. 나라 이름이니까 첫 글자 대문자로 S 써줬어요. 우리 알고 있는 스페인인데요. 이 스페인은 영어로 발음할 때는 한 박자로 발음해야 돼요. Spain. Spain. 그리고 make, made. 우리 대화에서는 made라고 과거 만들었다로 쓰였는데 원래 이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의 모습은 make. 알고 있죠, 친구들? make예요. 그러니까 make, made 짝꿍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제 대화 볼게요. 남자아이가 감탄을 하네요. Oh, wow. Whoa. What's this? 이게 뭐야? 여자아이가요. This is 불고기. 선생님 불고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각 나라의 고유한 음식은요. 이름이기 때문에 영어로 소리 나는 대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근데 외국 친구들은 불고기라고 했을 때 불고기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설명을 하나 덧붙여주면 되죠. It's a beef dish from Korea. 한국에서 온 쇠고기, 소고기 요리야.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주면 좋겠죠. 맛은 뭐 달콤하고 단짠단짠, 짭조름해 뭐 이런 말까지 덧붙여주면 외국 친구들도 이런 불고기, 전통 음식을, 우리나라의 음식을 이해하기 더 쉬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김밥, 떡볶이 이런 것들도 우리말 소리 나는 대로 바꿔서 영어로 써주는 거 좋아요. 이거는 불고기야. It's a beef dish from Korea. Beef dish니까 소고기 요리. 기억나죠? 그리고 한국에서 온 소고기 요리다. Do you like Korean food? 너 한국 음식 좋아하니? 그랬더니 I love Korean food. 좋아하다니 무슨 말이야? 너무너무 좋아하지, 사랑하지 라고 했네요. Thanks. 고마워. This is a seafood dish from Spain. 이 친구도, 남자친구도 요리를 가져왔나 봐요. This is, 이것은 a seafood dish. 그럼 이거 뭐겠어요? Beef dish는 소고기 요리니까 seafood dish는 해산물 요리가 되겠죠. 어디서 온? From Spain. 이거는 스페인의 해산물 요리야. I made it for you. 자기가 직접 요리를 했대요. I made it. 내가 만들었어. For you. 너를 위해서. 자, 이렇게 대화 살펴봤네요. 그럼 우리 배운 단어랑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ld 5, 그리고 Topic 91, 91 들어가서 815 눌러볼게요. 오늘도 똑같아요. 잘 듣고 단어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만들고 뜻 알아보기.
2: Do you like Korean food?
0: Do you like로 시작했죠?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Korean food? 그렇지, 한국 음식 좋아하니?
2: It's a beef dish from Korea.
0: It's a beef dish from Korea. 이건 한국의 소고기 요리야.
2: It's a honey cookie from Korea.
0: It's a honey cookie. 꿀로 만든 쿠키 from Korea. 약과인가 보다, 그치? 한국의 꿀 과자예요.
2: It's a seafood dish from Spain.
0: 이건 우리 대화에 나왔죠. It's a seafood dish from Spain. 이건 스페인의 해산물 요리야.
2: It's a noodle salad from Vietnam.
0: It's a noodle salad. 뭔가 국수가 들어간 샐러드래요. 어디의 요리일까? From Vietnam. 이거는 베트남의 국수 샐러드야.
2: How does it taste?
0: 아, 만 물어보네요. How does it taste? 그거 맛이 어떠니? 오늘도 들리는 대로 문장 만들기 성공!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이것은 불고기예요. 이것은 한국 음식이에요. 그것은 달아요. 좋아요. 이제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11 눌러볼게요. 음식 소개하기. Hi.
3: It smells good.
0: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나 봐.
3: What's this?
0: 지금 불고기 사진을 들고 이게 뭐예요? 하는 거죠. This is 하고 불고기 발음하면 되겠죠. 우리 영어로 be you 이렇게 써 있으니까 발음을 그렇게 해볼까? This is 불고기.
3: This is bulgogi.
0: 맞아요, 불고기.
3: Which country is this food from?
0: 이 음식은 어느 나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한국의 음식이에요. 그러면 this is from Korea 이렇게 말해도 되고 this is a Korean food 해도 돼요. This is from Korea.
3: Which country is this food from?
0: This is from Korea.
3: Okay. How does it taste?
0: 맛을 물어보네요. 달콤하니까 it's sweet. It's sweet.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3: wow.
0: 맛있고.
3: Let's eat it later.
0: 그래요. Bye. 오.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기. Beef, seafood 나왔으니까 이 고기의 종류를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Nicole. 고기 종류 영어로 알려줄래? Meat, 육류. Beef, 쇠고기. Pork, 돼지고기. Chicken, 닭고기. Lamb, 양고기. Fish, 생선. 오, 고기 종류가 되게 많죠? 자, beef, 쇠고기는 우리 배웠고요. Pork, 돼지고기는 pork라고 하고 chicken, 닭고기, 그죠? 우리 닭이라는 동물도 chicken이라고 하기 때문에 동물은 한 마리면 그리고 여러 마리면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식 얘기할 때는 nuts 이런 거 붙이지 않고 그냥 chicken, 닭고기 lamb은 양고기 그리고 fish, 생선이 있네요. 맛있겠다. 고기 종류 우리 친구들도 영어로 잘 알아둬요. 이번에는요, 우리 각 나라의 음식 소개하기 해봤어요. 친구들도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음식, 우리 외국인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연습 꼭 해봐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개념완성 물리학의 35번째 시간입니다. 3단원이 시작이 됐는데요. 3단원 빛과 물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기를 바라면서 3단원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작은 한 걸음이라도 그 성장을 함께 축하해 본다면 매일매일을 생일처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호주의 어떤 작은 부족은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생일을 축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생일은 매년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축하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부족에서는 나아짐을 축하한대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조금 더 성장한 것을 그 부족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고, 그저께보다 조금 더 성장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매일 보지 않나요? 그런 본인의 모습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칭찬할 거리들이 생길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의 나아짐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분 좋은 매일매일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3단원 같이 시작해 봐요. 자, 봅시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요, 빛의 중첩과 간섭을 통해서 빛의 파동성을 알고, 일단 파동성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익혀야 돼.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한 기술과 현상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가 우리 교육과정상의 성취 기준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파동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학습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학습했던 것, 파동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개념을 익혀보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웨이브예요. 웨이브,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죠.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 이렇게 부릅니다. 진동, 울림, 이것을 다른 말로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파원이라고 하는 것, 파원이 뭐죠? 파동이 발생한 점이에요. 그쵸? 위치예요. 제 목소리 한번 생각해 봐. 제 목소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여기 제 성대에서 만들어지잖아. 여기가 파원인 거야. 만약에 물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퐁당 떨어뜨렸어요? 그럼 거기서 물결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퍼져나갈 텐데, 돌멩이가 떨어진 그 부분, 거기가 파원이 되는 거죠. 퍼져나갑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진동이, 울림이 전달이 된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매질을 통해서. 매질을 통해서 울림과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이죠. 아 하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성대의 진동이 공기를 진동하고,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들 귀 아래 앞에 있는, 귀 안에 있는 공기까지 진동하면서 결국 고막이 진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매질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요, 그 사람 앞에서 진동하는 공기가 여러분들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해요.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이렇게 진동이 전달되는 거야. 그것이 파동입니다. 물론 매질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파동도 있죠. 예외적인 파동이 있는데요. 바로 전자기파야. 빛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가 서로를 원인과 결과가 되면서 유도하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매질이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 저기 우리가 태양을 볼수 있는 이유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진공 상태잖아.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빛을 보잖아요. 바로 전자기파,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파동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3단원을 학습하면서 어떠한 파동을 좀 중점적으로 학습했으면 좋겠냐면, 소리, 음파라고 하는 거, 소리. 그 다음에 물결파, 그 다음에 빛. 요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눈에 보이는 파동이 뭐예요? 소리, 눈에 안 보이잖아. 물론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빛, 가시광선 보이는데요? 가시광선처럼 보이는 빛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빛도 있죠. 물결파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것으로 많은 것을 함께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과서 개념적인 부분에는 빠져 있지만 우리 뒤에 있는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요,

이런 소리와 물결파를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많이 학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동을 학습하면서 여러 가지 물리량, 파동에만 사용하는 물리량들이 있거든. 그 물리량들을 익혀야 돼요. 먼저 봐요. 파동이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해요. 그때 위로 가장 솟아있는 이 부분. 진동의 중심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이라고 해요. 변이가 최대인 이 지점을 마루 이렇게 불러요. 마루. 다 알죠? 마루. 그 다음 쑥 들어간 부분을 골 이렇게 합니다. 마루, 골. 마루, 골.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진동해요. 매질의 진동 방향은 위아래 방향이야. 진동 방향. 하지만 진행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 방향이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한 이러한 파동을 뭐라고 하냐면 횡파라고 합니다. 횡파. 참고로 알아두세요. 대표적인 횡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물결파요. 물결파가 횡파고요. 그 다음에 빛, 전자기파, 빛도 대표적인 횡파입니다. 그러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이 있어요. 우리 아 소리를 내잖아. 그러면 공기 분자들이 진동을 할때 이렇게 진동합니다. 공기 분자들이 이렇게 모여요. 밀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소, 밀소, 밀소, 밀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이 있어요. 이것을 종파라고 불러요. 종파. 대표적인 종파는 소리, 음파가 있죠. 이것들을 좀 가볍게 구분해 두시고요. 괜찮죠? 다섯 가지 물리량을 배울 거예요. 다섯 가지 물리량은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을 좀 중요하다라고 밑줄 치면서 함께 학습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진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폭. 기호로는 A라고 씁니다. A. 봐봐요. 진동의 중심에서 변이가 최대인 여기요. 여기. 여기를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괜찮아요? 단위는 미터를 씁니다. 벌써 하나 끝난 거야. 두 번째는 파장이요. 파장. 파장은 기호로 이렇게 써요. 그리스 문자야.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 람다.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거리예요. 파장. 아니면 골부터 골까지의 거리. 이걸 파장이라고 불러요. 기호 람다, 기호로 람다, 단위는 미터를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세 번째는 주기라는 거예요. 주기. 기호로는 t 이렇게 쓰고요. 주기의 단위는 초, 세컨드를 씁니다. 몇 초냐라고 하는 것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봐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마루였잖아. 이 매질의 진동 방향은 이렇게 진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조금 있으면 이 지점은 내려가요. 내려가서 골까지 내려갈 거야.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서 다시 마루까지 올라오겠죠. 이것이 한번 진동이야. 한번 진동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진동수야. 진동수는 기호로 F, 프리퀀시 라고 쓰고요. 단위는 헤르츠를 씁니다. 헤르츠는 1초에 몇번 진동하니?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F가 20헤르츠라고 한번 해볼까? F가 20헤르츠라고 하는 것은 1초에 20번 진동하는 거야. 아마 중학교 때 진동수가 얼마인? 뭐 시간 기록계 너무 예전 실험 장치인가요? 이걸 가지고 실험한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일주일에 막 타점이 찍히잖아. 몇 번? 10번 찍히고 20번 찍히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몇번 진동하냐? 이거 진동수예요. 그러면 한번 진동할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1초에 20번 진동한다라고 했을 때 1초에 20번 한번 진동하는 데는 그렇지. 20분의 1초지. 그게 주기잖아. 그러니까 아이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역수 관계가 있어요. 역수. 이 둘은 잘 기억해놔.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 관계가 있어요.

제가 들어봤더니 음이 좀 높아졌는데요. 아니야, 네가 음치이기 때문이야. 절대로 음의 높낮이는 달라지지 않아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에 따라서 우리가 소리의 높낮이가 다르게 들리는 것이거든. 그건 어디서 결정되는 것이냐면 제 성대에서 결정되는 거야. 진행하다가 소리 라가 되고 소리 미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진동수는 불변이다. 진동수가 불변이면 당연히 주기도 불변이겠죠. 라고 하는 것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리량은 파동의 진행 속력, V. V는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 개념으로 학습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주기 동안, 한 주기라고 하는 건 뭐야? 한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지, 한번 진동하는 데 이동한 거리가 뭐죠? 마루부터 마루까지 파장이었잖아. 그러니까 주기분의 람다, T분의 람다, 이것으로 파동의 진행 속력을 정의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기는 진동수하고 역수렴해. 그러니까 파장과 진동수를 곱한 값으로도 파동의 진행 속력을 정의를 해요. 괜찮죠? 오케이. 이러한 다섯 가지 물리량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 파동의 진행 속력 있잖아. 우리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파동을 살펴본다라고 했죠. 첫 번째가 물결파.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깊이에 따라 결정이 돼. 이게 깊을수록 바닥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깊은 곳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이 얕은 곳에서의 물결파의 속력보다 빠르다. 이렇게 하나 정의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소리. 소리의 속력은 매진에 따라 결정이 된다. 어디에서 제일 빠르냐면요. 고체에서 제일 빨라요. 그리고 액체, 기체에서 제일 느려. 진공에서 소리는 전달되지 않아요. 뭔가 진동해야 되는데, 진동할 게 없어. 소리는 전달되지 않아. 괜찮아? 그 다음에 소리는 온도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져요.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거든. 전달이 잘 돼. 그래서 고온에서의 소리의 속력이 저온에서의 소리의 속력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요. 빛이요. 빛. 전자기파. 빛은 소리하고 좀 반대야.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빨라.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요.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어떤 기체, 액체, 고체, 뭔가 들어가면 이 빛의 진행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생긴단 말이야. 그 진행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세 개의 파동의 속력이 무엇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지도 함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요, 이 그림 보면, 봐봐.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진폭, 파장, 이런 것들을 정의했었는데, 특정한 점을 콕 찍고요. P점을 콕 찍고, 이 P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었잖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이 모습, 파형이 바뀌어 있을 거냐면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보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짝 이동시켜 봐.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봐봐. 지금 P점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니까 P점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P점은 위로 올라갔다가 저기 최대, 변이의 최대 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내려가서 골이 되고 다시 올라가서 마루가 되고 시간에 따라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첫 번째 그림은 어느 순간 파동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림은 어느 지점, P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 괜찮아요? 만약에 이 파동이 진행 방향이 반대야. 왼쪽 방향으로 진행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왼쪽으로 이동시킨 모습의 파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럼 P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P점은 조금 있으면 내려가는 거야. 내려간다고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자면, 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조금 있으면 내려갔다가 골이 되고, 조금 있으면 올라갔다가 마루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냐에 따라서
피점이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아,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구나, 왼쪽 방향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파동의 중첩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파동은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물체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야구공 두 개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야구공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요. 그러다 둘이 꽝 부딪혀. 부딪히는 거 뭐라고 했어요? 충돌이라고 했잖아. 충돌. 충돌 과정에서 어떻게 되지? 서로 힘을 주고받아. 그러니까 각각의 야구공은 힘을 받으니까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튕겨가기도 할 거고요. 맞죠? 그런데 파동은 그렇지 않아. 파동은 진행하다 둘이 만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A라는 파동과 B라는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진폭이 A는 Y1, B는 Y2예요. 조금 있으면 만나요.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돼요. 합쳐진다는 거야. 그래서 진폭이 Y1 플러스 Y2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야구공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야구공 두 개가 날라와서요, 딱 충돌한 다음에 합쳐져. 하나의 야구공이 돼? 말도 안 되잖아. 파동만이 갖는 특성이야. 둘이 만나요. 만나서 합쳐지면서 진폭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첩 원리라고 합니다. 괜찮아?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합쳐지는 게 끝이 아니야. 원래 A라는 파동은 진폭이 Y1이고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B라는 파동은 진폭이 Y2고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만나서 진폭이 더해졌잖아. 그 다음엔 각각 원래 가던 방향으로 A는 오른쪽, B는 왼쪽 분리가 돼서요. 운동 방향과 그 진폭을 유지하면서 쭉 진행을 해요. 이것을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물결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함께 확인할 거야. 괜찮습니까? 파동의 독립성.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중첩 원리에 따르면 파동이 진행하다 두 파동이 만나면 합쳐진단 말이야. 합쳐지면서 진폭이 더해져요. 더해질 때 진폭이 커질 수도 있고 진폭이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폭이 변하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섭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치고요. 별표 한번 쳐볼까? 이 별표의 의미는 중요하다는 거야. 파동만이 갖는 특성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야구공을 예를 들면, 야구공은 절대 둘이 가다가 만난 다음에 합쳐져서 더큰 야구공이 되거나 더 작은 야구공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튕겨나가지. 그런데 파동은 진행하다가 만나면 합쳐져서요, 진폭이 변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서가지고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봐. 노래. 소리가 합쳐지는 거잖아. 소리는 파동이잖아. 그러면 두 소리가 만나면 소리가 커지기도 해요. 그리고 화음도 나요. 합쳐지거든요. 이런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음도 듣게 되고 소리가 더 커지는 것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폭이 변할 때 위상이 동일해서,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위상이 동일해서요, 중첩되기 전보다 진폭이 커지는 간섭이 있어. 그것을 보강 간섭, 이렇게 부릅니다. 보강 간섭이요. 진폭이 커졌죠. 자, 위상이 같다는 말은 위치와 운동 상태가 같은 것을 위상이 같다라고 해요. 조금 쉽게 말하면 마루와 마루가 만난 거야. 위상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위상이 반대라고 하는 것은 마루와 골이 만난 거야. 위상이 반대인 것이 만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괜찮아? 지금 보강 간섭은 위상이 동일한 것. 마루마루가 만나고 골골이 만났을 때 진폭이 커져요. 원래의 파동보다. 그러한 현상을 보강 간섭,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세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반대여서, 반대야. 마루와 골이 만나고 골과 마루가 만난 거야. 그래서 중첩되기 전보다 진폭이 작아졌죠. 이렇게 마루와 골이 만나게 되면 원래의 파동보다는 당연히 진폭이 작아지게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러한 간섭을 상세 간섭, 이렇게 부릅니다. 보강 간섭, 상세 간섭.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다양한 예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 결코 어렵지 않아. 그러면 우리 교재
제일 밑에 있는 더 들여다보기를 보면 파동으로서의 빛이 나온다.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봐봐. 빛. 뭐 다른 표현, 좀 넓은 개념으로 전자기파 이렇게 부르는데, 전자기파 중에는 우리가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가시광선 부분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빛, 전자기파도 있단 말이야. 그것을 파장에 따라서 쭉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 그림 밑에다 한번 식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것을 식을 한번 써보면, 빛의 속력, C라고 쓰잖아.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C 이렇게 쓰면은, 파장과 진동수를 곱한 값이다. 여러분, 진공에서는요, 파장과 진동수와 관계없이 빛의 속력은 요 값은 일정해요. 저기 감마선부터 전파까지 있거든? 누가 제일 빠를까?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파장과 진동수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일정해. 그 말은 파장이 길다라는 말은 진동수로 이야기하면 진동수가 작다라는 말하고 똑같아. 괜찮아? 두개 곱하는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만약에요, 파장이 짧다라는 말은 진동수로 이야기하면 진동수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을 파장으로 구분하고 진동수로 구분했거든? 파장이 제일 긴게 어디야? 파장이 제일 긴게 여기예요. 파장이 780 나노미터잖아. 그치? 파장이 제일 길어. 여기가 파장이 가장 짧아요. 짧죠?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큰 거야. 진동수는 여기가 그래서 커요.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작은 거야. 그요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아,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봤으니까 각각의 전자기파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쓰임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이 감마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 같은 거에 걸리게 되면 암세포를 죽일 때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이 치료 과정인데, 암세포를 죽일 때요 감마선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엑스선은 우리 뼈 사진을 찍을 때 엑스선을 사용하기도 하고, 공항에서 짐을 검색할 때 엑스선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자외선은 피부의 적이잖아? 그쵸? 피부의 적이에요. 살균, 소독 과정에서 자외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의 적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은 근거리 통신에 이용되어 리모컨에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체온을 측정할 때 적외선 체온계로 측정하기도 하고, 사람이 몸에서 적외선이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외선 투시경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사람이 움직임을 보기도 하죠. 군인 아저씨들 같은 경우 영화에서 우리가 가끔 볼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는 통신하는 데 쓰이고요. 전자레인지에서 마이크로파가 사용됩니다. 전파는 TV, 라디오 뭐 이런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파동, 소리, 물결파,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때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문항들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풀수 있는 문항들이니까, 간단하게 소리의 간섭, 그리고 물결파의 간섭은 이번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빛의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의 간섭이에요. 소리라고 하는 것도 진행하다가 서로 만나면 합쳐져서요, 진폭이 커지기도 하고 진폭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진폭이 커지면 우리가 들었을 때큰 소리로 들려. 진폭이 작아지면 우리가 들었을 때 작은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여기요, 스피커 두 개가 있어. 스피커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소리가 나오고요, 여기 앞에 스피커를 있는 하나의 선분을 이렇게 딱 있다라고 하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우리가 여기 서가지고요, 소음 측정기를 딱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따라 쭉 걸어간다? 걸어가다가 소리가 크게 들리는 지점을 딱 체크하고, 소리가 작게 측정되는 부분을 체크하고, 이런 실험을 한번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소리가 크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걸어가다가 여기 소음 측정기를 보니까 소리의 세기가 좀 작아. 그럼 아, 여기는 상세 간섭이 된 지점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잖아. 그런데 어디가 보강 간섭이 되고 어디가 상세 간섭이 되는지를 경로차라는 것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경로차. 기호로는 이렇게 델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로차. 봐봐. 지금 스피커 두 개에서요, 소리가 발생합니다. 스피커 두 개를 있는 선분의 중앙에서 이동분선을 쭉 내려요. 여기 했더니 P점이 보강 간섭이래. 보강 간섭. 큰 소리가 들린 거야. 여러분, 여기가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단 얘기죠. 경로차는요, 무슨 말이냐면, 소리가 여기서 발생해서 이만큼 온 거잖아? 또, 여기 스피커에서 발생해서 소리가 이만큼 온 거잖아? 이두 거리의 차이를 경로차라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인 경우에는 이 길이가, 이 거리가 같으니까 경로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곳이에요. 경로차가 0이 되는 곳은 보강 간섭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물론 소리는 이렇게 진동하는 종파인데 횡파처럼 그린 거야. 그리고 만약에 마루가 도착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똑같은 위상으로 출발했다라고 가정할 때 여기서 마루가 먼저 출발하면 여기도 마루가 먼저 출발한 거야. 그럼 여기서 마루가 도착하면 같은 거리를 진행했으니까 비, 요 스피커에서 출발한 소리도 마루가 도착했을 거야. 그럼 마루마루가 만난단 말이야. 마루마루가 만나면 보강 간섭인 거죠. 그쵸? 시간이 좀 지나면 골이 도착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도 골이 도착하겠지. 마루마루가 만나고 조금 있으면 골골이 만나고, 마루마루가 만나고 골골이 만나고. 어때요? 무슨 간섭이야? 보강 간섭이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아, 경로차가 0이 되면 보강 간섭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쯤 갔더니 여기도 큰 소리가 났어. 큰 소리가 났는데, 우리가 경로차를 생각해 보니까, 스피커 이 여기에서는 이만큼 왔고, 스피커 이쪽에서 이만큼 왔어요. 여기서 얼마큼 더운 거죠? 선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면서 선을 이렇게 내리면 이만큼 더 왔잖아요. 이게 경로차인데, 경로차가 한 파장만큼 더 왔다고 생각해봐. 한 파장만큼. 이게 뭘 의미하죠? 아, 여기 마루가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그 다음 마루가 도착한 거야. 한 파장 더 진행한 거야. 그 마루마루가 만난 건 똑같잖아. 그럼 보강 간섭이에요. 아, 경로차가 0이 돼도 보강 간섭, 람다만큼 차이가 나도 보강 간섭, 그럼 2람다만큼 차이가 나도 보강 간섭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상세 간섭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파동이 진행해서 마루가 도착했는데 여기 골이 도착해. 이게 상세 간섭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마루와 골은 반파장 차이야. 반파장 차이. 그렇기 때문에 아, 요 점은 만약에 우리가 소음 측정기 가지고 걸어가서 첫 번째 소리가 작아지는 점을 발견했다? 그럼 여기는 경로차가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는 곳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마루가 오면 여긴 골이 오는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루가 오고 여기도 골이 오겠지? 계속 상세 간섭이 돼요. 이해 돼요? 경로차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람다가 됐다면 2분의 3람다도 되고. 반파장의 홀수배. 반파장의 짝수배. 경로차가 그만큼 차이가 나면 보강 간섭이 되고 상세 간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참고 삼아 이해하시면 더 많은 문제를 풀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파동, 물결파 있잖아요. 물결파의 간섭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봐봐. 물결파 투영 장치야. 물결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간섭 현상을 보고 싶으니까 두 개의 물결파가 필요해. 여기서 두 전파원 발생 장치라는 게 있죠? 여기서 두 개의 물결파를 만드는 거야. 물을 첨벙, 첨벙, 첨벙, 첨벙 치면서. 그럼 이렇게, 이렇게 물결파가 퍼져나갑니다. 동심원 모양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위에서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럼 이 아래 스크린에 이러한 무늬가 보이는데요. 이러한 무늬. 그러한 무늬를 이렇게 한번 재구성해 볼게요. 실선은 마루고요. 점선은 골이야. 두 개의 물결파가 발생한 점이 파원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S1, S2가 되는 거죠. S1, S2. 괜찮죠? S1, S2. 그러면 여기서 물결파가 발생해서 막 퍼져나갑니다. 마루, 골, 마루,
골 퍼져나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루, 골, 마루, 골 퍼져나가요. 그러면 여기 임의의 점 P점, Q점, R점을 찍어놨거든. 지금 P점을 한번 볼래요? P점은 지금 실선과 실선이 만났지. 실선과 실선이 만났는데 실선이 뭐라고 했지? 마루야. 그러니까 P점은 지금 마루가 만났어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요? 마루마루가 만나니까 위로 볼로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아요? 마루마루가 만나면? 그런데 마루가 만나서 진폭이 커졌어.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야. 파동의 독립성에 따라서 파동은 계속 진행해요. 그럼 이 점은 조금 있으면 여기서 발생한 파동의 골이와 마찬가지야. S2에서 발생한 파동의 골이 온다고. 그래서 P점은 조금 지나면 골과 골이 만나게 된다고요. 물결파의 모양은 골골이 만나니까 아래로 쑥 이렇게 되겠지. 보관관잡이야. 맞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루가 만나서 파동의 모양은 물결파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P점은 계속 보강의 관습이 돼요. 마루마루, 골골, 마루마루, 골골 이렇게 되고요. 그럼 Q점은 어때요? Q점은 여기 있다? Q점은 여기 있는 Q점은 지금 그림을 보니까 점선과 점선이 만났어. 점선과 점선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골과 골이 만난 거잖아. 그럼 더 이렇게 쑥 깊어지는 거죠. 그쵸? 물결파의 모양은 보강 관습이잖아. 여러분, 마루마루가 만난 것이 보관간섭이다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골골이 만나면 자꾸 상세간섭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골골이 만나도요, 진폭이 커지는 거야. 보관간섭. 그러면, 파동의 독립성에 따라서, 파동은 계속 진행합니다. 지금은 점선이었지만, Q점은 조금 있으면, S1에서 발생한 물결파에 마루가 도달하고요. S2에서 발생한 물결파에 마루가 도착해요. 그래서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는 마루가 만나요. 마루 만나면 이렇게 되면서 보강 간섭이 되는 거지. 그치? 시간이 좀 지나면 골이 만납니다. 골과 골이 만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Q점도 계속 보강 간섭이 되는 점이야. 괜찮아? 그 마지막 R점 한번 볼까요? R점은 지금 보니까 실선과 점선이 만나요. 실선, 점선. 실선은 마루고, 점선은 골이니까, R점을 다시 우리가 여기다 한번 체크를 해보면, R점은 지금 마루와 골이 만난단 말이야. 그 물결파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무슨 간섭? 상세 간섭이 된 거야. 상세 간섭. 시간이 좀 지나면, 마루였던 부분은 골이 되고, 골이었던 부분은 마루가 되니까, 골과 마루가 만나게 돼서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상세 간섭이 돼요. 진폭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쵸? 시간이 좀 지나면 마루와 골이 만나요. 아, 이렇게 돼요. 한번 상세 간섭이 되는 곳은 계속 상세 간섭이 되는 거야. 파동의 독립성에 따라서 마루였던 부분이 시간이 좀 지나면 골이 오고요. 골이었던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면 마루가 온단 말이에요. 괜찮아?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우리가 경로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그림에다 한번 표현을 해보면, 봐봐. S1과 S2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위상이 같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위상. 마루가 출발했으면 여기서도 마루가 출발한 거야. 그러면 여기요, 요 가운데 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이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경로차가 0이야, 0. 경로차가 0이니까 무슨 간섭이요? 보강 간섭이 되는 곳이야. 보강 간섭이 되는 곳은 수면이 어떻게 돼? 마루마루 골골, 마루마루 골골.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 거지. 맞아? 그럼 옆에 여기 또 실선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강 간섭이 되잖아. 마루마루 만나고 골골 만나고 마루마루 골골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경로차가 얼마가 돼도 보강 간섭이라고? 람다만큼 차이가 나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경로차가 람다인 곳이에요. 보강 간섭이 되는 곳이죠. 계속 높이 변화가 생기는 곳이야.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여긴 어때?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실선과 점선. 실선과 점선. 마루와 골이 만나요. 상세 간섭이 되는 곳이죠. 상세 간섭이 된다는 건 경로차가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났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경로차가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 봐봐, 우리는 지금 소리의 간섭, 그리고 물결파의 간섭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재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에는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의 학습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것을 보강 간섭이 되고 상세 간섭이 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했냐면 경로차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위상의 두 파동이 발생했을 때 경로차가 0, 람다, 2람다만큼 차이가 나면 그곳은 보강 간섭이 되는 곳이고 경로차가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만큼 반파장, 2분의 람다의 홀수 배만큼 차이가 나면 그곳은 상세 간섭이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두 개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최대 변위의 크기가 각각 0.2m인 두 파동이 중첩된대요.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야. 진폭이 0.2m, 0.2m예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루마루가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합성파의 최대 변위, 합성파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파동이 중첩돼서 만나서 새로 진폭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파동을 합성파 이렇게 불러요. 합성파의 최대 변위는 0.2m, 0.2m 더하니까 0.4m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가 됩니다. 동그라미. 괜찮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개념 체크 하나 더볼 텐데요. 봐봐. 매질 A에서 진행 속력이 2m/s인 파동이 매질 B로 이동, 입사하여서 진행 속력이 1m/s가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이제 파동의 굴절, 빛의 굴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진행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속력이 달라질 수 있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지. 파동의 진행 속력을 결정하는 것은 매질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속력이 달라졌단 말이야. 2m/s였던 파동의 속력이 매질 B로 들어가면서 1m/s가 됐어요. 속력이 달라졌어. 그런데, 속력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진동수죠. 진동수는 불변이야. 여러분,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이에요. 그치? 그런데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거야. 진동이 이렇게 전달되다가 막 이렇게 전달돼. 이건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 파동이 아닌 거죠. 진동수는 진행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불변이기 때문에 속력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야. 속력이 빨라지게 되면요. 파장이 길어지는 것이고요. 속력이 느려지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속력이 2분의 1이 됐잖아요. 그러면 파장도 2분의 1이 되는 거야. 속력이 두 배가 되면 파장이 두 배가 되고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 이 둘이 비례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 알았지? 얘가 두 배가 되면 진동수도 두 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파장과 진행 속력의 관계를 요 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신 기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내신 기초 문제 1번입니다. 그림은 4c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속력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속력이 4cm/s다. 1초 동안 4cm를 간다라고 한 의미죠. 자,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위 y를 위치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이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골부터 골까지의 거리, 한번 진동할 때 진행한 거리. 조금 쉽게 말하면 이것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한번 진동은 여기까지야. 이게 한번 진동이죠. 그쵸? 그게 이 거리가 뭐죠? 이 거리? 이 거리가 파장이다. 파장. 파장은 2cm네요.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진폭은 4cm다. 진폭이라 함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까? 아니에요.
진동의 중심에서 최대 변이까지. 요거예요, 요거. 얼마야? 2cm야.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진동수는 8Hz다라고 했는데 우리 속력에 대한 정보가 나왔잖아. 파동의 진행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를 곱한 값이에요. 진행 속력이 얼마? 4cm/s야. 단위는 생략하고 한번 써봅시다. 4cm/s는 파장이 얼마냐면 기억을 통해서 구했어요. 2cm야. 2 곱하기 진동수. 진동수는 2Hz가 되겠네. 2Hz. 그래서 디귿에서 얘기하는 8Hz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만약에 주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얼마일까요? 주기. 이 파동의 주기는 진동수와 역수관계니까 주기는 F분의 1, 2분의 1, 0.5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파동 AB가 X축을 따라서 서로를 향해,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이제 중첩이 되는 거예요. 중첩 후에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합성파의 변이가 최댓값과 최소값은 얼마겠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문제네요. 지금 A는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B는 마이너스 X 방향,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파동입니다. 파형, 파동의 모양을 보니까 A는 여기 위로 볼록한 파동이고요. B는 여기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파동입니다. 두 파동이 만났을 때 보강간섭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파동이 중첩돼서 진폭이 원래의 파동보다 커지는 거잖아. 맞죠? 언제 커지죠? 바로요. 요 부분과 여기가 만났을 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AB의 속력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AB가 똑같은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만나요? 여기와 여기 정가운데서 만나는 거죠. 그쵸? 먼저 만난단 말이야. 위로 볼록한 두 개가 먼저 만나서 진폭이 커지는 거지. 그런데 요한 칸이 D니까 요 녀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폭이 얼마예요? 3D야, 3D. B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2D야, 2D. 맞죠? 3D와 2D가 만나면 진폭이 얼마가 돼요? 이렇게 쑥 커지잖아. 그래서 5D가 되는 거 아니야, 5D? 이게 최댓값 아닙니까? 최댓값. 최댓값은 5D. 최소값은요? 위상이 반대인 게 만나는 거잖아. 위상이 반대인 게 만난다는 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만난다는 거야. 이 녀석은 위로 3D 변이가 여기는 A, B는 아래로 볼록 2D예요, 2D. 위로 3D와 아래로 2D가 만나서 합쳐지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D가 되는 거잖아.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D. 그치? D. D. 이게 A와 D가 중첩됐을 때 만들어지는 변이의 최소값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댓값은 OD, 최소값은 D 이렇게 되겠네. 다시 말하면 최댓값은 위상이 같은 파동이 만났을 때, 최소값은 위상이 반대인 두 파동이 만났을 때. 괜찮죠? 그래서 최댓값은 OD, 최소값은 D,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는 두 개의 그림이 제시가 됐거든요. 그림 가는 두 파동이 중첩되어 진폭이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보강간섭이라는 이야기네. 보강간섭. 진폭이 커진다. 보강간섭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림 나는 두 파동이 중첩돼서 진폭이 작아지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상세간섭에 대한 이야기네요. 보강간섭과 상세간섭. 그렇죠. 두 개의 파동이 만나는데 같은 위상으로 만난 거죠.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 만나서 더 위로 볼록, 더 위로 볼록. 진폭이 커졌단 말이에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만나서 진폭이 더 커졌죠. 이게 보강간섭이야. 상세간섭은 반대의 위상이 만나야 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만나는 거죠. 위상이 반대라고 표현하고요. 둘이 만나면 이렇게. 진폭이 작아집니다.
여기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만난 거야. 보관 간섭과 상세 간섭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같이 골라 보겠습니다. 기억이요. 간은 상세 간섭이다. 아닙니다. 간은 보관 간섭에 대한 거야. 그래서 이건 틀려요. 간은 보관 간섭, 기억은 틀린 설명. 니은, 나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어폰에서 소음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할 거야. 상세 간섭을 이용하잖아. 그러면 소음을 제거할 수 있대. 여러분, 그런 헤드폰, 이어폰 껴보고 다 가지고 있나요? 어떤 원리냐면 상세 간섭을 이용한 거야. 외부에서 소음으로 인식을 하잖아. 그럼 그 소음을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외부의 소음과 반대되는 위상의 소리를 만들어서 밖으로 보내는 거지. 놀랍지 않아? 그러면 소음과 여기서 만들어진 파동이 만나서 상세 간섭이 되면서 진폭이 작아지는 거야. 소음을 제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세 간섭을 이용한 사례가 되는데요. 니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어폰에서 소음을 제거할 수 있다.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빛에 대해서 가, 나와 같은 현상은 빛의 입자성을 나타낸다.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할 것인데요. 빛은 파동성이라는 성질도 있고 입자성이라는 성질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간섭은 파동만이 갖는 특성이야. 입자, 우리 야구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만나면서 합쳐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섭은 파동에서 볼수 있는 것이다. 입자성으로 나타낸다. 이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서 맞는 설명은 니은만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3단원, 물리학의 마지막 단원을 학습을 합니다. 현대물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현대물리는 1900년 이후에 물리학인데요.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야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시작을 했어요. 아무쪼록 3단원이 끝났을 때는 저의 바람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5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36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BS 수능 완성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3회 1번부터 10번까지 10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선박의 구조가 특이한데 무엇을 하는 선박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라고 하니까, 자, 이 선박은 주로 자동차를 대량으로 운반하는 선박이에요. 자동차 운반선이죠. 자동차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우리 카캐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만을 운반하는 자동차 운반선이다. 자, 다층 구조로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어서 한 배에 많은 자동차를 실을 수 있어요. 자,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차량이 그 층층별로 실는다라는 거죠. 나눌 수 있어요. 각 층에 자동차들이 고정되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많은 양의 차량을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고 층간 이동도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차량이 배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스스로 차량이 배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운전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자동차를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 수출용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정해진 공간 안에, 선박은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자동차를 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선박과 부두와 연결된 다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정해진 공간에 정차를 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장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선박에 올라가고 내릴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뭐를 통해서? 램.

램프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죠. 램프를 통해서 다리죠, 다리. 그래서 선박과 부두를 연결시켜주는 램프를 통해서 자동차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화물을 선박에 있는 램프를 통해서 화물이 싣고 내리는 형태를 우리가 RO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롤 원, 롤 오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RO 방식과 대비되는 게 LO 방식이 있습니다. 리프트 원, 리프트 오프. 즉, 우리가 컨테이너나 또는 어떤 크레인을 이용해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거.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싣고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레인을 통해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형태가 LOLO 선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동차 운반선처럼 램프를 통해서 화물이 직접 다리를 통해서 선박 안으로 들어가서 선적하는 걸 RORO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롤 원, 롤 오프. 자, 1번은 그래서 자동차 운반선 RORO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유류계통의 화물을 운송한다. 유류계통의 화물은 우리가 액체 화물 운반선이죠. 액체 화물 운반선을 선적하고 내리는 것은 파이프를 통해서 선적하고 내리는 거죠. 자, 램프 다리죠. 다리를 통해 선적 또는 하역하는 게 RORO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박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하역한다. 크레인으로 하역하는 것은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LOLO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LOLO 방식이고. 자, 화물을 일정한 규격에 포장하여 운송한다. 이거는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내용이죠. 컨테이너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컨테이너 운반선. 컨테이너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규격이 똑같죠. 20피트 컨테이너가 있고요. 40피트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길이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국적이 다른 컨테이너 운반선에도 실을 수가 있고, 컨테이너라는 것은 하나의 화물을 보호할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화물을 일정한 규격에 포장하여 운송한다는 컨테이너 운반선이 되겠고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하는 것은 애인선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애인선은 타거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서 그 선박을 대형 선박을 밀어주고 또는 애인선과 선박과 본선과 줄로 연결해서 땡기면서 접안과 이안을 도와주는 선박을 애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은 자동차 운반선인 RORO 운반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보고서에서 A사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을 통해 건조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사 발전 전략 보고서 해가지고 그린십 K 기반 구축으로 2050 탄소 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현한다. 자, 선박의 배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래 친환경 선박 세계선도 기술을 확보한다. 그래서 중점 추진 과제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친환경 선박 기술을 확보한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전기 추진선이죠. 전기를 이용해서 선박을 추진하는 전기 추진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혼합연료 추진 등 저탄소 선박 기술을 개발한다. 혼합연료, 두 가지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선박에 대한 내용이다. 자,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이브리드선은 보통 뭐 배터리하고

배터리 또는 플러스 디젤을 함께 사용하는 것, 또는 LNG를 사용하고 LNG와 디젤을 함께 사용한다라거나, 또는 수소 연료 전지와 그 다음에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하이브리드 선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 추진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혼합연료 추진은 하이브리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구성된 4번이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디젤 기관선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선박은 디젤 기관선이죠. 그래서 실린더 내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그 연소에 의해서 발생한 고온, 고압 가스로 피스톤을 움직이게 해서 그 피스톤 움직임에 의해서 선박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을 디젤 기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증기가 있죠. 물을 끓이게 되면 증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증기로 터빈을 작동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힘을 이용해서 선박을 움직이게 하는 게 증기 터빈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니은과 리를로 구성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해양 에너지 자원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세모세모공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할 청정 에너지로서 해양 에너지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학계, 기업, 영국 리버풀 번역 정부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자, 이 해양 에너지는 지구와 달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인 조석 간만해차를 이용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 조석 간만해차를 이용한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조류 에너지가 있을 거고, 즉, 조류 발전은 조석 간만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의 수평적인 흐름이죠. 물의 수평적인 흐름, 빠르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게 조류 발전이 되겠고요. 조류 에너지를 이용한 거고, 조류 에너지 중에, 조력 발전이 있죠. 조력 발전. 조력 발전은, 댐을 설치해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면 물을 가둬둔 다음에 낙차를 이용한 겁니다. 높이차. 댐 밖에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조력 발전입니다. 자, 조석 간만해차를 이용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 에너지를 이용한 네모네모 발전소는 2011년 세계 최대 규모로 완공돼 수질 개선, 갯벌 복원, 탄소 저감 등 다양한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해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조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조력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파력 에너지는 파도의 힘이죠. 파력 에너지는 파도의 힘. 즉, 그래서 파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죠. 파랑 에너지를 이용한다. 파랑 에너지. 자, 연분차 발전에 대한 내용이죠. 자, 연분차 발전은 주로 어디에 설치한다라고 얘기했었죠?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 설치합니다. 기수역에 설치해서 중간에 반투막을 설치한 다음에 전용도에 밀물, 즉 하천수를

수죠. 하천수가 고농도의 바다 쪽으로, 바닷물 쪽으로, 용매가, 즉, 물이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 자, 이때 삼투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삼투현상이 발생해서, 이 삼투현상으로 발생한 삼투압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염분차 에너지라고 할수 있겠고요. 바다 위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해상풍력 에너지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해양 바이오매스 에너지라는 것은, 자, 혐기성 소화라는, 혐기성 소화라고 해서, 혐기성 소화라고 해서 생물이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가스 형태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혐기성 소화라는 것은 밀폐된 용기에 공기를 차단한 뒤에 혐기성 균을 넣게 되면 이 균에 의해서 유기화합물이 분해됩니다. 분해되는데 유기화합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되는데 이때 발생한 가스가 바이오메탄 또는 뭐 바이오 수소 또는 이산화탄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이오 가스라고 얘기합니다. 합쳐서 바이오 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해양 바이오매스 에너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조석간마늘차를 이용한 조력 에너지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가에 들어갈 어로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어로의 과정. 우리 어로의 과정은 세 가지 과정이 있죠. 첫 번째가 어장을 찾고 어군의 소재를 알아내는 과정, 어군 탐색이죠. 내가 잡고자 하는 어군이 어디에 있고, 먼저 어장을 찾아야 되겠죠. 어장에 있고, 그 어장에 가서, 어탄기를 통해서 그 어장에 어디 쪽에 얼마만큼 어군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 이걸 어군 탐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군 탐색. 자, 그 다음에 과정이 집어죠. 집어. 어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획을 하기 위해서 어군을 모으는 과정을 우리가 집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단계가 어획입니다. 어획. 어로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대상 어획물을 잡아들이는 과정이 어획인데,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올해 과정 중에 집어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집어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유지, 그다음에 구지, 차단 유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집은 자국원이 있으면 이 자국원 쪽으로 어류들이 잡고자 하는 대상 어종을 모이게 하는 것이 유집이고요. 유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집어등이 있죠. 집어등을 켜서 집어등 쪽으로 모이게 해서 어획의 효율을 높이는 게 유집이고요. 구집은 자국원이 있으면 이 자국원에서 대상 어류들을 멀어지게 해서 잡는 게 구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구집의 대표적인 얘가 선자망이 있습니다. 선자망. 자, 선자망은 선망과 자망이 합쳐진 거죠. 선망은 둘러치는 거고, 자망은 대상 생물이 그물에 꽂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자 하는 고기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물을 둘러친 다음에 가운데에서
참대, 긴 대나무나 막대를 이용해서

수면을 내려치게 되면 이게 자극이 되는 거죠. 이 자극에서 멀어지게 해서 놀라서 어군들이 이 둘러쳐진 그물에 가서 꽂히게 되는 겁니다. 이 꽂히는 것은 자망이죠. 그래서 선자망의 참대 위협이 구집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는 끌그물의 후리줄이 자 끌그물이란 저층 끌그물 같은 경우는 저층의 바닥에서 계속해서 그물을 끌게 되고 그물과 전기판과 연결되어 있는 후리줄이 계속해서 해저를 때리게 됩니다. 그 해저를 때리는 그 후리줄이 자극이 되겠죠.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어류들이 놀래서 도피하게 되죠. 도피하게 돼서 멀어지게 되면 후리줄에서 멀어지게 되면 뒤에 연결되어 있는 그물이 와서 그물 안쪽으로 물고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후리줄 자체는 자극원이 되고 우리가 집어 방법으로 구분해 보면 구집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차단 유도는 물고기가 다니는 어도, 길을 막아서 그물 안쪽으로 물고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우리가 차단 유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단 유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망이죠. 정치망의 길그물이 차단 유도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망의 길그물은 정치망이 뭐 이렇게 쭉 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이게 그물이고요. 물고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물고기를 이동하는 그 어도를 이긴 그물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자, 이게 길그물입니다. 길그물이 되면 물고기가 이렇게 가다가 그물에 막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그물 안쪽으로, 통그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통그물은 또두 개의 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놀다가 그물이, 이쪽은 입구가 좁고 이쪽은 입구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고 바깥에 있는 그물을 허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안쪽에 있는 그물을 우리가 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통 안에 들어가는 물고기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돼서 대상 생물을 잡는 게 정치망이고 여기에 정치망의 길그물이 차단 유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어군 탐색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자, 어도를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어군을 유도한다. 이거는 차단 유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집어와 관련된 내용이죠. 집어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군에 자극을 주고 자극원 쪽으로 모이게 한다. 이거는 유집에 대한 내용이죠. 유집에 대한 내용이니까 마찬가지로 집어의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수온, 염분, 용존 산소, 영양, 염류 등 해수의 물리적, 화학적 요인을 이용해서 어장을 선택하는 거죠. 자, 대상 생물에 따라서 서식 수온이라든지 염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잡고자 하는 대상 생물의 최적 수온을 찾아서 어장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환경 요인들을, 물리적, 화학적 요인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사용하는 것은 어군 탐색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군 탐색과 관련된 선택지는 디귿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글에 나타난 어구 어법으로 오른 것은 자, 이 어구는 어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어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자, 하나는 대나무나 쌀이나무를 V자 형태로 발을 엮어 그 끝에 통발을 설치하여 가두는 방식이고, 자, 대나무나 쌀이나무를 이용해서 함정 그물을 만드는 거죠. 물고기가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해서 만드는. 자, 대나무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죽방염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어사는 이 살자는 함정을 뜻합니다. 함정을 뜻해요. 그래서 함정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가게 해서 잡는 것을 우리가 함정어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함정을 대나무로 만든 걸 죽방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돌담을 쳐서 물이 낙하하는

그래서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함정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정어법. 함정어법에 대한 내용이 제시문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우리 함정어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정어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인하는 유인함정류, 그 다음에 그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도함정류, 그 다음에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대상 생물이 그물 안쪽으로 강제로 빨려들게 하는 강제함정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함정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통발이죠. 통발. 이 통발 안에 대상 생물이 좋아하는 먹이를 설치하게 되면 그 냄새나 향이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이 통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에 같은 경우는 장어 통발인데요. 장어 통발은 요렇게 깔때기가 되어 있습니다. 깔때기. 깔때기가 요렇게 있어서 장어가 냄새를 맡고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갈 때는 입구가 넓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 이 깔때기의 마지막 출구가 굉장히 좁죠. 좁아서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못 빠져게 나와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게 통발인데 마찬가지로 그물로 된 통발도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큰데 안쪽은 이렇게 입체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는 크고 나오는 입구는 작게 해서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고 나올 때는 못 빠져나오게 해서 잡는 게 통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먹이로 유인해서 들어가게 한다라고 해서 유인함정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 정치망 유도함정류죠. 이게 길 그물입니다. 이게 전체가 통그물이죠. 통그물. 통그물은 이쪽은 허통. 이쪽을 원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통. 그래서 대상 물고기가 길금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이 허통과 원통을 이어주는 것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는 곳은 이렇게 굉장히 넓죠. 그래서 나오는 곳은 이렇게 한번 이 물고기가 통해서 이 안쪽까지 이게 원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원통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잡는 게 정치망의 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안강망은 우리나라 주로 서해안 일대에서 실시하는 어업법인데요. 자, 굉장히 다시 큽니다. 다시 큰 이유는 조류의 세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그물어구가 밀리지 않아야 되겠죠. 큰 닷을 해저에 고정시켜 놓고 강제로 강한 조류, 빠른 조류에 의해서 대상 생물이 이 그물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함정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해서 강제 함정류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구를 우리가 안강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유인 함정류의 특성을 보면은요. 어장의 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놓으면 되기 때문에. 어획물의 선도가 매우 좋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획물의 선도가 매우 좋고요. 대신에 미끼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미끼 값이 든다. 자, 어구 유실이 많아 유령업, 고스트 피싱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그 장어 통발에 수백 개를 줄로 연결해서 바다에 던져놓는데 그 줄이 끊어지게 되면 이 자체가 유실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들어갔던 어류들은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 이러한 어업을 우리가 유령어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유령어업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자, 유도 함정류의 특징은 장기간 설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한번 정치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 면어업입니다. 면어업. 일정 수면을 독점해서 사용한 일정 기간 사용하는 면어업이에요. 그래서 한번 설치하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설치가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자, 마찬가지로 이 원통에 들어가 있는 어류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화로 상태로 어획하기 때문에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있다. 자, 통그물에 여자망지를 사용할 때는 자원감소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여자망지는 그물코가 아주 작은 그물을 여자망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무 작은 물고기까지
그 안에 들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치어를 잡아서 잡기 때문에 자원 감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우리 강잠 종류는 안강망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다음 글에 나타난 어법은 뭡니까? 그러면 함정어법이었죠. 함정어법은 정치망이죠. 정치망. 그래서 정치망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치망.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대화에서 2등 항해사가 설명하는 어업기기 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장이 어군 상황을 보게 해주세요. 어군이라는 것은, 잡고자 하는 대상 생물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어군 상황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 어군 탐지기를 통해 남서쪽에 참치 어군, 다랑 어군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물은 수심 40m 지점에 균일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물이 펼쳐진 상태, 침강 상태를 알수 있는 거죠. 2등 항해사가. 자, 예전에는 그물이 꼬여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물의 상태를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하군요. 라고 하니까 이 어업기기에 어군 탐지기의 수신 신호 레이어를 중첩하여 화면에 표시하면 가를 통해 어구의 침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다랑어를 잡는 거죠. 참치. 참치를 잡을 때 쓰는 어구어법은 두리꾼물어법, 선망이죠. 선망. 선망. 선망어선에서 어구의 침강 상태 충분히 가라앉았느냐를 판단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구는 네트 존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트 존대. 자, 그래서 선망에서 어구의 침강 상태를 알수 있는 게 네트 존대고, 이 네트 존대를 통해서 충분히 침강했다라고 판단되면 쟴줄을 재는 시기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쟴줄을 재는 시기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지만이 둘러쳐서 포위된 다랑어가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는 네트 존대가 되겠습니다. 네트 존대. 자, 그래서 네트 존대는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느냐.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선망입니다. 이렇게 쭉 둘러치겠죠? 둘러칩니다. 둘러치면, 자, 그물의 앞섬,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뒷섬에 세 군데에, 초음파 발신 장치를 부착하게 되고, 이 초음파 발신 장치가 이렇게 보내지겠죠. 선박으로. 그러면 이 그물이 앞쪽, 중간, 뒤쪽이 얼마만큼 가라앉아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투망 시 어구의 침강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게 네트 존대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네트 레코드는 트롤 어업에서 여기 트롤 어업의 천장망, 이쪽이 위쪽이니까 천장망입니다. 천장망에 이러한 형태의 네트 레코더를 설치해서 초음파를 위쪽으로 발사하고 아래쪽으로 발사하고 그다음에 그물 입구 쪽으로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물 입구 쪽으로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되면 자, 해면에서 그물까지의 깊이, 망고를 알수 있겠고요. 해저에서 그물까지의 높이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물 입구가 얼마만큼 잘 벌어졌는지 망고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의 상태, 어구의 전개 상태, 그물의 깊이, 어군 소재의 위치, 그물 주위에 어군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고, 인망되는 어군의 동태도 알수 있게 해주는 게, 네트 레코드다. 그래서 네트 레코드는 반드시 트롤 어선에 사용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선망은 네트 존대, 그 다음에 트롤 어선은 네트 레코더를 사용해서 수중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답은 뭡니까? 네트 존대가 되겠죠.

자, 권양기라는 건, 힘이 많이 걸리는, 권양기는 힘이 많이 걸리는, 로프를 감아드릴 때 사용되는 게 권양기고요. 네트 존재와 네트 레코드는 설명했고, 트롤은 그물과 선박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 가운데 전개판이 있죠. 그러면 아주 긴 끌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롤 어선에서 끌줄을 감아드리는 장치가 트롤 윈치가 되겠고요. 전개판 감시 장치는 트롤 어선에서 전개판이 얼마만큼 잘 벌어져 있는지 그 간격을 측정해주는 장치가 전개판 감시 장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 정보 수집 기기는 네트 존대, 네트 레코더, 전개판 감시 장치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까지 풀어봤고요. 그럼 정답은 2번 네트 존대가 되겠고요.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수산생물 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게서 그런 것은, 자, 이 양성 방법은 물을 지속적으로 정화해서 다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양식 시스템이다.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 물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정화해서 여과시켜서 다시 사용한다. 순환, 여과시 양성 방법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사육수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물도 아낄 수 있고, 커다란 수조에 물을 자주 교환하거나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수 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수조식 양식에 비해 물 소비량이 적고 계속해서 여과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폐수 배출이 거의 없으며 환경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이 있다. 자, 이 방법은 기계적 여과 장치를 이용해 배설물, 먹이 찌꺼기 등의 고형물을 걸러내고 물리적 여과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적 여과를 이용하고 다음에 생물학적 여과 장치를 이용해 암모니아를 분해한다. 그래서 여과 장치가 있다. 여과 장치가 있는 게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이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이고요. 순환 여과식 양성의 원리는 사육 수조가 있으며 한번 사용한 물을 침전 여과죠, 기계적 여과죠, 물리적 여과, 그다음에 생물적 여과를 통해서 깨끗하게 여과된 물을 펌프를 통해서 이 사육 수조에 가장 대상 생물이 잘살수 있는 수온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공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육 수조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산소 공급 장치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사육수를 여과제에 걸러 계속 사용한다. 그다음에 설치 장소에는 제한이 없다. 설치 장소는 사육 수조와 그 기타의 장비들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어디든지 대상 물고기를 키울 수가 있다. 대신에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든다. 여과장치, 펌프, 수온 조절 장치, 그다음에 산소 공급 장치 등을 설치를 해야 한다. 반면에 수온이 낮은 겨울에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게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이다. 자, 그래서 기억,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은 생산한 종자를 하천에 방류하여 상품성을 높여서 포획한다. 방류 제포식이죠. 제포식 양성 방법이다. 기억은 사육지에 물을 가두지 않고 계속 내보내면서 양성한다. 이거는 유수식 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인위적으로 수온을 조절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사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온 조절 장치가 있었죠.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 그래서 디귿만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질병과 같은 종류의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사례로 적절한 것을 보게서 그런 것은. 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동물보건기구 WAH로부터 전복류 바이러스성 질병 전염병인 제노할리오티스
캘리포니엔시스 감염증에 대한 청정국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WHO는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7,333개의 전복 양장을 조사해 제노할리오티스 감염증의 미발생 이력, 그다음에 우리 수산생물의 방역, 검역 체계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질병에 대한 청정국지를 부여하였다. 자, 바이러스성 질병, 전복류의 바이러스성 질병을 제시문으로 구성한 거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은 우리 기생성 질병. 우리가 어류의 질병은 기생성 질병과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기생성 질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기생성 질병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병원 생물의 기생에 의해서 양식 생물에 발생하는 질병이죠. 그래서 미생물병과 기생충병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병은 세균성 질병과 바이러스 질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세균성 질병은 매우 작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병원성 세균의 감염으로 발생한다. 증세와 감염 과정이 다양하다. 자, 먹이 찌꺼기나 배설물이 쌓여 유기물이 많아지면 여러 종의 세균이 번식한다. 자, 대표적인 게 넙치, 에드워드병, 뱀장어, 틸라피아 등의 담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 자주 나오는 게 넙치 에드워드병입니다. 넙치 에드워드병은 세균성 질병의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쉽게 답지를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균성 질병 하면 뭘로 치료 가능하다?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다. 자, 바이러스성 질병은 최근 해수 양식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세균보다 작은 수십 나노미터 크기로 뭘로만 가능하다?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하다. 바이러스성 질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세균성 질병은 아까 항생제로도 치료가 가능했었죠. 항생제로 치료하기 어려우므로 예방에 주력해야 된다. 자,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은 넙치의 림포시스티스병, 참돔의 이리도 바이러스병, 새우의 흰반점 바이러스병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세균성 질병은 넙치 에드워드병,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질병은 넙치의 림포시스티스병, 참돔의 이리도 바이러스병, 그다음에 새우의 흰반점 바이러스병이 대표적이라는 거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쉽게 문항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진균성 질병은 우리가 물곰팡이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몸에 곰팡이처럼 이렇게 피어 있는 게 물곰팡이병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물곰팡이, 수생균이죠. 수생균이 수생동물에 기생해서 번식한다. 자, 범철, 어류나 알 등에 기생하고 실 같은 균사 때문에 마치 표면에 손뭉치가 붙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손뭉치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선별 작업에 의해 감염성 질병, 기생충의 기생 등에 의한 피부의 상처, 그다음에 과밀 사육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1차 요인이다. 진균성 질병이 발생하면 적절한 치료책이 없어 피해가 크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자, 기생충병은 양식 어류에 많은 기생충이 발견되는데 양식 산업에 피해를 입힌다. 담소 어류의 백점충, 그다음에 트리고디나충, 그다음에 잉어의 장포자충, 염치의 스쿠티카충이 가장 대표적인 기생충병이다. 기생충병은 다 충이라는 질병 이름에 충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생성 질병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기사에 나타난 질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이죠. 바이러스성 질병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보는 거죠. 기생충병이죠. 잉어의 장포자충, 기생충병입니다. 뱀장어의 에드워드병, 넙치 에드워드병, 아까 세균성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세균성. 넙치의 림포시스티스병, 그다음 새우의 흰반점 바이러스병이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그래서 디귿리을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에서 할수 있는 수산식품의 저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오른 것은, 자, 바쁜 하루 끼니를 건강히 챙기고 있나요? 돌아서면 출근, 회의, 육아, 공부, 진짜 밥한 끼가 어려운 당신에게
한국식 진국산처럼 그대로 담았습니다. 시간을 줄이고 풍미는 더하고 전통에서 맛을 살린 전복죽, 바다의 향을 담은 고등어 조림을, 자, 사진은 우리 잘안 보이겠지만 레토르트 파우치에 담은 겁니다. 레토르트 파우치. 레토르트 파우치에 담겨 있는 사진이고요. 자, 레토르트라는 것은 가열 살균 장치를 우리가 레토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온 고압 멸균 처리로 세균 걱정이 없이 냉장 보관이 세균 걱정이 없고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실온에 보관해도 되고 왜? 이미 다 가열 살균을 했기 때문에 실온에서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3분이면 데펴서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즉 가열 살균 식품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열 살균법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레토르트 파우치를 이용한다 포장 용기는 가열 살균 장치에 의해서 레토르트 파우치를 이용한다. 삼투압에 의해 수산식품의 수분할 농도를 저하시킨다. 이거는 삼투압에 의한 식품의 보관 방법이죠. 그래서 뭐 소금을 친다거나 소금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당장 설탕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조미료를 이용해서 식품의 삼투압을 이용해서 물속에 있는 식품이 갖고 있는 수분을 밖으로 빼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디귿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가열 살균법에 대한 내용은 기억과 니은이죠. 기억과 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 다음 문서에서 알수 있는 수산물 유통 관리 제도 가로 오른 것은? 자, 수산물 유통 관리 제도 대표적인 게 수산물 이력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수산물 이력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해썹이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까지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우리 회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을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수산물 유통 관리 제도이다. 전 과정을 기록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식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역으로 추적해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고 그 문제를 제거해서 수산물의 신뢰도를 갖게 해주는 게 수산물 이력제입니다. 자, 최근 소비자의 수산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자니 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내용이죠.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산물 이력제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우리 해썹은 식품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해썹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코덱스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0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3회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풀어봤고 출제 평가에서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은 선박의 종류 중에 자동차 운반선, RORO선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2번도 1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추진 동력에 따른 선박의 분류, 전기 추진선과 하이브리드선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3번 2단원에 출제가 됐고요. 해양 에너지 자원 중에 조력 에너지가 출제가 됐고요. 4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올해 과정 중에 어군 탐색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5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어구어법 중에 함정어법, 정치망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고요. 6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중 정보 수집 기기 중에 네트 존대, 선망에서 사용되는 네트 존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7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생물 양성 방법 중에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8번 이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수산생물 질병 중에 바이러스성 질병을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9번 이단원에 출제됐고요. 수산식품의 저장 방법 중에 레토르트 파우치를 이용한 가열 살균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0번 이단원 출제됐고 수산물 유통관리제도 중에 수산물 이력제를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3회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출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회 11번부터 20번까지 새로운 열 문항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3회 문항 후반부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10문제도 크게 난이도가 1회, 2회와 비교해서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었죠. 후반부도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자, 11번부터 20번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해충의 방제 방법이네요. 해충이 나오면 해충이 어떤 해충인지를 고르는 문제가 있고, 그 해충에 대한 방제 방법을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해충인지를 고르는 것보다 방제 방법이 약간 더 어렵게 나오는 문항이겠죠. 자, 해충의 방제 방법, 어떤 해충인가 한번 봅시다. 자, 농업인은 비닐하우스에 시설 안에 심어놓은 바나나 모종에서 1월 중순경부터 거미강에 속하는 우리가 식물을 배우면서 해충을 몇 개 배우긴 했어요. 뭐 멸구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가루이라든지. 그런데 거미강에 속하는 거, 거미줄 뿜는 거미강에 속하는 건 딱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 그렇죠? 자, 거미강에 속하는 가의 발생이 매우

치매 방제 대책을 알고자 함. 여기는 지금 그 가에 관련된 가의 이 해충에 관련된 방제 방법이 있네요. 일단 이것만 봐도 여기에 가가 응애라는 건알수 있죠, 응애. 자, 현장 조사 결과 봅시다. 정식 후 정상적으로 잘 생육하던 중 하우스 북쪽 부분에 해충이 발생했어요. 방제가 어렵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잎의 뒷면보다 앞면에 다량의 거미줄이 보이고 잎색은 흡즙 섭식이 아니고 흡즙 피해로 전반적으로 연녹색이고 잎맥간 조직이 괴사하거나 말라죽어 낙엽이 관찰된다는 내용이에요. 응애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럼 응애를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유화등을 설치한다. 유화등 뭐요? 빛을 좋아하는 해충을 빛으로 유인하는 건데, 이건 지금 땅에서 기어다니는 해충이라, 자, 유화등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자, 천적인 칠리 이리 응애를 방사해서 방지할 수 있겠죠. 천적을 방사해서 방지할 수 있겠죠. 자, 디귿 시설 내 온도를 높여 관리한다.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해충은 좀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살비제, 살충제 중에 응애만을 전문적으로 중이는 농약 살비제. 살비제를 번갈아 살펴한다.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애를 방지하는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식물은 병도 좀 어렵고 해충도 좀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외로 동물 질병이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이제 몇개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동물의 질병이 좀 쉬워지는 추세고요. 그에 비해서 식물이 해충 그리고 병이 좀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응애는 일단 거미강 응애과의 작은 소동물입니다. 거미의 유생처럼 실을 이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흡즙 피해를 주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수능에서 나오면 아마 이 말이 빠질 것이고, 거미강 하면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지금까지 주로 거미 그 응애를 설명할 때 나왔냐면 요거 거미줄. 이 단어로 응애를 그동안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조사한 소의 품종이네요. 소의 품종. 우리 소의 품종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기억나죠? 하나는 젖을 주로 생산하는 젖소, 하나는 고기를 주로 생산하는 고기소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학생 A는 소를 사육하고 있는 인근 농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소의 품종에 대해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이 견학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견학 보고서 동물자국과 학생 A가 세모세모시 농장으로 갔어요. 소의 원산지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여기서 벌써 나와야죠. 나와야죠. 농업기초기술에서 동물, 가축하면 세 가지 배운다고 그랬어요. 닭, 돼지, 소. 소는 유구와 젖소, 이렇게, 그러니까 고기소와 젖소로 나눈다 그랬는데, 이 세계에, 지구상에 소의 품종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소의 품종 중에 젖소 품종 중에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젖소는 하나뿐이죠. 하나 뭐예요? 홀스타인이죠, 홀스타인. 자, 맞아 봅시다. 가축의 털색은 흑백 무늬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얼룩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얼룩소인데 흑백 무늬가 약 50%, 50대 5, 5대 5, 5대 5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홀스타인의 조건입니다. 자, 흑백 무늬가 뚜렷하게 나눠져 있고요. 로봇 착유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원산지이면서 착유소, 젖소, 그리고 흑백 무늬가 있는 소, 홀스타인 맞죠? 자, 건지, 에어셔, 에버딘 앵거스, 브라운 스위스 이게 다 젖소는 아니죠. 자, 홀스타인,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흑백색 털을 가지고 있는 홀스타인. 쇠기형은 뭐예요? 쇠기형은 앞이 좁고 뒤에가 넓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쇠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젖소는 젖을 짜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이 발달이 돼야 돼요. 유방 부분이. 그래서 뒷부분은 좀잘 발달되어 있고 앞부분은 발달이 잘안 되어서 위에서 보면 좀 뾰족하고 앞부분이 좀 뾰족하고 뒷부분이 좀 넓어서 이런 형태를 쇠기형이라 그럽니다. 자, 다음 젖소. 건지. 영국이 원산지이죠. 그리고 건지도 있고 저지도 있고 둘다 건지섬에서 나온 건지, 저지섬에서 나온 저지. 영국종이고요. 털색은 다망색, 적황색, 바탕에 흰색 반점이 있습니다. 저지와 건지의 특징이라 함은 홀스타인에 비해서 뭐가 많다? 그러니까 착유한 우유의 지방, 유지방 함유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원산지인 에어셔, 프랑스가 원산지인 브라운 스위스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고기소, 에버드랭거스 검은색의 굉장히 큰 소예요. 이 소의 특징은 무각종입니다. 무각종. 아셨죠? 자, 12번은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젖소, 홀스타인을 찾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FK 회원들의 회의 내용이에요. 자, 토의 내용을 종합해서 경사지에 식재해야 할 잔디 품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게 수능 특강 이제 10강에 관련된 내용이죠. 10강. 10강에서, 그러니까 조경관리에서 나오는 문항인데, 조경에서 나오는 게 수목의 종류를 맞춰라. 그리고 요 최근에 나왔던 게 뿌리 돌림. 그리고 잘 나오는 게 잔디의 품종. 그리고 이제 초화류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잔디는 잔디의 품종이 이렇게 직접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 언급이. 자, 크게 잔디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누었어요? 한국형 잔디, 서양형 잔디. 한국형 잔디, 서양형 잔디. 한국형 잔디는 또 다른 말로 난지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난지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난지형 잔디가 한국 잔디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지형 잔디, 그러니까 좀 추운 데서 자라는 잔디가 서양 잔디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한국 잔디는 종류를 외워야죠. 지금 정도면 다 종류를 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한국 잔디는 고맙게도 뒤에 잔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잔디의 종류는 굉장히 많겠죠. 근데 좀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지금 교과서나 아니면 연계 교재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서양 잔디. 서양 잔디는 왕포와 풀, 켄터키 블루그레스나 벤트그레스. 그레스란 내용이 잔디란 뜻이죠. 자, 그래서 서양 잔디, 한국 잔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한국 잔디형의 특징은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생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 기온으로 한번 봐요. 여름 기온. 한여름에 굉장히 덥죠. 그리고 비도 많이 오죠. 그런 기후에서도 잘 자랍니다. 내 답합성. 밟힘에 강해요. 밟힘에. 사람들이 밟든. 근데 계속 밟고 있으면 죽게 하겠지만, 서양형 잔디에 비해서 밟힘에 강하고, 병해충에 강합니다. 병해충. 그리고, 공해에 강해요. 그러니까 즉 답합성에 강하고 병해충에 강하고 공해에 강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기르기가 쉽다. 근데 단점은 파란 잔디밭 치워야 되는데 이 파란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서양 잔디예요. 서양 잔디 상록성 단연초입니다. 상록성이란 겨울에도 푸른색을 가지고 있는 잔디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종자번식 하죠. 건조한 토양 싫어해요. 근데 장점은 잎이 푸른 상태로 있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는 작물, 잔디는 한국형 잔디예요. 그렇죠? 근데 특징이 뭐다? 푸르는 기간이 짧다. 짧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형 잔디는 기르기가 쉽다. 기르기가 쉽다. 자, 문항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제시문 보겠습니다. 수업 장면이네요. 회의 내용. 휴게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경사지에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 경사지에서 흙이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특성을 가진 잔디를 심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FF 회원들이 포복성으로 밟힘에 강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밟아도 잘살수 있는 품종, 내담합성 품종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난지형에 속하는 잔디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병해충과 공해에도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잔디를 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다 뭐예요, 지금? 다 아직 이 얘기하고 있네요. 한국형 잔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식재해야 될 품종은 한국형 잔디예요. 그러면 서양형 잔디와 한국형 잔디를 어떻게 구별한다? 뒤에 이름에 잔디가 붙어 있으면 한국형 잔디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형 잔디가 난지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양형 잔디가 한지형이라고 그랬는데, 서양 잔디이면서 난지형인 잔디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교과서나 아니면 연계교재에 안 나왔으면 괜찮은데 나왔습니다. 그 품종이 버뮤다 그레스. 버뮤다 그레스 이거 딱 하나는 알고 가세요. 서양 잔디인데 난지형입니다. 버뮤다 그레스. 자, 다음 1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친환경 방제 방법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친환경 방제는 어떻게? 경종적. 재배적인 방법으로 방제하는 경종적.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하는 생물적. 직접 포살하거나 태워 죽이거나 잘라 죽이는 물리적.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적 자재를 이용해서 방제하는 화학적 방제. 올해도 6월, 9월 모의고사 본수가 이렇게 있고 작년도 있었죠. 거의 우리 11강 지금 친환경 문항이잖아요. 친환경 문항 거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발문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될게 아니고 이것만 알면 되죠. 이것만. 친환경 방지법은 크게 네 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경종적. 그렇죠.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구분할 수 있으면. 자, 다시. 물리적 방법은 정말 물리적으로 직접 잡아서 죽이거나 잡초 같은 건 직접 뽑는다거나 아니면 불로 돼서 뭐 불로 화염으로 죽인다거나 이런 게 물리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토양을 가열한다든지 아니면 해충을 유인해서 포살한다든지 잡초를 기계로 제초를 한다든지 덫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비닐 필름으로 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지 이게 물리적 방법이죠. 화학적 방법은 화학적은 유기합성 농약,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농약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목초액, 제충국, 자연 상태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화학적인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석회 보르도액, 석회 유황 합재, 난황류 등을 이용해서 잡초를 없애거나 아니면 해충을 방지하는 게 화학적 방제죠. 다음 생물적 방제.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요.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기만 하면 돼요. 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굉장히 작은 미생물부터 잡초가 많이 있어요. 거기 소를 가져가서 소가 그 풀을 뜯어서 기계적 제초가 되면 기계 물리적으로 이렇게 뜯어 먹어버리면 그것도 생물적 방법이 돼요. 소도 농약이 되는 거죠. 농약. 그래서 미생물 또는 천적 곤충 그리고 잡초, 섭식 동물 이용하는 게 생물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종적이에요. 재배적이죠. 재배적. 저항성 품종을 그 해충이나 그 질병에 저항성 있는 품종을 심는다든지 작부 체계를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반 작물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경종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방제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경쟁적, 경종적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만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사님, 배추의 뿌리혹병을 친환경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였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육안으로 볼수 없을 정도로 작은 생물체를 이용한 상품. 답이 나왔네, 지금. 답이 나왔어. 자, 맞아 읽어봅시다. 뿌리혹병의 병원체를 어떻게 방제시키죠? 그러니까 EPB-C313이라는 균주예요. 균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균, 세균, 진균 이런 균이죠. 균주가 뿌리혹병 병원체와 기량작용을 함으로써 방제시키는 거예요. 자, 아나운서, 이 C313이라는 균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하니까, C313은 일종의 미생물로 이 C313을 얻기 위해 뿌리혹병이 발생한 포장에 건전한 배추에서 외피를 제거하고 육안 속의 절편을 배양한 후에 균주만을 분리해서 추출했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이거 다알 필요 없어요. 뭐만 알면 돼. 아, 뿌리혹병을 방지하는데 뭘 썼다? 이 C313이라는 미생물을 썼다. 이 C313이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썼다. 그럼 무슨 방법이다? 생물적 방법이다. 그럼 여기서 생물적 방법을 찾아보죠. 자, 토양을 열소독했어. 열소독을 했으니까 이건 물리적이 되겠네요. 저항성 품종을 심었어요. 저항성 품종, 이건 재배적, 경종적이 되겠습니다.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서 조명남용을 포괄했어요. 이건 물리적. 루비존보를 방사해서 루비 깍지벌레를, 살아있는 루비존보를 이용해서 루비 깍지벌레를 방지를 했어요.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생물적 방제가 되겠습니다. 석회 보리도액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석회 보리도액을 살포해서 잿빛 곰팡이병을 방지했습니다. 이건 화학적 방법이 되겠죠.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헷갈린다면 수능 특강을 다 했는데도 하고 불구하고 아니면 수능 특강을 안 들었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것만 듣고도 경종적, 생물적, 물리적, 화학적 금방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만 잡아내면 11강 문제를 틀 일이 없겠죠. 자, 14번 생물적 방제의 사례를 찾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가축의 사양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가축은 많지만 농업기초기술에서 나오는 가축은 몇 개다? 세 개다. 가축은 세 개다. 닭, 돼지, 소. 이제 여기서 반려동물까지 가면 반려견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오죠. 총네 가지. 근데 이제 가축이니까 닭, 돼지, 소예요.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사용관리 방법. 자, A씨는 누렁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가축을 보며 봐요.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예쁘게 생겼죠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누렁이라 그러면 황구에서 개를 많이 생각이 나는데 가축이니까 지금 개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죠. 자, A씨는 돌이 많고 경사가 가파른 밭에 농사를 짓기 위해 이 가축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산비천인 누렁이를 사왔다고 해요. 아, 소, 닭, 돼지 중에 농사에 사용하는 가축. 자, 콧뚜레를 한이 가축에 쟁기를 매달아. 쟁기를 매달아. 콧뚜레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축은 콧뚜레를 하고 쟁기를 매달아 밭을 가는 모습은 동화책이나 TV 영상으로나 볼수 있는 풍경인데 A씨는 아직도 이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죠? 아, 알겠죠? A씨는 누렁이

그는 입도 고급이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어요, 지금. 그는 여물통에 콩깍지와 고구마 줄기, 콩깍지와 고구마 줄기에 고급 사료를 섞어서 아침, 저녁으로 여물을 주는데, 모르는 척하고 사료를 빼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콧드레를 하고 쟁기질을 하는 가축, 소에 대한 내용이죠. 소에 대한 내용.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식물로 따지면 우리 이강이나 식물의 분류 있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어떤 식물인지를 말하고 그 식물에 대해서 분류라는 건데, 동물도 이와 같은 형태의 문화이긴 하지만 동물은 가짓수가 워낙 적어서 굉장히 쉽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답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다두사육을 하기 위해. 다두사육, 마늘 다에 머리두자예요. 거의 동물은 한 마리에 머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두사육이라는 얘기는 한꺼번에 많이 사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많이 사육을 하기 위해서 제각, 뿔을 잘라요. 뿔을 잘라. 닭, 돼지, 소 중에 뿔이 있는 건 소죠. 그러니까 이게 소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뿔을 자르기도 하고, 아니, 뿔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할 때 거기다가 이제 제각 연고를 바르기도 하고 해서 뿔이, 자라나지 않도록. 많이 기르는데 뿔이 자라나 있으면 개체들끼리 이제 싸움도 하고 해서 상처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농가에는 그대로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각을 한다. 소에 대한 내용 맞고요. 2번,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 철분 주사를 넣는다.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 이건 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돼지에 관한 얘기죠. 돼지에 관한 얘기. 돼지는 워낙 빨리 크고, 그리고 원래 돼지는 그 철분 자체 흡수가 잘 못해요. 그래서 야생에 있어. 그러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도 똑같긴 한데, 멧돼지는 뿌리를 파먹다가 흙을 먹으니까 그흙 속에 있는 미량원소로 대체를 할수 있으나, 사람이 기르는 사육장에는 흙을 하지 않고 이제 콘크리트나 아니고 뭐 시멘트 바닥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따로 철분을 이렇게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육하는 돼지들은 일생에 한두번 정도, 태어나서 한 3일령, 11령 정도에 두번 정도 철분을 주사제로 맞고 있습니다. 이건 돼지에 관련된 얘기고. 자, 세 번째, 산란유린이에요. 이건 닭에 관한 얘기겠죠. 닭, 점등 사육을 한다. 자, 네 번째는 사료 낭비를 위해 불의를 자른다. 소, 닭, 돼지 중에 불이 있는 건 닭에 관련된 얘기겠고요. 어미의 유두를 보호하기 위해 이빨 자르기를 한다. 이건 돼지에 관련된 얘기죠. 돼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된 8개의 송곳니 위에 좌우에 두 개씩, 그래서 네 개, 아래 좌우에 두 개씩, 송곳니가 완성이 돼서 나와요. 완성이. 그래서 어미 젖을 먹다가 깨물어 버리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돼지가 사는 데가 환경이 그렇게 깨끗하지를 않아요. 지저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깨물면 상처가 생기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상처가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면 상처가 덧나겠죠. 거기가 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돼지는 어렸을 때 이빨 자르기를 하죠. 5번은 아니고. 그래서 이 기사에서 알수 있는 가축은 소고, 소에 대한 사형 관리는 다두사육, 뿔을 자르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수능 나와도 굉장히 편하게 풀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농산물 유통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농산물 유통적인 수능 특강 기준으로 했을 때 19강 내용이죠.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건 거래 방법이 많이 나왔었어요. 거래 방법.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장 거래냐, 시장 외 거래냐, 아니면 현물 거래냐, 선물 거래냐, 이게 많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유행했던 게 이거예요.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에 대한 특성. 농산물은 부패성,
농산물 유통에 대한 규모의 영세성, 농산물의 부피의 중량성, 용도의 다양성, 수요 공급의 비탄력성. 이게 무슨 말인지를 물어보는 이게 많이 나왔어요. 자, 일단 농산물 유통의 특성을 보도록 하죠. 자, 농산물은 공산품하고 약간 다르죠. 약간 달라요. 공산품은 기계로 딱딱딱딱 찍어내면 되니까 일정해요. 일정해. 그리고 필요하면 많이 찍어낼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적게 찍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농업은, 농사, 농업은, 씨앗을 파종하는 순간, 이게 가야 돼요. 수확까지. 수확까지. 그렇죠? 그리고, 같은 사과라도, 한 사과 나무에서 나오는, 사과 나무 한 그루에서 여러 개의 사과가 나오는데, 이 사과가 품질, 색깔, 당도, 크기,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농산물, 용도의 다양성. 농산물은 같은 농산물이라든가 사과라도 이걸 공업용으로 쓸 수도 있고, 식용으로 쓸 수도 있고, 가공용으로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과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생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사과 주스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과 잼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용도가 많다는 특징이 있고, 부피와 중량성, 부피와 중량성. 가치에 비해서 무거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휴대폰 있죠, 휴대폰. 휴대폰, 뭐, 이게 500g도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100g, 200g, 500g 안 나가는데, 그게 괜찮은 휴대폰은 일반적으로 100만 원이 넘죠. 근데 수박 10kg짜리 한 통에 마트에 가서 사면 10만 원이 넘나요? 10만 원안 넘죠. 10kg짜리 사도 한 5만 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에 비해서, 공산품에 비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운반도, 그러니까 유통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죠. 다음, 양과 질의 불균일성. 양과 질의 불균일성. 같은 품종이라도, 같은 밭에서 같이 컸는데도 질이 달라요. 그리고 나오는 양도 다르고, 기후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 영농 규모의 영세성,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이죠. 농경지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호당 영농 규모도 작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비싸면 갑자기 공급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싸지면 공급을 줄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파종을 해놓으면 이게 생산되는 까지는 멈출 수가 없죠. 멈출 수가 없지. 쌀값이 싸다고 해서, 아, 지금 10월 달에 얘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쌀값이 싸다고 해서 12월에 수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다고 해서 양을 갑자기 늘릴 수 없고, 싸다고 해서 갑자기 양을 줄일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물론, 이거 말고도 계절적 편제성이나 이런 게몇개더 있긴 한데, 이건 다른 문항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들을 울리는 쌀값 폭락이에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다. 왜? 공급이 많으니까죠. 공급이 많으니까. 자, 현실과 배경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쌀값이 20년 전보다 더 낮아졌어요. 20년 전보다 쌀값이 낮아졌어. 네, 올해 산지 쌀값은, 생산지 쌀값은 80kg들이 한 가마가 지난달에 15일 기준으로 13만 5천 원 정도 했어요. 근데 20년 전에 비해서 약 18%가 낮아졌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쌀값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보다 수요는 사람들이 쌀을 생산한, 아니, 소비하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공급은 늘어나. 토지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은 늘어나. 왜? 생산지들이 많아져야지. 품종개량도 되고. 그러니까 소비는 적어지는데 공급량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쌀값이 싸질 수밖에 없죠. 자, 네, 맞습니다. 해마다 3% 정도씩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반면, 우수한 품종의 개발이나 재배 기술이 좋아져서 생산량이 전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부패성은 빨리 썩는다는 얘기죠. 규모의 영세성은 그 호당 경제 면적이 작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찾아볼 수 없고. 부피와 중량성, 쌀이 무겁니, 가볍니, 이 내용 안 나왔고, 쌀을 뭐 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떡으로 만들 수도 있고, 술로 만들 수도 있으나, 그런 거안 나와 있죠, 지금.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 농산물 유통의 특성에 관련된 문항은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입니다. 1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외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거 외로. 그리고 그거 외로 벗어난다 치면 굉장히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대신 보면요. 사회자, 단계별로 제시되는 내용을 보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농업 기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단계 압축 점화 기간이네요. 압축 점화 기간. 보통 농업 기계 기술이 나오면, 농업 기계가 나오면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약간 좀더 어려워하는 그런 편이에요. 자, 1번 압축 점화 기간 뭐 이걸로 뭘할 수가 있어요? 압축 점화 기간. 점화가 불꽃 점화가 있고 스파크가 있고 압축 점화 컴프레셔 눌러서 압축 점화하는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압축 점화 기간은 디젤 기관이다. 디젤 기관은 연료를 경유를 쓴다. 거기까지 알아볼 수 있죠. 2단계 무한 궤도형 바퀴예요. 무한 궤도형. 무한 궤도. 무한 궤도. TV에서 탱크 같은 거 보면 바퀴가 아니고 계속 돌아가는 거 있죠. 길게. 포크레인 같은 거 보면 바퀴형 말고 궤도형. 바퀴가 동그란 바퀴가 아니고 무한 궤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자탈형과 보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탈형과 보통형. 이것도 연계교재 지금 그대로 나온 거네요. 단계를 보니까, 단계 4를 보니까, 주행부. 이 농업기계가 어떻게 주행을 한 주행부. 애취부. 무언가를 잘라내는. 탈곡부. 공유의 끝을 털어내는. 곡물 탱크. 아, 지금 단계 4를 보니까, 아, 이건 애취부 탈곡부 곡물 탱크 나온 거 보니까, 곡률을 수확하는 기계네요. 곡률을 수확하는 기계. 콤바인. 자, 단계 5를 보니까 파워 스티어링 레버로 조작을 합니다. 파워 스티어링 레버. 파워 스티어링 레버 보통 경운기는 조향 클러치, 트랙터는 조향 핸들이죠. 조향 핸들. 근데 파워 스티어링 레버에서 파워 스티어링 레버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파워 스티어링 레버를 앞 뒤로 움직이면 애취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우로 움직이면 이 무한궤도형 바퀴가 이제 방향을 바꾸는 조향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온 건 뭐다? 탈곡을 할수 있는 콤바인이다. 콤바인. 콤바인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만. 곡류의 수확만을 하는 그런 농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고추밭의 경운, 땅을 뒤엎는 작업은 뭐 경운기도 가능하고 트랙터도 가능하고 관리기도 가능해요. 자극기만 바꿔 끼면. 농약 살포, 스피드, 스프레이어. 가지에 두둑 멀칭. 두둑 멀칭하는 거. 이것도 뭐그 멀칭기만 있으면 콤바인? 아니, 콤바인은 안 되죠. 그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다 가능하고 종자 파종은 파종기로 하면 되겠죠. 자, 17번 문제는 콤바인입니다. 자, 콤바인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애치부, 그리고 이 뒷부분에 곡물 탱크, 여기 이제 사람이 타고요. 이렇게 생긴 게 무한 궤도가 되겠습니다. 무한 궤도. 자, 다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공공 학생이 실험한 식품 제조의 원리. 자, 식품 제조 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말리는 것, 건조도 식품 가공 원리. 호화도, 당화도, 염지도, 유화도, 발효도 다 식품 가공 원리예요. 근데 이걸 다 알고 있느냐 이거죠. 자, 일단 호화. 녹말의 전분의 호화, 전분의 노화. 그렇죠? 자, 전분에 물을 놓고 가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 팽윤하면서 찐득찐득해져요. 쌀에 물을 붓고 끓이면 밥이 되죠. 그러면 쌀일 때와 밥일 때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봐. 그럼 어디가 더 부드러운지, 어디가 더 찰기가 있는지. 쌀에서 따뜻한 밥이 되는 게 호화입니다. 근데 그 밥을 한 공기 잘 떠서 식탁 위에다 놓고 시간을 좀 지나, 한 서너 시간 지나다 보면 찬밥이 되어 있죠. 그럼 그찬 밥과 막한 밥을 또 이렇게 한번 손으로 문질러 보면 어디가 더 부드러워요? 막한 밥이 더 부드럽죠. 찬 밥은 다시 딱딱해졌어요. 그건 노화.

동물의 노화. 자, 다음 당화. 당화. 단당류 분자,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당류 분자가 다른 당류와 결합하지 않은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화학적 변화, 식혜에서 나오는 당화, 염지, 염지. 염지는 소금뿐만 아니고 소금이나 설탕, 아진살, 이런 재료를 고기에 침투시키는 공정이 염지. 유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개의 물질을 쉽게 말해서 물과 기름을 섞어버리는 거야. 근데 성장에서 완전히 섞여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세게 교반함으로써 물 분자 안에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기름 분자 안에 물 분자가 들어가 있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 안정화시킨 걸 유화라고 합니다. 유화. 다음 발효. 발효. 효모나 아니면 다른 미생물들이 유기화물을 분해해서 알코올 또는 유기산,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하는 작용,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 자, 지시 보겠습니다. 공공학생은 식품 가공 수업 시간에 배운 이 식품의 제조 원리를 알아보고자, 이에 실험 재료, 제조 원리를 알아보고자 했어요. 이에 실험 재료를 준비한 후에 A 용기에는 물과 소금을 넣었어. B 용기에는 물과 소금, 그리고 난황을 넣었네요. 그러니까 일단 A, B에 들어간 건 물, 소금은 같아. 요거 두 개는 같아. 근데 B에만 뭐가 더 들어갔다? 난황. 난황이 뭐죠? 계란의 노른자죠. 난황. 자, 그리고 각각의 용기에 식초를 넣고, 각각의 용기에 식초, 그러니까 식초도 둘다 들어가. A와 B 용기에. 고속으로 교반을 하고 식용유를 조금씩 넣어. 식용유도 A 용기, B 용기 다 들어가. 그래서 강하게 고속으로 교반을 했어. 그 다음에 상온에 두었어. 그 결과 A 용기는 식용유와 물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분리됐어. 분리돼서 지금 층이 나타났네. A는. B는 식용유와 물이 섞여 한 덩어리처럼 되었어. 한 덩어리처럼. 둘다 하는 건 똑같아요. 섞어서 세게 교반했어. 근데 뭐만 달라요, 지금? 요거. 난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난황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잘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을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잘 섞이지 않는 두 개의 물질을 섞이는 식품 제조 원리. 뭡니까? 유화죠, 유화. 유화. 자, 18번의 정답은 유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이에요. 생명공학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생명공학 기술, 이제 정의가 될 때가 됐어요. 생명공학 기술, 일단 조직 배양, 말 그대로 작은 조직을 배양해서 하나의 개체로 키우는 건데, 조직 배양 기술 중에는 대량 증식 기술, 생장점을 여러 개에서 한꺼번에 확 키워내면 되죠.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는, 병에 안 걸린 생장점을 키워서 병이 없는 묘를 만들어내죠. 무병 개체 증식, 그리고 품종 개량 기술, 배배양, 꽃밭 배양,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품종 개량 기술, 그리고 생물 반응기, 바이오리액터 기술이 조직 배양에 들어가고, 동물 생명공학 기술에서 수정란 복제, 체세포 복제. 복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수정란 복제는 수정란이 되었을 때 이걸 갈라버리면 이 수정란이 다시, 이 반이 다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DNA를 가진 게두 마리가, 두 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클론이에요, 클론. 복제품. 이게 수정란 복제. 체세포 복제는 우리가 동물에서 개체를 만들 때, 동물에서, 그러니까 새끼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정자와 난자가 필요하지. 난자, 난세포에 정자가 들어와서 수정란이 돼서 커지면 그게 새끼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저 체세포 복제 기술은 일단 난세포는 필요합니다. 난세포. 세포 중에 굉장히 큰 세포, 난세포. 그 난세포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자예요. 난자. 난자에서 핵을 없애요. 핵을 없애. 그래서 세포질만 있는 거지. 그리고 체세포. 동물은 생식세포 또는 체세포로 나누잖아요.

체세포 많잖아요. 체세포에서 그 체세포 핵만을 꺼내. 그래서 체세포 핵을 난자의 세포질 안으로 놓고 정적 충격을 주면 얘가 수정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핵에 유전물질 DNA가 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체세포를 공여해준 가축 또는 그 공여해준 동물과 같은 동물이 태어나요. 같은 동물이. 이게 체세포 복제 기술. 자, 다음은 분자 표지 기술. 분자 표지 기술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분자가 표지판 들고 있어요. 나 누구예요? 겉으로는 보기에 똑같아. 눈으로는 도저히 이놈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 그 염색체 DNA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차이를 감별하는 기술이 분자 표지 기술. 그래서 보통 분자 표지 기술이 답치로 쓰일 때 뭐가 많이 나오냐? 무엇무엇을 비교했다, 판별했다, 뭐 마커를 사용했다, 뭐 이런 그 서술형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 식물의 형질 전환, 유전자 제조,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한 아그로박테리아법, 유전자 총을 이용한 유전자 총법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세포융합 원형질 체융합법 있죠. 그리고 돌연변이 유도 방법에서 물적 방법, 화학적 방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자. 세무대학교 연구진이 수박, 여기에 박과 작물 최초로 꽃가루에 외래 유전자를 전달하는 외래 유전자, 다른 유전자를 집어넣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대요. 여기서 나왔네, 지금. 그렇죠. 첫 문장에서 답이 나왔어요. 이 기술은 유전적 변형 과정을 간소화하고 조직배양을 거치지 않은 신품종 6종 개발에 기대가 됩니다. 연구팀은 기존 유전자 전달 방식과 유전자를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방식을 나노 입자로 변경한 것이에요. 그동안은 아그로박테리아로 넣든지 아니면 유전자 총으로 넣든지 했는데 이번에는 나노 입자로 DNA를 전달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입자로 변형한 것으로 외래 유전자를 화분에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식물 형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식은 마그네토팩션이라는 자기 나노 입자를 사용해서 DNA를 전달한다. 유전자 재조합이네요. 자, 1번은 세포융합. 감마선은 돌연변이. 꽃가루를 연필에 반수체, 조직배양. DNA 마커 이용했네요. 그러면 분자 표지. 유형 유전자를 넣어서 제초제 저항성 옷을 개발해서 유전자를 넣었다. 유전자 재조합.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죠.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가축에 대한 질병이네. 가축 질병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뻔하니까 이제 쉬워져 버렸어. 생각보다. 자, 어떤 질병인가 봅시다. 이 질병이 발생했던 세모세모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 스탠드스틸이라고 하는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어요. 잠정 폐쇄 중이던 가축 시장도 이날부터 문을 열었고, 지난 4월 8일부터 세모세모 지역 반경 3km 방역 지역 내 소, 돼지, 염소를 사육하는 178 농가에 대한 임상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 걸리니까 가축이 이동 제한 조치가 걸려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그리고 3km 내에 있는 모든 동물을 지금 전수조사했어. 소, 돼지, 염소. 자, 이 질병이 전염되면 구강, 점막, 코, 발굽 사이에 수포가 발생해. 그리고 아까 누굴 조사했어? 소, 돼지, 염소. 얘네들의 이 가축들의 특징, 공통점이 뭐예요? 발굽이 두 개다. 발굽이 두 개인 동물에 수포가 발생하는 거, 무슨 질병이에요? 구제역이죠, 구제역. 그러니까 여기서 구제역을 잡아내야 돼요. 구제역. 굉장히 오래전부터 잘 나오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돼지, 소도 그렇고. 자, 소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여부가 확인되어야 된다. 판매자는 축산, 차량, 거점, 소독시설, 소독필증을 휴대해야 하며, 수의사의 임상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구제역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아니죠. 굉장히 무서운 일종 가축 전염병인데 인수공통

0: 아니다. 구제역으로 폐사된 개체를 사람이 만져도 사람에게는 발병하지 않습니다. 자, 발병 후 항생제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은 있으나 발병하면 바로 살처분에 들어갑니다. 공기를 통한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음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구제역은 바이러스성 질병이에요. 동물 질병 할때 바이러스인지 세균성인지 이것도 한번 나눠볼 줄 알아야 돼요. 주요 증상이 발굽이 두 개인 애들이 구강점막, 발톱 사이에 수포, 물집이 생깁니다. 감염 경로는 직접 간접, 비말로도 전파가 되고, 대책으로는 예방접종. 걸리면 살처분, 치료하지 않습니다. 제1종 가축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회 후반부 예문항도 다 풀어봤습니다. 문항이 이제 3회 정도 오니까 어때요? 이제 반복되는 문항이 이제 꽤 되죠. 네, 꽤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10회까지 가면 반복.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요소들이 거의 10번 다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요소들은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출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능 완성을 풀어보면 대부분 나올 문제들은 충분히 연습이 돼서 거의 맞추게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이제 4회. 시간은 4회 풀면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생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상 운송 두 번째 시간으로 액체 화물 운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액체 화물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액체 화물이라는 것은 주류나 또는 유류, 식료품 등의 액상이죠. 또는 반액상의 내용물을 병, 통, 탱크 등의 용기에 넣어서 운송하는 것을 우리가 액체 화물 운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액체 화물은 원유와 LNG입니다. 그래서 원유와 LNG를 탱크에 넣어서 운송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유 운송. 우리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원유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원유를 수입해서 운송해 오죠. 그래서 원유 운반선에 원유를 넣어서 산유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다음에 정제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등유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원유 운송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탱크 화물의 관리부터 보면은, 자, 원유 운송할 때 안전상의 우선순위는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인명,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화물 순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원유를 운반할 때 안전한 화물 운송을 위해서 배를 빌리는 사람을 우리가 용선주라고 얘기를 하죠. 용선주나 제품 생산자가 제공해주는 위험물

수급 지침서대로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자, 이러한 원유 운반, 원유가 갖고 있는 위험 특성 요소를 한번 보면은요. 증기압 있죠, 증기압. 자, 증기압이라는 것은 유류에서 발생한 가스가 증발이나 액화 없이 높은 압력을 지닌, 즉, 포화 상태를 유지하죠. 포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증기압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자, 불에 탈수 있는 가연성이죠, 가연성. 원유는. 그래서 불에 탈수 있는 성질을 얘기하고, 가연성 유증기가 공기와 혼합 시에 탈수 있다. 연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 유독하다. 사람의 몸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유독성,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부 접촉과 폐 흡입으로 독성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자, 유류 유출. 가장 심각한. 만약에, 원유 운반선에서 그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2, 제3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유류 유출은 유출 근원을 차단해야 되고, 만약에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비상 대응 절차 및 선상 기름 오염 비상 계획서가 각 선박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상 기름 오염 비상 계획서에 따라서 유출된 기름을 어떻게 방지하는지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류가 가지고 있는 액체화물 중에 유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증기압, 가연성, 유동성, 유류, 유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류를 그러면 선적할 때는 탱크에 실는다라는 거죠. 선적할 때 주의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크에 유류를 실어 나르는 탱크에 인화성 화물 선적 전에 즉 유류를 선적하기 전에 탱크 자체를 비활성 가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너팅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비활성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즉 비활성 상태라는 것은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탱크 내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가스 시스템을 비활성 가스 시스템, 이너트 가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너트 가스 시스템이라는 건 폭발 또는 화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인화성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 주로 유조선이나 LNG선이 되겠죠. 운반하는 선박에서 화물 탱크 내에 다른 원소와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이걸 우리가 비활성 상태라고 얘기하죠. 다른 원소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안정된 기체인 질소나 이산화탄소 등의 비활성 가스를 주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주입을 해서 비활성 상태로 돼야지만이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모든 화물 작업은 사전에 주의 깊게 계획 및 문서화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고요. 자, 터미널, 선박 상황 변화에 따라 작업 변경 시에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유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선적 작업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을 알아봤고요. 그 중에서도 비활성 가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양화 작업, 원유를 하역하는 작업을 우리가 양화 작업이라고 얘기하죠. 자, 양화 작업 계획 사전 준비 및 계획에 의한 작업이 수행돼야 된다. 양화 작업 역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자, 승인된 화물 작업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내용을 기록하고 선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겠고요. 자, 양화 작업 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원유 세정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원유 세정 작업. 크루드입니다. 크루드. CRUCE가 아니고 CRUD입니다. DC가 아니고 크루드 오일 워싱이라고 해서 COW 원유 세정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원유 세정 작업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자, 원유 양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즉 탱크 안에 원유가 처음에 우리가 수입해서 오면 가득 들어있겠죠. 그럼 원유 자체가 성질이 끈끈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양화하고 하역한 뒤에도 벽에

끈끈한 탱크 벽에 끈끈한 오일들이 달라붙어 있죠. 그 달라붙어 있는 오일을 씻겨내는 작업을 원유 세정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원유 세정 작업이 왜 필요하느냐? 탱크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수입하는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그 달라붙어 있는 오일, 원유 자체도 다 하역을 해야지만이 하역량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원유 양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원유에 원래 실어져 있는 원유의 일부를 고압 분사하여, 그러니까 높은 압력으로 분사하여 선창에 붙어 있는 원유 잔류물, 슬러지라고 얘기하죠. 원유 잔류물을 씻어내는 작업을 원유 세정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원유 세정 작업을 할 때는 불활성, 탱크 내의 상태를 불활성 상태로 해야 된다. 그러면 불활성 가스 시스템, 이너트 가스 시스템이 같이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불활성 가스 시스템이 고장 시에는 원유 세정을 중지한다. 이 말은 반드시 원유 세정 작업을 할 때는 이너트 가스 시스템도 함께 작동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원유 세정 작업을 할 때는 안전 점검 리스트 및 원유 세정 매뉴얼에 따라 세정 작업이 시행되어야 되겠고요. 자, 한국 도착 전에 매뉴얼에 기술된 테스트 시행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우리 마폴 73 78 협약이라고 하는데, 마폴 7378 규정에 따라서 원유를 하역해야 한다. 자, 원유 세정 작업까지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액체 화물, 액화 천연가스에 대해서 가스 운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화 가스 운송은 액화라는 것은 액체화했다라는 거죠. 원래 기체인 화물을 액체로 만들어서 운송하는 게 액화가스 운송입니다. 대표적인 게 액화천연가스죠. 그래서 기체화물을 저온으로 액화시켜 운송하는 것을 얘기한다. 액화천연가스가 대부분인데요. 자, 기체화물을 그러면 저온으로 LNG 같은 경우는 영하 162도씨, 원래 기체죠. 기체를 영하 162도씨까지 낮추게 되면 액화됩니다. 액화. 그러면 왜 이렇게 액화시켜서 운반을 하느냐? 자, 기체 상태보다 액화를 시키게 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기체 상태보다 액체 상태로 운송을 하게 되면, 600배를 더 운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피가 600분의 1로 액화시키면 줄어드니까. 자, 근데 문제는 영하 162도씨 이하로, 낮추게 돼서 액화시킨 거죠. 액체화시킨 거기 때문에 운송하는 탱크 내의 온도도 항상 영하 162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방열, 즉열 차단이 할수 있는 그런 탱크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은 크게 탱크의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평가 요소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모스 방식과 액화천연가스의 탱크 형식은 멤브레인 방식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은 모스 방식 같은 경우는 탱크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방열을 할수 있는 그러한 탱크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선박 위에 지지대에 그대로 올려서 운반하는 형태가 모스 방식이고요. 멤브레인 방식은 원래 선창이 있죠. 선창에다가 방열 처리를 한 겁니다. 방열재로 1차 방벽, 2차 방벽 해서 방열재로 처리해서 외부로 온도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방열 처리를 해서 그 안에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게 멤브레인 방식이다. 그래서 기존의 선창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이런 탱크를 만들어서 선박의 지지대 위에 올려놓고 운송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모스 방식과 멤브레인 방식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보면 모스 방식은 쉽게 위쪽으로 이렇게 뚝 튀어나와 있습니다. 갑판 위로 둥그런 탱크가 이렇게 쉽게 보입니다. 이러한 거는, 아, 저 선박은 모스 방식이다. 그 다음에 둥글게 되어 있지 않고 탱크 형식으로

사각진 형태의 그러한 탱크가 보이면 아, 멤브레인 방식이다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하면 되겠고요. 각각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 방식은 선생님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선체와 독립된 구형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형 탱크는 별도 제작된 탱크를 이 지지대 위에 올린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LNG 화물의 중량과 압력 지탱이 이 탱크 자체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장점은, 모스 방식의 장점은 내압에 강해 안전성이 우수하다. 구형이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식 방식보다는 내측에 있는 압력에 견디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멤브레인 방식에 비해 슬로싱에 안정적이다. 자, 슬로싱이라는 건 여기가 액체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 액화니까 액체겠죠. 액체가 들어있으면 이 액체는 우리가 선체가 움직이게 되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였을 때이 액체가 이 탱크를 때리는 압력이 있는데 그걸 슬로싱 충격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똑같이 구형과 사각의 선창, 멤브레인 방식에 이렇게 액체가 차 있다라고 하면 구형인 탱크가 슬로싱에 대한 충격을 훨씬 더 적게 받을 수 있죠. 왜?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여기 사각은 훨씬 더 많은 탱크에 가하는 압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모스 방식이 슬로싱의 멤브레인 방식보다 모스 방식이 슬로싱에 더 안정적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선착 내에서 검사나 보수가 가능하다. 독립된 탱크이기 때문에 이 탱크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수도 가능하다. 탱크 내부의 열 침입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자, 단점으로는 선창 공간 이용 효율이 저하된다. 즉, 여기 내에서만, 요 탱크 내에만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다른 부분에는 우리가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없죠. 그래서 선창 공간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 자, 구상 탱크. 구형이죠. 구상 탱크 상가판 돌출로, 갑판 위로 이렇게 돌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박을 조종하는 입장에서 보면 브릿지에서 전방 시야 확보가 곤란해서 선박 조종성이 멤브레인 방식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겠고요. 자, 멤브레인 방식 같은 경우는 원래 있는 선창에 방벽과 방열재를 이용해서 외부와의 열을 차단해서 영하 162도씨 이하로 계속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탱크를 얘기하죠. 그래서 선창에 밀착된 방열 자재로 만든 탱크다. 자, 이 방열 자재에는 자, 열 팽창이 매우 낮은 합금, 주로 인바 합금인데요. 인바는 철과 니켈의 합금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열 팽창이 매우 낮은 거는 열의 변화에도 잘 변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탱크 내 온도가 많이 변화하더라도, 그 자체로 팽창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그런 합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 팽창이 매우 낮은 합금, 인바나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해서 수축 및 변형을 방지하게끔 만들었다. 자, 모스 방식보다는 선창 공간 이용 효율, 즉 많이 실을 수 있다. 공간 이용 효율이 우수하다. 왜? 선박에 있는 선창 그 자체를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창의 공간 이용률, 즉 용적률이 우수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화물 수축으로 인한 변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선박 건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모스 방식보다는 저렴하다. 자, 충분한 시야 확보 및 갑판 접근이 용이하다. 시야 확보는 아까 모스 방식은 위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지만 멤브레인 방식은 그러한 단점이 없다라는 거죠. 화물창이 이중 방벽 구조로 되어 있다. 1차 방벽, 1차 방열재, 2차 방벽, 2차 방열재. 즉, 이중 방벽 구조로 되어 있고요. 탱크 외부에서 검사나 보수가 불가능한 게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NG 탱크선의 형식, 모스 방식과 멤브레인 방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LNG선의 탱크 형식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LNG선의 탱크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G선은 선체, 자, LNG선은 액화천연가스, 즉 액체를 운반하는 선박이죠. 자, 선체 운동. 우리 선체는, 이게 선박이죠. 선박은 여섯 가지의 육자유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자유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섯 가지의 방향으로 선박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박이라고 하면, 서진 같은 경우는 선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스윙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롤링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피칭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히빙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여섯 가지의 운동을 선박의 육자유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열신축의 자유로우며 선체 운동에 대해 이동 방지를 강구하고, 지금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여섯 가지 자유 운동이 있어도 액체를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슬로싱 대책이 필요하다. 슬로싱이라는 건 아까 액체 화물일 때 그 탱크에 주는 압력, 액체가 선박이 움직이고 액체가 움직였을 때 탱크에 주는 압력을 슬로싱 충격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적재 화물의 고유 운동 주기와 선체 운동 주기가 같을 때 움직임이 더 커지겠죠. 안에 들어있는 액체 화물의 움직임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선체가 움직이는 것과 안에 액체가 움직이는 게 같이 동조할 때, 같을 때 동조시에 슬로싱 충격이 증폭된다, 늘어난다, 증폭되어 특별한 주의 및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러한 슬로싱에 대한 거는 모스 방식이 멤브레인 방식보다는 더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선체 변형에 잘 견뎌야 한다. 선체 변형은 파랑하중에 의해 선체 변형, 호깅과 세깅 상태인데요. 자, 호깅이라는 건, 자, 여기 보면 이게 선박이죠. 자, 앞쪽에는 만약에 파랑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선박의 가운데 부분에서 파도가 높고, 선수와 선미 부분에서 파도가 낮게 되면, 가운데는 부력이 작용하죠. 선수와 선미 쪽에서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선박은 이렇게 굽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늘어나는 인장 상태가 보이고, 이쪽 아래쪽은 압축 상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선박이 이렇게 굽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호깅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세깅 상태라는 것은 파도가 선수와 선미 부분의 파도 높이가 높고 가운데 부분의 높이가 낮을 때는 선수와 선미 쪽에는 부력이 크고 가운데 선박 중앙에서는 중력이 크게 되면 이쪽에 선박이 압축되는 현상이 있고 아래쪽에 늘어나는 인장 상태가 되겠죠. 즉, 선박은 이렇게 굽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러한 상태를 세깅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랑하중에 의해 선체 변형 발생 시에 선체와 LNG 탱크 간의 지지 강화와 상호 간섭 감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즉, 선체 변형에 대한 세깅과 호깅 상태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구조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기타 보면은 단열층 침수 시 탱크 부상 방지책이라든지, 침수할 때 탱크가 위로 뜨는 걸 얘기하는 거죠. 탱크 부상 방지책이라든지 콜드 스팟 검사에 관한 대책 및 경로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자, 콜드 스팟 검사라는 것은, 콜드 스팟이라는 것은 LNG를 선적한 화물차 외벽에 단열재,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등으로 인해 온도가 북부적으로 낮아져서 화물창 외벽에 얼음이나 성에가 발생하는 지점을 콜드 스팟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얼음과 성에가 발생한 지역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콜드 스팟 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얼음과 성에가 발생하면, 아, 단열재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LNG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고요.

자, 그 다음, 기타 화물 운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럴 카고, 우리 일반 화물이라고 하고, 보통 자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보통 자파라고 부르기도 하며, 특별함과 구별되는 화물로서, 특별한 하역 취급이나 적부를 필요하지 않는 화물을 얘기한다. 이러한 일반 화물은 최근에는 다 대부분 컨테이너화해서 운송을 하죠. 최근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에서 취급하고 포장이 되어 있어서 하역 작업이 비교적 쉽고 다른 화물과 함께 섞어서 싣는 거를 화물과 화물을 각각 성격이 틀린 화물을 같이 싣는 걸 우리가 혼재라고 얘기하죠. 다른 화물과 함께 혼재하여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을 우리가 일반 화물이라고 얘기한다. 자, 일반 화물 중에서도 깨끗한 화물이 있고 조잡한, 러프한 카고가 있습니다. 러프한 화물이 있다. 자, 깨끗한 화물은 청결, 건조하며 악취가 나지 않으므로 다른 화물과 함께 적부하여도 다른 화물에 손상을 줄 위험이 거의 없는 화물로서 예를 들면 도자기라든지 차라 티라든지 차, 그다음에 면화, 콩및 양모 등의 깨끗한 화물로 취급을 하고요. 자, 조잡한 화물이라는 건 화물의 성질상 혼적할 경우에 다른 화물과 섞어 실었을 경우에 다른 화물에 오염을 주는 오손이라든지 악취, 그 다음에 벌레죠. 충해 등의 손상을 입힐 우려가 높은 화물로서 비료, 시멘트, 소금에 절인 어류 등이 이 조잡한 화물의 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물은 깨끗한 화물과 조잡한 화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일반 화물을 운송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느냐? 자, 화물의 손상 방지를 위한 적절한 통풍과 환기가 돼야 되고, 외부에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방수와 오수 처리, 방화 관리 등이 필요하다. 자, 통풍 환기 시 창내 온도 및 습도, 외기 온도 및 습도, 풍향 및 풍속 등을 각 실어져 있는 화물의 특징에 따라서 조절하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 자, 일반 화물의 화물 사고의 유형을 보면은요, 크게 하역 중에 일어나는 사고, 그 다음에 선창이 불량에서 일어난 사고, 운송 중 관리 불량 사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역 중 사고를 보면은 부주의와 미숙에 의한 사고, 즉 사람의 부주의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역 인부의 작업 능력이라든지 숙련도, 하역 기기의 조종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가 있겠고요. 하역 장비 사용을 잘못해서, 즉 부적합한 하역 장비를 사용하거나 부주의한 하역을, 즉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역 설비와 용구가 불량해서, 즉 설비 불량, 하역 설비 점검을 미흡하다거나, 그다음에 정비 상태가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역 중에. 자,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겠죠. 그래서 비나 눈,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 즉 궂은 날씨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작업장의 조명 상태라든지 당직 근무와 선내 순찰 미흡에 의해서 야간 하역 시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자, 화물 인수인도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데 하역 중에 미숙하거나 부정직한 검수인에 의해서 인수인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고 발견을 미감지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 자, 선창, 화물을 싣는 창고가 불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자, 갑판, 외판, 선창 파이프의 손상, 해치 커버, 선창 폐쇄 불량에 의해서 물이 새는 걸 우리가 누수라고 얘기하죠. 자, 선창에 누수가 발생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자, 선창이 청소가 제대로 안 했을 때, 저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선창 청소와 건조 불완전으로 화물이 오손되거나 악취가 나게 만드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운송 중에는 통풍과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온 다습하거나 이슬점 이하의 온도에 따른 이슬땀 또는 기온, 습도, 풍향, 풍속의 변화에 의해서 통풍이나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화물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방수가 되지 않아서, 자, 우리가 선창에 덮는 위쪽 뚜껑을 해치 커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해치 커버라든지

맨홀 등에 개구부민 열려 있는 상태죠. 열려 있는 곳이죠. 개구부민 황청시 날씨가 좋지 않았을 때 통풍통 폐쇄를 잘못하니까 제대로 닫지 않았을 때 황천시는 선박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건데 그렇게 되면은 파도 높이도 높고 외부로부터 파도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밀폐되지 않으면 그 안쪽에 있는 화물에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기적인 빌지향 측정 및 적절한 배출을 하지 못했을 때 빌지와 관련된 잘못된 빌지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가연성 유독성 가스 발생 시 발화와 지식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다. 자, 일반 화물의 화물 사고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화물에 손상되고 이때 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적부 시 화물을 실을 때죠. 자, 확인 사항으로는 화물을 맡기는 화주 측과 화물 운송하는 선박, 선사 측에 쌍방이 검수인이 입회해서 화물을 검수해야 한다. 화물의 숫자, 개수와 상태 등을 검수해야 되고요. 선적 후에 검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 화물 손상 우려 시에는 화물 적부 장소나 적부 방법에 대한 감정 보고서를 확인한다. 자, 항해 중에는 선박 운항 중에 화물 관리를 위해 행한 사실을 항해사가 항해일지에 기입해야 되고, 특히 황천시 해난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사고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자, 화물을 내릴 때는 양항에 도착 즉시 회사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화물 손상 원인을 규명하는 선착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자, 화물 사고 보고서를 공증인에 거쳐 인증하고 화물의 MR상 기재 내용과 비교해 손상 원인을 파악하고 회사 감정인의 손상 화물 검사 보고서를 수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를 철저하게 항해 일지부터 작성을 해야지만이 선사가 관리에 의한 취급을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벌크 화물 운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크 화물이라는 건 벌크 화물, 산적 화물, 살적 화물 다 같은 얘기인데요. 자, 벌크 화물은 포장되지 않는 화물을 얘기합니다. 포장되지 않는 상태로 운송되는 화물을 얘기하고, 보통 이것들은 대량 화물이고 단일 화물이므로 한 가지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선박 우리가 전용선이라고 얘기하죠. 전용선인 벌크선에 선적되어 운송된다. 자, 포장되지 않는 화물, 곡물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곡물 운반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물 운반선을 곡물 운반선을 선박에 실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선적량을 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을 수 있는 최대의 곡물량을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착 용적가 제한 횟수를 기초로 해서 산정을 하고 적화 개수, 그다음에 연료유 및 청소 보급 계획, 항해 계획 등을 고려해서 최대 선적량을 산정을 해야 되겠고요. 자, 화물을 선착별로 얼마만큼 실어야 되느냐. 화물 선착을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선적량을 각 선착에 분배하기 위해 횟수라든지 트림이라든지 복원성, 그다음에 선체 강도, 이중저 상면의 허용 강도 등을 고려해서 곡물을 어떤 선창에 얼마만큼 배분해서 실을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 자, 화물 선적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평형수 배출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자, 우리가 선박이 공선 상태일 때는 평형수가 가득 차 있겠죠. 거기에 화물을 실음과 동시에
적정 흡입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형수를 배출해야 된다. 그래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평형수 배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곡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선창은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곡물이 선적일 때 선창은 사전에 청결하고 습기가 없어야 되겠죠. 곡물에 습기가 있으면 싹이 나거나 또는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오손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 곡물의 손상과 방지를 위해서 침수 손상, 지금 물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열 손상, 화재 손상, 땀에 의한 발암 손상 등에 의해 곡물이 손상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곡물 운반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광석. 광석은 무거운 거죠. 무거운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그래서 광석은 비중이 커서 무게중심이 낮아져. 무게중심이 낮아져. 동요 주기가 짧아지고 무게중심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복원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복원력이 크기 때문에 동요 주기, 즉 선박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롤링 주기가 굉장히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져 동요 주기가 짧아지고 심한 횡동요를 유발할 수가 있다. 자, 이러한 광석 운송선에 화물을 실을 때, 광석을 실을 때는 흙수와 트림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흙수 또는 약간의 선미 트림이 바람직하다. 자, 선체 강도가 자, 광석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하나의 선창에 집중적으로 싣게 되면, 집중하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선박의, 구조에, 무리한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중이라든지 전단력 및 굽힘 모멘팅을 고려해서, 각 선창별로 선적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적화 순서를 보면은요. 자, 하중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선창에 골고루 선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창에 전부 다 싣고, 그 다음 또 다른 선창에 전부 다 싣게 되면, 선박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중을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선창에 골고루 나눠서 실어야 한다. 자, 선체 중앙부에서 시작해서 전후 선창으로 옮겨가며 선적하되, 한 선창의 화물을 최소한 3에서 4회로 나누어 선적을 해야 한다. 자, 밸러스트 평형수 배출이 용이하게 적당한 선미 트림이 되도록 화물을 선적해야 되고요. 이러한 광석을 실을 때 화물량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화물량을 산정을 하는데 육상 설비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 그래서 화물량을 계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부두, 즉 육상에 있는 설비를 이용해서 화물량을 산정하든지 또는 흙수 감정법에 의한 산정. 자, 흙수는 우리 선박이 얼마만큼 가라앉아 있는지죠. 물에 잠겨 있는지, 잠겨 있는 상태, 깊이를 우리가 흙수라고 하는데, 자, 화물을 많이 싣게 되면 그만큼 잠긴 깊이가 깊겠죠. 그 다음에 싣지 않았을 때는 잠긴 깊이가 더 낮을 거고. 그래서 그두 차이를 이용해서, 두 차이를 이용해서, 산정량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수 감정법에 의한 산정은 화물 적재 전후에 배수량의 차이로 화물량을 결정하는 게 흙수 감정법에 의한 산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석탄 운송선입니다. 석탄 운송선과 목재 운반선, LNG선 또는 원유 운반선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석탄 운송선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평가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석탄은 비중이 1.1에서 1.4로 비교적 낮고 항해상의 안정성이 우수하다. 자, 보통은 흑색이죠. 흑색으로 탄화가 심할수록 진한 흑색을 띠고 탄면에 빛이 나는 광택을 띈다. 자, 석탄은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공기 노출 시 산소와 결합해 자연발화,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발화할 수 있다. 석탄은 발생하고요. 유황, 수분, 산소 함량, 휘발성, 수송 형태 및 석탄 불마, 불,
분말도에 따라

따라서 가열 정도가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석탄을 운반할 때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느냐? 항해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운반할 때 항해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 석탄은 메탄 또는 메텐이라고 얘기하죠. 메탄 가스를 방출함으로 밀폐 장소 출입 시 메탄 가스 양을 측정을 해야 한다. 측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메탄 가스가 선착 내 축적되지 않도록 표면 통풍을 실시한다. 즉, 해치 커버를 열어서 표면 통풍을 실시해야 한다. 매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화물 온도를 측정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에 석탄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55도씨를 초과한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화재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밀폐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원인을 차단을 해줘서 화재를 방지해야 한다. 자, 요네 가지 내용이 답지라든지 또는 보기 선택지로 자주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석탄 운송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목재 운반선, 원목선이라고 얘기하죠. 목재 운반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재 운반선에 실을 때, 선적할 때는, 자, 창 내, 목, 자, 화물창 내에 적부할 때는 가능하면 화물틈을 적게 하고, 그러니까 빼곡히 실어야 된다는 거죠. 적게 하고, 무거운 목재는 낮은 곳에 적부하여 전체 선적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선창에 목재를 실을 때는 빼곡히 실어서 움직임이 없게끔 선박이 움직일 때 틈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겠죠, 목재가. 그러한 움직임을 적게 하고, 무거운 목재는 아래, 그 다음에 가벼운 목재는 위쪽으로 실어서 선적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자, 목재를 갑판에 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판상 적부할 때는, 자, 화물의 길이, 래싱 용구의 배열 및, 래싱 용구라는 것은 목재를 고박한 데 사용되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용되는 용구를 얘기하는데요. 자, 화물의 길이, 래싱 용구의 배열 및, 지주의 위치, 지주라는 것은 선박의 양쪽에, 양현에 세워놓는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지주의 위치, 필요한 공간에 확보에 주력하며 적부 구역의 종방향 위치를 결정해야 된다. 자, 갑판에 불워크보다 높게 적부할 때는 양현측에 지주를 3m 이하 간격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래싱 용구로 고박해야 한다. 자, 선박 만재 홀수성 규정에 따라 겨울철에는 상갑판상의 적부 높이가 선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갑판에 적부해야 한다. 그래서 목재 운반선 창내 적부할 때와 갑판상에 적부할 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갑판 적부 목재를 고박,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걸 우리가 고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갑판 위쪽에 목재를 많이 실으면 선박은 계속해서 움직일 건데, 목재가 많이 움직이게 돼버리면 전복한다거나, 그럼 목재가 또 바다로, 유출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운항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고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적항 출항 전에 갑판상에 적부된 목재는 철저히 고정하여 항해 중 목재 이동을 방지한다. 이걸 고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현에 강력한 지주를 세우고 체인, 와이어, 스네치 블록 및 턴버클 등의 래싱 용구로 고정한다. 그래서 스네치 블록이라든지 턴버클을 이용해서 목재가 갑판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고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특수화물 운반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화물이라는 것은 냉장, 냉동화물, 어획물, 중량물, 고가 화물을 얘기하는데요. 자, 냉장화물의 하역과 운송은 화물의 성징상 쉽게 부패, 변질되므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장치나 냉장시설 등 특수장치를 장비한 냉동운반선에 의해 운송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육류

있다라는 거죠. 자, 빙장창은 물이 잘 배수되도록 하고, 녹은 물이 잘 배수되도록 하고, 괴물은 수시로 배출시켜야 한다. 어창의 창구는 밀봉하여 외부에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기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야, 그 얼려져 있는 그 상태로 운반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위험물 운반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의 정의는 폭발, 인화성, 유독성, 부식, 방사성, 질식, 자연발화, 전염, 그 다음에 중압, 동상 등을 초래하여 인간 생명체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위험물을 분류해 보면, 자, 솔라스 규정에 의해서 위험물을 분류해보면 1급부터 9급까지 분류가 되는데, 1급은 화학류, 즉 폭발성 물질과 폭발성 제품을 제1급 위험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2급은 가스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혼합가스, 에어로졸을 얘기를 하고요. 3급 위험화물은 인화성 액체류를 얘기한다. 그래서 65.6도씨 이하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및 혼합물을 제3급 위험물로 구분하고 있고요. 제4급은 불에 탈수 있는 가연성 물질을 얘기한다. 그래서 화학류 외에 쉽게 연소하거나 화재를 조장하는 물질이 제4급 위험물이고요. 5급은 산화성 물질을 얘기합니다. 인화성을 활성화하는 산화성 물질 및 유기화산화물을 얘기하고요. 6급은 독성 및 전염성 물질, 즉 인간 및 동물에게 위해를 끼치는 독성, 전염성이 있는 물질을 제6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7급 위험물은 방사성 물질인데요.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물질은 제7급 위험화물로 분류하고 이러한 표차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제8급 위험물은 부식성 물질로 화학 반응으로 화물 운송수단을 파손하는 물질을 제8급 위험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9급 위험물은 기타 위험물로 운송 중 다른 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험한 물질을 제9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위험물을 운송할 때는 이러한 위험물을 운송하고 있다라는 표차를 부착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선적 서류를 보면은요, 위험물은 운송 및 취급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위험물 운반 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함께 송부되어야 된다.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규칙을 제정하여 운송을 하나, 운송 관련 서류의 양식, 기재 사항 및 수반된 의무 등은 국제 협약 및 국내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우리나라는 IMO에서 제정한 IMDG 코드 및 항만 내에서의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관련 업무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제정된 위험화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및 그다음에 항만 내 위험물 취급 안전 규칙에 따라 운송 관련 서류의 기재 사항 및 그에 수반되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위험물은 운반이 돼야 되겠고요. 자, DS라는 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유해 위험성, 응급 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는 자료를 MSDS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MSDS를 참고해서 그 위험화물을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MSDS 표지를 보면은요. 자, 폭발성, 자기 반응성, 유기화산화물 물질 경고는 이러한 표지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화성, 그 다음에 물 반응성, 자기 반응성, 자연 발화성, 자기 발현성은 이러한 표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뭐 산화성 물질은 이러한 표차, 그 다음에 고압가스를 경고할 때는 이런 표지가 붙게 되어 있고요. 금속 부식성 또는 피부 부식성에 심한 눈 손상을 경고할 때는 이러한 표찰이 붙어 있습니다. 자, 급성 독성 물질 경고할 때는 이러한 표지가 붙어 있고요. 경고하는 표지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과민성, 그 다음에 발암성, 그 다음에 생식세포 변이 원성 같은 경우는 이런 표지를 붙여서 표지를 붙여줌으로써

위험함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수생 환경 위해성 경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지가, 각 위험화물에 붙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MSDS 표지까지 선생님하고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LNG 운반선, 그 다음에, 석탄 운반선, 그 다음에 목재 운반선. 목재 운반선 정도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평가 요소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 개념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전 문항 10문항과 그 다음에 최근 기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린입니다. 우리 꿀렁꿀렁이는 함수 엄청 다양하게 그리고 있는데 오늘도 어디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인으로 오늘의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A는 자연수, B도 자연수이니까 위로 볼록인 것부터 시작하는 저러한 사인 함수가 있는데 박스 조건을 한번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함수값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래프가 다 x축 위나 또는 겹쳐서 그려진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축을 그려준다고 하면 아래쪽은 안 그려질 거고 이 위쪽에 어딘가에 그려진다라는 거니까 그 말은 일단 이 8-a라는 값이 일단 위에 놓여야겠지. 그치? 진동하는 축이 이제 아무래도 위에 있어야겠죠. 8-a. 그런데 나를 보아하니 만약에 이 파이까지 무언가를 따진다고 했을 때 그 0이 되어지는 그 실근의 개수가 4래요. X축과의 교점이 4개라는 거고 우리 이렇게 읽어나갈 줄 알아야 된다고 했고 아, 위에 그려질 건데 0이랑 닿는 게 있으려면 아 오케이 탕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아래는 그려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그 폭의 너비인 이 A죠. A라는 이 자연수가 결국은 8-A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A는 4라는 그 값이 일단 바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저 주기를 건드리는 B만 찾으러 가면 되는데 이 교점이 4개라고 했잖아. 이 튕기는 점이 결국은 4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탕 치고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그려버렸는데 여기 쭉 더 늘린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뭐 2파이 어딘가가 있어서 아, 이 4번 튕기는 점이 2파이 안쪽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지점이 너무나 궁금해. 그리고 그거 알아? 이 지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다음 탕 튕기는 다음 별에 대한 지점도 궁금해 하셔야 돼. 왜? 4개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5개는 안 들어가요 라는 것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각 지점에 대한 값을 구해줘 볼게요. 왜냐면 주기가 지금 2파이에서 B로 나눈 이만한 크기가 지금 주기가 된다라는 건데 봐, 이 축을 중심으로 이만큼에 대한 게 B분의 2파이예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즉 그의 주기에 대해서 4분의 3 되는 지점이 첫 번째 별에 대한 위치거든. 그럼 이 주기에다가 우리 4분의 3 살포시 해주시면 우리 2분의 3, 이 곱해져 있는 b분의 파이야. 즉, 2b분의 3파이가 이 첫 번째 별에 대한 지점이 돼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두 번째 별은 곱하기 2가 되겠느냐? 아니, 왜? 별에서 별까지는 지금 주기야, 주기. 즉, 주기를 지금 3번 더 더해줘야 네 번째 별에 대한 지점이 됩니다.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2b분의 3파이에다가 더하기 이 주기에 대한 하나, 둘, 세 번 곱해주는 거니까 우린 b분의 6파이를 데려오셔야 되고 괜찮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 2b분의 여기는 2b분의 12가 되니까 15파이 이렇게 되는 곳이 지금 네 번째 별 이 위치고 이게 지금 2파이보다 작긴 작아야 되는데 같은가? 들어가나? 이 범위 다루고 있는 범위가 지금 2파이 뚫려져 있거든? 즉 같아버리면 안 되지. 여기 별 들어가면 카운팅이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위치까지 생각해보자. 이 친구는 주기 한 번 더 간 거니까 사실 여기에다가 우리 한 번 더 주기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2b분의 주기가 지금 2b분의 4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4 위에다 더해 주시면 19파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여기는 작을 텐데 우리 등호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여기 별 들어가도 어차피 카운팅 4개 되는 거니까 여기는 들어가도 된다. 이거에 대한 b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2B를 다 곱해주시면 우리 2B 다 곱해주고 그리고 2파이로 나눠줄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 2파이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15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또 나눠줘. 그러면 2분의 19. 여기 부등식 그냥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B라는 값이 지금 4분의 15에서 4분의 19이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 값인 거니까 4분의 16인 4가 되겠네요. 그래서 B도 4. 따라서 지금 이두 값을 더해주시면 최종적으로는 8 이런 식으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 꿀렁이는 것으로 찾아주는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었다. 재밌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부터 들어갈 텐데요. 여기는 이제 삼각함수의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사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서 방정식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 저 이번 강의 끝날 때 아마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공식 정리할 거거든요. 앞에 비슷한 내용 있다고 휘리릭 넘어가지 마시고 마지막에 정리되는 것까지 잘 확인하고 가야 돼. 자, 50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러한 그래프를 생각해주고 있는 건데 제가 저 사인 4x, 우리 4x라고 했으니까 범위가 0에서 4 곱해주시면 8파이 까지 생각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나 여기를 만약에 그냥 라지 x라고 생각할까요? 그럼 사인 x가 우리 8파이까지 그려지는 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런데 2파이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준다고 해도 이렇게 이렇게만 그려줘도 2분의 1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고 바라본다면 하나,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최종적으로 8파이까지 세번더 꿀렁이래네. 그러면 교점이 저두 개가 총네번 나온다라는 거죠. 8파이까지 곱하기 4니까. 즉, 총 8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교점의 개수를 다루는 문제가 진짜 뭐 난이도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5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4파이까지야. 그럴 때 지금 방정식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어떠한 방정식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올 때에는 하나로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 이 친구를 1마이너스 코 제곱으로 코사인으로 바꿔줄까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걸리네. 각 변환해주면 사실 여기가 이제 사인으로 바뀌거든요. 해서 아, 사인으로 진행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잡아주시고 그렇게 되면 4, 사인 제곱 x에다가 이 뒤에 친구 이만큼 각변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일단 있고 저기 사인 x로 바뀌는데 부호 우리 오랜만에 아 오랜만이야 얼사탕코 2분의 파이에서 저 x 잠깐 얘가 취급해주면서 살짝 넘어가니까 제2사분면 얼사인만 코사인인데 지금 아 사인만 플러스인데 여기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데려와야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니까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최종적으로 되겠네. 각변환 해준 거고 이 마이너스 3이 지금 0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좋아. 여기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보이네. 2, 2, 3, 1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는 거니까 2 사인 x 마이너스 1이랑 2 사인 x 플러스 3이랑 은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지고, 따라서 사인 x의 값이 지금 2분의 1이거나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그런 거 마이너스 1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나올 수 없죠. 따라서 2분의 1이 되는 것만 찾아라, 라는 거네요. 아까랑 굉장히 비슷해. 그렇디까, 지금 4파이까지, 2파이, 4파이까지 있을 때, 사인이, 어머나,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이때 2분의 1, y는 2분의 1과 그 만나는 그 x들 그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어떻게 한다고? 다 구하지 말라니까. 구하지 말라고. 우리 대칭성 활용해서 딱이 절반이 지금 2분의 파이니까 이 친구, 이 친구 더하면 2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2 해주라고 했어요.
맞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 2분의 파이 플러스 k니까 결국은 중심의 두 배이다.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잖아. 여기는 중심이 지금 2분의 5파이죠. 그러니까 2분의 5파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이 양쪽에 대한 그 x값들이 합이 된다고. 따라서 우리 파이에다가 5파이 더해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6파이가 답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주기를 또한 몇번 꿀렁이는지 잘 생각해 줘야 된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52번으로 가볼게요. 사인이랑 코사인 같이 나왔지? 자, 우리 어디로 몰아줄까? 일단 사인이 두 개네. 그럼 이 친구를 의심하자. 의심해. 그랬더니, 아, 1-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 딱 뜨겠구나. 해서, x제곱. 여기를 1- 사인 제곱. 이렇게 바꿔주자라는 거지. 괜찮니? 그럴 때 방정식을 지금 바라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 범위 안에서 실근을 갖도록. 아, 2차에 대한 실근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거는? 떠올렸어. 판별식. 그쵸? 판별식을 써달라는 거고, 특히나 이 x 앞에 있는, 붙어 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저는 짝수 판별식으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d로 데려올게요. 그러면 앞에 절반의 제곱 해주시고, 마이너스 곱해주면서 뒤에 이 부분 다 데려와야겠지. 그러면 우리 지금 사인으로 데려오는 거니까, 플러스 3에다가 1- 사인 제곱, 이렇게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플러스 5에다가 사인, 뒤에는 마이너스 5. 지금의 판별식에 대한 그 값이 실근을 가질 때면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맞죠? 여기 정리해 줍시다. 그럼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에다가 플러스 5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상선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럴 때 인수분해를 해줄까봐 2, 1, 2, 1 해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묶어주시면 2 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1, 이쪽은 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2.

이러한 게 지금 부동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지는데, 저는 여기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부동호 방향 돌려줄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어지니 이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랑 2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2분의 1이랑 2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인은 어차피 1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올게요.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그 세타를 다루고 있는 거야. 특히나 0에서 2파이라는 그 지점에서. 그러면 함수 딱 2파이까지 그려줄 건데, 2파이 이 지점은 빠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꿀렁이는 가운데 지금 2분의 1 이렇게 여기보다는 크거나 같고, 즉 이렇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세타를 생각한다는 거지. 이 최소가 되는 이 부분을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거니까 바로 구해, 바로 구해. 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거 몇이야? 6분의 파이예요. 여긴 6분의 파이고, 그럼 베타는 파이에서 그 같은 거리 6분의 파이 빼주면 되는 거니까 6분의 5파이야. 맞죠? 그래서 4베타 마이너스 이 알파를 충족을 구하는 거라, 우리는 6분의 딱 그어주시고, 4 곱하면 20이고요. 마이너스 2배 해주시면 2파이, 즉 3파이.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 오랜만에 판별식 등장했어요.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그만큼 저 문제의 저 느낌, 느낌? 저 문장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 실근이라는 저 단어에 탁 감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53번으로 가볼게요. 지금 이러한 또 코사인 사인이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네. 아, 근데 웬일이야? 저 7분의 파이는 누구야? 7분의 파이가 뭔데? 우리 저런 거 특수과학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저 친구를 일단 뭐 어떻게 해줘야겠네. 특히나 힌트가, 아, 코사인 사인을 맞춰주면 좋겠구나. 그러면 저 7분의 파이 쪽 거슬리니까 이쪽을 뭔가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거는 각변하는 있겠구나. 아, 괜찮아요. 그러면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거는 코사인을 이용해주면 어떻게 돼? 바꿀 거니까 우리는 2분의 파이 빌려올 수 있고, 여기에 만약에 딱 7분의 파이 해줘봐. 이렇게 해줬더니, 2분의 파이 있어서 사인으로 바뀌게 되고, 예각이니까 여기 일사분면이니까 플러스 딱 되어지면서 같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제 부등식을 이렇게 바라보겠다라는 거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아우, 여기 계산할 걸. 여기 계산하자. 그러면 14분의 7에다가 14분의 2 빼는 거니까 14분의 5파이예요. 여기가 14분의 5파이. 이렇게 되어지는 부동식을 풀라라는 거지. 범위에 대해서 함수 그려주시면 2파이까지 나 코사인 그릴 거고, 1과 마이너스 1에서 트앙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코사인 함수. 이럴 때 지금 14분의 5파이라는 거는 2분의 1파이보다 작죠? 그래서 이 지점 어딘가에 14분의 5파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그 함수값보다 같거나 작아. 즉, 이만큼에 대한 x의 범위를 말하는 거고, 즉, 지금 구한 이 값이 알파가 바로 되는 것이며, 베타는 이 지점에 대한 그 x좌표가 될 건데, 어떻게 구할래? 우리는 그래프 나올 때는 대칭성을 너무나 너무나 잘 사용해주면 좋아요. 0에서 15분의 5파이 넘어간 거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에서 15분의 5파이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베타라는 값은 2파이에서 15분의란다. 14분의 5파이. 빼주면 되는 거라. 14분의 23파이. 그런데 사실 말이야, 제가 이걸 구하고 있었는데, 아우, 이거 구할 필요도 없다. 아유, 그러지 말걸. 왜냐면 결국은 이 길이를 묻고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베타에서 알파펜 이 길이를 묻고 있는 건데, 그 말은 전체 한 두기 2파이에서 이 알파까지에 대한 알파의 값을 두번 빼놓으면 되는 거네. 차차, 차차, 그쵸? 그럼 2배의 2파이에서
9배의 알파에 대한 값 2배, 즉 14분의 5파이에 대한 2 곱해서 빼주시면 우리는 14분의 18 파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7분의 9파이 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겠네요. 물론 베타에서 알파 빼줘도 되지만 아유 여기도 구할 필요가 아예 없었다라는 거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 특히나 각변환으로 눈치껏 시작을 해줬다라는 거 잡아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으로 가볼게요. 이 친구 보자. 오케이. 일단 사인이 있어. 두개 바꿨네. 0에서 16까지? 오호. 2에서 x? 2에서 x? 더하고 빼고? 무슨 소릴까? 제가 일단 저 사인 함수 살짝 그려볼까요? 2파이를 4분의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4분의 파이로 나눠주시면 8이라는 새로운 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8까지의 하나의 주기를 일단 그려볼까? 아니야, 쭉쭉 그어볼게. 이렇게 막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럴 때 지금 저 2라는 이 위치 있죠? 2는 말이야. 여기가 8이니까 여긴 4예요. 그럼 절반인 이 위치가 2가 된다는 건데, 봐봐. 2에서 x만큼 오른쪽이고 x만큼 왼쪽이야. 즉,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어떠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x만큼 오른쪽. x만큼 왼쪽에 가 있는 이 함수 값들의 곱이 지금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다시피 2에서 x만큼 가든 2에서 x만큼 빠지던 그 값은 같아.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말은 결국은 하나의 값이 어떠한 그 값이 2분의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큰그 범위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꼴고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 제가 여기 2-x라고 갖고 와도 돼요? 돼요, 돼요. 대신 이어서 나갈 제가 다룰 이 부분만 계속 따라서 바꿔주면 상관없어요. 해서 지금 이 주인공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게 되면 제가 다룰 2 플러스 x라는 이 친구는 항상 범위까지 다 생각해줘야 돼. 18까지 들어가겠지. 왜냐면 문제에서 x는 16까지라고 했거든. 그럼 더하기 2에서 18까지에 대한 범위에서 우리 f의 값이 이 범위가 되도록을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럴 때그 범위를 어떻게 다 생각하나 했더니 이때의 자연수 x를 묻고 있네. 자연수만 생각하면 되겠어. 오케이. 그럼 자,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지금 2일 때는 여기 최댓값 1이에요. 4일 때는 0이 찍혀.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야. 여기. 어디 2분의 1 있고, 어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서, 이 가운데 값을 갖는 그 x좌표들을 다 찾고 싶은 건데,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3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3이다, 1. 이 함수 값들은 같을 텐데, 우리 이 친구는 2분의 루트 2가 찍히겠죠. 왜냐면 1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에 대한 사인 값인데 2분의 루트 2야. 얘 2분의 1보다 크거든. 즉 내가 이 근 위보다 선보다 이 위에 찍힌다라는 거라 이 사이에 안 들어와. 즉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4의 배수 있죠. 4, 8. 결국 0이 되어지는 이 값들만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지금 4의 배수가 되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2 플러스 x는 4. 8, 12, 16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x를 다루고 있는 거라 2, 6, 10, 14 이들을 다 지금 더해달라라는 말이 되는 거고 더하시면 10, 20 더하니까 32까지 32 이런 식으로 최종답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범위 어디인지 찾아주시고 아 결과적으로는 0이 되어지는 그 4의 배수뿐이구나 라는 것까지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55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다리네. 안녕. 오늘도 반가워. 자, 55번을 봐볼게요. 2차 함수야.
코사인, 사인함수고 합성함수네. 제가 합성함수가 등장할 때마다 수다리를 잘 데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저 친구를 바라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 자체 코사인의 값이 또이 x 위치에 들어간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자체를 t로 많이 잡곤 하죠. 지금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 f(x)를 t라고 잡아주면서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t 제곱 여기다가 이제 x 자리에다가 gx 즉 t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은 오른쪽에 gx는 t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옮길게. 우리 음마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인데 인수분해해 주게 되면 2t 마이너스 1t 플러스 1, 이 0이 되어서 t라는 값이, 즉 우리 gx라는 값이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라는 상황에 대해서 x들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아, 뭔가 할 만해. 왜냐면 여기가 이제 코사인 3분의 파이 x라는 거거든. 이 값이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거를 찾아달라는 건데, 제가 이거 왜 수다리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이 이 x를 중심으로 바라볼 때, 또는 3분의 파이 x를 중심으로 바라볼 때에 대해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한번 지금 봐볼게요. 제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x를 중심으로 바라볼게. 그러면 저 x의 범위는 문제에 주어뒀듯이 0에서 12까지야. 그치? 그럼 x에 대해서 그리는 거니까 저는 이 코사인 3분의 파이 x에다가 그러면 주기, 본래 2파이였죠? 2파이를 3분의 파이로 나눠줘서 지금 6이라는 새로운 주기를 사용해 줘야 되고, 그럴 때 6의 주기에서 12까지 그리라는 거니까 두 주기를 그리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제가 12까지에 대한 두 주기를 3,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이죠? 를 그릴 건데, 하나, 9에서 한번 더, 꿀렁.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 값이 즉 2분의 1이거나 누가 y는이라고 할게요. y는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최솟가 마이너스 1이거나 하는 그 x들을 찾아서 더해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위에 있는 내 친구부터 한번 더할게요. 일단 맨 왼쪽 두개 더하면 우리 어떻게 하자고? 3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3 곱하기 2로 데려오면 이두 친구라고 우리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두 친구는요. 9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9 곱하기 2로 데려오자고. 더하기 나머지 밑에는 3, 9. 3, 9 더해서 다 계산해 주니까 우리 6에다가 18에다가 여기 12까지 더해줘서 36이라는 최종 답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36 이렇게 끝내셔도 좋은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풀게 되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저 y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에 대해서 이 친구를 이제 전체 덩어리 정의역으로 바라보고 한번 생각할 때를 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롭게 잡는 이 덩어리에 대해서 범위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 잘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x가 이 범위였으니까 여기에다가 3분의 파이 곱해주시면 0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4파이가 된다라는 거야. 봐봐. 이 전체 덩어리가 내가 라지 x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형태인 코사인 x야. 근데 4파이까지 그리려잖아. 아, 얘도 결국은 두 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두 개의 주기를 그리긴 할 건데, 이렇게 2파이 1 마이너스 1을 갖는 이렇게 두 주기를 그리고 있을 건데 이때에 대한 그 축에 대한 그 주인공은 이 3분의 파이 x라는 그 라지

X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일단 진행을 해볼게. 뭐가 달라지는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그 좌표들을 내가 만약에 더해주게 되잖아요. 위에 친구 다 더해볼게. 일단 이 위에 왼쪽 두 개. 중심이 지금 파이인 거니까 파이의 두 배야. 2파이. 맞아. 그리고 여기는 3파이에 대해서 두 배야. 양쪽 대칭이니까. 그럼 3파이의 두 배인 6파이. 잘 따라오시고. 여기 파이예요. 그리고 여기 3파이니까 더해주시면 4파이. 해서 지금 12파이라는 이 친구가 나오는데 얘는 누구야? 이들의 합이야. 3분의 파이로 묶어주면 우리가 찾으려는 그 x값들 지금 6개인가요? 이들의 합에다가 3분의 파이를 곱해준 값이라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이 합을 구하려면 파이분의 3으로 나눠줘서 36이 된다라고 최종 답을 내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와 같은 답이 나왔는데 x로 잡다 보니 그 값들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였고, 이번에 전체를 다뤘더니 이 3분의 파이 x라는 친구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도 아, 두 주기 두 주기의 느낌 같은데 진행하고 있는 그 축의 친구가 다르다는 거지. 알겠지? 구분해줘. 여러분들이 풀다가 섞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이제 5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떠한 우왕 이만한 친구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저 친구와 저 친구에 대한 곱이 0이래. 그 말은 사인 2분의 파이 x가 t거나 코사인 파이 x가 t거나 뭐그 말하는 거예요.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절대. 자, 일단 저 y는 제가 사인 2분의 파이 x랑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는 친구를 그리러 갈 건데, 그럴 때 그러면 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로 나누니까 지금 타타 4라는 주기를 가지면서 한 주기를 그려달라라는 거죠. 그리러 가지. 찻 X 저는 4까지 그릴 거고, 그러면 딱 4등분 한번 해주신 다음에 최대는 1 마이너스 1 변함이 없네요. 이렇게 일단 사인부터. 사인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이 친구가 지금 y는 사인 2분의 파이 x 맞지? 그 다음에 코사인은 똑같은 주기를 가지면서 그리는 거니까 결국은 2에서 마이너스 1을 찍으면서 이렇게 또 4에서 1을 찍으면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지금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야? 이 값이 t거나, 이 값이 t거나 되는 그 실근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한번 써둘까요? 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거나,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거나,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렇게, y는 t가 있어. 그에 대해서 이 실근, 이 교점들이 나올 텐데, 그때의 가장 작은 값을, 즉, 이때의 가장 작은 x 좌표를 알파 t라고 할 거고, 그때의 가장 큰, 즉,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교점의 x 좌표를 베타 t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부터 가보자. 기억해볼게.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 지금 제가 그은 이러한 케이스죠. 이럴 때그 알파와 베타에 대한 값을 더하면 5니라고 묻고 있는데 5예요. 여러분, 별거 없이. 왜? 저랑 계속 같이 그두 점에 대한 합 하고 있잖아. 기억 봐봐. 이 알파와 베타는 여기 가운데 2분의 3이지. 아, 2분의 5지.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심지어 마이너스 1을 지날 때에도 이 3이라는 이 친구 대칭이기도 하고 아예 더해버리면 5이기도 해. 즉, 이 값이랑 이값 더하면 우리 가운데 중심인 2분의 5에 2배 해주기로 했잖아. 즉, 5 되니까 기억은 맞다. 바로 진행해주시면 되고, 니은 가볼게. t가 0일 때네. t가 0일 때의 그 길이의 차. t가
0일 때 생각해보자. 그러면 지금 교점이 4는 빠지고 0은 포함돼. 이 그래프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 그러면 얘는 이 4에서 닿는 사인 값은 생각해주면 안 돼. 그럼 최대가 요 코사인에서 닿는 이 친구예요. 3. 얘가 베타. 베타 0이 되는 거고 얘가 알파 0이 되는 거야. 여기가 베타 0. 그럼 그 길이는 지금 3이라는 거예요. 3. 이 친구가 지금 3이라는 거지. t를 이만큼 움직일 때 그 길이가 지금 3으로 갔겠냐 그거야. 봐봐. t를 만약에 내리잖아. 지금 아까 심지어 구해놨지. 그 아랫부분에서는 범위가 3. 즉 여만큼이 돼야 되는데 줄어들잖아. 최대랑 최소의 차이가. 3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래는 안 되고 그럼 t를 올려볼게. t를 올리면 y는 t라는 이 축을 올리면 어떻게 돼? 이 최소의 점은 쭉 이렇게 그래프 따라 올라가죠. 얘도 최대는 t 올라가니까 쭉 교점 올라가잖아. 즉 이 3이라는 길이가 너무나 잘 유지되겠지. 어디까지? 이 둘이 만나는 이 지점까지. 이때는 왜 변하겠어? 자, 최대 최소 따라 올라가다가 이때 최대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데 최소는 왼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크기가 이제 더 커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 이 지점까지 지금 갖게 되겠구나라는 거고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 갖게 되는 거는 4분의 파이예요. 그쵸? 여기가 즉 이 값이 4분의 파이가 되는 그 순간까지인데 그거 구할 필요도 없어. t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우리 4분의 파이일 때 루트 2분의 1로 갔죠. 사인이랑 코사인. 이 값은 2분의 루트 2라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t에 대한 범위가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 맞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디귿으로 가볼게요. 디귿이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그 최소값들이 같은 그 순간에 대한 t가 갭이 2분의 1이래. 그 말은 최소값들이 같을 수 있는 것은 이쪽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일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어떠한 t1, t2를 그었는데 그에 대한 최소값들이 이 위치가 x축 위치가 같대. 즉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되면서 같은 이제 x축을 x의 값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알파 t1 제가 막 겹쳐 그리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수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의 차가 2분의 1인. 그럴 때 그 t1, t2를 곱하면 31이니 이걸 묻고 있는 건데 한번 봐봅시다. 그렇다라는 거는 일단 더 큰 값인 이 t2가 여기가 이제 t1, t2가 되는 거죠. t1, t2가 되는 거고 이때 같은 값이 지금 그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 t2는 말이야 코사인에서의 값이고 이 t1은 사인에서의 값이에요. 여기 사인에서의 값이고 여기는 코사인에서의 값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저 디귿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코사인에서의 코사인 2분의 파이에다가 지금 알파 t1 이에 대한 값이 지금 사인 2분의 파이 마찬가지로 이제 뭐 t1, t2는 알파 값이 같으니까 여기의 값보다 2분의 1이 더 큰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같아. 그리고 코사인에 대한 사인에 대한 그 관계식이 나왔는데 얘 누구라고? 얘는 t2예요. 그리고 이 덩어리는 t1이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들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들어가는 그 값들이 같아. 사인이랑 코사인이야? 제곱 제곱 더하면 1이라는 거지. 그럼 이 친구랑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연립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T2 대신에 이 친구 집어넣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T1의 제곱에다가 우리 T1 플러스 2분의 1에 대한 제곱이 지금 1이라는 거고 그럼 두 배의 T1에다가 T1 플러스 4분의 1이 1이라는 거네요. 계산 이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는 마이너스 4분의 3은 0이 되고 4 곱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4t1 마이너스 3은 0인데 인수분해 2, 4, 3, 8, 1, 3 안 돼. 잘 왔어? 의심하지 말고
그네고

공식 이어주게 되면 그러면 8분의 마이너스 2의 우리 짝수 근의 공식 쓰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4의 플러스 24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지금 제가 구하고 있는 t 원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살짝 쿵 빼주시고 2로 나눠주시면 4분의 마 1의 여기 루트 28 2루트 7즉 2로 나누니까 루트 7 이렇게 나오거든. t1이 이러한 값이라는 거고요. 이때 t2는 누구냐면 얘보다 2분의 1이 더 크다며. 그러니까 4분의 2 더하면 4분의 1 플러스 루트 7이 나와. 곱하래매. 그러면 곱해주면 16에다가 합차. 7 마이너스 1, 6. 즉 8분의 3이거든요. 보기에서 3분의 1이니라고 묻고 있는데 아예 틀리지. 아까워. 9분의 3인데 말이야. 그래서 지금 디귿은 틀리다로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지금 뒤에는 계산인데 앞에 보기 디귿이 말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파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막혔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감각 키우러 간다고 했잖아요. 계속 풀어보면 분명히 늘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뜨등. 오케이. 제가 오늘 마지막에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정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잘 오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면서 문제를 풀었죠. 두기 이런 거 많이 다뤘고. 이제는 도형들이 또한 나오겠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엄청 나와.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기본 공식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알고 있을 테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중심으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공식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사인 법칙부터. 어떤 내용이죠? 아, 원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반지름이 r이죠. 이 원은 누구죠? 어떠한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이죠. A, B, C 이렇게 있을 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로 이렇게 준다고 하면 사인 법칙을 사인 a분의 그에 대한 대변의 길이 small a 그리고 사인 b분의 p 사인 c분의 c가 이 r이 된다라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기본 공식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서 나아가서 그렇다라는 것은 이 분모 쳐다볼까? sin a와 sin b의 그 비율은 a와 b에 대한 그 비율이 같다라는 거잖아. 적게 되면 sin a 대 sin b는 a 대 b와 같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c가 들어가도 이제 상관이 없을 테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봐봐.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면 얘를 물어볼 수가 있겠지. 짝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주보는 각과 그에 대한 이 대변의 길이에 대해서 짝꿍이 하나 등장했다? 그런데 다른 한 짝꿍에 대해서 어느 친구가 비어 있다? 라고 하면 사인 법칙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또는 코사인과 다르게 사인 법칙에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을 해. 외접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반지름에 대한 길이가 나와? 넓이의 길이가 나와? 원의 넓이에 대한 말이 나와? 사인 법칙 킵해두고 가면 좋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공식을 쓸수 있을까라는 거를 공식의 형태에서 우리가 떠올리자라는 거예요. 코사인도 한번 볼게요. 코사인. 코사인 법칙. 이 친구는 말했듯이 원이라는 게 딱히 등장하지 않는다라니까? 그냥 삼각형에 있으면서 아, 변의 길이를 너무 좋아해. 해서 지금 A, B, C라는 이러한 소문자를 뒀을 때 어떤 얘기 문형태로? 그러면 지금 이 A라는 이 친구는 우리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EBC의 코사인 곱하기 이 A에 대해서 마주보는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빼어주면 되는 거를 우린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치? b제곱은 이라고 바꾸면 당연히 이제 각의 위치도 바뀔 거고, 이에 대한 기본 공식은 너무나 다잘 알아야 되고, 우리 이러한 형태로도

많이 쓸 거고, 조금 변하면 코사인. A는 이렇게도 많이 쓰죠. 그러면 EBC에다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거 자체 그냥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옮겨주고 마이너스 EBC로 나눈 거거든. 이러한 형태로도 저는 지금 자연스럽게 문제 풀때 이렇게도 풀고 이렇게도 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입력되어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1단계예요. 알겠지? 그런데 그럼 여기서의 특징은 뭐야? 일단 변의 길이가 다 등장을 한다라는 거야. 각이 어딘가 하나 있으면서 어딘가 있어. 근데 변의 길이가 두개 있는데 얘가 필요해? 그런 편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자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접근하는 그 타이밍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그리고 지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그래서 문제에서 계속 많이 다뤄볼 건데, 이때 하나 더 나오는 공식이 사실 있죠. 이쪽으로 갈까? 앞에서, 우리 몇 번이었죠? 저기 앞에서 이제 제가 잠깐 정리했었던 넓이 공식. 삼각형의 넓이 공식인데, 사인 값이 들어가서 제가 그냥 사인 넓이 공식이라고 부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 삼각형을 또 줘. 아우, 삼각형 너무 좋아해. ABC가 있고, 마주보는 그 변의 길이를 또 소문자 ABC라고 할때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2분의 1에다가 낑겨이 만약 이제 A에 대한 사인 값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각을 만드는 양쪽에 대한 그 변의 길이 곱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사인 A를 이렇게 곱해주자라는 거지. 또는 뭐 이제 각을 바꾸면 우리가 사인 B에다가 AC 곱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적고 있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이제 당연히라고 하면 좀 무섭네. 많이 떠올려야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안다는 것은 코사인 값을 안다라는 거고 코사인 값을 안다는 것은 당연히 사인 값을 안다라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중심으로 제가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코사인의 세 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룰 거고, 사인 법칙은 짝짝꿍 또는 그 외접은 그 내용을 포인트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야. 자, 한번 봐보자고. 가보자고. 57번. A가 3분의 파예요. 60도야. 그럴 때 지금 변에 대한 그 길이 B가 어디죠? 여기가 3K. 그리고 여기 AC가 K. 봐. 일단 변이 두 개나 나왔고, 각이 하나 나왔다니까? 각이 하나 일단 주어졌으니까, 이 친구, 저 문제, 읽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가 뭔가 이제 구해질 거라는 거, 미안해. 너무 빨리 나가긴 했는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일단 BC를 제가 X로 두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저 x의 제곱은 3k 제곱, 9k 제곱 바로 계산할게요. 그 다음에 양쪽에 k 제곱 마이너스 공식 자연스럽게 쫙다 이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입력돼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두배 양쪽 곱해주시면 3k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에 대한 그 끼인가?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타타 날아가면서 결국은 7K 제곱이 된다라는 거라 여기가 지금 루트 7K가 된다라는 거죠. 괜찮아. 그럴 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나왔잖아. 외접원. 됨자 R. 사인 법칙. 바로 이어 나와야 되는 거고, 저 길이가 2R이라고 하면 이 친구가 이제 7이라는 거니까 14래요. 사인 법칙은 누구예요? 어떠한 그 각에 대한 사인 값에 마주보고 있는 짝꿍, 거기에 대한 루트 7K. 얘가 들어간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가 2분의 루트 3. 그리고 여기가 루트 7K. 그렇게 되어지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K 값은 정리해 주시면 14에다가요, 2분의 루트 3 곱해 주시고, 루트 7분의 1.
날라주시면 되는 거니까.

해볼까? 계산. 그러면 여기가 타타타 루트 21이 나오겠네요. 괜찮아. 계산하면 이 값은 루트 21로 이렇게 나와서 구하려고 하는 AC에 대한 길이는 바로 K라 답은 루트 21.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아까 정리했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바탕으로 해서 그림 보면서 단서 주어진 힌트 주어가면서 공식 타라락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강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게 뭐야? 자연스러운 공식 추출, 출력과 함께 아까 말했던 그 방향성을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휘리릭 풀 거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가을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또 분배 정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부터는 분배 정의에 이어서 교정적인 정의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관리의 요즘에 오답률 트렌드를 보게 되면 좀 변화가 생기고 있긴 합니다. 분명히 해외 원조나 아니면 국제 평화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분배 정의, 교정 정의, 기존에 오답률 높게 나왔던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풀수 있어야지 최근 트렌드에서의 승리, 대박, 만점 가능합니다. 분명히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건 맞지만 기존 기출문제 내용들 철저하게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5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병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나옵니다.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원초적 입장에서 만들어낸 정의의 두 원칙이 표현하는 모든 주요한 정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그럼 배웠던 원초적 입장, 정의의 원칙, 룰스. 롤스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체제가 바로 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 경제 체제라고 보는구나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먼저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시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게요. 갑은 여러분들 롤스가 되겠습니다. 롤스. 다음 이제 을을 보겠습니다. 정치 공동체에서 부를 전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권력도 많고, 또한 뭐 공직도 갖고 이런 거, 아,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사회적인 가치도 다른 가치로 전환되어 다른 영역을 침해해선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 그 영역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돼. 다원적인 정의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누굴까, 여러분들? 바로 왈처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서 강의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왈처가 아닌 롤스 노직 위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왈처에 대한 내용은 좀 간략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두 번째 여러분들, 을은 왈처다. 제 개념 강의에서도 혹시 몰라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근데 기출문제 강의에서는 조금 더 효율성을 위해서 패스하는 걸로 할게요. 병 보겠습니다.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로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야. 이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지금 롤스와 노직에게만 나와야 돼요. 왈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롤스, 그쵸? 그리고 노직에게만 예스가 나오고 왈처에게는 노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C를 보겠습니다. C의 여러분 경우에는 을과 병만 해당해야 됩니다. 갑이 빠져야 돼요. 따라서 C는 갑이 빠지고 을과 병만 예스가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D의 경우에는 모두 다 예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체크해주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만약에 푸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이 중에서 어긋난 게 확실히 나오면 그땐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예를 들어 B를 보고 있는데 롤스에게 무조건 예스가 나와야 되는데 롤스에게 노가 나왔어. 그럼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해설하면 되고요. 실제로 출제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제가 모든 문제를 쫙 이렇게 분석하고 보면은 이 둘한테 명확하게 안 걸리더라도 한 명한테 확실히 오답이면 확실한 포인트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둘다 확인이 안 돼도 한 명만 틀려도 확실히 틀린 걸로 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그러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넘어갈 건데 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 요거 제가 이 문제를 다 풀고 돌아와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네. 최근에는 조금 더 뜸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롤스를 설명할 때또 중요한 포인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풀고 돌아와서 잠깐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내려가서 넘어가서 여러분들 바로 기역니은 디귿 리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부터 볼게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분배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일단 우리 다시 한번 적어볼까, 여기다가? 여기. 롤스. 왈처. 그 다음에, 노직입니다. 그쵸? 일단, 분명히 롤스와 노직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분배 정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롤스, 왈처, 예스, 예스. 근데 노직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서, 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국가가 재분배 정책을 펴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지. 그치? 따라서 노직은 이거 분배 정의에 어긋나. 어긋날 거야. 개인의 권리 침해할 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기억의 A에 대해서 노직은 노라고 얘기하겠죠. 위배되지 않는 게 아니야. 위배돼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yes, yes, no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yes, yes, no, A에 들어갈 내용이 맞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의 개입, 부정의한 분배 교정을 위한 거. 이거 여러분들 셋다 모두 가능합니다. 셋다 예스가 나와요. 뭐야? 셋 모두 예스가 나왔어. 근데 이거는 B가 아니라 그러면 D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이거 잘못 넣었네.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니은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B가 아니라 오히려 D에 들어갔어야 됐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해 한 현재의 응분의 자격을 발생시킬 수 없다. C가 지금 어디지? C 여러분들. C의 경우에는 노직에게 지금 ye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디귿에 있는 C에 대한 내용, 노직이 강조하는 역사적 원리를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지, 그치? 노직은 분명히 역사적 원리를 설명하면서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가 사물에 대한 현재의 응분의 자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차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간 더 많이 갖고 누군간 달리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원리, 그치? 그럼 따라서 디귿의 C의 경우에는 노직이 노라고 할 겁니다. 노직이 노. 네. 분명히 지금 C는 노직이 예스가 돼야 되는데 노직이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치? 따라서 바로 지워주면 돼요. 지워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그치? 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과 소득의 균등 분배가 분배 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재산과 소득이 달라도 된다. 불평등 허용될 수 있다. 이거는 세 사상가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세명 모두 다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들이 말했던 각각의 정의관에 따라서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셋다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던 D 모두의 공통점으로 맞죠, 그쵸? 정답 바로 기역과 리을의 2번이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 다만 이제 여러분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니까 1분 정도를 제가 쓸게요. 어디에 써야 될까? 오케이.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 롤스가 말하는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원칙에 잘 어울리는

경제체제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롤스가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 앞선 사상가 미드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을 롤스가 차용했다,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갑과 을을 둘 거예요. 갑과 을. 갑과 을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서로가 각자 열심히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결과를 우리가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모습입니다. 복지국가 여러분,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에 대해서 일단은 냅둡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경쟁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갑과 을의 결과를 보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자. 이제 이게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모습인데,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플러스를 더 시켜볼게요. 여러분, 갑의 경우에는 이제 갑의 부모입니다. 갑의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 갑에게 재산 100억을 물려주었습니다. 복지국가 자본주의에서는 이 100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100억을 받은 갑은 여러분들, 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많이 배우면서 실패 또한 열심히 또 쌓아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게 될 거예요. 그 결과 이 갑의 경우엔 연봉이 1억이 되었고요. 을의 경우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3천만 원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복지국가 여러분, 자본주의에서는 요 앞에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요 뒤에를 보는 거예요. 뒤에를 보고, 우리 지금 3천만 원의 연봉을 갖고 있네. 야, 그럼 갑이 조금 도와주자. 도와주자. 얘가 조금 어려우니까 갑이 좀 도와주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 여러분들, 재분배를 실시합니다. 즉, 이 과정이 다 있고 나서 이 결과를 보고 결과에 대해서 도와주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너 1억 벌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500 혹은 1000 정도를 얘한테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을의 경우에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쟤는 이렇게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했는데 1억 벌었는데 지금 나는 그러지 못하고 열심히 했지만 3천만 원을 벌었어. 얘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거? 너무 좀 약간 좀 기분 좀 상한다. 자존심 좀 상한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한 갑의 경우에는 이 을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게 되겠죠. 아유, 너가 좀못 벌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고, 그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가 다 생긴 다음에 도와주는, 띄워주는, 을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거라고 롤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롤스는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비판합니다. 사후 재분배 아니야. 우리는 사전 누진 과세를 하겠어. 즉, 불로소득에 대한 사전 누진 과세를 하겠다라고 롤스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네,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지우고 이제. 네. 다시 이제 요 과정에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한 번쯤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빨간 펜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인 여러분들, 앞선 복지국가 자본주의랑 다릅니다. 처음이 시작에서 냅두지 않습니다. 야, 100억 물려받는 거? 아니야. 우리 함께 협력하고 잘 살아야 돼. 정의 원칙에 따라서 함께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불하는 것이 계속 쏠리게 되면, 치우치게 되면, 계속 모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었던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 같은 것들을 실현하기 어려울 거야. 따라서 우리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요 가운데 상황 전에 우리는 누진 과세를 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시기 때문에 제가 엄밀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예를 들어 100억 물려받는 거, 야너 그중에 상속세 50억 내. 너 그래서 50억만 물려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상속세를 거둔 다음에 이 나머지 50억 그 세금으로 요 과정을 최대한 사람들이 함께 교육받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출발점을 맞출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교육 및 훈련, 기회 평등을 진작시키는 공공정책을 펴는데 그 세금을 쓰는 거예요. 그를 통해 이제 갑과 을은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열심히 협력하게 됩니다. 옛날에 연민의 대상으로 봤던 을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협력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협력 이후에, 이제 각자 노력한 이후에 갑은 여전히 1억, 을은 3천만 원이라고 봐요. 근데 아까랑은 다르게 이제 요 상황에서 조금 더 개선되었기 때문에 을이 좀더벌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을이 이제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서 복지국가 자본주의에서는 연민

혜택을 느끼고 좀 떼어줬는데, 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앞선 상황에서 이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평등한 자유 실현을 위해서 맞춰줬기 때문에 뒤에선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을은 자존감도 회복되고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롤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롤스가 자신의 정의의 원칙과 어울리는 경제 체제로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제시한 거예요. 이두 가지 시스템 여러분 차이를 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공지 사항에다가 제가 정리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의 집중을 막고자, 과도한 축적을 막고자 처음부터 일단은 상속세와 증여세와 같은 누진과세를 매긴다. 다만 그 이후에는 함께 협력한 이후에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다. 요 포인트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50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전적으로 정의롭다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는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얻게 된 경우에만 정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은 여러분들 노직이 되겠죠, 그쵸? 노직.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 불평등은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최소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이 원칙을 떠올리면 되고요.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불평등 정당하다. 롤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병입니다.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 고유한 분배 영역을 갖는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 절차 주체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이 정당하다. 사회적 영역들이 다양하게 있어. 지금 롤스라 노직이 얘기하는 건좀 커다랗게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영역들이 좀 달라. 그 영역 내에서의 주체, 근거, 절차에 따라서 분배가 되는 게 정의로운 거야. 다원적인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병은 왈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고 이제 내려가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갑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노직이었고요. 여기 롤스. 그리고 왈처였죠. 이제 1번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괄호를 여러분 치세요. 괄호를. 괄호를 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검토, 그리고 간과해야 한다에 대한 검토를 할 거예요. 잘 들어봐. 먼저 이제 여러분들 A는 노직이 롤스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롤스야, 너 이것도 모르니? 롤스야, 너 이거 무시하니? 간과하니? 넘겨짚니? 라고 하는 구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조 속에서 괄호에 대한 내용은 노직이 가할 수 있는 비판이 들어가야 됩니다. 롤스, 너 이렇게 안 생각하던데, 난 이렇게 생각해. 너 근데 이거 왜 몰라? 라고 비판하는 구조가 돼야 돼. 따라서 이 괄호에 대한 내용이 비판하고 있는 사람의 내용이 돼야 되고, 넘어가서 간과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이 사람이, 비판받는 사람이 놓치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넘겨짚고 있어야 돼. 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루트 중에서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1번 보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거를 초래할 수 있다. 그거 왜 모르니? 먼저 여러분들,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불평등이 형될 수 있다라는 차등의 원칙은, 그쵸? 다시. 차등의 원칙 여러분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사회 구조가 편성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은 노직이 봤을 때는 정형적인 원리에 따른 거예요. 노직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정형적인 원리에 따른 것은 분명히 재분배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바로 권리를 침해하게 될 거라고 노직은 얘기하죠. 따라서 노직은 요 괄호에 대한 내용처럼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야, 노직, 너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은 소유권 침해할 수 있어. 반면에 롤스에 따르면 아니야, 차등의 원칙이 필요해. 정의로운 사회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필요해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따라서 롤스는 노직과 다르게 그 점을 노직의 생각을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A와 F입니다. A와 F는 노직이 롤스랑 왈처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도덕적인 정당화가 가능한 국가는 최소 국가임을 강조한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바로 노직만 강조하는 게 최소 국가예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 역할만을 수행하는 국가가 정당하다. 이건 노직만의 생각. 롤스랑 노직은, 다시, 롤스랑 왈처의 경우에는 그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노직이 비판이 가능하고 롤스랑 왈처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2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시 B, 이렇게.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 자산으로 보아야 된다, 간주해야 된다. 바로 롤스가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롤스에 따르면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서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된다.
근데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뭔 소리야? 왜 그거 공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되라고 간과하고 있죠. 그렇죠? 노직은 이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겨짚고 있기 때문에 롤스가 이와 같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3번 동그라미. 다음 이제 여러분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네, 여기 B와 D입니다. B와 D의 경우에는 이렇게 롤스가 노직과 왈처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에서 도출돼야 돼. 야,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돼야 돼. 그렇죠? 너희들 근데 이게 왜 모르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직과 왈처는 이 롤스와 다르게 정의의 원칙이 가상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롤스는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고, 둘은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4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바로 5번이 될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CY는 여러분들 이렇게 왈처가 롤스랑 노직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분배의 공정성은 절차적 정의를 통해 실현됨을 강구한다. 지금 여러분들 노직과 롤스의 경우 우리가 앞선 기출에서 봤던 것처럼 둘다 의미 차이는 조금 나지만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과정도 다시 그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 또한 공정하다라는 절차적 정의의 관점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 그치? 의미 차이는 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롤스랑 노직이 분배의 공정성이 절차적 정의를 통해 실현된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둘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간과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것은 값도 알고 있고, 을도 알고 있다. 따라서 5번은 틀렸고, 우리가 찾고 있는 적절하지 않은 건 바로 5번이다. 정답 5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돼요. 다음 이제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수능 2번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앞선 기출들에서는 잘안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갖고 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아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방향도 함께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값부터 한번 볼게요. 네, 쟁점 문제 여러분들. 값을 이렇게 갈 건데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얘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둘이 말하고 있는 표현에 대립되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얘들이 지금 뭘로 싸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포인트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값부터 우대 정책은 특정 약자들에게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 그 명분이 무엇이든 개인의 성취가 아닌 다른 요소가 지위 결정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EBS에 나와 있는 소수자 우대 정책, 그거 공정하지 않다라고 갑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을이 얘기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지위는 원칙적으로 성취의 결과여야 돼. 아, 그래. 사회적인 지위라는 건 분명히 개인이 얻어내는 거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뭔가 싸우겠지, 그치? 우대 정책은 과거 차별을 받아온 사회적 약자에게 그 보상으로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동안 과거에서 받아왔던 차별을 우리가 보상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당한 조치야. 이거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괜찮은 거야. 정의로운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미 그림은 다 그려졌어. 첫 번째 주제는 우대 정책에 대해서 나올 거고, 두 번째 대립하는 지점은 그것이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내려갈게요. 갑입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대 정책은 과거 차별과 무관한 현 세대에 보상의 책임을 지우고 이렇게 요구하고 우대 정책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기회가 오히려 축소되는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아니 왜 과거의 잘못을 지금의 세대한테 책임을 요구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뭔가 역차별을 유발하게 만드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을이 얘기합니다. 또 다른 차별은 사회적 합의와 세심한 정책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포인트. 지금 을의 경우에는 분명히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은 분명히 다른 정책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되게 숨어 있는 문장이지만 이따 문제를 풀때또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약간 독서와 같은 거라서 여러분들 독해력을 키워야 잘풀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대 정책은 과거에 부당한 차별을 시정함으로 고침으로 오히려 공정한 기회를 실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대 정책 공정하냐 공정하지 못하냐 공정한 기회를 주는 거냐 그렇지 못하는 거냐로 싸우고 있다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그 싸우고 있는 표현을 어디서 잘 표현하고 있을까? 바로 2번이 표현하고 있죠. 우대 정책으로서 기회의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가? 답은 아니요.

을은 맞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정답 2번이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내용들은 둘다 긍정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대 정책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가? 요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둘다 예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밑줄 쳤던 부분에서 분명히 차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을도 예스라고 할수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3번, 사회적 지위 분배에서 기회의 공정을 실현해야 되는가? 둘다 지금 기회가 공정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둘다 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우대 정책은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네, 이건 여러분들 이건 개념적으로 이미 둘다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유리한 기회를 주는 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5번, 업적주의는 사회적 지위 분배의 정당한 원칙일 수 있는가? 분명히 성취의 결과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포인트를 통해서 둘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52번 토론 문제 풀수 있고요. 두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주제가 뭔지. 두 번째, 둘이 다른 게 뭔지. 알겠죠? 네. 다음 이제 53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가해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건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동안 안 나왔다가 최근 들어 또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단 논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의 경우엔 제가 푸는 팁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대전제 여러분들, 일단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짓말은 나쁘다와 같이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소전제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사실 판단을 가하게 돼요. 그렇다면 거짓말이 나쁘다고 했는데 선의의 거짓말은 나쁜 걸까, 좋은 걸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걸 여러분들 그 과정을 쫙 보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소전제에서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반론의 근거다. 됐죠? 볼게.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밑줄 쫙, 우리가 이거를 A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허용해선 안 된다, 물결, 이거를 B라고 하겠습니다. 대전제는 지금 A는 B다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선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억이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 패스할게요. 다음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우대 정책 나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쵸?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C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아까 B였지. 그치? 따라서 C는 B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C는 B다. 그러면은 A는 B인데 C는 B래. 그럼 이게 소전제가 뭐가 들어가야지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그 연결고리 여러분들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이 빨간색 치고 있는 요게 여러분 돼야 돼요. 요게. 요 부분. 네. C는 B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C가 A다라는 그 소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C가 A다가 뭔지 볼까? 우대 정책은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여러분들? 이렇게 찾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왔어?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들. 일단 문제 풀때 바로 기억. 요거는 요거다라고 하면서 풀면 돼. C는 A다. 급하게 할거 없어. 적어주고 풀어도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놓칩니다. 바로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여기. 우리의 관건은 기억을 찾는 게 아니야.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찾는 게 우리의 관건이야.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면은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는 기억에 따른 내용이 아니라 기억에 반대되는 내용이 돼야 돼. 볼까? 기억이 아까 뭐였지? 우대 정책은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반론의 근거는 아닙니다. 우대 정책은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가 되겠지, 그치? 그 내용을 한번 쫙 보세요. 하나만 결이 다릅니다. 몇 번? 2번만 결이 다르지, 그치? 야, 우대 정책은 실질적 기회균등 실현에 기여해. 평등권 침해하는 게 아니야. 너말 틀렸어. 라고 반론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정답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내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기억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53번 문제 풀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입니다. 가브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됐다,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54번 넘어왔습니다. 바로 교정적 정의 넘어왔고요. 제가 교정적 정의에 대한 이 출제 경향과 나아가서 이 비교 판서에 대한 설명은 다음 강의 시작 때 바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 약속을 드리고 얘기로 일단 지금 풀고 갈게요. 먼저 여러분들 교정적 정의의 경우에는 보통 4명의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칸트, 루소, 그리고 베카리아, 벤담 이렇게 네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트렌드 상으로는 베카리아, 칸트, 루소가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고요. 옛날 기출까지 보면 벤담의 공의주의에 대한 내용도 잘 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념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요. 공통점 차이점에 대한 이해까지 돼 있어야 됩니다. 일단 혹시라도 아직은 모른다 싶으면 개념 강의 듣고 와도 늦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 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제이고요. 제가 원래 옛날에 여러분 꿈이 원래는 검사, 변호사, 판사, 이제 이쪽도 또 꿈을 꿨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파트예요. 죄를 지었으면 분명 벌을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근데 그 형벌을 어떻게 내리는 게 과연 정의로울까?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될까? 사형제도는 정의로울까? 정의롭지 않을까? 등등등 다양한 생각들. 이 파트에 들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학생으로서 내가 지금 미리 이렇게 기출을 듣고 있는 거라면 나중에 내 관련 진로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 쪽에, 이제 이쪽 여러분들 아니면 뭐 경찰, 형사 이쪽이라면 이 주제에 관련된 수행평가를 하시면 좋다라는 것도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바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부터 살인을 저지르면 그는 죽어야만 돼. 살인자는 죽어야 돼. 사형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우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다른 형벌을 가하겠다. 살인을 가한 사람한테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 가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고통 가득한 삶이라고 해도 생과 삶과 죽음 사이에 동종성은 없다. 야, 지금 사람을 죽였으면 죽는 게 마땅한 거야. 응보 원리에 따라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죽는 게 마땅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갑에는 동등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숨어 있습니다. 응보주의에 대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럼 동등성의 원리 응보주의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갑은 칸트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네. 제가 판서를 항상 더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도 전자 칠판이어서 막 연습하고 있어. 네. 혹시라도 글자가 조금 부족하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더 개선시킬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의리입니다, 여러분들. 형벌은 지속적 효과를 지닐 때 범죄를 더잘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지속적인 효과가 중요하구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지속성이 중요하구나, 지속도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인의 범죄 억제에 충분한 강도만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과한, 너무 잔혹한 형벌은 안 된다, 정의롭지 않다, 계약에 위반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은 한순간 강렬한 인상만 줄 뿐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형, 분명히 강도가 높은 형벌이야.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분명히 효과도 있기는 해. 근데 범죄 예방 효과를 놓고 봤을 때는 강도가 높지만, 그쵸? 다시. 범죄 예방 이런 효과를 봤을 때는 강도가 높은 사형보다는 오히려 지속성이 높은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 효과에 더 좋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범죄 예방 효과에 왜 좋은 걸 찾아야 돼? 우리가 사회 계약을 맺으면서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약속을 했어, 계약을 했어. 그런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해야지 공리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범죄의 목적, 다시? 범죄의 목적이 아니지, 그치? 오케이, 천천히 하자, 오케이. 다시 여러분들, 형벌의 목적이라는 거는 범죄를 예방해서 공리를 높이는 데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을은 누구? 바로 베카리아가 되겠죠, 베카리아. 사회계약과 공리주의 관점에서 형벌관을 제시하는 베카리아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형법 학자이고요. 당시에 잔혹한 형벌과 고문들이 난무했던 시대에 베카리아는 그거 안 돼. 정의롭지 않아라는 나름대로 체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카리아는 여러분들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돼요. 다만, 사형에 대한 예외도 얘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에서는 보통 이제 대체로 반대하는 내용에 주목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 됐죠? 오케이.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네, 응보원리에 위배된 형벌이 법적 적용을 실현하는 건 경우가 있다. 뭔 소리야? 칸트에 따르면 여러분들, 응보원리에 어긋난 형벌은 법적 적용을 실현하지 못하겠죠. 지금 칸트는 응보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타인에 대한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칸트 여러분들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예요. 너가 남에게 가하는 범죄는 행동은 너가 너에게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가 남에게 살인을 저질렀다면 너 또한 사형을 받는 게 마땅하다.
동등성의 원리, 응보주의랑 연결지어서 보는 중요한 또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니은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돼요.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사실은 디귿이 별표입니다. 네. 친구들이 조금 낯설을 수 있었던 선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선 강의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제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낯설어 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장치를 넣었어요. 여러분들, 디귿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리을만 딱 판단해도 정답은 나옵니다. 그렇게 이미 구조를 만든 거예요. 봐봐. 이미 지금 다 제외됐어. 끝났네. 디귿은 얘들아 이미 정답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사실 리을만 판단하면 돼요. 네. 됐죠? 이미 구조상으로도 나름대로 어려울 걸 예측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백카리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행동을 순화시켜야 돼. 법이라는 건 사람들의 행동을 순화시켜야 돼. 근데 사형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잔혹함의 본보기를 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순화시켜야 될 법이라는 게 오히려 잔혹함의 본보기를 준다? 시민들에게 해악이 될 거다. 이거 시민들에게 유해하다라고 베카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베카리아가 사형을 반대하는 근거들이 되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디귿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시민들에게 해악을 줄 거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 디귿은 일단 동그라미가 되고요. 옆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은 사형은 잔혹함의 본보기를 주니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시민들에게도 유해하다라는 걸 파악하면 돼. 오케이. 디귿 체크했고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형벌은 범죄자의 선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범죄자의 선이나 시민사의 선이 아니라 공적적인 실현을 위해서 형벌이 가해져야 됩니다. 갑 동그라미. 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을의 경우에는 을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여러분들. 네, 동그라미야. 을의 경우엔 여러분들 형벌이라는 것은 범죄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공리를 위한 거예요. 따라서 요을 또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가 되기 때문에 정답, 네, 바로 리을 맞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베카리아는 이 시민사회의 선을 위해서 형벌이 가해지는 거지 범죄자의 선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정답 몇 번? 이렇게 5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이제 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여러분들, 가브레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적절한 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그것이 어떠한 대가로든 매도되면 정의이기를 그친다.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어야 된다. 형벌의 법칙은 정엄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한 거야.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돼. 응고주의 칸트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칸트. 다음 이제 을입니다.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말할 뿐이다. 이 을이 정의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건 사람들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말할 뿐이야. 법은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하며 형벌권은 개인이 각자 공탁한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맞게 또 형벌을 줘야 돼. 근데 을의 경우에는 바로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라는 것을 위해서, 공리 증진이라는 것을 위해서 죄에 맞는 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칸트가 얘기했던 응보주의랑 여러분 다른 거야겠죠?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벌을 어떻게 줄 거냐? 나는 공리주의와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주겠다라고 베카리아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상의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어, 을은 바로 베카리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풀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괄호 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칸트, 을은 백하. 이렇게 적고 볼게요. 네,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엥? 칸트는 응보주의를 제시하면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는데? 에이, 이거 뭐야? 칸트가 말할 수 없는, 칸트가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갔구나. 1번 따라서 틀렸구나라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괄호를 치고, 괄호에 대한 내용이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인정할 내용,
말할 수 있는 내용, 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2번입니다. 2번의 경우에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서 억제해야 된다. 백화리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치.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서 우리가 예방해야지, 억제해야지 백화리아가 알고 있습니다. 백화리아가 인정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의 부합함을 간과한다. 일단 여러분들, 칸트의 관점에서는 형벌이라는 것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하는 거예요. 그쵸?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도 형벌이 동등성의 원리를 따른다면 그거는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거고 그것은 정의로운 게될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 백화리아는 입장이 다릅니다. 백화리아는 여러분들, 형벌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범죄 행위를 안할 테니까. 그래야지 범죄가 예방될 테니까. 그래야지 내가 원했던 사회계약의 목적이었던 공리 증진의 실현에 기여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요 3번에 비의 과로에 대한 내용은 베카리아가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맞고요. 칸트의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이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베카리아와 다르게 놓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 바로 3번이라는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3번까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나아가서 이제 1번의 경우에는 칸트가 비판하지 않는다라고도 풀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 베카리아가 간과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풀수 있습니다. 베카리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리주의와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형벌을 제시했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범죄의 경중은 범죄의 가볍고 무거움은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서 판단됨을 강구한다. 이 백화리안 여러분들 공리주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의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4번 백화리아가 말할 수 없다. 비판이 안 된다라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에 부과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 백화리안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는 맥락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예방하기에 딱 적정한 정도만 너무 과하게 형벌을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백화리아가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5번은 자연스럽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백화리아는 과도한 형벌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5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도전 1등급 문제인데 여러분들 참고로 오답률이 60.9%에 해당이 됩니다. 무려 10명 중에 6명이 틀렸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틀린 이유가 또 있겠지, 그치?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네, 가장 적절한 겁니다. 아이고, 이제 또 3개, 막 3명이 또 비판하고 있어. 많다, 그치? 천천히 시간을 좀 써야 됩니다. 이 문제는 1분 안에 바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죠? 형벌의 목적은 국가 구성원의 생명 보존에 있다. 형벌의 목적은 생명 보존에 있다. 형벌은 사회계약에 기초하며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내리는 국가의 강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사회계약과 또 연결지어 보시면 좋습니다. 루소가 얘기하는 일반 의지가 나와 있고요. 루소의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소 여러분 따르면 사회계약을 왜 맺어? 생명 보존, 자기 보존, 자유 보장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회계약을 맺게 되면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게 되고요. 법이라는 것은 일반 의지를 표현하는 것. 주권이라는 건 일반 의지의 행사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갑은 루소라는 걸 잡으시면 되고요. 루소는 사회계약의 기초에서 형벌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사회계약을 어긴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사회계약 위반자로서 공중의 적으로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형 플러스 추방이라는 것도 나와 있다라는 걸 참고하면 돼요. 사형 혹은 추방을 시켜야 된다. 오케이. 이제 을입니다. 을.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했다. 오케이. 종신노역형 나왔네. 포인트. 네.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하며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 범죄방 효과를 갖고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형은 한순간에 너무 강렬한 형벌일 뿐이야. 오히려 지속도가 높은, 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것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에 좋다. 사형보다. 따라서 여러분들, 을은 백할이야. 이제 병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정의 실현에 있다. 공적인 정의는 동등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오케이. 동등성의 원리. 공적인 정의. 오직 보복법. 응보주의 연결.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바로 병은 칸트가 되겠습니다. 명확한 단서를 바탕으로 갑일병이 누군지를 찾았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내려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갑은 루소, 을은 베카리아, 마지막 병은 칸트다라고 잡고 풀면 되겠죠? 오케이. 1번입니다, 여러분들. A입니다.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의 정당화 근거가 아님을 간과한다. 오? 루소가 지금 베칼에게 가는 비판이야. 과로가 루소에게 맞아야 비판이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지금 바로 지문을 보세요. 뭐야? 국가 구성원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형벌의 목적이라면서.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의 정당화 근거입니다. 사회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형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루소의 관점이에요. 따라서 1번 요 내용이 루소가 비판할 수가 없는 내용이야. 루소에게 해당이 안 돼. 따라서 1번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B와 D입니다.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는 비인도적 형벌임을 강구한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 많은 친구들이 놓쳤습니다. B와 D는 지금 베카리아가 루소와 이렇게 칸트에게 가는 비판이에요.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을까? 일단 비인도적인 형벌은 맞아요, 여러분들. 인도주의에 반하는 거야, 베카리아가 봤을 때. 근데 범죄 억제력이 없을까?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 여러분들. 다만 범죄 예방 효과가 종신 노역행에 비해서 적은 거야. 아예 범죄 억제력이 없는 게 아니야. 앞에서 막 사형을 당하는 걸 봤는데 누가 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겠어, 그치? 여러분, 따라서 요 2번은 없는 이 바로 틀렸다. 이거는 베카리아가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우시면 됩니다. 베카리아 비판이 안 된다.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2번 별표. 네, 요거 이제 앞선 기출에서도 네, 또 오답 포인트로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래요. 네, 3번입니다. 형벌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시는 지금 칸트의 관점이에요. 칸트와 베카리아가 자주 싸우는 관점이에요. 칸트가 여러분 봤을 때는 공적 정의에 의해서 사형이 실시돼야 됩니다.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공적 정의에 따라서 사형을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어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판사 역할을 하면서 얘기를 하냐? 자기가 처벌받아야 될걸 결정을 하냐? 이거 엄밀한 법의 왜곡이다라고 칸트는 베카리아를 비판합니다. 반면에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거 사람들이 사형에 동의했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형제에 반대합니다. 그두 가지가 비교되면서 3번과 같은 비판이 가능합니다. 3번 여러분들 정답 체크하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칸트의 관점에서는 형벌을 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닙니다. 어디 형벌을 저지른 놈이, 어디 죄를 저지른 사람이, 놈은 여러분 비속어인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벌에 대해서 얘기하냐? 너가 벌 받을 걸 결정하냐? 라고 칸트는 비판합니다. 칸트 비판? 가능. 기초가 아니야. 형벌 저지른 사람은 얘기할 수 없어. 다음 여러분들 베카리아에 따르면 이 사회계약의 기초에서 형벌권을 얘기하지, 그치? 따라서 베카리아는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우리가 찾고 있던 비판 가능한 베카리아 간과하는 포인트 바로 3번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다. 이는 여러분들, 네, 지워졌지, 그치? 루소 칸트인데 이는 여러분들 이 과로에 대한 내용이 루소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소는 사형이라는 것이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사회계약을 어긴 사람에게 가해지는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간과하지 않고 있어. 루소 이거 인정하고 있어. 루소는 사회계약을 어긴 사람을 공중의 적으로서 처벌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따라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살인자에게는 사형 외에 형벌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F는 여러분들 이렇게 루소가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이 루소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분명히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주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루소는 사형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선 모의평가 때 이미 암시하고 있지만 추방형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소의 관점에서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루소가 비판할 수 없어. 루소는 추방도 얘기하거든. 따라서 5번이 바로 틀렸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추방까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또 문제 풀면서 나올 겁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 험난했던 문제들이 끝나고 조금 평이한 유형이 나왔습니다. 과연 내용도 평이할까? 적절하지 않은 거.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직 보복범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눈치를 채야 돼, 칸트.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더 기울지 않는 빨간 펜 동등성의 원리이다.

바로 갑은 칸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을입니다. 법에 복종하는 국민이 그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된다. 오케이. 난 눈치를 챘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까요, 혹시? 오케이. 범죄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조국에 대한 반역자이자 배신자가 된다. 사회계약을 어긴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범죄자는 시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을은 바로 사회계약의 관점에 근거해서 사회 방위론을 제시했던 루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그에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고 형벌이 그 수단이 된다라는 맥락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도 생득적 인격성을 지녀. 맞아.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어. 사형 선고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간이야. 그는 여전히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인간이야. 그의 생득적 인격성은 아직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하면 안 돼. 범죄자를 처벌할 때, 얘를 처벌하면 시민사회에 선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범죄 예방에 도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칸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는 여전히 사람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칸트를 공부했을 때 앞서 유정쌤과 함께 했겠지만 여러분들, 칸트의 인간성의 정식. 너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단지 수단이 아니라 항상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처벌을 한다? 형벌 가한다? 안 돼, 알겠죠? 칸트에게 안 돼. 1번, 동그라미. 이제 2번입니다. 사형받아야 될 행위를 의혹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공적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사형받아야 될 행위를 한 거야, 그쵸? 그에 대해서 사형을 하는 거야. 그거는 정의로 봤을 때 어긋나지 않아.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을 가한 거니까, 보복을 가한 거니까,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2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말하는 응당한 보복이라는 것은 사적 보복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법에 따라서 하는 이제 공적인 보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회계약에 근거할 때 살인자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국가에서 존립할 수 없다. 계약 어겼어. 생명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고 약속을 했고 살인하지 않기로 했어. 살인하게 되면 너 또한 사형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사람 죽였어? 그럼 너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형 혹은 추방을 통해서. 됐죠? 네. 따라서 여러분들, 3번 동그라미. 앞서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형 혹은 추방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보존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은 사형제가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함을 안다. 생명보존, 자기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그 계약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걸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소의 관점에서 쫙 봤을 때 사형제가 정당화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4번 동그라미. 이제 5번이 여러분들 정답이 되겠죠. 5번 체크.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은 오직 사형뿐이다. 루소의 관점만 딱 봐도 바로 틀렸습니다. 왜? 루소 여러분들,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사회계약을 어겨서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특히 살인자를 떠올려 봐. 그럼 루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사형받는 것도 되고요. 추방형도 됩니다. 오직 사형만이 아니에요. 따라서 요건 확실하게 루소에게 틀렸기 때문에 5번은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이제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 여러분들. 대망의 마지막 문제인데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풀 거고요. 적절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두 명만 딱 나왔어. 그치? 오케이. 값부터 보겠습니다. 사형의 고통과 달리 종신노역형의 고통은 일생에 걸쳐 분산된다라고 합니다. 사형은 여러분들 촥 모이는 거예요. 촥. 강도가 되게 쎄. 근데 그냥 잠깐 딱 스쳐가는 거지. 그치? 거의 그 고통을 다 집, 거의 딱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종신노역형 이런 경우에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4, 5일 뒤에도, 일주일 뒤에도, 한달 뒤에도,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내가 죽을 때까지 형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산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모습은 시민에게 사형보다 더큰 인상을 준대요. 네. 눈앞에서 사람이 딱 죽게 돼, 사형받게 돼, 그럼 깜짝 놀라겠지, 그치? 막 놀라, 여러분들. 근데, 일주일 지나면, 한달 지나면, 1년 지나면, 그때의 그 강렬했던 인상은 점차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나? 내가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근데 반면에, 종신노역형을 가하게 되면, 오늘 가도 제가 계속 벌 받고 있네? 내일도 제가 벌 받고 있네? 나막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근데 제가 벌 받고 있네? 나 대학교 갔는데 벌 받고 있네? 계속 여러분들 시민들한테는 전 앞으로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벌을 받을 거잖아? 라는 생각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강렬한 인상을 줄 거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성이 높은, 지속도가 높은 종신 노역형이 오히려 사형보다 시민들에게 더큰 인상을 줄 거야. 달리 말하면 더큰 공포를 줄 거고 여러분들, 달리 말하면 범죄 예방 효과에 더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따라서 여러분들 갑은 백하리하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큰 공포를 준다라는 건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전체 맥락을 통해서만 이해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네. 을입니다. 누군가가 살인했다면 그는 죽어야 된다. 이 경우 범죄와 동일한 응보는 동일한 응보. 바로 다시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죽음뿐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사형받는 게 마땅하다. 응보주의, 동등성의 원리, 칸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을은 칸트. 이제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비판 형태입니다.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1번 A입니다.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종신 노역형보다는 사형이 더 유용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비판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백하리아, 갑에게 해당이 돼야 됩니다. 백하리아는 과연 요 과로에 대한 내용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겠지, 그치? 백하리아가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유용한 형벌이에요. 범죄방 효과가 더 좋은 형벌이에요. 그를 통해 공리증진에 더 기여할 형벌이에요. 따라서 B, 1번 A는 백하리아가 비판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규정한 것을 넘어서는 형벌이 효과적임을 강조한다. 백하리아 여러분들 옆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백하리아 여러분들, 형벌은, 죄에 맞는 형벌은 법의 근거에서 주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이걸 어렵게 말하면 죄형 법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까지 영향을 준 굉장히 위대한 생각이에요. 판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사회 이익이 좀더 실현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법에 근거한 형벌보다 더 과도한 형벌을 주는 건 백하리아가 봤을 때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죄에 맞는 형벌은 법의 근거에서 내려줘야 된다. 죄형 법정주의. 따라서 법이 규정한 것을 넘어서는 형벌, 백하리아는 거부할 것입니다. 2번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비판이 안 되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선의 증진이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임을 간과한다. 여러분 바로 이게 백하리아랑 칸트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갈리는 부분이야. 백하리아 여러분 따르면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이 뭐야? 형벌의 목적이 뭐야? 공리 증진, 사회적 선의 증진, 사회적 효용의 증진이 백하리아가 생각하는 형벌의 목적이에요. 형벌을 왜 해야 돼? 사람들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돼. 왜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함께 더 행복할 테니까. 공리가 증진될 테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백하리아는 과로에 대해서 맞아.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은 사회적 선의 증진이야 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칸트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앞서 나왔던 문제처럼 형벌은 시민사회의 선이나 범죄 예방이나 범죄의 선을 위해서 제시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가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칸트는 범죄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여전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범죄 예방이나 시민사회 선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 그것만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용할 수 없다라고 칸트는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과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백하리아는 비판이 가능하고요. 칸트는 그를 놓치고 있다. 의견이 다르다. 백하리아는 다르게 간과하고 있다, 넘어가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답 바로 3번이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칸트와 베카리아의 이견 차이를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선지였습니다. 칸트는 여러분들 형벌의 목적이 사회적 선의 증진이 아니야. 간과한다. 그쵸? 네,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보복은 응고법에 따를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칸트가 사적 보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 4번은 칸트가 비판할 수 없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5번. 형벌은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를 근거로 부과됨을 간과한다.
이 칸트 여러분 따르면 형

0: 처벌이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나, 그쵸? 뭐, 그 사람의 의혹에 따라서 부과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앞선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의 형벌을 정할 수 있겠냐? 그건 법의 왜곡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칸트가 말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은 또다시 비판할 수 없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칸트 문제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기후 파트도 벌써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다 끝나갑니다. 이제 앞에 문제가 사실 되게 어려웠던 문제들이고요. 이제 오늘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익숙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기로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구나. 여러분 연습한다면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난이도가 이제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기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어려운 거 다 끝냈다. 이제 좀 할 만한 부분만 남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할 만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쉽다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 할 만하지. 이거 어려워 하면 진짜 어려워진다. 왜 그치? 할 만해. 항상 할 만하다 생각으로. 자 15번입니다. 이것도 2023학년도 수능 8번 수능 문제네요.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자료입니다. 최근에는 보통 네 지역이 주어지는데 여기는 세 지역이 나왔어요.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에서 C 사이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A는요. 춘천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홍천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천. 자, B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북서쪽이니까 구미 쪽이 아닐까? 뭐 여러분들이 막 구미 쪽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되지만 영남 내륙 지방이다라고 기후에선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이잖아. 그치? 이렇게.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실 뭐 구미냐 아니냐 이거는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요. 알면 좋지만. 그리고 여기는 서귀포시가 되겠죠. 서귀포시는 전국에서 거의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쪽에 속하는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그치? 여기 보니까요. 어떤 지표들이 주어졌는지 보니까 연 강수량 주어졌고요. 여름 강수 비율과 겨울 강수 비율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문제가 되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 문제가 워낙에 좀 적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야 상대적으로 엄청 쉽네 수능 문제였는데 근데 이 문제도 당시에는 막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 왜냐면요. 겨울 강수 집중률하고 여름 강수 집중률이 익숙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금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등장하긴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하지. 이 문제를 풀고서 아, 나 뭐야 수능 쉽게 푸네? 약간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과거 보는 과거의 문제를 볼 때는 과거의 시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 사실은. 과거 입장에서, 알겠죠? 현재 입장에서 당연히 쉽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알아갈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알겠죠? 연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는요. 가가 제일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 연 강수량 제일 많은 것은 뭐가 되고? 가가 되고요. 가가 되고요. 연 강수량이 제일 적은 것은 나가 되겠죠. 홍천은 그 사이가 되겠다. 뭐 이렇게도 충분히 풀 수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강수량 하면 항상 뭘 기억하라고 했어? 연 강수량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연 강수량 높은 거 내 친구는 좀 기억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서, 거,

겨울 강수량 했었잖아, 겨울 강수량. 자, 겨울 강수량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라고 했었어요? 아, 울릉도. 그 다음, 제주도, 제주도. 제주하고 서귀포. 그치, 두 개. 자, 그 다음, 거대 남강. 이렇게 기억을 했었잖아, 거대 남강. 거제, 대관령, 남해군, 강릉. 이렇게 네 지역이 겨울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배웠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배울 때,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위도가 낮아질수록 겨울철에도 따뜻하니까 겨울 강수가 많이 내려요 라고 그건 일반적인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운다고 한다면은 요렇게도 할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배운 내용으로만 쳐도 A하고 B는 내륙이에요. 그리고 서귀포는 해안이에요. 특히 위도도 낮은 남해안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시가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낮아야지. 실제로 낮은지 볼까요? 아니,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낮아야죠. 실제로 낮은지 볼까요?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낮네. 그리고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아야 돼. 실제로 높은지 볼까? 가장 높네. 그쵸? 이런 것들을 좀잘 적용을 하자고요. 그럼 두 내륙 중에서는 여름 강수 집중률 둘다 높아야 되지만 내륙 중에서도 더 높은 지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바로 한강 일대, 한강 일대. 한강 유역. 한강 유역. 한강 유역은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됩니다. 뭐 장마전선 끼고 남서풍 이렇게 유입되고 이러면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 유역은 내륙 중에서도 강수량이 더 많이 내린다. 뭐 한강 유역이라고 했다면 서해안도 포함이에요. 사실 한강 유역에서는 인천도 막 포함입니다. 다 그렇게 본다면은 홍천이 구미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당연히 더 높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찾으셨어도 잘한 겁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수능 문제 이렇게 6월, 9월 수능 같은 기출 문제들은요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왜 주어졌지? 이걸 가지고 추가로 배울 건 없을까? 앞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되게 당연한 것들이지만 지금은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렇게 정답을 찾는다면은 C, B, A가 되겠죠? C, B, A 정답 5번입니다. 네. 뭐 정답 찾는 거에 어렵지 않았지만 겨울 강수, 여름 강수, 집중률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입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입니다.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과 뭘 비교하고 있어요? 서울 간에. 그치? 네 지역하고 서울을 비교하고 있네요. 가나 시기별, 강수별, 강수량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면 되는데요. 단, 가나 시기는요, 겨울철, 여름철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이 문제 아마 당시에는 진짜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풀어도 아마 좀 어렵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왜 어렵다고 느꼈냐면은 사실 우리가 그거는 쉬워. 이거 당연히 이건 맞죠. 그러니까 플러스일수록 이건 뭐 정리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더 보면은 이런 상대값 풀 때는 플러스일수록 높아요. 마이너스일수록 낮아요. 이 어떻게 알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알 때는 강수량 차이하면서 해당 지역의 강수량 빼기 어떤 평균 강수량이 되기도 하고 서울 강수량이 되기도 하는데 어떠한 지역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 상대값이 중요하다 보니까 높으면 플러스일수록 높아요, 마이너스일수록 낮아요. 요게 핵심인 거야,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어려워했다면은 그거 같아요. 기온이 나오면 차라리 쉬웠거든요. 아, 왜냐면은 우리는 기온을 배우면서 최한얼과 최난얼을 가지고 많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또는 뭐 여름, 겨울 나오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을 때는 뭐부터 보라고 했어? 최난얼부터 보는 게 꿀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난얼이 주어졌을 때 고도가 높은 지역이 주어져 있는가? 주어져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자.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그걸로 최한의 평균 기온으로 넘어가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잖아. 왜냐면은 평지 길이는 최한의 평균 기온의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그래서 최한의 평균 기온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최난의 평균 기온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운 친구들은요. 겨울 강수량, 여름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 아, 당연히 겨울철엔 강수량이 안 내리고,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이 내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겨울 강수량이겠구나.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고 틀린 친구들 되게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겨울철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아,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잖아. 그러면은 강수량이 많은 계절은 여름이란 말이야. 그럼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 여름이어야 돼요. 겨울철은 적게 내리니까 차이가 안 나야지 별로. 그렇잖아. 제가 말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울릉도가 제일 많이 내리는데 울릉도가 어느 정도라고 했어? 한350 정도. 그치? 350 정도. 그 다음 많이 내리는 데가 제주하고 서귀포인데요. 이게 한 180, 190 정도. 그치? 제주도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거제남강, 거제, 대관령, 남해군, 강릉, 이네 지역이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 자주 나오는 지역 중에서는 130, 140 정도라니까요. 그럼 많이 내려봤자 뭐야? 한150 넘어가는 정도가 진짜 많이 내리는 거야.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안 오는 지역과 많이 내리는 지역을 비교해도 울릉도를 제외하면은 뭐야? 140, 150, 한180 정도까지 차이가 날수 있는 거지. 근데 여름철 강수량은 집중되다 보니까 막 500, 600도 차이가 날수 있는 거야. 진짜 북한하고 같이 비교를 하자면은. 알겠죠? 그걸 우리가 좀잘 기억을 하자는 거야. 자, 지역이 나왔으니까 지역을 보면요. 여기 오 태백 마천령, 함경, 남릉산맥 사이에 있네요. 여기는 개마고원 일대구나. 고도가 높겠구나. 그럼 소호지겠구나라고 접근하시면 잘한 겁니다. 구체적인 지역도 알면 좋지만 이렇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기 이후에서는 장진이라는 지역이고요. 자, 이쪽은 원산이 되겠죠. 원산. 여기는 울릉도. 그리고 여기는 서귀포시가 되겠네요. 나시기하고 가시기를 비교하니까요. 강수량 차이를 보면은 가시기는 큰 차이가 안 나요. 나시기는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 그럼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게 겨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 아니 차이가 거의 500mm 차이도 나는데, 아 그렇다고 본다면은 겨울에 진짜 많이 내리는 데가 500이고 안 내리는 데가 0이어야지 500 차이가 나는 건데, 그 500이나 내리는 데가 없다니까요. 울릉도만 하더라도 350 정도야. 제일 많이 내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적게 차이가 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되겠구나.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여름이겠구나. 라고 푸셨어도 되고요. 그리고 서울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잖아. 한강 유역이다 보니까. 저 서울은 이쪽이잖아요. 한강 유역이다 보니까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단 말이야.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겨울 강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축에 속해요. 그러면 서울보다 겨울 강수가 많은 쪽은 존재할 수 있지만, 서울보다 여름 강수가 많이 내리는 것은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접근한다면은, 아, 서울보다, 서울이 0이니까, 서울보다 가시기 강수량 차이가 많은 것은 3개나 되네? 근데 서울보다 나시기 차이가 나는 것은 없네? 서울은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지. 그러면은, 나가 여름이겠구나. 라고 풀어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푸는 방식이 있는 거야. 다양한 무기들을 준비해야지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기본에서 넘어가지 않잖아. 근데 좀 그거는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겨울철 강수량은 적어요. 알겠죠? 많이 내리는 지역.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다라고 이렇게 꿀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찾는 것도 이제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찾았을 때요. 겨울 강수량이 제일 많아요. 그럼 뭐가 돼? 울릉도가 되는 거지. 울릉도 제일 많아요. B. 자, 여름 강수, 겨울 강수량도 제일 적고요. 여름 강수량도 제일 적어요. 소우지, 장진이 되겠죠. A. 그럼 이제 두 지역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원산하고 서귀포를 비교했을 때, 서귀포가 남해이기도 하고, 또 서귀포는 여름 강수량, 겨울 강수량, 연강수량이 되게 많은 쪽에 속하잖아. 우리 연강수량 하면은, 연강수량, 지겹도록 할 거야, 진짜. 서거남 플러스 되었잖아요. 1900 정도, 1700 정도 내린다고 했었잖아. 제일 많이 내리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름 강수량도 D에 비해서 많아요. 겨울 강수량도 더 많아요. C가 서귀포가 되는 거예요. D가 원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호 문제 찾을 때는 극단적인 것부터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극단적인 것부터. 알겠죠? 그럼 이제는 여기 찾았으면 일단 1단계 넘어간 거야. 2단계에서 어려운 경우도 있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가시기는요, 겨울철. 오, 맞네요. 나시기는 여름철. 맞네요. 기억에.

맞는 설명입니다. DN입니다. A는 장신은요, 장신이 어떤 지역보다도 해발고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개마고원 일대잖아. 그치? 마청령, 함경, 남림산맥에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치?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그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자, 디귿. B는요, C보다 열대야 발생 일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의 둘다 바다 쪽에 속하잖아요. 서귀포는 남해 한가운데,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둘다 겨울철에 따뜻하고 여름철에 습도도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다만, 둘다 바다라면은 당연히 위도가 낮을수록, 어때요? 여름철에도 더 덥겠죠. 그치? 그럼 열대야를 우리가 기억할 때는, 열대야, 더우니까 빨간색으로 적읍시다. 열대야를 할 때는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 그럼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습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밤에도. 그렇지? 그럼 바다 쪽일수록 습도가 되게 높겠지. 그리고 위도가 낮을수록 기온은 높아지니까 위도가 낮을수록 저위도일수록 그리고 해안 쪽일수록 열대야는 일반적으로 높아지죠. 그래서 C가 더 높은 겁니다. B보다. 근데 제가 열대야 할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밤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었다. 뭐하고 비교할 때? 촌락하고 도시를 비교할 때는 도시가 더 열대야 발생 일수가 높더라. 특히 대도시, 대도시. 서울과 같은 대도시요. 그래서 대도시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면은 좋겠죠. 그래서 디귿은 아닙니다. 리을 D는요. B보다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연교차는 우리 최하늘 평균 기온만 보면 됩니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여기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지도를 보고서 추론하면 되겠다. D 원산하고요. 그리고 B 울릉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같은 동해안이네. 누가 더 위도가 낮아요? 울릉도가 더 위도가 낮네. 그럼 연교차 어디가 더 낮아야 돼? 울릉도가 더 낮아야지. 그럼 원산이 더 연교차가 커야죠.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됐습니다. 그렇죠? D는 이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죠. 참고로 울릉도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제주도 다음으로 연교차가 낮은 쪽에 속해요, 거의. 그쵸? 바다 한가운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금 봐도 막 쉽지만은 않아. 근데 강수량과 기온은 좀 구분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해요. 알겠죠? 좀 발상의 전환 같은 그런 문제이기도 했었어요. 넘어갈게요. 진짜 서울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니? 그치? 한강 유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지. 자, 이것도 6월 모의평가 문제, 중요한 문제네. 뭐, 다른 모의고사가 안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더 중요한 쪽에 속한다면 수능 6월, 9월이 되니까. 그치? 자, 표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골라보는데요. 네 지역을 살펴보니까 어떤 지역이 나왔나 한번 먼저 봅시다. 인천이 나왔네요, 인천. 일단 딱 봤을 때 동위도를 비교하고 있지 않니? 그치? 그러면은 수력 분포에 대해서 물어보겠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들. 동위도라면 수력 분포. 위도 차이가 있다면 위도를 물어보는 거고. 두 개가 진짜 제일 많이 적용됩니다. 붙어 있는 지역이지만요,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리는 지역이죠. 그렇죠? 여기 하나가 가려져 있으면은 이거를 또 강릉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강릉은 해안가 쪽에 있어야지 강릉이고, 해안가 쪽에서 조금 거리가 있다, 내륙 쪽이다라고 한다면 대관령이에요. 여기가 대관령입니다. 대관령. 그리고 여기 강릉. 한양에서 정동쪽 정동진이 있는 강릉이 되겠고요. 울릉도입니다. 울릉. 자, 이렇게 볼수 있었죠? 주어진 자료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나날 평균 기온이었고요. 벌써부터 빨리 찾고 싶어요. 그치? 약간 구미가 당기지 않니? 대관령부터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강수 집중률. 그치? 이때부터 좀 많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치? 지금은 이렇게 대놓고 주기보다는 밑에 선지로서 좀 많이 물어보는데, 당시에는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여름과 겨울 강수 집중률을 물어봤습니다. 최나날 평균 기온이 유독 좀 낮은 지역이 있어. 그치. 유독 좀 낮은 지역.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대관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사실 다 더워야 돼. 다 더운데 유달리 시원한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라고?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라고. 대관령, 태백, 장수 지역이 대표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가는 뭐가 되는 거야?
대관령. 그치? 자, 그러면은 나, 다, 라 중에서 유달리 좀 눈에 띄는 게 있죠? 뭐예요? 요 부분.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낮으면서 겨울 강수 집중률 되게 높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지. 둘 중에 비교하면 당연히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20%가 넘어가요. 이런 지역이 없거든. 전국적으로. 어디예요? 전국에서 겨울에 비나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울릉도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와 다를, 라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뭐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결국 핵심 뭐냐면은 요거 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요거 가지고. 여름 강수 집중률을 가지고 풀었어도 되고요. 겨울 강수 집중률을 가지고 풀었어도 돼요. 왜냐면은 결국 이것도 정리하다 보면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어디가 높아요? 라고 했을 때는요. 한강 유역 일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 내륙. 이게 무조건 맞진 않아요. 무조건 맞고 막 무조건 적용해야지 이건 아니야. 알겠죠? 그 다음 서해안. 그 다음 동해안이나 남해안. 마지막으로 이제 울릉도가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비교한다면은 다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높잖아. 그럼 강릉과 인천에 비교해서 인천은 뭐 동해안, 서해안에 비교해서 서해안 쪽이기도 하고 또 한강 유역에 걸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는 인천은 여름철에 특히 강수가 집중돼 있구나 하면서 달을 찾으셨어도 되게 잘한 거고요. 아니야, 반대로 겨울 강수 집중률을 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왜냐면은 겨울 강수 집중률은 상대적으로 완전 반대 아니겠어요? 이게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 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을수록 겨울 강수 집중률은 낮아지니까. 그치?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자고 했어요. 울릉도, 그 다음 서귀포나 제주, 그 다음 이제 거대 남강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고 했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겠죠? 한번 해볼까? 350, 180, 190, 한130, 140 정도. 알겠죠? 겨울철 강수량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찾았을 때 다가 강릉이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죠. 라가 강릉이다라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가의 전통 가옥에는요. 우대기. 가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나라고 해서 나. 나. 그쵸? 2번입니다. 나는 가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 가. 자, 대관령은 연 강수량이 되게 많은 쪽에 속합니다. 우리 그거 기억하죠? 연 강수량 순위 서, 거, 남 플러스 대. 대관령은 1700 정도 옵니다. 서거 남은 한1900 정도 옵니다. 1900 넘어가죠. 요것만 비교한다면 대관령은 거의 나오는 지역 중에서는 순위가 4위구나, 무려. 그렇지? 대관령은 진짜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연 강수량이 많은 쪽은 가가 되겠죠. 외우면 그냥 편한 지역도 있어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대관령 연 강수량 대체적으로 많지. 또 남해안일 때연 강수량 대체적으로 많지. 또 제주도일 때도 연 강수량 대체적으로 많지. 아, 5년 전까지는 그렇게 풀어도 됐었어. 근데 이제는요,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야 돼. 그래야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다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위도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가 동해안이고 어디가 내륙이고 어디가 서해안인지 비교하면 되겠죠. 다 나입니다. 동위도라면은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이 더 연교차가 크게 되겠죠. 정답 3번이었네요. 네. 정답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4번입니다. 라는 가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 가, 해발 고도, 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예전엔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어. 해발 고도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해발 고도 많이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발 고도를 물어보는 순간 둘중 하나는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둘중 하나는 무조건 대관령을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라하고 가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대관령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힌트가 되다 보니까 최근엔 좀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 것 같아. 다는 동해안이고 라는 서해안에 속한다 이러는데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제가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대관령을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뭘 어려워하냐면은 대관령의 연교차를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연교차를 고려할 때는 항상 그거잖아. 내륙일수록 연교차가 크고, 그리고 해안일수록 연교차가 낮잖아요. 왜? 최하나 평균 기온이 해안일수록 더 따뜻하니까. 근데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 해발고도가 들어간 순간 여러분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근데 해발고도를 고려하지 마세요. 어디에서는? 연교차에서는요. 그냥 연교차에서는 누가 더 해안이고 누가 더 내륙인지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관령하고 춘천을 비교했을 때는 춘천이 더 내륙이죠. 그럼 춘천이 더 연교차가 큰 거예요. 대관령보다. 왜냐면은 고도가 높다고 해서 막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막더 춥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철에도 더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평지였으면 이런 차이였는데 여름, 겨울 기온 차이였는데 이게 그대로 내려갈 뿐이야.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연교차의 차이에든 연교차는 차이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니? 대신 연평균 기온엔 또 차이가 있지. 그래서 연평균 기온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교차하고 좀 구분을 잘 하세요. 알겠죠? 그냥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 갑니다. 자, 18번입니다. 그래프는 가에서 라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에서 D 사이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역에 나왔으니까 지역부터 보도록 합시다. A, 중강진. 저는 오히려 북한 지역이 같이 언급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쉬워. 오히려 쉬워. 왜냐면 북한은 진짜 나오는 지역이 몇개안 되거든요. 20개도 안 될걸요, 나오는 지역이? 남한은 좀 무궁무진하거든, 생각보다. 북한은 20개가 뭐야. 10개만 대체적으로 알아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B는 청진, 청진. 자, C는요, 대구 쪽에 가깝죠, 대구. 대구. 뭐, 대구라고 정확하게 모르겠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는 영남 내륙 지방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제주시가 되겠죠. 제주시. 서귀포시가 아래쪽, 제주시가 위쪽이니까.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강진 나오자마자 딱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니? 연교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곳. 그치, 가장 큰 곳. 그런데 마침 또 뭐가 나왔어? 연교차가 짜잔 하고 등장해버렸어요. 아니, 너무 좋죠.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연교차야. 그래서 저는 연교차부터 볼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절대값이 주어졌는데 연교차가 제일 큰 곳, 가가 바로 중강진이 되겠죠. 가는 중강진이에요. 자, 나머지는 사실 연교차가 큰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좀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라는 그래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래도 나, 다, 라 중에서 연교차가 제일 낮으니까 나하고 난좀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위도가 제일 낮고 해안가 쪽에 속하는 라가 제주가 될 겁니다. 아니면은 강수량이 제일 많아요 하고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 되게 잘한 겁니다. 네. 강수량이 내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죠. 왜냐하면 대구하고 청진은 소지니까. 그럼 이제 다하고 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면은 청진 소우지, 영남 내륙 지방 소우지 이렇게 기억했으면 틀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항상 할때 정확하게 해야 돼. 할때 정확하게. 대체적으로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거 교과서에도 있을걸요? 대체적으로요. 위도가 낮을수록 강수량은요,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그냥 따뜻하니까 그런 거야, 따뜻하니까. 따뜻해야지 공기 상승이 더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위도가 저위도일수록 강수량 많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소우지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북한의 소우지는 남한의 소우지랑 비교했을 때, 아니, 남한의 소우지는 북한 가잖아요? 거의 다우지라니까, 다우지. 그만큼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청진은요, 1년 내내 한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원래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여름철에도 이 한류 때문에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서 공기가 하강하다 보니까 여름에도 비가 잘안 내리는 곳이에요. 해안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가 바로 청진이 되는 거지. 그리고 다가 대구가 됩니다. 아마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두개 때문에 좀 헷갈려서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요, 정답은요. A, B, C, D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헷갈리는 거 이렇게 둔거 봐.

대체적 정확히 하자니까 할 때. 알겠죠? 대체적으로 위도가 낮아질수록 강수량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북한에 비해서 남한이 강수량이 더 많아요. 북한 소우지는 진짜 소우지야. 북한의 다우지가 우리 남한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우지인 경우도 있어요. 강수량으로 봤을 때는. 그치? 그만큼 북한은 강수량이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알고 가야 되는 거는 이것도 그냥 꿀팁입니다. 꿀팁. 이거는 나올 만할 수도 있는데 나오면 진짜 어려워서 많이 틀리는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연교차입니다. 왜냐면은 나의 연교차를 보면은 아니 위도가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되잖아. 아무리 동해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서 청진은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청진은요. 한류의 영향을 받거든, 한류. 그래서 일단 한류이지만 동해안이에요. 해안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름에는 확실히 내륙이 금방 뜨거워지는데 바다가 더 시원한데 한류의 영향 때문에 더 시원한 거야. 이게 눈에 띄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남한에서 고려했던 해발고도만 고려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북한까지 고려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류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해발고도가 높거나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좀 뚜렷하게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기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겨울은 그래도 동해안이라고 해서 아무리 한류라고 하더라도 내륙보다 차갑겠어? 상대적으로 좀 따뜻하죠. 그러니까 겨울엔 또 내륙에 비해서는 또 따뜻해. 그래서 이런 경향성 때문에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뭐야? 낮은 거예요.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꿀팁을 항상 드리는 게 있거든요. 북한에서는요, 꿀팁이 신의주하고 나선 있잖아요, 나선. 이쪽이 최하늘 평균 기온이 비슷합니다. 그냥 딱요 정도 일단 기억하면은 적용할 게 되게 많거든. 최하늘 평균 기온이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연교차 어디가 커야 돼? 신주가 더 커야지. 왜? 여름철에 더 뜨거울 거니까. 그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두개 정도 지표를 삼아 놓고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아요. 이게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알겠죠? 이거 듣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추가 꿀팁까지 알아갈 수 있었고요. 자, 19번입니다. 보도록 하죠.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연 강수량과 가, 나시기. 자, 연 강수량이 주어졌고요. 가, 나시기, 평균 풍속이 주어졌어요. 보통 풍속이 잘 주어지지 않는데, 풍속이 주어졌네요. 풍속이 잘안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풍속은 너무 쉬워. 사실 풍속은 진짜 쉽습니다. 이거 왜 쉬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 나시기는 각각의 1호라고요. 8호 중에 하나래. 자, 지역부터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여기 진짜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진짜 많이 나오는 지역. 강릉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대관령이겠죠. 대관령. 이제 여기가 강릉이라고 한다면은 좀 해안 쪽에 찍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대구 위쪽에 있네요. 의성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의성. 근데 의성이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항상 제가 말하죠. 태백산맥, 소백산맥 사이에 있는 영남 내륙지방.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다음 하나 남았네. 여기는 목포 쪽에 가깝겠죠. 무안 아니면 목포일 것 같은데. 근데 목포라고 적읍시다. 그렇죠? 뭐 목포나 무안이나 뭐 비슷한 기후대가 나타날 거니까. 어쨌든 호남 지방의 서해안 쪽에 해당이 되는 그런 지역이네요. 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요. 일단 대관령 보자마자 뭔가 연 강수량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가와 나가 안 알려져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1월과 8월에 풍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균 풍속은 원의 중심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A는 B와 C에 비해서 풍속이 좀 확연하게 낮은 모습을 보이고요. 또 다른 차이라고 본다면은, 풍속의 차이를 봤을 때, 자, 나 그래프는요, 1에서 거의 5까지도 차이가 나는 반면에 가 같은 경우는 1에서 3까지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디가 더 차이가 많이 나? 나 쪽에도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 말은 즉슨 나의 풍속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항상 차이가 많이 날때 겨울 강수량이 많이 났어? 여름 강수량이 많이 났어? 여름 강수량이 많이 내리니까 여름 강수량 차이가 많이 났었고 겨울 기온 차이가 많이 났어? 여름 기온 차이가 많이 났어? 아, 겨울 기온 차이에 지역 차가 많다 보니까 겨울 기온의 차이가 많이 났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풍속이 셀수록 차이가 많이 날까? 풍속이 약할수록 차이가 많이 날까? 풍속이 약하면은 다 비슷하게 붙어 있겠지, 따닥따닥. 근데 풍속이 세면은 어떤 지역은 풍속이